K-1까지는 똑같아요. EK-1까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까지는 같은데, 이제 여기에다가 무엇이 추가된 건가 하고 따져볼 거예요. 여기에 성립한다라고 가정했다고 했는데, 원래 거에는 2의 K제곱까지 들어가 있었어. 원래 2의 K제곱으로 그럼 얘를 쪼개주자. 그래서 이걸 쪼갤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쪼갤 거다? 얘는 2의 K제곱 곱하기 2니까 2의 K제곱을 앞으로 꺼내고요. 곱하기 2K 플러스 1 쓰시고, 곱하기 2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2, 이렇게 써줘도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곱한 거예요? 2K 플러스 1에다가 2만큼 곱한 게 똑같은 거죠. 즉, 가에 들어갈 식은 뭐가 된다? 아, 4K 더하기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바로 알수 있어요. 됐죠? 네. 등식의 양변에 4K 플러스 2를 곱해준 건데, 그것을 여기에다가 얘랑 같이 섞어서 넣는 바람에 잘안 보이게끔 감춰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에 들어갈 식은 더 쉬워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동식이니까, 등식. 그러면 K 플러스 2, K 플러스 4 해가지고 K 플러스 K. 왜냐면 이게 2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K에다가 K 플러스 1만큼 곱해준 거니까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밑줄 친 구역까지는 서로 같은 식.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K 플러스 1 곱하기 4K 플러스 2에 해당하는 것이 2K 더하기 1 곱하기 나랑 똑같단 얘기죠. 아, 그럼 요식을 한번 정리해보자. K 플러스 1에다가 4K 플러스 2를 곱한 게 남아있는 식 2K 플러스 1 곱하기 나라는 식인데, 얘는 다시 쓰면은 2 곱하기 2K 플러스 1로 쓸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 해당하는 식이 나오네요. 나는 2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되겠구나. 왜냐면 2K 플러스 1, 2K 플러스 1 똑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2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가식도 찾았고 나식도 찾았어요. 가식은 4K 플러스 2였고 나식은 2K 더하기 2가 된 거였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찾으라고 했는지 봅시다. 가나에 알맞는 식을 FK, GK라고 했을 때 F3 더하기 G4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FX가 아니고 FK죠? FK는 요거 가. 나는 이게 GK였으니까. 아, F3의 값은 여기다 3 대입한 거니까 4, 3, 12에다가 2 더한 14가 될 거고. 얘는 14에다가 여기다 4 대입한 거니까 5이 10이 되겠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14랑 10두개 더해서 정답은 얼마다? 네. 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7번까지도 그냥 위아래 식 비교해가지고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58번을 볼 건데요. 58번도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해서 오늘은 58번까지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58번.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3의 4n제곱 플러스 7이 8의 배수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그래서 1일 때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거 그냥 바로 보여줬고요. 당연히 이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k번째 성립한다면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는 거 보여서 증명을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근데 고맙게도 FK식이 문제 조건에서 뭐였는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FK식을 한쪽에다가 쓸게요. FK가 n 대신에 k로만 바꾸면 되니까 3의 4k제곱 플러스 7로 놓은 거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k 플러스 1번째로 돼 있다면 얘는 어떻게 바뀌냐? 3의 4의 k 대신에 k 플러스 1로 바꿔서 식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럼 보세요. 얘가 얘였잖아요. 제가 요 부분을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여기만 계산 따로 진행을 해보면 3의 4제곱을 곱할 거니까 3의 4K 더하기 4인데 4로 묶어서 K 플러스 1로 쓸수 있고 7 곱하기 하고서는 뭘로 할 거예요? 3의 4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3의 4제곱 곱하기 7. 네.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걸 비교해보면 이거 같고요. 그죠? 끝에 있는 7, 7 같으니까 중간에 생긴 항만큼 빼주면 되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숫자가 바로 보입니다. 가에 들어갈 숫자는 7입니다. 라는 게 바로 나와요. 진짜 쉽죠? 거기에다가
3의 4제곱에 fk 똑같고요.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7로 묶어낸 거니까 나에 들어갈 식은요. 3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요 7로 묶어낸 거니까 바로 분배, 분배해서 위에 식두 개의 한 덩어리 묶어지잖아요. 그래서 가나를 다 찾았어요. 가에 들어갈 말은 7이고요. 나에 들어갈 말은 81에다가 1 뺐으니까 80입니다. 근데 가나에 들어갈 알맞는 수를 각각 A, B로 둔다고 했으니까 두식을 곱하면 되겠죠. 네, 두식 곱하면 정답 얼마입니까? 87에 56 해서 560이 되는 겁니다. 엄청 쉽죠? 네. 그래서 이제 58번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하고 관련된 파트는요, 첫 번째 항, 그리고 K번째 항 가정하고 K 플러스 1번째 항을 보여드리면 되는 문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59번부터 남은 수학적 귀납법 문제 나누고, 그러고 서술형 완성하기 몇 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린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공합 1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합이들과 선생님, 오늘은 20번째, 20번째 만남이에요. 자, 오늘은 정말 이 수능 완성 교재에서 이 교재 문제풀이의 마지막이야.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10회입니다. 10회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회. 이 11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중소기업 컨설팅을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생산품의 불량률이 과도하게 높음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불량품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식스 시그마 기법을 활용하는 거야. 이 활동을 실시를 권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식스 시그마가 뭐냐? 우리 친구들 봐야지. 이게 시그마야. 시그마. 그래서 1 시그마부터 쭉 가서 뭐 2 시그마, 3 시그마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6 시그마까지 단계를 올려. 그러면 적합 품목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99.999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품에 적합한 거, 부적합이 아니라 적합 품목이 99.999 정도 된다. 이거 선생님이 이제 수능 특강에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간단하게 설명한 이거야. 그러면 결국에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100만 개를 만들어내면 이거 가지고 얘가 3.4ppm 정도. 그러니까 불량률이, 요거 이제 불량률이야. 불량률이 3.4ppm이다. 이 얘기는 100만 개를 생산했을 때 3개에서 4개 이내, 이하로. 이내야? 이내, 이하. 뭐 같은 말이지. 자, 이거 이하로 불량률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만 개가 정말 많잖아. 그 중에서 3개에서 4개 정도 이하로만 불량품이 나오게끔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얘는요, 결점이 없는 거야. 거의. 어떻게 해? 모든 제품이 결점이 없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거는 6시그마까지 단계를 올려서 무결점 운동으로 만들어라. 그 얘기야. 무결점 운동이다. 무결점 운동. 그럼 이런 ppm, 이런 단위, 통계적인 측정 단위를 활용을 해서 자, 100만 개 중에 3개, 4개 이하로 되는 거. 선생님, 이걸 강조하는 얘기는 이 수치가 시험 문제 좀 나오니까 선생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보세요. 불량품을 줄이기 위해서 6시그마 활동 후 실시를 권장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동적인 원자재 요구에 대응하지 못해서 자,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서 부서별 원자재 구입 시스템을 도입해서 부서별로 원자재 구입 시스템을 도입했대. 그래서 다양한 공급업자로부터 구입을 권장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구매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구매하는 거. 그러니까 공동구매라 생각하면 돼. 그걸 일괄구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A부서 있고 B부서 있고 C부서가 있어. 그러면 A부서, B부서, C부서에서 필요한 부품들 있잖아. 이거를

부서에 먼저 올려. 그래서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꺼번에 하는 거야. 이게 일괄 구매입니다. 일괄 구매.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분산 구매보다는 단가가 셀수 있어. 구매할 때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가 있지만 어떠한 시간 급하게 했을 때 대처가 어렵잖아요. 이걸 일괄 구매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와 반대로 또 뭐가 있냐면 분산 구매라는 게 있습니다. 분산 구매. 그게 이거야. A 부서에서 그냥 공급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 거고 B 부서에서 적합하게 공급업자를 통해서 구매하는 거야. 이게 바로 분산 구매. 이두 가지 중에서도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얘는요, 분산 구매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현장 직무 투입 시 신입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 직원들 때문에 업무 시간 중에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교육을 실시야. 자, 이거 두 가지가 뭐 있냐면, 교육 실시, 교육과 훈련을 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 두 가지. 뭐가 있느냐? OJT가 있어. On the job training이야. 그 안에서 하는 거야. 현장에서 하는 거야. 자, 그다음. 이거와 또 반대로 OFF가 있어. OFF, job training이야. 자, 그래서 얘는요. 벗어나서 집체 교육하는 거야.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어떠한 이제 연수원에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막 강의 듣고 이런 것들이잖아. 이게 바로 OFJT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볼까요? 업무 시간 중에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요, 뭐에 해당되는 거야? OJT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기억. 원자재의 분산 구매 방식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분산 구매 방식을 구입을 권장하고 있는 거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니은. 신입 직원 교육 시 직무 현장 교육 훈련. 그게 바로 OJT야. 이를 적용을 권장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볼게요. 제품 100만 개 중에서 불량품을 6개 수준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3개에서 4개 이내로 줄이는 거야. 6개가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수치가 나온다.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11번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조합이 몇 번이다?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3번. 자, 그 다음 이제 1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 12번. 자, 다음은 신제품 개발 단계를 나타낸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IoT 습도 조절기야. 그래서 단계 이것도 봐야 돼.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는 거, 신제품 개발. 이 단계도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 있어요. 아이디어 창출하고, 그리고 나서 제품을 선정하면 예비 설계를 하고 제품을 설계해. 그다음 최종 설계를 해. 이 사이에 시험 마케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정 계획을 한다. 이 단계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제 보도록 할게요. 기억. 습도 센서는 외주를 통해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습도 센서가 어디 있는지 봐야지. 습도 센서를 보면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이 습도 센서야. 요거는 습도 센서. 얘는요,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제작한다. 외주죠, 외주. 자,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아웃소싱이라는 것도 나올 수도 있어. 외주 우리가 같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예비 설계 단계에서는 자, 예비 설계가 여기 있습니다. 얘는요,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요거를 활용해서 실제 제품의 형태로 구체화했다. 이 CAD가 뭐냐? CAD가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이야. 자, 그래서 컴퓨터 설계입니다. 컴퓨터를 활용한 설계 프로그램이다. 이게 바로 CAD에 해당이 됩니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권리 존속 기간이 취득한 산업재산권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제품을 선정했는데 얘는 IoT 습도 조절기 개발에 뭐를 취득했다? 특허권을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권리, 이 산업재산권의 권리 기간 선생님 얘기했잖아. 특허권도 있고. 특허권. 자, 그냥 같이 공부해야 돼요. 실용신안권. 선생님이 저번 강의에서도 설명을 해줬지만 다시 한번. 자, 디자인권. 그리고 상표권이 있다. 이 중에서, 자, 권리 존속 기간입니다. 권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여기 땡땡 기업이 특허권을 취득을 한 거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추론을 하는 거야. 그게 추론일이야. 추론일. 그리고 나서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잖아.

있잖아요. 그 심사에서 아, 얘네 특허권으로 줘도 되겠다라고 합격 판정을 받으면 이제 등록료를 내. 그게 바로 설정 등록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설정 등록할 날부터 출원일 후 특허는 몇 년이다? 20년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야. 20년 동안 땡땡 기업은 이거에 관해서 IoT 습도 조절기 개발에 관련해서 특허권 권리를 가지고 쓸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실용신안권은 몇 년이다? 10년이다. 디자인권은 20년이다. 상표권은 10년이다. 얘만 갱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되게 유명한 상표들 있잖아요. 그 상표를 우리가 함부로 쓸 수가 없어. 상표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갱신을 계속하는 거야.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런 것들. 그래서 권리 존속 기간 시험 문제 나온다. 자, 그럼 특허권은 20년인데 10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억과 니은의 조합은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3번이다. 자, 그다음 이제 1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3번. 자, 다음은 최근 발표된 기사이다. 기사의 내용과 관련된 국제 협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요거 다섯 가지 협약을 선생님이랑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바젤은 뭐에 대한 거야? 이거 바로 써야 돼. 폐기물. 그래서 우리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폐기물들이 나와. 그래서 국가 간에 이 폐기물을 막 버려요. 그래서 선진국, 후진국에 버릴 때 서로 그 이동을 허락을 받고 하는 거야. 그래서 폐기물에 대한 내용이 났다. 이건 바젤이야. 아시겠죠? 바젤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파리 협정, 그다음 교토 의정서가 있습니다. 이거 같이 공부해야 돼. 근데 요즘에는 교토 의정서 안 나와. 자, 왜냐하면 볼게요. 우리 지구가 자꾸 따뜻해지고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온난화, 지구 온난화. 그죠? 따뜻해지고 있어. 그거를 지구가 이제 자꾸 기후가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후가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기후 변화 협약을 맺었어. 그게 뭐냐? 자, 기후가 변화되는 협약이야. 자,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 물질이 뭐죠? 온실가스야. 그쵸? 온실가스다. 자, 이 온실가스에 관련된 거,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것도 무엇이다?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거, CO2, CH4, 요거 있었어. 그죠? 자, 이산화탄소, 얘네 메테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요게 공통적인 거 뭐다? C, 탄소. 그래서 탄소 사용량,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럼 기후변화 협약이야. 그럼 이 기후변화 협약에 이거를 이행하려고 구체적인 이행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에 교토에서 했단 말이야. 교토. 그게 바로 교토 의정서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얘는요, 2020년에 만료가 됐어. 그럼 또 뭐가 있을까 될거 아니야. 그래서 파리에서 다시 했다. 그게 바로 파리 협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요세 가지는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규제하기 위한 협약에 해당한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자, 파리 협정, 교토 의정서. 요것들이야. 그죠? 기억하셔요. 자, 그다음 이제 람사르 갈게요. 람사르. 자, 람사르는 뭐죠? 바로 람사르는 습지. 그러니까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협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있어요. 몬트리올. 얘 몬트리올 의정서는 또 뭐냐? 얘는요. 오존층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오존층 파괴. 오존층 파괴. 그러면 이 오존은 우리가 요렇게도 쓰죠. 오존, 오쓰리, 오가 세개 합쳐진 거야. 자, 그러면 이거야. 자, 우리 지구상에 우리가 우리 이런 대기권에 자, 우리 이런 대기에 오존이 있어. 그럼 얘는 뭐죠? 이 오존은 얘는 뭐야? 오염물질이잖아요. 오염물질. 얘는 오염물질이다. 그래서 이게 많으면 오존주의보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오존경보 막 이런 것들이 나와. 그쵸? 오염물질이야? 근데 오존층이 파괴되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오존은 해로운 거야.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성층권. 성층권. 우리 친구들 과학 시간에 배웠죠? 자, 이 성층권에 오존들이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는데 얘는요. 좋은 점이 무엇이냐? 좋은 점이 또 있어. 여기에서는 우리한테 해로운 물질이지만 위에 올라갔을 때는 자, 자외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자외선, 나쁜 자외선. 얘가 들어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야. 이게 막아주는 경우. 흡수하거나 막아주고 흡수하는 거지. 오존층에. 근데 이 오존들이 계속 얇아.

얇아지고 있어.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대. 그러다 보니 나쁜 자외선이 들어와서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가면 피부암도 생기고 백내장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 뭐냐? 몬트리올 의정서다. 그럼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의 주범 물질은 온실가스 CO2, CH4가 나왔어. 그럼 얘는 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프레온가스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럼 이 프레온가스 어디서 들어봤는데? 얘를 우리가 또 이렇게도 써요. CFCS, 염화플리오리나 탄소라고도 합니다. 자, 이 프레온가스는 어디에? 우리 생활에 없으면 안 되는 되게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야. 어디냐면, 이렇게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라던가 아니면 냉장고에 뭐가 들어가지? 냉매. 자, 냉매야. 냉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를 조금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약속을 하는 거야. 이 프레온가스 사용을 좀 규제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지금 각 국가별로 노력하고 있죠. 이게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다. 그래서 관련된 국제협약을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볼게요. 생태계의 보고, 습지를 지켜라. 습지 나왔네. 뭐 습지. 그죠? 한번 또 읽어볼게요. 습지 보존의 필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또 습지는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이자 수질 정화, 홍수, 조절 등 생태계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도시 개발과 산업화로 인해서 이 습지 면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 손실과 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습지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오로지 습지. 뭐다? 람사르 협약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4번.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제협약.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잘 봐야 돼. 자, 그다음. 오존층 파괴. 이거 최근에 나오는 거. 프레온가스 말고도 한론가스도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한론가스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1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땡땡 지역의 하천의 수질 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볼게요. 2025년 5월 땡땡 지역의 산업단지가 확장됨에 따라서 인근 지역의 하천의 어류에서 자, 이 카듀뮴이 검출되었다. 또한 하천에서 질소와 인 등의 농도가 높게 검출되어서 녹조 현상이 심화되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봐야 돼. 카듀뮴. 그러니까 어떤 중금속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봐야 됩니다. 카듐입니다. 카듐, CD 이렇게 됐죠. 얘가 인체에 장기간 축적이 되면 어떠한 질병이 생길 수 있느냐? 얘는요, 이타이 병이 생길 수 있다. 이타이는 아프다란 뜻이에요, 일본어로.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수능 특강에서 자세히 얘기했어요. 아프다, 아프다. 카듐이 축적이 되면 아프다, 아프다, 이타이 병이다. 자, 그다음 또 순. 우리 중금속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병은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공업 일반에서 요거 외엔 더 이상 안 나와. 아시겠죠? 순으로 인해서 할수 있는 거는 무슨 병? 미나마타 현에서 나왔던 병이래. 그래서 미나마타 병에 해당이 된다. 요것들. 요거 카듐이니까 당연히 이타이 병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볼까요? 어류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미나마타병을 유발한다가 아니라 이타이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여기 질소와 인 등의 농도가 높게 검출되고 녹조 현상이 심화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봐야 돼. 질소와 인의 이거를 우리가 영양염류라고 하는 거야. 영양염류. 영양이 많아졌어. 높게 검출됐어. 그러면 영양이 많아졌네? 이걸 우리가 무슨 현상이라냐면 부영양화라고 하는 거야. 부영양화. 영양염류가 질소와 인이 포함된 영양염류가 많아지는 거야. 이걸 우리가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부영양화로 인해서 그럼 이게 영양이 많아지니까 물속에 있는 이 플랑크톤들이 먹을 게 많아지는 거야. 그럼 어때요? 얘가 이상 번식을 합니다. 굉장히 많아져. 그러면서 하천에서는 녹색을 띠는 거야. 그게 바로 녹조 현상이야. 바다에서는 적색을 띱니다. 그게 바로 적조 현상이야. 아시겠죠? 이거 선생님이 수질오염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산업단지 확장 후 하천에서 발생한 현상은 부영양화이다. 어때 이거? 맞는 보기죠. 맞는 보기. 이 개념 알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쉬운 거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 여기 목적을 볼게요. 조사 대상 하천의 수질 오염 지표를 기간을 두고 측정해서 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는데 수질 오염 지표 측정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도 이걸 봐야 돼. 수질 오염 지표에는 얘도 있고

얘도 이것도 뭐도 있냐면 COD도 있어. 그다음 PH 요것도 있어. 이거 같이 선생님이랑 공부했어요. 자, 그럼 DO는 뭐냐? DO. O 이거 뭐야? 그 산소잖아. 산소. 얘는요. 산소. 용존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 용존 산소 양이야. 산소의 양이야. 용존 산소량을 말합니다. 용존 산소량. 그러면 산소가 많으면 맑은 물이겠지. 그죠? 자, 근데 BOD는 무엇이냐? 얘는요, 바이오야. 미생물. 그러니까 생물학적. 미생물이 맑은 물을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생물학적 산소 양이 아니라 이번에는 산소 요구량이다. 산소 요구량이다. 미생물이 맑은 물을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 산소의 요구량이다. 그럼 오염된 물일수록 BOD 값은 높아지겠죠. 자, 그럼 이번에 COD는 뭐냐? 얘는요, 화학적이야. 케미컬.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야. 그래서 얘를 맑은 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화학적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양이다. 이게 COD다. 자, 그다음 이거는 H 수소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수소 이온 농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pH 1부터 14까지 해서 7 이렇게 갈수록 산성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질 오염지표 얘기했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서울보다 10월에 하천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거는 BOD를 말하는 거야. 자, 서울보다 10월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거, 6.5. 얘는요, 감소한 게 아니라 2.4에서 6.5로 갔기 때문에 증가한 거죠. 어때요? 이건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번은 니은만 답이 되겠네요. 니은. 2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2번. 자, 그 다음 이제 1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특성하고 SNS에 업로드된 졸업생 인터뷰 영상의 일부이다. 자, 이를 통해 알수 있는 A씨의 직업 의식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땡땡고를 졸업한 전기설비 기사 A씨를 만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했더니, 자, 전기설비 기사는, 자, 이런 얘기 했어요. 각종 건물이나 산업 현장에서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 배선과 기기를 설치 및 점검하는 일을 합니다. 작은 소홀함이 정전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설비 하나하나를 철저히 살피며 자신의 맡은 직무가 공공의 안전에 직결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이거 따라서 책임의식이 있는 거지. 책임의식. 그죠? 자,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공장 또는 또 재생에너지 설비 등 이런 새로운 기술 변화에 발맞춰서 관련 지식을 계속해서 익히고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에 따라서 전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죠? 전문 의식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 책임 의식, 전문 의식이야. 자, 볼까요? 책임 의식, 전문 의식.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되는 거죠. 니은과 디귿. 그래서 15번은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3번. 자, 그 다음 이제 1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땡땡 기업의 대표 생산품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제목이야. 관련 표준이 ISO 9001이고 수출 대상 국가가 일본이다. 자, 그랬을 때 볼게요. 선생님이랑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ISO. 얘는요, 뭐지? 국제 표준화 기구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ISO라고 한다. 그죠? 그럼 우리가 공업 일반에 국제 인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좀 알아야 돼. 자, 국제 전기 표준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회의.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I, 그리고 EC라고 합니다. IEC. 자, 그다음. 정말 많은 국제 인증이 있지만, 이 중에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 국제 전기 통신 연합이 있어. 끝에 유니온으로 끝나. I, T, U죠. 자,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세 가지.

얘는요, ISO, 국제표준화 기구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국제인증에서 이것도 있지만 요거 하나 더 했어. 이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ISO에 이9001 시리즈 인증이 있고, 기업마다 이런 거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기업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걸 자랑으로, 인증서를 자랑으로 올려놓기도 해. ISO. 왜냐면 우리는 그만큼 ISO 인증을 받은 거야. 국제표준화 기구. 이게 뭐냐. 9001 인증은 품질 보증 시스템, 품질 경영 시스템 관련된 거, 품질. 그만큼 품질에 자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 품질의 인증을 받았다는 거야. 자랑스럽지. 그러니까 인증서에 딱 하니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거죠. 9001입니다. 자, 14000은 뭐냐? 얘는요, 환경에 관한 인증이다. 이런 거. 같이. 자, 그럼 여기는 관련 표준이 ISO 9001. 아, 품질에 관련 인증이구나. 그럼 이걸 보면서 소비자는, 품질이 굉장히 좋구나. 이거를 우리가 또알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거까지. 그래서 국제 인증에 관련된 거 이거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제 기업 보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생산품은 내구재에 해당한다. 그럼 내구재가 뭔지 알아야 돼. 내구성에 따라서 내구재냐, 비내구재냐. 이거야. 내구성. 내구성이 뭐야? 오래 견디는 거야. 오래 구, 견딜 내. 그러니까 견딜 내, 오래 구, 내 구. 오래 견디는 거. 오래 쓸수록 내구재라 한다. 오래 쓸수록. 자, 이거 오래 쓰잖아. 그럼 비내구재는 뭐냐?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거는 비내구재의 기준은 식료품.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전제품은 내구재로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시험 문제 요 정도 이렇게 나온다. 예, 맞는 무기죠. 자, 그 다음. 관련 표준은 국제전기표준회의에서 규정한 것이다. 국제전기표준회의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ISO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여기는 IEC에 해당이 됐잖아. 근데 여기는 ISO이기 때문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거죠. 얘는 틀린 거야. 그쵸?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수출 대상 국가를 고려했을 때 PSE 인증 획득이 유리하다라고 돼서 수출.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들었어. 이걸 가지고 내가 수출을 할 거야. 그러면 그 유럽에서도 이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아야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수출 인증 배웠습니다. 자, 유럽은 C 인증이야. 같이. 자, 그 다음 미국은 UL 인증이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일본. 일본은 PSE다. 그 다음 중국은 CCC 인증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일본은 PSE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이다? 16번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땡땡 기업 공채 설명회 안내 자료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 공채 설명회. 자, 정비 분야의 직종이 철도 기관사 및 전동차 정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원 자격이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 졸업자, 전기 기능사 자격 소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대 조건이 전기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 그 다음 채용 방식을 보면 현업 부서에서 일정 기간 현장 실습 실시 후 평가를 통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채용 방식은 요거야. 요거 보면서. 현업 부서에서 일정 기간 현장 실습을 실시 후에 평가를 통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거. 이게 봐. 현장 실습까지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턴이라고 해, 인턴. 근데 평가를 통해서 정식 정규 직원으로 되는 거. 그걸 우리는 인턴 사원제라고 합니다. 인턴 사원제. 여기는 인턴사에 해당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모집 직종을 볼까요? 얘는요, 한국표준 직업 분류의 대분류 항목 중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하는데 기관차랑 자, 철도 기관차. 얘 전동차. 얘를 뭐 하는 거야? 정비하는 거야. 정비. 정비하는 거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는 보기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볼까요? 한국표준 직업 분류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10가지 직업 분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리자부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그리고
기능업무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표준 직업 분류 이게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나와요. 너무 자주 나와. 그러니까 마지막 5단원에서 항상 이거 나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뻔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헷갈리게 나와. 공업 일반이 조금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야. 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뭔가 기술적인 분야에서 전문가야.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머, 게임 프로그래머, 전기 기술자, 그다음 엔지니어, 이것도 나와요. 엔지니어, 이것도 기술이니까 연구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교사, 변호사.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도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 게임 디자이너, 엔지니어, 요런 직종들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 자, 그다음 또 나올 수 있는 거 우리 순육 특강에서도 나왔고, 여기는 소방관, 경찰관 이런 건 서비스 종사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리사도 한번 수능 완성 순육 특강에서 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자, 여기 볼게요. 그 기능이야. 여기는 기능입니다. 용접 기능, 자동차 정비 기능, 자, 수리 기능, 배선 기능이야. 그래서 용접공, 용접원, 용접사. 뭐 이렇게도 나와. 정비원, 정비공, 정비사. 다양하게. 어쨌든, 이거는 다 뭐다? 기능에 관련된 거다. 이거 기능.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게 여덟 번째 뭐냐면,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이게 조금 헷갈려. 한번 보세요. 사실은 자동차 정비도 뭔가 이거를 조작하는 것 같잖아. 그런데 자동차 정비는 기능원에 들어가. 그럼 얘를 또 어떻게 구분하냐? 우리 친구들이 7번과 8번은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거는 지금까지 시험에서 여기 있는 조작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조립이라는 말이 직종에 나왔다. 그럼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이거.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운전에 관련된 거. 운전. 운전을 할수 있는 거. 운전. 자, 운전원. 자, 운전에 관련된 거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다. 요거 외에 나머지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어렵게 나오진 않아. 근데 얘를 구분할 수 있느냐. 요 정도는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여기 제시한 것들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꼭 약속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철도의 운전이 아니라 기관차입니다. 기관사가 아니라 차, 전동차를 정비하는 거야. 얘는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가산점이 부여되는 국가 기술 자격은, 가산점은 어디에 부여되냐면 전기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 산업기사. 이거는 실무 경력이 몇년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선생님 요거를 좀 알아야 돼. 국가 기술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 기술 자격. 국가 기술 자격의 최하위 자격증을 우리는 기능사라고 합니다. 기능사. 여기는 전기 기능사가 되겠지. 전기 기능사. 얘는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실무 경력이 몇년 이상이어 이런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기과에 관련된 친구들은 전기 기능사 자격증 취득했잖아요. 한 친구들도 많잖아.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상위 자격증을 또 뭐라고 하냐면 산업기사라 합니다. 산업기사. 자, 있는 이 산업기사는 제한이 있어. 그냥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떠한 제한이 있느냐? 실무 경력이 몇년 돼야 되냐면 2년 있어야 합니다. 2년. 이 전기 관련 분야에 실무 경력이 2년 있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 요즘 또 이렇게만 안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자, 그럼 뭐 전기 기능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얘는 1년을 쳐줘. 그래서 이때는 실무 1년이 있으면 또 요거 산업기사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어.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서 응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요거 위에 자격증을 뭐라 하냐? 기사라고 해요. 뭐 전기 기사 있을 수 있잖아. 그제 전기 기사. 얘는요, 마찬가지로 얘도 자격이 제한이 있어. 뭘로? 실무 4년이 있어야 돼, 4년. 실무 4년. 자, 그러면 기능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능사. 그래서 기능사가 있으면 실무 1년, 이거 3년. 근데 이 산업기사가 있을 수 있잖아. 그쵸? 산업기사가 있으면 실무 1년이 있으면 된다. 요렇게. 자, 그럼 요거 차이가 또뭐 있냐면, 요거 말고도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전기 관련된, 대학에서 전공을 했어. 전문대 나왔어. 그러면, 2년 정도 나왔으면 요거 도전할 수 있어. 그것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4년제 대학이다. 전기 관련된. 그러면 기사 자격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기사 위에 또 뭐가 있냐? 기술사라는 게 있어요. 기술사. 바로. 그래서 얘도 얘는 또 뭐가 있냐면 실무 몇 년이다? 얘는 9년이나 있어야 돼. 실무 9년. 그래서 엄청 대단한 거야.

7년, 산업기사 가지고 있으면 5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산업기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기사 실무 2년 이상이어야. 3년 이상이어야가 아니기. 2년이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번은 기억과 니은의 조합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3번. 그 다음, 1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8번. 자, 다음은 땡땡 기업 생산 기획팀의 회의 보고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산 제품은 전동 칫솔이야. 자, 그래서 이 공정이 전동 칫솔을 제작하기 위해서 전원 및 모터의 구동부, 칫솔모 포함 헤드부, 몸통부를 조립해서 완제품을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고 관리에는 이렇게 ABC 재고 관리 시스템이야. A등급으로는 요거, B등급으로는 요거, C등급으로는 몸통부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요 ABC 재고 관리 시스템 자체가 항상 나오는 거.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등급으로 분류하는 재고 관리 시스템이야. 이게 바로 ABC 재고 관리 시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공정 관리는 이거야. 이거 뭐죠? 이거 관리도야, 관리도. 품질 관리 도구에서 수임이랑 한번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공정 관리하는 거야. 공정의 이상 유무를 찍어봐. 그래서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 중심선 근처로 갔다. 그럼 얘는 정상적인 공정이야. 근데 비정상적인 공정은 약간 이렇게 삐져나갔거나 이런 식으로 하한선으로 삐져나갔거나 또는 여기에서만 이게 하한선 근처나 상한선 근처에 이렇게 머물러 있거나 연속적으로 머물러 있거나 이것들을 비정상 공정이라 합니다. 이게 관리도야. 공정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찍어보는 거야. 공정을 찍어보는 거죠. 이겁니다. 알겠죠? 관리도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공정의 이상이 사회에 관측되고 있다. 아니, 이건 정상적인 공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니은. 관리도법을 활용해서 공정을 관리도 하고 있다. 이 관리도법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티귿. 모든 품목의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등급으로 분류해서 재고를 관리하였다. 이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등급으로 분류하는 게 바로 이게 ABC 재고 관리 시스템이야. 그죠? 맞는 보기죠. 자, 그럼 ABC 재고 관리 시스템에 우리 또 같이 나오는 것 선생님이랑 한번 보면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얘 가지고 우리 공업 일반에서는 어떤 거는 A 이렇게 A등급, C등급, B등급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가치도 나와. 우리 기출문제 보면. 그래서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자, 막대 그래프와 누적 꺾은선 그래프로 이루어진 거. 이거 파레토도라고 하죠. 그래서 ABC 재고관리 시스템에서 또 파레토도랑 또 가치도 나와. 같이 그 도표를 가지고 관리하는 거. 이게 또 ABC 재고관리 시스템. 파레토도를 활용해서 한다.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8번은 어쨌든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네요.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번. 자, 그 다음 이제 1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땡땡 기업의 신입사원 교육 일정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신입사원 교육 일정표에 경영의 모토라고 했어. 그래서 TQM 이게 뭐냐면 종합적 품질 경영이라고 합니다. 요거와 그다음 시퀀스 로봇과 그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이랑 요 개념을 조금 보고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자, 품질 관리. 아까 TQM이라는 거 나왔잖아.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봐야 돼. 자, 품질을 관리하는 거.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 기업에서는, 어떤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불량품이 나왔어. 그럼 그걸 개선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 기업이? 품질을 굉장히 관리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게 또 기업을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소비자가 만족하는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품질에 대해서 어떤 표준을 정해서 그 표준이 유지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통제하는 걸 우리가 품질 관리라고 합니다. 퀄리티 컨트롤이야. 그래서 얘가 QC라고 합니다. QC. 예전 시기에는 지금 요즘이 요렇게 QC는 이게 품질 수준이 요 정도 낮은 수준이었어. 얘가 낮은 거야. 높은 거고. 그러다가 SQC라는 게 나왔습니다. 얘는 시기가 좀 갈수록 더. 그다음 TQC라는 게 나왔어. 그다음 TQM이라는 게 나왔어.

있어. 갈수록 품질 수준이 높아진다. SQC, TQC, TQM 품질 관리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리하고 첫 번째, 통계적 품질 관리 QC가 있었다가 그다음 SQC가 나왔어. SQC야. 이게 뭐냐? 통계적인 품질 관리다. SQC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소비자가 품질을 관리하는데 만족할 수 있도록 그냥 품질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단계에 통계학적인 원리와 기법을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요. 통계적으로 아 이거는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통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이다. 이게 SQC 해당이 됩니다. SQC. 자, 그다음 종합적 품질 관리는 어떤 거냐면 요거 다음으로 나온 시기가 조금 더그 다음에 그랬는데 품질 수준은 더 좋아졌어. 얘는 어떠한 이 모든 생산의 모든 단계야. 모든 단계. 근데 얘는 뭐가 또 다르냐면 생산뿐만 아니라 검사도 하고 유통도 하고 시장 관리 활동.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야. 품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각 부분의 모든 활동. 종합, 토탈. 그래서 얘는 TQC라고 합니다. TQC. 어렵진 않아요. 자, 그다음부터 또 나온 게 뭐냐? TQM이야. TQM이 뭐냐면 같은 TQ까지는 같아. 그쵸? 근데 얘는요. 이제는 경영을 하겠다. TQM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요. 생산 과정에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이것들 고객 만족을 계속 극대화하는 그래서 어떤 기업의 총체적인 품질 관리 활동이다. 기업의 총체적인 품질 관리 경영 활동이다 생각하시면 돼. 그게 바로 TQM이야. QC, SQC, TQC, TQM.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과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자, 1부는 TQM입니다.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통계학적인 원리와 기법을 활용해서 과학적 품질 관리 기법에 대해 교육한다. 이거는 SQC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 2부. 시퀀스 로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로봇은 산업용 로봇 있잖아. 이거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선생님이 또 가지고 와봤어요. 자, 기능별 분류가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퀀스는 순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서 이런 거야. 그래서 순서, 위치, 조건 등을 미리 설정된 정보에 따라서 동작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게 시퀀스예요. 시험 문제 그대로, 이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두 번째가 플레이백 로봇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정보를 가르치면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거야. 플레이백, 재생하는 거다. 이게 플레이백이다. 적응제어, 학습제어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자, 2부에서는 시퀀스입니다.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로봇에 해당한다. 이 교육이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3부입니다. 자, 3부에서는 자, 이거야.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기계 설비의 안전화 방안이 있잖아요. 기계 설비 안전화 방안. 안전화 방안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외형을 안전하게 하는 거.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거. 작업할 때 작업 안전하게 하는 거. 자, 그냥 어떤 기능을 넣는 거야. 풀프루프, 페일쉐이프 기능을 넣어서 안전하게 하는 거.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거. 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했다는 거 작업의 안전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의 조합은 몇 번이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0번입니다. 20번. 자, 다음은 재분석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고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끼임, 넘어짐, 날아옴, 기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럼 우리 친구들 요것 좀 알아야 돼. 끼임, 이거는 이제 순우리말로 나와 있는데 또 예전의 용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끼임은 협착이다. 그죠? 어려워. 넘어짐은 전도다, 전도. 자, 그다음 날아옴은 비례다. 이 사고에 대해서 연간 재해자 수가 나왔고 사고의 원인과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재해율이 가장 높은 사고는 넘어짐이야. 그쵸? 넘어짐이죠. 예로 1.2%이다. 재해율 나왔습니다. 재해율. 얘는요. 어떤 거야? 재해율 나올 수 있어. 가능성 있습니다. 아, 나온 적도 있었고요. 자, 전체 연평균 근로자 수분에 넘어짐이 25건이야. 25건 곱하기 100을 하면 1.25건

효과 나오죠. 1.25%. 이거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사고 원인 볼게요. 사고의 원인은 직원들의 안전의식 부족 및 교육이 불충분하다. 이거야. 자, 그럼 우리 친구 요걸 좀 알아야 될것 같아. 사고가 나려면 어떤 현상이야?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의 사고잖아요. 사고가 나려면 어떠한 원인이 있어야 돼. 그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직접 원인이라 하죠. 그죠? 이 전에 또 간접 원인들이 있어. 자,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예를 들어 인적 피해, 물적 피해를 발생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재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 이거 보세요. 직접 원인은 사고에 직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끼임 사고가 났을 때 끼임 손이 꼈어. 근데 막 안전장치 빨리 진행하려고 거기는 안전장치를 막 제거하고 했어. 그럼 직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거잖아. 그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불완전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야. 행동을 했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또는 불완전한 상태, 작업 환경이 또 그런 거야. 직접적으로 해줬던 거. 근데 간접 원인은 또 뭐냐? 이번에 간접 원인. 자, 기교관으로 선생님 공부하라고 했어요. 기술적인 원인이냐? 교육적인 원인이냐? 그다음 관리적인 원인이냐? 요거 세 가지. 세 가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직원들의 안전의식 부족이고 이 교육이 불충분했다는 거야. 불충분. 그러면 이런 뭔가 이것 때문에 사실 사고가 그냥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 간접적인 거죠. 간접적인. 이 중에서 교육적 원인에 해당이 되는 거야. 교육이 불충분하다. 그래서 불완전한 행동에 해당한다. 이거 직접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디귿 볼게요. 자, 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게 3, 2, 3개 2가 있어. 이것도 최근 기출 문제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얘는요, 기술 환경 교육이 아니라 비슷한 것 같지. 기술 환경 규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 요번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3, 2, 재해 예방의 중요 요소기야. 그래서 대책 선정의 원칙을 세우려면 요거 세 가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대책 선정 원칙을 적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자, 여기는 기술입니다. 기술. 자, 엔지니어링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안전 설계, 작업 행정, 환경 설비 개선 필요하다. 자, 그다음 교육이야, 에듀케이션. 그다음 안전 교육 훈련 이것들. 자, 관리야, 인포스먼트야. 관리입니다. 관리. 규칙 제도야. 알겠죠? 3, 2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기술, 환경, 교육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된다? 기술, 교육, 관리다. 기술, 교육, 관리. 참, 기술. 여기 교육은 맞아. 그리고 규제. 여기 있는 관리 또는 규제라고도 합니다. 관리에 해당이 된다. 자, 요거에 해당되는 대책을 수립받았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죠. 이거 틀렸죠. 얘는 맞은데. 그쵸?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번은 기억만 답이 되겠네요. 1번이 답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자,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선생님 강의를 완강한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거야. 아시겠죠? 선생님이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모의고사까지는 했는데, 이제 내가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개념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수능특강 다시 보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이 또 다시 수능 완성해서 항상 나머지 다섯 강은 단원별로 중요한 것만 다시 또 집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걸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개념 정리와 기출 문제 분석으로 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1회 확률과 통계 강의를 맡은 전희국이고요. 자, 여러분들 정종영 선생님과 함께 1번부터 22번까지 문제 잘 해결하셨죠? 저는 이제 1회 23번부터 30번까지 확률과 통계 함께 해결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있는 공통 부분에 대한 난이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뒤에 있는 저하고 함께 하게 하는 요 확률과 통계 파트도 난이도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제가 평가했을 때는 무난했다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탁월하게 어렵거나 문제가 여러분들을 뭐 귀찮게 하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중요했던 단원에서 출제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실제 모의고사와 가장 흡사한, 그리고 수능 난이도하고 약간 유사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에 한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8문항이잖아요. 그럼 이 8문항 중에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수가 최대 3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2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두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가 해결을 하냐, 이게 여러분들의 등급을 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항을 내가 최대한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1회 함께 풀 건데, 기본적인 개념들도 좀 체크해 볼 것들은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중요했던 부분들을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항에 대한 정보부터 좀 보고 가야 되겠죠? 일단 경우의 수 파트에서 6점, 그 다음에 확률에서 10점, 통계에서 10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한 문제, 확률 한 문제, 통계 한 문제로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경우의 수와 확률 파트에서만 세 문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8, 29, 30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문항들이거든요. 그리고 28번과 30번, 요두 문항이 제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항들은 이렇게 골고루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경우의 수와 확률 파트에서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통계가 만약에 이제 뒷장 넘겼는데 보이잖아요. 그러면 번호 상관없이 통계 문제부터 푸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28, 29, 30에 나왔다면 무조건 통계 문제는 먼저 풀고 나머지 28, 30, 아니면 뭐 28번에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먼저 풀고 29, 30, 나머지들을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느 정도 좀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파이널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맞춰놓고 푸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문제 풀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보고, 뭐, 오답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어떤 게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시간 내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지, 못했는지, 요걸 좀 체크해 볼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뒤에 회차들을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문항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거의 못풀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문제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딱 100분 내에 공통 부분부터 확률까지 쭉 해결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28번과 30번이었습니다. 29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30번 같은 경우에 수학적 확률이었는데, 30번 치고는 문제가 심플했습니다. 고려할 사항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고요. 특히나 또 28번 같은 경우에도 경우의 수 파트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힘들어할 만한 영역은 아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주제로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함수의 개수에 대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봤을 법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잡고 거기에 따라 함수값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복 조합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문항의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던 회차였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공들여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3번입니다. 6개의 문자가 있고요. 이걸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럼 2점은 2점답게 빨리 푸셔야 돼요. 그치? 이런 것들에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6개니까 6팩토리알 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건몇 개? 4개죠. 그러니까 얘는 4팩토리알,

2팩토리알. 자, 이렇게 해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해도 돼? 그렇죠. 얘는 두 개가 다르고요. 네 개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난 여섯 개의 자리 중에 네 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여섯 개의 자리 중에 두 개만 선택해도 됩니다. 왜요? 어차피 그두 개의 자리에는 내가 B를 채우고 나머지에는 저절로 뭐가 들어가는 거야? A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거나 여섯 개 중에 네 개를 선택하거나. 근데 이건 조합으로 해결을 하는 거고요. 얘는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서 결국은 식이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 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잖아. 위에 있는 거 6팩토리알이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건 알팩, 그쵸? 2팩. 그다음에 하나는 4팩. 이런 식으로 처리할 거니까 똑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결국 계산하게 되면 약분하겠죠? 6 곱하기 5고 이렇게 또 약분할 거니까 얼마 나올까요? 얘는 15가 답이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런 것들은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24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앞쪽에 또 많이 나옵니다. 연산 문제인데 여기서 체크해 봐야 될 거는요, 이런 거예요. 독립인지 아닌지, 배반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먼저 봐야 문제를 접근할 때 내가 식을 조금 빠르게 풀수 있습니다. 자,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독립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만 떠올리는 친구 있거든요. A 곱B는 PA 곱하기 PB다. 물론 얘가 독립을 판단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맞긴 한데, 이 이전에 나오는 영역이 뭐예요? P의 A와 B가 뭐더라? P의 A더라.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여기에 나와 있잖아. 그지? PA와 B라고 하는 결과값이 5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PA가 얼마구나. 5분의 2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맞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A와 B가 40분의 3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P의 A와 B라고 하는 것은 P의 A 더하기 P의 B 그리고 빼기 원래는 P의 A 곱 B에 대한 확률이 되겠죠? 근데 얘가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됐을까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돼. 얘가 5분의 2고요. 그리고 얘는 얼마? 40분의 31이고요. 자, PB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그냥 X라고 하자. 그리고 빼기 5분의 2의 X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통분을 해놓고 처리를 합니다. 그럼 얘는 얼마예요? 40분의 16이 될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빼게 되면 이 친구는 40분의 얼마? 15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따라서 40분의 15는 뭐 약분을 해놓은 상태여도 괜찮고 안 하셔도 괜찮고요. 여기에서 여기를 뺄 거니까 얼마? 5분의 3x가 되겠다. 따라서 x는요, 3분의 5에다가요 곱하기 40분의 15가 될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약분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8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얘는 PB를 구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PB의 여사건이죠. 그러니까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결국 1에서 뭘 뺀다? 여기에 나온 8분의 5를 빼면 된다. 그래서 얘는 8분의 5를 빼게 되면 정답은 8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이러한 필요충분 조건을 자꾸 쓰긴 하겠지만 요 형태가 나왔을 때 그냥 바로 PA라고 쓰는 것도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야. 그지? 기본적인 독립의 뜻이거든요, 요게. B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24번까지 해결해 봤고요. 25번으로 갑니다. 자, 실뢰 구간에 대한 얘긴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최대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뢰 구간이 A부터 B까지에 대한 걸로 나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거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실뢰 구간의 길이다. 자, B-A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얘는 공식이 2 곱하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처리하고요. 자, 두 번째 것도 중요합니다. 표본 평균이 나오게 돼요. 어떻게 했을 때? A와 B를 더하고요. 얘를 2로 나누면 표본 평균이 됩니다. 왜? 여기에 있는 이 A의 그 형태가 X바에서 빼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얘도 X바에 더하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개를 더하면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이 없어지고 2x 반만

남을 거고요. 그걸 절반으로 나누면 정확하게 표본 평균이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뭐 정규분포니까 이렇게 써놔도 괜찮고요. 얘는 어차피 실내 구간에 대한 거니까 뭐 굳이 안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때 n 값이 64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신뢰도가 95%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a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6.52에서 뭘 빼야 돼요? a를 빼야 되겠죠. 6.52에서 a를 빼게 되면 2 곱하기 1.96. 그다음 n 값 얼마? 64. 그러니까 얘는 루트 n이니까 8이 될 거고요. 여기는 표준 편차 4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없어지겠구나. 결국 6.52 빼기 a라고 하는 것은 1.96만 남을 거고요. 옮겨 1.96을 빼면 되겠죠? 그럼 6이고요. 그리고 얘는 5가 될 거고 얘는 4가 될 거야. 따라서 a값 얼마? 4.56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내 구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긴장을 조금 풀고 접근해도 괜찮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통계 파트, 특히나 추정 파트는 시간만 좀 여유가 있으면 누구나 다 맞춥니다. 근데 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는 건 무조건 초반에 풀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뒷부분이 됐다 그러면 막그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내가 알던 것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여덟 문항 중에 좀 골라내면서 빨리빨리 풀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1회차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듣는 거잖아요. 그럼 아직 2회차를 안 풀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확률과 통계부터 풀고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을 한번 풀어보세요. 어차피 시간적으로 100분 내에 내가 30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전략적으로 앞에서부터 쭉 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서요. 최대한 빨리 풀수 있는 거 풀고, 그 다음에 공통 부분으로 또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루틴이 생깁니다. 왜 영어 시험 볼 때, 듣기 평가할 때몇번 문제 듣기 나올 때에는 몇 번을 풀어라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특히나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전략적으로 시간을 분배해야 됩니다. 미적분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가. 근데 확률과 통계는 충분히 가능하다. 자, 25번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26번으로 갑니다. 각 면에 숫자 2, 2, 4, 4, 4, 6이 하나씩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서로 다른 두 상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요. 서로 다른 두 상자인지 아니면 한 상자를 두번 던지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던지는 게 아니라 한 상자가 똑같은 거에서 내가 두 번을 뽑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두 상자를 동시에 던져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주사위 같은 거야. 그지? 얘는 이제 뭐 담겨 있다기보다는 주사위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걸 던져서 바닥에 닿은 면에 적혀 있는 두 수의 차를 뭘로 한대요? 확률 변수로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단원마다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산 확률 변수 파트에서 중요한 게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답할 수 있겠지만 저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확률 변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확률 변수고 이 확률 변수는 두 수의 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뭘 찾아야 돼? 일단 1차적으로 확률 변수를 정확히 찾아야 돼. 그래서 x의 값이 얼마가 되는 게 있겠죠? 여기서 내가 똑같은 거, 값들은 똑같잖아. 그러면 이걸 던져요. 그렇게 했을 때 2, 2가 나올 수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 아, 0이겠다. 두 수의 차. 자, 또 2, 2가 나왔기 때문에 뭐 2, 4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얼마야? 그렇지. 2가 가능하겠구나. 그다음 2, 6도 가능하겠죠. 확률 변수 얼마예요? 그렇지. 4가 되겠구나.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4, 6 하게 되면 2가 될 거고요. 4, 4 하게 되면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66도 가능합니다. 왜? 아까 말했잖아요. 서로 다른 두 상자가 있기 때문에 얘가 던져지는 거야. 그러면 이 하나의 주사위에서 6이 하나더라도 한쪽에서 6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 6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확률 변수로 가능한 건요세 개밖에 없겠다. 자, 그럼 이 안에 가능한 걸 순서상으로 적어볼게요. 첫 번째.

2. 그 다음 두 번째, 4, 4. 또 뭐가 있죠? 6, 6. 이거 빠뜨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왠지. 실수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x가 2인 건 확률 변수가 2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있겠죠? 2, 4가 있겠고요. 순서 바꾸는 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4, 2도 있겠고요. 그 다음 또, 그렇지. 4, 6도 있겠고요. 또, 6, 4도 있겠다. 됐니? 그 다음, 확률 변수 4가 되는 건 어떤 형태가 있죠? 2, 6이 있겠고, 그 다음 6, 2가 있겠구나.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확률로 계산한 다음에요. 그걸 뭘로 만들면 돼요? 확률 분포 표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공식에 대입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2가 나오는 거에 대한 확률을 따로 구하게 되면 얘는 6개 중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4가 나오는 확률은 6개 중에 뭐죠? 3개야.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이 될 거고, 6이 나온다. 6개 중에 하나예요. 6분의 1이 될 거야. 됐죠? 주사위가 A, B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도 각각에 대한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2, 2가 됐다. 그럼 얼마? 3분의 1짜리가 두 개니까 얘는 9분의 1이 될 거고요. 4, 4가 됐다. 얼마? 4분의 1이고요. 6, 6이 됐다. 얼마? 36분의 1이야. 이렇게. 자, 그다음에 2, 4가 됐어요. 그럼 2, 4가 됐다는 건 이렇게 두개 곱하는 거니까 6분의 1이거든요. 근데 그게 두개 있어.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에다가 4, 6, 6, 4 똑같죠? 이렇게 곱해. 12분의 1이야. 근데 그게 두개 있어. 6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자, 얘는 2, 6이니까 이렇게 곱할 겁니다. 얼마예요? 18분의 1. 그러면 거기에다가 두배할 거니까 얼마? 9분의 1이 되겠죠. 됐어요? 자, 뭘 만들어요? 확률 분포표를 만들자. 0, 2, 4. 토탈 1입니다. 자, 0에 대한 건 요거 다 더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36으로 통분하는 게 편할 거야. 어차피 얘도 그렇고 다 통분해 볼 거거든요. 자, 그럼 얘는 36분의. 9, 4, 36이니까 4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9가 될 거고요.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36분의 14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 얘는 6분의 얼마예요? 3이지? 그럼 얘는 36으로 만약에 통분한다면 36분의 18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평균할 때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놔도 무리가 없고요. 자, 밑에 있는 거 얼마? 36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36분의 4가 됐겠죠. 다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성립하는구나. 잘 구했구나. 평균 2의 x는 36분의 요거 두개 곱하면 36이고요. 요거 두개 곱하면 16이 될 겁니다. 따라서 36분의 얼마? 52가 될 거고요. 4로 약분하면 9분의 13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2x만 구하라고 안 했잖아요. 얼마를 곱해야 돼? 2에 6x 빼기 1이니까 6 곱하기 9분의 13 빼기 1이 될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3분의 26입니다. 26에서 3을 또 빼면 되겠죠? 3분의 23이 되겠구나.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야. 여기는 뭐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거. 내가 확률 변수를 정확히 찾고 빠짐없이 찾아야 되고, 그 안에 있는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뒤에 것들은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 할수 있겠죠? 자, 27번으로 갑니다. 마지막 3점짜리. ABC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문자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한 문자만 2개 이상 포함되고, 같은 문자끼리는 서로 이웃하는 문자열이 선택될 확률은 확률을 묻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경우의 수 문제예요, 그냥. 그지?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정확히 찾아내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야. 한 문자만 두개 이상 포함이 돼야 된대요. 한 문자만. 알겠지? 그러면 내가 네 개를 뽑을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 한 문자만이라고 하는 걸 내가 A에 대한 걸로 예시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몇개 이상 포함돼야 된대? 두개 이상. 그럼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 A, A에다가 나머지 두개 채우는 경우. 그리고 얘들은

무조건 다른 문자여야 돼. 자, 또 AAAA에 있고 하나 있는 것. 또 AAAA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서로 이웃하는 문자열이 선택된대요. 그러니까 같은 문자끼리는 또 이웃해야 된대. 그러면 한번 해보자. 요만큼을 이웃하게끔 묶어놓고요. 얘와 얘와 얘 자리 배치를 합니다. 몇 팩토리알이에요? 3 팩토리알. 얘는 자리 배치. 거기에 여기 두 개를 채워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단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르다라고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에 뽑히는 것들은 서로 다른 문자들이기만 하면 돼. 그럼 뭐가 남았어? B, C, D가 남았겠죠. 그러면 B, C, D 중에 몇 개를 뽑는다? 두 개를 뽑는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또 AA가 올 자리만 먼저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세 개의 자리가 있고요. 그럼 남아있는 두 개의 자리가 있겠죠. 그럼 그두 자리에다가 뭘 채우는 거야? B, C, D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줄 세우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3P, 2라고 해도 되겠다. 괜찮아요? 어쨌든 얘나 얘나 똑같은 계산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여기 있는 것도 묶어볼까요? 요렇게. 그럼 얘는 자리에 대한 걸로 먼저 가보자. 여기 하나. 얘가 여기 오는 것과 뒤에 오는 것. 몇 가지 경우예요? 두 가지 경우. 됐죠? 그 다음 여기를 채우는 거니까 남아있는 문자 중에 하나만 오면 될거 아니야? BCD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세 가지의 경우. 얘는 자리. 남아있는 문자. 됐어요? 자, 얘는 어차피 그냥 하나야. 경우의 수. 자, 그리고 이 이전에 제가 요거에 대한 걸 예시로 들었잖아요. A라고 하는 걸로 예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자에 대한 선택 몇 가지가 곱해지면 되겠다? 4가 곱해지면 되겠다. 얘는 문자. 같은 문자.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처리를 해주면 6 곱하기 3이니까 18에다가요. 요거 하게 되면 6에다가요. 그 다음에 얘는 1이야. 그리고 곱하기 4를 하면 되겠구나. 요거 처리하게 되면 25가 될 겁니다. 25 곱하기 4가 될 거예요. 됐어? 여기 있는 거 그냥 계산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확률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것도 몇 가지 경우? 네 가지. 두 번째도 네 가지. 세 번째도 네 가지. 네 번째도 네 가지.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약분 하나 해주면 얘는 64가 될 거고요. 그리고 위에는 25가 될 거고 더 이상은 약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64분의 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해만 잘하면 충분히 풀수 있는 거고요. 얘는 확률 파트로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 경우의 수 문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경우의 수와 확률은 그냥 같은 단원이에요. 내가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못한다는 말이 안 돼. 그냥 둘 중에 하나 못한다는 건 그냥 경우의 수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잘하셔야 경우의 수 단원도 잘하고 확률도 잘하는 거야. 자, 27번까지 해봤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28번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꾸준히 해왔다면 여러분들 연계교재를 충분히 풀고요. 기출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면 아마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아이디어였을 거야.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느끼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1회차에선 중요한 문항이긴 합니다. 자, 집합 X가 이렇게 있고요. 가가 중요하겠지. 왜? 얘가 기준이 되거든.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됩니다. 두 개를 곱했더니 12가 됐대요. 그리고 F2와 F3은 크기가 이렇게 된대. 그러면 얼마 안 되거든. F2와 F의 3이라고 하는 게 곱해서 12가 돼요. 그럼 이걸 만드는 건1 곱하기 10인데 여기는 12가 없기 때문에 탈락. 2 곱하기 얼마? 그렇지. 6. 또 얼마? 3 곱하기 4가 있겠다. 그럼 이두 개가 요거까지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얘에 대한 케이스가 몇 가지로 나눠지는구나? 두 가지로 나눠지는구나. 일단 이게 시작이야. 그다음 F1, F3, F5, F7. 다시 말하면 홀수에 대한 것들이 중복 조합을 이룹니다. 정의역이 홀수일 때 얘기예요. 얘도 F3과 F4, 그다음에 F3과 F6에 대한 게 크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 풀때 어떤 걸 주목해서 보라고 했냐면 많이 나오는 거.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예지. 예. F3이 기준이야. 아, 그러니까 나는 결국 F3이라는 걸 케이스 분류로 삼기 위해 값을 세팅해 놓고 나머지들에 대한 걸 경우의 수로 체크해 보면 되겠구나. 괜찮죠?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F1, F2, F의 3, F의 4, F의 5, F의 6, F의 7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얘라고요, 얘. F3. 이렇게. 얘가 얼마가 되는 게 있고요. 6이 되는 게 있겠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게 있겠어? 4가 되는 게 있을 거야. 자, 거기에 따라 저절로 결정되는 것도 있긴 해요. 여기는 2가 결정이 됐고요. 얘도 3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오는 함수 값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 되고, 그 다음, F3에 따라 F4와 F6도 결정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까? 다에 대한 거는요, F4는 그냥 F3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F4가 올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지금 경우의 수는 제가 개를 붙일게요. 개. 알았지? 얘가 6이야. 그럼 가능한 거몇 개예요? 두 개야. 또 F6도 똑같아요. 몇 개야? 두 개야. 괜찮니? 6, 7 중에 올수 있잖아. 얘는요, 4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 그럼 4, 5, 6, 7. 몇 개예요? 네 개예요. 얘는 몇 개? 네 개가 될 거야. 이렇게. 얘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얘 됐고, 얘 됐고, 얘 됐어.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F1, F5, F7. 얘는 당연히 뭐다? 중복 조합이다. 자, 여기가 6이에요. F2는 얘를 결정하는데 전혀 영향을 안 줘. 그러니까 얘가 6이기 때문에 F1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몇 개예요? 6개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F5와 F7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6, 7이잖아요. 근데 6, 7 중에 중복 조합에 대한 걸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개 중에 중복을 이렇게 몇 개를 뽑는다? 2개를 뽑는다. 그래서 얘는 그냥 계산식 쓰게 되면 2H, 2가 될 거야. 얘와 얘에 대한 게. 됐죠? 자, 그 다음 얘는 4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올수 있는 거몇 개예요? 4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F5에 해당하는 건 4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2개가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뽑히면 될거 아니야. 4, 5, 6, 7. 몇개 중에? 4개 중에. 2개가 뽑히겠다.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하기도 어렵지 않았고요. 이 안에서 경우의 수 체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어.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충분히 해결을 하셔야 돼. 이거 어렵다라고 느끼시면 연계 교재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또 공부하셔야 되고 기출 문제에 대한 것도 조금 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있는 거몇 가지? 6개, 여기 있는 거 2개, 2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얘는 3개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각각을 곱해요. 12에다가 24에다가 3이 될 거니까 24 곱하기 얼마? 3입니다. 그러면 4, 3, 12, 3이니까 72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도 얘는 OC2가 되겠죠? 그럼 얘몇 개야? 10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16에 64가 될 거니까 640개가 될 거야. 여기도 72개가 될 거고요. 케이스 분류한 거잖아. 이두 개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해야죠. 따라서 712개가 나오겠다. 뭐 가지라고 하는 게좀더 우리가 많이 보던 개수긴 하지만 이런 거 여러분들 문제 풀때 팁입니다. 얘는 함수 값이고요. 얘는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만약에 그 밑에다가 2라고만 적고 얘도 2라고만 적잖아요. 그럼 다 알고 내가 체크한 거긴 한데 마지막에 답을 구할 때 실수가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얼마나 억울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 가면서 표현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보세요. 실전 모의고사 풀 때. 그리고 공간이 밑에 충분하잖아요. 그럼 그 공간에 대한 걸 내가 다 활용해. 어차피 시험지 뭐 공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앞면에 있는 필요 없는 그 문제들 공간,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정리해 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요. 29번. 자, A 가게에서 판매하는 음료 한 병의 용량을 확률변수 X. 자, 문제가 되게 길고 29번이죠. 그래도 얘 단원이 뭐야? 통계야. 괜찮아. 머릿속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 괜찮아. 난 잘할 수 있다. 어? 난 이거 무조건 맞출 거다. 진짜예요. 맞춰야 돼. 확률만 X와 Y는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저하고 공부를 꾸준히 했던 친구라면 알 건데, 요런 게 나온다. 그럼 얘가 알려주는 건 뭐예요? 무조건 평균이야. 부등호의 방향이 다르면서 두 개의 확률 값이 같더라. 그럼 평균이에요. 그래서 얘는 174 더하기 206. 그럼 얘는 0에 8에 3이니까 얘를 절반으로 나눈 것. 얘가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나. 얘는 뭐,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고요. 얘도 뭐 그럴 것 같아. A 가게에서 판매하는 음료 중에서 이미 추출한 16병의 용량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X에 대한 정규분포와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좀 그 구별해서 써놓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일단 X에 대한 거는 여기 위에 나와 있다시피 평균. 얼마짜리예요? 190짜리야. 그 다음 표준 편차에 대한 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X바에 대한 것도 정규분포가 될 건데 평균은 당연히 얼마로 똑같아요? 190으로 똑같을 거고요. 표준 편차는 여기에 있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가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4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쓰면 좋습니다. 괜찮니? 그 다음 B 가게에서 판매하는 음료 중에서 이미 추출한 n병의 용량의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하자. 아, 그럼 Y에 대한 분포도 필요하겠구나. 자, 근데 이걸 채우기 위해 나가 필요합니다. 그죠? 나에 대한 걸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나는 첫 번째 2 곱하기 2x는 2에 y 더하기 14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들로 내가 2y를 표현하면 되잖아. 2x를 제가 지금 m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190이야. 근데 그건 나중에 처리를 해도 되고요. 요게 얼마? 2m. 거기다가 요걸 뺄 거야. 그래서 얘는 2m 빼기 140이 2의 y가 될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 m 값을 대입하게 되면 m이 19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80에서 140을 빼게 되니까 얼마? 240이 되겠다. 그래서 평균이 얼마예요, 여기? 240입니다. 됐죠? 그 다음 분산에 대한 것도 뒤에 나와 있잖아. v의 4x는 v의 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16의 vx는 vy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x에 대한 분산값 얼마? 시그마 제곱이요. 그래서 얘는 16 시그마 제곱은 v의 y라고 할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표준 편차로 표현하니까 4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거기에 y 바에 대한 것도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평균은 똑같을 거고 240. 그 다음 얘는 n에 대한 거니까 루트 n분의 4 시그마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뒤에 있는 거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잘 봐. P에 X바가 193보다 작거나 같대요. 근데 얘가 0.9772가 될 거야. 그러면 표준화를 했을 때 당연히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죠? 0.5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거기에 위치할 거고, 0.4772가 오른쪽 영역이죠? 따라서, 여기가 0.4772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경계값, 얼마예요? 2가 되겠지. 이렇게. 따라서, 얘를 표준화합니다. Z. 그리고 얘는 표준화했을 때, 표준 편차 뭘로 가야 돼요? 그치. 4분의, 시그마분의, 얘 얼마? 193 빼기 190.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얼마라고? 2가 돼야 된다고. 괜찮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게 이제 3이에요. 그리고 요거 처리하게 되면 시그마분의 12는 2가 될 거니까 시그마 얼마? 6이 나옵니다. 괜찮죠? 자, 밑에 있는 것도 P에 Y 바. 그 다음에 236이고요. 0.0668입니다. 자, 그럼 요것도 당연히 표준화를 했을 때 요만큼의 영역이 0.0668일 거 아니야? 그죠? 0.5보다 작으니까. 그지?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건 0.5에서 0.0668을 뺀 값이어야 돼. 그게 0.433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될 겁니다. Z축일 때. 그래서 얘를 표준화하시면 돼요. 얼마야?

루트 n분의 4 시그마 그거 분의 236에서 뭘 빼면 되죠? 240을 뺍니다. 이렇게. 그게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5가 나오더라. 근데 여기에 있는 거 이제 처리할 수 있잖아. 이게 얼마였어요? 24였습니다. 그럼 이 24와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6이 되겠죠? 그러니 마이너스 6분의 루트 n이 될 거고 1.5가 되겠다. 여기 플러스로 바꿔줄게요. 그럼 루트 n은 얼마야? 1.5에 6 곱하니까 8이 되겠죠? 아, 9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n은 얼마? 81이 되겠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냥 n 값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n은 그냥 81이다 하시면 되고요. 그냥 표준화 과정을 좀 복잡하게 해놓은 것뿐이지 문제에서 힌트 다 줬고요. 심지어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어떤 기하적인 특성을 좀 어렵게 출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온전히 연산에 대한 걸로 다 풀어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30번입니다. 얘가 뭐 복잡해 보이기는 하나 케이스 분류만 잘하시면 돼요. 대부분 경우의 수에서 어려운 문제는 케이스 분류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 잘 못하는 친구들은 좀 차근차근히 필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 내가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까지 좀 정확히 검토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머니에 숫자 1, 1,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흰공 4개와 흰공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써볼게. 1, 1, 그다음 2, 3 이렇게 써놓고요. 그다음 숫자 2, 2, 4, 4가 하나씩 적혀있는 검은공 4개가 들어있다. 검은공이래. 검은공. 들어있는 숫자는요. 2, 2, 그다음 4가 이렇게 들어있대요. 내가 왜 이렇게 썼을까? 숫자의 종류를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위에 있는 건 1, 2, 3, 밑에 건 2, 4. 괜찮죠?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문제의 키포인트가 될수 있는 걸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게 뭘까? 숫자 2예요, 2. 왜? 얘는 흰색도 가능하고요, 검은색도 가능하거든. 그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렵게 출제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케이스 분류가 막 그렇게 대단하진 않거든요. 자, 어쨌든 몇 개를 꺼낸대요, 지금? 3개를 꺼낸대. 이 시행을 한번 한 후에 꺼낸 세 공에 적혀 있는 수를 작거나 같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ABC라고 하자. 그러면 원래 이제 부등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 거야. A 더하기 B는 C더라.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걸 그냥 나는 색깔 고민하지 말고요. 수에 대한 것만 케이스 분류를 해보자. 같아도 돼요. 그지? 그러면 내가 이것들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럼 꺼낼 수 있는 숫자가 지금 1은 총두 개가 있고요. 2는 총세 개. 그 다음 3, 4가 있잖아. 그럼 1, 두 개를 먼저 더해보자. 1, 1. 그럼 뭐가 돼요? 2가 되겠다. 아, 요거 가능하겠다. 괜찮죠? 그 다음 작은 거 더하면 뭐야? 2가 되겠지. 그리고 3이 되는구나.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에다가 뭘또 더할 수 있죠? 3도 가능해. 그럼 얼마가 돼요? 4가 됩니다. 요런 것도 가능하구나. 그 다음 또 2가 몇개 있어요, 전체? 3개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두 개를 뽑는 것도 가능해. 그래서 얘는 어쨌든 2와 2를 뽑고 얼마가 되는 거? 4가 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은 2와 3. 5가 되면 좋겠지만 여기엔 뭐가 없지? 5가 없죠.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는 얘밖에 없구나. 자, 그럼 각각에 대한 걸로 이제 가볼 건데 잘 봐요. 1, 1, 2에 대한 걸로 한번 가볼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예요. 여기서 좀 분류할 때 머릿속으로 기존에 설명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이걸 보면 이런 판단이 들었을 거예요. 1이라는 게 지금 어디에서 올수 있니? 라고 하면 무슨 색에서밖에 모르죠? 흰색에서밖에 보다. 그럼 2라고 하는 건 무슨 색에서 올수 있어요? 흰색 또는 검은색. 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건 1은 어차피 고정되어 있고 뭐가 결정하는구나? 2가 결정을 하는구나.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흰색, 무조건 흰색. 그 다음 이에 대한 것도 무슨 색이 될수 있다? 흰색이 될수 있고요. 자, 흰색, 흰색은 고정이고 무슨 색이 온다? 검은색이 올수 있겠다. 괜찮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 일단 좀 이따가 계산을 해보면 되고, 두 번째 얼마? 1, 2, 3. 얘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은 무조건 어디에서 와야 돼? 흰색에서 와야 돼. 자, 2가 올수 있는 건 흰색도 있고요. 무슨 색도 있어? 검은색도 있습니다. 자, 3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무슨 색에서 와요? 흰색에서 와. 아,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밖에 가능성이 없구나. 세 번째. 여기 밑에다 쓸까? 1, 3, 4. 자, 1이라는 건 무조건 무슨 색? 흰색이고요. 3이라는 것도 무조건 흰색이고요. 4라고 하는 건 무조건 무슨 색이야? 검은색이야. 이렇게. 네 번째. 얼마, 얼마? 2, 2, 4. 4라고 하는 건 무조건 어디에서 나와요? 검은색. 자, 근데 이 2가 중요한데, 2가 흰색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흰색이 하나 나오고, 검은색이 하나 나오는 경우, 또 하나는 검은색이 두개 나오고, 나머지 4도 검은색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 됐습니까? 요것만 잘 적어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숫자에 대한 것과 색에 대한 것들을 좀 뭔가 헷갈리게끔 출제를 하거든요. 그럼 그 중에 무조건 기준을 하나 잡으셔야 돼요. 내가 색으로 할 건지, 아니면 수로 할 건지. 근데 전 지금 뭘로 했죠? 수로.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야? 여기에 있잖아. 문제의 출제 포인트. 이걸 만족해야 돼요. 근데 얘는 수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수로밖에 케이스 분류를 할수 없고, 그 안에서 내가 가능한 것들을 색깔로 구별해서 써놓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저거에 대한 건 경우의 수로 다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 꺼낸 세공이 모두 무슨 색이어야 된대요? 같은 색이어야 된다. 아, 그러면 얘가 되는 경우들을 다 구한 다음에, 분자에 올릴 건 어떤 것들을 올리면 돼요? 예를 들어, 요런 거. 같은 색, 흰색. 얘도 같은 거. 얘는 안 돼. 여기서 검은색 같은 거.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한 전체 경우의 수 먼저 구해주고요. 그 위에 내가 요거에 해당하는 것들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흰색에서 나올 수 있는 거 1, 1은 그냥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얘는 구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 얘는 흰색이 나오겠지? 그럼 요거 몇 가지예요? 그냥 한 가지야. 괜찮아? 자, 얘는 흰색, 흰색에서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고정이고요. 검은색에서는 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몇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여기 오른쪽으로 옵니다. 1, 그 다음 2, 3이죠? 근데 1이라고 하는 거에서 내가 하나만 뽑아야 돼. 근데 1이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고, 3은 어차피 하나, 2도 하나.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구나, 전체. 그 다음 얘는요, 여기가 두 가지 경우라고 했잖아. 두 가지가 될 거고, 2가 검은색인데 검은색에서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2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3은 무조건 하나니까 이렇게 될 거야. 괜찮니? 그 다음 이 친구는요, 흰색이 나와야 돼. 근데 얘가 흰색이 하나. 1이 하나만 나왔잖아. 2. 얘는 3이 나오는데 흰색인데 얘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야. 4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예요? 하나죠. 이렇게. 2.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얘는 흰색이 나오긴 나오는데 2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2가 흰색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1이고요. 경우의 수로 따지면. 얘는 얼마? 검은색 두 개잖아. 그러니까 검은색이 두개 중에서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 두 가지 종류가 있겠구나. 그리고 얘는 어차피 하나야. 괜찮니?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검은색인데 두 개가 뽑혀야 됩니다. 근데 2가 검은색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거 검은색 다 뽑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한 가지의 경우.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 한 가지가 되겠다. 아, 4가 여기 또 하나가 또 있네요, 여기. 두개 있었어, 두 개. 선생님이 저기 공에 있는 거 체크를 못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를 더 체크해 보면, 여기. 몇 가지가 나오나?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2로 바꿔줄게요. 2. 이렇게. 개수가 지금 4개, 4개인데, 선생님이 지금 4를 하나만 써가지고. 자, 여기에 있는 것도 여기 검은색 하나만 뽑아야 되잖아. 근데 몇개 중에서?
두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택하는 거 하나와 여기에서 선택하는 거 하나니까 곱하기 2가 되겠다.

되니까 19가 되겠다. 자,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같은 색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 그 다음 또 얘. 그 다음 얘는 안 되고요. 얘가 되겠다. 그래서 19분의 얼마? 요거랑 요거랑 요거 더할 거니까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나와요? 이 친구 약분 더 이상 안 되니까 24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부등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얘를 뭐 중복조합이나 이런 걸로 체크를 한다면 이거는 바른 선택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왜? 나는 무조건 요거에 대한 뭘 해야 돼?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분류가 시작점이 되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아까 초반에 팁을 드렸잖아요. 나오는 숫자에 대한 걸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구분해서 써놓으면 내가 꺼낼 때 편합니다. 1이라는 건 절대 원안 되는구나. 검은색은 안 되는구나. 3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 검은색은 안 되는구나. 2라고 하는 거는 흰색, 검은색이 다 되니까 얘가 좀 중요하겠구나. 4는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에서 밖에는 안 나오겠구나.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이니까 제가 경우의 수로 풀었는데, 얘를 만약에 확률로 푼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전체에서 몇 개를 동시에 꺼낸다고 했죠? 3개를 동시에 꺼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요? 3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얘 분에 뭐가 와야 돼? 그렇지. 여기 있는 게 와야 되는 거야. 83분의 19.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얘가 뭐라고요? 그렇지. A 더하기 B는 C면서 A와 B와 C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그거 분해. 내가 경우의 수로 안 하고 확률로 했다는 건 위에도 당연히 확률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 와야 되는 거는 이 중에서 내가 다섯 개였던 거 있죠? 같은 것. 그래서 얘는 5. 이렇게 채우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막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과정상 이렇게 배우긴 하잖아요. P의 A 바 B는 P의 B분의, 그 다음에 P의 A 곱 B라는 걸로 배우기 때문에 내가 확률, 그 다음에 확률로 계산한 다음에 이걸 분수의 형태로 만들어서 한다. 라고 하지만, 그 다음 게더 중요해. 원래는 ns분의 뭘로 가? n, b로 가고요. 그리고 얘도 n, b분의, 아니 ns분의 n a 곱 b라는 걸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된다? 이렇게 약분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건부 확률 했을 때 무조건 경우의 수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시간적으로 세이브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을 그냥 딱날 잡고 내가 한 문제씩 풀어. 한 문제, 아, 오늘 이거 내가 모의고사 30문제 있긴 하지만 내가 이 중에 3개 풀어야지. 그럼 막 풀어요. 시간 제한도 안 걸고. 그 다음날도 또한 2개 풀어야지. 풀어. 그러면 잘 풀려요. 뭐, 물론 진짜 어려서 못푼 문제도 있겠지. 하지만 그냥 시간 제한 없이 내가 단순하게 문제 푸는 거에 의미를 두고선 접근을 하면 풀리긴 풀린다니까요. 이런 것들.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100분 내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뭐하고 같이? 공통 부분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실전이거든요. 이름이 뭐야, 요 교재 이름이. 실전 모의고사잖아. 그러니까 이 실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스탑워치 딱 체크해 놓고요. 그리고 내가 이한 문항 풀었을 때도 얼마나 걸렸는지까지도 체크해 가면서 내가 만약에 이게 진짜 수능에 나왔다면 과연 이걸 얼마 정도 걸려서 풀었을까? 그러면 이걸 자꾸 반복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어느 정도 문제의 난이도를 보고, 아, 이거는, 아, 시간이 좀요 정도 걸릴 것 같아. 아니면, 아, 이거는 시간이 조금 빨리 걸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온다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강의 준비할 때 문제를 막 풀어요. 그러면, 아, 이 문제는 좀 빨리 풀것 같고, 이 문제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가늠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 수준이 돼야 돼.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근데 그 다양한 문제 중에는 우리가 앞에 나왔던 연계 교재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개념했다면 개념편에 있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그 개념편은 대부분 이제 기출 문제로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게. 그럼 그거 풀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기출 문제 파트만 연습한

0: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문제 풀이에 대한 것들은 많이 했잖아. 그럼 이제부터 저하고 하게 되는 거. 종영쌤이랑 저랑 이렇게 준비한 강의를 들으면서 체크해 봐야 될건 내가 시간이 선생님이 푼 것보다 오래 걸렸어. 왜 그랬을까? 그럼 그런 걸좀 체크해서 그걸 세이브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거 당연히 경외 수로 많이 풀었을 겁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이것도 확률로 풀었던 친구들이라면 조금 반성하셔야 돼요. 무조건 조건부 확률이니까 내가 확률에 대한 걸로 계산해서 체크해 봐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라는 건 결국은 내가 잘 푸냐도 중요한데 잘풀때 시간이 얼마 걸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거든. 저는요, 수업 준비를 하죠. 제가 시험을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 선생님이 뭐 지금 수능을 준비한다? 그럼 선생님은 조금, 선생님 아이들한테 좀 미안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은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얼마나 잘하냐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안타깝게도 문제를 풀이하는 능력과 시간 내에 해결했는지 아닌지라고요. 그래서 실전모의고사를 푸는 이유는 사실 문제를 뭐 조금 더 어려운 걸 풀어본다? 아니요. 뭐 기출문제에 대한 유사한 걸 찾는다? 아니요. 뭐야? 내가 시간 내에 몇 문제 푸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급에 대한 거 확률과 통계 보통 3문제입니다. 3문제 등급 컷이에요. 그 다음 2등급 컷 보통 5개. 아니면 4개에서 5개. 그 다음 3등급 컷 6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회를 풀었어. 근데 그 중에 내가 틀린 게 3개가 됐네. 근데 그 3개가 시간이 부족해서 틀렸는지, 실력이 부족해서 틀렸는지 점검하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틀렸어도 틀린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좀 구별해서 꾸준하게 나의 그 실력을 쌓아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실전 모의고사는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막 풀어 어렵게. 잘 풀었는데 결국은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그걸 해결을 못하면 그냥 그건 틀리는 거거든요. 서술형 평가도 아니야. 단답형이다 객관식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답을 써놓고 그걸 평가하는 건 그냥 기계라고요, 기계. 여러분이 얼마만큼 풀었다고 해서 그걸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확률 같은 게 8문항 풀었잖아요. 그럼 이 중에 내가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건 뭐였을까? 그리고 내가 이 문제들을 풀었을 때 순서를 어떻게 풀었을까를 고려해 보셔야 돼요. 자, 저라면 어떤 문제부터 먼저 풀었겠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29번이랑요. 통계부터 골라서 풀었을 거야. 29번. 그다음 앞쪽에 나왔던 26번, 25번. 왜? 통계는 시간만 있으면 무조건 다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해결하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문항도 쭉 풀고 그리고 약간 시간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런 것들만 체크해 놓고 공통수학에 있는 조금 쉬운 문제를 또쭉 풀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적인 전략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는 30번 문제는 그래도 조금 어렵게 느꼈을 것 같기는 한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1회 차시가 1회 이 파트가 문제들이 좀 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28번이랑 30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어려웠던 문항 단원이기 때문에 제가 별표 3개를 체크해 놓긴 했으나 중복 조합에 대한 것 중에 함수의 개수도 이 파트에서는 상당히 좀 수월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30번도 수학적 확률인데 이 수학적 확률 중에서 색과 수가 섞여 있는 것들은 좀 어렵게 출제되거든요. 이거 연계 교재도 많이 나왔고요. 기출 문제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색이나 수가 섞여 있어서 어려웠다. 해결법은 단 하나입니다. 기출 문제 더 풀어 보세요. 알겠죠? 개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풀이의 경험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요 단원에 대한 것과 요 내용적인 요 유형에 대한 것들 중에서도 수월한 축에 속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등급을 노리는 친구라면 확률과 통계 다 맞았어야 됩니다. 내가 2등급을 노리는 친구예요? 뭐 2등급을 노린다라기보다는 뭐 1등급을 좀 노렸다가 떨어지고 뭐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등급이다. 그러면 이 확률과 통계에서는 한 문제 정도. 근데 그것도 28번과 30번 중에 한 문제였어야 되고요. 자, 3등급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28번, 30번 정도. 근데 솔직한 얘기로 2등급 정도도요. 여기에는 이 8문제 다 맞추셔야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확률과 통계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들 다양하겠지만 뭐예요? 대부분은 내가 공통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거든요. 공통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는 미적분 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공통 부분을 오래 걸리게끔 여러분들이, 이게 시간적인 배분을 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선택했어요? 그럼 뭐예요, 무조건? 그렇지. 공통에 대한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난이도로 출제가 되면 무조건 확통 8문제 다 맞추고 넘어가야 됩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1회고사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2회고사는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로 갈수록 어려워요. 제가 풀었던 것 중에서 사실 가장 어려웠던 건 3회차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3회차는 여러분 시간 내에 못 푸는 게 조금 당연할 정도로 3회차는 어려운 문항들이 너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풀려고 노력은 해보되 안 돼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근데 1회차는 당연히 시간 내에 풀었어야 되고요. 2회차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각 회차마다의 좀 객관적인 특징, 뭐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가채점을 통해서 요 정도 틀리면 1등급이고 2등급이고 3등급이고 요것까지 파악할 순 없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확률과 통계 내에서는 이 정도 난이도라면 어느 정도는 다 맞춰줘야 된다. 아니면 어느 거 정도는 틀릴 수 있다. 1등급이어도 이 문제는 틀릴 수 있다. 커트라인이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좀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고를 때좀 충분히 그런 것들 판단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험 문제 형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뜯어가지고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재 딱 나오면 거기에 맞는 회차별로만 딱 갖고 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채점하고 거 밑에다가 풀이를 써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오답 정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1회차니까 막, 우리가 앞으로 풀게 되는 여러 가지 이 회차들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막 너무 많이 떠올라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답 정리할 때에는요, 문제를 이제 보통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풀이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문제 자체를 외운 걸 쓰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문제를 틀렸죠? 그럼 그 문제 틀린 걸 다시 한번 그냥 밑에 풀어봐요. 근데 그렇게 해도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볼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문제 자체를 내가 A4 용지에다가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풀이까지. 그래서 깨끗한 백지에다가 문제부터 풀이까지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쭉쓸수 있으면 괜찮아. 완벽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오답 정리까지 해주시면 아마 이 실전 모의고사 비록 회차는 5회차밖에 안 되지만 이걸 통해 엄청나게 실력이 또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모의고사의 유형으로 풀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딱 공식적인 모의고사밖에 없었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는 걸 접하기 시작하면 내가 100분 동안 이 30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성적이 생각보다 확 오를 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유형에 대한 학습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2회차 열심히 준비해서 또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100분 맞춰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4: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미적분 차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미적분 4회를 같이 공부하고 총 5회분 모의고사잖아요. 모의고사 한 회분 한 회분이 정말 소중한데 특히나 미적분은 그 미적분 과목 자체의 특성상 시간을 줄이고 어떤 부분은 해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버라이어티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문제들부터 어려운 문제는 정말 최고난도 문항까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지금 풀 건 지금 풀고 나중 풀 건 나중 풀고 이러면서 학생들이 처리를 해야 되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 몇 시간 모의고사 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 실전 모의고사 운영 이론의 4회차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뭐냐? 검토하기. 자, 글자가 보입니까? 검토하기. 검토가 뭐죠? 풀었던 걸 다시 푸는 겁니다. 봤던 걸 또 보는 겁니다. 이 검토하는 것은 수학 실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꼭 예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절대적으로 예스입니다. 이 검토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야. 보통 학생들이 실력이 충분하고 정말 시간이 남아도는 학생들 같은 경우,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검토라는 행위를 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이제 수능 준비가 안 됐던, 좀 부족했던 시기에는 항상 시간이 부족했어. 그 시간이 부족할 때는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게 소중하지 풀었던 걸 다시 검토할 엄두를 못 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은 내가 총 30문제 시험을 봐요. 한 25문제는 풀었어요. 5문제를 아직 못 풀었어. 시계를 딱 보니까 5분 남았어. 그러면은 보통 어때? 그 마지막 5분, 아니 10분이라고 칠까요? 10분 남았어. 5문제 못 풀었어. 그럼 보통 많은 학생들은 그 10분 동안 이 5개 중에 한두 개라도 더 풀어서 제출을 하면은 못 풀었던 몇 개는 찍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운이 좋으면 한두 개를 맞추고, 여기는 실수 없이 다 맞추면 아, 내 점수는 최대 뭐 몇 점까지 나오겠다 이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데, 채점해 보면 되게 절망적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준으로는. 왜냐면 찍었던 문제를 맞추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다섯 개 남은 문제들은 보통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문제를 5분, 10분에 풀기가 당연히 쉽지 않죠. 게다가 뭐가 있죠? 이 풀었던 25문제가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 실수, 조건 잘못 읽는 거, 뭐 OMR 카드 마킹 실수하는 거 하면서 여기서 틀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고, 그래서 보통 이 시험 자체에서 나는 분명히 다섯 개밖에 못 풀었는데 틀린 개수는 다섯 개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경험이 있습니까? 이걸 현장 강의에서 물어보잖아요. 학생들 대부분 끄덕끄덕끄덕끄덕 내 이야기야 하는데, 이거를 최소한도로 틀린 거를 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내가 다섯 개를 못 풀었어.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이번 회차 모의고사에서 나는 무언가 어디선가 시간 배분에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걸 마지막에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이 25개를 검토를 해서 틀린 거를 0개로 만들고, 여기는 안타깝지만 이번 회차 시험에서는, 모의고사에서는 나의 부족으로 여기는 공략이 덜 된 겁니다. 제출하는 순간 5개만 딱 틀리고 원점수 80점 받아서 2등급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 검토라는 행위를 하면서 실수하는 걸 줄이려는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거는 선생님 수학을 잘한 상위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학생들이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계산 실수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이 훨씬 더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막 문제가, 못 푸는 문제가 막 10개 남았어. 시간은 아직 뭐 20분 남았어. 이런 경우에 검토할 수는 없죠. 그런 경우는 하나라도 더 푸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마지막에 그 상황에서는 생각을 할 것. 이게 딱 수학 문제처럼 딱 잘라가지고 몇 분, 몇 문제 틀렸으면 검토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마다 난이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습 상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의식적으로 검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하시면 가장 최적화된 지점을 여러분이 찾게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자, 그러면 사회 모의고사 출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3회 모의고사 마지막에 30번을 먼저 풀고, 요 30번 문제에 관한 전체적인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30번을 풀고, 그 다음에 이번 회차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 30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요 조건들은 설명을 전부 다 했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함수 gx에 대해서 문제의 조건을 해석해서 3차 함수 fx를 찾는 문제입니다. 최고 참기수가 1인 3차 함수이니까 요 조건들이 이제 되게 복잡한데 일단 먼저 미분 가능 조건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연속이죠. 위의 식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은 ln 1 더하기 루트 3. 그다음에 0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sin a. 그죠? 그게 문제에서 F0랑 똑같습니다. 자, 이게 연속 조건을 이용하는 거고요. 뭐 a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두 번째, 미분 가능하니까 0에서 좌우 미분 계수가 똑같죠. 우선 요거부터 먼저 미분해 볼게요. 요 위의 식을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였을까요? 자, 1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2sin a 괄호 열고 x-a 분의 요 합성함수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2배의 코사인에 괄호 열고 x-a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인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사인 a니까 마이너스 2sin a 분의 여기 있는 코사인 마이너스 a는 코사인 a니까 2 코사인 a. 네, 이렇게 되고요. 그게 F 프라임 제로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뭐 요건 나중에 A 값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뭐 알기가 지금 힘들죠. A 값을 모르기 때문에 알기 힘든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요 조건을 해석하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G 프라임 X가 G 프라임 0. G 프라임 0은 그치?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거라 여기서 0을 집어넣는 건데 잠깐만 G 프라임 0이 1이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이게 1이네요. 이게 1입니다. 1. 그렇잖아요. 0일 때가 경계인데 그럼 이 미분 가능 조건에 의해 가지고 어쨌든 좌우 미분 계수가 똑같기 때문에 F 프라임 제로가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그다음에 G 프라임 X가 G 프라임 제로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0일 때이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1이기 때문에 요거 전부 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무언가 계산을 지금부터 할 거야. 계산을 할 건데 자 어쨌든 뭐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요런 조건들 나 조건 나 조건에서는 요거는 이제 3차 함수랑 같이 관련해 갖고 해석을 하는데 먼저 요거 이용해 가지고 가 조건에서 G 프라임 제로가 1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1입니다. 그럼 요거 1인 걸 이용하면은 뭔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눈에 보이죠? 자, 여기 지금 A에 관한, 그러니까 요식 자체가 는 1이니까 요거는 이제 A에 관한 방정식이거든요. A에 관한 삼각 방정식이죠. 그런데 요게 는 1이 되는 A 값이 사실 눈에 보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 숫자가 이런 식으로 막 ln 1 더하기 루트 3막 이렇게 나온 이유가 출제자의 의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당연하죠. 특수각을 만들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굳이 그걸 막 넘기고 전개하고 제곱하고 할 필요 없이 실전의 학생들은 그냥 아 특수각이 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해봤더니 a가 얼마가 됩니까? 6분의 파이가 되면은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2를 곱하면 1이어서 1, 1 없어지니까 루트 3만 남고요.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 약분 되면 옆선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루트 3에서 1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3분의 파이가 되면은요.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를 곱하면은 루트 3, 루트 3 없어서 1이 남고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또 2 남아서 1분의 1이니까 1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이두 개가 답인 게 명확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이거 말고 다른 답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은 넘겨서 제곱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30번을 푸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실전에서 그렇게 확인할 여유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삼각함수는요, 특수각이 아니면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답이

나온다, 답이 존재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이 경우는 A가 특수각인 요거. 뭐 사실 뭐 4분의 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문제에서 다시 어쨌든 A가 0부터 파이 사이니까 요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둘 중에서 뭐가 답인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는 뭘 찾아야 되냐면은, 이게 문제에서 이둘 중에 하나가 뭐가 답이 되는지는 문제에서 무슨 조건 관계가 있어요? 가조건을 보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가조건에 보면은 G'X가 1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사실 이둘 중에서 하나만 답이 되고 이것도 엄밀하게는 이게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이게 지금 G'X에서 이게 지금 도함수를 구한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더 미분하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 식의 어떤 증가감, 그러니까 그 식의 양음, 다시 말하면 G'X의 증가감소를 이용해가지고 확인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은 만약에 첫 번째 A가 6분의 파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여기 주어진 식, 지금 G, 예, 마이너스 파이부터 0 사이에서 이 G'X는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럼 이 식은 1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2의 사인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의 코사인에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답이 될수 없느냐? 요 계산을 일단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이런 거야 지금 이거 마이너스 파이부터 0 사이의 이 구간만 지금 따져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간에서 내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이 식에 대입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대입하냐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2랑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에서 사라져서, 예, 1만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자는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어서, 2랑 하면 1이 돼서 1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G 프라임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1이에요. 근데 G', 방금 했잖아. 0도 1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상수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G' 마이너스 6분의 파이도 1이고 G' 0도 1이면은 이 사이에서 반드시 1보다 큰 범위도 있고 1보다 작은 범위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G', 이게 Y는 G'X예요. 이게 Y는 1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1보다 큰 값도 있고 1보다 작은 값도 있는데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 가조건을 만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렇게 아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되는구나. 요런 정도만 체크하고 좀 30번 문제이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3분의 파이일 때입니다. 그럼 또 여기다가 3분의 파이 집어넣고 3분의 파이 집어넣어서 이것도 역시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틀린 거는 방금처럼 발리를 들면 되는데 맞는 거는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얘는 원래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면은 G의 더블 프라임 X를 구해봐. 그럼 이거 구해보면은 이게 음수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확인해 봤더니 이걸 한번더 미분해야 돼요. 복잡하죠. 음수가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야? G 프라임 X가 감소한다는 뜻이야. 그럼 G'X의 최대가 되는 순간은 뭡니까?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순간이에요. 물론 마이너스 파이가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안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요때 G' 마이너스 파이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그게 1보다 작다는 것만 확인하면 나머지는 계속 1보다 작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게 사실 출제 의도이고요. 30번 문제니까 좀 이런 것들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A가 얼마가 나왔어요? 네, 문제에서 3분의 파이가 나오는 것까지를 계산한 겁니다. 됐죠? 사실 이게 문제 사실 엄청 중요한 파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부분 때문에 학생이 되게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A는 3분의 파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나 조건입니다. 문제에서 S가 이렇게 돼. G'K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습니다. 자, 우선, 아, 괜히 지웠네요. 아까 G'X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여기서. 그럼 이 식은요, 1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2 사인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분의 2 코사인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궁금한 게 이게 능형인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냐면 문제에서 G'K가 능형인 걸 찾고 싶은 겁니다.

마이너스 K5보다 컸을 때. 그러면 일단 이게 능형인 거를 찾으려고 봤더니 당연히 보이죠. 분자가 0이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첫 번째. 자, 이게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면은 여기가 코사인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되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이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언제?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순간 찾으시면 됩니다. 왜? 이거는요. 문제 조건에서 0보다 작을 때잖아. 파이보다 마이너스 파이보다 클 때고. 그러니까 이때 만족하는 게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요걸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원소가 3개가 있대요. 그래서 일단 요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G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래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ln, 괄호 열고 1 더하기 루트 3에.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면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이 식은 ln 루트 3-1이 되는 거예요. 어머머,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원소의 모든 원소의 합은 ln 루트 3-1이다. 무슨 말이야? 요거 만족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족하는 게 있을 텐데, 근데 이거를 싹다 더했더니 그 합이 ln 루트 3-1이라는 뜻은 요거를 만족하는 값이 하나 있고 0이거나 두개 있고 합이 0이거나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원소 개수가 총 3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는 값이 2개 있고, 이거 만족하는 2개 있고, 그것의 함수값은 서로 더하면은 제로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로부터 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있죠. 지금 3차 함수가 최고차 한계에서 1인 3차 함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3차 함수가.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에서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이 두개 존재를 하고요. 그냥 총세 개가 ns가 세개 3이니까 요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그리고 이 둘은 서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므로 다시 말하면 변곡점이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3차 함수, 이 3차 함수예요. 이 3차 함수는 변곡점이 x축 위에 있어야 돼. 자, 그래서 3차 함수의 이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3차 함수를 보니까 f 프라임 제로가 1이야. 그 다음에 f 제로가 이거야. 방금 a가 방금 얼마였죠? a가 3분의 파이였으니까 사인 3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루트 3에서 ln 1, 요 값은 0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이 f0이 0이에요. 0,0을 지나고 0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1입니다. 그러면 자, 이 3차 함수 fx는 x세제곱 a 쓰지 말까요? 그냥 px의 제곱 qx 플러스 r이라고 쓸수 있는데, 근데 f0가 0니까 당연히 이 값은 r은 0고요. 그 다음에 f'0를 구하면 f'x를 먼저 구할까요? 3x의 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q인데 f'0가 1이니까 그죠? 예, 요거 Q가 1인 겁니다. 그래서 요 Q도 그냥 1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Q도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P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그 P를 구할 때 무슨 조건을 사용하는 겁니까? 변곡점이 X축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서로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F의 더블 프라임 X를 구하면 6X 플러스 2P가 되고요. 이게 능형이 되는 값이 요겁니다. 뭡니까? 넘기고 나누면은 마이너스 3분의 p예요. 마이너스 3분의 p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f 마이너스 3분의 p가 0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p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7분의 p의 세제곱 플러스 9분의 p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p는 0이 나오고요. 여기서 p 하나, p 하나, p 하나 이렇게 해서 없어지면 여기는 27분의 2p의 제곱이 되고요. 요거 넘길까요? 그냥 는 3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p의 제곱은 이렇게 하면은 네, p의 제곱은 2분의 9가 나와서 p는 뿔마 루트 2분의 3이 나오는.

네, 중요한 건 뭐냐? 0보다 컸을 때, 크거나 같았을 때그 값 2개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3분의 p는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p는 음수인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질문이 뭐냐면 f 더블 프라임 제로 물어봤으니까 이게 f 더블 프라임 x거든요. 여기 0, 0 대입하면 2p입니다. 2p. 그러니까 f의 더블 프라임 제로는 2p면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루트 2가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끝났어요. 최종적인 정답. a분의 파이 곱하기 f 더블 프라임 제로의 제곱 물어봤습니다. a가 아까 얼마 있다고? 3분의 파이였어. 그러니까 3분의 파이분의 파이니까 3이고요. 그 다음 이게 아까 마이너스 3루트 2인데 그걸 제곱하니까 9 곱하기 2 하면은 얼마죠? 54인가요? 그렇죠. 27 곱하기 2니까 5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때요? 30번 문제. 아름다운 문제였죠? 이렇게 같이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초반부는 또 스피디하게 고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23번. 리밋 택성으로 갈때 x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3x 분자분모의 1 플러스 코사인 3x를 한번 곱해볼까요? x가 0으로 갈때 여기는 x의 제곱에 1 플러스 코사인 3x 여기는 1 빼기 코사인 3x 1 플러스 코사인 3x 곱하면 1의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3x니까 사인의 제곱 3x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계산하시면 요거는 9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이 돼서 정답은 2분의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다음 문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루트 3 마이너스 x분의 x dx. 자, 이거는 이제 치환적분을 하는 문제인데 치환적분을 하기가 좀 번거롭다고 느낀 학생들은 그냥 적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가 의도대로 푼게더 유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는 특히 이제 막이 마이너스 부호, 또 분모, 루트 이런 것 때문에 계산 실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치환적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치환을 루트 3 마이너스 x를 치환해도 되고요. 그냥 3 빼기 x를 치환해도 됩니다. 선생님 그냥 3 마이너스 x를 새로운 문제 틀 쳐놨게요. 양변에 x로 미분하면은 여기는 dt dx. 그래서 이 식은요, 인테그럴. 여기는 루트 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 자리에는 3 빼기 t를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dx 자리에는 네, dt에다가 부호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치환한다, 적분 변수 바꾼다, 끝났죠? 적분 구간 바꾼다.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t는 4가 되고요. 여기는 2가 될 때는 3 빼기 2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이게 치환 적분이 끝났거든요. 정리하면은, 요 마이너스는 1부터 4로 바꿔요. 인테그럴 1부터 4까지 루트 t분의 3dt.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1부터 4까지 루트 t dt.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t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야, 이게. 이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t의 2분의 1 제곱으로 1만큼이 커지고, 요거 역수인 2를 앞에 써주는데, 루트 t분의 1의 적분 같은 거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루트 t가 되는 거고요. 3이 있으니까 6루트 t의 1부터 4. 마이너스 루트 t는 어떻게 됩니까? t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요거는 지수가 t의 2분의 3 제곱이 되고 요거는 3분의 2가 앞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3분의 2의 t의 2분의 3 제곱 1부터 4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이 살짝 복잡하네요. 그래서 대입하면 값은 2, 대입하면은 1 하니까 여기는 6이 남고요. 마이너스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8, 1 하니까 7이어서 3분의 14가 되고요. 6, 3, 18이니까 네, 3분의 4가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괜찮죠? 다음. 네, 25번. 모든 항의 양수인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거 딱 보는 순간 부등호를 풀고 싶죠. 샌드위치 정리랑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루트 an 마이너스 3의 루트 n이 이 제곱이 4로 작으니까 이 값은 2랑 마이너스 2 사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물어봤는데, 요거 n의 제곱, n의 제곱, nan, n 플러스 1의 an이니까, 아, 이 식은 딱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분모를 n제곱으로 나누시면은,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n분의 an이 되고요. 여기는 n분의 n 플러스 2, 아, n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an이 되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n분의 an 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이것도 이제, 뭐, 그냥 n제곱을 갖다 n 곱하기 n 이었을까, 이렇게? 그러면은, n분의 an이 얼마인지만 알면은, 이건 어차피 1로 가기 때문에,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양변을, 3루트 n을 더하고, 양변을 n, 루트 n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할게요. 루트 an이 2 더하기 3루트 n. 여기는 마이너스 2 더하기 3루트 n. 양변을 루트에 나누게 되면, 루트에 n분의 an, 루트 n분의 2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분의 2 플러스 3. 네,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요 0으로 가니까 3으로 가고요. 여기도 3으로 가니까 요 값도 3으로 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루트 n분의 an이 3으로 가니까, n분의 an은 9로 가니까 이 값은 9 더하기 2분의 9 더하기 1이 돼서 정답은 11분의 1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힌트가 있죠. 사실 극한 문제에서 이게 부등호 등장하면은 샌드위치 정리가 아닌 문제가 나왔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힌트가 될수 있는 그런 문제. 괜찮습니까? 자, 다음 넘어갑니다. 또 이번에 차이 부피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항상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26번. 곡선, 아우 복잡해. 그런데 X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야. 그럼 한 변의 제곱에 해당하는 게 넓이고요. 이거를 적분하면 부피가 됩니다. 0에서부터 1까지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요거를 제곱하게 되면은 X 플러스 1의 ln X 플러스 1. 괜찮죠? 요 플러스 1 빠뜨리면 안 됩니다. 플러스 1 요렇게 있고 고 dx 이게 답이에요. 근데 요거 적분을 x 플러스 1을 그냥 놔둔 상태로 적분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계산을 좀 간결하게 하는 걸좀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걸 갖다 x로 바꿔보겠습니다. 치환 적분 해도 되고요. 정 적분의 평행이동에서 이걸 갖다 1만큼을 줄이면 적분과 1만큼 늘리면 되기 때문에 인테그를 1부터 2까지 xln x 플러스 1뭐 요렇게 dx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것만 따로 적분 먼저 하시면 그냥 1이죠, 1. 예. 네. 그죠? 1을 적분하면 x고, 2하고 1을 빼면은 1이 나오니까 나중에 하시고, 요거 적분은 부분 적분해야겠네. 그래서 부분 적분 해보겠습니다. 그 식은 2분의 1x 제곱 ln x.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를 1부터 2까지. 요거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니까 2분의 1x dx. 플러스 1. 이렇게 뒤에 1은 쓰겠습니다. 요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요거 대입하면은 얼마입니까? 2 ln이 이렇게 남고요. 2분의 x는 적분하게 되면은 4분의 x 제곱이죠. 거기다가 2 대입하고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요. 뒤에 플러스 1 빠뜨리면 안 돼서 정답은 2 ln이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괜찮습니까? 이렇게 미적분 모의고사 문제가 여덟 문제가 나오면 초반 네 문제는요, 거의 예외 없이 변별력이 높은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수를 하나도 하지 말고, 시간도 정말 최소한도로 두고, 자기의 그 수준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모두 맞출 생각으로 덤벼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승부는 27번부터 나기 시작하는 건데, 보통 27번 문제는 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해에 따라서는 굉장히 평범한 문제가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2024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27번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봐야 돼요. 아, 이거 풀수 있는 문제인가? 어려운 문제인가? 지금 풀까? 나중에 풀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따라오시고 자, 하겠습니다. 함수 fx와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x, 상수죠. 어쨌든 합성함수 형태로 나와 있고요. 요거를 물어봤는데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건 이제 원래 식변형을 하면은 중간에 뭘 더하고 빼고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로피탈의 정리 같은 걸 아는 사람들은 그걸 써도 됩니다. 자, 정석적으로 일단 풀게요. 리미트 x가

파이로 갈 때, x-파이분의, 여기다가 xf파이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파이 f파이를 빼고, 그 다음에 파이 f파이를 더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에 이걸 묶어내시면 파이 fx 플러스 파이 f파이 이렇게. 지금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기 주어진 식에서 이 빨간색을 더하고 뺀 겁니다. 자, 그래 놓으면은 요렇게 생긴 부분은요, f파이 f파이로 묶어내시면은 x 빼기 파이고 x 빼기 파이니까 서로 사라져서 뭐가 남아요? 그냥 f파이만 남게 되겠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파이 파이로 묶어내면은 fx 여기 마이너스네요. 미안해. 자, 파이 파이로 묶어내면은 fx 빼기 f파이니까 x 빼기 파이분의 fx 빼기 f파이는 f 프라임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죠. 마이너스에 파이로 묶어내면은 f 프라임 파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요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야. 주어진 함수 fx에서 요 구하는 건데 뭐 어렵진 않네요. 자, f 파이가 얼마니? 여기다 파이 대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야. 그러면 0이니까 코사인 0은 1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1이에요, 1. 1 마이너스 파이에. 그다음 F 프라임 파이가 약간 복잡하네. F 프라임 x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합성함수 미분에서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이야. 마이너스 사인에 괄호 열고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x. 그죠? 마이너스 사인 되고 곱하기. 그다음 이거 안쪽을 미분하면은 2분의 파이 그대로 붙어 있고, 그다음에 요 코사인 2분의 x를 미분하게 되면은 또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인 2분의 x가 되는데, 아, 되게 좀 곤란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f 프라임 파이니까 일단 파이 대입할 거야. 파이 대입하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입니까? 0이면 사인 0은 0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뒤에 거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 곱하기 0이기 때문에 계산표 정답은 그래서 오히려 간단하게 1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문제.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네요. 27번. 자, 이제 28번부터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항상 모든 모의고사는 28번부터가 승부처고요. 그다음 한번 훑어볼까요? 28번. 자, 28번은 뭐 극한이 들어가 있고 적분이 들어가 있고 계산하는 문제니까 뭐 극한 문제 같고요. 적분 뭐 문제 같고요. 그다음 29번은 수열 문제인데, 와, 탄젠트에 뭐 덧셈이고 곱셈이고, 와, 이거 뭐 피부나치 수열인데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수열이 극한 문제 같습니다. 뭐 마지막은 미분 문제인 것 같아요.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고 뭐 길이. 길이니까 잠깐만 적분 문제인데, 적분과 미분의 관계 문제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중에서 최근 트렌드를 따르는 문제는 요 29번 문제 중에서 요런 식을 해석하는 형태들. 그러니까 특히 뭐 삼각함수 덧셈 정리란 통합형 문제들이 최근에 몇번 나온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피보나치 수열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들은 약간 독특한 표현들인데 또 항상 수능에서는 독특한 문제들이 등장을 하죠. 4회 28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y는 2x제곱 위에 t,2에 t제곱에서의 접선과 수직이면서 p를 지나는 직선.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이런 점이 p라고 해볼까? p라고 하면은 이 점이 이제 접선이 있어. 접선이 있어. 이 점을 t라고 하면 t,2의 t제곱이야. 근데 여기에 수직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요 직선인 겁니다. 요 직선이 문제에서 LP야, LP. LP. 그런데 이게 y는 2x제곱이잖아요. 그럼 미분에도 그대로거든. 그럼 요 흰색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가 t를 대입하면은 2의 t제곱이야. 그럼 이 노란색 접선의 기울기는 뭐냐면 수직이니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2의 t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요것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느냐? 이 LP가 뭐가 되느냐? 라고 하면은 t,2의 t제곱 지나고 기울기가 이거니까 y-2의 t제곱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제곱 괄호 열고 x 빼기 t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s, 2s 제곱에서의 접선과 수직을 여기 lq라고 한다.

그러니까 LQ는 뭐가 되느냐? y-2의 Q, 2의 S제곱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제곱에 X 마이너스 S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그냥 순수하게 접선의 방식 구하는 과정을 그대로 쓴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두 직선의 LP랑 LQ의 교점을 XR, YR 이 둘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그랬을 때 S가 T를 향해서 갔을 때 X좌표, S가 T를 향해서 갔을 때 Y좌표를 구해서 질문이 뭐냐면 XT, YT를 중심으로 하고 P를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아, 머리가 좀 복잡하네요. 다시 볼게요. XT, YT를 중심으로 해. 중심이 XT, YT예요. 그 다음에 점 P를 지나는 이거는 T, 2의 T제곱입니다. 그러면 원의 넓이니까 반지름만 알면 되잖아. 원의 넓이는 뭡니까?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잖아, 이게.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중심으로 하고 이점 지나니까 이둘 사이의 거리입니다, 거리. 그럼 이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구하게 되면은 ST가 뭐가 되느냐? 여기서 이걸 뺀 XT-T 전체의 제곱 더하기 YT-2의 T제곱 전체의 제곱에다가 파이를 곱한 겁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파이. 곱하기 파이. 네. 그냥 파이 알 제곱이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XT랑 YT만 구하면 네, ST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뭐예요? 마지막에 그 ST를 적분하세요가 답이니까 사실은 ST만 구하면 끝이고요. 그 ST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와 있는 둘의 교점을 통해 가지고 XT나 YT를 구하면 끝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되게 복잡한 편에 속해. 그런데 난이도라든지 어떤 문제의 깊이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처음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그 복잡함만큼 복잡하진 않아.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풀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연립을 합니다. 우선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요 둘의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요 둘이 연립하시면 돼요. 연립해볼게요. 자, 이거 전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X 플러스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의 t 제곱은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 제곱의 x 플러스 s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 제곱 플러스 2의 s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넘기고 요거 넘겨서 나누시면은 x좌표는 2의 마이너스 s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제곱분에 그죠? 그 다음 요거 넘겼으니까 s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 제곱 마이너스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s 제곱 마이너스 2의 t 제곱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뭐 만만치 않죠? 근데 질문이 뭐냐면 자, 따라오세요. 이 둘의 교점의 좌표를 XR, YR, 지금 선생님이 XR, YR을 구한 거야. 근데 그때 리미트 S를 T로 보낼 때의 XR. 방금 구했던 그 교점의 X좌표에다 리미트 S를 T로 보낼 때가 이 XT인 거거든. 나는 XT를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리미트 S를 T로 보내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리미트 S를 T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리미트 S를 T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보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계산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자면은 2의 s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이야. 근데 문제에서 리미트 s를 t로 보내고 싶어. 여기다 분모에 s 빼기 t만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주어진 2의 t제곱에, 2의 x제곱에 해당하는 2의 x제곱을 미분해서 그 xr에다가 t를 대입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2의 t제곱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분계수의 정의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s도 변하고 t도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t를 상수 취급하고 어차피 t에 관한 함수들이니까 t에 관한

극한한 식으로만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극한을 구할 때이 상태에서는 t를 상수 취급, s가 극한에 의해서 s가 t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하시고 이 식을 전부 다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어넣어서 t에 관한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는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거 보입니까? s2의 마이너스 s제곱 보이죠? 그리고 또 2의 s제곱 보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이라는 함수에 s를 대입하면 요것이 되고요. t를 대입하면 요거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함수를요, 뭐 사실 이제 새로운 함수인 gx라고 놓고 풀어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분모도 보니까 여기 보면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가 눈에 보여. 이거를 h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식은 사실 뭐냐면은요. h 프라임 t분의 g 프라임 t라고 쓸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왜 그래요? 분자 분모를 s 빼기 t로 나눠. 분자 분모를 이렇게. 원래는 지금 이것뿐의 이건데 분자 분모를 s 빼기 t로 나누고 리미트 s를 t로 보내면 분모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h 프라임 t가 되는 거예요. 분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 형태의 g 프라임 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이 복잡해 보이는 거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로부터 g'x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g'x는 함수의 곱의 미분에서 앞에 거 미분 그대로 하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 뒤에 거 미분 그대로 하니까 마이너스 x의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플러스 2의 x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h'x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잠깐만, 식만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요두 개를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의미 있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대입할게요. 뭐 gx지만 gt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2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의 2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의 t제곱이 되고요. 그랬을 때이 식은 분자 분모에다가 2의 t제곱을 곱하시면은, 아, 마이너스도 처리를 할까요? 어쨌든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1. 여기는 계산하면은 플러스 t.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의 2t제곱. 네,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구하고 싶은 xt가 되는 거예요, 이게. x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t를 여기 대입하는 거야. 식이 복잡하긴 하네. 하지만 tt가 없어지니까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yt도 구할 수 있는데, yt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xt, yt를 요게 지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여기다가 방금 원했던 요 xt를 대입하면 여기가 yt가 나오는 겁니다. 자, yt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yt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에 x자리에다가 요거 대입하게 되면 tt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2t제곱 플러스 2의 t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니까 여기는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구하게 되면 플러스 2의 t제곱이니까 더하기 2 곱하기 2의 t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요게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st야. 파이로 묶어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xt 빼기 t의 제곱이야. 여기서 t를 빼면은 뭐가 남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2t제곱이니까 이걸 제곱하게 되면은 2의 4t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의 2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yt 빼기 2의 t제곱이니까 2의 t제곱이 하나가 사라지네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2의 t제곱 뺀걸 제곱하게 되면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의 2t제곱 요렇게 됩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거는 파이의 제일 큰 거부터 2의 4t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의 2t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3. 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구하고 싶은 st고요. 마지막 질문이 인테그럴

자, 이건 파이로 묶어내시고요. 파이 묶어내시고. 적분하 그러면 4분의 2의 4t 제곱. 여기는 플러스 2분의 3의 2의 2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되고요. 이걸 0에서부터 1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파이로 묶어내시고. 2를 대입하게 되면은 4분의 2, 너무 빨간색이 안 보이죠? 색깔을 바꿨을게요. 자, 파이로 묶어내면은 여기는 4분의 2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3이고요.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 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파이의 4분의 1, 2의 4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 이것도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A, 이거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B 값은 상수를 계산한 거네요. 4분의 1을 통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에서 4분의 1 빼니까 4분의 7. B가 4분의 7이 나오게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A 빼기 B의 값을 물어봤어. A 빼기 B의 값을 물어봤는데, 잠깐만, 이거 따라오세요. 지금 선생님 혼자 풀어버리면 안 되니까.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구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A, B를 구했는데, A가 방금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B가 4분의 7이었습니다. 질문이 A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7을 하게 되면은 정답은 4분의 5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정답은 5번. 자, 약간 복잡하긴 했지만 괜찮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아, 29번 문제는요. 사실은 수학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은 되게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수학원에서 배웠으니까. 피보나치 수열을 가번처럼 표현할 수 있고 나번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가번만 있어도 돼. 누가 봐도 이 나번은 자동으로 피보나치 수열의 성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시험 문제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알면 유리하고 모르면 불리한 문제가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1. 어떤 수열이냐면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도 1. 더하면 그 다음 거니까 2. 더하면 3, 5, 8, 13. 뭐 이런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리고 이 수열은요, 이 나번식도 항상 만족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가볍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BN이 AN분의 1이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BN이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니까 한마디로 이것들의 역수에 해당하는 게 B 역수에 해당하는 것의 탄젠트 값이 되는 요 BN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N에 관한 문제예요. 전부 다 BN이기 때문에 전부 다 BN에 관한 문제야. 자,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탄젠트 함수 잠깐 긁고 탄젠트 함수. 이렇게 생기죠. 2분의 파이라고 하면은 네. 그래서 뭐 여기서 A1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A1이 1이니까 역수를 취하면 1이니까 한마디로 y 값이 1이 되는 요게 얼마예요?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 4분의 파이가 뭡니까? B1이야, B1. 4분의 파이가 B1인 겁니다. 왜?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니까. 그다음에 이게 B2도 마찬가지네. B2도 네. 4분의 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B3는 A3가 2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이건 특수각이 아니겠네요. 요 값이죠, 요 값. 요게 B3가 되는 겁니다. B4는 여기가 3분의 1이 되는 요 값이 B4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값이 커지면은 요것의 역수는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B에는 리미텐이 무한대로 가면 0에 수렴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생긴 형태이고, 자, 이게 이제 엄청 복잡한데, 겁먹지 마시고요. 특히, 거의 뭐 예언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능에서는요, 미적분 29번에서 수열 문제가 나왔을 때, 식이 간단하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엄청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어렵냐?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얼핏 딱 봤을 때 식이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항상 출제가 됐어.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겁먹지 마시고 일단 AEM, B가 있는데 탄젠트 이거 보니까 탄젠트 덧셈 정리 형태인 거 보입니까? 그쵸? 이거부터 먼저 처리해볼까요? 요 식은 뭐냐?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식은요, 이게 쓰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탄젠트 B의 EM 플러스 1 탄젠트 B의 EM 플러스 2 분의 탄젠트 B의 EM 플러스 1 플러스 탄젠트 B의 EM 플러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랑 똑같냐면은 요 탄젠트 BN이 AN분의 1이니까 그럼 이 식은 뭡니까? A의 EM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1 마이너스 A의 EM 플러스 1분의 1 A의 EM 플러스 2분의 1 A의 EM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A의 E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뭐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또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 이 BM이나 BM 플러스 1, BM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탄젠트와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A에는 방금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식이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식을 만든 거야. 그리고 잘 보면 이 앞에다가 B의 EM 마이너스도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A의 EM도 들어가 있고 B의 EM 마이너스 맞죠? 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 처리를 먼저 하시면 이 식은요 분자 분모에다가 A의 EM 플러스라고 A의 EM 플러스 2를 곱하게 되면 A의 EM 플러스 1, A의 EM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A의 EM 플러스 2 플러스 A의 EM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돼서 뭐 엄청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은 뭐 할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잘 보니까 여기에 A의 EM이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식은 이게 끝이 아니라 자, 이제 지금부터 계산합니다. 합니다. 문제에서 시그마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랑 이거랑 이거 세 덩어리가 곱해져 있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자, 시그마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다음 P에 EM만을 따로 쓰시고요. 그다음에 곱하기. 방금 A의 EM이야. 아, 이거 분자 있을까요, 그냥? 한 번에. 자, 곱하기. 여기 분자에다가 A의 EM, A의 EM 플러스 2. 플러스 A의 EM, A의 EM 플러스 1. 분모에는 A의 EM 플러스 1, A의 EM 플러스 2, 마이너스 1. 자, 요런 식에 해당하는 값이 K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계산만 하면 되는데, 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 하나밖에 없잖아요. 피보나치 수열에 관한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야. 그래서, 가 조건, 나 조건, 나 조건 보니까 뭡니까? 이걸 이렇게 두칸 건너서 곱한 거에서 가운데 거를 제곱했더니, 그러니까 A의 EM 플러스 1, A의 EM 플러스, 아, A의 M 플러스 1, A의 N, A의 M 플러스 2가 있으면, 이거 곱한 다음에 가운데 거 제곱을 빼고 나면은, 뿔마 1이 나오는 거야. 어떨 때는 1, 어떨 때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짝수 홀수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 보니까 EM 플러스 1, EM 플러스 1이 나왔기 때문에, 이 N 자리에다가 EM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에 EM 플러스 2, A의 EM 마이너스 A의 EM 플러스 1의 제곱을 한 값이 여기는 마이너스 1의 EM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오세요. 그래서 요 부분만 따로 계산을 했더니 뭐잘안 보입니까? EM A의 EM A의 EM 플러스 2. 그러면 여기는 요 부분은 A의 EM 플러스 2는 넘기시면 A의 E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이거는 뭐더 이상 간단하게 할수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얼핏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A의 EM 플러스 1, A의 EM 플러스 2는 피보나치 수열 성질에 의해서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A의 EM 플러스 1 더하기 A의 EM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뭐가 되느냐? A의 EM 플러스 1, A의 EM 더하기 A의 EM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분자랑 분모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이 분모 파트는 A의 EM 플러스 1, A의 EM 더하기

a의 2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이고요. 분자는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a의 2n 플러스 1 더하기 a의 2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이니까 분자 분모가 똑같아서 통째로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 1이 되는 겁니다. 문제 되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이렇게 생긴 b에 관련된 거를 급수를 계산했더니 이 값이 k가 되었다. k 값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인 거예요. 요 구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가 시그마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b에 2n-1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b1, b3, b5, b7 이거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k인 겁니다. 자, b1은 아까 구했죠. b1이 얼마였더라 아까? 아까 4분의 파이였어. 기억납니까? b1은 4분의 파이였어요. b2도 4분의 파이. 근데 b3부터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식변형인데 일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마무리만 해볼게요. 이건 다 지우고, 다 지우고. 자, 이런 성질을 발견했죠. a의 2m하고 이걸 곱한 게 아까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젠트에 b의 2m 플러스 1 플러스 b의 2m 플러스 2가 a2m하고 곱하면 1이었어. 그러니까 이 식은 뭡니까? a의 2m분의 1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이런 성질에 의해 가지고 이 결과적으로 탄젠트의 괄호 열고 b의 2m하고 똑같습니다. 탄젠트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1대1 대응이니까 한마디로 요거랑 요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뭐 구하고 싶죠? b3, b5, b7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두개 더한 게 요거랑 똑같기 때문에 b의 2m 플러스 1 홀수 번째 항은 b의 2m 짝수 번째 항에서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을 뺀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b1이 4분의 파이였어요. 근데 b3는 못 구하겠어. 근데 뭐라고 쓰면 되느냐? b2 마이너스 b4. 그다음 b5는 b4 마이너스 b6. 그다음에 b6 마이너스 b8. 하면서 요거를 싹다 더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망원급수처럼 b4, b4, 6, 6, 8, 8 사라지면서 b2만 남게 되고 제일 마지막 항 살아남아있는데 리미트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b1 더하기 b2가 답입니다. b2도 여기서 보면은 4분의 파이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파이가 우리가 원하는 k이고요. 여기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파이분의 100 곱하기 2분의 파이. 정답은 5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회 29번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나머지 30번과 마지막 5회는 다음 시간에 하면서 대망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은 사회모의고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3회 때 만났던 칸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100점 맞을 자격이 있는, 수능 대박 맞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갈게요. 먼저 문항별 출제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포인트들 반복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회의 경우에는 재밌는 게 16번 문화의 경우에는 왕수인 단독으로 문제가 또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다양한 유형들과 내용들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출제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생활과 윤리에서도 원래는 분배정이라고 하면은 항상 롤스랑 노직이 붙어서 출제가 되었는데 롤스가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깊이 있는 심화가 된 선지를 냄으로써 오히려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는 괜히 방심하지 말고 포인트 잘 잡아서 풀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같이 한번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총평하겠습니다. 46점, 42점, 37점으로 한번 대략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두개 정도 딱 틀렸을 때 1등급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평이했던 난이도의 이제 시험이었고요. 다만 공부할 때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이 등급 컷에 괜히 연연하지 마시고 공부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문항들을 좀 틀렸는데 다른 친구들은 어떤 게좀 어려웠을까? 상권쌤이 예상했던 게이 문제가 맞을까라는 걸이 선정된 10가지 문제에 10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데 참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윤리와 사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잘 출제가 되었던 문제였고요. 나아가서 핵심 이론, 개념어를 중심으로 한 지문과 선지가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끝으로는 비교 포인트가 또 언급이 되었던 그런 문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 수능 대박과 만점을 위해서는 비교 포인트의 문제를 잘 잡아야 돼요. 네. 개별 사상가, 사상가들의 이런 내용들만이 아니라 둘이 부딪혔을 때 혹은 셋이 부딪혔을 때 어떤 것들이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총평 여러분 끝내고 바로 한번 이제 문제 들어가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네, 고대 동양 사상가 나와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제 목록들이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석가모니가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혹은 추가적으로 이제 묵자까지도 들어가는 거 참고할 수 있죠. 색에 대해 알지 못하고 밟지 못하며 탐욕을 떠나지 못하면 괴로움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색이라는 걸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고요. 괴로움이라는 걸 말하고 있고, 우리가 떠나지 못하면 괴로움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고성제, 네, 사성제, 고성제, 고제. 누가 여러분 딱 떠올라야 돼. 그쵸. 바로 석가모니가 딱 연상이 돼야 됩니다. 괴로움이라는 키워드, 석가모니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여러분 더 보니까 지금 수상 행식까지 지금 더 얘기합니다. 합쳐볼까, 여러분들? 색, 수상 행식. 이 다섯 가지가 뭐예요? 바로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 오온이 되겠죠, 그쵸? 네. 우리를 여러분들 구성하는 다섯 가지가 바로 오온이 되겠습니다. 육체적인 것과 우리의 이런 정신적인 것들 다 더해서 오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 알지 못하고 또 탐욕을 떠나지 못하면 또 괴로움을 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줄의 경우에는 사실 같은 맥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밟지 못하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럼 지금 이거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오온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 노력하고 탐욕을 버려서 괴로움을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치? 지금 그 맥락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색에 대해 잘 알고 밝으며 탐욕을 떠나면 괴로움을 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색수상행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온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밝으며 탐욕을 떠나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열반 해탈하게 되는구나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필요한 수행 방법으로 중도의 수행, 그쵸? 사막, 팔 정도 얘기했다는 것도 복습이 가능하겠죠. 바로 첫 번째 사상가 석가모니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네, 석가모니 등장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자어 때문에 조금 고민할 수 있는데 내용들은 간단합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네, 팔 정도 좋아요. 그렇죠? 팔 정도도 괜찮고 사막도 괜찮고 중도의 수행도 괜찮아. 그치? 이걸 실천해서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기억 여러분들 동그라미 되겠죠? 윤회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삶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중생이 계속 삶과 죽음을 반복하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햄스터가 쳇바퀴에 계속 갇혀서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떠올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불교에 따르면, 석가모니에 따르면 이 바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열반과 해탈이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회 여러분들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치? 따라서 세모가 되겠습니다. 윤회도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여러분들 괴로움도 벗어나야 되고 무명이라는 상태도 벗어나야 돼. 네. 이렇게 불교 입장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들 네, 떠올리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쌤, 갑자기 왜 이걸 말씀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러한 선지도 나옵니다. 우리가 팔정도를 실천해서 윤회에 도달해야 된다. 윤회를 반복해야 된다. 혹은 무명에 이르러야 된다. 무명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는 선지들.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그런 선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입장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과 추구해야 되는 것과 그를 위한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잘 복습하면서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중생의 삶에는 어떠한 고통도 없다고요? B 틀렸습니다. 아직 연기를 깨닫지 못한 중생의 경우에는 삶도 죽음도 고통이죠. 그렇죠? 고성제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들으십니다. 연계법에 따라서 만물이 상호 의존적임을 파악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지금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되겠습니다. 방법보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진리가 되겠지. 그렇지? 이걸 이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팔정도와 사막과 중도의 수행이라는 방법이고, 그쵸? 좋아요. 다음 이제 리을 되겠습니다. 오운이 불변함을 깨달아서 틀렸죠, 그쵸? 오운 또한 여러분들 연계의 법에 따라서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선지가 맞는데 앞에 있는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의 2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석가모니 관점에 따르면 연계에 따라서 고정된 불변한 그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 다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문제입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옳은 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누구나 참아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자 여러분들, 불인인지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 만나게 되면 우리도 막 바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지 몰라도 막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면 돼요. 괜히 막 복도에서 누가 막 잔뜩 흘리면 주워주려고 하는 그런 참을 수 없는 마음들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맹자가 얘기하는 성선의 근거 중에 하나죠. 이러한 마음으로 참아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한 정치를 하게 되면 천하를 마치 이렇게 손바닥 움직이는 것처럼 쉽게 움직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갑은 여러분들 바로 맹자가 되겠습니다. 맹자는 나오는 것처럼 사단에 근거한 정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따르고 감정을 이렇게 쫓게 되면 다투고 뺏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갖고 태어난 성정을 우리가 그대로 두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폭함으로 귀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지러움들, 사회적인 혼란들, 성황이 싫어해서 만든 게 예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 포인트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화와 예의를 통한 교도가 있어야 서로 사양하게 되고 아름다운 형식을 갖게 될 거다. 재밌는 여러분 포인트는 이 문제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여기 지금 사양하게 된다는 포인트. 네. 어떻게 표시해야 딱 구분될까? 네. 사양하게 된다는 포인트. 맹자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는 사양지심을 갖고 태어나죠. 네. 사단 중에 하나가 바로 사양지심이야. 그치? 우리는 사양하려는 마음을 갖고 태어나. 선천적으로. 우리는 성선설에 따라서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 그치? 근데 이 순자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사양하는 건 우리가 예의를 통한 교도,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화를 배우고 난 뒤에야 그제서야 사양하게 되는 거야. 그제서야 양보하게 되는 거야. 이런 차이들. 성선설과 성악설의 이 맹자와 순자의 차이가 잘 드러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선지에 이렇게 출제가 되면은 상관쌤이 얘기했던 거다라는 걸잘 떠올려 보면서 맞추길 바라겠습니다. 네, 맹자랑 순자 체크했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인간은 호연지기로 본성을 변화 B 거듭 말하지만 맹자에게 중요한 건 타고난 선한 마음을 간직하고 확충하는 게 중요해. 알겠죠, 여러분들? 따라서 확충입니다. 네, 지워주고 2번입니다. 군주는 덕보다 형벌로서 B 틀렸습니다. 왕도 정치를 기억해야 되겠죠. 덕에 의한 통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덕에 의한 통치를 하자라는 건 공자도, 맹자도, 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소인에게도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이 있다.
여러분들 순자의

관점에 따르면 일단은 도덕적 본성? 네, 지우시면 되고요. 하늘이 부여했다? 가처럼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순자에게는 이 하늘이란 존재, 우리 천인 분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했다라는 걸 정리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순자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악한 본성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 네, 지워줄게요.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황이 제정한 예에 따라서 모든 욕구를 없애야 된다. B 여러분 틀렸습니다. 예에 따라는 좋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게 틀렸죠. 모든 욕구의 제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순자에 따르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욕구를 충족하고 욕구를 절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갑과 을입니다. 성인이라는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도덕적인 수양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 공자, 맹자, 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 바로 5번이라는 거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맹자랑 순자 분명히 본성에 대한 관점과 내용들에 있어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 순자는 다 공자의 유교를 계승하는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공자의 큰 뜻들은 이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바로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도덕적인 인간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답 바로 5번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도록 합시다. 공산주의 나왔습니다. 오케이. 일단 단서가 명확히 나왔어. 뒤에를 조금 더 볼게요. 사회적인 생산물을 취득할 권력을 빼앗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공산사회에서 열심히 낚시해서 내가 물고기를 낚았어. 내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다만, 여기서 경계하는 게 뭐냐. 밑줄 쫙. 이 취득을 통해서 타인의 노동을 예속시키려는 권력을 빼앗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했었던 그런 자본주의적인 사적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없애겠다, 철폐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네, 갑은 마르크스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르크스가 지향했던 공산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을입니다. 공산주의 나와 있습니다. 뭐지? 지금 갑이 나왔는데 을도 나왔어.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 사회주의 전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시켜버렸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줄, 사회주의가 최고 형태에 있어서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아,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민주사회주의. 그럼 바로 한번 1번 보겠습니다. 공산사회에서 분배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이다. 국가는 여러분들, 공산사회에서 이미 사라지지, 그치? 국가는 소멸됩니다. 네. 자본주의 때 자본가들을 도와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데 일조했던 국가의 경우에는 마르크스에 따르면 공산사회가 되었을 때 소멸합니다. 네. 사라지는 거. 국가. 계급, 그쵸?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의 사적 소유는 사라집니다. 네. 마르크스 여러분 내용들 복습하면서 1번 지우시면 돼요. 2번입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해야 된다. 오케이.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 바로 2번 되겠습니다. 마르크스 공산사회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 이건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사회주의 이상은 급진적 혁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B 틀렸습니다. 민주사회주의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마르크스의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런 급진적인 혁명들, 폭력적인 혁명들을 통해서 이상을 실현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변화시키겠다라고 비판하죠. 그쵸? 그 내용들 참고해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네, 4번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달성과 사회주의 실현이 무관하지 않죠. 그쵸? 이 마지막 줄과 함께 연결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보장돼야 된다. 네, 마르크스에게 X치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네, 마르크스는 네, 공산사회를 얘기하면서 이 생산수단의 공유를 제시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몇 번? 2번 이렇게 체크.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사회 사상가 나왔습니다. A와 C에 들어갈 옳은 질문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갑부터 볼게요. 어떤 인간도 동의 없이 정치 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내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그 국가 내에서 법을 듣고 따르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빨간색 포인트 여러분들, 재산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맺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계속 지금 말하는 포인트예요. 특히나 재산에 대한 중심을 얘기하는 사람은 로크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우린 여러분들 생명 자유 재산권을 갖고 있고요. 이 생명 자유 재산권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사회 계약을 맺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회 계약을 맺을 때는 자연법의 집행권은 양도한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표현을 통틀어서 일부 양도한다라고 썼다라는 것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네, 갑은 바로 로크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불의가 없습니다. 네. 정의도 없고요. 불의도 없습니다. 네. 그럼 정의랑 불의는 언제 생기죠, 여러분들? 계약을 맺고 나서야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계약을 맺고 나서야. 그러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계약을 따르는 게 정의, 계약을 따르지 않는 게 부정의, 그리고 주권자가 만든 법률 하에서의 개인의 안정적인 소유권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내용들과 연결지어서, 네. 이렇게 홉스 내용 참고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연물에 대하여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수업 때도 늘 말하는 거예요. 이 홉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는 내 거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 내 거야. 너희들 건드리면 안 돼. 이 말에 의미가 없어. 다른 사람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뺏어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네.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 계약을 맺는다, 참고, 을은 바로 홉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의 분할이 필요한가? 로크가 얘기하는 권력 분립. 따라서 기억은 로크에게 예스입니다. 반면에 홉스에 따르면 오히려 여러분들,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계약을 이행할 강력한 존재가 필요하다고 홉스는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이 절대 권력을 얘기했던 홉스의 입장에서는 노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던 예스, 노 질문 맞습니다. 기억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제가 아까 빠르게 로크를 복습하면서 설명드렸죠. 자연 상태에서 우리는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고 자연법 집행권을 갖고 있다. 다만 자연법 집행권을 개개인들이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싸움이 생겼을 때막 처벌하고 막 혼내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공동체를 맺으면서 우리가 사회계약을 하면서 이 자연법 집행권은 공동체에 양도했다라는 걸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 집행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사회 계약을 맺게 되면 자연법 집행권을 국가에게 넘기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이, 그쵸? 개인이 그렇게 마음대로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니은 여러분들 로크에게 노가 되겠죠. 불가능하지 않다. 다음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귿입니다. 사회계약 이후에 절대 권력 하에서도 국민은 자유를 가질 수 있는가? 실제로 출제되었던 홉스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도 또 나왔던 개념입니다. 디귿 여러분들 별표치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복습하길 바랄게요. 네, 많은 친구들이 이제 OX 퀴즈에 후기를 달게 되면 가끔 가다가 수업 때또 강조하거나 얘기했던 걸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연합니다. 배웠던 것들을 금방금방 까먹는 건 여러분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틀렸던 것들을 계속 정리하고 노트에 반복해서 보면서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습을 통해서 완벽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네, 디귿은 예스예요, 노예요, 홉스한테. 바로 예스예요, 그쵸? 사회계약 이후에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 하에서도 국민은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유가 있을까? 제가 지난 강의 때 설명드렸던 거 다시 정리. 첫 번째, 여러분들, 자신의 몸을 지킬 자유를 가질 수 있고요. 나아가서 주권자가 그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지 않았다면 자기의 재량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습할 때 앞에 있는 교과 선생님께서 너희들 스마트폰 이용해서 게임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했어. 그럼 달리 말하면 스마트폰 이용해서 게임하는 건안 돼. 그런데 스마트폰 이용해서 음악 들으면서 수학 문제 푸는 건 된다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의 자유는 지닐 수 있기 때문에 홉스에게 예스가 된다. 네,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절대 권력이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이 약간

양립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나 봐요. 그쵸? 저도 그럴 것 같아. 만약에 누군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나의 자유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건 오해다, 알겠죠? 홉스한테는 자유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리을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이 공포로 인하여 이성적인 능력을 잃게 되는 거. 굉장히 리을 선지 자체만 보게 되면 매력적이 여러분들, 그쵸? 아, 그래.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니까 홉스한테 무서워서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홉스한테 틀렸습니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라는 전쟁 상태에 대한 공포,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파악하는 이성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계약을 맺게 되고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리눅스에게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요. 여전히 공포도 갖고 있지만 이성 또한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성을 바탕으로 사회 계약을 맺게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우리 네, 기역과 네, 디귿 되겠죠? 이렇게 기역과 디귿 몇 번에 있죠? 2번에 있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네, 7번 문제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이고요.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탁월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탁월함 여러분들. 네. 한 글자로 뭐죠, 이게? 덕이죠, 덕. 그쵸? 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배웠을 때 얘기했었던 덕. 덕이라는 거 탁월함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네. 내려가서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즐거운 삶은 탁월함으로부터 뗄 수가 없다. 포인트. 빨간색.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다섯 글자가 떠올라야 돼. 여러분, 뭐예요? 바로 아타락시아가 떠올라야죠. 탁월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덕이라는 이런 말만 딱 두고 누구라고 특정할 순 없어. 이 고대 서양에서는 서로 공유하고 있던 표현들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딱 하나의 딱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거 무조건 누구야? 누구야? 이런 식의 오해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지금 마지막을 보니까 아타락시아였고 여러분들, 에피크로스가 얘기했었던, 즐거운 삶과, 그쵸? 지혜로운 삶과 정의로운 삶은 뗄 수가 없다라는 거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갑은 누구? 에피크로스. 네, 이렇게 이제 체크할게요. 을 보겠습니다. 네, 쾌락을 평가할 때 오직 양만 따지는 거는 이상하다. 설득력이 없다. 짐승의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준다고 해서 하급 동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쾌락의 질적 차이가 있다. 인간으로서의 품위감이 있다. 우리는 고등 능력을 바탕으로 더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바로 질적 공리주의를 얘기했던 밀이 되겠죠. 따라서 밀로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여러분들 내려가서 볼게요. 이성적인 숙고를 통해서 평온한 삶, 아타락시아를 추구해야 된다.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뭐야? 정답 여러분들 1번 되겠죠. 에피크로스라는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이성적인 숙고를 통해서 이게 내가 추구해야 될게 맞는지, 이게 내가 따라야 될 쾌락이 맞는지, 피해야 될 욕구인 건지를 우리가 파악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크로스가 얘기했었던 욕구의 분류들 딱 떠올라야 되고, 그를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그의 맥락 또한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네,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모든 자연적인 욕구를 제거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네. 모든 자연적인 욕구를 제거하면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네. 수면욕과 식욕과 같은 자연적이며 필수적인 욕구의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충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절제하며 살아야 돼요. 그걸 안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 못 채워서 괴로움에 빠지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반면에 이 에피크로스라는 관점에 따르면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예를 들어서 성욕과 식도락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 명예욕과 권력욕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2번, 따라서 X. 다음 이제 3번입니다. 쾌락을 평가할 때 양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자 틀렸죠. 네. 질적 공리주의. 4번, 행위의 도덕성은 동기를 통해서 틀렸죠, 여러분들. 네. 공리주의는 결과론적 관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행위의 결과가 최대다수 최대행복을 갖고 왔는지가 중요한 네, 기준이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둘 모두 정신적인 쾌락을 중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둘 모두 육체적인 쾌락을 배제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둘다 오답으로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 볼게요. 중세 서양 사상가

현대 서양 사상가를 묶었습니다. 딱 보기 전에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아? 딱 신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느낌이 오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그런 느낌도 좋습니다. 신은 만물의 창조자로 인간을 바르게 지었대요. 네. 인간을 바르게 지었어. 그런데 문제가 뭐야?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사람들이 그런 죄로 불행으로 이끌려 가고 있대요. 네. 원죄에 딱 기억나야 돼, 그치?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 정리했을 때 얘기했었던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내용들 떠올라야 돼. 인간은 신의 은총으로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간의 자력으로 안 돼, 여러분들. 신을 사랑하고 신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이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답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을을 보겠습니다. 인간 본성을 구성하기 위한 신이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치?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일 원칙이자 사람들이 주체성이라고 부르는 거다. 김상건을 이렇게 만들겠다, 김상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마치 여러분들 도구처럼. 볼펜이라는 건잘 쓰여지기 위해서 탄생한 건데, 인간 또한 여러분 그런 존재야? 아니야. 우리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을은 사르트르라는 걸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네, 1번입니다. 선악을 비롯한 모든 것의 창조자가 신이다. 잘 파악해야 돼. 선악을 비롯한, 이 악을 비롯한 건안 되지. 악은 신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악은 선의 결여다. 선의 결핍이다. 복습. 1번 지우세요. 2번입니다,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살며 덕을 실천하며 신과 합의를 하게 된다. 좋은 말로 보입니다. 그쵸?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신의 은총이 필요해요. 그렇죠? 따라서 빠져있는 선지입니다. 네, 2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요. 2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신의 사랑이 필요하다. 네, 신앙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네, 사물과 달리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이다. 물건은 이 물건이 어떠한 목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런 걸 구성할 신도 없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간다. 정답 바로 3번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거부해 자유롭지 않음을 선택해야 된다. B 여러분 틀렸죠.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은 존재로서 자유 자체를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걸 복습. 5번입니다.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불안에서 벗어나야 된다. 사르트르에게 X가 나오기 때문에 5번 지워주게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3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2왕과 2이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너무 얼굴이 딱두 분이 떠올라서 미안합니다. 단서를 통해 보겠습니다. 칠정 이와 기를 겸하나 구분해 말하면 칠정의 이와 이, 기, 칠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이해관계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문장 속에서 구분하려고 하는 게 나온다. 주된 바가 나온다. 혈맥에 따라 나눴다. 이러면 이왕으로 가시면 돼요. 바람은 것이 각각 그 혈맥이 있고 그 이름이 다 가리키는 바가 있으므로 주가 되는 바에 따라서 나누어 귀속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사단 칠정을 나는 나눠보겠다. 이왕이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을 보겠습니다. 사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바라고 이가 탄 것이라는 주장 중에서,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을을 만약에 내가 대충 빨리 읽게 되면, 앞에 딱세 줄만 보고, 사단은 지금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른다고 했네? 지금 이발 기술을 얘기했네? 이거 지금 이왕이네? 라고 가시면, 안 돼요, 그쵸? 우리가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전체 맥락을 못 보면 틀립니다. 지금 을이 말하고 싶은 건이 앞에 게 아니야. 이 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기발이승만 옳다라고 말하는 게 포인트야. 다만 칠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 역시 기발이승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사단이 지금 이발 기수라고 말하고 칠정은 기발이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오해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로지 기발이승 1도설만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을은 바로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억 보겠습니다. 별표 치겠습니다. 사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이를 따른 성이다. 많은 친구들이 갑이 이왕이라는 걸잘 구분해 놓고 기억을 틀리기도 합니다. 왜 틀릴까, 여러분들? 네. 잘 가놓고 이 성이다에서 놓치는 거예요. 사단과 여러분 칠정은 정입니다.

성발 위정, 그치? 성은 오히려 사덕과 연결 지어야지,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 잘 확인해야 돼. 성이 아니라 정이야. 네. 앞에 있는 이가바라고 기가 이를 따랐다라는 건 너무 좋아. 네. 이발 기수가 잘 나왔어. 그런데 뒤에가 함정 포인트였습니다. 안 당했죠, 여러분들? 당했으면 이번에, 네, 꼭 다음에 당하지 않도록 결심을 해야 돼. 니은입니다.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일 뿐이다. 이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 칠포사와 연결지어서 칠정 안에 사단이 있습니다. 칠정 중에 선한 부분이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다 기발 이승 일도설에 의해서 본성이 나온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니은 따라서 동그라미. 디귿 보겠습니다. 이는 바라는 까닭이고 기가 바란다. 이에게 맞죠. 그쵸? 리을 보겠습니다. 사단과 칠정에는 모두 이와 기가 함께 있다. 리을 여러분 별표. 동그라미. 네. 이왕과 이가 공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왕의 경우에도 사단을 말할 때도 칠정을 얘기할 때도 이와기가 함께 있다고 얘기하고 이의 경우에도 사단 칠정 얘기할 때 이와기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주의에서 배웠었던 이기불상리, 이기불상자배 개념도 참고하시면서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바로 네, 니은과 디귿, 리을이 되겠죠. 몇 번? 5번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가 긍정에 답을 할 질문입니다. Yes라고 할수 있는 질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 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없다. 신이 유일한 실체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이 신 안에 있고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해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물의 본성에는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네, 필연적인 인과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다.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게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대 서양인데 필연적 인과 법칙 얘기했고 신을 얘기했고 유일한 실체를 얘기했다. 다 결합해서 스피노자구나. 바로 기억 보겠습니다. 신은 만물을 창조한 초월적 존재인가? B 틀렸습니다. 신은 여러분들 곧 자연이고요. 바로 곧 실체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신은 바로 내재적 원인입니다. 만물을 창조한 초월적 존재라던가 인격적인 존재 다 오답이에요. 알겠죠? 네. 다음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신은 유일한 실체 맞죠? 인간은 신의 그런 표현인 양태이다. 맞습니다.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운명을 극복하다. 틀렸죠. 그렇죠? 인과 질서에서 벗어나다. 틀렸죠, 여러분들. 네. 오히려 필연적인 질서를 따르는 게 따르고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는 게 스피노자가 말하는 지복이 되겠죠. 그렇죠? 오히려 필연적인 인과 법칙을 파악하고 이 예속이라고 하는 수동적인 감정, 정념에 휘둘리지 않는 게 스피노자에게 자유가 되겠죠. 그렇죠? 네.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자유와 행복 개념들 복습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리을 여러분들, 필연성에 대한 이성적 인식, 그런 관조로 지복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인과 필연적 법칙을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지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조라는 것도 스피노자에게 중요한 포인트, 이성적 인식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네, 니은과 리을이 남아있네요.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네, 15번 문제입니다. 15번 여러분들. 근대 서양 사상가와 사회 사상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금 콜라보를 딱 보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두명 있어. 근데 읽어보면서 단서를 파악하겠습니다. 공화제가 나왔네, 그치? 오케이, 여러분들. 칸트가 말했던 영원한 평화 이루기 위해서는 공연 보러 가자. 공연, 뭐, 공딱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공화제가 아닌 체제 속에서는 전쟁 선포 결정하는 게 쉽대요. 그래서 국가 간의 제약 없이는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국제법이라는 게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공고한 연방 체제에서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연방 체제 평화 연맹 여러분들 국가 간의 제약 이렇게 연결 지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평화 연맹이라고 얘기합니다. 평화 연맹 파트, 연방 체제 파트, 칸트가 얘기했었던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2항 특히 잘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갑은 여러분들 바로 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구조적이고 적극적인 평화는 억압을 자유로, 착취를 평등으로 대신하며 분열 대신 결속, 소외 대신 참여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구조적이고

문화적이고 적극적인 평화는 폭력 합법화를 평화 합법화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웠었던 폭력 세 가지 갈등 얘기했던 여러분들, 바로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이런 폭력들이 사라지고 적극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결한 삼각형이 필요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들, 바로 직접적인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구조적인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나아가서 문화적인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을은 여러분들 바로 갈등이 되겠습니다. 갈등. 이렇게 내용을 참고하시면 돼요. 바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오케이. 국제법의 제정만으로 국가들 간의 분쟁이 해소된다. 국제법을 만드는 것만으로 국가들 간의 모든 분쟁이 해소가 된다? B 여러분 틀렸습니다. 지금 제가 위에다가 빨간색에 표시한 것처럼 이 공고한 평화, 연맹이 필요하다. 연방 체제가 필요하다. 연결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네, 2번입니다. 평화연맹은 세계 국가로서 독립적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 어때요? 이것도 제가 개념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평화연맹은 여러분들 개별 국가들의 주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체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평화연맹 자체가 주권을 위임받는다거나 얘네가 주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연맹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 독립적 주권 행사 X입니다. 나아가서 세계 국가 여러분들 X예요. 네. 칸트가 얘기했던 거 세계 공화국을 만들자가 아니야. 싹다 그냥 통일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서 우리 국가에서 사회계약 맺어서 평화를 만드는 것처럼 하자는 게 아니야. 개별 국가들의 이런 독립과 주권을 인정해주면서 연방 체제를 우리가 가짜라는 게 칸트가 얘기했던 의도가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2번도 틀렸습니다. 네. 3번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의 예방이 필요하다. 칼퉁이 여러분들 예스가 되겠죠. 그쵸? 네. 진정한 평화인 적극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칼퉁에 따르면 이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됩니다. 네. 정답은 바로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의도적이지 않은 폭력은 적극적인 평화를 저해하죠. 그쵸? 네. 의도한 폭력이라던가, 의도하지 않은 폭력이라던가, 다 적극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걸 저해합니다. 방해합니다. 따라서 3번 틀렸다고 지워줘야 되고요. 보통은 이제 의도하는 폭력을 우리가 직접적인 폭력과 연결지어서 보통 보면 되고, 의도하지 않는 폭력을 우리가 배웠던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과 연결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하는 그런 문화적인 폭력들, 그쵸? 어떤 표현들, 그런 것들 떠올리면 되고, 나아가서 이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이런 위아래 이런 생기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 떠올리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3번 체크. 이제 5번 보겠습니다. 평화의 실현과 국가의 정체제는 상호 무관하다. 무관하지 않죠. 그렇죠. 둘 모두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칸트한테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 체제가 공화 정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갈등에 따르면 이런 구조적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네,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5번은 둘다 틀렸습니다. 네, 정답 3번. 다음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입니다. 적절한 걸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사상가입니다. 자유를 노예 상태와 대조하는 것은 자유가 불간섭이 아니라 비집에 있다고 보는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예라는 표현 나왔고요. 비집에로서의 자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배가 없는 포인트 나와 있죠. 그쵸? 누가 그럼 떠올라야 돼? 바로 공화주의 패티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노예 주인이 관대해도 주인은 노예를 여전히 지배해. 그래서 이 노예는 간섭이 없을지 몰라도 자의적인 지배가 여전히 존재해. 그런 노예를 진정한 자유의 상태에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답은 바로 패티 되겠습니다. 네,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다음 이제 여러분들 내려가서 을 보겠습니다. 내 소원이 좌절되는 과정에서 타인이 어느 정도가 작용하였느냐가 억압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한, 개인적인 자유의 최소화는 지켜져야 된다. 최소한의 영역은 보장받아야 된다. 불간섭의 영역, 여러분들. 개인의 소극적인 자유의 영역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바로, 을은 벌림 되겠습니다.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시민의 소극적인 자유만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엥? 여러분들? 따라서 틀렸다고 지워줘야 되겠죠. 오히려 패티시 바라는 공화주의 속에서의 국가는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의적인 지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의적인 지배에 종속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 되겠죠.

네. 그리고 페트시 강조했던 진정한 자유가 바로 비즈베로서의 자유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1번 틀렸다고 지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2번 보겠습니다. 비즈베의 자유를 위해서 법의 지배가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빨간색 틀렸습니다. 네. 페티세러머 관점에 따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지배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법적 제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보겠습니다. 간섭받지 않는 영역이 축소되면 여러분들 간섭받지 않는다. 불간섭이죠. 그쵸? 불간섭에 축소되면은 벌린에 따르면 소극적인 자유도 축소가 되죠. 따라서 오른쪽 자유 영역이 축소가 돼야죠. 네. 따라서 3번 틀렸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냥 쉽게 생각해서 벌린 입장에서는 불간섭을 그냥 자유라고 매칭하면 돼. 그래서 불간섭이 축소가 되면 자유도 축소가 되고 불간섭이 확대가 되면 자유도 확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만 간섭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네. 간섭이 확대가 되면 자유는 축소가 되고, 간섭이 축소가 되면 자유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4번입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B 틀렸습니다. 오히려 벌린의 관점에 따르면 적극적인 자유에 의해서 개인들의 권리 침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5번입니다. 여러분들, 정답 되겠습니다. 자유 실현을 위해서는 각자가 말하는 자유겠지, 그치? 자의적인 간섭이 배제되어야 된다. 패티에 따르면 자의적인에 포커스를 두고 배제가 돼야 되고 이 벌린에 따르면 간섭의 포커스를 두고 배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둘이 같이 쓰일 수 있는 공통된 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여러분들 포인트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사회를 풀고 있는 시점이라면은 이 5번은 그냥 딱 파악해서 넘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헷갈렸다, 어려웠다, 괜찮습니다. 우린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네, 완강까지 한번 도전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보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가 딱 여러분 떠 있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목록들이 또 스쳐가야 됩니다. 네,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크로스, 스토아학파가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이제 누굴지를 파악을 해볼게요. 인간적인 좋음이 빨간색 밑줄 쫙,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좋음이란 단어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달리 말하면 선과 연결하면 돼요, 선. 네. 선.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를 왜 듣죠? 여러분들은 대학을 왜 가고 싶죠? 여러분들은 직장을 왜 갖고 싶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죠? 이런 물음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앉아서 공부를 하는 이유, 공부를 하는 목적은 내가 공부해서 나를 더 배워가기 위해서, 뭐 자아 실현을 위해서,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목적들의 끝판왕, 그게 바로 최고 목적, 최고선 행복이 되겠죠. 그쵸? 그 뉘앙스를 지금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정의할 때 썼던 표현이었죠. 그쵸? 네, 그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탁월성 중에서, 탁월성 여러분들 한마디, 다시, 한 글자, 덕, 그치? 덕 중에서 최상이며 가장 완전한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 인간적인 좋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덕 중에서 가장 최상이고 가장 완전한 탁월성은 뭘까, 여러분들? 네.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이후에 또 문제에도 출제가 됩니다. 인간만이 갖고 있는 기능이 뭘까라는 물음부터 일단 가져야 돼. 왜?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거,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게 아랫대 바로 탁월성 덕이거든. 그럼 인간만의 기능은 뭐야? 인간이라는 만약 여러분들 존재를 우리가 설명서로 딱 보게 되면 어떤 기능이 있다고 써 있을까? 네.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의 기능이 있다? 되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의 경우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서로가 그냥 갖고 있던 통상적인 사고였던 거예요. 마치 이제 로봇 청소기를 사게 돼서 로봇 청소기 딱 펴게 되면 여러분들 사용 설명서에 얘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서 보면 돼. 인간의 기능은 뭐가 있죠? 인간만이 갖고 있는 기능은 뭐가 있죠?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의미 있게 얘기해야 되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여러분들, 인간만이 갖고 있어. 바로 이성입니다. 인간만 이성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성을 바탕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관조하는 것과 연결되는 게 바로 최고의 덕이 되겠습니다. 네. 이후에 또 나오니까 미리 또 보기. 네. 그것은 완전한 삶 안에서 이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만드는 것도 아니며 하루가 봄을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가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한번 기억부터 볼게요. 네, 질투와 같은 감정에는 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의 좀 세부적인 목록으로 들어가게 되면 친구들이 어려워합니다. 기억 여러분들 맞을까요? 틀릴까요? 기억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만 더 원문의 근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질투라는 감정도 그렇고 플러스 시기도 그렇고 여러분들 플러스 파렴치 그리고 심술 플러스 간통 절도, 살인. 이런 여러분들 것들은 그 자체로 나쁜 행위,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중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 따라서 동그라미. 그럼 깜짝 질문. 분노의 경우에는 중용이 있을까, 없을까? 분노는 여러분들 중용이 있습니다.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노는 중용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연결 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려웠을 수 있는 선지였어요. 니은입니다. 인간 행복이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위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가죠. 디귿 여러분들, 덕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덕에 대한 앎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따라서 디귿도 동그라미. 네. 이 부분의 경우에는 또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를 계승하는 부분이라는 것도 참고할 수가 있겠죠.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중용을 반복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철학적, 아이고 여러분들. 중용의 반복적인 실천은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던 것처럼 바로 품성적인 덕이 만들어지죠. 그쵸? 네. 용기와 절제와 같은 품성적인 덕은 중용의 습관화를 통해 생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철학적 지혜와 같은 지성적인 덕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길 바래요. 네, 정답 바로 여러분들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고요. 4번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네, 퀴즈입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후기 남겨주길 바랍니다. 이제 완강까지 딱한강 남았습니다. 마지막 강의까지 끝까지 힘내고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원입니다. 앞으로 강의 수도 많이 남지 않았어. 여러분들 이 정도면 거의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저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으셨네.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이거 아니야. 알겠지? 특히 지역지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백지도 연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수능 특강 그 백지도 활동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왜 여기 수능 완성에는 안 나와 있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업데이트 해 가세요. 그렇지?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면서 하나씩 써 가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밌게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실전 모의고사 4회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거 이제 안 그려도 되겠지, 그렇지? 안 그려도 돼. 이거 그리면은 되게 좀 쉽게 그릴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워낙에 좀 쉬운 부분이 나왔지. 가 같은 경우는 모양만 봐도 33도라는 그 힌트만 봐도 어떤 거예요? 요거는 마라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오각형이네. 이거 울릉도죠. 울릉도. 그렇지? 근데 그려보면 딱 울릉도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 같은 경우도 역시 동도

더워서도 독도잖아. 아니면은 131도 52분이잖아. 132도에 가깝잖아. 그렇지? 이런 것도 보면은 독도라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 네. 하나씩 살펴보면요. 영해 설정에 직선 기선을 적용한다. 마라도,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공통적으로 통상 기선을 적용합니다. 그렇지? 나는 형제 행정구역, 강원특별자치도. 이것도 되게 많이 묻는 문제죠. 경북이죠, 경북, 경북. 독도도 경북, 울릉도도 경북. 그치? 경북입니다. 다해 동쪽 10해리 지점은 한일 중간 지역에 포함된다.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동쪽 10해리 지점. 자, 봐봐요. 이게 독도입니다. 그럼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땅. 그럼 그 주변 12해리는 누구의 영해? 우리의 영해입니다. 그래서 이 12해리 부분은 우리의 영해가 돼요. 그럼 10해리 동쪽으로 갔다 하면 12해리 안쪽에 있잖아. 그러면은 한일 중간 수역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근데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동쪽 10해리가 아니라 동쪽 15해리 지점이라고 했다면은 이거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건 맞는 말이에요. 왜? 제가 이거 독도 주변 12해리까지는 우리나라 영해이지만 그 12해리 바깥, 특히 동쪽으로 갔을 때, 일본 쪽으로 갔을 때 12해리 바깥은 한국과 일본이 같이 쓰는 한일 중간 수역에 해당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늘 강조하기도 했었고, 그치? 그래서 애매하게 내진 않을 거예요. 막 20해리 이렇게 물어볼 거야. 15해리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아, 동쪽이잖아. 일본 쪽이잖아. 일본 바깥쪽. 동쪽, 일본 쪽으로 12해리 바깥이었어? 그러면 이거는 한해 중간 수역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추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에이, 당연히 영해잖아. 이게 아니라, 아, 이 바깥쪽 12해리 바깥쪽 동쪽은 한해 중간 수역에 해당됐었는데. 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지 완벽하게 공부했다라고 할수 있는 거야. 알겠죠? 네. 어쨌든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누가 더 쪼꼬매요? 다가 더 쪼꼬맞죠. 그래서, 같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는데, 같은 용암으로 만들어졌다고도 볼수 있어. 어떻게 보면 둘은 형제야, 형제. 근데, 다가 더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판이라는 게 이동을 하고, 또 나가 만들어진 거거든. 울릉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다가 더 오래됐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풍하와 침식에도 더 취약해지죠? 더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산의 형태를 잘 알아볼 수가 없죠. 화산의 일부만 이렇게 지금 해수면 위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누가 더 오래됐으면 독도가 그래서 더 오래됐구나, 라고 이해해도 좋다라고 했었어요. 그치? 그래서 이섬 중에서는 독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화산섬 중에서는 독도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형성 시기가 늦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천연 보호 구역 하면서 마라도하고 독도는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거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 천연 보호 구역, 이거는 좀 보호해야 돼. 저기 보니까 뭐가 지나가? 어허. 독성을 지닌, 독성을 지닌, 아, 할 때마다 민망하네. 독성을 지닌, 한우가 지나간다. 그렇지, 독성 한우. 그래서, 설마, 저건, 독성 한우?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 설악산, 마라도, 독도, 성산 일출봉, 한라산 우포늪. 그렇지.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독도하고 마라도예요, 마라도. 이거 두 개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독도, 마라도, 천연, 보호구역. 지켜야 돼. 약간 이렇게. 천연 기념물이야.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5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가, 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아이,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해발 고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경사가 완만해요. 왜 등고선의 간격이 널찍널찍하니까. 이거 고위평탄면이구나. 고위평탄면. 자, 그리고 나를 보니까요. 고도가 점점점 내려가 구멍이 뚫려 있어. 그치. 해발 고도를 보면서. 이거 옆에서 보면 약간 이런 모습이 되겠죠. 침식 분지겠다. 근데 침식 분지를 알려줄 때, 이렇게 고도를 안 알려줄 때도 있어요. 근데 고도 안 알려주면은 어떤 거를 힌트로 주니? 이렇게 하천이 지나가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알려주죠. 그치. 그래서, 아, 물이 모이는 곳이구나. 그럼 구멍이 뚫려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네. 어쨌든 침식분지 고위평탄면이고요. 그럼 비는 변성암이 될 거고, 그리고 씨 같은 경우는 화강암이 되겠다. 기반암은 알겠죠? 하천이 지나간 자리는 충적층이 될 거고, 그렇지? 하천이 지나

나갔다 충적층이에요. 하천에 의해서 퇴적됐으니까. 그래서 충적층에선 어떤 농사? 논농사가 진행되기도 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충적층이 발달해서 벼농사에 유리하다. 그래서 이거 물어본 거야. 나는 가보다 충적층이 발달해서 벼농사에 유리하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나가 가보다라고 했다면은. 그치? 틀립니다. 어쨌든요. 자, 용암과 관련된 지역이 아니에요. 그치? 용암 대지도 아니고요. 그쵸? 시는요, 신생대 경동성 요곡으로 형성된 고입평탄면이다. 이게 바로 A와 관련된 설명이고요. 그치? B는 15A보다 목초지 조성이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침식분지 지형이고, 여기는 고입평탄, 평탄하다 보니까, 아, 여기는 경사가 굉장히 급하잖아요. 급한 면인데, 여기에서, 얘들아, 이쪽에서, 이쪽 면에서, 목초지 조성? 소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소가 굴러가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치? 여기는 이제 완만하다 보니까 소나 양 같은 게좀 잘, 자라날 수 있겠지? 그치? 네.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목초지 조성이 유리한 거는 A. 아, 결국, 누가 고입평탄면이니 그거 물어보는 것도 돼요. 네. 아닙니다. A가 더 목초지 조성이 유리합니다. C의 기반암은 화, 강, 암은요, B의 기반암, 변성암보다 풍화 침식이 약하다. 그러니까 파였겠지. 그치? 형성 시기도 많이 물어보죠. 누가 더 먼저 형성됐어요? 변성암. 시원생대니까. 정답 5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이 하천지형을 나타낸 위성영상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뭐 자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성사진이라든지 아니면 항공사진을 주면은 항상 이렇게 힌트가 줘요. 구하도, 삼각주, 하안당구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뭐 받아 먹으면 되겠지, 그치? 네. 여기는 뭐 한강 중상류 일대가 되겠고요. 여기는 낙동강 하류가 되겠다, 하류.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삼각주가 발달한 것을 볼수 있어요. 여기는 하류에서 나타나는 삼각주가 될 거고요. 삼각주. 여기는 상류에서 나타나는, 중상류에서 나타나는 가미공리하천이 되겠네요. 그치? 그럼 이제 A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볼수 있고요? A 같은 경우는 여기는, 구하도가 되겠다. 과거 하천의 길이니까 구하도. 그치, 구하도.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가미공리하천 주변에 있어야 하안당구. 하안당구. 가미공리하천의 완만한 지형은 하안당구예요. C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삼각주가 되겠다. 삼각주. 네, 하나씩 볼게요. 결국 이것도 상류하류 묻는 문제지. 하류는 상류보다 하방침식이 활발하잖아요. 측방침식이 활발하지. 그치? 그래서 괜히 이거 보고서 잠깐만 삼각주 주변에서 나타나는 거는 하방이야, 측방이야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상류하류 항상 중요한 거. 상류하류 알겠지? A는 과거의 하천의 유로였다. 그쵸? 이게 맞는 말이죠. 그치? 구하도. 가미공리하천이라고 해서 구하도가 안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나타나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막 취락이 분포한다든지 아니면은 논농사가 나타난다든지 하기도 합니다. 네. B는 범람원의 자연재방에 해당한다. 가미공유하천 주변에 나타나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당구라고 나와 있어. 물론 가미공유하천에서도 범람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 여기에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 고려할 건 아니에요. 한당구라고 알려줬잖아. 그럼 한당구지. 그치? 한당구는 범람원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아닙니다. 자연재방에 해당하지도 않고요. 취락이 분포한다는 공통점은 있겠다. 그치? C는 하천 퇴적물의 공급량이 적고, 공급량이 많아야 되겠죠? 공급이 많고, 침식이 적어야 되니까. 그치? 조차가 작은 하구의 조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조차가 크면은, 이 썰, 밀물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치? 밀물, 썰물 이렇게 반복하면서. 기역에서 니은의 하상 단면은, 대략,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게, 여기 잘 나타나 있진 않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여기서 표현될 때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치? 근데 이 표시가 아니라 요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 아, 왜냐면요. 어디가 더 공격사면이야? 기역이 공격사면이야? 니은이 공격사면이야? 그치? 여기 좀 확대해서 보면은 기역 같은 경우가 공격사면이 될 거고요. 공격사면이 될 거고요. 얘가 공격사면. 이쪽이 활주사면이 됩니다.
활주사면 이렇게 활주할 수 있다. 활주 이렇게 쭉할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 보고 어떻게 알수 있어요? 라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활주사면 쪽에 보면은 여기 점점점점 있는 그런 퇴적물들이 분포하는 그런 모습 볼수 있고요. 경사가 완만하잖아. 그런 거 보면은 활주사면이 쪽이겠구나라는 것을 본다.

그렇다면은 공격 사면 쪽이 더 파여야 되겠지. 그래서 이쪽이 더 파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반대가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 지형도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천에 물길만 나와도 얘들아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한강 중상류잖아. 그러면은 결국 이쪽 방향으로 갈거 아니니? 한강 쪽으로 갈거 아니니? 그렇지?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강이 흘러가겠구나라는 그런 추론도 가능하긴 하죠. 좀 어렵긴 해. 어렵긴 한데. 이제 그렇게 추론은 가능하긴 합니다. 어쨌든 하상 당면은 반대라고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다음 가에서 다는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라고 나오는데요. 진짜 이번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나 이 제주도를 가지고 되게 이렇게 팬현상을 많이 묻는 것 같아요. 혹시 수능에도 등장하려나?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팬현상이라고 한다면 항상 뭐만 생각하냐면은 질려요, 질려. 뭐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그냥 동고서저지 오호츠크의 고기압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북동풍이 불때 바람 바지 사면은 비가 많이 오고요. 비근을 사면 넘어갈 때 건조해져요. 그래서 봄철에 부는 오호츠크 고기압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영서지방이라든지요, 경기지방은요, 가뭄이 들기도 해요. 영동지방은 습윤해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본 거잖아요. 그 기출 때 예전에 그렇게 등장, 그게 등장한 적 있었어. 뭐가 등장이냐면은, 자, 이거 뭐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태백산맥, 소백산맥이지. 그러면서 소백산맥, 서사면, 뭐 동사면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그렇지? 여름철에 남풍이 불 때, 남서풍이 불든 남동풍이 불잖아 하잖아요. 남서풍이 불때 바람 바지 사면이고 비근을 사면이잖아. 그렇지 않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때 정답률이 되게 낮았었죠. 그렇죠? 이런 팬현상. 이것도 팬현상이잖아. 남서풍이 불때 바람 바지 사면 비근을 사면.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라산이 이렇게 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서풍이 불 때, 얘들아, 남서풍이 불 때, 또는 남동풍이 불 때, 먼저 어디 부딪혀? 이 남쪽에 먼저 부딪히죠. 그렇지? 그래서 여름철 강수량을 보면은 여기가 서귀포시고 여기가 제주시잖아. 서거남 대였어. 서귀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내렸다고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은. 한국지에서 나오는 지역만 보면은 서귀포가 제일 많았다고. 왜? 남풍의 직격타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바람 바지 사면이니까. 제주시도 비가 많이 내리는 편에 속하긴 하는데, 왜? 미도가 낮고 따뜻하고 증발량도 많고 수분 공급도 많아지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니, 당연히 이런 강수량 많긴 한데, 서귀포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반면에 겨울철에도 북서풍, 북동풍이 주로 부는데, 그럼 겨울철에는 어디 서귀포하고 제주시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강수량이 많겠어? 제주시. 그럼 우리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름 강수 집중률은 서귀포시가 높을 거고, 겨울 강수 집중률은 제주시가 높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팬현상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팬현상. 알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보니까 보면 뭔지 보니까요. 이게 여름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여름철을 말하고 있어요. 제주도에는요,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되었대요. 그치?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가의 최저기온이 25도를 넘어섰네. 그치? 열대야네. 이는 지난해보다 9일 빠른 것이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남풍으로 인한 지향적 영향까지 더해져서 가 지역의 최고기온은, 가는 최저기온도 높은데 최고기온도 높은 거야. 반면 나는요, 기온이 낮고요. 다 지역은 18대 내외를 보내줬대요. 셋 중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쪽은 이 한라산 부분이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가 다가 될 거고. 다. 가장 기온이 낮으니까. 그 다음 기온이 낮은 곳은 나가 되겠죠. 가장 기온이 높은 곳은 다. 팬현상에 의해 가지고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가니까 폭염까지 심지어 여름철 여기 해변이다 보니까 여름철에 이 해변가의 위도도 낮은 곳에 얼마나 많은 수분이 자꾸 공급되겠어. 그럼 밤에도 기온이 낮아져 안 낮아져? 안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열대야도 많이 나타나고 이제 그런 특성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서 가가 저 위쪽이죠. 가가 가라고 해야지. 가 이렇게 가네가
가가 가장 북쪽이 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네. 다이는요, 상록 화력 수림이 주로 나타난다고 되는데요. 고도가 높은 쪽이죠. 제주도 상록 화력 수림 난대림 나타납니다. 저지대에서. 그치? 아니죠. 가는 나보다 여름 강수량이 많다. 가, 나, 여름 강수량 어디가 많아요? 남풍에 바람바지 사면. 그치? 그래서 아니죠. 네. 나는 다보다 전통 치락 발달에 유리하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왜 용천 때? 용천 때. 정답 디귿이었습니다. 어쩌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뺀현상에 대해서 영서 영동만 기억했다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문제도 좀 잘 풀어봐야 돼. 알겠지? 네,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그래프는요, A에서 C 지역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래요. 단, A에서 C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이고 가, 나는 1월과 8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역 보니까 서울, 서울에서 정동쪽, 강릉, 정동징 있는 강릉. 여기는 군산이네, 군산. 군산, 전북에서 가장 위쪽이니까 해안가, 군산. 저. 역시 상대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값. 그래서 플러스일수록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기온이 높고 마이너스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기온이 더 낮다.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온 차이가 여름철에 많이나 겨울철에 많이나 항상 말하지만 다 평야, 평지잖아요. 평지. 해발고도 높은 곳이 없잖아. 그러면 우리 해발고도 고려할 필요도 없어. 해발고도 고려하더라도 겨울철 기온 차이가 더 많이 나 심지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깜장색이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깜장색이 뭐가 돼요? 1월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가 하얀색이 8월이 되겠다. 그치? 자, 그렇게 본다면은 뭐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뭘 보고 풀었을지 모르겠지만 연 강수량 차이도 굉장히 큰 힌트가 되죠. C가 연 강수량이 제일 낮네. 오, 서울, 강릉, 군산 중에서 서해안. 특히 이 호남 지방의 완전 평야 지역은 비가 영 강수량이 되게 낮은 곳이잖아요. 영남 내륙 지방 거의 다음이었잖아. 그치? 많이 내려봤자 1200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군산이 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찾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되게 잘 찾았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굉장히 잘 찾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핵심적으로는 사실 1월 평균 기온을 가지고 찾는 게 맞죠. 1월 평균 기온 가장 추워요. 위도가 높고 가장 서해안 쪽, 뭐 서해안 쪽에서도 내륙 쪽이네. B가 되겠고요. 가장 따뜻해요. A가 되겠죠.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 강릉하고 군산하고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거 알아죠.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뭐 가지고 말해요? 강릉, 대구, 무안 딱 선을 그어봐. 이게 몇 도? 1도 라인, 겨울철 1도 라인, 강릉, 대구, 그리고 대구 밑에까지 딱 선 그으면은 강릉하고 무안하고 대구는요, 1도 라인이라고. 그럼 무안보다도 군산이 더 위에 있잖아. 그럼 겨울철에 더 추워야 돼, 따뜻해야 돼. 더 추워야지, 위도가 높으니까. 그치? 그럼 더 따뜻한 곳은 강릉, 이렇게 알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뭐 8월 평균 기온을 가지고도 풀 수 있기도 했었어. 그치? 더 위도가 낮고 더 서해안 쪽인 군산이 8월 더 뜨거워야지. 그러면은 이 비를 비교하는 게 아니죠.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러면은 C가 더 뜨겁대. A보다는. 그렇지? 그래서 C가 군산이 될 거야. 이렇게 푸셨어도 되게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8월 평균 기온 봐봐. 서울 봐봐. 서울 보면은 위도가 더 높은 데도 불구하고 서울이 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8월 평균 기온만 가지고는 좀 찾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 무 1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은 굉장히 큰 힌트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치? 뭐 서울 걸러내고서 나도 뭐 강릉, 군산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었었죠. 네. 어쨌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 알겠죠? 그리고 강릉하고 서울 중에서는 사실 이쪽 라인 중에서는요. 강릉이 좀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강릉이. 자, 보도록 할게요. 가시기는 나시기보다 월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가시기는 더 춥기 때문에 월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8월은요, 1월보다 월 강수량이 적다, 많다라고 해야지. 그치? 뭐 1번, 2번 뭐 비슷한 걸 묻는 문제네. A는 B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A하고 B를 보니까요. 동해안 그리고 서해안. 서해안 쪽에서도 좀 내륙 쪽이네. 자, 제가 말하죠. 한강 일대가 여름 강 집중률이 전국에서 좀 높은 편이에요. 특히 한강 중상류 일대가. 그렇지?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적용

걱정 안 하더라도 내륙이면 내륙일수록 겨울철에 강수량이 내리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여름에만 집중해서 비가 내리고, 그래서 내륙일수록 여름 강수량이 높고, 그치? 그리고 해안 쪽일수록 여름 강수량이 낮은데, 특히 위도가 낮고 남해안 일대나 동해안 일대일수록 더 겨울 강수량이 높기 때문에 여름 강수량은 더 낮아진다라는 것들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치? 그래서 서울이 뭐 서해안 쪽이든 내륙 쪽이든 동해안과 비교해서는 훨씬 더 여름 강수량이 높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아닙니다.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름 강수량, 겨울 강수량 정도는 확실히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늘 강조. 그치? 비는 시보다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 시 중에서는 시는 더 바다 쪽이고, 비는 더 내륙 쪽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아닌 거야. 시는 A보다 연교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군산은 겨울철 평균 기온이 더 낮아요. 그 연교차는 더 크게 되겠지. 정답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겨울철 평균 기온만 가지고도 좀풀수 있는 그런 겨울철 평균 기온, 1월 평균 기온만 가지고도 좀풀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1월 평균 기온 따라가잖아. 그치? 1월 평균 기온. 그리고 여름철엔 더 뜨겁고, 겨울철엔 더 춥잖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에이, 그것만 보더라도, 그래프만 읽을 수 있더라도, 정답 5번이라는 거는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내용이 혹시 좀 어렵다면은, 차근차근 한번 계속해서 보세요.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알겠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4회 10번인데요. 그래프는 권역별 인구 규모 1위에서 4위의 도시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우리 앞에서도 배웠던 건데요. 뭐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게 세로 그래프로 나왔었는데, 하나하나 나왔었는데, 100%를 4위 안에 두고서 이렇게 100%를 나눠 갖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결국 이제 똑같긴 해요. 똑같긴 해. 우리는 하나씩 한번 찾아볼게. 가 1위하고 2위하고 거의 3배 차이가 나요. 이거 수도권. 그렇지. 그럼 서울, 인천, 수원, 용인이겠죠. 그렇지. 100만 초반, 300만 초반, 900만 초반 이렇게 해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1위하고 2위 차이가 진짜 안 나요. 그렇지. 근데 또 2위하고 3위 차이가 좀 나긴 하죠. 나긴 하는데 막 엄청 큰 차이는 아닌 것을 볼수 있어요. 이런 걸 본다면은 아, 여기 한 100만. 그렇지. 울산 100만 초반. 한 200만 중반. 200 중반. 200 중반. 그치? 그리고 한300 초반. 초. 그리고 여기도 뭐가 되겠어? 창원 얘기죠. 100. 두리두리 비슷하잖아. 이거 보면은, 영남권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울산이 뭐 110만 정도 되지만 그냥 100만 초반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충청권은 안 내렸으니까요. 강원권의 특징부터 알아보면은 강, 원, 충, 강. 강원도는 충강 이러면서 좀 기억하면 좋다라고 했어요. 인구가 비슷비슷해, 세 개가. 그치? 그래서 강원도는 원주, 춘천, 강릉. 강원, 충강.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비슷비슷하잖아. 강원권이 되는 거예요. 한 30만 전후.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30만 전후. 전후. 그치? 왔다 갔다. 나머지 다가요. 뭐가 되냐면요. 호남권이 되는데요. 1위하고 2위의 차이가 한두배 정도 나. 150만, 65만. 그치? 전주. 그치? 전주고 광주이니까. 그 다음 뭐 익산, 여수, 순천 좀 비슷비슷해. 30만 언저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슷한 모습도 볼수 있어. 그래서 충청권하고 호남권 구분할 때 3, 4위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치? 왜? 청주, 천안 큰 차이 안 나는데, 천안하고 세종, 아산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 세종 아산이 한 4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청주가 한 65만 정도 되니까. 그치? 둘은 좀 비슷한데, 둘은 차이가 좀 있죠. 이런 거 가지고도 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정답 찾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서 하나씩 볼게요. 네. 가의 2위 도시 특례시 아니죠. 그냥 광역시죠. 다의 1위 도시는 우리나라 수위 도시가 아닙니다. 가의 1위 도시라고 해야지. 그치? 강원권의 2위 도시는 춘천이죠. 춘천은 도의 명칭 유래가 되지 않았어요. 강릉하고 원주, 1위하고 3위가 이제 강원권의 유래가 되었죠. 강원도의 명칭이. 수도권에요. 2위 도시인 인천은 300만 초반. 그치? 그리고 나의 2위 도시는 200 중반. 도시보다 인구가 많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도의 인구 정도 는 확실히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1위부터 한 5위까지 각 권역별로 호남권 제외하고 좀 알아주시면 좋다라고 했었어요.

강원권은 3위까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강원 중강 30만 전후 해가지고요. 충청권의 3위 도시는요, 천안이죠, 천안. 그치. 그래서 4위 도시가 뭐 세종, 아산 좀 비슷비슷해. 그치.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아산이 더 높고요. 그쵸. 또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세종이 더 높아요. 그래서 뭐 둘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차지하는 것은 안할 거예요. 어쨌든 특별자치시 3위는 아닌 거죠. 네. 넘어갈게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11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인구 변화. 요것도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찾는 연습을 해야 돼. 이런 데서 변별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여기 고향, 여기 서울, 수원, 화성이죠. 각각의 특성 한다면은 고향 같은 경우는 화성. 네, 화성. 고향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 요거는 일개 신도시. 그리고 서울, 수원, 화성 다 2기 신도시이긴 하나, 수원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도시였기 때문에 인구가 서서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대도시다 보니까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어. 근데 90년대부터는 인구가 서서히 감소 추세나 유지 추세에 있을 거다. 그게 대도시의 특성이잖아요. 그치? 모든 대도시들, 광역시들, 특별시 공통점이 뭐였어? 90년대, 어쩌면은 막 2000년까지도 인구가 막 증가하기도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교회화 때문에 서서히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이죠. 그치?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아, 인구가 말도 안 되게 급증했어요. 그게 화성이거든. 그치? 화성, 용인은 진짜 인구가 완전 없었다가 확 증가한 곳이야.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인구가 확 증가했네요. 그치? 그래서 가가 화성. 그리고 보면은 90년대 인구가 증가하다가 유지 추세에 있어요. 확 증가하다가. 그게 바로 나, 고향. 인구가 서서히 지금까지도 계속 증가하네. 다 수원. 인구가 90년대 초반까지는 증가하다가 계속해서 좀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치? 감소가 좀 많이 되더라도 워낙에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비율로 본다면은 그래프상으로 본다면은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은 그런 효과도 있어요. 어쨌든 감소 추세에 있구나. 그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라가 서울 이렇게 볼수 있겠지. 하나씩 볼게요. 도청 소재지는 타이에 있어야죠. 그치, 수원. 외국인 주민수, 가하고, 나를 비교하고 있어요. 같은 인구 100만 정도네. 근데, 어디가 더 제조업이? 화성이 압도적으로 제조업이죠. 그러면은,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주민수는 주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제조업체. 그치? 그러면은, 많다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다는 라보다 인구가 많다. 다는 라보다 인구가 많을 수가 없어요. 900만, 100만 초반. 그치? 수원, 용인, 고양, 화성순이야. 참고로. 라는 가보다 2024년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비율. 라는요, 주로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근데 가는 또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죠. 그치? 나는요, 1기 신도시, 그리고 다는요, 2기 신도시. 가다라 전부 다 2기 신도시입니다. 네. 정답 5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기 신도시 위치 이런 식으로 좀 자주 나오죠. 넘어갈게요. 12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1차 에너지 원별 공급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나왔나 보니까 수력하고 신재생 에너지 나와 있고요. 또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자, 뭐부터 찾아야 돼, 우리? 무조건 원자력부터 찾으세요.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이 맞아, 얘들아. 보니까 전남, 경남, 부산, 제주 그럼 원자력 발전소 어디서? 부산하고 전남, 그치? 전남 부산에 있어요. 다른 곳에는 없는데 딱두 곳만 있어. 이게 바로 어디가 돼? 나하고 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찾을 수가 아니죠. 어디가 돼? D가 되죠. D. D가 딱두 곳만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가하고 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얘들아 생산량은 아니고 공급량 비율이에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럼 가하고 타는 전남 아니면은 부산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다음 나하고 라 같은 경우는 제주 아니면은 경남이 되겠다. 약간 이렇게 풀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먼저 두개두개 나누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전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얘들아,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되게 높은 비중을 좀 차지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특징도 있지 않니? 제주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요, 얘들아, 석탄을 잘써안 써?

석탄에 잘안 쓰죠. 그치? 특히 제주는 청정 지역이야. 근데 전남하고 경남은 석탄 화력발전소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제철소가 있기 때문에 석탄을 되게 많이 쓸 거야. 그래서 다른 곳은 좀잘안 쓰는데 두 곳만 유일하게 좀 많이 써. 이게 바로 석탄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석탄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석탄을 많이 쓰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그럼 다가 뭐가 돼? 전남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가는 뭐가 돼? 부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석탄 많이 써요. 나는 뭐가 돼? 경남이 되는 거죠. 라는 뭐가 돼? 제주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풀수 있었고요. 뭐또 다른 풀이 방법은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래도 내 지역에서 모든 곳이 다 석유는 많이 쓸 거야. 그래서 석유가 다 많이 쓸 거야. 그럼 A는 석유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얘들아. 그죠? 아니면은 천연가스 어디 많이 쓰겠어? 아무래도 그 안에서 지역 내에서 본다면은 제주하고 부산이 많이 쓰지 않을까 하면서 뭐 이렇게 두곳 많은 거두곳 적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천연가스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는 모르나 어떻게 풀든 잘 구분은 하셨다면 잘한 거고요. 제가 푸는 방식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들 푸는 방식으로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얘들아 또 다른 힌트도 있어. 뭐도 있냐면 수력도 있어. 수력. 수력. 뭐예요? 나. 제가 말하죠. 수력은 항상 어디야? 한강 중상류. 한강 일대. 그래서 강원, 충북, 강원, 경기. 그다음 경북, 경남 순이잖아요, 얘들아. 수력? 아이 경남이겠네 라고 추론하셨어도 되게 잘한 거예요. 네, 그쵸? 네. 어떻게 풀어도 풀이 방법이 되게 많다. 그 다음 뭐 신재생에너지가 압도적인 비중이네. 제주겠다. 그러니까 워낙에 많은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라서 이렇게 찾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찾았다면요. 가는 나보다 석탄 공급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는 석탄을 좀잘안 쓰죠. 공급량이 많을 필요가 없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많이 쓰겠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어디가 많겠어요? 다하고 라를 비교해보면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태양광은 전국에서 전남이 굉장히 높죠. 호남 지방이 전체적으로 되게 높아요. 그럼 다는 라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죠. 그렇지, 많죠. 그래서 비율하고 양하고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프 가지고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생산량 자체를 묻는 거니까. A는 B보다 총 발전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 발전량은 석유가 제일 적어요. 수력보다도 적은 게 석유야. 그럼 제일 많은 건 뭐야? 화력. 그 다음 원자력. 화력 중에서는 석탄. 그래서 이세 개가 사실 좀 비슷비슷해요. 석탄, 천연가스, 뭐 원자력 이렇게 나누면은 세 개가 비슷하긴 한데 석탄이 그 중에서는 제일 많긴 합니다. 알겠죠? 석탄은 감소 추세, 천연가스는 늘어난 추세, 원자력은 좀 유지되는 추세, 뭐 그런 건 추세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알겠죠? C는 B보다 가정용 아니죠. 천연가스가 더 가정용으로 쓰이고요. 상용화된 시기가 이른 것은 원자력하고 석탄을 비교했을 때는 석탄. 석탄 옛날부터 썼죠. 그렇죠? 원자력은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천연가스는 1980년대 후반부터. 알겠죠?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왔던 그런 개념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중요한 개념들 많으니까 꼭 정리하세요. 알겠죠? 요거 나오면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치? 변별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3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작물별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단, A에서 D는 각각 뭐래요? 과실, 맹류, 쌀, 채소. 자, 그럼 우리는 뭐부터 찾아야 돼, 항상? 맹류부터 찾아야 되겠지. 근데 그 전에, 작물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생산량을 묻는 건지, 재배 면적을 묻는 건지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 면적이면은, 쌀이고, 쌀은 넓은 면적이 필요하니까. 생산량, 무게로 본다면은 1인당 소비량이 제일 높은 무거운 채소가 될 테니까. 근데 생산량을 물어보니까 채소가 가장 높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치? 그 다음 마지막이 뭐가 되는 거야? 맹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좀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쨌든 경기, 강원, 경북, 전북이 나왔는데, T는 딱 봐도 전국에서 제일 적으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여기는 맹류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럼 하나씩 좀 실마리가 풀리죠. 맹류의 비중이 높아요. 그럼 다는 전북이 되겠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고요. 전북이 되는 거 찾았으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씩 또 찾아갈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그렇게 찾아갈 수도 있겠죠. 강원은 채소, 경기는 쌀하고 채소.

전북은 역시 쌀하고 채소. 경북 같은 경우는 과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실이 좀 높아야 되겠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씨만 있네? 씨가 과실 아닐까? 이런 식으로 푸셔서 되게 잘한 거예요. 그럼 라는 경북이 되는 거고. 그치? 아니면 또 그렇게 풀 수도 있죠. 채소가 제일 높은 비중이잖아. 그러면은 가나다라에서 전체적으로 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A가 채소가 되겠구나. 그럼 B는 자연스럽게 또 쌀이 되겠죠. 그치? 왜? 쌀이니까. 그치? 쌀이니까. 그쵸? 경북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실 생산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찾은다면은. 또 정북, 경북 찾을 수 있고요. 또 그럼 상대적으로 채소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경지 면적 중에서 밭농사의 비중이 좀 높아요. 고랭지, 배추, 나가 강원이 되고요. 그래도 쌀 재배가 이루어지는 경기가 되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다니까, 얘들아. 나름 또 찾을 만하지 않아요? 찾을 만하지. 뭐, 이 방법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을 제가 다양하게 알려드린 겁니다. 네. 자, 가는 나보다 경지 면적 중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자, 시설 재배 면적이에요. 지금 경기하고 강원에 비교하고 있어요.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은 거는 경기가 되겠지. 왜 수도권입니까? 정답 1번이네요. 네, 1번. 다는 영남지방 아니고 라는 호남지방이 아닙니다. 비는요, 쌀 같은 경우는 노지 재배로 주로 많이 밖에서 이루어지죠. 시설 재배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는 채소입니다. 채소. 그래서 과실하고 채소 시설 재배 많이 비교해요. 누가 더? 채소가 더 시설 재배 비율이 높았어. 알겠지? 씨는요, 과실은요, 밭보다 논에서 주로 재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밭에서 재배되죠. 그치? 쌀은 논에서 재배가 되고, 나머지는 주로 밭에서 재배가 되죠. 맹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루가리 작물로서 재배가 되고. 그래서 D는 주로 A의 그루가리가 아니라 B의 그루가리라고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산량으로 안 보고 재배 면적으로 봤으면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함정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맹류, 그 다음 많아요, 면적, 쌀이구나. 그치. 무지성으로 보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항상 작물은 생산량하고 면적을 구분 지어야 된다. 무거운 건 채소고 넓은 면적을 필요하다는 건 쌀이야. 알겠죠? 맹류는 그냥 다 적고 그 정도 포인트는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정답 1번이었어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잘 푸셨길 바랄게요. 못 풀었다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볼게요. 실전 모의고사 4번. 4회 14번입니다. 그래프는 내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과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 그리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저는 여기서 좀 포인트를 두고 싶은 게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에요. 이거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지. 제일 높은 곳이 어디였어? 울산. 그 다음 높은 곳이 어디였어? 충남. 그 다음 높은 곳이 어디였어요? 서울하고 전남이 좀 비슷했어. 그치? 뭐, 요 정도 좀 포인트는 좀잘 짚어두면 좋겠죠. 그치? 인원이 적으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갈수록. 서울은 생산자 서비스업이 워낙 발달했다 보니까. 그치? 약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봤을 때, 기역에서 리을과 가에서 나는 경기, 경북, 울산, 충남 중에 하나라고 나오는데요. 뭐 이런 것도 원래 지역이 좀 세부적으로 나오면 더 쉬웠을 텐데, 주어진 것부터 보니까, 좀 이렇게 뭉쳐서 나오다 보니까, 도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주요 공업 지역을 떠올리면 된단 말이야. 그치? 여기 A에서 C는요, 자동차, 전자, 그 다음 화학 중에 하나래요. 근데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건 일단 울산 아니에요, 울산? 울산 같은 경우는 코크스, 자동차, 화학일 거니까. 전자가 아닐 거니까. 그치? 이렇게 좀 확실하게 알수 있고요. 1차 금속이 1위야. 그러면은 경북이 될 수밖에 없어. 경북. 구미 아니면은 포항이거든. 구미는 전자, 포항은 1차 금속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A가 뭐가 돼 자연스럽게? 전자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치? 그래서 A가 전자. 뭐 이렇게 찾아도 되고, A, B가 당연히 울산하면 자동차지 해가지고, 울산 찾고 자동차 찾아서도 잘한 겁니다. 그럼 C는 자연스럽게 화학이 되는 거고. 아니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화학이 되는 건 울산하고 충남밖에 없어. 1차 금속이 될 만한 거는 경북밖에 없어. 그렇지? 그리고 전자가 될 만한 건 경기 아니면은 충남이야. 이렇게 둘, 둘, 하나, 하나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도 하나의 주요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찾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 사실은. 그럼 A가 전자니까 전자니까 전자가 1위예요. 경기지, 경기. 그렇지? 그럼 여기는 경북. 여기는 충남이 되겠다. 충남도 전자가 1위, 그 다음

그다음 자동차, 뭐 아산 이런 쪽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찾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A는 전자고요, B는 자동차고요, C가 화학이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주요 포인트고요. 또 여기서도 볼게 얘들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나오잖아. 자, 울산, 충남, 울산, 충남. 그렇죠? 지역 내 총생산 제일 많아요. 인구 제일 많아 경기, 그 다음이 경북. 풀리잖아, 얘들아. 어려운 문제야.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근데 하나씩 차근차근 보세요. 되게 좋은 문제예요. 알겠죠?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찾으면 되게 쉬웠어. 가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가, 나, 경기가 더 인구 자체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나가 더 많아야 되고요. 다하고라 충남 울산 붙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시 화학의 최종 제품 많은 부품이 필요한 조립형 제조업 그건 자동차와 관련한 설명이니까 B하고 관련한 설명이고요. 또 A는 전자는요 자동차보다도 최종 제품의 평균 중량이 무겁고 부피가 크다도 아니고요. 정답은 5번이겠죠. 디귿 그리고 나는 기역 다는 니은 라는 리을 이렇게 된다라는 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나왔거나 9월 모의평가에서 나왔으면 진짜 변별되는 문제였을 거예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힌트를 차근차근 한 번씩 따라가 보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네. 틀렸다고 꼭 이렇게 실망할 필요 없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교통수단별 터미널 역이 위치한 지역. 이거는 결국 좀 암기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봤을 때. 고속철도, 지하철, 항공 중에 하나라고 나오는데, 자, 강릉은 그냥 뭐예요? 강릉. KTX. 그럼 고속철도, 강릉선. 제가 V자 꼭 고리라고 했어요. 고속철도. 서울에서, 이게, 여기 서울 있고, 강릉 있으면, 이렇게 V자 딱 그렸을 때, 이 V자 딱 지나간다고. 강릉선이. 알겠죠? 이게 원주 찍고 딱 지나간다고. 원주 찍고. 알겠죠? 자, 다음. 춘천 하면은 경춘선 지하철이죠. 지하철. 지하철. 그럼 양양 하면은 항공이 있습니다. 공항이 있죠. 그러면 여기 항공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읽어보면 딱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기억입니다. 고속철도는요, 지하철보다 연간 이용 승객 수. 자, 연간 이용 승객 수는 고속철도는 장거리이고 지하철은 단거리죠. 단거리가 더 많은 승객이 이용합니다. 승객 수가 적은 거 맞습니다. 기억 맞는 말이고요. 기종점 비용 비싼 거더 높은 거 항공이 더 높을 수밖에 없지. 아니고. 기상 조건의 제약을 크게 받는 거는 공항, 항공이 되겠죠. 맞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좀잘 파악해야 되는데 얘들아 지하철역 있는 거 말로 해보자. 서울 또 광역시 울산 빼고 그다음 뭐 수도권 빼고 수도권은 그냥 당연히 있는 거고 그다음 뭐 경춘선 춘천 그리고 또 어디 충남에 천안 아산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다라고 했었어요. 그치? 그래서 A에는 여기 고속철도하고 지하철은 있대 항공은 없어야 돼. 대전 항공 충청권의 항공은 청주에 있죠.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광역시면서 고속철도 지나가죠. 고속철도 모든 광역시 다 지나갑니다. 자, B에는 부산이 있어야 돼요. 고속철도 경부선 있고요. 지하철도 있고 광역시다 보니까 김해공항도 있어요. 김해공항 부산에 있잖아. 맞는 말이고요. C에는 청주 공항 있고요. 또 고속철도의 분기점이지만 광역시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청주는 지하철은 없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정답. 기역, 디귿, 리을. 이거 모르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알겠죠? 하기 싫은 거 알겠어. 해야 돼. 할수 있어. 네. 넘어갈게요. 16번.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요. 그냥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냥 한 번씩 보고 갈게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1번이 좀 중요했거든요. 외국인 주민수. 외국인 주민수는요. 그냥 인구 따라갑니다. 경기가 더 인구가 많잖아. 근데 인구 따라가는 것도 맞지만 제조업이 발달할수록 좀 발달했어. 그래서 외국인 주민수 이거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은 자, 경기, 서울, 인천, 공통점. 뭐예요? 수도권. 그냥 외국인 주민수는 수도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이다. 그 다음 만우족이 어디냐면 충남입니다. 그치. 왜요? 제조업 발달했거든. 뭐, 요 정도 좀 기억을 해두면은, 아, 이 정도만 기억해도 사실, 요 정도만 기억해도 괜찮은데요. 충남까지. 뭐, 하나 더 하면 이제 경남까지 기억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웬만하면은 좀 인구 따라서 가긴 하지만, 그치? 인구 따라서 가긴 하지만,

0: 그 중에서도 좀 많은 쪽이 어디냐 이러면은 경기, 서울, 인천 되게 많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좀 파악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근로자가 제일 많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제일 많아요. 그치? 근로자 중에서도. 네. 그래서 남성 성비 비율이 되게 높은 거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결혼 이민자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수 있고요. 가까운 국가 인구 많으면서 중국이죠. 그치? 그 다음 다문화 공간 최초로 다문화 특구로 지정이 된 것도 맞습니다. 전국에서 시군구로 봤을 때 안산이 외국인 주민수가 제일 많기도 하죠. 알아둬야 되는 포인트 짚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18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인데요. 보니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카나는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당진시, 세종특별자치시, 단양군, 그렇지? 단양군. 촌락적인 성향이네요, 가장 이 중에서는. 하나씩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숫자를 봐봐, 얘들아. 유소년 부양비가 많다고 했어, 노년 부양비가 많다고 했어. 이미 2010년대 중반 때 노년층이 유소년층을 앞질렀다니까요. 그럼 가가 그냥 안 보더라도 노년이야. 나는 유소년층이에요.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유소년층 제일 비중 높은 거 C. 그치? 그 다음, 노년층 비율 제일 높은 거, 가장 촌락 A. 그 다음, 그 사이에 있는 거 B. 이렇게 구하는 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노년층 비율, 유소년층 비율, 어디가 높아요? 노년층 비율이 높다라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노령화 지수는 요거 가지고도 구할 수 있죠. 근데, 그냥, 그렇게 봅시다. 유소년층이 많다는 거야, 노년층이 많다는 거야? 노년층이 많다는 거죠. 이 숫자대로 가도 되거든요. 유소년이 10명일 때 노년이 한 65명이고 청장년은 100명이란 뜻이야. 그럼 노령화 지수는 한65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아니죠. 자, 그리고 C에는요. 도담상봉 A에 있습니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은 A하고 B 중에서는 유소년 부양비가 더 높은 B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B는 C보다 그쵸. 서비스업 발달 지역, 제조업 발달 지역 성비가 높아야죠. 정답 4번입니다. 네. 그리고 가는 노년 부양비, 나는 유소년 부양비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포인트 잘 짚어보세요. 뭐가 더 많아? 노년 부양비가 더 많아. 알겠죠?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강의로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2: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완성 세계지리의 이윤지입니다. 자, 우리 21번째 강의이고요. 21강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3회. 네, 앞부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이 더운 여름을 잘 극복하고 9월 모평, 그리고 수능까지. 네, 여러분들 잘 다져 나가셔야 됩니다. 네, 3회 실전 모의고사 여러분들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 오셨을 것 같은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10번을 제외하고는 크게 뭐 엄청 어렵다,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풀어 주셨어야 되고요. 선생님이 방금 언급한 10번. 네, 또, 네,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는 친구들, 오늘 해설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1번 문제는요, 문제가 좀 심플해 보이는데, 자세한 설명도 있으니까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이, 분리와 배제, 고립과 차별의 장벽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장벽이 어떤 국가와 국경, 국가 사이에 국경을

쪽으로 그 위치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구경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과 정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주한 히스패닉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히스패닉은요, 주로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앵글로 아메리카 쪽으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히스패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라틴 아메리카와 앵글로 아메리카의 경계 어디죠, 여러분? 네, 바로 그 정말 많은 인구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멕시코와 미국의 이 국경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가는요, 이 A를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목숨을 걸고 이 장벽을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 1기 그리고 2기 계속적으로 이 장벽의 높이를 높여가고 있고요. 이 이주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새로 만들고, 뭐 불법 이주를 차단하기 위해서 강력한 또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뉴스에서 본적 있죠. 그래서 이거는 A에 해당하는 국경 이야기였고요. 나국경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토의 대부분이 산각주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대요. 전 세계에 사실 산각주가 많은데요. 일단 이 국토의 대부분이 산각주에 위치하는 거, B는 적합한 설명이 아닌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C도 산각주랑은 먼 위치입니다. 특히 에티오피아 이런 고원지대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상류를 차지하고 있지, 하천의 하류에 위치하는 하구에 위치하는 산각주랑 거리가 멀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가장 큰 힌트는 사실은 이거예요. 산각주 저지대인데, 나일강에도 산각주가 있고, 뭐 메콩강 산각주도 있고, 미시시피강 산각주도 있지만, 갠지스강 산각주도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그 갠지스강 산각주의 저지대에 방글라데시라는 국가가 분포를 합니다. 네, 방글라데시. 자, 그래서 이 국가가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과 홍수로 거주 여건이 악화되면서 이를 피해 떠나는 난민, 환경 난민이라고 볼수 있겠죠. 또한 힌두교 신자들이 사회적 차별을 피해 인접 국으로 불법 이주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글라데시는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근데 바로 인접한 국가가 뭘까요? 네, 인도겠죠.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차별을 받아서 인도로 간다. 사실 그렇게 막 분쟁해서 난민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그 국경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여기서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뭐 네팔 아니면 인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도 그리고 네팔도 방글라데시와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우리 힌트로 정답을 A와 D가 연결되어 있는 정답 2번으로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는, 이제 브라질 지도를 주고요. 여기 브라질이죠. 그리고 그 해당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그때그때 끊어서 바로 선지하고 연결시켜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옳지 않은 내용을 찾는 거예요. 자, 일단 뭐 브라질 나왔는데요. 여기 네, 적도 한번 그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적도를 그었을 때좀더 명확하게 보이는 선지가 있기 때문인데,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어로 폐쇄됐다라는 뜻의 세아두 생태계 지역은, 자, 세아두 생태계 지역, 여기 기역 부분을 선지 1번에서, 그리고 2번에서도 물어보고 있는데요. 광활한 어떤 지대였대요. 가지대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기후적으로 뭐 열대우림이나 사바나 초원 이런 게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토양이 척박하고 자원이 부족해 오랫동안 유럽 이주민들에게 불모지로 여겨졌다. 자,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 비료 기술의 발달로 척박한 토양에서도 황금 작물 재배, 그리고 목축이 가능해지면서 개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지역의 산림 벌채가 갈수록 엄청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세아두 생태계 지역, 방금 또 이야기했지만, 열대 우림, 그리고 사바나, 이런 기후 지역이 좀 섞여 있는 지역

가을이나 이런 때도 사실 남동 무역풍의 영향이 탁월한데, 7월 무렵이 되면 훨씬 더 남동 무역풍의 영향이 탁월해지고, 북동 무역풍은 저 멀리 더 달아나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네요. 우리 지금 틀린 선지를 찾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인데 다른 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에는 내륙 개발 위에 이전한 브라질의 수도가 위치한다라고 하는데요. 브라질에서 가장 큰두 도시는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자, 그런데 둘다 해안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내륙 지역으로 브라질리아로 이전을 했죠. 그래서 이거 맞아요. 근데 2번 선지 좀 어렵죠. 우리가 브라질리아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친구들이 지금 막 약간 좀 양심이 찔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브라질리아가 수도인 건 아는데 어디쯤 위치하는가, 이 영역에 들어오는가, 약간 좀 자기 자신이 의심됐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2번 선지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도에서 브라질리아 위치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해안가에 위치하는 도시들의 위치하고도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개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었대요. 그러면서 방목욕 목초지의 비율이 증가했겠죠. 원래는 산림으로 덮여 있었던 숲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는데, 여기를 지금 개간했다라는 거. 어떤 내용으로 알수 있죠? 작물 재배와 목축이 가능해지도록 개간했다. 그러니까 방목, 특히 신대륙이니까 대규모의 기업적 방목의 목적에 목초지, 목장들이 늘어났겠죠. 이거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브라질이 많이 키우고 있는 소 같은 거더 많이 키우겠죠? 자, 동그라미 티그. 산림 벌채 면적이 이렇게 급증을 하면서 생물종 다양성 문제는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 왜? 생물종들의 서식처가 파괴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4번 또 맞는 선지고요. 그다음 가를 보시면 세아두 생태계 지역은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열대우림, 사바나 이게 섞여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열대초원이 들어갈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이고요. 지도의 A에서 D 도시에 대한 교사의 질문에 모두 옳게 대답한 학생을 고를 텐데요. 지금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다 위치까지도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 일단 A가 여기 나와 있는 멕시코 시티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여기서 뉴욕. 상당히 고위대에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C는 런던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D는 파리의 위치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 바로 교사의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모두 본초 좌우선을 표준시의 기준이 되는 경선으로 사용하는 지역보다 늦은 시간을 사용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오랜만에 나왔죠. 자, 근데 우리 세계지리하는 친구들이 본초 좌우선을 모르면 안될 텐데요. 본초 좌우선은 시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해가 제일 빨리 뜨는 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그냥 시간의 기준, 이게 0이잖아, 0. 우리, 음수와 양수 배웠죠. 그래, 그 기준이 이제 0인데, 이 영국보다, 즉,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경도 0선, 이 경도 영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면 어떤 시간대? 빠른 시간대. 영국보다 시간대가 빠른 거예요. 1시간 빠르고, 2시간 빠르고, 3시간 빠르고, 4시간 빠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도 1cm, 2cm, 3cm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1cm, 마이너스 2cm, 마이너스 3cm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기준으로 가장 빠른 시간대는 영국보다 영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대는 동경 180도에 있잖아요. 동경 180. 동경 180.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표준시가 어디죠? 일본하고 그 표준 경선이 똑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표준 경선은 일본, 오사카 정도의 상공을 지나가는 동경 135도입니다. 우리 1시간에 15도 간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에 15도, 그럼 135를 15도로 나눠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몇 시간 빠르다?
9시간 빠른 거잖아. 그쵸? 근데 요렇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느려져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시간대가 가장 느린 곳 중에 하나가

네, 석영 180도에 있는 곳이겠죠. 가장 느린 곳이 석영 180.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동경 180하고 석영 180은 태평양 위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날짜 변경선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런 본조 좌우선하고 날짜 변경선은 정확하게 180도 반대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ABCD에서 이게 성립되려면 본조 좌우선을 표준시에 기준되는 경선으로 사용하는 지역보다 이게 여기가 영국이잖아요. 그쵸? 런던이잖아요. 늦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거는 영국보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서쪽에 있어야 된다. 그쵸? 그러면 A하고 B는 서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네. 지금 여기 봤을 때 D만 유일하게 본조 좌우선보다 동쪽에 있네요. 실제로 영국은 영국하고 프랑스는 1시간 정도의 시차가 나죠. 근데 A하고 B는 네, 둘다 이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예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A하고 B를 봤을 때 어디가 더 느리죠? B보다 A가 몇 시간 더 느릴 거예요, 여러분. B보다 A가 더 느립니다. 뉴욕이 75, 석영 75 위치로, 석영 75도에 위치하는 위치로 엄청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리고 LA가 석영 120에 위치하는 위치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욕하고 LA는 지금 경도 차이가 45도 차이가 나잖아요. 3시간이나 차이 나요. 네, 미국 안에서도 시차가 여러 시차를 사용하는데 뉴욕하고 LA가 3시간 차이나 나는 거 요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네, 요거 보셨고요. 여러분들 2026 북중미 월드컵 할때막 캐나다, 미국, 막 멕시코 여러 도시에서 개최를 했잖아요. 이게 동부에서 경기하는 시간하고 서부에서 경기하는 시간이 또 상당히 이렇게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쩔 때는 막 새벽에 경기했다가 어쩔 때는 아침에 했다가 막 이런 네, 경기 시간이 달라지는 이유가 이 안에서도 네, 시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적용했을 때도 상당히 다양한 시간대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와 C. 뉴욕하고 런던인데요. 모두 최상위 세계 도시 맞죠? 뉴욕, 런던, 도쿄까지 하면 이렇게 세계의 최상위 세계 도시가 되는데 요것도 맞네요. 그래서 예라고 잘 대답한 갑과 병만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 B와 D는 해당 국가의 수도입니까? 이거 뉴욕 가지고 정말 많이 물어봤는데 뉴욕은 미국의 수도는 아니에요. 그쵸? 미국의 수도는 엄연히 워싱턴 DC가 있고요. D는 맞죠? D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 자, 그래서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머나 둘다 너무 잘 대답을 했네요. 그럼 마지막 끝까지 봐야 됩니다. B에는 국제연합. 그쵸? B에는 국제연합 UN의 본부가 있죠. 이거 뉴욕의 가장 상징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다음 뒤에는 유럽연합의 본부. 이거 조심하셔야죠. 자, 유럽연합의 본부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앞에서도 풀어봤는데 벨기에의 브뤼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렸어요. 그래서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된다?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요. 정답은 갑만 맞네요. 네, 아니요까지 잘 대답한 갑이 정답입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 문제는 그 나라의 이제 산업구조, 뭐 이걸 잘 파악해서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 상대적으로 저개발국 이걸 잘 구별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의 무슨 데이터를 줬냐면 산업별 종사자 비율과 국내 총 생산을 줬습니다. GDP를 줬네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지역은요,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권역에 속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두 가지 지표를 줬다고 했죠? 산업별 종사자 비율도 줬고요. 국내 총생산, GDP도 줬기 때문에 둘다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가나다라.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그 비중을 쫙 눈으로 스캔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네 국가 중에 선진국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두 국가가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이 있죠. 그리고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 인도가 인도네시아보다 좀 더, 네, 1인당 GDP도 낮고 하는 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대신, 일본은 전 세계 GDP 3위 국가고요. 인도는 4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반영을 하면 좋은데,

자, 먼저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일본을 구별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은? 뭐 가지고 알았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무리 뭐 양고기, 소고기, 양모, 철광석, 석탄 이런 거 수출해도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 자체는 어떤 선진국하고도, 네,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은 산업 구조, 3차 산업 비중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요둘 중에 하나는 오스트레일리아, 하나는 일본인데, 지금 GDP 규모가 여기가 지금 훨씬 높죠. 네, 국내 총 생산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아, 이게 일본의 데이터고, 지금 라가 오스트레일리아 데이터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구별할 수 있어요. 두개 같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둘 중에 하나는 인도이고, 하나는 인도네시아인데, 자, 마찬가지로 1차 산업 비중이 이 가나다라 중에 제일 높은 거 있죠? 이게 또 인도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도 꽤나 높기 때문에 요것도 GDP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돼요. 우리 인도가 GDP 4위 국가입니다. 물론 1인당 GDP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네, 이걸 나누기 14억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는 1인당 GDP를 계산해 보면, 자, 이 4위 규모의 GDP를 나누기 14억 하면 2,300달러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우리나라가 36,000달러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1인당 GDP가 36,000달러 정도. 오스트레일리아는 좀더 높고요, 오히려. 자, 그래서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5위, 6위까지는 기억을 못해도 GDP 규모 1, 2, 3, 4위까지, 5위까지 하면 좋아요. 독일 뭐이 정도까지 하면 좋은데 이건 좀 기억을 잘 해주면 문제 푸는데 훨씬 더 빠르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나다라 다 찾았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원주민, 에버리지니 이런 이야기 나왔죠. 이건 어디 이야기다? 오스트레일리아 이야기입니다. 자, 가는 나보다 국가 내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비율, 나가 인도네시아가 훨씬 높죠. 인도네시아는요, 전체 2.8억의 인구 중에 87%가 이슬람 신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이슬람교 신자 1위 국가가 되는 거고요. 인도도 못지 않습니다. 전체 14억 인구 중에 13%가 이슬람 신자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 데이터로는 네, 이슬람교 신자 3위 국가, 2위가 파키스탄이죠. 자, 그래서 이슬람교 신자 비율, 양도 많고 비율도 높은 바로 나에 대한 설명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3번 볼게요. 나는 라보다 수도의 연강 수량이 적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도네시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이 수도. 우리 앞에서도 어떤 문제에서 풀어본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열대 우림입니다. 그쵸?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캔버라, 네, 온대기후거든요. 수도의 연강수량 당연히 인도네시아가 훨씬 많겠죠? 다는 나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라고 했는데, 네, 일본하고 인도네시아 비교했으니까 1인당 GDP는 일본이 높겠죠. 정답 4번이고요. 5번, 가이사르 아중 철광석 수출량은 단연 네, 오스트레일리아겠죠. 그래서 라가 많다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답 4번으로 정리했고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복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이 자료가 지금 슬로베니아의 어떤 동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카르스트 지형, 수능 개념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 카르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슬로베니아의 여러 석회 지형들을 연구하는 독일 사람들이 만든 용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슬로베니아는 정말 유명한 석회 동굴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크리슈나 동굴, 그러니까 크리슈나 동굴을 몰라도 풀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 가본 사람들도 거의 없을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이 동굴이, 네, 동굴에는 돌리네. 여기서 아 얘가 석회 동굴이다 이걸 먼저 인식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석회 동굴, 우리가 동굴 어차피 석회 동굴 아니면 용암 동굴인데 우리 세계 지리에서는 용암 동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그렇게 배우진 않죠. 근데 석회 동굴은 그 내부의 그 세부 지형들 종류석, 석순, 석주 이런 것까지도 다뤘었기 때문에 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류석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석주도 있네요. 석주는 종류석과 석순이 합쳐졌다. 기둥 모양이다. 이런 거 앞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석회와 당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카스트 지형의 핵심은 용식과 침전이죠. 그래서 용식은 석회암이 녹는 거고요. 침전은 물에 녹은 석회암 용액, 그러니까 탄산칼슘 용액이 다시 석회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식하고 침전은요,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린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용식 지형이고요. 기역과 같은 분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랑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종류석인데요. 지하수에 포함된 탄산칼슘 용액이 침전으로 동굴의 상부부터, 천장부터 아래 방향으로 대롱대롱대롱 매달려 가는 모습이 바로 종류석이에요. 이거 잘 설명했고요. 이 석회 동굴이 빵 뚫리는 과정까지는 용식이지만, 다시 그 내부에서 똑똑똑 그리고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들을 다양하게 볼수 있는데 종류석도 석순도 석주도 이런 것들은 다또 침전 지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설명했고요. 디귿 볼게요. 디귿은 수변한 기후 환경보다 건조한 기후 환경에서 잘 발달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카르스트 지형의 핵심이 용식이잖아요. 이게 녹아야지 탄산칼슘 용액도 또 형성되고, 그래야지 침전도 형성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카르스트 지형은 온난 수변한 기후에서 잘 발달한다. 그러니까 카르스트 지형 자체가 온난 수변한,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건조한 거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침전 지형의 대표적인 지형으로서 석회암 당구가 있어요. 나중에 진짜 여기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튀르키예에 파묵갈레를 볼수 있는, 파묵갈레 지형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모카의 성이라는 하얀, 진짜 석회석이 다시 이렇게 몽글몽글 쌓여가는 그런 현장을 볼수 있고요. 거기 또 온천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온천도 즐기면서 정말 다른 데서는 절대 볼수 없는 그런 지형을 여기서 볼수 있는데, 이 경사를 따라서 탄산칼슘 용액이 섞여 있는 온천수가 이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요. 이게 흐르면서 일부는 또 굳어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형성하고, 그래서 그게 하얀 계단을 형성해 있고, 멀리서 보면 하얀 성처럼 보여서 아마도 목화의 성이라고 불리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침전 지형의 대표 사례. 석회화 당구의 대표 사례, 파묵갈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요것도 어렵진 않았고요. 우리는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도에 표시된 가에서 다 경제블록의 특징을 그림의 A에서 T 중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 실전모의고사 2회에서도 경제블록 공부를 했었잖아요. 4개 중에 3개가, 지난 시간에는 EU, 그리고 아세안, USMCA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유럽연합을 제외하고 메르코스루가 나왔네요. 그래서 요거도 잘 비교를 하면 좋은데 이 아세안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경제 블록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USMCA 역내 총생산이 가장 큰 경제 블록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메르코스루 여기는 조심해야 될게 뭐였죠? 이게 이름이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인데, 아직까지 실질적인 수준은 관세 동맹 수준이다라는 거. 요거 좀 조심하라고 했었죠. 회원국수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11개. 그쵸? 지금 현재 동티모르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11개 회원국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3개고요. 여기는 지금,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가 어떻게 보면 강제, 퇴장. 네. 그러면서, 회원자격을 상실하면서 지금은 4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뭐를 물어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유럽연합보다 총인구가 많습니까? 했을 때 네, 예, 아니요로 갈라지는데요. 우리 유럽연합의 총인구, 우리 실전모의고사 2회에서도 정의를 했지만 27개 회원국이라고 인구가 제일 많은 게 아니에요. 여기 다 더하면 4.5억이고요. 아세안이 제일 크다고 했죠. 7억. 그다음에 USMC가 5.2억. 그리고 메르코스루가 2.8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게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뭐 이럴 수 있는데 또 금방금방 해요. 그쵸? 그래서 유일하게 유럽연합보다 인구 규모가 작은 요거 세개 중에서는

메르코스루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메르코스루가 다에 해당하죠. A는 다. 벌써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보다 총인구가 많은 곳. 지금 두 개가 남았죠. USMCA도 있고 아세안도 있는데요. 요 질문으로 가게 됩니다. 자, 유럽연합보다 영내 총생산이 많습니까? 이거는, 네, 무조건 여기죠. 영내 총생산이 많은 거. 여기밖에 안 됩니다. 어디? USMCA. 그럼 아니요는 아세안이겠죠. 그래서 아세안. 또 답이 나오게 되네요. 가도 찾았습니다. 근데 아직 가나 다 중에 나의 위치가 C인지 D인지가 안 나온 거예요. 끝까지 가보셔야죠. 근데 이제, 나가 되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USMC가, 아, 그죠. 많은 거. 선생님 잘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의 위치를 여기서 찾았으니까, 아니오로 찾았으니까, USMCA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C인지 D인지를 잘 찾아볼게요. 유럽연합보다 역외 무역 비율이 높습니까? 누가? USMCA가. 그쵸. 유럽연합은요, 역내 무역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USMCA는 역외,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무역하는 비중보다, 다른 나라와의 무역 비중이 유럽연합보다는 더 높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자기들끼리 엄청 끈끈하거든. 그래서 역외 무역 비율이 높습니까? 예로 가야 돼요. 예로. 이게 바로 USMCA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나가 여기에 위치를 한다. 그래서 가나다 정의를 해볼까요? BDA. BDA 정답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자, 그다음 7번 가볼게요. 지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국가별 주요 수출품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를 한 권역으로 배웠잖아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여기를 한 권역으로 배웠었고요. 이 지역이 사실 왜한 권역이냐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었잖아요. 일단 좀 안타깝지만, 다른 권역에 비해서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죠? 아직까지는 낮은 편이고, 하지만 또 다른 희망적인 공통점이 뭐였죠? 잠재력이 크다. 그 잠재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풍부한 자원. 물론 이 자원 개발할 때 환경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권역이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는데 요런 분야에서도 많은 희망을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런 내용들을 어떻게 물어봤는지 볼게요. 좀 특이한 문제예요. 우리가 평소에 잘못 보던 그런 유형인데 일단 A그룹, B그룹, C그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 백지도 공부도 할수 있겠다. 그쵸? 일단 큰 국가 멕시코 하나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아공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B 그룹에 브라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보이고요. 뭐 파라과이, 우루과이도 보이고, 여기서는 이제 수단이라든지 에티오피아, 이런 케냐, 이런 국가들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C 그룹 한번 보도록 할게요. C 그룹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뭐 앙골라, 뭐 이런 국가들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적고 나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뭐가 괜찮아요, 선생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기를 보면 돼요. 보기를. 우리가 식품, 공업, 제품, 에너지 자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얘네들이 좀 발달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 엄청 발달돼 있다 이런 것보다는 이세 그룹 중에서는 이걸 좀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 브라질, 아르헨티나, 자, 식품, 공업제품, 에너지 자원 중에 뭘까요? 심지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같은 그룹에 있거든요? 우리, 자, 배운 걸 떠올려봐요. 배운 걸 제발. 우리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요게 묶여져 있으면, 자, 떠오르는 게 뭐죠? 첫 번째, 옥수수. 그쵸. 이게 두 개가 철강석으로 묶이진 않잖아요. 근데 묶일 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라고요. 그쵸. 옥수수 또 소? 그쵸. 느낌 맞죠? 아, 여기 좀 식품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에티오피아 케냐 뭐예요? 그쵸? 커피. 그리고 케냐는 차도 유명해요. 아프리카에서 차로 기억해야 될딱한 나라. 케냐. 우리 아시아에서도 스리랑카, 이런 게또 포인트가 됐잖아요. 물론 중국하고 인도가 차 생산은 많지만,

팩트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차, 아, 커피, 커피, 여기 커피. 그 다음에 케냐는 커피도 유명하지만, 네, 차. 그 다음에 옥수수, 소. 그 다음에 여기도 소, 옥수수, 이런 거. 그래서, 아, 비가 식품인 것 같다. 그리고 멕시코하고 남아공 있잖아요. 우리 남아공은 다른 아프리카와 달리 유일하게 A로 멕시코랑 묶여 있어.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남아공이 여러분들 떠올려보면, 막 석탄, 뭐 금, 백금,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떠올리겠죠? 근데 남아공이 최근에 좀 기억해야 될게 있는데, 자동차. 아프리카 내에서는 제조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남아공. 요거 좀 잊지 마시고요. 멕시코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 USMC, 그 전에 이제 나프타 시절부터 우리 마낄라도라. 여기 적어보자. 오랜만에 마낄라도라. 마낄라도라라는 그 프로그램 덕분에 엄청나게 제조업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로부터 원료나 혹은 부품 같은 거를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조립을 해서 다시 대수출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마낄라도라 프로그램인데, 이 멕시코와 그 미국 국경 근처, 물론 멕시코 안에 위치하지만 멕시코 국경 에 위치하는 그 도시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마낄라도라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고요. 여기서 제조업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A 그룹은 공업 제품이라는 거죠. B 그룹은 식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C 그룹은 다시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한때는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엄청 각광받았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 볼리바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2026년에 엄청나게 안타까운 자연재해, 지진이 발생해서,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생존자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구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뭐, 최대 수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지진 피해를 입었는데, 이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는 석유로 중요한 위치고요. 콜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잖아요. 앙골라도 주요 산유국이고요. 그래서 요게, 정답이 2번인데, 이게 억지가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는 포인트들을. 네, 그래서 아프리카하고 사하라,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백지도부터 좀 약하잖아요. 특히 아프리카 지역 백지도 약하고 그 지역의 산업 구조라든지 주요 수출 품목 아직까지 좀 흔들리는 친구들은 백지도와 함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는 8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주요 곡물 자원 생산량인데요. 선생님이 이번 강의 시작할 때 10번 문제만 좀 언급을 했었는데, 8번 문제도 틀렸거나 맞추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나 했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비슷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이네 국가를 빨리 찾고, 그 다음에 쌀밀, 옥수수도 빨리 잘 찾아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중국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중국 때문에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의외로. 보세요. 우리 중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게 A잖아요. 이 A를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쌀이라고 하면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이게 주어의 위치가 다른 거거든요. 쌀은 중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대랑 중국에서 중국은 무슨 작물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쌀은 중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쌀은 중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작물이 맞는데, 중국 내에서 뭐가 1등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네요, 선생님. 그쵸?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과목 중에 100점 맞은 과목이 있고, 60점 맞은 과목이 있고, 40점 맞은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 과목이, 예를 들어서, 그 반에서는 제일 점수가 높은 과목이야. 근데 그 학생 입장에서는 이 과목이 제일 점수가 높은 거거든.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좀 가보시는데, 자, 그래서 지금 A를 쌀로 갔다. 많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검산을 해보세요. 이게 수학만 검산하면 안 되고요.

이 지리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쌀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국 있고요, 브라질 있고요, 중국하고 인도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쌀을 제일 많이 생산한다고요? 기껏 해봤자 뭐 인도 정도 빼고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데 두 개나 나올 수가 없는데 그쵸? 쌀은 거의 아시아에서만 생산을 하잖아요. 그럼 A가 쌀이 아니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A 쌀 하고 나면 뭔가 많이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면 A는 쌀이 아니에요. 지금 브라질, 미국, 브라질, 인도가 있는데 지금 다른 두 국가 내에서도 쌀이 제일 많다. 이상하니까. 그쵸? 그럼 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밀이 제일 많냐? 밀도 포인트가 이렇게 아메리카에서 나오지 않지 않았나요? 그쵸? 밀도 1위 생산국이 중국이었고, 2위가 인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그쵸? 유럽이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우리 새 작물 중에 쌀, 밀, 옥수수 중에 두 개를 1위를 하는 게 중국. 그게 바로 쌀과 밀이었고, 옥수수만 유일하게 드디어 포인트가 아메리카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세 국가 중에 두 개나 아주 아주 높은 비중으로 A를 차지하고 있는 거. 이게 옥수수고요. 그럼 잘 보세요. 중국 내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작물은 뭐다? 옥수수라는 거죠. 요거 잘 보세요. 이 자료. 계속 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쌀, 중국 쌀.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나왔으니까 이거 둘은 뭐, 미국 아니면 브라질이겠죠. 미국 아니면 브라질인 거고, 그럼 남아있는 이 다가 인도가 되는 거거든요. 인도. 그리고 인도 내에서는, 인도 내에서는, 혹은 다른 지역에서는 매우 매우 적게 생산을 하는데, 중국하고 인도에서, 좀 높은 비중, 특히 인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거, 이게 바로 쌀이 됩니다. 쌀. 여러분들, 이 인도는 쌀 수출 1위, 수출 1위 국가인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쌀 수출 1위 국가인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중국도 그렇고, 뭐, 인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들도 어떻게 보면은, 나름,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밀. 이렇게 밀. 자, 그래서 A, B, C를 다 찾은 거예요. A가 옥수수고요. B가 쌀이고요, C가 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가도 지금 한번 보는데요. 지금 보시면 옥수수가 지금 제일 많은 걸로는 지금 미국하고 브라질이 구별이 안 돼요, 그쵸? 근데 지금 쌀, 그죠? 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밀은 그래도 건조한 환경에 좀 견디죠. 네, 그래서 밀의 생산 비중이 높은 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다? 브라질의 건조 기후 분포가 넓을까요? 미국의 건조 기후 분포가 넓을까요? 네, 미국이죠. 미국 그 서부 내륙 같은 데는 아주 아주 넓은 건조 기후도 분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중부 지역은 상당히 또 중요한 옥수수 밀 곡창 지대이기도 합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밀 가지고 브라질하고 미국을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국가들도 다 찾았고, ABC도 다 찾았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A는 옥수수였습니다. 네, 이거 중심 잘 잡아야 돼요. 옥수수는 식용보다는 무슨요? 사료용으로 더 많이 이용되니까 이거 거꾸로 설명해서 틀렸고요. C는, 밀이었는데, 밀의 수출량은 아메리카가 유럽보다 많다? 밀은 유럽이죠. 그죠? 포인트는 유럽에 있죠. 자, 그다음 B는 C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오, 우리 쌀하고 밀 많이 비교하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쌀이 큽니다. 그래서 인구 부양력이 크다라는 말로 많이 정리를 했었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가는 나보다 A의 생산량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가는 브라질이고요. 나는 미국입니다. A는 어디에서 1등이다? 여러분,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 1등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즉, 나가, 가보다 옥수수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자, 5번. 다는 나보다 주요 곡물의 수출량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다하고 나죠. 우리, 다는 인도고요. 나는 미국인데, 기본적으로 인구가 매우 매우 많은 인도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 먹을 것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인구 대비
곡물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네, 농업 수출국에 해당합니다. 메이저 농업 회사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네, 유명한 뭐 옥수수 통조림 회사, 뭐 파인애플 회사, 뭐 네, 등등등. 네, 그래서 곡물 수출량은 주로 신대륙이 많아요. 요거는 남는 게 많을 수 있는 대륙을 생각하면 돼요. 남는 게 많을 수 있는 국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요 곡물 수출량은 나에서 더 많다는 거. 정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9번 문제고요. 세 국가의 인구 특성 비교해서 우리가 선지에서 또 옳고 그름 잘 판단해 주면 되는데, 자, 멕시코, 영국, 파키스탄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었던 전형적인 문제죠. 개발도상국 하나 나왔고요. 선진국 하나 나왔고요. 저개발국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비교를 하는 건데,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인구 증가율은 매우 매우 낮고, 순 이주율은 플러스, 순 유입이 일어난다는 거는 선진국, 영국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남아있는 파키스탄하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자연적 인구 증가율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여전히 매우 높은, 이게 저개발국 파키스탄, 나가 멕시코라고 볼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잡고요. 우리는 기억을 볼게요. 1973년에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파키스탄이 멕시코보다 높냐라고 했는데, 우리 멕시코하고 파키스탄을 현재 자료로 비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1973년에는 멕시코가 높아요. 그래서 기억은 데이터 보고 틀렸고요. 영국의 인구 이동. 1973년에는 순 이주율에서 마이너스라는 것은 순 유출이 일어났다는 뜻이고요. 2023년은 순 유입 플러스 보이죠. 니은 맞네요. 자, 노령화 지수는 유선연분의 노년 곱하기 100인데, 그것보다 그냥 영국과 멕시코 어디가 더 선진국이냐, 어디가 더 고령화 수준이 높을 것이냐를 유추하면 이것도 맞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주한 인구는요, 멕시코하고 파키스탄 비교했을 때, 네, 지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더 동질성이 높은 파키스탄에서 높을 수 있다. 정답 5번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고요.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풀었을 가능성이 있는 네, 문제입니다. 일단 지도에서 네 지역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 너무 유명한 지중해성 기후 포인트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CFB, 멜버른 쪽입니다. 서안 해양성 기후가 좀 독특한 위치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많이 했었던 온난수변 기후고요. 여기도 네, CFB로 보시면 될것 같은 위치입니다. 네, 약간 냉대수변하고 그 경계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온대기후 네 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고요. 지금 관건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가나 시기를 1월하고 7월 중에 하나를 빨리 골라줘야 돼요. 근데 그게 좀 어렵죠? 근데 항상 if, 그쵸, 만약에. 이게 만약에 1월이라면, 먼저 가볼게요. 1월이라면, 지금 1월 달에 가장 기온이 높을 수 있는, 가장 편차에서 플러스가 될수 있는 지역은 여기입니다. 그쵸. 지중해성 기후. 여름철에 기온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면 이 지중해성 기후가 만약에 남반구 지중해성 기후가 가장 온도가 높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7월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1월로 봤으니까. 근데 7월 달에 여기가 무슨 계절이죠? 네, 7월 달에 여기가 겨울입니다. 겨울이고, 네, 강수량이 많을 수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이게 7월이라면 여기보다 더 많은 데가 있어요. 무조건 여기가 많죠. 네,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 있는 순간이고요. 아, 이게 1월이고, 이게 7월이구나라는 것을 빨리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7월 달에 기온도 높고, 1월 달에도 네, CFA, 요 정도 위도면 1월 달에도 강수량이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위치가 A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7월 달에 기온이 낮으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낮으면서 강수량도 매우 낮은 여기가 D일 것이다. 왜냐면 1월 달이죠, 강수량은. 1월 달에 여기가 여름이니까 강수량도 매우 낮은 거 보이는 거. 요게 바로 D일 것이다 라고 할수 있고요. B하고 C를 보시면 강수 편차가, 그쵸?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이 강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중간값을 가지고 있는 이 F의 특징을 잘 보이고 있는데, 이 CFA랑 다릅니다. CFA는 대륙 동안에 있기 때문에, 네,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네, 좀더 많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1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B하고 C

어디가 B하고 C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더 많은 강수량을 보인다는 거. 여러분 이게 만약에 7월이잖아요? 그러면 이 A 위치에 다른 지역과의 편차는 훨씬 크게 나타나요. 계절풍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B하고 C가 남았을 때는 7월 평균 기온 편차로 가셔야죠. 그래서 그래도 플러스에 위치하고 있는 7월달에 플러스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는 북반구의 CFB겠죠? 그래서 이게 C, 그 다음에 이게 B, 이렇게 A, B, C, D 다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으로 한번 먼저 가보시면 4번에 C는 가시기에 편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네, 가시기, 그 C는 가시기뿐만 아니라 뭐 나시기에도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편이지만 가시기에 훨씬 더, 가시기가 7월이니까 훨씬 더 탁월하게 받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B 주변에서 우리가 벼농사 할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D는 가시기 아열대 고압대. 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은 건기라는 뜻인데 가시기가 아니라 네, 나시기가 여름이니까 그때 받겠죠. B는 A보다 연교차가 크다고 했는데 A가 가장 연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5번 볼게요. 나시기에 정오의 태양 고도가 높다고 했는데, 정오의 태양 고도가 높다라는 거는 낮의 길이가 길다. 이 말하고 똑같죠. 근데 나시기가 1월이고요. C하고 A 중에 낮의 길이가 어디가 1월에 더 길죠? 네. 그래도 여기에 위치하는 A가 더 낮의 길이가 1월에는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먼저 정답을 찾고 다른 것도 살펴봤습니다. 우리 실전 모의고사 3회. 네. 앞부분 10문제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10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짠, 꺼니지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입니다. 자, 20번째 시간. 자, 실전 모의고사 9회, 수능 완성 9회 61페이지, 16번부터 30번까지 풀어드립니다. 자, 16번 먼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간 말로 알맞지, 아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는 것은.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 문제 풀다가 사실 좀 틀렸어요. 왜냐하면 휙 그냥 풀어버렸거든. 근데 이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 발문을 잘 읽지 않는 거, 예, 그거 좀 나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자, 고쳐야겠죠? 자, 교신요 냉기가 쓰이대 이마세요. 냉기가 쓰이대 이르. 자, 나니나니가 가 츠쿠 가 나니나니가 츠쿠 나니나니 오 츠케르. 자타동사의 짝을 이루는 것들 같은 경우에 냉기가 츠쿠 그러면 전기가 켜져 있다. 냉기가 냉기 오츠케루 전기를 켜다. 즉 불을 켜다. 전기라고 하는 게 이제 불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교실 불 전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교실 전등이 즉 불이 켜져 있네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추측의 조동사 요데스입니다. 자, 우리 추측의 조동사 요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였냐면 선생님 옆모습 자주 그렸었죠. 어떤 정황을 봅니다. 어떤 정황을, 사건 상태를 봅니다. 이게 눈이야, 눈. 옆모습. 옆모습. 눈을 봅니다. 이걸 보고서 이 사람이 뭘 해? 판단. 판단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이 뭐라고? 요우다입니다. 즉, 이 정황을 대부분 시각적 정보로 입력, 수집을 해서 그 다음에 본인의 개인적 판단입니다. 바이. 자기의, 자신의 주관적 경험. 어떤 근거가 있는 객관성을 가진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게 요우다라는 거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많이 했던 게 뭐야? 어떤 가게에서 막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 막 줄을 서고 막

문서였어요. 한 20분 기다려야 된대. 여기서 뭐빵 사려면. 그럼 이 가게는 어때? OECD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 뭐야? 판단을 하는 거. 얘를 보고, 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을 서 있네. 라고 판단했는데, 저렇게 줄 서는 가게는 자신의 주관적 경험에 의해서 보면은 맛있다.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OECD요다. 라고 표현한다. 맛있는 것 같다. 저 가게는 아직 안 먹어봤지만, 저렇게 줄을 서는 내 정황을 살펴보아. 내 주관적 경험에 의해서 봤을 때줄 서는 가게는 맛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꼭 주관적 경험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간에, 줄 서는 가게 맛있던데? 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뭘 발견했죠? 교실 등이 켜져 있어요. 아, 그러면 어떤 정황이죠? 불 켜져 있는 정황을 시각적 정보로 본 거야. 그 다음 뭐라고 추측해야 돼? 1번. 나랄까? 이루. 누군가. 누군가예요. 이 카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다음 장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 이렇게 불확실함을 조사카 좀 볼게. 누군가 누군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확실하지만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있는 것 같군요. 불 켜져 있으면 사람이 있는 것 같군요. 그 얘기예요. 요루와 주교가나이 밤에는 수업이 없다. 근데 이게 좀 부적절할 것 같죠. 밤에는 수업이 없는데 그럼 불을 꺼야 되잖아. 3번. 자, 센세가 츠카테이루요. 대신에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네요. 선생님 늦게까지 남아서 근무하시는 그런 거를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냉끼오 캐스. 자, 캐스는 끄다예요. 자, 여기는 지금 전기를 켜다가 아니라 전기가 켜져 있는 거죠. 여긴 전기를 끄다예요. 얘의 반대말은 냉끼오 츠케루겠죠? 자,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은 뭘까? 키에루가 되겠죠. 자, 키에루, 예, 캐스, 츠쿠, 츠케루. 데인키오 캐스는 와스레다. 전기를 끄는 거 잊어버렸다라는 얘기고요. 아, 전기를 끄는 거 누가 잊고 갔나 봐. 그래서 전기가 켜져 있는 것 같아. 깍세가 뱅교시대로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입니다. 여기서 답은 2번이겠고요. 카 한번 볼게요. 이거 옛날에는 되게 많이 시험 문제나 이런 데서 나왔었던 좀 살짝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문법의 느낌이 있어요. 요즘 잘안 나오더라고. 자, 불확실함의 조사 카는 뭐냐면요. 음문사에다 가 붙는 거랑 음문사에다가 카 붙는 거를 한번 볼게요. 나레가 하면은 누구인지를 묻는 거예요. 나레가 이마스까?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누가 있어요? 라고 하면 아 누가 있어요? 뭐 누구누구 있어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람의 누가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누구인지를 물으면 누구인지를 대답해 주는 그런데 나레카 이마스까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라는 부정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의 유무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있냐 없냐. 내 있다, 아니 없다. 이런 식으로 옛날 문법, 요즘엔 이런 거잘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카가 들어가면 대답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아니요. 이렇게. 먼저 대답하고, 있으면, 이렇게 똑같이, 야마다 센세가 이마스. 없으면, 다레모 이마생. 이런 식으로, 뭐 아무도 없다. 자, 음문사에다 뭐 붙여가지고, 부정했으면, 아무도 원무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nothing, no one. 이런 느낌이 된다고, 알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카나 가가 왔을 때, 의문사에 카나 가가 왔을 때, B의 대답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잘안 나오는 문법이긴 하나, 여러분이 해석할 때 도움이 될수 있겠죠. 자, 17번 들어왔습니다. 빈칸 A, B에 들어갈 거 찾아볼게요. 와루 있게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제는 알 거예요. 이거는 미안하지만 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와루이라고 하면은 나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쁘지만 so bad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 미안한데 아시다카라 노 료코 여행 이케나이 까모 했습니다. 까모 뒤에 생략된 게 뭐야? 시레나이 뭐죠? 추측이죠? 뭐뭐일지도 그 다음에 모른다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나못 갈지도 점점점 하고 뭔가 이게 생략하는 말줄임의 느낌이 좀더 강한데 일본에서는 그냥 카모만 써도 충분히 그냥 마침표를 찍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문장을 완결할 수 있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냥 완전히 그 아주 생략되어 버리는 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문법이죠. 카모 하면 못 말지도 몰라인데 몰라는 우리 항상 붙여줘야 될것 같은 게 안정감상 그죠? 자, 미안하지만 내일 여행 못 갈지도 몰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 에? 하면서 이제 놀랐어요. 자, 평소와는 다른 상태인 상대방에게 우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보죠. 노시다. 노가 시다 노. 이렇지. 노시다. 노시다. 노시다 노. 노 써도 되고요. 여기 중간에 노가 시다 노.

이 카가 뭐야? 아까 얘기했던 불확실함의 까야. 16번에서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뭔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도우가 무슨 일인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도우가 시다노? 도시다노? 했습니다. 도우다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까, 얘들아? 도우다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일이 사건이나 있었어. 그런데 그것이 어떤 했느냐라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좀 어색하죠. 나리 갔다노, 나니 갔다노, 무엇이 있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조금 부적절하죠? 여기서는 지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평소와는 다른 상태의 상대방에게 묻는 질문. 키노우카라 네츠가 왔대. 어제부터 열이 있어가지고요. 무아이가 와르인다. 무아이가 뭐냐면요. 몸의 형편 상태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컨디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열이 있어가지고요. 아, 나 지금 몸 컨디션이 안 좋아라고 얘기합니다. 소원한다. 그렇구나. 소레나라 잔넨다께도 미안하지만, 유감스럽지만, 유끄리야 쓴다 호가 이네. 이랬습니다. 자, 여기 잔넨다께도라고 잔넹이라는 거 많이 하겠지만, 잔넹이라는 게 잔. 그러니까 이 잔이 뭐냐면요. 잔돈하는 그 잔이야. 남을 잔자. 잔재. 뭐 이런 거. 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남는 거예요. 찝찝한 거죠. 잔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쉽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통 이 잔넨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뭐냐면은 좋은 게 있었어요. 매우. 좋은 것이 완전히 나빠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잔넨인 거야. 약간 아, 아쉽다. 그러니까 좋을 뻔했다. 그런 느낌이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 너 지금 여행을 가려고 하는 좋은 일 있을 뻔했는데 그랬는데 잔넹 잘못되어가지고 뭔가 유감이고 아쉽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뭐야? 잔넹의 전제가 뭐야? 그러니까 생각이 남는 아쉬운 이 전제가 뭐냐면 좋은 게 먼저 있어야 돼. 좋은 게 있는데 그게 얼그러져야 되는 게 이제 잔넹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라 좋을 뻔한 느낌이 약간 이 근거 근에에 기준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으로. 자, 도우카 시다노. 그랬으면은 타호우가 이 머무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뭐야? 무리시나이데를 쓰는 게 좋겠죠. 무리하지 말고 편하게 푹 쉬는 게 좋겠어. 마타 코에 카케테. 코에 오카케루는 많이 했습니다. 설마 아직도 모르는 사람 없어? 카케루는 목소리를 걸다이기 때문에 말을 걸다라는 게 처음으로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어? 초대하다. 부르다. 부르다나 초대하다나. 그지? 권유하다도 됩니다. 이렇게 뭔가 확장적으로 해석이 되는 코에오 카케루를 좀 보면 여기서는 뭐예요? 코에오 카케테 그러면 또 초대해줘, 불러줘 그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아, 좀, 야, 그런데 너못 가니까 내가 아쉬운데 있잖아. 그렇지만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 이번엔 라고 얘기해 주는 게 A와 B의 흐름상, 대화의 흐름상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8번 들어왔어요. 자, 아시다노 시아이 마케테 시마이 마시다. 무슨 지금 뭐라 그랬어? 아시다라 그랬네? 틀렸지? 뭐야? 기노오노 시아이. 어제 시합 마케테 시마이 마시다. 져버렸어요. 데뭐 요크 간바테 키 마시다네. 간바테 마시다네. 하지만 요크 잘 간바테 마시다. 간바테 이 마시다.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었죠. 라이슈 지기노 시아이 마루시. 다음 주에 다음 시합도 있고요. 시이기도 하고 뭐뭐 이고라고 하는 접속이긴 하지만 사실은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원인이나 이유의 나열을 할때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시 종지사의 종지형에 붙죠. 아르시 간바테 크다사이. 예, 힘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겐키 다시테 힘내서 힘내다. 기운내서. 자, 그런데 힘내다 기운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먼저 할까요? 이게 혼동하기 쉬운 비슷한 표현이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왔는데 내가 봐도 너무 잘한 것 같아, 이거. 왜냐면 이게 진짜 학습자들한테 되게 많이 혼동이 돼요. 이게 선생님처럼 그냥 익숙해져 있으면 그냥 그런데 애들 가르치다 보면은 이거랑 이거랑 막 헷갈려. 이게 뭐냐면 치카라우다스라고 하는 거는 힘이죠.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근력이야, 근력. 그 피지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줄다리기 같은 거할때 치카라 다시 돼! 이렇게 하면 야 힘내 삐줘 너 뭐해 너의 홈팀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힘을 내다요 진짜 힘내는 거 근데 겐키오다스는요
기운을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약간 물론 그 어떤 근력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겐키오 다스라고 멘탈이 약간 느낌이죠. 정신적인 어떤. 아, 왜 그래? 너 시험 봤다고 시험 못 봤다고 그렇게 울기야?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잖아. 시합 졌다 그렇게 침울할 필요 뭐 있어. 힘내라고 얘기할 때 우리 기운을 내쪽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때는 진짜 힘을 내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할 때는 이쪽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스포츠를 할때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것도 실제, 예, 우리 기출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구와의 아까 나왔었잖아. 둘다 똑같은 표현으로 형편이라는 사정이라는 말로 많이 이 공통이 돼요. 근데 이 형편 사정은 뭐냐면 일의 형편 사정이고, 여기는 몸의 형편 사정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일의 형편 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할때 해? 약속 잡을 때 많이 해. 예를 들면 약속 잡을 때. 우리 약속 잡을 때 토요일 즈고와 도우 데스까? 노요비 노 즈고와 도우 데스까? 아, 노요비와 즈고가 이 데스. 이렇게. 뭐 일의 형편이 좋아요. 즉뭐 괜찮아요. 그때는 스케줄이 괜찮아요. 얘기하는 일의 형편이나 사정. 근데 여기는요. 몸의 형편이나 사정이에요. 그래서 노요비와 도우 데스까? 약속 정할 때. 노요비와 쪼또 무가이가 와루인 데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미래에 내가 아플 예정인 건 이상하잖아. 그지? 자, 쯔고가 아루라는 것도 사실 잘안 나와요. 수능에서는. 그런데 좀 가끔 보이더라고요. 쯔고가 아루는 사정이 있다. 사정. 야, 나도 사정이라는 게 있어. 응? 고찌니 뭐 이쪽에도 사정이라는 게 있어. 쯔고가 아루너요. 뭐 이렇게. 근데 여기는 무가이가 아루라는 표현은 뭐 거의 없죠. 자, 암튼 일의 형편 사정은 쓰고, 약속 정할 때 많이 쓰고, 스케줄,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구아이는 몸의 컨디션이에요. 아, 저 선생님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조퇴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되겠죠? 몸의 형편 사정, 컨디션이에요, 컨디션.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볼게요. 보통 보면, 카케루, 나루, 뭐, 스루, 나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뭔가 비슷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나만 그런가? 자, 메이와쿠입니다. 메이와꾸는 뭐죠? 민폐예요, 민폐. 세화입니다. 세화는 신세입니다. 약간 민폐나 신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쓰는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사회생활할 때 많이 나오는, 아우, 신세 많이 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신세라는 말은 10대가 쓸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신세 많이 졌다. 선생님, 근데 이 신세가 그렇게 약간 무슨 중점을 쓴 신사들이 말하는 그런 신세 같은 느낌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게 이제 신세예요. 돌봄입니다. 돌봄. 그래서 세와우스루는 돌보다예요. 그래서 우리 전에 그 수능 완성에서 뭐가 나왔어? 이누노 세와우스루 이런 거 있었잖아. 개를 돌보다라는 게 뭐야? 산책도 시키고 밥도 주고 이런 게 세와우스루죠. 근데 세와니 나루는 신세 지다예요. 그러니까 돌봐짐을 당하는 거니까 신세를 짓는 거겠죠. 자, 메이와꾸 카케루라고 하는, 메이와꾸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이미지야. 얘는 마이너스 이미지지. 민폐니까 패니까 패. 그지? 메이와꾸 카케루는 패를 끼치다예요. 그래서 아우, 너무 죄송해요. 고메이와꾸 오카케시마시다. 제가 패를 끼쳤습니다. 이렇게. 메이와꾸니 나리마시다. 패가 되다. 메이와꾸니 나룬데스요. 이렇게. 아, 여기다가 물건 놔두시면 메이와꾸 되세요. 이렇게. 메이와꾸예요. 민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세화라고 하는 거는 신세, 돌보는 게, 돌봄, 이런 게 세화고요. 메이와꾸고요. 두 개가 뭔가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동안 나왔을 때마다 이게 뭐였더라? 이게 뭐였더라? 하지 마시고 지금 나왔을 때확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왔어요. 예, 아시다노. 선생님 또 아시다라 그랬어. 기노노 시아이 마케테 시마이마시다. 어제 시합 져버렸어요. 아, 하지만 열심히 했죠. 다음 시합도 있으니까요. 간바떼 그다사이. 어떻게? 치카라 오다시데가 아니라 겐키 다시데. 오키오츠케 때는 조심하다. 주의. 정신 바짝 차려라 그 얘기죠. 조심해서 주의해서 간바떼 그다사이. 이것도 좀 이상하지. 그지? 자, 쯔고가 요크나. 쯔고가 뭐라 그랬어? 일의 형편 사정. 그러니까 일의 형편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간바떼 그다사이 이상하죠? 메이와꾼이 나를까라. 메이와꾼 아까 뭐였지? 민폐가 되니까. 자, 저또 고마른답게도 좀 곤란하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위로 격려의 표현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혼동하기 쉬운 표현들이 뭐였는지 앞에 있는 선택지에도 이렇게 조금씩 나오니까 볼 때마다 명확하게 알면 문제 풀때 자신감이 있죠? 자, 19번 들어왔습니다. 김과 야마다의 대화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못 먹지만이에요. 처음에는 못 먹었겠죠? 자, 최근에는 떡볶이 모 다베라레루 요온이 나리마시다. 동사에 가능 동사 플러스 요온이 나루. 가능 동사 플러스 요온이 나루 뭘것 같아? 불가능했던 게 뭐뭐 하게 되다. 가능하게 되다가 되는 거죠. 불가능했던 게 가능하게 되다라는 식으로 해서 가능 동사에다가 요온이나를 쓰게 됩니다.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못 먹었어요. 젠젠 남해, 젠젠 저녁 뭐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못 먹었다는 얘기죠. 1번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스코시 즈츠 나레 마시다. 조금 즈츠 씩 나레르 익숙해지다. 안 되죠. 처음에는 조금씩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못 먹었어요. 간단히 내기 맛이다. 쉽게 가능했습니다. 소또 니가 떼 되시다. 좀 니가 떼. 니가 떼라는 게 뭐야? 서투르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싫어하다. 싫어하다가 되겠지? 답은 예. 두 번째에 있겠죠. 그럼 A, D가 답이면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자, 안내문 좀 볼게요. 당일 사무소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그 쓰는 기본 어휘가 아닌 어휘들은 밑에다가 이렇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실은 문제 풀때 밑에를 좀 보면서 당일에 사무소에서 뭘 하나 봐라고 하면서 콘서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오이 소라노시다데 스테키나 온가쿠 키키마센카라고 얘기합니다. 파란 하늘 밑에서 스테키나 온가쿠 훌륭한 음악, 멋진 음악을 키키마센카 듣지 않으실래요?라고 하면서. 아, 뭔가 야외 음악 콘서트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언제? 9월 20일. 아, 청량할 때 하나 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자, 미도리 공원에서 합니다. 도어지츠. 당일 여기 나오네요. 당일 사무소도 여기 나와 있네요. 공원 사무소. 당일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그러니까 공연 한 3시간 전부터네요. 자, 공원 사무소에서 치켓도가 모라이마스.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카네와 이리마신. 돈은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 그러면 이건 무료 공연이구나. 무료 콘서트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네요. 치켓도 오모지노 카타와. 자, 여러분 이두개좀 봅시다. 우리가 사실은 잘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이런 거예요. 일본에서는 엄청 많이 쓸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 수능에서는 잘안 나오는. 그러니까 오 플러스 마스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그 명사화 되어 버린 표현인데 이거 자체가 마스형, 즉 동사를 명사화 시킨 거기 때문에 이게 포함하고 있는 동작성이 있는 거예요. 그 오모찌노 명사, 그러니까 하면 이거 한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테이르에 갔다. 오모찌노 갔다라고 하면 어떤 분이냐면 모테이르 갔다예요. 그치? 못데이루 카타. 가지고 있는 분을 못데이루 카타를 오모치노 카타 이렇게 명사해서 이렇게 일본은 약간 그 여러분 그 블럭 놀이 어렸을 때 해봤죠? 이렇게 블럭 붙여가지고 그 조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툭툭 푸는 약간 서술형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일본에서는 툭툭툭 끼워 맞히는 그런 문법들이 좀 많은데 이게 아주 전형적입니다. 오모치 대, 나이, 명사. 이렇게 되는 건 뭐야? 이 오모찌 대 나이라고 하는 건 굳이 못대 이 나이야. 그러니까 소유이지 않은, 가지고 있지 않음이 아는 명사. 그러니까 못대 이 나이.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오 플러스 마스형 쪽으로 하면 정중도나 딱딱함이 좀 추가되면서 격식이 있어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이게 뭔 소리야 하지 마시고 아 얘네 요거를 어떻게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요건가 보다 요것이 아닌 요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못돼 이루카다 못돼 이나이 카다와 코엔 노 이리구지니 나란데 오모치 쿠다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일찍 와서 받아야 되는 거고요.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후 1시부터 들어갈 수 있고요.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요. 당일 입장을 하려면은 좀 일찍 와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고, 티켓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공원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오마치 쿠다사이 기다려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갈게요. 콘서트 공연 시작은 3시간? 시간은 3시간, 3시부터 6시니까 맞죠? 당일 콘서트표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 돈이 필요가 없어요. 무료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겠죠. 옷가네와 1인 맛의 구매라는 말 자체에 돈을 내고서 매라고 하는 게 사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한 그런 전제가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세 번째, 콘서트는 미도리공원에서 개최되는 거 맞고요. 표가 있는 사람은 1시부터, 표가 있는 사람은 1시부터 들어갈 수 있고, 하이레마스 들어갈 수 있고요. 표가 없는 사람은 공원 입구에서 줄을. 나란대가 뭐야? 나라부가 뭐야? 줄 서다죠? 나라부, 줄 서다, 늘어서다라는 표현이죠? 예, 줄 서서 기다려주세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번도 맞겠습니다. 자, 21번 들어왔어요. 자, 이번 야스미가 뭐냐면 방학이죠. 방학이나 휴가가 되겠습니다. 이번 휴가 때 노코카 입구는 봐. 여기도 나오잖아. 까가 뭐야? 불확실함에 까. 어디냐? 어딘가 가냐? 안 가냐? 이런 거였어. 근데 옛날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문법은 뭐였냐면 어딘가 가냐? 그럼 여기다 응이나 하이나 할까? 하이나, 예스나 또는 노가 반드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이야기가 뭐냐면 뭐뭐인답게도 응, 가, 응, 아니, 안 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대답을 해라라는 아주 기계적인 그런 의사소통을 하게끔 뭔가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놨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자, 하여간에 그 이유는 뭐냐? 불확실함에 까인 거야. 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도꼬까 어딘가 가긴 가니? 어딘진 모르겠지만 어딘가 가긴 가니?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은답게도 뭐뭐이지만 타분 까나 있습니다. 타분가나 아마 뭐뭐일까? 라고 추측하고 있죠. 예상하고 있죠. 타분 아마 치카코노 온센가나 가까운 온천일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인의 유끌이 데키소 이랬습니다. 데키루가 뭐야? 할수 있다는데 데키소를 썼어요. 맞성에다 소우다 붙이면 뭐죠? 여기 지금 다가 지금 빠진 상황인데 뭐뭐일 것 같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 뭐뭐 할것 같다. 뭐뭐일 것 같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럼 여기 들어갈 거 찾아볼게요.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아마 근처 온천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테이나이 결정되지 않았어. 자, 시고또가 데키나이 일을 할수 없다. 난데 이까나이 왜 난데 이까나인다께도 왜안간아뭐좀 이상하죠? 이거 해석이 안 되는데 난데 이까나이 왜 이까나인답게도 안 가지만 왜안 가지만 좀 이상 뭔가 비문이어가지고 해석이 잘안 됩니다. 콘도와 이케나이 이번에는 갈수 없지만 모 가와라는 이제 바뀌지 않겠지만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아마 온천일까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할 것 같죠? 자, 22번 들어왔습니다. 자, 이 문제도 사실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만약에 이게 5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게 만약에, 이 문장을 내신 문제로 냈으면 이제 막 와서 따질 것 같은 그런 문제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랬어요. 이게 뭐냐. 아, 소코자나쿠 데아찌니 오이떼 모라이루 이랬습니다. 오이떼 크레루, 뭐뭐 해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놓아달라는 거를 이제 선생님이 학생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거기 아니라 저게 놔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게 A잖아. 그때 B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그 전에 이 전제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한 전제가 뭐냐면 야, 옮겨라. 저기다 옮겨라라고 했는데 애가 잘 모른 거야. 그래갖고 뭐 엉뚱한 데로 가니까 아, 속고잖아 그때. 아, 찌니 오이데모라 이러 저기다 놔줘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고요. 선생님, 고노츠쿠에 이 책상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얘기야.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 하면 도스레바이데스까?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이 책상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아 거기 아니라 저기다 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될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왜 선생님 5번 답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답이 뭐야? 2번이지 고코데이데스까? 선생님 여기면 돼요? 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인 고코를 쓴 거야. 그러니까 고코로 하면은 이게 이 사람 앞에 이 고라고 하는 게 소아도 했을 때 고소아 될때 고는 나 중심으로 가까운 거고 이 상대방이 이제 선생님인데 상대방이 이 고를 지칭할 때는 뭐가 돼요? 이 똑같은 이 고고 이 사람이 고고라고 했던 이 장소는 속고가 되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지? 이 상대방한테 고고는 나의 고고는 속고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속고

거잖아. 그때 거기가 아니라 아찌 완전 다른 쪽 저쪽에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데이 데스까라고 하는 건 명사 데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데가 충족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이 분필 빨간색이면 돼요. 이거면 돼요. 분필 세 자루면 되시겠어요? 이번 수업하시는데 세 자루면 충분하신가요? 그러면 세 자루 데이 데스까라는 식으로. 앞에 있는 이 명사라고 하는 게 좋다라는 걸 만족시키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를 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래 데이 데스까 이거면 돼요? 아, 다시 말하면 미즈 데이 데스. 난 물이면 돼요. 난 음료, 커피 같은 거안 마셔요. 미즈 데이 데스. 물이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처럼 충족 조건이 되는 건데. 그럼 5번은 왜안 되느냐? 5번은 약간, 아,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어떻게? 라고 얘기하는 뭔가 해결책을 강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행동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이 책상 어떡할까요? 어디다 둘까요? 하고 들고 가면서 위치를 지금 선생님한테 묻는 건데, 막연한 고민이나 방법을 해결해 주는,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5번은 일본 이 의사소통 상황상 너무나 거창하게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뉘앙스상 맞지가 않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될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화잖아, 우리. 근데 일본에서는, 고노츠코에 도우스레바 이데스까? 이 책상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교실 상황에서 이 책상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 책상을 어디에다 위치하게 할까요? 라고 해야, 아, 거기 아니라 저기다 놔! 라고 하는 게 적절하게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5번을 선택한 친구가, 왜 5번은 안 되고 2번이 답일까?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예, 해설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입 3번 들어왔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거 찾아볼게요. 아노 파이야상. 저 빵집. 아,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빵집이 또 나오네요. 사람이 막 이렇게 열거, 열거가 아니라 이렇게 줄을 서고 있어요. 어? 막 이렇게 요즘에 빵집도 줄 서고 밥집도 줄 서고 많이 줄 서잖아? 에, 나까라 그래서 안 나니 저렇게. 사람이 나란데. 나란데스네, 나란데따 은다네 라고 얘기하면서 감동하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고 있었구나. 자, 저 빵집이 막 이렇게 있는데 저 빵집이 이렇게 줄 서고 있었구나 라고 얘기하려면 이 근거가 뭐야? 테레비니 데따라시오. TV에 나왔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러면, 아, 유명해지니까 요즘 유명 연예인들이 막 어디 소개하면 막줄 서고 그러잖아. 그런 내용일 수 있죠. 라이게츠카라 히라쿠미타이. 네, 아쿠, 히라쿠, 다 되는 이 열다 개자. 뭐야? 열다, 오픈한다는 거지. 다음 달부터 여는 것 같아. 미세오 히라쿠 미타이다요. 근데 벌써 줄 서요? 아직 안 열었는데? 좀 이상하지? 사이킨 스고쿠 인기가 아르떼 뭐뭐래라고 하는 전언의 표현입니다. 뭐뭐래 뭐뭐라고 해. 최근에 되게 인기가 많대. 자, 2번입니다. 마쇼가 카왔다 때 기이다요. 장소가 바뀌었다. 라고, 이건 라고로 해석됩니다. 여기는 네, 여기는 라고. 뭐뭐라고, 인용해 라고. 기이다요 들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기가 있고 TV에 나와야지 맞을 것 같죠? AC가 답이 될것 같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4번 들어왔어요. 자, 유이와 마오에 대화입니다. 마오, 나츠아시미노 요코, 여름방학 여행, 호텔을 키메타? 자, 호텔 정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마다. 이랬습니다. 아니, 여기죠? 응이 아니라, 이거 두 번이니까 노가 되는 거야. 아직, 자, 뒤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아직 뭘 써야 될까? 김의 나이를 쓸까? 김의 나카다 쓸까? 아니면, 키메테이나 이를 쓸까? 어떤 거야? 이쪽이죠. 네, 이거 아니고 키메나카타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과거에 결정할 일이 있었지만 나의 부정의 의지를 가지고 즉 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할수 없어서 뭔가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내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고요. 이거는 아직 결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부정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 미완료 상태라고 하죠. 그니까 뭐 했어? 아니 아직 못 했어. 마다
김에 때나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다.

팀의 때나 이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야. 그거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미노 소바난다떼 예, 바다 옆이래라고 얘기합니다. 아, 네모 마다 네모 고고 여기 하면서 이인의 해야모끼레에 다시 고고니 씌어오요 이랬습니다. 고고도 가나 자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는 것은이야. 여기 어떨까? 아직 결정 안 했어. 호텔은 그치만 여기 어때? 바다 옆이래. 되죠. 키니나테르노. 키니나루가 뭐냐면요. 걱정을 하는 어떤 부정적인 마음. 아, 나 진짜 너무 걱정되는 그런 걱정도 되지만 키니나루는 신경 쓰이는 것도 되고요. 궁금한 것도 되고요. 좋아하는 것도 되고 되게 여러 가지가 됩니다. 되게 확장적인 말이에요. 아, 여기 조금 신경 쓰이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조금 궁금한데 여기 좀 가보고 싶은데 여기 어떨까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할수 있는 키니나루. 나 여기 조금 신경 쓰이는데 즉 여기 가보고 싶은데 궁금한데 그 얘기예요. 이까나 데칸가에 뜬너 이랬습니다. 어떨까? 좋지 않을까? 이까나 여기 좋을까? 어때?라고 생각하고 있어.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 네또데 시라베테 미르 도코로. 아,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 수능 일본어에는 짠 하고 나오진 않았어.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를 가지고 막 얘기하긴 적은 거의 없는데 토꼬로 보면은 루 토꼬로, 테이르 토꼬로, 타 토꼬로 하는데 타 토꼬로만 한번 볼게요. 타 토꼬로는 처음에 뭐였냐면 막 뭐뭐 한참이라고 해서 행위가 막 끝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게 행위 완료 상태를 얘기합니다. 타베타 토꼬로다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 지금 밥막 먹었어. 5분 됐는데 밥 먹은지? 타베타 토꼬로. 막 뭐뭐 한참.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써야 될 거야. 타 토꼬로는 뭐뭐 했더니 뭐뭐 한 바. 약간 요런 뉘앙스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타베테 미타 토코로. 고노니크와 이 고기는요. 타베테 미타 토코로 카타이. 카타카타. 이렇게. 자, 이게 그 수능에 나왔었던 문장이긴 한데 이 고기를 내가 먹은 참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고기를 맛을 봤더니 시식해 봤더니 아 이거 질기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토코로는 어떤 행위를 완료를 한게 아니라 뭐뭐 했던 결과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검증한 결과 타베타 토코로 여기는 뭐냐면 넷토데 인터넷으로 시라베타 토코로 막이 알아볼 참이 아니라 알아봤더니 알아본 바그 결과 우미노 소바난다떼 바다 옆이래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가 틀렸냐면 이 루가 아니라 타가 와야 돼. 자, 5번은요. 이때 미타이나 또 오모테르노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호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 옆에 호텔이 있대요. 아직 그 호텔로 할지 안 할지는 결정하지 못했어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떨까 하기도 하고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겠죠. 답은 틀린 거니까 4번입니다. 자, 25번 들어왔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찾아보자. 자, 이거 순서를 정하는 건데요. 유키와 니나의 얘기입니다. 스커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노 스카토 이러면서 뭐라고 해? 그랬더니 응, 네 라고 얘기합니다. 유키짱 니아에서 자, 너한테 맞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니아우는 뭐였지? 무슨 뜻이었지? 어울리다라는 뜻이야. 진짜 많이 하지 않았니? 니루는 뭐야? 반따지? 똑같은 한자를 써가지고 조금 약간 혼란스럽고 있겠지만 니아우와 니루 기억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마스형에다가 니아이소 너랑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이마 스카토 시 가짜 오까나 응 이또 어머우. 자, 여기까지. 고노 스카토 뭐라고 해? 아마리 못되나이? 이로모 아까르크 때이 촛또 가와이쿠나이? 어떤 걸까? 좀 귀엽지 않나? 여기선 진짜 귀엽다가 아니라 가와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귀엽다라고 하는데 뭐 귀엽다뿐이겠어요? 예쁘다, 뭐 마음에 들다, 뭐다 돼. 진짜 광범위하게 쓰는 가와이.

이야기가 진짜 깜찍하고 귀여운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예쁘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 약간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약간 어린아이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요. 뭐다 써요. 자, 고노스카와토 귀엽다가 아니라 이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데 고노스카와토 저도 가와이구나 좀 이쁘지 않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로모 아카르쿠테 이 네. 되게 밝고 이쁘다. 야,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랬더니 뭐래? 이마 스카도 지금 스커트가 아마리 못돼 나이시 시 원인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열거의 시입니다. 가짜 옷가나 가짜 옷가나 카오가 어떻게 돼? 사다예요. 가떼시마우인데요. 테시마우를 차우라고 어떻게 해요? 축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의직원형을 바꾸는 거야. 끝을 5단으로 바꾸고 우를 붙였어요. 그래서 사 버려 버릴까나 사 버릴까나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또뭐 좋아 좋아 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CBA 답이 뭐야? 5번 되겠네요. 여기 보면 나자이후 텐만구라고 하는 데가 이제 나옵니다. 어떤 신을 모시고 있는 이제 신사가 되는 건데, 자 하카타라고 하는 곳은요, 규슈 노 후쿠오카니 아리마스. 자 규슈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그 우리 일본 섬 중에 맨 이렇게 홋카이도 혼슈 여기쯤이 큐슈 시코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일 큰 섬,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네 번째로 제일 작은 게 시코쿠라고 한다면 이 큐슈죠. 이 큐슈의 후쿠오카에 있는 하카타라는 동네예요. 자, 후쿠오카 후쿠오카 공항으로부터 치카테치대 6분 노 도코로. 6분 노 도코로가 뭐야? 6분 정도 걸리는 곳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카타는 후쿠오카 공항에서 지하철로 갈수 있다. 답이 5번이 되겠고요. 도대모 니기야카나 마치 데스. 네. 하카타 라멘 먹어봤어? 바로 나오지? 하카타니와 오이시 타베모노가 닥상아리. 맛형에다가 점 찍으면 뭐야? 맛형에다 점 찍으면 뭐야? 접속입니다. 어머고 뭐 이런 뜻이에요. 있고 소노나카데모 그 안에서도 하카타 라멘가 인기 데스. 하카타 라면 되게 인기다. 맞다. 치카쿠니와 근처에는 뭐가 있어요? 다자이후 텐만구라고 하는 또 이웃 신자가 아리마스. 신사가 있어요. 고거와 맹교노 가미사마토시테 유메데 그 공부의 신으로 되게 유명한 스가와라노 미치자네. 스가와라노 미치자네가 있습니다. 이쯤 오오제이노 각세가 타즈네 데이마스. 항상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게 규슈는 일본에서 변화한 곳이 아니라 이제 니기야카나 마치라고 하는 게 이제 하카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조금 이상하고 이 규슈는 일본에서 변화한 곳이 아니라 큰섬 중에 하나니까 공부의 신에게 하카타 라멘을 바친다. 이것도 이상하고 다자이후 텐만구라는 라면으로 유명한 곳이 아니라 신사인데요. 되게 그 학문의 신 스가와라는 미치자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무슨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그 학자가 약간 누명을 쓰고 이 귀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타고 갔어. 소를 이렇게 소를 타고 갔어. 선생님 이거 옛날에 가가지고 찍은 거거든. 진짜 오래전에 갔었는데 이렇게 소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엎드려 버린 거지. 스가와라 그아 말을 거꾸로 했네. 아무튼 귀향을 가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너무 억울하니까 스가와라노 미치자네가를 이제 태우고 있는 소가 그냥 앉아가지고 여기서 움직이질 않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 되게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신사를 바로 세웠다라는. 그래서 이 스가와라노 미치자네가 있는 다자이후 텐만구의 신선한 소상이라고 해가지고 소의 그 동상이죠. 동상을 찾아가는 머리를 쓰다듬고 머리가 좀 반질반질하지?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만지는 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옛날 얼굴이어가지고 여러분이 못 알아볼 정도로 옛날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워버리고 소만 이렇게 딱. 네,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학문의 신이 깃든다 해가지고 수험생들이 많이 오는데 이날따라 이제 겨울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린입니다. 여러분, 기린이라는 게 약간 맥주 메이커로 알 수...

도 있는데, 사실 신성한 이용 같은 그런 성수, 그러니까 그 신성한 수, 야수의 수, 동물이죠, 성수이죠. 자, 덕을 갖춘 성군이 나타날 때 출현한다고 여겨지고, 이제 스가하라는 미치지 않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기린상을 씹어놓은 거. 얼굴은 용이고, 몸은 말이고, 꼬리는 소고, 여러 동물의 특징을 가진 존재가 이제 기린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린상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 제일 놀랐던 건 기린상보다 이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이제 그 다자유 텐만구를 지나다 보면 많이 볼수 있는 그 나무 뿌리에 이제 데크를 뚫고 나온 나무 뿌리인데, 데크를 이렇게 나무 뿌리를 손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막 느끼게 하는 일본인의 섬세함을 느꼈다고나 할까? 그래서 이게 제일 뭔가 그 소상보다 이게 더 기린상보다 이게 더좀더 인상이 깊어가지고, 아, 이게 정말 일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일본의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자, 27번 들어왔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잘못된 거 골라보자 라고 돼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서 너무 쉬워. 니 노보루 하면서 이렇게 탁 했을 거야. 근데 이게 아니야. 아니야. 노보루는요, 니로도 쓸 수도 있고요, 오로도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러면 뭐가 틀렸느냐. 니 카요테이루. 이게 틀렸다는 거죠. 1번부터 볼게요. 자, 여동생은 아빠를 닮았다. 니 맞죠? 니 리테이르.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니 카요를 써야 되고, 오 쓰면 틀려요. 자, 행위 주체입니다. 우리들이 공원을 청소했습니다. 이 산을 노보르노와 오르는 것은 무즈카시소우 데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오르다가 산을 목적지로 해서 오르는 거지, 산에 오르는 행위를 하는 건지의 차이입니다. 산을 오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산을 목적지로 하여 간다기보다 이 산이 너무나 험준해서 오르는 게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4번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틀렸다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야마니 노보루, 야마니 노보루라고 얘기해서 마치 안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된다 그 얘기예요.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자, 코도모노코로 어렸을 때 오사카니 쓴데이 마시다. 이걸 조금만 볼게요. 자, 니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에 도착하는가, 착, 도착점이 되는 거고요. 오는요, 무엇을 따라 이동하는가,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개를 보면요, 산에 올랐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고요. 산을 올랐기 때문에 힘들었다. 똑같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정상에 올랐다는 느낌이 있는 거고, 여기는 산을 오르는 행위에 초점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계단을 오르다는 계단은 목적지가 될수 없지.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는 건 옥상에 딱그 정상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정상에 오르는 건 니를 쓰는 게 적절하고요. 근데 언덕을 정상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언덕을 뭔가 통과해서 내가 노보로 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 어떨 때니 쓰고 어떨 때옷 쓰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8번 들어왔습니다. 자, 키노우노 요르카라 즈또 뭐라고 해요? 소또에 내릴 것도가 되기 마셌네. 밖에 나가는 게 불가능하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즈또 계속해서 뭐 할까요? 계속되겠죠. 후데이마스. 후리마스 내립니다. 후리마스는 내리지 않습니다. 후리마시다 내렸습니다. 후데이마스. 계속 내리고 있네요. 라고 해야지 맞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9번 들어왔어요. 포스터에 네모에 들어갈 글자. 탑에 따라 먹으면 스그, 하오, 미각고 라고 해야 됩니다. 미각고가 뭐야? 4단대 의직원형 5단에다 우붙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류동사는 그렇지만 이류동사는 끝에 루를 빼고 요우를 붙이는 형태죠. 그 요코가 됩니다. 요코.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의직원형 어떻게 붙이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30번 들어왔습니다. 자, 아야와 미호의 대화인데요. 카리떼 모이 뭐 컴퓨터 빌려도 되냐고 물어봐요. 자, 이소데 레포토 나우선학교 있게나고 되어 있습니다. 나우스. 고치죠. 고치지 않으면 안 돼서라고 합니다. 나 그때 뭐뭐 하지만 안 돼서. 나이에 그때가 온 거예요. 뭐뭐 하지 않아서. 여기서는 이제 가능 동사 붙었으니까 할수 없어서 이렇게 해석이 됐겠죠. 자, 그렇구나.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가카리소 마스형에다가 소우다를 붙여서 추측의 형태를 대는 거죠. 뭐할것 같다. 할것 같다.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냐? 예상 소요 시간을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시간 있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사용할 거 라면 나라 다른 사람한테 빌릴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아니야. 오전 중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사용해. 뭐뭐 하지 말고.

보입니다. 낙후 때는 뭐뭐 하지 말고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아서예요. 지금 딱 지금 선생님 써놨죠? 자, 나, 이 대를 써야지 뭐뭐 하지 않고라고 하는 뭐가 돼? 부정의 상태가 되는 거야. 자, 나이대 어디서 많이 봤지? 나이대 쿠다사이 하면 뭐였더라? 뭐뭐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금지가 있었어요. 자, 일단 이거는 나이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스킨이 시나이대 신경 쓰지 말고, 가까이 있어도 두개 아니니까 A, B가 답이 되는 거고, 이런 문제 한번 옛날에 풀어봤었어요. 이게 2020년대 수능특강에서 나왔던 건데, 나이대 낙후 때막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우리 아이는요, 공부는 전혀 놀기만 해가지고 걱정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아서 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일까요? 하지 않고를 써야 되겠죠. 맹껴와 젠젠 시나이데 아손데 바카리 이르노데스. 젠젠 만약에 이게 없으면 공부를 하지 않아서 걱정이 되겠지만 공부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해서라는 식으로 두 개가 같이 부정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코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마다쇼 각세대쇼 아직 초등학생이잖아.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시나이데 쿠다사 이런 식으로 해서 금지와 부정 상태를 나타내는 게 동시에 나와 있는 문제 좋아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낙후대와 나이대의 차이도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세요. 자, 실전 모의고사 9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皆さん、ご苦労様でした。じゃあ、また。

Schritt für Schritt zum Deutschmeister. Herzlich willkommen zum Deutschunterricht.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벌써 20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교재로는 사실은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실전 모의고사 10회 뒷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또 있었는지 우리 차근차근히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로 18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해서 대화의 순서 배열하는 문항이고요. 자, 이럴 때는 보기에 나와 있는 문장을 먼저 보면 대화의 주제 또는 장소가 어딘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Was darf es sein, sonst noch etwas, wie viel möchten Sie? 라고 묻는 걸로 봐선 일단은 무언가 물건을 구입하는 상황에서 종업원과 손님 간의 대화입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얼마나 많이 원하시나요? 라고 해서 수량을 묻는 채 질문까지 있었네요. Good morning 이라고 인사를 하고 빈칸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B가 Good morning, ich hätte gern 2 Kilo Kartoffeln bitte 라고 해서 저는 감자 2kg을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A가 종업원, B가 손님이에요. 그러면 종업원이 제일 처음에 하는 말,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묻겠죠? 그 표현이 어디에 있어요? 아에 있어요. Was darf es sein? 이라고 물어봤더니, 아, 저는 감자 2kg을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게안을, 아, 기꺼이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Haben Sie auch Orangen? 이라고 물어봐서, 오렌지도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다는 건 더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도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은 뭐였나요? Sonst noch etwas? 라고 물어봅니다. 어, 알겠습니다. 하고 뭐도 필요하세요? 라고 했더니 아, 오렌지도 혹시 있으신가요? 라고 하니까 종업원이 야, hier frische Orangen aus Spanien. 어, 그럼요. 여기요. 스페인에서 온 아주 신선한 오렌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또 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1 kilo bit 라고 해서 수량을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많이, 몇 개나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 표현 어디에 있어요? Wie viel möchten Sie? 라고 물으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밑줄은 C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1kg 주세요 라고 해서 필요한 용량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대화의 순서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A, B, C 순으로 나열한 몇 번이 정답인가요? 1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문항처럼 이렇게 글의 순서를 배열해라 라고 하면 보기를 먼저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글의 흐름의 순서를 내가 조금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점 대화다 라고 하면 아베이가 손님 또는 종업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빨리 구분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들어가시면

비슷한 상황의 대화가 나왔을 때 조금은 빨리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9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Ich freue mich schon auf das Fußballspiel in München 이라고 하고 또 뭐뭐뭐라고 질문했어요. Sich freuen auf 라고 하는 전치사 수거 구문은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일이 기대되어 기쁘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그러면 뭐가 벌써 기대되는 거예요? 뮌헨에서 축구 경기를 볼 것이 너무너무 기대돼 라고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더니 14 Uhr 30, 즉 halb 3라고 했네요. 14시 30분에 라고 하는 시각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언제 만날까? 뭐 이런 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언제라고 하는 표현은 when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쓰거나 아니면 지금 시각으로 답했으니까 하고서는 wie viel Uhr? 라고 물어보면 되죠. 몇 시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 M 뒤에 꼬랑지가 달린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런 의문사를 써서 물어보면, 아, 2시 반에? 라고 하는 응답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가 마지막으로, super. Dann sind wir in etwa einer Stunde in München. 이라고 했네요. 아주 좋아. 라고 하고선, in einer Stunde. 라고 하면, 1시간 뒤에? 라는 표현인데, etwa가 들어갔어요. etwa 여러분 무슨 뜻이죠? 대략이란 뜻이에요. 바꿔 쓸수 있는 표현으로는 rund, gut 등이 있습니다. 또는 ungefähr 이런 거 바꿔 쓸수 있는 다의어의 의미로 여러분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대략 한 1시간 뒤면 우리는 뮌헨에 도착하겠네라고 한 거예요. 즉 언제 언제 경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우리는 도착할 수 있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자, 볼게요. 1번 의문사 뭐가 들어가 있나요? wo 들어가 있습니다. Wo treffen wir uns? 우리 어디에서 만나? 이러면 장소 얘기해야 되죠. 2번, wie lange dauert die Fahrt? dauern은 소요되다란 표현이에요. 거기까지 가는데 운행에, 이동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라고 묻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뒤에 시간 표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혹시 헷갈렸다. 더 이상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wie lange라고 하면 전치사가 일단 달라집니다.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뭐 drei Stunden, vier Stunden 이렇게 해서 시간 단위 표현을 쓰게 돼요. 시각이 아니라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즉, wann kommen wir in München an? ankommen 도착하다죠. 우리 언제 뮌헨에 도착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wann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 시각 표현의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경기 시작 시간이 아니라 뮌헨에 도착하는 시간을 물은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한 시간 뒤면 뮌헨에 도착하는 거네라고 하는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4번 볼까요? Wann fährt der Zug nach Berlin ab? Abfahren 출발하다죠. 베를린 행 열차는 몇 시에 출발하나요? 라고 해서 이것도 뭐예요? 시각을 답변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어디 가요? 뮌헨 가는데 갑자기 베를린 행 열차는 몇 시에 떠나지? 물어보지 않아요. 5번. Wie oft fährt ein Zug nach München? 뮌헨 행 열차는 얼마나 자주 운행하나요? 라고 해서 빈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뭐마다라고 해서 alle 뭐뭐뭐 30 minutes 또는 뭐뭐 뒤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하나만 가능합니다. 자, 각각의 표현에서 의문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답을 좁혀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20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여름휴가에 관한 통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오랜만에 통계 자료가 나왔고요. 실제로 사실 기출문제 중에서 한 최근 2년간 이렇게 통계 자료를 활용을 한 묘사, 그 자료를 분석하는 내용의 형용사 비교 최상급 등을 활용한 문항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주제는 봤더니 Sommerferien in Europa라고 해서 유럽의 여름 방학입니다. 여름 방학. 자, 갔더니 이탈리안, 이탈리아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13주래요. 자, 요 통계 자료는 몇 년도의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냐 봤더니 2024년도 조사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4이라고 하는 연도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2024년도에는 이탈리아는 일단은 휴가 일정이 13주 정도 됐었고요. 오스트리아는 9주, 프랑스는 8주, 독일은 6.5주입니다. 즉, 6주는 넘지만 7주는 되지 않았어라고 하는 평균 지표예요. 덴마크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5주였었네요. 그러면 5개 나라 중에 덴마크가 사실은 방학 기간이 가장 짧았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사실은 가장 길었다라고 볼수 있고, 심지어 13주나 된다라고 하면 세 달은 안될 수도 있지만 뭐예요? 두 달, 세 달이 채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달이 안될 수도 있고 요런 시기쯤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In Italian, sind die Sommerferien am längsten. 최상급 썼습니다. Lang의 최상급을 써서 가장 길었다라고 했네요. Lang보다 보다 긴이라고 하면 단음절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비교급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최상급을 가면 längst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요거를 가지고 뒤에 형용사 어미변화하고 앞에다가 무언가 쓰면 돼요. 지금 수라적 용법으로 써서 이탈리아의 여름 휴가 기간이 가장 길었다.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13주로 가장 길었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면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Deutschland hat über einen Monat Sommerferien. 독일은 über einen Monat이라고 했어요. 뭐뭐 이상이죠. 방학 기간이 얼마 이상? 한 달이 넘는다. 일단 한 달은 보통 4주 정도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날짜 그 배열에 따라서 5주인 경우도 있어요. 봤더니 몇 주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독일은 6.5주여서 당연히 이 4주 또는 5주를 고민하는 그 숫자보단 높아요. 그러면 독일의 방학, 여름방학 기간은 얼마예요? 한 달이 넘어간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쵸? 다음 거 볼게요. 3번. In Denmark sind die Sommerferien am kürzesten. 이라고 해서 kurz라고 하는 형용사의 비교급은 kürzer이고요. 비교급, 변모음 씁니다. 그 다음에 최상급을 쓴다라고 하면 kurz 하고 나서 채트로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최상급 어미 st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라고 하는 모음 하나 더 쓰고 최상급 어미 씁니다. 앞에다가는 이제 정관사 쓰던지 아니면 전치사 쓰고 뒤에는 뭐 써요? 형용사 어미변화 쓰시면 돼요. 여기도 ᄃ 발음 뒤에 에 추가해서 최상급 어미 썼네요. 덴마크의 여름 휴가 기간이, 방학 기간이 뭐예요? 가장 짧다. 맞아요. 5주로 가장 짧았어요. 저것도 그러면 맞는 내용이네요. 계속해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Deutschland sind die Sommerferien kürzer als in Frankreich라고 했습니다. Kurz라고 하면 짧은이고 아까 비교급 나왔었잖아요. 보다 짧다이니까 독일의 여름 방학 기간이 프랑스보다 짧다이니까 프랑스가 긴 거예요. 맞는지 볼까요? 프랑스는 8주, 독일은 6.5주로 맞는 내용이에요. 4번도 그러면 진술 내용이 올바른 것이었고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Österreich sind die Sommerferien nicht so lang wie in Frankreich. 라고 했습니다. So lang wie라고 하는 원급 비교를 쓰게 되면 뭐뭐가 동일하다죠. 즉, 길이가 같아? 라고 했는데 nicht를 썼으니까 오스트리아의 여름 방학 기간은 뭐만큼? 프랑스만큼 길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디가 더 길다고 얘기한 거죠? 프랑스가 더 길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Nicht so lang wie 이렇게 썼으니까 오스트리아가 9주, 프랑스가 8주로 어디가 더 긴가요? 프랑스가 더 길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통계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5번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올바른 내용으로 바꾸려면 In Österreich sind die Sommerferien 뭐라고 해야 돼요? Länger als in Frankreich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Lang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비교급을 써서 보다 길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Die Zahlen sind aus dem Jahr 2024.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수치는 언제? 2024년도에 근거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통계 자료와 관련되어 있는 추가적인 정보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연도는 Die Zahlen, 그다음에 기본 어미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angabe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료라는 표현. 하지만 우리는 숫자는 뭐뭐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자,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마지막 문제인 21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주제가 뭔가 봤더니 Wie ist das Wetter heute?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요? 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Es ist sehr windig und kalt라고 했어요. Windig은 바람이 부는이고요. kalt는 추운이란 표현이에요. 오늘은 바람도 불고 춥다라고 했거든요. 자, 요렇게 하고 나서 무언가 빈칸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대화 상황을 봤더니 집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이고요. 여기 지금 여자분은 뭐 하고 있어요? 가방을 메고 있어요. 그러면 외출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겠죠? 아직 바깥 날씨 모른다는 건 나가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오늘 날씨 어때요? 라고 해서 집 안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오늘 바람 불고
춥단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뭐더 얘기해줘요? 부모님들이 옷 따뜻하게 입고 가라, 뭐 챙겨가라 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내용이 빈칸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볼까요? 보기. Nimm einen Rock mit. mit이면 가져가다, 챙겨가다인데요. 여러분, Rock 뭐예요? 치마예요, 치마. 치마를 챙겨가. 날씨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B 볼까요? Vergiss deinen Brille nicht. Vergessen은 잊어버리다, 깜빡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안경 챙겨가 라는 표현이에요. 안경 잊지 마 라고 한 건데 이것도 날씨와는 관련이 없는 조언이네요. 지혜 볼까요? Zieh dir eine warme Jacke an. anziehen 있다이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재킷을 입도록 해 라고 했으니까 날이 추우니까 옷을 좀 두툼하게 걸쳐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밑줄신 곳에 알맞은 내용이고요. 뒤에 볼까요? Pass auf, dass du dich nicht erkältest. aufpassen 주의하다 이거든요. 조심해 라고 했고요. sich erkälten은 감기에 걸리다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잘 챙겨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날이 추우니까 감기 안 걸리게 사실은 둘러서 얘기한 거죠. 잘 챙겨가. 정답은 몇 번이에요? 지혜들을 선택한 5번입니다. 5번. 21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날씨가 나오면 어느 지역의 날씨는 어떻다? 아니면 형용사 비교 표현 쓰거나 했었는데 조언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의통 문제는 모두 다 풀어봤고요. 이제는 문화 영역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항입니다. 언어 문화 영역이고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한번 볼게요. Das ist eine CD von der Band Super. Ja, stimmt. Sie war lange erfolgreich. Aber jetzt ist sie weg vom Fenster. 그랬더니 아가 weg vom Fenster sein. Was meinst du damit? 그랬더니 나야, sie ist nicht mehr berühmt. Man hört nichts mehr von ihr. Ach so. 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여기에 밴드, 어떤 어떤 밴드에 CD가 있어 라고 했어요. 슈퍼 라고 하는 밴드에 CD가 있다 라고 했더니 이야, stimmt, 맞아 라고 하고선 erfolgreich sein입니다. erfolgreich는 성공적인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그들은, 즉 이 밴드는 오랜 동안 아주 성공적이었지, 즉 성공을 누렸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해요? yet Back from fenster, 창문으로부터 멀어졌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Back from fenster sein, 창문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너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야,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berühmt, 유명하니죠. 유명하지 않다는 뜻이지. 왜냐하면 뭐해요? von ear예요. hören vo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누구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들로부터 nichts mehr, no more이죠. 더 이상은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한다는 거지.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예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weg from fenster sein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더 이상은 유명세를 누리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5번. 사실은 창문 앞에 계속 뭐가 어른어른거리고 비추고 하는 건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눈에 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렇게 비유해서 쓰는 언어 문화 지문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스노우볼이라고 해서 슈니쿠글이라고 합니다. 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Erwin Pazzi, der Erste, 로마자는 항상 서술로 있습니다. machte um 1900 die erste Schneekugel. Er wollte eine Lampe heller machen und nahm eine Glaskugel. Darin setzte er eine kleine Figur und kleine weiße Stücke. Die kleinen weißen Stücke sahen wie Schnee aus. Später gründete er eine Firma und bekam dafür einen Preis. Erwin Pazzi der Zweite verkaufte die Schneekugeln im Ausland. Sein Sohn brachte sie nach Japan. Die Familie macht bis heute Schneekugeln in Wien. Jede Schneekugel wird mit der Hand gemacht. 한번 볼게요. 일단은 Erwin Pazzi 1세입니다. 그럼 여기 2세가 나와요.
즉 그의 후손이죠. 네. 1세는 이라고 했고 무엇을 만들었나 라고 했더니 스노우볼을 the first 최초의 스노우볼을 만들었어요.

연도 앞에 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몇몇 연도 경이란 표현이에요. 그 즈음. 한칸 띄워줘야 됩니다. 1900년도라고 해서 1900년도 경에 이러이런 것을 최초로 만들었지라고 했네요. 그는 앞에 나와 있는 어벤퍼치 1세를 지칭해요. 그는 뭘 하려고 원래 했었냐면 램프 등을 헬의 비교급입니다. 헬은 밝은이란 표현이고요. 지금은 그것의 비교급인 헬러가 들어갔어요. 보다 밝게 만들고자 했어요. 일단 처음에는 전등을 조금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글라스 쿡을 유리 구슬을 가져갔죠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 구슬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한 거죠. 다른 지시대명사 다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글라스 쿠게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인이라는 전치사 쓴 거예요. 그 안에 그는 setzen이라고 해서 무엇을 안치다라고 해서 위치하다, 자리 잡게 하다라는 표현으로 여기는 setzen을 쓴 거예요. 어디 어디에 무엇을 꼽아놓다 이럴 때도 setzen을 쓰거든요. 그는 작은 피규어를 뭐 했어요? 그 안에 그 유리 구슬 안에 배치했어요. Und kleine weiße Stücke, 그리고 작은 하얀 조각들은 같이 유리 구슬 안에 넣은 거예요. Die weißen kleinen Stücken, 이 하얀 작은 조각들은 aussehen,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분리동사 지금 쓰였습니다. 뭐처럼 보였냐면 눈처럼 보였어요. 위라고 썼으니까. Später, 나중에는 gründen이라고 하는 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설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뭐 했어요? Eine Firma, 회사를 설립했고, 그 다음에 bekam dafür einen Preis. Preis bekommen은 상을 받답니다. 이로 이것을 통해서 상을 받게 되기도 했어요. 뭐 상공인상 이런 거 받게 되기도 하겠죠. 뭐를 통해서일까요? 글라스쿡을. 그가 이 안에다가 조각, 뭐 피규어도 넣고, 그 다음에 눈처럼 보이는 하얀 조각들을 넣어서 만들었던 이 제품을 통해서 그는 상을 받기도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는 그의 후손의 얘기예요. Erwin-Partie der Zweite. Erwin-Partie 2세는 verkaufen, 판매했어요. 이 스노우볼을 뭐 했어요? Im Ausland. 해외에서 판매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의 아들이면 Erwin-Partie의 후손인 그 아들이에요. 이제 즉, 여기 3대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brachte sie nach Japan. sie는 Glaskugel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가족은 bis heute, 오늘날까지도 복수형, 쿠겔의 복수형은 n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쿠겔른 이란 복수형을 쓴 거예요. 스노우볼을 비인해서 만들고 있어요.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업으로 내려오고 있대요. Jedes Schneekugel, 각각의 스노우볼은 wird mit der Hand gemacht. 어떻게 만들어요? 공장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나?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손으로 수작업으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mit der Hand라고 표현이 있었네요. 그러면 그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가업을 여전히 잇고 있어요. Die Familie macht bis heute. 오늘날까지도 이 가족은 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거네요. 모든 제품은 수작업으로 만든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Wird mit der Hand gemacht 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선지도 그래도 보고 갈까요? 회사 설립 후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은 공장을 설립했다, 이것을 통해 상을 받았다, 해외에서 판매했다 등은 있지만, viel produzieren, 아니면 menge라고 해서 menge가 양이거든요. 많은 수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파츠 1세가 전등을 수리하는 중에 발명한 건 맞아요. 발견하게 된건 맞죠? 전등을 조금 더 밝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그 안에 뭔가를 넣고 이러면서 발견하게 된 거죠. 발명했습니다. 퍼치 3세가 처음으로 해외 판매를 시작했다. 일단은, 퍼치가의 3대이니까 이어져서 가면 3세가 맞죠. 퍼치 3세가 처음으로 해외 판매 시작한 게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인 퍼치 2세가 어디에도? 아우슬란트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아들이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이제 해외 판매를 이미 시작은 했지만, 아시아 국가인 일본에까지 이 스노우볼이 전해진 거는 퍼치 3세 덕분입니다. 하지만 해외 판매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만약에 시작했다면 zum ersten Mal im Ausland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묘사적 표현이 없었으니까 확인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요즘도 예쁘다라고 해서 보는 이 스노우볼이 실제로는 어벤 파티 그 가문에서 만든

만들고 있는 거고, 여전히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아, 사실은 소중한 물품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빈에서, 오스트리아에 관련되어진 문화 내용이었어요. 계속해서 우리 24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에 관한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갑자기 점이 왜 찍혀 있나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 텐데, 아까도 얘기했죠. 로마자는 항상 서술을 읽는다이기 때문에 요한 슈트라우스 2세라고 우린 얘기하지만 요한 슈트라우스 데츠바이트라고 아마 독일어로는 읽어야 됐었을 거예요. 자, 일단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글의 내용을 꼼꼼하게 한번 볼게요. 요한 슈트라우스 데츠바이트 kam im Jahr 1825 in Wien zur Welt. Er war ein berühmter Komponist. Viele Menschen auf der ganzen Welt kennen ihn, weil er sehr schöne Walzer geschrieben hat. Es gibt über 500 Werke von ihm. Sein bekanntes Werk ist der Walzer an der schönen blauen Donau. Seine Musik macht froh und ist elegant. Johann Strauss II. War der Sohn von Johann Strauss I. Auch er war Komponist. Aber der Sohn wurde noch berühmter. Seine Musik wird bis heute auf der ganzen Welt gespielt, besonders beim Neujahrskonzert in Wien입니다. 볼게요. 여러분에겐 익숙한 음악가일 수도 있어요. 일부 학생들에게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Zur Welt kommen이라고 하면 태어나다죠. 몇 년도에? 1825년에 빈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했어. Kam im 1825 in Wien zur Welt라고 했네요. 그는 이니까 요한 슈트라우스 1세는 berühmter Komponist라고 해서 작곡가라고 하는 아래쪽에 각주 있고요. berühmt 조금 전에도 나왔었죠. 유명한이고 여기는 지금 형용사 어미 변화가 붙었습니다. 혼합 변화 남성 어미 붙은 거예요. 그는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Viele Menschen auf der ganzen Welt, 전 세계의이라고 하는 걸 ganz라고 하는 수식어를 넣어서 썼고요. 여기도 지금 이격, 형용사 어미 붙었어요. 약변화 여성 이격 어미예요. Viele Menschen, 많은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kennen ihn, 그를 알아요. while, 왜냐하면 이라고 있고요. while은 동사 후치죠. 완료시제 조동사 문장 제일 뒤로 가 있습니다. 그가 sehr schöne Walzer, 매우 아름다운 왈츠 곡을 썼기 때문이죠. 라고 했어요. Es gibt über 500 Werke von ihm. Werk이라고 하는 명사는 작품을 세는 단위 명사입니다. 그거를 복수형으로 지금 쓴 거예요. 지금 현재 그의 작품이 몇개 이상이 있대요? 500여 개 이상의 작품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작곡한 곡의 수가 500개가 넘어가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Bekannten은 유명한이란 표현이에요. Bekannten은 널리 알려진이란 표현입니다. Berühmt가 famous라는 개념이라면 Bekannten은 well-known의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널리 알려진 그의 작품 중에는 최상급 썼죠. 즉 모두가 알고 있는 인 거예요. 그러면 아, 그의 작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은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왈츠 작품 중에 An der schönen blauen Donau. 도나우는 강이죠. 파란 아름다운 도나우 강 위에서라고 하는 곡명을 가진 왈츠 곡이 가장 알려져 있지라고 했네요. 그의 음악은 포 행복한 즐거운이고요. 그다음에 elegant 우아하대요. 그의 음악은 일단은 매우 즐겁고, 그 다음에 사람을 유쾌하고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우아하다라고 느껴진대요. Johann Strauss II. War der Sohn von Johann Strauss I. 지금 Johann Strauss라는 이름이 1대 2대로 나눠지거든요. Johann Strauss 2세는 Johann Strauss 1세의 아들이죠. 이거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 뒤에 부연 설명 잘 보셔야 돼요. Auch er war Komponist. 여기에서 er는 누구냐면, Johann Strauss I입니다. Johann Strauss 1세도 음악가였는데, 어떤 음악가? 작곡가였어요. 그도 작곡가였지만, aber der Sohn, 그의 아들이, wurde noch berühmter. 여기에서 noch는 형용사 비교급 앞에 써서, mehr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훨씬 더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쓸 때. mehr berühmter 라는 표현을 써서 berühmter 비교급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라고 했는데 글쭉 봤더니 뭐는 있어요? 1825년에 빈에서 zur Welt kommen 태어났다는 있는데 언제 어디에서 사망했는지는 글 안에 수록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답을 찾을 수 없는 거는 2번이고요. 3번 볼까요? Welcher Stück von ihm ist bekannt? 이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Stück이라는 명사를 썼는데 자, 원래 글에서는 Werk이라고 하는 작품이라는 명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근데 Stück도 작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Stück은 전체 일부인 조각이잖아요. 근데 조각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을 지칭할 때 예술 작품에 무슨 무슨 작품, 그 다음에 그 작품을 하나, 두 개, 세 개, 셀때쓸수 있는 단위 명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의 어떤 작품이 유명한가요? 알려져 있는가요? 라고 했는데 여기 있었어요. 왈츠, 왈츠곡 중에서 An der schönen blauen Donau가 bekannt라고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4번, Wie viele Stücke hat er geschrieben? 이번도 Stück을 썼습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Stück은 원래 중성 명사이잖아요. 이렇게 중성의 단위 명사는 사실은 복수형을 쓸수 없다라고 배웠어요. 뭐일 때? Stück의 원래 의미가 조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세 조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럼 복수형이 없는 걸로 우리는 배웠어요. 즉 뒤에다가 뭐또 별다른 복수형을 쓸수 없고 그냥 drei Stück Pizza, zwei Stück Pizza 이렇게 써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4번 보기 한번 보실래요? Stück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A가 붙어 있어요. 즉 복수형 어미가 붙은 거예요. 예술 작품의 경우는 이 작품을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셀때둘셋 넷이라는 복수의 수량을 얘기할 때 복수형을 씁니다. 그래서 Stücke라는 표현은 예술 작품일 때만 쓸수 있어요. 몇 편의 작품을 그는 썼나요? 라고 했으니까 작곡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곡했나요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찾아보면 500 Werke 이상이다. 500여 편 이상입니다라고 하는 답변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 슈택은 전체 중에 일부인 조각일 때는 복수형을 쓸수 없지만 예술 작품을 세는 단위 명사일 때는 슈택해라고 하는 복수형을 썼지.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볼까요? Wo kann man heute seine Musik hören? 오늘날 어디에서 그의 음악을 들을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그의 음악 아무 데서나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글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어디? 특히나 Neujahrs Konzert in Wien, 빈에서 열리는 신년 음악회에서 들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매년 빠지지 않고 연주돼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내용은 Wann und wo ist er gestorben? 과 관련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라고 하는 사실은 이 작곡가의 아버지도 음악가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문화 정보로 같이 한번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우리는 그럼 오늘의 문화 영역의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가 아니네요. 네, 25번 문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플람쿠헨이라고 하는 플람쿠헨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Der Flammkuchen ist ein bekanntes Essen nicht nur in Deutschland, sondern auch in Österreich und in der Schweiz. Er kommt aus dem Elsass. Das liegt er heute in Frankreich. Deshalb mögen ihn auch viele Leute im Südwesten Deutschlands, vor allem in Baden-Württemberg, Saarland und der Pfalz. Der Flammkuchen sieht wie eine Pizza aus, ist aber viel dünner. Eine Flamme ist ein kleines Feuer. Und der Kuchen heißt Flammkuchen, weil er in einem richtig heißen Ofen gebacken wird. 볼게요. Flammkuchen은 bekanntes Essen, 유명한 음식이다라고 했어요. Nicht nur 하고서는 지금 sondern을 썼습니다. 즉, nicht nur A, sondern auch B이면 A뿐만 아니라 B에서도인 거죠.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도 유명한 음식입니다라고 했어요. 이 음식은 Kommt aus, 어디 어디에서 유래합니다인 거죠. 엘자스 지방에서 유래합니다라고 했고요. Das liegt, 이것은 위치한다요. Heute in Frankreich. 오늘날에는 이 엘자스 지방이 프랑스에 위치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deshalb mögen ihn auch viele Leute im Südwesten Deutschlands.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독일 남서쪽에 많은 사람들도 이 음식을 좋아합니다. 즉, 프랑스와 국경을 인접하는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독일 남서쪽에 많은 사람들도 이 음식을 좋아하고요. Vor allem,

특히나 besonders의 뜻이죠. 어디? 바덴-뷰르템베르크나 사알란트나 또는 팔츠 지역의 사람들이 이 음식을 특히나 좋아하죠라고 한 거예요. Der Flammkuchen sieht wie eine Pizza aus. aus의 뭐뭐처럼 보이다잖아요. Flammkuchen은 피자처럼 생겼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피자는 얇은 반죽이 있고 그 위에 토핑이 올려진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케이크와 어떤 차이가 있죠? 케이크는 일단 빵이 부풀어서 시트지가 두꺼워요. 그런데 피자는 어때요? 시트지가 얇습니다. 그럼 그 차이를 놓고서는 보면 아 피자와 쿠헨이라고는 불리지만 뭔가 형태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구나 알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얘기해요? Ist aber viel dünner라고 했어요. dünn은 얇은이고요. 그게 비교급에 써서 피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뭐래요? 심지어 Ist aber viel dünner. 피자보다 훨씬 얇아요 라고 했어요. 그럼 피자 반죽 도우보다도 훨씬 얇은 케이크다라는 표현. 우리나라로 치자면 약간 전이나 빈대떡 같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Eine Flamme ist ein kleines Feuer 라고 했습니다. 일단 Flamme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설명합니다. Flamme는 불꽃이란 뜻이고요. 이 불꽃은 뭐예요? 작은 불을 의미합니다. 이 케이크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Flammkuchen이라고 불러요. Weil er, 왜냐하면 여기서 er가 Flammkuchen이죠. 그것이 어디 안에? In einem Ofen이에요. 오븐 안에서 그 backen wird, 구워집니다 라고 했는데 그 오븐이 어떤 거라고 설명했냐면 heiß라고 하는 것에 수식어가 붙었으니까 뜨거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richtig이라고 하는 표현이 형용사 어미 변화 없이 붙었다는 건 부사어로 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richtig은 올바른, 옳은이란 뜻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부사어로 쓰이면 매우란 뜻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richtig heißen Ofen이라고 하면 매우 뜨거운 오븐 안에서 구워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케이크는 너무 뜨거운 오븐에 넣으면 사실 타버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높은 온도의 오븐에서 구워지는 케이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래쪽이 굉장히 얇게 되어 있는 케이크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독일 남서부 지역 사람들 Südwesten에서 좋아한다 이거 있었어요. 독일에서 시작되어 프랑스까지 유행한다가 아니고 원래 엘자스 지방에서 유래했어요. 예전에 엘자스가 독일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땅이 어디? 프랑스령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니까 시작되어서 프랑스까지 유행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글에서 유추할 수 없고 글 내용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도 잘 알려진 요리다. 앞에 있었죠. Nicht nur in Deutschland, sondern auch in 뭐라고 했어요? Österreich und in der Schweiz 라고 해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도 알려져 있다. 맞고요. 뜨거운 오븐에 굽는, 맞아요. 뜨거운 오븐에 굽는 독일식 피자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케이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츠이를 선택한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제 진짜로 문화 영역의 마지막 문제인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농장이고요. Schrebergarten이라고 부르는 이 주말 농장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In Deutschland gibt es viele Schrebergärten. Garten은 복수형이에요. Ein Schrebergarten ist ein kleiner Garten. Viele Schrebergärten sind am Stadtrand. Wenn Menschen zu Hause keinen Garten haben, können sie einen Schrebergarten für wenig Geld benutzen. Der Name kommt vom deutschen Arzt Daniel Gottlob Moritz Schreber. Er wollte, dass Menschen aus der Stadt einen kleinen Platz zum Ausruhen haben. Besonders Kinder sollen gesund leben. Im Schrebergarten pflanzen die Menschen Obst und Gemüse. Dort sind sie viel draußen und lernen die Natur kennen. 이라고 했네요. 볼게요. 독일에는 많은 Schrebergarten이 있습니다. 즉, 주말 농장들이 있어요. 주말 농장은 ein kleiner Garten, 작은 정원을 의미합니다. 많은 Schrebergarten, 주말 농장들은 어디에 있냐면 Stadt는 도시죠. 그 다음에 Rand라고 하는 표현은 외곽, 테두리란 표현이 있어요. 테두리를 Rand라고 보통 하고 Stadtrand 이러니까 시의 외곽 부분인 교외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일단 경계면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지어 씁니다. 교외에 많은 주말 농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에 자기 집에 정원이 없으면 뭐 할 수 있어요? Schrebergarten을 적은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이름은 common form, 무엇무엇으로부터 유래했다 따왔다죠. 누구로부터 유래했어요? 독일 의사인

다니엘 겉럽 모리츠 슈레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정원의 이름인 슈레버라고 하는 표현이 주말이란 표현이 아니거든요. 사람 이름이에요. 슈레버 가튼을 주말 농장이라고 부르게 된 거는 이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아우스다슈타트, 시내 도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아이는 플라츠, 어떤 어떤 자리를 찾기를 바랬어요. 뭐할수 있는 숨 아우스고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리를 찾기를 바란 거예요. 특히나 아이들은 설렌 그존트립,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죠. 주말 농장에서는 플란센이라고 하면 심다 재배하다입니다. 무엇을 재배하나 했더니 사람들은 과일이나 채소류를 재배를 합니다. 심고 지킵니다. 그곳에서는 센스 필드 하우스는 교회에 그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즉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말 농장에서 활동을 하면 그 다음에 뭐를 알게 돼요? 자연을 캐는 레아는 더 알게 됩니다라고 했어요. 실외에 더 자주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연을 더 알아가게 되는 주말 농장과 관련된 글이었어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교회에 있는 작은 정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틀린 내용은 일단은 1번이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맞는 내용이고 의사 슈레이버에서 유래했어요. 그 이름을 따서 현재 슈레이버 가든이라고 했고요. 과일과 채소 재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도시를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찾으라라고 하면 1번, 비용이 많이 든다였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문법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푸츤시. 자, 여기서 푸첸 동사는 어디?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치아에만 쓸수 있다라고 했어요. 양치하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레시테이시라고 하면 여기선 제대로, 올바르게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부사어로 쓴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푸친시라고 했고 치아는 하나만 닦지 않아요. 그러면 잔이라고 하는 명사의 복수형을 써야 하고요. 이 명사의 복수형은 일단은 변모음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뒤에 에를 붙여요. 그래서 어떤 걸 찾으면 돼요? 푸친지 이어의 친을 이라고 하는 3번이에요. 무엇을 닦으세요? 이니까 여기 어차피 사격 쓰는 자리여서 명사 복수형 삼격어미 이런 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복수형 사격입니다. 당신의 치아를 제대로 닦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있어요. 자, 오늘의 우리 팁스를 통해서 복수형의 규칙은 더 이상 정리하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미 여러 차시에 걸쳐서 정리를 한번 했었거든요. 독일어 복수형은 크게 다섯 가지 어미 규칙을 뗄수 있어요라고 했던 건 기억나시죠? 이거는 성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남성 명사이다라고 하면 어떤 어미를 쓴다라고 했나요? 뒤에다가 별다른 어미를 붙이지 않는 뭐 에엘, 에에아르 이런 틀로 끝나면 별다른 복수형 어미 붙이지 않고 변모음으로만 바꾸던 그런 아이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음절의 중성명사이다라고 하면 복수형으로 에에아르란 어미를 쓰는 경우가 있어라고 있어요. 자, 여성명사의 경우는 여러분 뭐를 쓰면 될까요? it, n 또는 n을 쓰시면 돼요. 명사의 특징에 따라서 n만 붙이거나 여성명사 대부분 a로 끝났으니까 아니면 a를 추가해서 쓰시면 됩니다. 요거 말고 외래어 명사들이 있어요. 외래어 명사뿐만 아니라 끝에가 o로 끝나는 명사이면 못 썼나요? 복수형일 때 s를 활용을 해서 썼던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에 따라서 또는 그 언어군의 특징에 따라 나누어진 복수형 어미가 있었고요. 요네 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 다 뭐를 쓰는 거예요? 복수형을 만들 때 a를 쓰는데 대부분의 경우 A를 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형 문제 나오면 여러분 그래서 성잘 구분하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A를 추가해서 내가 복수형을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진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단위 표현과 뒤에 명사의 복수형 활용을 묻고 있어요. 일단은 질량 단위를 뜻하는 킬로그램 또는 그램 등이 나오면 뒤에 무조건 채소나 야채류는 복수형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 킬로 애플 이거 맞는 거예요. 사과 3kg은 5유로밖에 하지 않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Zum Frühstück ist er, 그는 아침으로 케이크 한 조각을 먹습니다. 라고 할 때, 케이크 중성명사에서 Einstück. 이것도 맞는 거네요. Ich habe dir zwei Tafeln Schokoladen aus der Schweiz mitgebracht. 내가 너를 위해서 스위스에서 초콜릿 두 판을 가져다 줬지 라고 해서 타펠이라고 하는 단위명사 쓰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타펠은 복수 수량을 나타내게 되면 여성명사이니까 복수형 어미 써요. 이것도 맞아요. 대신 여러분 이때 뭐 뒤에 나오는 무엇 무엇이라고 하는 이 단위명사 뒤에

0: 쓰이는 명사는 복수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zwei Tafeln Schokolade까지만 써야 돼요. 밑줄친 부분에 쓰이면 올바른 거 그래서 몇 번? 2번이에요. 2번. 복수형을 쓰는 건 언제만? 질량단이 뒤에 나오는 채소, 과일류. 대신 여러분 채소류 중에 복수형이 없는 명사도 있어요. 그거 주의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9번 문제 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단위명사 먼저 보고 갈까요? 자, 중성의 단위명사 ein Glas, ein Stück 등 같은 경우는 복수형으로 바꾸어서 활용하지 않는다 했지만 주의할 게 있어요. 예술작품일 경우는 Stücke 쓴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여성 단위명사 tasse, dose, flasche, tafel은 두 개 이상의 수량을 뜻하게 되면 뒤에 여성 복수형 어미 n을 붙여서 NN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계속해서 우리 29번 문장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Sprichst du Deutsch? 너 독일어 할 줄 알아?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요거 sprechen 동사의 활용형 맞네요. Der Unterricht fängt halb neun an. 수업은 8시 반에 시작한다. 안팎의 불규칙 동사여서 맞는 거고요. Leo leadet Max zur Geburtstagsparty ein. Einladen의 laden 동사는 불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이때는 뭘 하지 않아요? 트루 끝났지만 에를 추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lead입니다. 막스, 레오는 막스를 생일 파티에 초대한다. 근데 이 동사 표현이 틀렸어요. 뒤에 Lukas und ich 두 명이죠. 그러면 복수를 지칭하는 동사로 바꿔야죠. Sie haben eine Stunde lang fern. 한 시간 동안 TV를 본다 라고 하네요. 문장 표현이 올바른 거 그럼 고르면 아비를 선택한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불규칙 동사의 활용을 묻고 있고요. 불규칙 동사는 단수 2, 3인칭에서만 어감 모음이 변화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30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Draußen ist es wirklich heiß. 밖에 wirklich 정말로 더워요. 라고 하면서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Trink doch ein bisschen Wasser 라고 했어요. Trinken 동사 단수 2인칭의 두에 대한 명령문으로 썼고요. 자, 뭐뭐뭐 하렴 이라고 했고요. Ein bisschen 약간 조금 이란 표현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명사인 Wasser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Trink doch ein bisschen Wasser 라고 해서 ein bisschen을 쓴 이유는 이 Wasser가 일단은 물질 명사로 불가산 명사이거든요. 조금 약간이라는 표현의 불가산 명사를 수식하는 수사를 썼어요. 자, 우리 고민되죠. 그러면 얘는 일단은 ein bisschen 조금 약간이지만 복수형이 없어 라고 하는 걸 알고 단수형에 맞게끔 지금 형용사 어미 변화를 할 거예요. Wasser의 성이 뭔지 그러면 생각하셔야 되죠. 중성이에요. 그 다음 ein bisschen 이라는 수사는 관사인가 고민하면 아닌 걸로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 아이가 관사가 아닌 거니까 여기 형용사 어미 변화를 할 때 우린 어떤 식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강변화 식에 넣습니다. 강변화 식에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마시다 이잖아요. 그럼 몇 격이에요? 강변화 중성 사격 어미를 써야 돼요. 강변화 중성 사격 형용사 어미는 뭘까 생각하면 AS입니다. AS. 즉 어떤 형용사를 쓰고 뒤에가 AS로 쓰면 돼요. Trink doch ein bisschen 이라고 했고요. 봤더니 kaltes Wasser인 정답 5번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형용사 어미 변화가 나오면 여러분 일단은 뒤에 나오는 명사의 특징을 잘 보셔야 합니다. 라고 계속 강조하는 건 이 명사의 성에 따라 격변화 어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더러 지금처럼 불가산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에 나와 있는 이렇게 수사적 의미를 띈 아이들이 혹시라도 복수형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형태의 특징을 좀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만약에 아이넷이라고 하는 수사가 나왔으면 이 뒤에 나오는 명사는 복수형이에요. 즉 가산명사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지금은 가산명사가 아니야 라고 했어요. 많은 조금 이런 양적인 의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해서 불가산명사면 그러면 강변화식으로 넣어서 어떻게 해야지 이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사들 중에서 뭐 feel, I'm bisschen 이런 아이들은 관사류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을 주의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네,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럼 오늘 강의가 끝나나요? 아니요. 우리의 강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부터는 특강 3시간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최근에 한 3, 4년간 기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조금 오답률이 높았던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번쯤 복습해봤으면 하는 아이들로 우리 특강 시간에 만날 거예요. Bis next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0: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0: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능 한문 김연수입니다. 2027 수능 완성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그럼도 오늘도 힘차게 한번 강의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는요, 하입니다. 이 글자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요, 의문사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풀이할 때 어찌, 무엇, 언제,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 의문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하자 뒤에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온다면 무엇, 무엇, 무슨으로 풀이하시고요. 뒤에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말이 온다면 언제,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면 얼마나 이렇게 풀이됩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런 의문사들을 자연스럽게 풀이하는 습관과 연습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용 기억하면서요. 오늘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회 모의고사 16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자, 단문이 주어지고요. 이 단문과 관련되어 있는 성어를 찾는 문항입니다. 이런 문항들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 어렵냐면, 주어진 지문도 한자로 되어 있고,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도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 겁을 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열심히 공부했고 문항도 많이 풀어봤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문항에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유공무상, 즉 민불권, 유재무벌, 즉 민부징이라 라는 문장입니다. 자, 공이 있으면 공이 있는데 상이 없으면, 즉자는요, 뭐뭐 하면 뭐뭐 하다. 자, 앞말과 뒷말을 조건으로 연결해 주는 말입니다. 자, 공, 싼 공이 있는데 그에 따르는 상이 없다면 백성은 권면되지 않는다. 자, 권면이라는 거는 뭐예요? 좋은 일을 힘써 하도록 권장하는 거예요. 어떤 열심히 해서 공로를 세웠어요. 그에 따르는 상과 보상이 있다면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그런 상과 보상이 없다면 그 백성은 권면되지 않아요. 힘써서 열심히 하지 않게 된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뒤에 문장 볼까요? 유재무벌, 즉 민부징이라. 죄가 있는데 벌하지 않는다면, 벌이 없다면, 여기서도 역시나 즉자가 뭐뭐 하면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징계되지 않는다. 죄가 있는데 그에 따르는 벌이 없다면 백성들은 징계되지 않아요. 징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에 따르는, 죄에 따르는 벌이 있다. 잘못에 따르는 벌이 있다면 그것을 벌을 받고, 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경계한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을 알지만 그에 따르는 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뭐 같아요? 공로를 세웠으면 상을 충분히 주고,

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따르는 벌을 확실하게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힘써 일하지 않고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 라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그럼 그와 관련된 성어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 전화위복입니다. 재앙이 바뀌어서 복이 된다. 나쁜 일이 또 좋은 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전화위복. 여기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반드시 상을 주고 반드시 벌을 준다. 신상필벌. 상과 벌을 엄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는 문장이죠. 어때요? 여기서도 상을 충분히 주고 벌도 충분히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상필벌에서 이 믿을 신자는 믿다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반드시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기호지세. 호랑이를 탄것 같은 형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호랑이를 타고 달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중도에 그만둘 수 없는 형세를 우리가 기호지세라고 해요. 여기서도 답이 아니고요. 자, 초록, 동색. 자,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다. 같은 상황과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린다라는 말을 초록동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답이 아니고요. 일치월장. 날로 나아가고 달로 나아간다. 나날이 다달이 발전하고 성장한다. 라고 했을 때 일치월장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도 답이 될수 없고요. 우리 답은 신상필벌 2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나온 성어들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가로에 나다 키워드 넣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성어를 굉장히 잘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직 나는 좀 부족해 하는 친구들은 같이 정리를 해볼까요? 자,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무엇이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죠. 전화위복이라고 했습니다. 신상필벌 뭐였어요? 상과 벌을 반드시 공정하고 엄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었죠. 우리 답이었었어요. 상벌을 공정하고 엄중하게 해야 한다. 자, 기호지세는 어떤 의미였나요?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초록, 동색. 비슷한 성향이나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린다. 자, 일취월장은 뭐예요? 나날이 다달이 자라거나 발전한다. 발전이 여기서는 키워드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성어 한번 가로 넣어 봤고요.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번 지금 문항에서 묻고 있는데, 와, 정말 문장이 짧죠? 단문이 나왔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도 다 단어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쉬운 문항이 되겠습니다. 의인 망용, 용인 물의. 자, 의자는요, 의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의심하는 거죠. 막용, 막자는요, 뭐뭐가 없다라는 뜻인데, 뭐뭐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는 쓰지 말아라. 어떤 사람을 의심하면 그 사람을 쓰지 말고, 자, 여기서 사람을 쓰다라는 건 뭐예요? 등용하다라는 거죠. 이때 용자는 등용하다예요. 등용하지 말고 사람을 등용했으면 뭐뭐하지 말아라. 말 물자죠. 의심하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잘할까? 그 사람이 정직할까? 이렇게 의심하지 말아라는 거죠. 한번 등용을 했으면 믿고 맡겨라. 믿고 기다려라 라는 걸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청렴.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실천. 어떤 일을 믿고 의지하는 것, 신뢰. 어떤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 근면. 자, 씩씩하고 용기 있게, 씩씩한 기운, 굳센 기운, 용기. 어떤 게 답일까요, 여러분? 그쵸. 어떤 사람이 등용했으면 믿고 맡겨라.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단문과 관련돼 있는 거는 신뢰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18번,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문장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3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산문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지문에 문항이 2개에서 3개 정도 세트 문항으로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문항부터 살펴볼게요. 18번 기억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 풀이 순서를 묻고 있습니다. 19번 글의 내용으로 보아 니은에 들어갈 것. 자,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도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 상하, 무, 정의, 비고, 무, 정명. 자, 이 문장에서 부자는요, 발어사 역할을 합니다. 무릇, 자, 그럼,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는 말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무릇 위아 아래에는 일정한 자리가 없고, 비고, 낮음과 높음은 일정한 명칭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자리, 그러니까 정해진 위치가 없다라는 거죠. 정해진 이름도 없다라는 거예요. 위치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는 것이다. 딱 고정된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아즉 필유상. 아래가 있 다면 이때 직자는요 뭐뭐 한다면 조건으로 이어주는 글자라고 했었죠. 아래가 있다면 반드시 위가 있으니.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낮음이 없다면 뭐뭐 하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안자 별표 편안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요 어찌 뭐뭐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의 형태로 쓰였어요. 낮음이 없다면 어찌 니은이 있겠는가라는 문장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이미 앞에 하자가 나와 있어 뒤에 상이 나와 있죠. 낮음이 나와 있고 뒤에 어떤 글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금 이따가 문항 같이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18번 먼저 풀어볼게요. 기역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거. 아까 우리 이거 뭐라고 풀이했어요? 위아 아래에는 정해진 자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반드시 매번 위가 되고 매번 아래가 되지는 않겠죠. 아래에 따라서 위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위도 마찬가지예요. 위가 있어야 또 아래가 정해지는 것처럼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건 뭐였죠, 여러분? 위아 아래에는 일정한 자리가 없다. 일정한 위치가 없다라고 했어요. 아,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건 없다에 해당하는 없을 무자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니은에 들어갈 거 한번 볼까요? 19번. 글의 내용으로 모아서 니은에 들어갈 거. 이미 우리 문장 속에 힌트가 다 있었습니다. 아래가 있으면 반드시 위가 있고, 낮음이 없다면 어찌 니은이 있겠는가? 낮은 게 없다면 높은 것도 없겠죠. 여기 보면 낮은과 높음 이미 대비돼서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렵다 해당하는 난자도 아니고요. 정성에 해당하는 성자도 아니고요. 바꾸다, 쉽다라는 의미의 역자도 아니고요. 또는 이라고 읽죠, 우리가. 높다 해당하는 고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좋다에 해당하는 호도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낮음이 없다면 어찌 높음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은 모두 상대적인 개념이지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상반되는 뜻을 가진 한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풀이하거나 또는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한자를 구할 때 특히나 많이 활용되는 게이 상반되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알아두어야 되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낮다의 반대가 고였어요. 그래서 낮을 비와 높을 꽃도 반대되는 건데, 높을 거에 또 반대되는 게 저, 낮을 저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층이라고 하고 저층이라고 하죠. 고저. 자, 개자는 뭐예요? 열다. 얘는 닫다란 뜻이죠. 문을 열다 닫다. 자, 우리 새 것을 신이라고 하죠. 옛 것을 뭐라고 해요? 구, 옛구자라고 하죠. 그래서 신식, 구식 했을 때도 신구. 자, 귀, 천 어때요? 귀하다, 천하다, 신분이 높고 소중하다, 신분이 낮고 그렇지 않다. 귀천도 반대가 되는 글자고요. 아까 음과 양도 어때요? 그늘, 햇볕이

우리가 양이라고 하고 없는 곳을 음이라고 하잖아요. 음지, 양지 하듯이 이것도 상반되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자, 밝다에 반대되는 건 뭘까요? 어둡다. 우리 명암이라고 하잖아요. 자, 밝고 어두움. 자, 이익이 되는 걸 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손해가 되는 걸 뭐라고 할까요? 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해관계를 따지다 했을 때도 이 이해인데 친구들이 이해가 잘 된다 할때 이해인 줄 알더라고요. 그때는 이 리자와 이 해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반되는 뜻을 가진 한자 정리해두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20번,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20번, 21번 문항 먼저 살펴볼까요? 기역에 도금으로 오른 거, 오, 도금 문항이 나왔고요. 니은에 대한 이해로 오른 거, 이 밑줄 친이 문장에 대한 이해로 오른 거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줄 친 부분들 유념해서 풀이를 해볼까요? 자, 자궁, 문활, 유, 이러니, 가이, 종신, 행지자, 호. 자, 이거 논어에 나오는 문장이잖아요. 이 자궁이라는 사람이 공자의 제자입니다. 자공이 물어 말했어요. 물었죠. 자, 요렇게 우리 가로를 쳐볼까요? 뭐뭐뭐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때 호자는요, 의문사. 맨 끝에 쓰이는 의문사예요. 이 문장 전체를 의문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무엇무엇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 자공이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요. 한마디 말로 뭐뭐 할수 있다. 가이죠. 종신. 몸을 마치는 거예요. 몸을 마치다? 평생토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한마디 말로 평생토록 그것을 실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공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왈. 여기서 자는 누구다? 공자다. 공자가 말하였다. 기서호. 자, 그것은 용서할 서일 것이다. 오, 여기서는 서자가 정말 중요해요. 답을 딱 하나 줬어요. 한 글자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서일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때 이 어조사호자는요, 요 앞에서는 의문을 만들어주는 글자였잖아요. 근데 이때의 호자는요, 의문이 아니라 뭐뭐일 것이다. 추측을 만들어주는 글자가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서일 것이다. 그리고 제자가 잘못 알아들었을까 봐더 구체적으로 뒤에 여덟 글자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소, 부욕, 물시, 어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남에게 시키지 말라. 자, 이때 기자는요, 이 인자와 반대가 되는 거죠. 인이 남이라면 기는 자기 자신입니다. 욕은 하고자 하는 거예요. 부욕은 하고자 하지 않는 거죠. 그걸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자는 뭐뭐 하지 말라가 되겠습니다. 아, 어때요? 자공이 한 글자로 평생토록 실천한 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공자가 딱 대답을 해줘요. 그거 용서할 서야. 바로 서자다. 그렇게 말해주면 제자가 조금, 아, 이게 뭐지? 라고 할까봐 뒤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줍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그게 바로 서야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자를요 조금 더 찾아보면 이 같을 여자에 마음심이 결합한 글자예요.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같게 여기는 거죠. 원래는 용서할 서자인데요. 의미 자체가 마음을 같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그죠? 내가 귀찮아서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 있죠. 상처되는 말.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배려를 해라. 라는 그런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문항을 풀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역에 도금으로 오른 거. 자, 여기서는요. 마칠 종자의 몸신자였어요. 그래서 몸을 마치다 평생이라는 의미였죠. 자, 여러분이 이 문항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선생님이라면, 이 신자는 많이 봤을 거예요. 몸신. 그러면 뒤에 신이 들어가 있는 것만 남겨두고 지우겠어요. 그러면 이 종자는요, 끝 종자예요. 처음과 반대되는 글자죠.

맞히다 끝. 아, 종신. 그래서 종신이라고 답을 읽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분 문제. 자, 니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관련이 없고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어. 항상 성실하게 배우는 자세가 중요해.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문항도 아니었죠. 5번.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켜서는 안 돼. 그쵸. 니은을 그대로 풀이를 했네요. 어렵지 않은 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의미와 이해를 금방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번으로 답을 구했고요. 자, 주제가 비슷한 성어 한번 보겠습니다. 논어에서 방금 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 서자가 용서할 서자이지만 같을려의 마음심이라는 글자가 결합해서 그 마음을 같게 여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풀이한 게 8글자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는 게 기소부륙 물시어인이었죠.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어떤 성어가 떠오르냐면, 처지를 바꾸어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어를 찾아보니까, 역지사지, 요거 우리는 흔히 잘 알고 있죠.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어떤 갈등을 겪을 때, 역지사지의 자세로 임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것과 관련이 있는 성어 하나 더 언급해 본다면 추기급인이에요. 추기급인은 기자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서 남에게 미친다. 아, 내 마음이 이러이러하니까 남도 그럴 거야라고 배려해주고 처지를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네 개의 문장과 성어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22번,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죠. 기억과 짜임이 같은 거, 단어의 짜임 문화, 요거 묻고 있고요.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니은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글을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지, 소이, 잡식, 수목. 자, 숫자는요, 따를 숫자예요. 뭘 따르냐면, 땅에 마땅한 발을 따라서 잡식 섞어 심는다는 거예요. 심을 식자. 뭘 심냐면, 나무 숫자의 나무 목자. 나무를 섞어 심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따라서 그 땅에 마땅한 발을 따라서 알맞은 나무를 섞어서 심는 거죠. 다양하게 심는 거예요. 그러면 춘즉 상화, 하즉 음양, 추즉 식실. 자, 춘하 추동할 때 계절이 나왔네요. 봄이면 봄에는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이때 상자. 여러분, 이 상은요, 상을 주다. 뭔가를 잘해서 상을 준다의 상인데, 여기서는 상을 준다가 아니라 감상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우리 봄을 감상하고 즐기는 거, 춘상, 춘상객, 상춘객, 상춘이라고 하죠. 그래서 봄을 감상한다, 상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꽃을 감상한다라는 의미예요.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고, 자, 하즉 여름에는 그늘의 서늘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을에는 가을 주자죠?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나무를 심으니까 봄에는 꽃을 감상할 수 있고, 여름에는 그늘의 서늘함을 느낄 수 있고, 가을에는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지, 제목, 기용. 요렇게 해볼까요? 역계, 취, 자어, 시. 자, 제목은요, 나무를 재료로 쓰는 거죠. 제목과 기용, 그릇과 생활용품의 용이에요. 그릇과 도구에 이르기까지.

또한 모두 이것에서 그 재료를 취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무가 되겠죠.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나무와 생활도구를 필요했을 때, 생활도구를 만들 때 쓰는 나뭇가지에 이르기까지 또한 모두 이것에서 그 재료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제목이나 생활도구를 쓰는데도 나무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차, 고인, 소이, 중, 재식냐. 이것은 고인들, 옛 사람들이 중, 중은요, 무거울 중자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소중하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재식은 나무를 심는 걸 말해요. 나무 심기를 소중하게 여긴 까닭이다. 자, 그 뒤에 앞에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나무를 심으니까 이렇게 좋아, 장점이 많아 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옛 사람들이 나무 심기를 중요하게 생각한 까닭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2번 문항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역과 짜임이 같은 거, 단어의 짜임 문항은 꼭한 문항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역은요, 어떻게 풀이했어요? 옛 고자에 사람 인자, 옛 사람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오, 수식 관계를 찾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수식 관계인 거 찾아볼게요. 자, 떨어질 낙자의 입옆, 낙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입이라고 우리가 풀이를 하겠죠. 오, 꾸며주고 있어요. 어때요? 수식 관계 맞죠? 잎은 잎인데 떨어지는 잎이잖아요. 그래서 수식 관계. 1번에 바로 답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나라를 세우다, 건국이라고 돼 있어요. 을을이 들어가면 어떻다? 술, 목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아니고요. 자, 얘는 뭐예요? 고려예요. 생각할 고자에 생각할 여자. 생각과 생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침수예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뭐뭐에 뭐뭐 하다라고 하면 술보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아니고요. 심란하다. 심란해. 마음이 어지러워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도 마음이 어지럽다. 주술 관계가 되겠죠. 뭐뭐가 뭐뭐 하다라고 풀이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수식 관계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니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 니은을 뭐라고 풀이했어요? 소이 중재식 야. 옛날 사람들이 나무 심기를 중요하게 생각한 까닭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봄의 꽃을 감상할 수 있다? 그죠? 봄에는 꽃을 감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 재료를 취할 수 있다? 그죠? 모두 이것에서 재료를 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고. 그릇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이 글자가 그릇기자잖아요. 그릇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기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3번도 맞습니다. 가을에는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어디에 있어요? 추죽, 식실. 그죠?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겨울에는 눈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 봄, 여름, 가을은 나와 있는데 겨울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에 5번 해당하지 않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24, 2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번 문항부터 한번 살펴보죠. 의미상 기역과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은, 자, 기역은 수예요, 수. 이 숫자와 바꾸어 쓸수 있는 한자를 물어보고 있고요. 25번,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거, 가, 그죠? 요런 문항들은 주로 인물의 일화에 대해서 나올 때 많이 출제되는 발문이거든요.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문항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24번, 25번 문장이 좀 길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2, 경술, 양력, 3월 26일, 상, 오, 십시. 어떤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때 이 써있자가요, 뭐뭐로서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 할 때에
시기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월, 며칠, 몇 시라는 시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니까 경술년, 양력, 3월 26일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때 상오는요, 윗상자의 낮오자예요. 그래서 오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상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가 되겠네요. 10시니까. 입형장, 형장은요, 형벌을 하는 장소예요. 여기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형장에 서서. 흔연이 언왈. 자, 흔연이라는 말은요, 이 흔자가 좀 어려워요.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연자는요, 이런 말 뒤에 붙어서서 의성어나 으태어,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기쁘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기쁘게 말하였다라는 거죠. 여, 위, 대한독립이사. 위, 동양평야이사. 사하, 감언. 여기까지가 이 사람이 한 말의 내용입니다. 자, 여자는요, 나예요. 1인칭. 나, 여자입니다. 내가 대한 독립을 위하여 죽고. 자, 여기서 위자는요, 위하다라는 뜻이에요. 위자에는 하다, 생각하다, 여기다, 되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한 독립을 위하여 죽다. 이렇게 풀이 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양 평화를 위하여 죽다가 되겠죠. 내가 대한 독립을 위하여 죽고 동양 평화를 위하여 죽으니 죽음이 어찌 서운하겠는가? 여기서 감자는 좀 어렵죠? 서운하다 감자예요. 뒤에 이 언자는 어조사형언인데 반어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죽음이 어찌 서운하겠는가? 서운하지 않다. 앞에 뭐라고 했어요? 흔연. 기쁘게 말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한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하여 죽으니 죽음이 어찌 서운하겠는가. 수환, 착, 한복, 종용, 취형. 드디어, 마침내 한복을 갈아입는 거죠. 바꿀 한자의 착자가 입을 착자입니다. 옷을 입다란 뜻이에요. 종용, 침착하게란 뜻이에요. 그 형장으로 나아갈 취자,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형은요, 이 앞에 있는 형장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드디어 한복을 갈아입고 침착하게 형장으로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요거는 이제 안중근의 일화에 나오는 글입니다. 자, 의미상 기억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기억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드디어 마침내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에 해당하는 글자가 뭔지 볼까요? 자, 1번은요. 추, 쫓다라는 거예요. 쫓다, 따르다. 여기서는 아니고 도, 길도 자죠. 자, 이 글자는요. 뜻, 으자예요. 뜻, 의, 의견할 때. 이 글자는 말미암을 유자죠. 자, 이 글자는 경, 마침내. 경자예요. 드디어 마침내 갈아입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기억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 뜻이 통하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가에 대한 이해로 오른 거, 이 인물, 나에 대한 인물, 나였자니까 이 인물에 대한 이해로 오른 거 한번 볼까요? 죽음 앞에서도 결연한 태도이다. 그죠? 지금 사형장으로 들어가면서도 이 죽음이 하나도 서운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침착하고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번, 죽음 앞에서도 결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맞고요. 속세를 벗어난 고결한 자세이다. 고립되어 지내는 삶을 추구한다. 전혀 아니고요. 타인의 희생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결연한 태도를 보이는 인물의 일화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26, 2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문항이 나와 있네요. 자, 한시 문항은요. 26번 문항 먼저 보면 기억부터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음, 미음. 다섯 가지 글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문맥의 풀이로 옳지 않은 걸 묻고 있습니다. 27번은요,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거, 시의 전체적인 배경, 시적 화자의 감정 등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묻고 있는 문항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가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객, 사귀, 절, 등루, 북, 망경. 자, 2, 3으로 끊어 읽어볼게요. 원객은 뭐예요? 멀리 떠나와 있는 나그네란 뜻이에요. 자, 멀리 떠나와 있는 나그네가 돌아갈 생각이 간절하다. 자, 어때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했어요. 등루, 북망경. 누각에 올라 북쪽으로 서울을 바라본다. 경자는 서울, 또한 나라의 수도를 말하는 글자입니다. 누각에 올라서 북쪽으로 내가 가고 싶은 이곳, 그리운 이곳을 바라보는 거죠. 북쪽으로 바라본다고 했으니까 남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환동, 강상안, 추진, 갱남정. 자, 다시 함께 강상안이 뭐예요? 강가의 기러기죠. 다시 기러기와 함께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가을이 다하고 다시 남쪽으로 가네. 진짜는 다의 진짜예요. 가을이 끝나가는 거죠. 다시 남쪽으로 갈 정자. 남쪽으로 가네. 나는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기러기처럼 가을이 끝나니까 남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면서 나도 계속 남쪽으로 가고 있다. 기러기의 처지, 기러기를 보면서 나의 처지를 더욱더 쓸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나그네가 돌아갈 생각이 간절해. 누각에 올라 북쪽으로 서울을 바라보네. 다시 강가의 기러기와 함께 가을이 끝나니 다시 남쪽으로 가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나시도 함께 볼까요? 인쇄 풍파, 몰 부부, 이간 52 춘추. 자, 이렇게 끊어볼까요? 자, 인간 세상의 인쇄, 바람과 파도예요. 풍파를 겪었다. 그럼 뭐예요, 우리? 고난과 시련을 풍파에 많이 비유하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 풍파가 잠겼다가 다시 뜨고. 어때요? 인생이 굴곡. 잘될 때도 있지만 잘 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이 떴다 가라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잠겼다가 다시 뜨고 이것을 이미 본 거죠. 이미 이자에 볼간자예요. 52 춘추. 이건 뭐예요? 춘추라는 거는 나이, 세월을 의미합니다. 봄과 가을이잖아요. 52의 봄과 가을을 보았다. 아, 이 시적 화자의 나이가 52세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52개의 봄과 가을을 보았어. 내 나이가 52세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안성, 락일, 강촌만, 한영, 신시, 독, 으르. 기러기 안 자죠? 기러기 소리가 떨어지는 해. 해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네요. 점을역, 저녁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점을역에 기러기 소리가 강촌에 가득하네. 한가하게 읊는다, 시를 읊는다예요. 읊을 영자. 신시, 새로운 시를 읊는 거죠. 홀로 누각에 기대네, 기대 읍자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인간 세상의 풍파가 잠겼다가 다시 뜨니 이미 52개의 춘추를 보았다. 기러기 소리가 점을역에 강촌에 가득 채우고 한가롭게 새로운 시를 읊으며 홀로 누각에 기대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시 한번 문항으로 풀이해 볼까요? 자, 26번 기역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역, 간절하다. 그죠? 돌아갈 생각이 간절하다. 간절의 절자거든요. 그래서 간절하다 맞습니다. 니은, 오르다라고 했어요. 어디에 올랐어요? 누각에 올랐죠. 왜? 내가 가고 싶은 고향 보고 싶으니까.

가의 둘째 구에서는 시적하자가 가고 싶은 곳이 드러나 있어. 그죠? 북쪽으로 서울을 바라본다라고 했잖아요. 가고 싶은 곳이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가의 셋째 구에는 시적하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어. 자, 가의 셋째 구 한번 볼까요? 자, 셋째 구가 요거예요. 다시 강가의 기러기와 함께. 어떤 감정인지 아직 모르겠죠. 그죠?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이 2번은 옳지 않은 게 되겠죠. 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3번. 나의 셋째 구에는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었어. 어때요? 기러기 소리가 가득하다라고 했잖아요. 소리 성자. 청각적 심상이 사용된 거 맞습니다. 나에는 시간적 배경을 알수 있는 시어가 사용되었어. 어때요? 나길, 해가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저녁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적 배경을 알수 있는 시어가 사용된 거 맞습니다. 가, 나에는 모두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가 들어가 있었죠? 가에는 누각을 올랐다라고 되어 있고, 나에는 어때요? 누각에 기대어서 시를 읊조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각이라는 이 공간적 배경이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옳지 않은 거 우리 2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이것만 알면 한시가 쉬워져. 한시 주제별 핵심 한자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굉장히 자주 드러나는 다루어지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귀 돌아간다. 고향 향자. 손님 객자. 나그네를 뜻하죠? 려자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 뭔가 고향을 벗어나서 떠돌아다닌다라는 의미죠. 안자. 기러기 안자. 기러기는 어때요? 계절에 따라서 장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죠. 그래서 보통 기러기에 의탁해서 시적하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러기 안자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기러기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기계적인 접근을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그 시의 전체적인 의미와 문맥에 맞게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별의 슬픔도요. 이런 한자들이 주로 쓰여요. 이별의 별, 떠날 이. 보내다 송, 생각사, 눈물 루 이런 것들이 이별의 슬픔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한자입니다. 자, 인생을 돌아보는 마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젊은 시절을 회상하거나 회고할 때 어떤 한자들이 주로 쓰이냐면 늙을로자. 백발이 뭐예요? 흰머리,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죠. 그리고 한가하다, 외롭다 이런 의미도 여기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시 주제별 핵심 한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8번, 29번, 3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와, 문장이 진짜 길죠? 그렇지만 쉽습니다. 재밌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자, 기역과 니은의 풀이가 모두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 한자의 문맥상의 풀이를 묻고 있습니다. 자, 디귿의 이유로 옳은 것은 이 문장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되고요. 이 글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런 문항들은 세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상문 중여자 하물 최심 혹언 산심 혹언 수심. 자, 여기서 상이요. 중요합니다. 윗상자인데 한 나라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 임금을 뜻해요. 여기서 윗상자는 임금입니다. 임금이 물었어요. 여러 여자들에게 물었죠. 이 중자는 무리 중 여러 사람을 뜻합니다. 한 여자가 아니라 여러 여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하물 최심. 어떤 물건이 가장 깊은가? 가장 최자입니다. 어찌하자 음운사 뒤에 물건이 나왔으니까 어떤 무슨으로 풀이한다고 했죠. 어떤 물건이 가장 깊은가? 혹은 어떤 사람들은 말했어요. 산이 깊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했죠. 물이 깊다고. 어떤 것이 가장 깊은 물건인가라고 하니까 자, 여러 사람 중에서 일부는 산이 깊다, 일부는 물이 깊다라고 한 거예요. 후 독왈. 자, 어떤 왕후가 될 사람인데 이제 나중에 왕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후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후가 홀로 말하였어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습니다. 인심이에요. 그랬더니 상문 기고 임금이 그 까닭을 물었죠.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죠. 왕후가 대답하여 말하였습니다. 물건의 물심 가측. 물건의 깊이는 뭐뭐 할수 있어요. 측자는 헤아릴 측자입니다. 헤아릴 수 있지만. 인심 가, 불가 측냐? 불가는 뭐뭐 할수 없다죠?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측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은 측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깊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상우문. 임금이 또 물었어요. 하하채호. 이번에는요, 어떤 꽃이 가장 좋은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내용이 중략되어 있고요. 후도건왈. 왕후가 홀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면접 같은 상황 같지 않아요? 임금이 계속 물어보고 여러 여자들이 대답을 하고 있고 특히나 여기서 왕후가 될이 왕후라는 사람이 또 계속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화 최호 상문고. 이번에는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면화가 가장 좋습니다. 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면화, 목화가 가장 좋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상이 그 까닭을 물었어요. 그렇더니 또 대답해서 말했죠. 타와 다른 꽃은 불가하다. 한때의 좋음에 불과한데 오직 이 면화, 목화는 옷으로서 천하를 입혀준다. 그죠? 그 목화로는 옷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하를 입혀주니 온난지공이 있습니다. 온난이 뭐예요? 따뜻한 온자에 따뜻한 란자죠. 따뜻하게 해주는 공로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대답이 아니라 어떤 사물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딱 파악하고 파고드는 질문을 했죠. 그래서 가장 깊은 물건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대답을 했고 가장 좋은 꽃은 연화, 목화라고 대답을 했네요. 자, 기역과 니은의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역, 깊을 심자죠? 니은은 홀로 독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깊다, 홀로 이렇게 풀이가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8번, 1번. 자, 29번. 디귿의 이유로 오른 거. 왜 면화가 가장 좋다고 했나요? 자, 우리 여기 있네요.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공로가 있다라고 했었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이 글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왕이 여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서로 달랐죠. 각자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왕후의 대답은 왕의 생각과 일치했다?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 답을 기역과 니은 3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10회 모의고사 모두 풀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실력이 완성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실력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특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오늘은요,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요, 바로 주식입니다. 자, 올해는요, 그 어느 때보다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를 뜨겁게 달구는 것 같습니다. 자, 주변 어른들이, 아, 주식 투자해야 돼. 막 이런 얘기 나누는 거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누구나, 나는 주식을 잘해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꾸는 적이 많아요. 자, 그런 만큼 이렇게 관심이 많다 보니 많은 경제학자들이 주식의 가격에 대해서 예측을 해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 유진 파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이미 정보는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네가 아는 정보는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주식 가격에는 이미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 있고 따라서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대충 말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아, 무슨 소리야. 나는 주식 가격을 잘 예측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이런 경험담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에 굉장히 유명한 대표 주자가 바로 워렌 버핏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치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에 관한 얘기 그리고 주식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을 수능 완성에는요, 바로 이 효율적 시장 가설로서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기출 문제에는요, 이 정보를 통해서 수익을 냈었던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한번 등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한번 글을 읽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빈칸 남은 거 한 문제 풀어볼 겁니다. 34번 빈칸이고요. 3점짜리네요. 자, 빈칸 위치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빈칸 여기 있습니다. 근데요, 빈칸 문장을 읽었는데 문제는요, things tha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삶에서 빈칸합니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 뭐 어떻다는 건지 빈칸 문장만 봐서는 막 딱히 힌트를 많이 얻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앞에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어지는 문장인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뭐 인간의 라이프타임, 인간의 생애라는 힌트가 나왔구나 정도로만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앞에서부터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The climate is the long-term average of weather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climate 하면은요, 뭐야? 기후죠. 기후인데, 기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기적인 평균이랍니다. 무엇의 날씨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개념이 나온 것 같아. 자, 뭐요? 첫 번째, 기후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기후는요, 무엇이냐면은요, 날씨의 평균을 갖다가 기후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괜찮아? 날씨의 평균이 곧 기후래요. 자, 그런데 the background conditions in which it happens. 자, 그러니까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배경의 조건이 된답니다. In which it happens. 이것이 일어나는 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날씨의 배경에는 기후가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like the weather, 무엇처럼 날씨처럼 the climate changes. 기후라는 것도 바뀌어요. Naturally, 자연적으로. 그러나 but This happens over many millions of years. 자, 이것은요,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over many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무엇처럼 as tectonic plates move. 무엇을 하는 것처럼 자, tectonic plates라고 하면은요, 지구 구조판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리고 earth wobbles in its orbit. 자, 이 지구가 wobbles, 흔들흔들려요. 어디에서? 궤도에서 흔들림에 따라서. 그리고 and the deep ocean current shift. 무엇함에 따라서? 깊은 바다의 해류가 움직임에 따라서. 자, 그러면 지금 기후랑 날씨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날씨도

변하고 기후도 변해요. 자, 근데 기후는 어떻게 변하냐면요. 수백만 년에 걸쳐서 변한다라는 거야. 얼마나? 엄청 오랜 기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변한다라는 거고, 날씨는 그에 비해서 뭐 매일매일 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비 오고, 내일은 덥고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weather is what human experience over our short lives. 자, 여기 나오네요. 날씨는요, 어떤 것이냐면은 인간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Over our short lives, 우리의 짧은 삶에서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climate은 어떤 것이냐면 a matter of for the gods. 자, 무엇이냐면 신들의 영역입니다. 신들의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인간들이 매일매일 경험을 하는 거고요. 기후라는 것은 신이 조절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자, 이러니까 뭔가 막 지각판이 움직여. 지구가 이렇게 궤도를 돌다가 지구의 궤도가 흔들려. 막 이럴 때 변하는 게 뭐냐? 그런 게 바로 climate, 기후라는 거고, 그러니까 막 신들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to understand it, 이것을 이해를 하듯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you have to understand all of the forces that shape the world. 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뭐를 해야 되냐면요, 모든 힘들을 이해를 해야 된대요. They shape the world. 세상을 빚어내는 모든 힘들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라고 했어. 자, not just the atmosphere. 자, 뭐뿐만이 아니라 atmosphere, 대기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but the oceans as well. 무엇도 해야 되냐면은 바다까지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후의 변화라는 거는요, 그냥 막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많은 힘들, 세상을 빚어내는 힘들, 그리고 대기, 오션 이런 것까지 다 이해를 해야지 이런 기후의 변화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no weather model. 자, 어떠한 날씨 모델도 can tell me, 나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With any accuracy, 어떠한 정확성을 가지고요. What the temperature in New York City will be at 10 in the two morning, 2 years from today. 자, 어떤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없냐면요. 기온을 얘기해 줄수 없다는 거야. 어디에 있어서? 뉴욕시티에서요. 기온이 어떨지. At 10 in the morning. 언제요? 아침 10시에. 2 years from today. 오늘부터 2년 후에. 자, 오늘부터 2년 후에 날짜에 아침 10시에 뉴욕의 기온이 어떨지 어떤 것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나, but I know it. 나는 it is likely to be hot and sticky in the summer and cold and gray in the winter. 이라는 거야. 그치만 내가 알수 있는 건 있어. 뭐를 알 수는 있냐면은 hot and sticky, 덥고 끈적거릴 거라는 건알수 있어. 여름에는, 그 다음에 cold and gray in the winter, 겨울에는 춥고 뭔가 우중충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요거는 기온이 정확히 얼마냐, 이거는 weather의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덥고 끈적거리고 겨울에는 춥고 우중충하고, 이거는 기후의 문제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는 알수 있지만 날씨를 정확하게 2년 후에 몇 도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the New York climate is made by the prevailing winds. 자, 어떤 것이냐면요, 뉴욕의 날씨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by the prevailing winds, 탁월풍이라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대요. 자, 그게 무엇이냐? A whole continent. 자, 이거는 뭐냐면은 특정 지역, 특정 시기에 우세하게 나타나는 바람인데, A whole continent of land to the west. 자, 서쪽으로요, 전체 대륙이 있어요. 뉴욕 어디 있는지 알아? 뉴욕이 미국 이렇게 지도 이렇게 있으면은요, 뉴욕 여기 동쪽 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쪽으로 전체의 뭐가 있어? 대륙이 있고요.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ky. 자, 그 다음에 sky에, 하늘에 어떤 화학적인 composition 하면은 물질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구성물들. 그리고 and the slow circulation of the nearby ocean. 자, 근처에 있는 바다에 있어서 느린 순환. 이런 것들. 자, things that change more slowly. 그런 것들은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냐면은요, 더 천천히 변하는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리고 나서 things that human life in a human life 빈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문장까지 읽어야 이 빈칸 문장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뉴욕시티는요, 어떤 것들? 왼쪽에는 대륙이 있고, 그다음에 하늘에는 어떤 구성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는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에는 순환이 느려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콜론으로 표현을 했죠.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천천히 바뀌는 것들이에요. 자, 그것은 다시 말해서 띵셋 무엇이냐면 인간의 생애에서는 빈칸하는 것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천천히 변하는 거니까 인간의 생애에서는 어떤 거야? 거의 안 변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생애 테이블에서는 거의 변화를 느낄 일이 없는 것들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거의 변화가 없는 것들. 자,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면서 선택지를 읽어볼게요. 자, 1번. Affect only the current generation. 현재의 세대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세대에만 영향 끼친다. 아니고요. So are not supposed to change at all. 자, 전혀 바뀌지 않는 것. 바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때요? 엄청 천천히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사는 뭐 100년, 뭐 이런 것에서는 전혀 바뀜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고. 3번 볼게요. Might not be experienced in any way 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방식으로도 경험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경험되지 않는 게 아니라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게더 맞고요. Are overlooked without careful monitoring 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세밀한 모니터링, 감시가 없으면은 overlook 될수 있는 것, 간과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자, cannot be predicted with extreme precision. 자, 엄청난 precision, 정밀도를 가지고 예측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날씨는 변하는 건데 기후는 아주 오랜 기간에 동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변하는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는 거고, 그래서 결론 부분이 빈칸이었죠. 인간의 일생에서는, 인간의 라이프타임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weather와 climate을 서로 비교 대조하는 거였죠. 빨리 변하는 것, 그리고 천천히 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 climate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우리 빈칸 문장을 채워 넣을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3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보면은 첫 번째, 우리 앞에 부분에서 소재, 그리고 소재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기준 잡고 1번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무관한 문장을 찾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푸는지 알지, 이제? 자, 해볼게요. The leaders looking to develop greater levels of accountability라고 합니다. 자, 리더들인데 어떠한 리더들이냐면, 자, 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Develop greater levels of accountability. 자, 높은 수준의 accountability라고 하면은 책임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책임감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within their teams, 팀 안에서. 자, 이런 사람들은요, should start by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ensuring that, 자, 확신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뭐를? That they set high expectations. 자, 그들이 높은 기대를 설정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create robust evaluation processes. 자, robust라고 하면 견고한이라고 옆에 나와 있죠. 견고한 evaluation processes라고 하면은 평가의 과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리더 중에서 어떤 리더냐면은요, accountability, 바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싶은 리더예요. 팀 안에서. 자, 이런 리더는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높은 기대치를 설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평가 과정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는 뭐다? 지금부터의 기준점입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나오면은 우리는 그거를 무관한 문장으로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치? 자, 해볼게요. 자, it's important to establish clear benchmarks within a team around and personal and professional conduct. 자, 중요하대요. 뭐를 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자, 설정하는 게 중요하대요. 뭐를? 벤치마크를 만드는 것이. Clear benchmarks.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팀 안에서. 무엇에 대해서? 개인적이고, professional conduct. 어떤 전문적인

행위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평가 과정을 명확하게 만든다. 그게 필요하다라고 했죠. 견고하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 클리어한 벤치마크, 클리어한 기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흐름에 아주 잘 부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And this can reduce ambiguity. 자, 이것은 뭐를 줄일 수 있냐면 ambiguity 하면 뭐야? 애매함 이거죠. 많이 나오는 단어죠. 애매함을 줄일 수 있고 and provide a standard form which performance can be measured. 자,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From which performance can be measured. 자, 이러한 수행이 측정이 될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 일단은 뭔가 기준을 계속 마련하고 평가를 잘할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그다음에는 high expectations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높은 기대는요, can be motivating. 자, 뭐를 할수 있냐면은 기대를 motivating, 뭐를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요. And inspire. 자, 영감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Through the challenge. 도전을 통해서. That they set. 그들이 설정하는. 이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은 뭐에 대한 거야? 높은 기대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2번도 무리 없이 이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뒤를 마저 읽어보면. And pushing people beyond their comfort zone. 자, 그것은 사람들을 뭐를 할수 있냐면요. 그들의 안락한 구역으로부터 밀어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그냥 안주하고, 아,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에서 더 밀어가지고 그 바깥으로 더 발전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 And encouraging them to stretch their abilities. 그들로 하여금 뭐를 할수 있냐면은 그들의 능력을 stretch, 쫙 펼치게 할수 있는 것. 자, 그것은 can lead to significant increases in learning and engagement. 자,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냐면 상당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뭐에 있어서? 배움과 engagement. 뭐에 있어서? 참여에 있어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자, reaching high expectations often requires individuals to improve their competence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은 높은 기대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높은 기대를 설정하면은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2번 문장에서 나왔잖아. 자, 그게 또 이어지고 있죠. 높은 기대에 충족하는 것, 그것을 도달하는 것은 뭐를 필요로 하냐면 individuals, 개인들로 하여금 to improve their competence,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which then of course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improve their confidence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고 and if high expectations can be maintained and even raised where possible 자 그리고 높은 기대가 유지될 수 있고 자 가능하면 높아질 수 있다면 it leads to continuous improvement 자 계속해서 향상이 되게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높은 기대를 설정했을 때 뭐가 좋은지에 대한 내용이 2번 문장, 3번 문장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자, 4번으로 가봅시다. The presence of alternative viewpoints. 자, 그런데 자, 4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alternative viewpoints라는 얘기가 나와요. alternative가 무슨 뜻이야? 대안적인이라는 뜻이죠. 대안적인 관점의 존재야. 그것은 may give people 사람들에게 줄수 있습니다. confidence to think in different ways. 자, 어떤 자신감을 줄수 있는데 그 자신감의 내용이 뭐냐면 to think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 그리고 and the achievement of others may raise expectations and aspirations.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achievement 성취는 자, 뭐를 올려줄 수 있냐면 기대와 열망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봤을 때 뭔가 띠용 했어야 되지. 왜요? 우리,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냐. 높은 기대 수준을 설정해야 된다. 평가 과정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대안적인 관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안적인 관점이라는 게 뭐야? 남들이 A라고 할 때, B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앞에서 기준점 잡은 거랑은 상관이 없는 소재가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4번이 이상하다라고 체크를 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4번 빼고 3번.

4번과 5번이 연결이 되는지도 봐야 되죠. 자, 5번을 보겠습니다. Where expectations are not constantly met. 자, 근데 만약에 이 expectations, 기대가 지속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there are opportunities for feedback and learning. 그때도 뭐가 있냐면 피드백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Which then further develops improvement and confidence. 자, 그러면 더욱더 향상과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다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다시 expectations, 기대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 잘했어요. 자, 그래서 리더의 역할, 높은 기대 수준을 설정하고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다라는 부분이 맨 초반부의 내용이었고, 얘가 바로 무엇이 되었다? 우리가 문제를 푸는 기준점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의 효과들에 대해서 그냥 쭉 나오는 거죠.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고, 역량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뭐 성장시킬 수 있고, 기대에 미달되더라도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성장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간에 4번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The presence of alternative viewpoints. 뭐요? 대안적인 관점의 존재.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므로 4번만 딴 얘기를 했으니까 정답 4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high expectations와 그것의 효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글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됐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 37번은 어떤 유형의 문제일까? 순서 유형의 문제죠. 자, 순서 문제가 요즘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순서 문제에서 필요한 거 체크 다시 한번 할게요. 자, 1번 뭐요? 기본적으로 끝말잇기가 되어야 되죠. 이 마지막 말의 내용과 그다음에 다음 파트의 첫 번째 내용이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단절이 있으면 이거 두 개는 절대로 연결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단절이 있으면 그것도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읽어볼게요. 자, many dream of growing rich by correctly guessing which stocks will gain and which will lose. 이거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stocks에 대해서 얘기하네. 제가 연계 시그널에서 이야기했었던 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뭐에 대해서 꿈을 꾸냐면 growing rich. 자, 뭐요? 부자가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correctly guessing, 제대로 예측을 함으로써 어떠한 주식이 will gain, 돈을 벌고 and which will lose, 무엇이 잃을지를 제대로 예측을 함으로써 나 부자 될 거야 라는 꿈을 사람들이 꿉니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꿈을 꾼대요. dream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주식으로 나돈벌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A와 B와 C의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의 첫 번째를 봤는데, Nope로 나왔어요. 아니야.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자, 뭐 많은 사람들이 꿈꾼다 했는데, 아니야. 로 이어지는 거는 뭔가 내용이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첫 번째가 될수 없다. 확실한 단절이 보인다. 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 볼게요. Not only do most individual traders fail to beat the market, but even the professional money managers fail to do so 라고 합니다. 자, 뭐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개인 traders, 자, 이렇게 트레이더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fail to beat the market, 시장을 이기는 것에 실패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전문적인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하는 것에 실패를 합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어때요? 지금 뭔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를 꿈꾼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패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체크해놓고 C로 가볼게요. 자, Economists poured cold water on this dream with the advent of the efficient power market hypothesis. 아이고.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Economists poured cold water. 경제학자들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무엇에? 이러한 꿈에 라는 표현이 나와버렸네. 무엇과 함께? With the advent of efficient market hypothesis. 효율적 시장 가설.
이라는 것의 도래와 함께 이 꿈에 찬물을 부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버렸어. 자,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첫 번째일 수밖에 없겠다. 자, 그죠? 자, 뭐예요? 왜 때문에? 왜? This dream 이라는 표현 때문에. 자, 첫 번째 뭐가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꿈꿉니다. 꿈꿉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경제학자들이 이 꿈에 찬물을 붓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this dream 이라는 표현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게 이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다? 어떤 효율적인 시장 가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꿈에 찬물을 끼얹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게 도대체 뭔데?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The idea that. 자, 어떠한 아이디어냐면 prices fully reflect all available information. 자, 가격은요 완전히 반영한다는 거야.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주식의 가격에는. 그래서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that can help you predict the future price. 당신이 생각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뭔가를 can help you predict the future price.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뭔가를 너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시에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너 알고 있다고 생각해 예측할 수 있다고? 라고 질문을 던졌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질문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는 게 맞을까? 우리 이거 지난번에 제가 유형편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뭐요? 질문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답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그 답이 어디 있나? 라고 했을 때 Nope. 여기 있네. 아니, 안 돼. 너가 그걸 알 수 없어. 라고 이어지는 거잖아. 질문에 대한 답 Nope가 이어지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은 Because the price is already accounted for everything you know and more 이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가격은요 이미 accounted 자, 뭐를 계산해내고 있냐면 for everything you know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을 다 이미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Thus, 그러므로 the efficient market hypothesis 자, 이러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것은 says that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Stock prices are fundamentally unpredictable. 자, 이러한 가격이라는 것이, 주식의 가격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떻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효율적인 시장 가설인 거죠. 자, C에서 효율적인 시장 가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잖아. 자,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A가 이어지고 그 효율적인 시장 가설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는 딱 맞아떨어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It is impossible to guess which stocks will be winners or losers with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자, 불가능하대요. 뭐가 불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자, 생각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뭐를 생각하는 게 불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which stocks will be winners 어떠한 주식이 winner이고 또는 loser가 될지 뭐를 가지고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뭐요? publicly 대중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얘가 어떤 애가 오를지 어떤 애가 떨어질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although this idea remains unintuitive to most people 자, 이러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남아있냐면 unintuitive 하대요. 자, intuitive라고 하면 무슨 뜻이지? 직관적인이라는 뜻이죠. Unintuitive라고 하면은 직관적이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관적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때? 내가 잘 공부하면 주식이 어떤 게 오를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직관적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It has ample empirical support. 자, 이것은 많은 경험적인 지지 근거가 있습니다 라고 해. 자, 그럼 A에서요 Nope 라고 한 다음에 자, 지지 근거가 많아 라는 말로 끝이 났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B가 오려면 그 지지적인 근거들 이게 맞다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B가 그 다음에 연결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B를 한번 봅시다.
자, not only do most

individual traders failed to beat the market. 자, traders라고 하면 그 개인적인 주식 투자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주식 투자자들이 beat the market, 시장을 이기는 것에 실패를 하고요. 심지어는 전문적인 매니저들조차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장의 가격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근거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financial professionals, 자, 이런 재정 전문가들은요, cannot even systematically beat each other. 서로서로를 시스템적으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라고 해. 그러니까 A라는 매니저가 있고 B라는 매니저가 있는데 그둘 중에서 누가 더 잘난 사람인지 서로 이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outstanding or lackluster performance. outstanding 하면은 뛰어난 거고 lackluster 하면 활력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뛰어나거나 활력이 없는 퍼포먼스가 어떤 한 해에 그것이 tends to be followed by average performance next year. 자, 그것은 그 다음에는 그냥 평균적인 퍼포먼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되게 훌륭한 줄 알았는데 그냥 그 해에만 그랬던 거고 다음에 보면은 다시 평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시장의 가격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B에서 그 근거들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죠. 누구도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C 다음에 A 다음에 B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C, A, B니까 정답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나는 주식을 대박 터트려서 부자가 될 거야. 라고요. 자, 그런데 아니야.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가격은 이미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공개 정보로 승자, 패자를 예측하는 거 불가능해. 그 근거로서 개인 투자자도 전문가도 이길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근거들만 다시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자, many dream of. 많은 사람들이 꿈꾼다. 자, 그거를 뭘로 받았어? these dream. 자, 지시어 플러스 명사로 받았죠.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죠. 지시어 플러스 명사. 그러므로 시가 무조건 첫 번째 온다. 라고 볼수 있고. 자, 그 다음에 you think you know. 너 안다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던졌잖아. 그 질문에 대해서 no. 아니야, 알수 없어. 라고 답으로 이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효율적인 시장 가설의 empirical. 어떤 경험적인 근거들이 많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 그 근거들을 B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줬죠. 개인 투자자도, 그 다음에 전문가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 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근거까지 찾아봤습니다. 잘했고요. 자, 질문에는 정답이 온다. 그리고 지시어 플러스 명사 보면은 요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가 된다. 라는 것까지 꼭 챙겨가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영자의 플레이리스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The Greatest Showman 이라는 그 영화의 This Is Me 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I'm not scared to be seen. I make no apologies. This is me. 나는 보여지는 게 두렵지 않아. 나는 사과하지 않을 거야. 바로 이게 나거든. 이런 가사잖아요. 노래 들어봤어요? 되게 뮤지컬 노래로서 되게 신나가지고 제가 원래도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이게, 이 노래를 부르는 극중의 캐릭터가 얼굴에 되게 수염이 많이 난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회의 시선을 두려워하다가 아니야,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른 배우 있잖아. 이 배우도요, 사실은 그렇게 막 이는 아니었나 봐. 그래서 이 노래를 녹음을 할때 굉장히 수줍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 이런 스포트라이트 받는 노래 부르기 싫은데 이거 꼭 제가 불러야 돼요?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줘서 결국 이 노래를 녹음을 했고 이 노래가 완전 대박 히트를 치면서 영화의 완전 메인 곡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요, 항상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나니까.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나니까. 항상 나는 This is me. 나니까. 항상 당당하게 내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노래 잘 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도 순서예요. 자, 순서인데, 자, 요것도요, 막 마찬가지로
그 순서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단서들 있죠. 지시와 플러스 명사라던가.

단절, 끝말잇기 이걸로 풀어낼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A sociology lecture이라고 합니다. 사회학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요, tends to lean more toward. 자, 어떻게 되냐면요, lean, 기대는 경향이 있어요. 어디로? More toward the factually correct way of presenting information. 어디로? 더 사실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요. 무엇을 함에 있어서? Presenting information,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답니다. 뭐가? Sociology lecture, 사회학 강의가요. 자, 사회학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회학 강의. 근데 이 사회학 강의는요, 뭔가 사실적인 것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대요. 자, 예를 들어서 라고 하면서 citing statistics 라고 합니다. 자, citing 하면은 인용하는 거고 statistics 라고 하면은 이거 뭐야? 통계학이죠. 통계학을 인용을 한다던가 또는 or compiled qualitative observations. 자, 쌓여있는 질적인 관찰들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하는 식으로 뭔가 factual한 거, 사실적인 것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citing statistics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걸 잘 봐두고 A를 보겠습니다. 자, it is a parable or an allegory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비유이거나 allegory라고 하면 우화래요. 이것은 비유이거나 우화래요. 뭐가? 이렇게 이의시 받을 만한 내용이 맨 앞에 있었나? 뭔가 사회학 렉처를 받기에는 갑자기 뭐 우화다? 비유다? 전혀 내용이 연결되지가 않죠. 이의시 받을 만한 것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한다? 단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A는 첫 번째가 될 수가 없습니다. B를 볼게요. A sociology professor uses those statistics. 사회학 교수는요, 사용합니다. 뭐를 사용하냐면 이러한 통계를 사용을 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사회학 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 근데 B에서 사회학 교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도 내용적 흐름이 어때? 괜찮죠? 그리고 those statistics라고 하잖아. 앞에 statistics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지시어 플러스 명사 statistics 언급되었나? 언급되었네? 그러니까 요거는 연결이 잘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C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instead of citing statistics providing broader context. 자, 뭐를 하는 것 대신에? 자, citing statistics. 자, 이런 통계를 언급하는 것 대신에. 자, 어떤 통계냐면은 더 넓은 맥락을 제시하는 통계를 언급하는 것 대신에 코미디언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회학 강의에서 갑자기 코미디언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C도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가 될 확률이 높은 건 몇 번이다? B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B번 이렇게 가볼게요. 자, 그래서 사회학 교수는 이러한 통계를 사용을 해요. 뭐를 하기 위해서? To strengthen a student's historical or political and enables them to broaden their understanding of social reality. 자, 뭐를 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을 하냐면 어떤 학생들의 historical or political knowledge, 역사적인 또는 political 하면은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인 지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statistics를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and 또 뭐를 하냐면요. enables them. 자, 이것을 사용을 한답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broaden their understanding. 자, 그들의 이해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에 있어서? of social reality. 사회적인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죠. adding context outside of their singular experience. 자, 맥락을 더해준다라는 거야. 어디 바깥에? 그들의 하나의 경험 바깥에 맥락을 제공을 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이해를 더 넓혀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지금 B에서요.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냐면 사회학 교수들이 지금 통계 자료를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통계 자료를 활용을 한대요. 근데 이 통계 자료를 활용을 함으로써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학생들의 지식을 높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현실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게 해줘요. 어떻게 함으로써? 맥락을 제공을 함으로써. 그래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은 싱귤러 하나인데, 경험 하나인데, 그거 말고 그 저변의 맥락을 이렇게 제공을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뭐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어? 커미디언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죠. 코미디언은 may come at the same goal from another angle. 자, 이러한 같은 목표에 도달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앵글로서, 다른 각도로서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 우리 B에서요. 여태 서양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뭐에 대한 내용으로 전환이 되었어? 코미디언에 대한 내용으로 전환이 되었죠. 제가 유형편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자, 지금 어떤 내용이 있어? 여기다 그릴게요. 어떤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서 앞에 A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뒤에 부분에 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형식의 순서 맞추기 문제가 있다라고 했잖아. 이게 그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앞에는 계속 사회학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다 뒤에 부분에 가서 어떤 내용으로 갑자기 전환이 되냐면 코미디언에 대한 내용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코미디언에 대한 걸로 주제가 바뀌었어. 자, 그러면 이제 코미디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볼 건데, 자, 여기 A냐 C냐 하고 볼게요. A는 여전히 It is a parable or analogy라고 얘기를 합니다. Allegory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비유나 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시받을 만한 내용이 아직 등장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 A가 바로 오기는 좀 이상한데, C로 가볼까? Instead of citing statistics. 자, 이번에는요, 통계를 인용하는 것 대신에, 뭐를 하는 맥락을 제공하는. 코미디언은 이렇게 합니다. 제시합니다. 라고 해. 자, 지금 코미디언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게 C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사회학에서는 통계를, 뭐를 해요? 자료를 인용을 해요. 그래서 맥락을 제시를 해요. 자, 그런데 코미디언 같은 경우는 맥락을 제시하는 스태틱스를 통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뭐를 하냐면 다른 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B 다음에 C가 오는 게 완전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구조 보입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학에 대한 내용에서 코미디언에 대한 내용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미디언은 제시를 해요. 뭐를요? Absurdist. Absurdist라고 하면은 부조리한 거거든요. 굉장히 부조리하고 heightened version, 굉장히 고양된 버전을 제공을 합니다. 무엇에 있어서? 어떠한 하나의 경험에 있어서. 근데 그건 뭐를 하기 위함이냐면, to shock the audience. 자, 누구를? 충격을 주기 위한 거야. 관중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뭔가 되게 말도 안 되고, 부조리하고, 되게 고양된, 그러한 버전을 제공을 하는 거야. 뭐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관객들이 realizing, 알아차리게 하는 거야. 자, 이것은 absurd, 부조리하다는 것. They thought that was the only reality. 자, 그것이 유일한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조리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관객들에게 충격을 주려고 어떤 걸 사용한다? Absurdist. 아주 부조리하고 굉장히 고양된 버전을 사용을 한다. 통계 자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오버하고 부조리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게 코미디언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C 코미디언들은요, 부조리하고 고양된 버전을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뒤에 내용을 볼 거예요. This hyperbolic version of reality. 자, 이러한 hyperbolic이라고 하면은 과장된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과장된 버전의 현실은 is emotionally correct. 감정적으로 올바르답니다. In the sense that 어떠한 점에서 emotional correctness, 감정적인 올바름이라는 것이 의미를 한대요. It is connected to a true feelings or experience of the creator 이라고요.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은 자, true feeling, 진짜 감정 또는 경험, 누구에 있어서 of the creator, 자, 이걸 생산하는 자의 true feeling, 진짜 감정이나 경험에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emotional correct, 이것은요, emotionally correct라고 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올바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이게 emotional correctness가 의미를 한다고요. 뭐를요?
크리에이터의 진짜 감정이나

경험에 연결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현실의 완전 과장된 버전은 emotionally correct, 감정적으로 올바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emotionally correctness, emotional correctness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봐야 되겠죠. 우리 A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it is a parable or an allegory.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 우화 또는 비유입니다. allegory가 우화고, parable이라고 하면 비유겠죠. 아, 그래서 지금 부조리하고 고양된 버전으로 표현이 되고, 거기에서 크리에이터의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 우화나 아니면 비유다 라고 이어지니까, 아, 이제 드디어 B랑 C랑 A가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The event may not have played out beat for beat. 자, 이 사건들은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다 맞게. 스토리에 묘사된 대로. 그러나 스토리는요, specifically relate. 자, 우리 relay라고 하면은 전달되다라는 뜻이거든요. 릴레이 달리기 하면 바톤을 전달하잖아요. 전달하다라는 뜻인데, 전달이 됩니다. 누구에게? To the audience, 청중들에게. In a way that, 어떠한 방식으로? That actually conveys the underlying feelings of the story represent. 자, 이 스토리가 이야기하는 근본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 이게 어디언스들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B, C, A 이렇게 고를 수가 있었고요. 3번이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사회학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코미디언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어요. 사회학에서는 통계를 사용을 한다. 근데 코미디언은 과장된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래서 이 과장 속에서는 사실보다 감정의 진실을 전달하는 우화나 비유를 사용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걸볼 수가 있었고, 자, 영어 표현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소시올로지 렉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첫 번째 부분에 스태티스틱스라는 단어도 언급이 되죠. 그거를 노스 스태티스틱스로 다시 한번 받아주고요. 자, 그다음에 코미디언에 대한 내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코미디언들이 통계가 아니라, 자, 이러한 고양된 버전, 그리고 말이 안 되는 버전을 사용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졌다가, 자, 근데 emotionally correct라는 감정적으로 더 올바른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비유나 우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밑줄 친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갖는 단어를 찾아주는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영자 퀴즈고요. 자, 오늘은요, 순서 문제를 두 개나 풀어봤습니다. 자, 순서 문제 풀때 우리 단절, 그리고 연결고리 찾는 것들을 같이 계속 연습을 했었는데요. 자,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이 좀 특히나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의 순서 문제 푸는 거잘 복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휘라던가 문장 구조라던가 그런 것들 계속해서 복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벌써 지금 24강까지 왔습니다. 한60% 정도의 고지까지 왔으니까 이만큼 왔으면 거의 많이 온 거거든요.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완강까지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특별해서요. 꼼꼼하게 같이 한번 풀어보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정말 이렇게 그 평가원의 그 기출 문항의 정수, 최고 정수들을 같이 이제 풀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근데 제가 기출을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야심차게 시작했는데요. 하면 할수록 더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출을 내가 선생님이랑 보라쌤이랑 같이 풀면 풀수록 점점 더 자신감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이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치르게 되는 수능시험장에서도 이런 정도의 불만 나는 문항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이거 내가 못 풀면 어떡하지? 이렇게 오히려 더 위축되고 더 자신감이 없어져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들아, 괜찮아. 괜찮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떨리는 마음, 그런 걱정되는 마음, 있어야지 얘들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는 거야. 그치? 좀 나태해지기 쉽고 느슨해지기 쉬운 이 시점에서 약간의 그런 긴장감. 정말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진짜 정말 꼼꼼하게 해둬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각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 성장을 위한 멋진 성장통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정말 어려운 문항들 꼼꼼하게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잖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윤리는 정말 더 날카로워지고 있고요. 개념 탄탄하게 공부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죠. 약정공야, 우리 핵심 기출 분석 특강의 여러 핵심적인 문항들, 그리고 같이 짝꿍으로 같이 듣고 있지? 그렇지. 수능 완성의 OX 특강 같이 들어가면서 마지막 그 윤사를 더 날카롭게 가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능 시험장에서 자신이 갈고 닦은 실력 멋있게 발휘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도 자신의 윤사를 더 멋지게, 그렇죠? 단련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힘차게 첫 번째 문항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립정으로 오른 것 한번 더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은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이다. 자, 일단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걸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고대 서양 철학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성이라고, 자주 이렇게 바꾸어져서 소개가 될 만큼 덕이라고 하는 건 탁월성이죠. 그런데 그 탁월성이 무엇의 탁월성이야? 그렇죠. 이성의 탁월성이다. 왜냐하면 이성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그런 덕 가운데, 그런 탁월성 가운데, 그런 이성의 탁월성 가운데 어떤 것은 지적인 덕이라고 부르고 어떤 것은 도덕적 덕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철학적 지혜나 이해력, 실천적 지혜는 지적인 덕이요. 온화라든가 절제는 도덕적 덕이다. 얘들아, 철학적인 지혜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품성적인 덕. 그러니까 철학적인 지혜와, 죄송해요. 다시. 철학적인 지혜와 실천적인 지혜. 이것을 지적인 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온화, 절제. 이것을 도덕적인 덕. 즉, 품성적인 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성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 즉 품성적인 덕을 이야기하고 있어.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거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하는 거 친구도 다감 잡았을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덕에 대해서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다 이렇게 규정했고요. 그 덕에는 무슨 덕과 무슨 덕이 있다고 했어? 그렇죠.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품성적인 덕은 도덕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뭐라고도 불러? 그렇죠. 도덕적인 덕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품성적인 덕이라고 많이 그동안 평가에서 출제를 했지만 어때? 우리는 도덕적인 덕이라고 하는 워딩으로도 사용되어 라고 이미 개념에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 지성적인 덕의 대표적인 종류로 우리는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를 공부했었고요. 또 이런 도덕적인 덕, 즉 품성적인 덕의 대표적인 종류로 온화, 절제, 뭐 용기,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분요. 좋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네요. 자, 을입니다. 쾌락은 마음의 혼란과 육체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자유는 뭐야? 그렇지. 어떤 무엇이 프리한 상태, 어떤 나쁜 것이 다 제거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근데 무엇이 제거됐어? 그렇죠. 육체에는 고통이었고, 마음에는, 그렇죠. 혼란이 없는 상태, 몸에는 고통이었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 이걸 바로, 그렇지. 에피쿠로스의 아타락시아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을은요. 그렇죠. 에피쿠로스가 되겠네요. 쾌락은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 선이자 행복한 삶의 시작이고 끝이다. 지금 한 문장 한 문장 에피쿠로스의 대표적인 주장들이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탁월함도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면 버려야 한다. 얘들아, 마지막 문장에 선생님은 별표를 한번 치고 싶어. 형광펜으로 마지막 문장 밑줄 쫙쫙 그으시고요. 선생님이 중간중간 이야기합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조금이라도 나 자신에게 새로운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자기 입으로 블라블라 두 번, 세번 얘기하시고요. 반드시 카츠 옆에 있는 당권화 자료 펼쳐서

피크로스 부분 펼쳐서 해당하는 부분 찾아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내 걸로 가져가셔야죠. 요 마지막 문장 잘 보자. 아름다움이나 탁월함. 탁월함은 뭐였어? 덕이었잖아, 덕. 아, 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무엇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야. 쾌락, 즉 즐거움,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아, 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쾌락, 즐거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덕이 있다면 어떻게 하래? 버려야 한대. 천천히 생각해보자. 우리 바로 직전 강의에서 후반부에서 에피쿠로스 문항 풀었을 때 어떤 거 나왔어?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지? 유덕한 사람, 즉 덕이 있어야지만 즐거운 삶을 살수 있어. 그리고 즐거운 삶을 살려면 그렇죠. 반드시 덕이 필요해. 덕이 있는 사람은 즐거운 삶을 살수 있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런 덕들 에피쿠로스도 다 인정하잖아. 근데 그런 덕이 가치를 갖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렇지. 쾌락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야. 에피쿠로스에게 있어서 덕이라고 하는 건그 자체가 소중한, 그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즐거운 삶, 쾌락, 이걸 가져다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나의 도구로서의 그런 도구적 가치만 가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에피쿠로스가 덕을 경시한 건 아니었어. 왜냐하면 그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야. 덕이 있어야지 즐거운 삶을 살수 있고. 그렇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지혜, 뭐 정의, 이런 덕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 입장 옳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입니다. 실천적 지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천천히 봐봐. 실천적인 지혜는 지성적 덕이야.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지? 자, 그럼 이러한 실천적 지혜의 기능이 뭐였어? 중용의 마땅함과 적절함을 헤아려 주는 거야. 그치, 얘들아? 그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지? 품성적인 덕의 상태였어. 그 중용은 감정과 행위에 성립하잖아. 다시 한번. 중용은 감정과 행위에 성립하지. 기억하지, 얘들아? 자, 실천적인 지혜는 따라서 중용의 마땅함과 적절함을 헤아려 줌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그치? 그 행동이 중용의 상태가 될수 있도록 영향을 미쳐? 그런데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에이, 틀렸네. 당연히 중용은요, 감정과 행동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기억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도덕적인 덕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만 관계되고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 천천히 보자. 도덕적인 덕을 다른 말로 무슨 덕이라고? 그렇죠. 품성적인 덕이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야. 자, 품성적인 덕은 기본적으로 어때? 그렇죠. 중용을 반복적으로, 그렇죠. 습관화할 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덕은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까지는 좋아. 그런데 왜 틀렸어? 그래. 품성적인 덕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만 관계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품성적인 덕은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감정, 욕구와 같은 그런 욕구적인 부분에 관계가 되는 덕이었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자,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명예욕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은 유발되지 않는다. 천천히 보자. 에피쿠로스는요.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그런 아타락시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거 공부했었어? 이성을 잘 발휘해서 욕구를 어때? 잘 분별하고 그중에서 자연적이 고도 필수적인 욕구, 즉 의식주의 기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하지. 왜냐하면 자연적이 고도 필수적인 욕구는 결핍 시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충족해야 하는데 어때? 절제하면서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욕구들. 자연적이기는 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혹은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는 어때? 오히려 추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욕구는 가능한 멀리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 중에서 명예욕에 대한 것은 어떤 욕구일까? 난 명예를 얻고 싶어. 명성을 얻고 싶어.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어. 이건 얘들아,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잖아.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이런 욕구는 뭐야? 헛된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욕구야. 그치? 헛된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이러한 욕구. 이러한 욕구는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이 유발되지 않아. 오히려 이런 욕구는 추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고통이 야기되기 때문에 가능한 멀리해라. 라고 에피쿠로스는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죠?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도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가 되는 상태였잖아. 결국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을도 마찬가지였죠? 에피쿠로스도 선생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때?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성의 역할,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필요했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행복과 고통을 잘 가늠해서, 그렇죠? 고통을 줄여 나가야 한다. 욕구를 잘 분별해서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도요,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반드시 을도 필요했네요.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누구야? 그렇죠. 프로타고라스. 소피스트.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을 가지고 있었던 프로타고라스가 되겠네요. 크기의 크고 작은 무게의 무거움과 가벼움, 색깔의 검은과 흰 등에 대해 어떤 객관적 인식도 불가능하다. 모든 인식은 지각이며 모든 지각은 각자마다 다르다라고 상대주의적인 진리관,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돌봐야 한다. 자, 영혼을 돌보는 것을 강조하면서 영혼의 수련을 이야기할 법한 사상가 소크라테스일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그렇지. 그 정도 잡고 가시면 좋겠죠? 알미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것이고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어서 누군가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알기만 하면 그는 그 알미 지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행하지 않는다. 이게 선이야라고 하는 걸 안다면 그는 반드시 그 선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 암과 행함은 언제나 일치한다. 지행합일설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선명해졌네요. 1번입니다. 무지에 대한 자각을 보편적 진리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얘들아, 천천히 봐봐. 천천히 보자. 프로타고라스가 보편적인 진리를 인정했니? 아니지. 각각 개개인들이 지각한 것. 그것이, 각자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나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잖아. 아, 프로타고라스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진리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1번. 무지에 대한 자각을 보편적 진리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는, 즉, 아, 내가 몰랐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보편적인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상가 누구야? 그렇죠. 1번은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인식의 상대성 때문에 한 국가 안에서 통용되는 도덕 규범은 없다. 2번 잘 봐봐. 요런 선지가, 그렇죠. 요 문항의 변별력을 또 갖추게 해준 그런 선지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2번 선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자. 프로타고라스는 인식의 상대성을 이야기하죠. 제시문도 지금 인식의 상대성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모든 지각은 각자마다 다르다라고 끝을 맺고 있어요. 이렇게 인식의 상대성 때문에 하나의 국가 안에서 통용되는 도덕 규범은 없다. 자, 인식은 상대적이야.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한 국가 안에서조차도 도덕 규범은 통용될 수 없어. 이렇게 프로타고라스가 이야기하는 걸까? 그건 아니지, 얘들아. 그건 아니야.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한 국가 안에서도, 한 사회 안에서도 통용되는 도덕 규범이 전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프로타고라스는 뭘 이야기하는 거야? 모든 국가,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규범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특정한 문화권, 뭐 특정한 사회, 특정한 국가 안에서 통용되는 도덕 규범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자가 악행을 범했다면 그것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잘 봐. 요 3번도 계속 변주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 3번 계속해서 다른 워딩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악행을 저질렀으면 그것은 100%다뭐 때문이야? 그렇지, 몰랐기 때문이야. 자,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이것이 선이야 라고 제대로 알았으면 반드시 그 선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 근데 왜 누군가가 악행을 저질렀지? 그렇지. 선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야. 100%다 몰랐기 때문이야. 얘들아, 몰라서 한 건, 무지 때문에 한 건, 의도하지 않은 거지. 그치? 의도했다. 자발적이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건 뭐야? 그게 악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거잖아. 그치? 알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식의 표현에 따르면 알면서도 어때?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알면서도 의지가 부족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알면서도 한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것이고 의도한 것이야.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나왔던 건 뭐야?

그렇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지. 자,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 악행을 범했다면 100%다. 몰랐기 때문이다. 그것을 조금 살짝 바꿔서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옳은 거 3번이 되겠네요. 언제나 유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행복한 사람은 아니다? 얘들아, 소크라테스는 지, 알미, 덕이고 그 덕을 갖추면 반드시 행복해진다. 지덕복 합일설을 이야기하잖아. 언제나 유독한 사람은 항상 필연적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와 덕과 복은 필연적인 관계야. 예외 없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얻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다. 들렸죠? 왜 프로타고라스는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공통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입장입니다. 품성적 덕은 단지 올바른 이성에 따른 품성일 뿐 아니라 올바른 이성을 동반하는 품성이다. 요 재심은 전체 정말 중요해요. 잘 가져가세요. 최근에 평가원에서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 부분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거든요. 천천히 보자. 일단은 고대 서양 사상가고 품성적 덕 나왔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건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품성적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중용의 상태잖아. 중용의 상태이기 때문에 올바른 이성에 따른 품성이죠. 실천적 지혜가 변별해준, 헤아려준 그 중용의 상태에 따른 것입니다. 올바른 이성에 따른 품성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성을 동반하는 품성이죠. 그러니까 품성적인 덕은 어떤 이성? 그렇죠. 실천적인 지혜를 동반합니다. 그러면 그 올바른 이성이란 다름 아닌, 그렇죠, 실천적인 지혜가 되겠죠. 소크라테스 선배는 덕이 곧 이성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덕이 이성을 동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알면 그게 바로 덕이다, 지식이 곧 덕이다 라고 얘기하잖아. 알면 바로 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안다고 그렇게 바로 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잖아. 알더라도 실천 의지가 부족하면, 자제력이, 그렇지? 없으면, 자제력이 부족하면 알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순 없어. 대신에 덕이 이성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대. 그러면서 실천적 지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실천적 지혜는 뭐니? 일단 지혜니까 아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알긴 아는 건데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식의 표현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보면 실천적인 실천 의지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알매만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 의지까지 갖추어지고, 그렇죠, 실천까지 하는, 실천까지 해내는 그러한 지혜를 실천적 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적 지혜를 갖추게 되면 동시에 모든 품성적 덕을 가진 것이다. 삐뽀, 삐뽀. 이런 거 가져가려고 지금 쌤이랑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니? 그치, 얘들아?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 혼자 공부할 때는 볼수 없었던 것들. 그치? 이거야. 이거 가져가. 이번 시간에 이거 하나 가져가도 선생님 충분히 의미 있는 한 시간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잘 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품성적인 덕의 중용의 상태, 중용에 마땅함과 적절함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보았어.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 실천적 지혜 하나만, 이것만 딱 있어도 모든, 동시에 모든 품성적인 덕을 이미 다 가진 거야.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미 모든 품성적 덕, 예를 들면 용기, 온화, 절제, 블라블라, 이런 모든 품성적 덕을 이미 다 갖춘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강한 워딩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선생님 강조하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쓴건 이미 두줄 읽었을 때다 나왔는데 왜 이렇게 계속 시간 끌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래, 지금은 이게 제시문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올해 치르게 될 수능 시험장에서는 이게 똑 떨어져서 동그라미 1, 2, 3, 4, 5 기역니은 ㄷ, ㄹ로 나오면 그때는 O인지 X인지 변별해야 하는 문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알아두세요. 잠깐 보라쌤 일시정지 해놓으시고요. 본인의 입으로 세 번, 네번 블라블라 해보세요. 그리고 당거나 자료에 아리스토텔레스 관련된 부분에 반드시 써서 붙여 넣으세요.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해봐. 실천적 지혜 하나만 갖추게 돼도 동시에 모든 품성적인 덕을 가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1번 보자. 모든 상황에서 감정적 반응을 최대한으로 자제하는 것이 옳다?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감정, 중용의 상태를 강조하잖아. 얘들아, 최대한으로 모든 상황에서 다 자제하면 그것 또한 너무나, 그렇지, 지나침과, 그렇지, 부족함과 같은 양.

극단이야. 너무나 극단이야. 감정은요, 어디까지나 극단을 떠나서 과도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중용의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반응은 모든 상황에서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마땅하게. 그래서 중용의 상태에 따라서 네,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품성적 덕이 있는 곳이라면 실천적 지혜도 있고 그 역도 성립한다. 그렇지. 답이 2번이지. 왜?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 그 얘기하고 있잖아. 품성적인 덕이 있는 곳이라면 실천적인 지혜도 있고 실천적인 지혜가 있으면 품성적인 덕도 있다. 품성적인 덕이 있다면 실천적 지혜가 있고 그 역도 성립한다. 아, 맞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실천적 지혜의 대상은 자신의 좋음일 뿐 타인의 좋음은 아니다. 아니야, 얘들아. 실천적인 지혜는 그 중용의 적절함과 마땅함. 중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 좋음이었는데 그 좋음을 헤아려 주잖아. 그런데 그 중용, 그 좋음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좋음과 타인의 좋음 모두 다 포괄하고 있겠죠? 모든 덕들의 능력을 획득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이다. 아, 요런 워딩도 계속 변주돼서 계속 나오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행복은요, 덕의 능력만 겟했어. 딱, 덕만 딱 겟하면 됐다. 아니라고 했어.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야. 그 덕을 반드시 발휘해서 실현하고 영혼이 활동해야 돼. 아, 덕을 발휘하고 실현하고 활동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덕을 겟, 획득만 한거안 돼. 심지어는. 그 덕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만 했다고 해서 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노력은 했는데, 어때? 실천의 지가 부족해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겠지?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유덕한 활동은 인간의 기능으로서 수행될 뿐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다. 봐봐, 얘들아. 이 5번 선지도 그 당시에 변별력을 갖춘 매력적인 오답으로 작용해서 한21% 정도 되는 친구들이 5번을 골라서 틀렸는데요. 천천히 보자. 유덕한 활동.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야. 이거 뭐야? 덕을 발휘해서 활동하는 거잖아. 이런 유덕한 활동은 인간의 기능으로서 수행되죠? 왜? 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거니까. 인간의 기능으로서 수행됐고요.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기억나니?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그게 두 글자로 뭔데? 행복. 그 행복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무엇이었는데? 최고선, 최고의 목적. 궁극적인 선, 궁극적인 목적이었잖아. 그 자체로 목적, 행복, 맞는데, 그쵸?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3번의 답은,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고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정의로운 인간은 참된 의미에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잘 조절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고 통솔하며, 또한 자기 자신과도 화목함으로써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계, 욕망을 전체적으로 조화시킨다. 누굴까? 그렇죠. 세 부분의 조화 플라톤이 되겠습니다. 행복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여러 선 중에서 최고의 선이래. 행복이 최고의 선이다. 누굴까?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네요. 가장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행복은 궁극적이고 자족적이며 모든 행동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 문제에서 유덕한 활동은 결국은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그 자체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네요.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려면 인간의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 그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의 탁월성,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가 바로 덕이고 그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 행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번 볼게요.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은 이상 국가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얘들아, 플라톤은요. 정의로운 인간을 어떤 인간이라고 생각했죠? 세 부분의 조화가 이루어진 사람. 영혼 3분설을 이야기하면서 이성, 기계, 욕구를 이야기하죠? 그세 부분이 조화를 이룬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세 부분의 조화라고 하는 본질은 이상 국가로부터 유추할 수 있지. 이상 국가도 어때? 그렇죠. 통치자, 방위자, 그렇죠. 생산자, 세 계층이 각각 자신의 이를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사회이기 때문에 세 부분의 조화라고 하는 본질은 두 개가 같구나. 한 개인에게 있어서나 국가에게 있어서나 동일하구나.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 이상 국가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지혜는 이성의 탁월함으로 국가의 모든 계층에게 요구된다. 얘들아, 지혜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영혼의. 그 이성 부분의 탁월함, 즉 이성의 덕이잖아. 여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왜 틀렸어? 국가의 모든 계층에게 요구되는 건 아니었죠? 그럼 지혜는 누구에게 요구되는 거야? 그렇죠.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중용은 옳은 행위로 점차 나아가게 하는 실천적인 지혜이다. 얘들아, 3번 잘 봐봐. 요런 선지도 여러분 한번 OX 스스로 한번 변별해봐.
이거 이거 이거 어떨까? 4번에 3번.

그 당시 한30% 되는 친구들이 요 3번 맞다라고 해서 요 문제 틀렸었거든요. 잘못된 진술이지. 쫄거 없다 그러잖아. 쫄거 없어. 평가원은 반드시 우리가 공부한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것 안에서 추론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안 되면 뭐 보라 그랬어? 제시문 보라고 했어. 선생님, 제시문 봤는데도 모르겠는데요? 당황하지 마. 다시 내려와. 그럼 더 담담하게. 그래, 제시문에 힌트를 안 줬어? 그럼 이 선지가 더 쉬운 선지라는 거네. 충분히 내가 찾아낼 수 있겠어. 더 자신감 갖고 보시면 돼요. 천천히 보자. 중용은 옳은 행위로 점차 나아가게 하는 실천적 지혜다? 이거 틀렸지. 왜 틀렸을까? 중용? 중용은 무엇의 상태야? 그렇죠. 품성적인 덕의 상태잖아. 품성적인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실천적인 지혜는 아니잖아. 중용이 실천적인 지혜니? 아니잖아. 중용과 실천적 지혜는 다른 거잖아. 그치? 중용은 품성적인 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천적인 지혜는 어디까지나 그 중용의 마땅함과 적절함을 헤아려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중용이 실천적 지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에이, 이거 찬찬히 생각해보면 틀렸네 라고 하는 거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얘들아 잘 봐봐. 중용이 뭐 옳은 행위로 점차 나아가게 하는 이라고 표현될 수도 없지. 중용은 그 뭐야? 중용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과도함과 부족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악덕, 두 가지 악덕을 피해서 그두 악덕 사이에 좋음이잖아. 두 악덕 사이의 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옳은 행위로 점차 나아가게 하는 실천적 지혜이다. 그럴듯해 보였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오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엮어낸 그럴듯해 보이는 속빈 문장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문장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4번입니다. 행복은 영혼의 욕구와 관련된 품성적 덕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얘들아,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인데 그게 품성적 덕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 덕에는 품성적인 덕뿐만 아니라 지성적인 덕또 있고요. 분명히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어때?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 그 이성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최고의 덕은 지성적인 덕 중에 하나인 철학적 지혜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품성적 덕을 통해서만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능력의 발휘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얘들아, 플라톤, 당연히 아니요. 라고 생각하겠죠? 이성적인 능력을 반드시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플라톤 기억하지? 이성이라고 하는 영혼. 기계와 욕구라고 하는 영혼의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 큰형님은 어디였어? 그것이 이성이었습니다. 이성이 어디까지나 기계와 욕구를 잘 조절하고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이성적인 능력 발휘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계속 이야기했죠? 당연히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발휘 없이도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와 중세 서양 사상가가 갑과 을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을 따라가는 삶이 목적이고 이것은 보편적인 법이 금지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삶이래요. 보편적인 법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성이고 그 이성은 신과 동일한 것이래. 얘들아,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이성을 이야기하고 그게 신이래. 고대 서양 사상 뭘것 같니? 그렇지, 나와야 돼. 스토아학파가 되겠습니다. 자, 갑은요, 스토아학파 사상가 제논의 주장인데요. 친구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토아학파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지, 사상가 이름은 몰라도 돼요. 스토아학파 입장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보편적 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왔다. 스토아학파에서 강조하는 보편적인 법이 뭘것 같아? 그렇지, 보편적인, 그런 필연적인 자연의 법, 자연법칙. 자연법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어요.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그런 필연적인 자연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어? 그래, 그게 바로 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과 자연과 신의 공통적인 본성이 이성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러한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날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고 바꾸려고 해서도 안 돼요. 바꿀 수 있는 건 뭐야?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야. 그렇게 이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덕에 따른 삶.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한 삶. 그렇게 살아갈 때 아파트 이하의 경제에 이를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자연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네요. 자연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지?
그렇지.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명령을 내린다.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야. 선생님, 저 너무 새로워요. 스토아파, 자연법,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너무 새롭고 낯선데요? 괜찮아, 얘들아. 찾아봐. 꼼수체크 자료 찾아봐. 스토아파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우리 자연법 공부했던 부분 다시 한번 찾아서 블라블라 읽고 내 것으로 가져가세요. 을입니다. 중세 서양 사상가예요. 이성적 피조물, 인간이죠? 인간은 영원한 이성을 통해 그가 행해야 할 행위와 목적에 대한 자연적인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 이성적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부른다. 너무 유명한 문장이죠? 일단 누구야? 그렇죠. 아퀴나스가 되겠습니다. 중세 서양 사상가 나와 있고 영원법, 자연법 하면 아퀴나스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가정하세요. 이성적인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법이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도 충분히 선지로 그렇죠. 제시가 될수 있을 만큼 대표적인 아퀴나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스토아파와 아퀴나스의 주장을요. 같이 한번 벤다이어그램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5번 문제 친구들 잘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2023학년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최근에도 다시 한번 조금 더 난도가 높아져서 이제 스토아파와 아퀴나스가 다시 또 제시가 됐거든요. 선생님 이제 후반부에 쭉 중세에 대한 문항들 풀때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문항 천천히 보면서 아, 스토아파 사상과 아퀴나스도 굉장히 다양하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선지를 구성할 수 있겠구나. 이런 조합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기억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덕을 따르는 행위는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렇지. 요거 잘 봐봐. 잘 봐봐. 너무 중요한 선지야. 너무 좋은 선지입니다. 일단은 아퀴나스부터 한번 보자.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자연법이 무엇이었니? 그렇지, 나와야지. 인간의 이성을 통해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 나와야지. 안 나왔던 사람 있었니? 다시 한번 선생님 일시정지 만들어 놓고요. 본인 입으로 다섯 번, 여섯 번 하세요. 나와야 돼. 이제 정말 나와야 돼. 아퀴나스의 자연법이 뭐였어? 뭐였어? 그렇죠.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 그런데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 인간의 이런 유한한 이성으로 신의 무한한 영원법의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 이렇게 공부해 두었습니다. 그 자연법의 첫 번째 원칙이 뭐였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그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지? 왜냐하면 신이 그런 신의 뜻인 영원법에 따라서 인간과 모든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과 모든 만물의 본성 안에는 그 영원법의 내용이 이미 다 반영되어 있고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것이 자연법이기 때문에 그 자연법의 일원칙인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과 일치해. 그러면 그 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였어? 그렇죠.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과 일치하는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에 대한 진리 탐구, 사회적인 삶.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아퀴나스가 뭐라고 표현했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다라고 표현하잖아. 기억하지, 얘들아? 다시 아퀴나스에서 자연법은 뭐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라야만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었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잖아. 아, 따라서 아퀴나스는 인간의 도덕적인 덕을 따르는 행위? 당연히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 맞아라고 생각하겠네요. 아니, 죄송해요. 스토아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스토아파에게 있어서는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천천히 보자. 우리 아까 공부한 것처럼 스토아파 사상가들은요, 어때? 그렇지, 자연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했어. 자연법은 쉽게 말하면 자연법칙이야. 필연적인 자연, 그것이 바로, 그렇죠, 신이니까 그런 신적 필연성, 자연법칙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니? 그런데 그 자연법이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은 무엇이었어? 요구하는 건 뭐였어?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라.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라.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자연법에 명령 속에서 어때? 그렇죠. 세계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스토아파 사상가들의 이러한 주장들이 오늘날 세계 시민주의의 원형으로, 그렇죠? 뿌리로 제시가 되고도 있잖아요. 다시 봐봐.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성의 따르는 삶이야. 결국 그 자연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렇게 살아갈 때 어때? 그렇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갈 때 도덕적인 삶.
덕 있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따라서 행복한 삶도 가능하고요. 그런 행복, 최고의 행복이 바로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있어서는 아파테이아였잖아. 아,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있어서도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는 어때? 아, 덕에 따른 행위구나. 그런 삶이 이성적인 삶이구나.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통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 A가 아니라 B에 들어가야 하는 진술이 되겠네요. 너무너무 좋은 선지, 너무너무 중요한 선지였습니다. 자연법을 이해한다면 신이 정한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 자, 스토아파 사상가들 보겠습니다. 자연법 자체가 자연법칙이잖아. 자연법칙? 어? 그 자연이 신인데. 그렇죠.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있어서는 자연, 그 자체가 신입니다. 따라서 자연법이 신이 정한 질서, 똑같은 거야. 자연법을 이해하면 그러므로 신이 정한 질서를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아퀴나스 보겠습니다. 아퀴나스는 자연 그 자체가 신은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렇죠. 신은 어디까지나 초월적인 창조자이고요. 창조주이고요. 자연은 그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니까요. 하지만 잘 봐봐. 아퀴나스는 신이 무엇에 따라서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고 생각해? 그렇죠. 신이 정한 질서, 그 영원법에 따라서 그렇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그 신의 그 영원법, 그 영원법의 내용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한 것이 무엇이었어? 자연법이잖아. 그러니까 자연법 안에는 신이 정한 질서가 이미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 아, 자연법을 이해한다면 신이 정한 질서를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니인과 같은 이런 진술도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인간의 이성적 능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행복이 인간의 삶의 목적으로서 주어진다. 네, 그리스도교 사상가인 아퀴나스는 여기에 대해서 맞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이성적 능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행복, 즉 신의 은총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얻어지는 내세에서 실현되는 그런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 이것이 인간 삶의 목적으로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이성에 따른 삶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아파테이아의 경지였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적 능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선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C에 들어가야 할 진술이 되겠죠.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적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법도 있다. 너무 중요하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고요. 신적 계시를 통해서만 주어진 법도 존재해 라고 아퀴나스는 생각했고 그것을 신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치? 하지만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연법인데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이성 로고스 파악할 수 있어. 인간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 라고 보기 때문에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인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보겠죠. 따라서 답은요. 어떻게 될까? 그렇죠.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야. 하지만 가져갈 수 있고요.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와 근대 서양 사상가가 같이 제시가 됐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자연의 원리나 신의 섭리를 벗어나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 자연의 원리나 신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대. 또한 필연은 질서정연한 우주의 안녕을 위한 것이며 그러므로 너 자신도 우주의 일부분이다. 그런 필연적인 우주의 일부분이래. 그 필연적인 우주, 필연적인 자연의 필연성, 그것이 바로 신의 섭리래.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신의 공통적인 본성이 이성이고 그런 신적 필연성, 자연적인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구나. 고대 서양 사상, 그렇죠. 스토아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을 볼게요. 자연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없대. 그러니까 갑도 우연을 인정하지 않고요. 을도 우연을 인정하지 않는데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작용하게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무엇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다. 굉장히 흐름이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누굴까? 그렇죠. 스피노자가 되겠습니다.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스토아파와 스피노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죠. 같이 연결되는 연장선상의 어떤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공적인 삶과 의무를 도외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아니죠. 스토아파 사상가들은요. 오히려 공적인 삶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공적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정념을 제거하고 자연의 본성인 이성을 따라야 한다. 얘들아, 자연의 본성인 이성을 따라야 한다. 후반부는 참 좋은데 전반부가 틀렸죠? 모든 정념을 다 제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이제 스토아과 사상가들도 어떤 이성에 따른 이런 자연적인 감정, 부모가 자녀를 뭐 사랑하고 이런 거다 인정하죠.

지금까지나 모든 정념으로부터 초연할 것을 얘기한 건 맞지만 정념을 다 제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스피노자 볼게요. 지극한 행복. 최고의 행복은 인격신의 계시를 받아야만 도달할 수 있다? 아니죠.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요.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이었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삶에서 유익한 것은 이성을 최대한 완전하게 발휘하는 것. 그렇죠. 너무 유명하지. 스피노자의 아주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이성을 최대한 완전하게 발휘해서 그런 신적 본성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가장 유익하다라고 봤어요. 스피노자 공부하면서 우리가 많이 봤던 대표적인 그의 주장입니다.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할 때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니지. 오히려 얘들아. 이런 스토아파나 스피노자 같은 사상가들은요, 어때? 그런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할 때, 그런 필연성, 그런 운명에 순응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숙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답은요, 그렇죠. 4번이 되겠네요.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리 입장을 순서대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쾌락에 탐닉하여 쾌락에 굴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무지다. 어느 누구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걸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는데, 저게 악한 거야 라고 하는 걸 알면 그걸 안 한대. 그럼 사람들은 왜 악행을 저지르는 거야? 100%다. 몰라서네. 무지해서네. 누굴까?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알입니다. 지식이 덕이고, 덕이고 지식이다. 지덕 모합이서까지 친절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답은 소크라테스가 확인됐네요. 을입니다. 부나 군중으로부터의 명예를 소유함에 의해서도, 한없는 욕구로부터 생기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은 끝나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 그것이 최고의 쾌락? 바로 아타락시아이다. 누굴까? 그렇죠. 에피크로스가 되겠습니다. 자, A는요, 소크라테스가 네. 에피크로스가 아니요. B는요, 소크라테스가 네. 에피크로스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C는 소크라테스 신경 쓰지 않고, 에피크로스가 네. 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벤 다이어그램과 순서도는 반드시 갑과 을을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비교하면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덕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본래적 가치를 가지는가? 봐봐. 중요해. 소크라테스 지덕복합일설이잖아. 그 지식이 바로 덕이고 덕이고 지식이고 그것을 갖춰야지만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잖아.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이 덕이라고 하는 건그 자체가 목적이고요. 그 자체가 소중한 본래적 가치를 지닙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그렇죠. 가장 소중한 건그 덕. 그 덕. 그 지식이자 덕. 덕이자 지식. 그 지식인 덕. 덕인 지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피크로스는 덕은 그 자체로 목적이고 그 자체가 본래적 가치를 갖는 게 아니었죠? 기억하니? 에피크로스는 어디까지나 덕을 중시해요. 지혜, 용기, 정의 다 중시해. 하지만 그가 덕의 가치를 인정하는 건 어디까지나 쾌락, 즉 즐거운 삶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수단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즐거운 삶을 가져다 주지 않는 덕이 있다면 그런 덕은 던져버려라라고까지 에피크로스는 이야기했어요. 덕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본래적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다라고 보겠네요. 정의로운 사람은 행복하지만 부정의한 사람은 불행한가? 얘들아, 소크라테스 어때? 지덕복합일설이잖아.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행복합니다. 예외 없는 필연이야. 하지만 그런 덕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렇죠. 불행하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생각하겠네요. 얘들아, 에피크로스 어떨까? 정의로운 사람은 행복하지만 부정의한 사람은 불행한가? 네. 에피크로스도 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생각하죠? 기억하니 얘들아? 에피크로스는 행복하기 위해서, 즉,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덕을 갖추어야 해. 게다가 정의는 상호 간의 피해를 막아주는 협정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송해요. 즐거운 삶, 이런 아타락시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자, 정의라고 한 덕을 갖춘 사람은 즐거운 삶을 살수 있어. 하지만, 그런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즐거운 삶을 살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둘다 네라고 대답하겠네요. 자연적인 욕구의 충족이 쾌락의 증대를 보장하는가? 그건 아니었어. 자연적인 고도,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삶이, 네, 아타락시아를 가져오고요. 자연적이긴 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들은 오히려 충족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고통을 야기한다라고 에피크로스는 생각했습니다. 이성은 운명이 주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게 하는가? 맞을까? 틀릴까? 그렇지, 이거 틀렸어. 왜? 잘했다. 에피크로스는요, 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잖아. 어디까지나 우주는

0: 원자들의 우연한 움직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운명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라고 보기 때문에 리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네요. 답은 그렇죠.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근대 서양 사상가 을과 병입니다. 쾌락 그 자체 나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쾌락을 선택하는 것도 항상 고통을 피하는 것도 아니다. 고통의 제거를 넘어서는 쾌락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최고의 쾌락은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 누구야? 고대 서양 사상가 에피쿠로스가 되겠죠. 을입니다.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며 고통은 그 자체로 나쁜 거래. 입법자는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측정할 때 강도, 지속성, 범위를 고려해야 한대. 깜지를 화끈하게 닿는 순수한 범위, 우리 벤담이. 그렇죠. 일곱 가지 쾌락 계산 기준까지 소개가 됐죠. 아, 을은 벤담이 되겠네요. 쾌락은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유일한 것이다. 계속해서 쾌락주의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가능한 고통이 없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최대한의 쾌락을 만끽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쾌락의 질적 차이까지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미리 되겠습니다. 에피쿠로스와 벤담과 미를 가지고 우리 법례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네요. 자, 벤다이그램 언제나 그렇죠. 세 명의 사상가 소개되었을 때는 꼼꼼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긴장하면서 좀 푸셔야 되겠습니다. 사려깊음과 정의는 궁극적으로 쾌락에 의해 가치가 결정된다. 그렇죠. 자, 세 사상가 모두가 다 아무리 여기 앞에 좋은 걸 갖다 붙인다고 해도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건 없어. 궁극적으로 쾌락의 증진에 도움이 됐는가? 그것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바라봅니다. 행위의 선악을 평가하기 위한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네, 벤담과 밀은요, 그렇죠. 공리의 원리라고 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이야기했고요. 에피쿠로스도 역시 쾌락주의라고 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삐에 들어갈 수 없겠죠. 도덕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적 사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했던 공리주의자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개인적인 차원의 행복에만 집중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한 경험이 행위의 동기를 유발한다. 네, 세 사상가 모두가 다 쾌락 증진, 고통 감소가 행위의 동기이자 행위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고통을 경험해 봤더니 너무 아팠어. 그러니까 너무 싫어. 고통은 피하고 싶어라고 하는 것 가능합니다. 고통에 대한 경험이 행위의 동기를 유발한다. 셋 다다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진술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요, 좋아요.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4시간 꼼꼼하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강의를 듣고 끝내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세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나요? 아마 평생 나는 음악 듣는 걸 가장 싫어한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면 음악을 다 좋아하시는데 특히나 요즘은 K-POP의 광풍이 좀 불고 있는데 사실 저는 클래식 피아니스트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중음악도 좋아하고요. 뭐 락, 팝송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클래식 음악은요,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광고에도 등장을 하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갑자기 클래식을 듣고 싶으시다 그러면 지하철 화장실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클래식 음악에 관계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클래식 작곡가들은 누가 있을까요? 지금 번뜩 생각나는 그런 작곡가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을 받으셨다면 중학교, 뭐 고등학교, 뭐 음악책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그런 작곡가들 뭐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슈만 뭐 이런 작곡가들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클래식 음악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던 그 시절, 그 시대에는 남성이 아니면 안 된다. 여성은 창조적인 것을 할 수 없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우월이 강했던 이 클래식계는 여자라는 이유로 무대에 설 수 없었고요. 작곡을 해도 이름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휘봉을 잡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 남성 우월이란 벽 앞에 섰던 그리고 그 벽을 뛰어넘었던 여성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9세기 독일에는 멘델스존이라는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이분이 작곡한 곡 중에 한 곡을 여러분들께 연주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곡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90% 이상은 아마 이 곡은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 듣자마자 어떤 곡인지 아시겠죠? 이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많이 연주되는 곡. 바로 멘델스존의 축혼 행진곡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자, 멘델스존은 19세기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작곡가였는데요. 이 멘델스존의 가족 중에는 멘델스존보다 훨씬 더 재능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멘델스존의 누나 파니 멘델스존입니다. 이 파니 멘델스존은 동생 펠릭스 멘델스존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동생 펠릭스 멘델스존보다 더 유명한 작곡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요. 여성의 재능은 하찮은 취미 정도로 치부되던 시기였습니다. 파니 멘델스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성인이 된 파니 멘델스존은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음악은 남동생 펠릭스에게는 직업이 되겠지만 너에게는 그저 삶의 장식품일 뿐이란다. 이 여성의 유일한 직업은

좋은 아내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편지 내용을 이렇게 딱 들으면 왠지 좀 이렇게 부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잔인한 말입니다. 너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아도 여자는 음악을 하면 안 돼. 그거는 남자들의 직업일 뿐이야. 이거는 네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어차피 안 된다. 그런 거 실력 키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런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압박을 했으면 보통은 다 포기하기 나름이겠죠. 하지만 파니 멘델스존은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파니 멘델스존이 작곡한 가곡이 6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3곡을 동생 펠릭스 멘델스존의 가곡집에 사이사이 껴서 출판하게 돼요. 파니 멘델스존의 가곡에 대한 뭐 역사적인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펠릭스 멘델스존은 빅토리아 여왕의 초대를 받아서 이 버킹엄 궁에 가게 됩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멘델스존을 이렇게 보고 나서 제가 당신의 이 작품들 너무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요. 이탈리아라고 하는 가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본인이 직접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일단 파니 멘델스존이 작곡한 그 이탈리아라고 하는 가곡 어떤 느낌인지 제가 살짝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기에는 어떠신가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곡이죠? 이 빅토리아 여왕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당신의 가곡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펠릭스 멘델스존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왕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폐하 황송하오나 방금 부르신 그 아름다운 곡은 제가 아니라 제 누나 파니가 작곡한 곡입니다. 여자로서 직업으로 작곡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니 멘델스존은요, 평생 400곡이 넘는 방대한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억압 속에서도 그녀는 매주 일요일마다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음악가들과 청중들을 모셔놓고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며 자신의 꿈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수백 명이 모이는 화려한 그런 콘서트 홀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거실이라는 작은 공간을 자신만의 영토로 만들며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꿈을 지켜냈습니다. 파니 멘델스존이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며 음악가의 생활을 했다면 반대로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나와서 온몸으로 편견에 맞선 인물도 있었습니다. 바로 클라라 슈만입니다. 클라라 슈만은요, 여성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그리고 그 당시 전 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고 최고의 연주를 했던 여성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클라라였지만 이 클라라는 정작 본인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자가 작곡을 하고 싶어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재능을 가진 여자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고 내가 그런 작곡가가 되길 기대해서도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이 클라라의 일기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겸손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클라라 주변에 있던 당대 최고의 남성 작곡가들, 뭐 예를 들면 쇼팽, 리스트, 브람스, 슈만, 이런 남성 작곡가들 때문에 아마도 많이 위축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클라라가 어떤 피아니스트이며 어떤 작곡가인지 제가 클라라의 곡을 짧게 연주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성

어떠셨나요? 클라라 슈만의 즉흥곡 마장조인데요. 이 낭만시대 느낌이 물씬 나는 감성 충만한 그런 곡이었죠. 쇼팽의 뭐 녹턴, 즉흥곡, 슈만, 멘델스존, 브람스의 작품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클라라 슈만을 로베르트 슈만의 아내 혹은 브람스의 평생 연인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지독한 남성 중심적 사상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여류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는 슈만과 결혼을 하면서 가혹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남편 슈만이 작곡을 할 때면 클라라 슈만은 방해하지 않으려고 연습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클라라 슈만과 이 로베르트 슈만 사이에는 8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8명의 아이들을 혼자 돌봐야 됐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완벽한 독박 육아와 경단녀의 위기인 거죠. 거기다가 불행하게도 이 슈만은 젊은 나이에 정신질환을 앓다가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클라라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클라라의 인생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 8명의 아이를 둔 미망인이 뭘할수 있겠냐, 뭐 이렇게 수군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 검은 상복을 입고 다시 무대로 올라갔고요. 이 8명의 자녀를 키워야 되다 보니까 이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예술을 위해서 이 유럽 전역을 도는 이 살인적인 연주 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처절함으로 세상과 사투를 벌였던 클라라는 이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세상에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지휘자, 이 마에스트라라고 불리는 여성 지휘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휘자는 아마도 남성 지휘자가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 지금도 전 세계 클래식 공연 중에 여성 지휘자는 한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휘는 이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가장 늦게 그리고 어렵게 여성들에게 문이 열린 그런 영역입니다. 자, 처음 그 문을 두드린 사람 중한 명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마에스트라 안토니아 브리코입니다. 안토니아 브리코는요, 평생 지휘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토니오 브리코가 들었던 항상 똑같은 말은 여자는 지휘자가 될수 없어. 그게 전통이야. 라는 말입니다. 안토니아 브리코는 너무너무 유명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최초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지휘자입니다. 여성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던 지휘자. 2018년에는 더 컨덕터라고 하는 안토니아 브리코의 일생을 담은 영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편견의 벽에 맞서서 그 벽을 깨부수며 지휘자로 성장했던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브리코는 1930년대 베를린 필하모니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최초예요. 이 브리코 전에는 여성 지휘자가 없었냐? 있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있는 여성 지휘자들은 본인이 지휘를 하고 싶어서 대관을 해서 지휘를 한 거고요. 이 브리코는 베를린 필하르모닉에 초청을 받아서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지휘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람이 바로 브리코였습니다. 그 후에 8년 뒤에는 뉴욕 필하모닉을 지휘하며 또한번 여성 최초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지휘 이 클래식,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실력은 월등했지만 브리코는 상임 지휘자의 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여자로서 그 많은 오케스트라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였죠. 이 세상 모두가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할 때 이 오늘 이야기한 여성 음악가들은 좌절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남들이 보기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의 가능성을 미리 재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고유한 빛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만든 규칙이 늘 정답이 아니었듯이 세상이 그어놓은 일방 통행로가 삶의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템포와 멜로디가 있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나 편견, 쓸데없는 말들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지만 슈베르트가 그 절망 속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폭발적인 에너지로 곡을 완성해 냈듯 저 역시 음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예술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 음악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삶을 지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네, 선생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을까, 누구에게, 혹은 뭐 대상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내가 기르는, 나와 함께하는 반려견이나 반려묘한테 아주 큰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가장 큰 위로는 부모님한테 받을 수도 있고 친구한테 받을 수 있고, 근데 가장 안정적인 건 사실은 다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부터 위안을 좀 받는 일이, 받는 방법을 알아내는 게 사실 가장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외부적인 요인들은 어쨌든 물론 나를 다 사랑하고 나와 관계가 아주 깊은 그런 대상들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정말 힘든 일은 혼자서 다 해결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내가 해내야 되는 일들은 특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좀 어떤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문득 들더라고요. 선생님도 좀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 때 나를 가장 잘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또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제 하나를 풀면서도 나에 대해서 좀잘 알아가는 그런 그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강하고 이런 부분에 약하고 아, 이런 거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면서가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도 잘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그런 과정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인사반 오늘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Preparation. 준비를 한다라는 건요. Transforms. 바꿉니다. Anxiety into excitement. Anxiety를 excitement로 바꾼대요. 진짜 그렇죠? 뭔가 우리가 이거 진짜 한끗 차이인 것 같아요. 기대와 그리고 긴장. 요거는 진짜 한끗 차이인 것 같아요. 떨림이라는 게 긴장을 해서 떨릴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어떤 거를 진짜 기대해서 떨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긴장이냐, 떨림이냐, 기대냐. 요 한끗 차이는 preparation에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의심을 하고 내가 이거 잘 하고 있는 게 맞나라고 자꾸 뭔가 리플렉션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이걸 의심하고 이게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go 가고 있으니까 그냥 정말 우리는 직진해서 쭉 가면서 챙길 것만 잘 챙기고 그래서 만약에 또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그 부분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도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5개의 문제 역시 준비를 했고요. 빈칸 추론 문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디렉션을 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일단 빈칸이 그냥 빈칸이 아니다. 중심 내용, 중요한 내용을 분명히 다루고 있을 텐데 그 중요한 내용은 바로 앞이나 혹은 반전이 있는 경우에는 뒤에서 뒷받침이 될수 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정말 빈칸 문제가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되는 건그 표현들이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쉽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비유적인 표현이나 좀더 추상적이고 함축적인 단어들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정답을 바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어. 오답을 지워서 최대한 아닌 것들을 지우고 남긴 것들 중에서 이 주제랑 가장 혹은 내가 뽑았던 이 중심 내용과 가장 비슷하게 표현이 될수 있는 게 어떤 내용일까? 같이 견주면서 보시면 그래도 답에 아주 가까이 갈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답을 찾아가는 연습, 그리고 오답을 지우는 연습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오셔야 돼요. 남이 하는 거 보면 아, 그래 알겠어. 이렇게 되는데 혼자서 막상 하려고 보면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엄청 어렵게 느껴져요. 지금 하시면 선생님이랑 아, 이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맞구나. 이렇게 걸러갈 수 있는 과정을 함께 할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네, 오늘 한번 5개의 문제에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더 여러분들이 쉽게 답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빈칸의 위치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빈칸 봤더니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하트를 딱 넣어놨어요. 주제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서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얘가 앞부분에서 지금 도입부에서 빈칸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도 주제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그리고 여기 막 여러 가지 색깔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초록색은 여러분들 아시죠? 맞아요. 얘는 어법입니다. 여기에 특히 요 구문을 알면 바로 알수 있는데 이 구문을 모르면 사실 좀 어려워요. 에,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끝까지 막다 읽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그제서야 아,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답을 고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다는 B라는 구문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서 그리고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지금 must가 주인공인데 이 must가 어떤 상태에 빠졌구나라는 거를 잘 캐치하시면 빈칸에 가까이 가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뭐, on why, 왜 이런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란 얘기예요. 오늘의 주인공 누구? 그렇지, Moss입니다. Moss가 뭐예요? 나방이에요, 나방. 나방들이 왜 are attracted to light? 왜 빛에 끌리는지요? 자, 선생님이랑 전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똑똑복합 뭐 했더라? 네. distract, distraction 했습니다. 그때 쌤이 attract, attraction 또 알아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attract라는 건 어떤 한 지점으로 이렇게 draw, 끌다, 이런 뜻이었고, distract는 이제 그걸 apart, 중심에서 옆으로 이렇게 분산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흐트러뜨리다, 혹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기는 attract니까 어떻게?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내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방들이 왜 빛으로 끌어당기는지,

끌어지는지, 끌림을 당하는지, 왜 여기에 매료되는지, 여기에 왜 끌려서 그 빛으로 자꾸 오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밤에 전등 같은 거나 이렇게 가로등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벌레들, 나방뿐이 아니지. 그치? 벌레들이 거기 막 있잖아. 그치? 대표적인 게 이제 나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렇게 걔네들이 거기 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consensus. 거기에 대한 합의는요. seems to. 뭐인 것처럼 보여? to hold that. that 이하인 것처럼 보입니다. most가 나방이 are not so much as, not so much A as B. A가 아니라 B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뭐가 아니라 attracted. 끌려짐을 당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끌리는 게 아니라, 빛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빛에 끌리는 게 실제로는 아니고, 뭔데? They are by them. 이 them이 가리키는 건 바로 뭐죠? 네, 문맥상으로 봤을 때 lights가 되겠죠? 빛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다. 끌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warm, 따뜻하게 된다. trap, 갇히는 것이다. targeted, 겨냥된다. protected, 보호된다. rejected, 거부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의 단어 한번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이렇게 밑에 거랑 단어랑 계속 이 선택지 단어랑 대입해서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볼게요. 빛은요, becomes a sensory overload. 빛이 막 들어와. 여러분들 막 갑자기 조명이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막 들어와. 나방한테처럼. 그러면 이 빛은 뭐가 돼? 감각적인 과부하가 된대요. 감각의 과부하. 너무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과부하가 되어서 그래서 이 과부하는요. disorient. disorient는 방향을 잃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방향을 잃게 해요? 그렇지. the insects라는 건 moss가 되겠습니다. 나방이 방향을 잃게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sansam 그런 과부하가 그 나방들에게 뭐라고 보내게 돼요? 그 나방들을 어떻게 하게 돼요? into a holding pattern. 패턴을 만들게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패턴을 만드는 게 뭐예요? 계속 한 자리에서 맴돌게 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hold pattern, 이 hold patterns or holding patterns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 계속해서 맴돌게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end someone into a holding pattern. 그래서 한쪽으로 계속 얘가 어떤 그 패턴을 그리면서 맴돌게 된다. 그러니까 빛에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주위만 계속 맴돌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끌리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과부하가 되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방향을 잃게 돼. 그러면서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그 상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긍정적인 어감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어? 부정적인 어감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어? 부정적인 어감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지?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뭐야? Trapped, targeted, rejected. 세 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그들을 겨냥해서 빛이 걔네를 일부러 막 겨냥해가지고 예. 걔네들이 거기에 그 계속 맴돌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왠지 targeted라는 단어도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계속 볼게요. hypothesis. 뭐야? 가설이. 뭐라고 불리우는 가설? mock band. 예, 마하 밴드 theory. 마하 밴드 이론이라고 불리우는 한 가설이 suggest.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시사하고 뭐를 보여주게 돼요? 이 나방들이요. see a dark area around the light. 빛의 주변에 어두운 지점, 어두운 영역들을 보게 된대요. 근데 그 빛의 원천, 즉 광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전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전구에 저 빛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광원은 뭐야? 이 피라미드가 있는 이 전구가 되겠지, 이 광원. 그러니까 광원 주변에 어두운 지점, 여기 이제 어두운 부분이 살짝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주변에 어두운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 어두운 부분을 보게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head for it. 그곳으로 향하게 돼요. head라는 게 머리도 있지만 head for 라고 하면 어디든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to escape the light. 뭘 하기 위해서? 그 빛에서 탈출하기 위해서요. 빠져나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광원이 막 빛을 얘네들한테 내리쬐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여기저기 방황을 해. 방향을 잃어. 그러다가 이 주변의 어두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광원의 어두운 부분, 이 주변에. 그래서 어머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니까 여기가 탈출구인가 봐 라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야? 오히려 그치 빛에 가까운 쪽, 광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뭐야?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여기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계속 볼게요. Another theory, 또 다른 이론은요. Suggest that. 이 이야기를 또 시사하고 보여줍니다. 나방이요.

perceive 여긴다라는 얘기야. Perceive it as be A를 B라고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The light coming from the coming from a source 그 광원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요 뭐로 여기요? A diffuse hollow with a dark spot at the center 비슷하네요. 중심에 있는 그 어두운 지점이 있는 중심 부분에 여기 또 어두운 지점이 있는 거야. 여기에 diffuse 널리 퍼진 hollow라는 게 광윤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윤자가 이제 그 박윤자 이렇게 동글하게 동그랗게 있는 그 광원에 있는 그 널리 퍼져 있는 이 어두운 부분 이 부분을 마치 광원을 어두운 부분으로 착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로 달려드는 거야. 거기가 탈출구인 줄 알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the moth attempting to escape the light. 계속 escape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빛에서 탈출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시도를 하면서 이 나방들은요, fly toward that imagined portal. 그렇게 상상으로 만들어진 입구로 향하게 된대요. 입구로 입구 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 날아가는 데가 어디야? 오히려 빛에 가까운 광원에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Bringing them.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closer 더 가까이 데려가게 한대요. To the source 그 원천 그 광원 light source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As they approach light 그들이 그 빛에 다가갔을 때 their reference point 그들의 기준점은 changes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Circle the light hopelessly. 보니까 빛에 더 가까이 갔어. 그러니까 기준점이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 빛을 계속해서 맴돌게 된다는 얘기예요. Try to reach the portal. 그 입구로 도달하게 노력하면서. 그러니까 그 나가려는 그 입구, 그 출구가 되겠죠 사실은. 그죠? 그 빛에서 나가려고 하는 그 입구로 도달하려고 계속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빛을 계속해서 맴돌게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디야 어디야 하면서 맴돌게 된다는 얘기죠. 맴돌게 된다는 게 뭐야? Holding the pattern 하게 된다는 게 갇힌다라는 의미예요. 나가지 못하고. 그죠? 자, everyone is familiar with. 모든 사람은 익숙할 거예요. 어디에? With moths. 나방이 circle their porch. 그 자신들의 현관 불빛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는 모습에 익숙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어때요? 보면 나방이 도대체 왜 저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현관에 있는 그 불. 그죠? 밤에. Their flight, 그들의 비행, 나방의 비행은요, appears to have no purpose. 뭔가 목적 없이,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뱅글뱅글 도는 것 같죠? 하지만, there it is believed, 믿어지기에는 뭐라고 그들은 믿어져요? They are trying to, 사실은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To escape the pull of the light. 그 빛의 당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야. 애쓰고 있지만 나가지 못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계속 맴돌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예요? Trapped가 되겠죠. 갇힌이라는 의미에 몇 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 2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겨냥된 것도 아니고 보호되는 것 더더군다나 아니고 따뜻하게 데펴지는 것도 아니고 거부되는 것도 아니야. 그죠? 이 문제의 관건은 Not so much A as B라는 구문이었을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그 빛에 많이 attracted, 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만큼?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만큼. 끌려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직역해서 오셨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꼭 구문을 다 알아야 문제를 푸는 건 아니니까. 그쵸?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문장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정답에 가까이 가게끔 충분히 문제는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 가볼게요. 10번 빈칸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 위치 오기 그리고 거의 끝부분 아니고 거의 중간 부분이네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but 하지만 자 그의 글? 그가 누구야? 루소예요, 루소. 장작 루소. 그죠? 그가 쓴 저서가 기록하고 있대요. 뭐를요? 정말 특별하게 extraordinary clarity 정말 이렇게 유례 없이 우리가 볼 수 이게 정말 특별하게 분명하게 특별히 분명하게 특별한 분명한 명료함으로 그는 기술을 하고 있다.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뭐라고 그 사람이 루소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럼 이 사람의 중요한 생각을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장작 루소. 루소가 어떤 생각을 한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볼게요. That people need other people.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 대시 지금 문장의 주어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명사절로 완벽한 절이죠. 자, 인간이 다른 인간,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건 is hardly news. Hardly라는 건 거의 뭐뭐 아는이라는 뜻이죠. 거의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치?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야.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필요해. 다른 사람이 필요해. 이거 여러분 새로워요? 새롭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루소에게 있어서 this dependence, 그치?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거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의존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죠? 자, 이런 의존은요, extended far beyond. 뒤 거를 넘어서 훨씬 확장이 됩니다. 아주 멀리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를 넘어서게 돼요? companionship? 이런 그 동료 관계나 아니면 even love, 심지어 사랑까지도 넘어서서, 뛰어넘어서 어디로 확장이 됩니까? The very process of becoming human. 인간이 되는 그 바로 그런 과정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사람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해. 즉 의존적인 존재야 라는 게 단순히 이런 동료 관계,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나 아니면 누군가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필요로 한다. 그 감정 이상을 뛰어넘어서 인간답게 사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인간이 되기 위한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생각, 이러한 의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의존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뭐에 관련된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나 뒤에 있는 부분이 중요하죠. 바로 사람답게, 사람이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Being human, 인간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뭐가 있다? 바로 의존이라는 것이. 인간은 인간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의존이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루소는요, believe that, 데디아라고 믿었죠. People are not born but made. A가 아니라 B다라고 믿었어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믿었대요. 왜? 타고난 존재라기보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서로와 서로에게 의존함으로써 사람인 자,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그래서 만들어진다, 인간답게 만들어진다라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Every individual, 각각의 그런 개인들은요, a bundle of potentials, 바로 잠재력의 하나의 묶음이죠. 그러니까 이 개인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보다 나중에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존재들에 대한 이 실현은요, 이 존재들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The active involvement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여, 참여. 우리가 전 시간에 이거 몰입이라고도 해석했지, 그치? 적극적인 참여나 관여가 필요합니다. 즉, 사람들이 인간답게 되는 과정, 즉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인간이 태어났어요. 누구나 다 잠재력이 있죠, 애기였을 때, 그죠? 어떤 잠재력이 발현될지 몰라. 근데 그 잠재력은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Self-development, 자기개발은요, it's a social process.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회적인 과정입니다. 자족이라는 거, 스스로 채운다라는 거, 그것은 it's an impossible fantasy. 불가능한 환상이에요. 혼자서 뭔가를 다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건 환상이라는 얘기예요. 왜 가끔은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쟤는 지가 알아서 잘 큰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혼자서 그걸 다 알아서 어렸을 때부터, 애기였을 때부터 그걸 혼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족이라는 건 불가능한 환상이 지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그 사람이 비로소 사람다운, 인간다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Much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루소는요, wish it, 바랬습니다. Passionately,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뭐라고 바랬어요? That it were not, 그렇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란 게 뭐야?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의존을 가지고 이런 그 자족이라는 게 정말 불가능한 환상이다, 이렇게 믿고 싶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 이 사람 뭐 그 섬에서 혼자 사는 사람 아니야? 그지? 이 작품이 was a favorite book, 정말 좋아하는 책이었다는 그 이유가 바로 뭐야? 인간은 자급자족을 해서 자족해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으면 해. 그러니까 좋아하는 책이 이 책이었다는 얘기예요. And 그리고요, he yearned to, yearn 이란 단어가 아주 열망하는 겁니다. 갈망하다, 열망하다요. 뭐 하기로 열망했어요? Be free from the pain, 고통과 and uncertainties, 불확실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고통과 불확실함은 뭐로부터 오니? 사회적인 삶에서 오는 거죠. 사회적인 삶을 살면서 거기서 오는 고통, 그리고 거기서 오는 불확실성,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회생활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그리고 고통이 있을까? 나 스스로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의지를 통제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많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잖아. 영향을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그리고 이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게 루소의 바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벗이 나왔어. 그럼 뭘까?

이렇게 바랬으나 그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루소가 뭐라고 얘기했어?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말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내용도 역시 바로 뭘까? 그렇지. 인간은 당연히 의존적인 존재로서 그래서 인간답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이 저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실을? 그렇지.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기록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의 또이 빈칸의 내용은 뒷받침이 되겠죠. 뒷받침이 되는 내용 역시 인간은 인간에게 의해서 만들어진다 혹은 의존한다라는 내용만 나오는지 혹은 추가적으로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Our sweetest existence. 우리의 가장 달콤한 존재는요. 우리가 정말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달콤한 존재. 그 존재는 is relative, 상대적이고 and collective, 집단적이래요. 상대적인 게 뭐야? 그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불확실해. 불안전해. 그리고 집단적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달콤한 존재는 사회적인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And 그리고 our true self,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요, is not entirely within us. 우리 안에 전적으로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우리 안에만 있지 않다는 얘기야. 지금 뭐야?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의존해서 우리는 인간답게 만들어진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많은 의존적으로 인간다움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nd, 그리고요, it is kindness. 여러분들 이 문장의 구조를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여기부터 끝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의 특징이 뭘까요? 그걸 알아야 돼. It, that. 강조구문이에요. 이렇게 문장이 길 때, 아, 내가 필요 없는 걸좀 지우고 싶은데 그게 뭘까? 봤을 때, 커마커마나 이렇게 대시대시가 나오면 이 부분은 일단 나중에 해석해도 돼. 삽입으로 목내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it is kindness. 다름 아닌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친절이라는 게 바로 뭔데? is the key to this collective existence. 이런 집단의 존재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뭐래요? kindness. 친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단 존재? 집단의 존재로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친절이래요. 집단 생활하는 데 있어서 친절이 중요하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근데 이 친절에 대한 설명을 좀더 다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루소가 분석을 했습니다. 뭐 아래서요? PT라는 그 항목 아래에서, PT라는 그 항목 아래에서 이걸 분석을 했는데, 근데 이 PT라는 말은,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PT. 정말 원래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얘기야. PT가 동정이나 연민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 kindness라는 게 사실은 PT라고 번역이 된다. 하지만, it's much closer to. 이 의미는 뭐랑 훨씬 더 가까워요? Sympathy. Sympathy라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 집단 존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sympathy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얘가 무슨 뜻인데? 공감이에요, 공감. 같은 마음을 느낀다라고 해서 sympathy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pathy라는 게 여러분들이 감정, feeling을 가리키고요. sim이라는 게 함께라는 뜻입니다. 같은 감정을 함께 느낀다 이런 의미가 돼요. 공감.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이두 학자가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특히 사람과 사람과의 의존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뭐다? sympathy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 뭐야? 플러스 알파가 있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의존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서로에 대한 공감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의 글에서 무엇을 기술했죠? 아주 분명하게. 인간과 인간이 서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공감을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The necessity. 뭐가 필요해? Philosophical study. 철학적인 연구가 필요해? 공부가 필요해? 관련 없죠? 자, the development of self-sufficiency. 오, 자족을 발달시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자족 발달. 그것도 특히 literary works. 문학 작품을 통해서 자족을 발달시킨다? 전혀 관련 없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자족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e shaping of the individual. 볼게요. 개인을 형성한대요. 개인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By his emotional attachment. 자신의 정서적인 attachment. 애착 혹은 자신의 정서적인 그 유대에 의해서 개인이
형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볼게요. 개인,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 인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요? 사람과 사람에 의존하는데, 그 사람과 사람에 의존하는데 중요한 건 바로 뭐야?

공감이야. 그 공감이라는 게 뭐야? 자신의 그 감정의 정서적인 유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감정을 느끼는 그 유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유대라는 게 바로 sympathy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유대에 의해서 인간은 형성이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이 문제는. 자, 나머지 4번과 5번 한번 볼게요. 자, self-reliant니까 얘는 스스로 의존적인 사람, 즉 자기가 독립적인 사람이 될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관련이 없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내용은 없었잖아요. 그죠? 네. 물론 불완전하죠. 세상이라는 게. 그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게늘 불완전하고 안정적이지가 않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는 게 어렵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3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관련 없는 건 이렇게 지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10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죠? 그 다음에 11번 가볼게요. 자, 11번은 빈칸의 위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도입부에 있습니다. 그 여기 지금 보니까 디지털 환경에서 매체라는 것이 뭐가 아니다? 뭐의 일부가 아니래요. 자,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디지털 매체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매체가 어떤 부분이 아니다. 부정어가 지금 있으니까 부정어까지 넣어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when trying to establish, 설정을 하려고 할 때, 자, 무엇을 성립하려고 할 때, what is man,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by digital preservation, 디지털 보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립하고자 할 때, 그 의미를 만들고자 할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the first question that must be addressed.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가장 먼저 다루어야 되는 그첫 번째 질문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What are you actually trying to preserve?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거래요. 자,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거, 디지털 환경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빈칸의 문제에서도 디지털 환경이 나왔죠? 디지털 보존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디지털 보존. 자, 디지털 보존에서 중요한 건 뭐야? 네가 무엇을 보존하고자 하니 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좀 내용 볼게요. This is clear in the analog environment. 이것은요, 디지털 environment랑 반대적인 게 아날로그 환경이 나옵니다. 아날로그에서는 분명해요. 뭐가 분명해? Where the information content, 어디에 정보의 그 컨텐츠가 있는지는 is inextricably fixed, 풀수 없을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The physical medium, 물리적인 매체예요. 아날로그 환경에서 보존이 되는 거, 정보 내용이 보존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책. 책 여러분들 거기서 문자 뗄수 있어요? 뗄수 없어요. 그러니까 풀수 없을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 어때요?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책과 디지털 인포메이션의 정보 저장,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뭐 한글 파일이나 뭐 PPT나 뭐 이런 그 다큐멘트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엑셀 파일 같은 거. 그런 거를 USB나 아니면 외장 하드나 이런 데 넣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는요, the medium, 매체는요, it's not part of, 뭐가 아니죠? 자, 매체. 디지털 보존에서 무엇을 보존하는지가 중요하고, 매체는 무엇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medium, 매체가 갖는 디지털 보존, 디지털 환경에서의 매체의 의미, 매체의 특징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계속 볼게요. 자, a bit stream. 이 bit stream은요, looks the same. 똑같아 보여요. to the computer. 컴퓨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뭐와 상관없이요? The media it is read from. 자, 그것이 읽히는 그 매체와는 상관없이요. 그게 USB에 저장이 됐든, 외장하드에 저장이 됐든, 웹하드에 있는 걸 내려서 저장을 했든, 그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읽히는 그 매체에 따라서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정보는 똑같아요. 그죠? 그럼 뭐야? 매체는 뭐가 아니지? 큰 의미가 없어. 중요하지 않다야.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중요하지 않지? 중요하지 않은 이유도 한번 보겠습니다. A physical carrier. 물리적인 이동장치는요, it's necessary. 필요하죠. 이동장치 당연히 필요하지. USB. 있어야 저장할 수 있잖아. 하지만, as long as, 뭐 하는 한? The source media. 그 원본 매체가 can be read. 읽힐 수 있는 한. Bit perfect copies. 이 비트 단위의 완벽한 이 복사본은 can be made.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그리고 쉽게 다른 장치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요. Making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carrier of diminishing importance. 이 문장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은데 make 일단 무엇을 뭐뭐로 만들다라는 뜻이죠. 오형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carrier. 원본 이동장치의 보존. 그 보존을 어떻게 만든대요? Of diminishing importance. 이 부분이 어렵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of importance가 of라는 전치사와 추상명사가 결합이 되면 형용사가 됩니다. 즉 important의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diminishing은 less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less important입니다. 즉 목적 보호의 형태로 of importance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원본 저장장치의 원본 이동장치의 저장이라는 거는 중요성이 어때? 덜해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원본이든 아니든 뭐 그게 무슨 의미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그게 읽힐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도가 떨어지게 된다.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럼 매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인가? 보겠습니다. As a physical media, 그 물리적인 매체, 어떤 매체야? Carry digital information. 이 디지털 정보를 운반하고 나르는, 이동시키는 이 물리적인 이 매체가 are quite delicate. Delicate. 원래는 얘가 섬세한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 매체가 섬세하다라는 의미는 좀 그렇죠? 뒤에 봤더니 가장 대부분의 아날로그의 매체와 비교했을 때 그것보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어떻다? 취약하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취약한, 섬세하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충격에 약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뭐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취약한 의미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it is expected that 뭐라고 예상이 됩니까? 디지털 정보가요. will necessarily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 할 필요가 있어? be migrated 이동이 될 필요가 있어요. from 어디에서 to 어디로 이동이 될 필요가 있어? 하나의 물리적인 이동장치에서 또 다른 그 장치로 이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as part of 뭐의 일부로 뭐의 일환으로 the ongoing preservation process 계속되는 이 보존의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이거 잘못해서 깨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계속 보존하려고 어떻게 또 다른 이동장치로 계속 옮겨야 된다라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체 자체는 사실은 이동장치로서 저장장치로서는 가치가 있지만 사실은 그 가치가 책처럼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그 가치는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It is not the media itself. It, that 역시 강조 구문이에요. 자, 미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the information on the media. 미디어에 있는 그 정보가 needs to be preserved. 어떻게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저장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장될 필요가 있는 건 뭐가 아니라 뭐다? 미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미디어 안에 있는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매체 그 자체는 뭐가 아니야? 중요도가 떨어진다. 매체 자체는 뭐가 아니다? 정보가 아니다. 중요한 건 정보를 보존하는 게 중요하지. 얘를 보존하는 게 중요하지. 매체는 계속 옮길 수 있다는 얘기야. 어디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는요. 답 나왔어요. 그죠?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디지털 환경에서는요. 매체는요. 뭐가 아니죠? 플랫폼이 아니에요? 뭐 플랫폼이 왜 나와? 그죠? 스토리. 저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장을 하죠.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시지가 뭔데? 정보지. 그지? 그래서 얘는 메시지를 계속 옮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메시지를 저장하는 거지 매체, 그 매체가 어떤 매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Challenge, 도전 혹은 어려움, 그 다음에 transformation, 변화, 변형 관련 없습니다. 정답 그래서 3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Message. 메시지가 바로 뭐야? Information, 정보죠. 그 매체가 담고 있는 정보, 그게 바로 뭐야? 메시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지금 보세요. 정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았지. 컨텐츠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단어를 썼죠. 메시지라는 단어. 이해되시죠? 메시지가 바로 뭐야?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메시지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바로 정보가 되겠고, 그게 바로 컨텐츠가 되겠고,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범위를 여러분들이 자꾸 보시면서 익숙하게 익혀 나가셔야 다른 비슷한 비유적인 표현이 나와도 혹은 다른 좀 더 다른 표현이 나와도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12번 갑니다. 12번에 creativity라는 애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자, 핑크한 위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thus 따라서요. being creative 창의적이 된다라는 거, 창의력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 무엇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겠어? 그치? 창의성, 창의적이 된다라는 거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 왜 선생님이 진정으로라고 나올까요? 최종 결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창의성이라는 건 무엇이다?
그 최종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려면 앞부분에서 나오는 창의성의 그냥 단순 정의는 아닐 것 같아요. 좀더 뒤에 발전된 정의를 봐야 될것 같은데요. 가볼게요. 창의성이라는 건 흔히 정의가 됩니다. 뭘로 정의가 돼요? As a production of ideas. 아, 그렇지.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생산으로, 생각에 대한 생산으로서 정의가 됩니다. 흔히 정의가 되죠. 창의적이라는 건 어떤 아이디어를 막 만들어내는 걸로 정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생각의 특징이 있죠. 그 아이디어는 that are both A and B. A, B 둘 다의 성격을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novel. 소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 없지? 새로운 진기안이란 뜻이에요. 새로운, original, 독창적이고 새로운, 그리고 useful, 유용한, appropriate, 적절하고 feasible, 실현 가능한 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의 조건이 있네. 창의적인 건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두 가지 조건? 아, 새로워야 돼. 그리고 또 어때야 돼? 유용해야 돼. 이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창의성이라는 건 바로 뭐? 우리가 새로움. 그리고 또 어떤 특징? 그렇지, 유용함. 이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창의성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이둘 중에 하나가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렇기에는 최종 결론이니까 뭔가 좀 다른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볼게요. 자, ideas that are original but not useful. 독창적이긴 하나 유용하지 않아. 하나는 충족하는데 하나는 충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irrelevant.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and ideas that are useful. 이번엔 유용하지만, 하지만 독창적이지가 않아. 그렇다면 특별하지 않죠. unremarkable. 특별하지가 않아요. Not special 하단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다 충족이 되어야 creative ideas라고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While this definition is widely used in research, 이러한 그 정의가 연구에서 많이 쓰이기는 해요. 이런 창의성,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이 이 정의가 많은 연구에서 쓰이기는 하지만 an important aspect of creativity 그렇긴 하나 창의성에 대한 중요한 측면은 is often ignored 흔히 무시가 된대요. 약간 무시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겠지. 그치? 보겠습니다. 부연 설명에 콜론 들어갑니다. Generating creative ideas. 창의적인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건 is rarely. Rarely가 뭐예요, 여러분? 부정어죠. 그렇지. 거의 멍멍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아니에요? The final goal.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자, 그럼 창의성,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뭐가 아니래? Final goal. 마지막 최종 목표가 아니래. 그 얘기는 뭐야? 창의성이라는 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 플러스 무언가가 더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무언가가 뭘까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Rather, 오히려요.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to successfully solve problems or innovate. 뭐 하는 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문제를 어떻게 혁신하는 거. 이것이 투부정사가 명사 주어로 쓰였습니다. 명사적인 쓰임으로요. 이렇게 하는 것이 requires one, 사람으로 하여금 혹은 뭘 필요로 하냐면 하나 혹은 그몇 개의 좋은 생각들을 필요로 하게 됐는데 그 하나나 몇 개의 좋은 생각들은 바로 뭐냐? really work. 정말로 효과가 있고 그리고 work better than previous approaches. 이전에 있었던 그 접근 방법보다 더잘 작동을 해야 돼.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뭐야? 그렇지. 효용성이야. 더잘 작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효과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아이디어의 요건은 요거였죠. 새로움과 유용성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게 그 아이디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잘 발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작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현실적으로. 요게 바로 알파였네요.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This requires, 자, 이것은 필요로 합니다. That, 이하를 필요로 하죠. 자, people evaluate,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를 필요로 합니다. The products of their own, 자신이 만든 거, 아니면 each other's imagination, 자신의 그런 상상력이나 다른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을, 그런 물건, 그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and choose those ideas, 어떤 생각들을 선택하는 걸 요구하게 돼요. Seem promising enough to develop further. 더욱더 발달시키기에 충분히 전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선택하고, and abandon those that are unlikely to be successful. 성공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이 나왔어요. 어때?

자신의 상상력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거, 그 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진짜 괜찮은 거야? 라고 평가를 해. 그리고 정말 전망이 있을 만한 것들을 선택해. 그리고 할수 없는 것들은 버려. 이 과정이 다 필요하다니. 이거 전부 다 뭐니? 작동을 제대로 할수 있게끔 하는 건지 확인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요, being creative 하다라는 건 바로 뭐야? 그치. 단순히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 말고 그 추가적인 작동을 더 잘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걸 포함이라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In fact, 실제로요, the ability to generate creative ideas,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은요, 창의적인 생각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이겠지. 그치? 그 능력은 it's essentially useful. 사실은 본질적으로 불필요하대요. 와, 이게 필요한데 본질적으로 불필요하대. 뭐가 없다면? if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뭐뭐하지 않는다, 뭐뭐한다면 these ideas subsequently die a silent death. 이러한 아이디어가 만약 그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die, 죽어요. 그것도 어떻게? 조용한 죽음으로 죽는데요. 조용히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발현이 되지 않아, 작동이 되지 않아. 그렇다면 얘네는 아무리 좋은 생각들도 쓸모없는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에 지금 중심이 있는 거야? 그렇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그 이후에 잘 작동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죽게 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being creative 하다라는 건 바로 뭘까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작동을 잘 하게끔 하는 것까지, 나중에까지 잘 발현이 돼야 된다. 잘 구현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찾아볼게요. 자, does not stop. 멈추지 않습니다. What? 뭘로? idea generation. 아이디어 생성으로 멈추지 않는데요. 아이디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이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의 것은 뒤에 나오죠?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작동이 돼야 된다. 작동하지 않는 아이디어들은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쓸모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내용은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뒤에서 다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게 있어요. 라는 의미에서는 적절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 3, 4, 5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rarely originate. 일단 rarely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있어요. 하시면 되겠죠? From practical ideas. 실용적인 생각으로부터, 아이디어로부터 유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실용적인 생각. 유용성. 유용함 있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유용함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자, is often regarded as 뭐라고 흔히 여겨져요? A shortcut to innovation. 혁신으로 가는 shortcut, 지름길. 이렇게 길이 있어.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최종 목표야. 자, shortcut. 짧게 잘라. 이게 바로 지름길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 지름길이래? 혁신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는데요. 여러분들 혁신과 창의성에 관련된 관계가 나왔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쭉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Frequently gives way to unanticipated success. 예상치 못한 성공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Give way to라는 표현이 누구에게 자리를 내어주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내어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역시 관련 없고요. 자, brings out tension. 무엇을 만들어내죠? Tension, 긴장을 만들어낸대요. 뭐와 뭐 사이에? 새로움과 유의미함, 연관성 사이에서의 relevancy, 어떤 유의미함, 의미성 사이에서의 긴장을 만들어낸대요. 자, 새로움과 유용함, 그죠? 의미가 있는 그 유용성, 의미성 있는 것 사이에서의 뭔가 긴장을 만들어낸다. 이두 가지가 뭔가 충돌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brings out tension이라는 표현도 역시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됐나요? 네, 좋습니다. 아이디어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 이 정도만 우리가 사실은 파악할 거였으면 이렇게 막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뒤에 있는 내용을 다 함축하게끔 이렇게 선택지를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지문의 약간 그 선택지 좀 특징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빈칸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 위치. Reading. 읽는다라는 거. It's not simply. 단지 뭐가 아니래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독서, 예, 독해, 읽는 것에 관련된 건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뒷받침하는 내용은 앞이나 뒤에 있겠죠. 그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퍼져 있겠죠. 그죠? 그걸 생각하고 한번 이제 기대를 가지고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Over the last decade. decade가 몇 년이야? 10년이죠. 지난 10년 동안 the attention given to how children learn to read, given to 무엇을 고려한, 무엇에 주어진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무엇에 주어진 주의냐, to how
어떻게 아이들이 learn to read

읽는 방법을 배우나 어떻게 아이들이 독서하는 방법을 배우지, 읽는 방법을 배우지라는 것에 대한 그 관심은 has foregrounded 전면으로 내세워졌습니다. 무엇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얘기죠? 그게 뭐지? The natural nature of textuality. Textuality, 텍스트가 뭐 문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textuality라고 하면 텍스트성이라고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텍스트성의 본질이 전면으로 내세워졌대요. 근데 텍스트성의 본질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뒤에 좀더 부연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이 본질은 all the different interrelated ways. 다양하고 그리고 서로 연관된 그런 방식의 본질이에요. 어디에 있어서? In which readers of all ages.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이 make the text mean. 텍스트가 의미하는 걸 만드는 다양하고 그리고 서로 연관된 그런 방식의 본질을 전면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앞부분은 어려우니까.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이야. 선생님도 포함하고 여러분도 포함하고 뭐 어린 처음 글을 배우는 아이들도 포함하고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포함하는 거야. 이분들이 뭐이 모든 사람들이 텍스트가 의미하는 것을 만드는 방식. 그럼 뭘까? 이게 뭐가 텍스트야? 텍스트가 의미하는 게 뭐야? 라는 걸그 방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이 독서하는 법을 배우느냐? 여기에 대한 그 관심이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다양하게 이해하는데 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방식이 그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지. 그지? 한번 뒤에 있는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이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죠? 자, reading. 읽는다라는 것은요. now applies to. 어디에도 이제는 적용이 돼요. 이제는 적용이 된대요. 현재는. 그죠? 자, 어디에? to a greater number of representational forms. 표현상의라는 뜻이겠죠? 자, 엄청나게 많은, a greater number of니까, 그죠? 훨씬 더 많은 표현상의 형태에 적용이 되면 돼요. 독서가 이제 더 많은 표현상의 형태에 적용이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That at any time in the past,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때보다 표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훨씬 더 많은 형태에 적용이 된대. 그게 바로 뭐지? 우리가 사실은 읽는다라고 하면 뭘 읽어요? 텍스트를 읽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훨씬 더 많은 표현하는 부분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 읽기가. 어디에? 이를테면 그림을 읽는다. 지도를 읽는다. 화면을 읽는다. 디자인 그래프를 읽는다. 그래픽을 읽는다. 그리고 사진, 이런 것들이 읽는다라고 우리는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도를 읽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도에는 글자도 있겠지만 뭐가 더 많아? 그림이나 기호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스크린을 읽는다. 그림을 읽는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리딩이라는 범주가 훨씬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요, photographs. 이런 사진들이 are all regarded as text. 뭐라고 여겨져요? 텍스트라고 여겨집니다라는 거야.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표현상의 그런 형태들, 엄청나게 많은 표현상의 형태를 적용이 되는데 그림, 지도, 화면, 디자인 그래픽, 그리고 사진, 이 모든 것들이 다 텍스트로 여겨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reading. 읽는다라는 것이 텍스트를 읽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텍스트성, 텍스트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단순히 우리가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지도, 그래픽, 사진 이런 것들을 다 텍스트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주가 훨씬 넓어졌다는 이야기죠. 됐어요? 자, in addition to the innovations made possible in picture books by new printing processes. 자, 새로운 인쇄 그 과정, 인쇄 공정에 의해서 그림책에서 가능하게 되도록 만들어진 그런 혁신에 더해서, 그러니까 그림책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더해서 실제로 이렇게 볼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가 더해서 디자인적인 특징은요, 또한 predominate가, 얘는, 만연하다라는 뜻입니다. 디자인의 그런 특징들이 또한 만연해 있습니다. 다른 종류, 이를테면 뭐, 책 속에 있는 그 시로 된그 시집, 그리고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텍스트, 이런 부분에도 디자인의 그런 특징들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야? 텍스트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단어, 어떤 phrase나 words나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요, reading이라는 건요, 읽기라는 것은 becomes

얘네들은 뭐에 불과했어? 부속물에 불과했던 그때와는 다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내용은 여기 과거에 있는 내용에 지금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children now. 그래서 아이들은 현재 learn 배웁니다. From a picture book. 뭘로부터 배워? 그림책으로부터 배웁니다. 자, 무엇을 배우죠? learn의 목적어가 바로 대절이 되겠죠. 그림책으로부터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글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림책으로부터 이제 뭘 배우냐? words and illustrations. 거기에 그려져 있는, 거기 쓰여져 있는 단어, 글자와 and illustration. illustration이 뭐야? 사파죠, 사파? 그림책에 사파 같은 거 그려져 있잖아. 이 사파, 그리고 글자가요, compliment 한대요. compliment, 선생님 이거 똑똑복하로 꼭 알아주세요라고 했던 단어죠. 오늘도 나오긴 했는데. 네, 맞아요. 보완하다, 보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완하고 and enhance, 강화해 준대요. 뭐를요? 서로를요. 즉, 단어가 사파를 보충해 주고, 보완해 주고, 사파가 또그 글자의 의미를 강화시켜 준다라는 거.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준다라는 걸 이제는 아이들은 그림책으로부터 배웁니다. 글자로만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림도 읽으면서 이제 보는 거야. 그림도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reading is not simply. 그러니까 읽기는요, 단순히 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읽기는 그럼 단순히 뭐가 아닐까? 우리가 말하는 텍스트, 다시 말하면 이전에 있었던 words or phrases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돼야 되겠죠. 이미 not이 있으니까 words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넓어졌으니까 사실은 텍스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단어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Even in the easiest text, 가장 쉬운 텍스트에서도요. What a sentence says. 한 문장이 말하는 바는요. 한 문장이 말하는 바는 is often not what it means. 실제로는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야? 그 문장. 문장이라는 게 바로 뭔데? 단어로 이루어진 거지. 그 문장이 실제로는 그 문장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변에 있는 사파라든가, 그래프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보조하는 보조 장치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 다 텍스트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의 words, 아니 여러 개의 words나 아니면 a sentence, 하나의 문장의 의미.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단순히 이제는 그냥 문장 읽기에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읽기라는 것은요, 단순히 knowledge acquisition. 그럴듯하긴 해요. 지식이 습득이 아니래요. 지식을 이제 습득하는 게 단순히 읽기가 아니다. 읽기를 통해서 지식만 습득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긴 지금 지식 습득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정보를 얻는다.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Word recognition. 얘가 뭐야? 글자 인식이야. 읽기라는 건 단순히 글자 인식이 아닙니다. 그게 뭐지? 글자 인식이라는 건한 문장이 말하는 바. 그 문장, 그 글자만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여러 가지 다른 텍스트로 지금은 여겨지는 것들을 같이 읽어서 보완하고 강화하는 거죠.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이야? 그렇지. 2번입니다. Word recognition. 문자 인식. 글자 인식. 문자가 아니라 글자. 그죠? 여기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imaginative play. imaginative라고 하면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이라는 뜻인데요. 상상력 놀이 관련 없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놀이, 상상 놀이 관련 없고요. 자, subjective interpretation. 이거 뭐야?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뜻인데, 주관적인 해석, 객관적인 해석 이런 거 나왔어요? 관련 없습니다. 자, image mapping. 역시 관련 없죠. 예, 이건 단순히 이미지 맵핑이 아니다. 이미지 맵핑이 뭐야? 그림 같은 거 보는 거? 여태까지 과거에는 이미지 맵핑의 중심이 아니라 문자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문자가 아닌 다른 것들도 읽는다라는 텍스트의 범주가 훨씬 넓어졌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예, 역시 5번도 관련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질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 recognize라는 동사 형태의 변형 형태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recognize, recognition, acknowledge 뭐 이렇게 cog가 들어가면 여러분 cog 있죠? cog 얘가 no의 뜻입니다.
그래서 recognize, 뭔가를 인식하고 알아내다 이런 뜻이어서 인지하다, 인식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오늘의 똑똑복화 가보겠습니다. compliment, compliment 이렇게 두 개의 강세가 오는데요. 명사일 때와 동사일 때가 각각 강세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compliment라고 하면 얘는 일단 보완, 보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사로 쓰이게 되면 보완하다, 보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0: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예, compensate이라는 단어랑은 조금 다르죠. compensate은 보상하다라는 의미가 됐었고. 자, compliment. 여기 지금 똑같아 보이는데요. 중간에 모음이 좀 다릅니다. 2로 들어오게 되면 얘는 보완하다, 보충하다 이 뜻이고요. I가 들어오게 되면 칭찬, 칭찬하다의 의미가 돼요. MENT가 똑같이 들어있고, 철자가 진짜 중간에 모음 하나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기가 조금 어려우면, 예전에 혼동하기 쉬운 어휘로 많이, 이렇게 짝꿍으로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요. 외우기가 좀 어려우면 여기 I 모음 있죠? I, 나는 칭찬, 칭찬을 좋아해 이렇게 외우시면은 간단합니다. I, 중간에 I 모음인 경우에는 칭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좋은 의미, 칭찬, 칭찬하다. 보완하다, 보충하다의 의미는 compliment, 중간에 모음이 E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예요? 수강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혼동하기 쉬운 어휘가 요즘에는 그 어휘 자체로 나오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두 개의 짝꿍 두 개로 구별해라 이렇게는 안 나와도 굉장히 이 두 개의 단어는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 문장에서 그 흐름을 좌우하는, 이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또 필수어로, 그러니까 표제어로 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중심이 되는 주제어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한다라는 건 진짜 중요한다라는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도 빈칸 추론 계속됩니다. 30번까지 있어요. 빈칸 추론원이 문제 없이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28강에 오셨습니다. 자, 얘들아 28강 진행하기 전에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당부를 드렸었냐면요. 우리 굉장히 어려운 지문 많이 다뤘으니까 반드시 복습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복습 다 하셨죠? 자, 복습 안 하셨으면 얘들아 이번 강의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다 저번 문제 다 한번 복습하고 이번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28강 역시나 밑줄 친 어휘 7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어떤 문제부터 풀 거냐면 31번 문제부터 풀 겁니다. 즉, 30번까지는 지금 다 복습이 되어 있어야 해요. 아셨죠? 자,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2024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수능 문제인 만큼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One way to avoid contributing to overhyping a story would be to say n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이렇게 과대광고하는 이야기에 기여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would be to say n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버리는 방법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야 저거 너무 과대광고하는 거 아니야? 과대광고로 이야기하는 거에 기여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however, 하지만 얘들아 이야기를 무조건 안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that is not a realistic option for scientis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학자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현실적인 옵션,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라는 거지. 냅다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게 얘들아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feel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강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뭐 하기 위한 책임감이냐면 to inform the public and policymakers and or to offer sugges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중들에게 혹은 이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뭔가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입을 딱 닫아버리는 것이 뭔가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peaking with members of the medi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언론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언론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has advantages, 이점이 있대요. 자, 얘들아 그럼 A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밑에 내용이 뭐가 있어야 돼? 언론과 관련된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이점이 있어야 돼. 자, 뭐 하는데 이점이 있냐면요. In getting a message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왜? 언론에 있는 기자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그거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And perhaps 아마도 receiving a favorable recogn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호의적인 인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대. 얘들아, 지금 호의적인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뭐야? advantage, 이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긍정적인 단어 두 개가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A번은 당연히 맞는 선지겠죠. 자, 하지만 it runs the risk of misperception, interpret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언론과 관련된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냐면 misinterpret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해라고 하는 그 risk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요. The need for repeated clarifi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복되는 해명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And entanglement in never-ending controvers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끝이 없는 논쟁에 얽힐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아, 언론에 있는 사람들과 말을 하는 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이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뭔가 단점을 가질 수도 있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hence 그럼으로 한번 정리를 해줄 건가 봐. 그러므로 the decision of whether to speak with the media tends to be highly individualiz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결정이냐면 내가 정말 그 매체에 있는 혹은 언론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지 말지에 대한 선택은 자 얘들아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디 있어? 이 문장에서 주어는 decision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단수 동사로 받고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정말 내가 언론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지 말지 그 결정은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매우 개인에게 달려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decades ago, 수십 년 전에는요, it was unusual for earth scientis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구 과학자에게 있어서 그거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여야 돼? 지구 과학자에게 있어서 unusual, 흔치 않은 일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거야. 그치? 비가 맞는 선지라면. 그러면 지구 과학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하는 게 흔치 않았대. 일반적이지 않았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냐면 to have results, 어떤 결과를 갖는 게 that were of interest to the medi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언론의 관심을 받을 만한 그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unusual, 일반적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뭔가 관심을 받을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대. 자, 그렇게 됨으로써 and consequently 그 결과 few media contacts were expected or encourag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그 언론의 접촉이 기대되어지지 않은 거죠. 왜? 지금 뭐라 그랬어? 언론의 관심이 있을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가 거기를 가가지고 막 취재를 하려고 하겠어. 그치? 자, 그러니까 이때 뒤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언론의 접촉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끌어지고 있기 때문에 unusual이라고 써져 있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치? 부정적인 언어끼리 지금 연결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비번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the 1970s, 1970년대에 the few scientists, 굉장히 소수의 과학자들, 어떤 소수의 과학자들이냐면 who spoke frequently with the medi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언론과 굉장히 자주 취재를 한, 즉 언론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한 그 소수의 과학자들은 were often criticiz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종종 비판을 받아져 왔다고 합니다. 왜? 지금 뭔가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지금 결과도 없는데 자꾸 언론사한테 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는 그런 과학자들은 어떻게 되었대? 비판이 되어졌겠죠. 자, 누구에 의해서? By their fellow scientists for having done s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동료 과학자들로부터 뭘 받은 거야? 비난을, 비판을 받아온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The situation now is quite differen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근데 수십 년 전까지는 그렇게 됐었어. 그리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꾸 언론사랑 컨택을 해가지고 뭔가 취재를 하고 말을 하고 하는 과학자들이 비판을 받아진 건 맞는데 The situation now is quite differ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날의 상황은 조금 달라진 거죠. 자, 어떻게 달라졌냐면 As many scientists feel a responsibility to speak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 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제는 좀 말해야겠다. 뭔가 퍼뜨려야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대요. 자, 왜 이런 책임감을 가지게 됐냐면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global warming and related issu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그 사안들이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게 된 거지.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말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지. 1970년대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And many reporters share these feelings. 그리고 많은 기자들도 이런 거에 동감을 한대. 그래서 취재를 많이 다닌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앞서서 등장하고 있는 C번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를 다음 문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많은 과학자들은요, are finding that 무엇을 찾고 있냐면 They enjoy the media attention and the public recognition that comes with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뭐를 찾고 있다고 했었어? 그들 스스로가 the media attention, 그 대중의 관심, 언론의 관심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론의 관심과 the public recogn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중의 인정,
자, 그런데 그 대중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그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온 대중의 인정이라고 하는 거를 뭔가 이제는 즐기게 됐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언론사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뭔가 발표도 하고 하는 걸거 아니에요. 그래서 enjoy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잘 쓰여지고 있는데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럼 이를 한번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At the same time, 근데 동시에 other scientists 이렇게 즐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다른 과학자들은요, continue to resist speaking with report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여전히 뭐 하는 사람도 있어? resist, 거절하고 거부하는 과학자들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즉,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preserving more time for their science, 그들의 과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있게 되고요. And running the risk of being misquo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못 인용되어질 위험을 감수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어. 얘들아, 지금 기자와 인터뷰를 안 해. 기자랑 인터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잘못 인용이 되어지겠어요? 그쵸?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running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잘못 인용되어질 수 있는 위험을 뭐 한다? avoiding. 피할 수 있는 거죠. 뭐 함으로써? 인터뷰를 아예 안 해버림으로써. 자, 그래서 이에서 avoiding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고요. And the other unpleasantries associated with media covera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언론의 보도와 관련된 뭔가 다른 불쾌한 일들을 그냥 피해버리는 거지. 어떻게 함으로써?

인터뷰를 그냥 안 해버림으로써.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과거에는 과학자가 미디어랑 소통을 하면 동료들한테 뭘 받았어? 비판을 받았어. 그 시간에 과학에서 투자하지. 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는요, 대중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는 advantages,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감, responsibility가 더 강조되게 되면서 미디어의 노출을 avoiding, 피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해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얘들아, avoiding, 피하는 것보다. 그런데 우리 맨 마지막 문장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몇몇 그 과학자들은 뭐 한다고 했었어? 여전히 인터뷰하는 것을 피한다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32번 문제고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면요. One reason,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자, 근데 어떤 한 가지 이유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we forget most of what we learned in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을 대부분 우리는 까먹는다 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 지금 다 생생히 기억이 나? 아마 많이 기억 안 날걸요, 그쵸?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는 이유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부분의 것을 까먹는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is that we underestimate what we actually remember. 우리가 실제로 기억하는 거를 뭐 하기 때문이래?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래. 실제로는 많은 걸 기억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 이어가 보자면요. Other times, we know,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We remember some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다른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we don't recognize that 우리가 무엇을 인지하지는 못하냐면, we learn it in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를 반드시 기억하기는 하는데, 그걸 학교에서 배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은 아마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들도 있을 텐데, 그걸 초등학교에서 배운 지 우리는 까먹었다, 인지하지 못한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Knowing where and when you learn something. 자, 그래서 너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배웠는지 아는 것은 is usually called context information. 뭐라고 불리우냐면요. 뭔가 맥락 정보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너가 그 정보를 어디서 언제 배웠는지 아는 거를 맥락 정보라고 하는데요. And context is handled by different memory proc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억 과정에서 다루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뭐와 다른 기억 과정에서 다루어지냐면요. Memory for the cont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기억. 여기서 말하는 memory for the content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맥락이 아니라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것과 다른 memory processes, 다른 기억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내용을 다루는 구간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context, 맥락을 다루는 기관이 달라야 돼. 그치? 그럼 뒷문장 확인해 볼까? Thus, 그러므로 it is quite possible to retain content without remembering the contex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따라서 무엇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 내용을 보유하는 게 가능하되, 뭐 없이 remembering the contex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맥락을 기억하는 거 없이 내용을 기억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언제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different memory processes라고 하는 거 괜찮을까? 자, 괜찮지? 왜 괜찮냐면요.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맥락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둘 사이에 지금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memory processes, 다른 기억 processes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과정을 거친다.

라고 하는 표현이 괜찮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A번은 괜찮은 것 같고, 그랬을 때, for example, 역시나 예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시가 등장하면 조금 쉬워지죠? 한번 그럼 이해를 쉽게 해보자면, If someone mentions a movie and you think to yourself, 어떤 사람이 한 영화를 언급한 거야. 근데 너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했냐면, You heard it was terrible. 아, 그 영화 진짜 별로라 그러던데? 라고 하는 건 기억이 났어. 하지만, but, can't remember where you hear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 그게 뭐다? 내용은 기억이 나지만 맥락은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예시를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아, 그 영화 별로라 그러던데는 들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너가 그거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that you are recalling the contents. 너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는 기억 못하는 거야? 맥락을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이랬을 때 얘들아, where이라고 하는 맥락을 나타내는 단어는 너무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내용은 기억하지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는 기억하지 못한다? Where you heard that? 너가 그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 맥락은 기억하지 못한다니까? B번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context information, 이런 맥락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is frequently easier to forg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쉽게 잊혀진대. 더 쉽게 까먹어진대. 그치? 얘들아, 지금 여기서도 그 예시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내가 그거 어디서 들었더라? 맥락은 까먹잖아.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맥락 정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쉽게 종종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뭐보다는 내용보다는 맥락이 더 쉽게 잊혀진대요. 그래서, and it is the source of a variety of memory illu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의 원천이 될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기억의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뭔가 기억에 있어서의 착각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For instance, 또한 번의 예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건 그럼 뭐에 대한 예시일 거야? 기억의 착각에 대한 예시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people are unconvinc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확신이 없을 거래. 자, 뭐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거냐면, by a persuasive argu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설득하는 주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거래. 자, 근데 만약에, if it is written by someone who is not very cred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신뢰도가 없는 사람이 쓴 그러한 글을 읽으면요, 뭐가 없을 거래? 당연히 확신이 없겠지, 얘들아. 왜? 아, 누가 봐도 굉장히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 썼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가 쓴 글은 믿을 만하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아,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도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 이책 정말 좋아. 이책 진짜 추천할 만해. 라고 하면 그 책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겠죠. 그쵸? 확신이 없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in time, readers' attitudes on avera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독자의 태도는 평균적으로 바뀌게 된대요. 독자의 태도가 어디로 바뀌게 되냐면요. In the direction of the persuasive argu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설득적인 주장 쪽으로 가게 된대. 자, 얘들아,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든 예시에서는 뭐냐면요. 어떤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 야, 이책 진짜 추천할 만해. 라고 해서 책을 추천해 줬어.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의심을 했는데, 뭔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설득하는 주장 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는 결국 그 책을 사서 읽어보게 됐다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처음에는 설득이 안 됐다가 결국에는 설득이 됐을까? 왜? Because, 왜냐하면, readers are likely to remember the content of the argument. 그 독자들은 뭐를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 그 주장의 내용을 기억을 하기는 하지만, 뭐는 까먹어버린 거야? But forget the sour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보의 출처는 까먹어버린 거지. 그 정보가 정말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에서 왔다는 그 출처를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즉,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설득하는 주장 쪽으로 가버리게 된 거죠. 그랬을 때, if remembering the source of knowledge is difficul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정보의 출처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치?

정보의 출처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면 you can see how it would be challeng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렵냐면요. You don't remember much from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볼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2번을 한번 잘 살펴봤을 때 얘가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 우리가 그 정보의 출처를 기억하는 게 어렵지. 그러면 이 정보가 정말 학교에서 온 건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랑 일맥상통한 거 아니야? 지금 맥락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기는 한데 그게 학교에서 배운 건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챌린지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이때 등장하는 챌린지는 easy라고 하는 쉽다라고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보는 것은 쉬울 거야? 어떻게 결론 짓는 것은 쉬울 거냐면요. 너가 학교로부터 배운 그 지식을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쉬울 것이다. 라고 쓰면 좋겠네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우리는 많이 잊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보의 내용, 컨텐츠는 기억을 하지만 뭐는 까먹는다? 언제, 어디서 배웠는지 그 컨텍스트, 맥락은 까먹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맥락 정보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 내용보다 더 쉽게 잊혀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설득을 당하기도 하고 그치? 학교 교육의 효과를 과소평가, undermine,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지문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우리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요.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면요. Many negotiator라고 말해주고 있어. 많은 협상가들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거든. 많은 협상가들은 뭐라고 가정하냐면요. All negotiation involve a fixed pi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협상은 고정된 파이를 포함한다 라고 가정한대. 이게 무슨 말이야? 고정된 파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 맥락에서 한번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협상가들이 고정된 파이가 있다고 생각한대. 자, 다음 문장 한 번만 읽어볼게. Negotiators, 이런 협상가들은요. Often approach integrative negotiation opportunities a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협상가들은 주로 이러한 통합적 negotiation, 협상 기회를 뭐로 접근을 한대요? Zero-sum situ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제로섬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요. Or 혹은요, win-lose exchan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기거나 지는 그 교환으로 우리는 접근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얘들아, 너무 어려워. 그치? 이거를 우리는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 자, 얘들아, 협상가들의 입장에서는 zero-sum situation이라고 하면 얘들아,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은 하나를 잃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제로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 플러스를 얻으면 다른 사람은 하나 마이너스를 얻게 되는 것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제로섬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Win or lose exchan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선가 승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대. 협상가들이.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그런 fixed pie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고정된 pie라고 하고 있잖아. 즉 뭔가 자원이 한정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조각을 더 먹으면 저 사람은 한 조각을 덜 먹을 수밖에 없는 뭔가 경쟁적인 상황이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파이 한 조각을 더 먹으면 다른 사람이 파이 한 조각을 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지, 얘들아? 자,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보자면 those,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Who believe in the mythical fixed pi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허구에 뭔가 고정된 파이를 믿는 사람들 즉,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야 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요, assume that, 무엇을 가정하냐.

그 당사자의 이해관계가요, stand in oppos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완전 반대편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한대.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이야?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이거를 협상하는 두 사람은 완전 극과 극에 있다는 거지. 방금 앞에서 말한 뭐야? win or lose exchanges랑 같은 거지. 누구 한 명이 이기면 누구 한 명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With no possibility, 뭐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for integrative settl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통합적인 협상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없고요. And mutually beneficial trade-of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호적으로 beneficial 이득이 될수 있는 타협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즉, 타협할 가능성 없이 한 명이 이기면 한 명이 반드시 져야 되는 싸움이다라고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가정한다고 했었어? So they suppress efforts to search for th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들은 이러한 노력을 억제한다고 했었어. 어떤 노력을 억제하는 거냐면요. To search for th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 타협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억제하겠지. 왜? 어차피 타협 안 돼. 어차피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타협점들을 찾을 만한 노력을 억제하는 거겠지, 스스로. 그쵸? 자, 그랬을 때 A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In hiring negotiation,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용을 하는 데 타협에 있어서요. A job applicant이라고 하면 지원한 사람이죠. 그 직업에 지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Who assumes that salary is the only iss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급여, 내가 받는 급여가 가장 중요한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그 지원자는요. 뭐라고 주장할 거냐면 아, 나 7만 5천 불은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할 거래. 그런데, when the employer is offering, 그런데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요, 아니야, 7만 달러만 줄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협상 상황이죠. 협상 상황에서 지금 극과 극에 있어. 한 사람은 7만 5천 불 주세요.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7만 불만 줄 거야. 라고 지금 팽팽하게 대립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Only when the two parties discuss the possibilities farthe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그치? 우리 문법할 때 짚었었던 건데요. Only 다음에 부사구 혹은 부사절이 오면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뒤에 문장이 도치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오직 이두 당사자가 뭐에 대해서 논의할 때 possibilities farth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나아간 가능성에 대해서 그두 당사자가 논의를 할 때에만 do they discover 그들은 무엇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야? That moving expenses and starting date can also be negoti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moving expenses 이사를 위한 비용 혹은 일을 시작하는 날짜라고 하는 것이 또한 타협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대. 자,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직업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 지원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요구했냐면 이사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저는 이사 비용을 원하니까 7만 5천 불은 받아야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고, 자, 그런데 그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일을 빨리 시작하기만 하면 이 돈을 줄 용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moving expenses, 이사 비용,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날짜라고 하는 것이 can also be negotiated, 타협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hich may block resolution of the salary iss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사 비용이라든지, 혹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라고 하는 것이 may block, 방해한대, 저해한대. 무엇을 방해하는 거냐면요, 그 salary issue라고 하면 급여 문제거든요. 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얘들아 지금 방해하고 있어? 아니에요, 얘들아.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히려 잘될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표현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냐면요. 오히려 이러한 급여 문제 해결을

facilitate, 촉진시켜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타협되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the tendency to see negotiation in fixed price ter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경향은 경향인데 이런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된 파이의 개념으로 보는 그런 경향은요. varies,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뭐에 따라서 다양하냐면 depending on how people view the nature of given conflict situ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주어진 갈등 상황의 본질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자 오케이 그러면 varies 라고 하는 표현이 얘들아 맞으려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다양한 상황이 지금 주어져야 돼 그치? 자, 그래서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타협을 바라보는 경향이 달라질 수 있대. 뒤에 나오는 내용 볼게. This was shown in clever experi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예시는요, 보여지고 있는데 어디서 보여진대? 굉장히 영특한 실험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실험이 무슨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던 거냐면요. A simulated negoti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상 타협 상황을 지금 포함하고 있대. 어떤 가상 타협 상황이냐면요. Between prosecutors, 어떤 검사와 어떤 사람 사이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대. Defense lawy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피고 측 변호사랑 즉 검사 사이에서 뭔가 가상의 타협 상황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Jail sentenc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징역형에 대해서 검사랑 피고 측 변호사가 뭔가 타협을 하는 상황이 뒤따라 나올 건가 봐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지금 등장하고 있냐면 some participants, 몇몇 참가자들은 얘들아 여기서 문장 구조 잘 봐야 돼요. 왜냐면 문장이 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몇몇 참가자들은 were told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to view their goals in terms of personal g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 너 목표를 바라봐. 어떤 관점에서 목표를 바라봐야 되냐면 personal goal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로 너의 목표를 바라봐 라고 말을 들었대. 즉 여기서 초점이 되는 거는 personal goal. 야, 너 개인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거를 취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고 others,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to view their goals, 그들의 목표를 뭐로 삼으라는 말을 들었대? in terms of effectiveness. 야, 효율성에 좀 초점을 맞춰봐. 라고 말을 들은 사람도 있고요. and still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told to focus on values. 예,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대. 자, 그럼 얘들아 문장이 이렇게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초점을 개인적인 이득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효율성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가치 지향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아까 전에 넘어가서 자 이러한 경향 이러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된 파이 개념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 맞아?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C번 varies 괜찮은 것 같네 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들었어. 자,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첫 번째, negotiator focusing on personal gain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점에 초점을 맞춘 타협가들, 즉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죠. 야, 그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봐 라고 하는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요. were most likely to come under the influence of fixed pie belie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어떤 고정된 파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향 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왜? 나는 내 몫을 챙겨야 돼. Personal gains, 개인적으로 얻는 거에 개인적인 이득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fixed pie belief, 고정된 파이 믿음을
취득할, 즉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And approach the situation.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접근하게 될 거야? 더 경쟁적으로 접근하게 되겠지. 왜? 자원이 한정적이잖아. 근데 나는 내가 얻어야 될 걸 가져가야겠어. 개인적인 이득을 중시하고 있으니까 더 경쟁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negotiators, 그 타협가는 타협가인데 focusing on values, 가치에 초점을 맞춘 그 타협가 같은 경우는요. least likely to see the problem in a fixed pie ter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문제 상황을 어떻게 볼 가능성은 적은 거야? 고정된 파이 개념으로 볼 가능성이 적은 거지. 왜 이 사람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내 이득이 아니라. 자,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은요. more inclined to 뭐 하는 경향이 더 맞냐면요. approach the situation cooperatively. 더 협력적으로 그런 상황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랬을 때 stressful conditions, 예를 들어서 어떤 time constraint, 시간 제약과 같은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조건에서는요. contribute to this common mispercep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굉장히 시간이 제약이 있는 스트레스 많은 환경에서는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할 수밖에 없냐면 굉장히 흔한 오해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근데 이때 등장하는 오해가 뭐냐면요. which in turn, 결과적으로 봤을 때 may lead to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되는 거냐면 less integrative agre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덜 통합적인 합의점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선행사가 뭐였어, 얘들아? misperception, 오해였잖아. 사람들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는 이런 오해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어떤 오해야? 아, 우리 서로 반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통합적인 타협이 절대 불가능해. 통합적인 그런 합의점을 덜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져 있으니까 자, 2번도 잘 써져 있습니다. 그쵸, 얘들아?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지문도 되게 길었어. 그러니까 반드시 33번 문제도 오늘 복습할 때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협상가들은요, 자원이 한정적이라고 하는 fixed pie, 어떤 고정된 파이 미신에 빠져버리게 되면 서로의 이익이 상충된다고만 믿어. 그치? 양극단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게 돼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억제하게 되고 특히 개인적인 이익에 집중을 하거나 시간 압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훨씬 더 상황을 competitively, 경쟁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서 결국에는 통합적인 합의, 앞에서 뭐라 그랬었어? Integrative agreement, 이런 통합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되게 어렵고 긴 지문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독해하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34번 2023학년도 3월 학력평가 3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In centuries past, 몇 세기 전에는 we might learn much about life. 우리는 그 삶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뭐로부터 배웠냐면요. From the wisdom of our eld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어른들의 지혜로부터 삶의 많은 부분을 배웠대. 그쵸? 할머니로부터 혹은 엄마 아빠로부터 뭔가 굉장히 많은 삶의 지혜에 대해서 배워왔대. 몇 세기 전까지는.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the majority of the message we receive about how to live a good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한 그 메시지의 대다수는 어디로부터 온대요, 오늘날에는? come not from granny's long experience of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할머니의 이 세상에 대한 아주 긴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조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쵸? 할머니의 아주 긴 삶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대요? From advertising executives hoping to sell us produ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광고업자들로부터 그런 삶의 경험이 온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광고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hoping to sell us products 우리에게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그 광고업자들로부터 뭐가 온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그 메시지가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1번 experience가 괜찮은지 살펴보자면요.

할머니의 The World Experience of the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삶에 대한 경험이잖아. 그러면 앞에 문장에서 어떤 표현으로 대신 등장했어? 할머니의 삶에 대한 경험은 wisdom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wisdom이 지금 언어 표현만 바뀐 거죠. experience로 가고 있으니까 1번은 괜찮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삶에 대한 지혜가 지금 광고업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If we are satisfied with our lives,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 만족한다면, We will not feel a burning desire to purchase any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사고 싶어 하는 그 강렬한 욕구가 없겠죠. 내가 내 삶이 모든 게다 만족스러워. 그러면 무언가를 무조건 사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이 없을 거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된다면, and then the economy may collap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경제는 붕괴되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다내 삶에 만족하고 아무것도 안 사게 되면 경제는 붕괴한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but if we are unsatisfied,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불만족해. 자, 그래서, and any of the products we buy, 그런데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어떠한 상품들이 actually delivers,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면, The promise, lasting fulfill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약속된 그런 오래 지속되는 충족감을 우리한테 전달해 준다면. 얘들아, 우리가 물건을 하나 샀어. 그랬는데 걔가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그 물건을 계속해서 다른 물건들을 살까? 다른 물건들을 안 사겠지. 그렇게 되면 the subsequent sale figur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뒤따라 나오는 그 어떤 수치냐면요. 판매 수치. 뒤따라 나오는 판매 수치는 may likewise rise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미 내가 한 상품을 사서 지금 굉장히 충족감을 많이 주고 있어.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높아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사람들이 다른 상품은 안 사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미 답이 2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rise가 아니라 drop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어떤 상품을 샀는데 충분하게 만족이 된다면 당연히 그 판매 수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we exist in a fog of messag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메시지 전달의 안개 속에 살고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냐면요. Designed explicitly to influence our behavior. 우리의 행동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그 메시지 속에 살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Not surprisingly, 놀랍지도 않게 우리의 행동은요, 종종 바뀌는데 precisely the manner int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의도된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이 바뀐대. 자,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의 행동을 의도를 했고 그 방식대로 우리의 행동이 지금 바뀐다는 거잖아. 그럼 의도한 게 맞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if you can be made to feel Sufficiently inferior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면 충분히 열등하다고 느껴질 수 있대. 자, 뭐 때문에 열등하다고 느껴질 수 있냐면요. 너의 치아가 노랗기 때문에 충분히 열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열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게 여기서 말하는 뭐야? Intend, 의도된 바.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얘들아, 어떻게 의도했어? 아, 뭔가 요 노란 치아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뭔가 아, 되게 열등하시네요. 라고 느끼도록 만들었으니까 아마도 너는 어디로 달려갈 거야? 약국으로 달려가서 뭔가 미백과 관련된 제품을 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advertising, 광고업자들이 의도한 바인 거야. 그쵸? 자, 그랬을 때 the lack of any research 어떤 연구가 부족하냐면요. whatsoever correlating tooth shades with life satisf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만족감과 그 치아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정말 연관관계가 있는지 정말 이빨이 하야만 하얄수록 즉 치아가 하야만 하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가? 우리 치아가 노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가와 관련된 그런 연구 결과가 부족한 것은, 그치, 얘들아, 부족하겠지. 치아가 노랗다고 해서 불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부족한 것은 is never mentioned. 이제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닌 거죠. 왜? 광고업자들이 그렇게 의도를 하니까 자꾸. 자, 그랬을 때 이때 그 연구 결과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점이 아니다. 언급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having been told 100 times a day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제 말해짐에도 불구하고 자, 뭐라고 말해진대요? How to be happy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져야만 하는가? 수백 번 하루에 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어떤 데 사용하게 되냐면요. Buying the necessary 우리가 필요한 용품을 사는데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사용하고요. 그치? 왜? 우리 인생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용품들을 자꾸 사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요, feeling disappointed,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실망감을 느끼게 돼? Not to discover life satisfaction inside the packag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구매한 그 상품의 포장지 안쪽에 내가 기대하고 있던 그 삶의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걸 느끼게 돼? 좌절감,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5번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요. 광고주들, 즉 오늘날의 광고주들은 우리가 삶에 만족하면 물건을 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를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만들게 되고요. 어떤 제품도 영원히 만족감을 줄수 없기 때문에 판매 수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소비를 하고, 물건을 소비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내? 결국에는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다. 라고 하는 게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좀 재밌는 내용이죠,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우리 마지막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30번 문제 되겠고요. 첫 번째,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 Everywhere we turn, 우리가 돌아서는 모든 곳마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듣냐면요. Almighty Cyberspa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능한 사이버 세계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요. 자, 그랬을 때, The High Promises, 이러한 과대 광고는 무엇을 약속해 주었냐면, 우리는 우리의 이런 따분한 삶을 벗어나서, 뭐를 쓰고, 고글과 어떤 바디수트를 쫙 입고, 어디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And enter some metallic, three-dimensional, multimedia or other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서, 정말 금속성의 3차원의, 그리고 멀티미디어의 다른 세계로, 삐용 하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대. 그치? 자, 그래서 아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서 어떤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when the industrial revolution arrived with its great innovation, the moto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도래했을 때 자, 무엇을 가지고 도래했냐면요. 엄청난 혁신, 모터라고 하는 그 엄청난 혁신을 가지고 도래했을 때, 그런데 생각해보면, We didn't leave our world. 우리는 우리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쵸? 모터라고 하는 것을 엄청난 혁신품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떠나지 않았대요. To go some remote motor spa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모터 세상, 이라고 하는 동떨어진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이때 등장하고 있는 remote라고 하는 게 괜찮은지 살펴보려면 앞에 내용을 살펴봐야 돼. 앞에 뭐라 그랬어? 이때 multimedia other world. 우리는 어떤 세상이 도래하게 되면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하는 세상이 도래하게 되면 우리의 지루한 일상을 떠나서 어디 다른 세계로 지금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 자, 그런데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모터가 등장을 했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떠나지 않았고, 어디로 떠나게 되지도 않았다? 어떤 동떨어진 모터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동떨어진 세상으로 가지 않았다는 내용 괜찮습니다. 자, 대신에, on the contrary, we brought the motors into our lives. 대신에,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떠났다기보다는 그 모터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가져오게 됐냐면요. 자동차의 형태,

Socio-economic movement, precis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혁신, 즉 모터라고 하는 이런 혁신은요, 우리를 사회 경제적인 움직임으로 우리를 이끌었고요. 자, 왜 이끌게 되었냐면 because they entered and affected profoundly our everyday liv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런 혁신품들,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모터잖아. 이런 모터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들어왔고 매우 깊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디로 이끌어지게 되는 거야? 사회 경제적인 움직임까지 이끌어지게 되는 거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얘들아 지금 모터라고 하는 혁신품들이 우리 일상에 매우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얘들아 자동차, 냉장고, 하물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pencil sharpener, 그 연필깎이 같은 경우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매우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3번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people have not changed fundamentally in thousands of yea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어. 자, 그런데 technology changes constantly.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 말인 즉슨 인간이 어떤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우리 쪽으로 흡수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it's the one.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that must adapt to us. 우리에게 적응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맞지 얘들아? 인간은 근본적으로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았고 기술은 끊임없이 바뀌어왔으니까 기술이 우리한테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at's actually what will happen with information technology and its dev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 그 정보 기술이나 정보 기술의 그 도구들에 의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뭐 하에서? Under human-centric computing, 인간중심적인 컴퓨터와 하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즉, 여기서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은 뭐야? 컴퓨터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야. Cyberspace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지 않고 그런 개념들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적응해야 될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The longer. 자,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나야 돼? 얘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나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더비더비 어떻게 해석한다고? 더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해진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가 길어질 거냐면 We continue to believe that computer will take us to a magical new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컴퓨터가 우리를 정말 마법과 같은 새로운 세계로 데려가 줄 거야. 즉, 우리가 우리의 아주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서 뿅!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The longer we will maintain their natural fusion with our liv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융합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융합이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 세상에 이런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뭔가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아니야, 컴퓨터가 우리를 분명히 어떤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 주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길어지면 잘 융합이 안 되겠지.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maintain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delay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융합, 이런 자연스러운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얘들아, 5번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delay를 무조건 지연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쓰지 않아도 된다고 쌤이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maintain, 유지하다 말고 delay라고 하는 표현 말고 또 뭐를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몫이다?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 delay라고 하는 표현 말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많이 많이 최대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문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과거의 전동기, motor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서 전동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냉장고, 뭐 자동차, 연필깎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처럼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역시 우리에게 적응해야 된다, adapt 해야 한다

그래서 삶 속에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뭐를 이루어야 된다? Natural fusion, 자연스러운 융합을 이루게 돼야 된다. 그래서 기술을 여전히 신비로운 별개의 세계로만 여긴다면, 즉, 이러한 기술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진정한 혁명, 이런 진정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delay, 지연될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다섯 문제 열심히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기출 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Schritt zum Deutschmeister. Herzlich willkommen zum Deutschunterricht.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의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벌써 20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교재로는 사실은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실전 모의고사 10회 뒷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또 있었는지 우리 차근차근히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로 18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해서 대화의 순서 배열하는 문항이고요. 자, 이럴 때는 보기에 나와 있는 문장을 먼저 보면 대화의 주제 또는 장소가 어딘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Was darf es sein? Sonst noch etwas? Wie viel möchten Sie? 라고 묻는 걸로 봐선 일단은 무언가 물건을 구입하는 상황에서 종업원과 손님 간의 대화입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얼마나 많이 원하시나요? 라고 해서 수량을 묻는 채 질문까지 있었네요. Good morning 이라고 인사를 하고 빈칸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B가 Good morning, ich hätte gern 2 kg Kartoffeln bitte 라고 해서 저는 감자 2kg을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A가 종업원, B가 손님이에요. 그러면 종업원이 제일 처음에 하는 말,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묻겠죠? 그 표현이 어디에 있어요? 아에 있어요. Was darf es sein? 이라고 물어봤더니, 아, 저는 감자 2kg을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걔는, 아, 기꺼이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Haben Sie auch Orangen? 이라고 물어봐서, 오렌지도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다는 건 더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은 뭐였나요? Sonst noch etwas? 라고 물어봅니다. 어, 알겠습니다. 하고, 뭐도 필요하세요? 라고 했더니, 아, 오렌지도 혹시 있으신가요? 라고 하니까 종업원이, 야, hier, frische Orangen aus Spanien. 어, 그럼요. 여기요. 스페인에서 온 아주 신선한 오렌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또 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1kg bitte 라고 해서 수량을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많이, 몇 개나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 표현 어디에 있어요? Wie viel möchten Sie? 라고 물으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밑줄은 C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1kg 주세요 라고 해서 필요한 용량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대화의 순서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A, B, C 순으로 나열한 몇 번이 정답인가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지금 문항처럼 이렇게 글의 순서를 배열해라 라고 하면 보기를 먼저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글의 흐름의 순서를 내가 조금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점 대화다 라고 하면 아베이가 손님 또는 종업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빨리 구분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들어가시면 비슷한 상황의 대화가 나왔을 때 조금은 빨리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9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Ich freue mich schon auf das Fußballspiel in München. 이라고 하고 또 뭐뭐뭐라고 질문했어요. Sich freuen auf 라고 하는 전치사 수거 구문은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일이 기대되어 기쁘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그러면 뭐가 벌써 기대되는 거예요? 뮌헨에서 축구 경기를 볼 것이 너무너무 기대돼 라고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더니 14:30 라고 했네요. 14시 30분에 라고 하는 시각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언제 만날까? 뭐 이런 거 물어본 거죠. 그러면 언제? 라고 하는 표현은 wann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쓰거나 아니면 지금 시각으로 답했으니까 하고서는 wie viel Uhr? 라고 물어보면 되죠. 몇 시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 M 뒤에 꼬랑지가 달린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런 의문사를 써서 물어보면 아, 2시 반에 라고 하는 응답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가 마지막으로 super, dann sind wir in etwa einer Stunde in München 이라고 했네요. 아주 좋아 라고 하고선 in einer Stunde 라고 하면 1시간 뒤에 라는 표현인데 etwa가 들어갔어요. etwa 여러분 무슨 뜻이죠? 대략이란 뜻이에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rund, gut 등이 있습니다. 또는 ungefähr 이런 거 바꿔 쓸 수 있는 다의어의 의미로 여러분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대략 한 1시간 뒤면 우리는 뮌헨에 도착하겠네 라고 한 거예요. 즉 언제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는 도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자 볼게요. 1번 의문사 뭐가 들어가 있나요? wo 들어가 있습니다.
Wo treffen wir uns? 우리 어디에서 만나? 이러면 장소 얘기해야 되죠. 2번, wie lange dauert die Fahrt? 다와는 소요되다라는 표현이에요. 거기까지 가는데 운행에, 이동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라고 묻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건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뒤에 시간 표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혹시 헷갈렸다. 더 이상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wie lange 라고 하면 전치사가 일단 달라집니다.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뭐 drei Stunden, vier Stunden 이렇게 해서 시간 단위 표현을 쓰게 돼요. 시각이 아니라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지, wann kommen wir in München an? ankommen, 도착하다죠. 우리 언제 München에 도착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wann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 시각 표현의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경기 시작 시간이 아니라 München에 도착하는 시간을 물은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한 시간 뒤면 München에 도착하는 거네 라고 하는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4번 볼까요? Wann fährt der Zug nach Berlin ab? Abfahren, 출발하다죠. 베를린 행 열차는 몇 시에 출발하나요? 라고 해서 이것도 뭐예요? 시각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어디 가요? München 가는데 갑자기 베를린 행 열차는 몇 시에 떠나지? 물어보지 않아요. 5번, wie oft fährt ein Zug nach München? München 행 열차는 얼마나 자주 운행하나요? 라고 해서 빈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뭐마다 라고 해서 alle 뭐뭐뭐 30 minuten 또는 뭐뭐 뒤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하나만 가능합니다. 자, 각각의 표현에서 의문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답을 좁혀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20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여름 휴가에 관한 통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오랜만에 통계 자료가 나왔고요. 실제로 사실 기출문제 중에서 한 최근 2년간 이렇게 통계 자료를 활용을 한 묘사, 그 자료를 분석하는 내용에 형용사 비교 최상급 등을 활용한 문항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주제는 봤더니 Sommerferien in Europa 라고 해서 유럽의 여름 방학입니다. 여름 방학. 자, 갔더니 이탈리안, 이탈리아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13주래요. 자, 이 통계 자료는 몇 년도의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냐 봤더니 2024년도 조사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4이라고 하는 연도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2024년도에는 이탈리아는 일단은 휴가 일정이 13주 정도 됐었고요. 오스트리아는 9주, 프랑스는 8주, 독일은 6.5주입니다. 즉, 6주는 넘지만 7주는 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평균 지표예요. 덴마크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5주였었네요. 그러면 5개 나라 중에 덴마크가 사실은 방학 기간이 가장 짧았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사실은 가장 길었다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 13주나 된다라고 하면 세 달은 안 될 수도 있지만 뭐예요? 두 달, 세 달이 채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달이 안 될 수도 있고 요런 시기쯤이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In Italian sind die Sommerferien am längsten. 최상급 썼습니다. 랑의 최상급을 써서 가장 길었다라고 했네요. 랑보다 보다 긴이라고 하면 단음절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비교급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최상급을 가면 längst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요거를 가지고 뒤에 형용사 어미번호 하고 앞에다가 무언가 쓰면 돼요. 지금 수라적 용법으로 써서 이탈리아의 여름 휴가 기간이 가장 길었다.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13주로 가장 길었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면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Deutschland hat über einen Monat Sommerferien. 독일은 über einen Monat이라고 했어요. 뭐뭐 이상이죠. 방학 기간이 얼마 이상? 한 달이 넘는다. 일단 한 달은 보통 4주 정도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날짜 그 배열에 따라서 5주인 경우도 있어요. 봤더니 몇 주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독일은 6.5주여서 당연히 이 4주 또는 5주를 고민하는 그 숫자보단 높아요. 그러면 독일의 방학, 여름방학 기간은 얼마예요? 한 달이 넘어간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렇죠? 다음 거 볼게요. 3번. In Denmark sind die Sommerferien am kürzesten 이라고 해서 kurz라고 하는 형용사의 비교급은 kürzer이고요. 비교급 변모음 씁니다. 그 다음에 최상급을 쓴다라고 하면 kurz 하고 나서 채트로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최상급 어미 st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라고 하는 모음 하나 더 쓰고 최상급 어미 씁니다. 앞에다가는 이제 정관사 쓰던지 아니면 전치사 쓰고 뒤에는 뭐 써요? 형용사 어미 하나 쓰시면 돼요.
여기도 스 발음 뒤에 에 추가해서 최상급 어음을 썼네요. 덴마크의 여름 휴가 기간이, 방학 기간이 뭐예요? 가장 짧다. 맞아요. 5주로 가장 짧았어요. 저것도 그러면 맞는 내용이네요. 계속해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Deutschland sind die Sommerferien kürzer als in Frankreich. 라고 했습니다. Kurz라고 하면 짧은이고 아까 비교급 나왔었잖아요. 보다 짧다이니까 독일의 여름 방학 기간이 프랑스보다 짧다이니까 프랑스가 긴 거예요. 맞는지 볼까요? 프랑스는 8주, 독일은 6.5주로 맞는 내용이에요. 4번도 그러면 진술 내용이 올바른 것이었고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Österreich sind die Sommerferien nicht so lang wie in Frankreich 라고 했습니다. So lang wie 라고 하는 원급 비교를 쓰게 되면 뭐뭐가 동일하다죠. 즉, 길이가 같아 라고 했는데 nicht를 썼으니까 오스트리아의 여름 방학 기간은 뭐만큼? 프랑스만큼 길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디가 더 길다고 얘기한 거죠? 프랑스가 더 길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Nicht so lang wie 이렇게 썼으니까 오스트리아가 9주, 프랑스가 8주로 어디가 더 긴가요? 프랑스가 더 길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통계자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5번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올바른 내용으로 바꾸려면 In Österreich sind die Sommerferien 뭐라고 해야 돼요? Länger als in Frankreich 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Lang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비교급을 써서 보다 길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Die Zahlen sind aus dem Jahr 2024.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수치는 언제? 2024년도에 근거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통계자료와 관련되어 있는 추가적인 정보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 라고 하면 연도는 Die Zahlen, 그 다음에 기본어휘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angabe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료라는 표현. 하지만 우리는 숫자는 뭐뭐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자,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마지막 문제인 21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있어요. 주제가 뭔가 봤더니 Wie ist das Wetter heute?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요? 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Es ist sehr windig und kalt 라고 했어요. Windig는 바람이 부는 이고요. Kalt는 추운 이란 표현이에요. 오늘은 바람도 불고 춥다 라고 했거든요. 자, 요렇게 하고 나서 무언가 빈칸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대화 상황을 봤더니 집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이고요. 여기 지금 여자분은 뭐 하고 있어요? 가방을 메고 있어요. 그러면 외출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겠죠? 아직 바깥 날씨 모른다는 건 나가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오늘 날씨 어때요? 라고 해서 집 안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오늘 바람 불고 춥단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뭐 더 얘기해줘요? 부모님들이 옷 따뜻하게 입고 가라, 뭐 챙겨가라 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내용이 빈칸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볼까요? 보기. 님 아이는

rock mit. mit이면 가져가다, 챙겨가다인데요. 여러분, rock 뭐예요? 치마요, 치마. 치마를 챙겨가. 날씨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비에 볼까요? Vergessen은 brillen이시. Vergessen은 잊어버리다, 깜빡하다란 표현이에요. 안경 챙겨가란 표현이 안경 잊지 마라고 한 건데 이것도 날씨와는 관련이 없는 조언이네요. 치해 볼까요? Zieh dir eine warme Jacke an. 안치한 있다이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재킷을 입도록 해라고 했으니까 날이 추우니까 옷을 좀 두툼하게 걸쳐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밑줄 친 곳에 알맞은 내용이고요. 뒤에 볼까요? Pass auf, dass du dich nicht erkältest. Aufpassen 주의하다이거든요. 조심해라고 했고요. Sich erkälten은 감기에 걸리다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잘 챙겨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날이 추우니까 감기 안 걸리게 사실은 둘러서 얘기한 거죠. 잘 챙겨가. 정답은 몇 번이에요? 치이드를 선택한 5번입니다. 5번. 21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날씨가 나오면 어느 지역의 날씨는 어떻다? 아니면 형용사 비교 표현 쓰거나 했었는데 조언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의통 문제는 모두 다 풀어봤고요. 이제는 문화 영역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항입니다. 언어 문화 영역이고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한번 볼게요. Das ist eine CD von der Band Super. Ja, stimmt. Sie war lange erfolgreich. Aber jetzt ist sie weg vom Fenster. 그랬더니 아가, weg vom Fenster sein? Was meinst du damit? 그랬더니, naja, sie ist nicht mehr berühmt. Man hört nichts mehr von ihr. Ach so, 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여기에 밴드, 어떤 밴드에 CD가 있어 라고 했어요. 슈퍼라고 하는 밴드에 CD가 있다 라고 했더니, 이야, 스탬프, 맞아 라고 하고선, Erfolgreich sein입니다. Erfolgreich는 성공적인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그들은, 즉, 이 밴드는 오랜 동안 아주 성공적이었지. 즉, 성공을 누렸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해요? Yet? Weg vom Fenster, 창문으로부터 멀어졌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Weg vom Fenster sein, 창문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너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야,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berühmt, 유명한이죠. 유명하지 않다는 뜻이지. 왜냐하면 뭐해요? von ear예요. hören v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누구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들로부터 nichts mehr, no more이죠. 더 이상은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한다는 거지.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예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weg from Fenster sein 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더 이상은 유명세를 누리고 있지 않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5번. 사실은 창문 앞에 계속 뭐가 어른어른거리고 비추고 하는 건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눈에 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렇게 비유해서 쓰는 언어 문화 지문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스노볼이라고 해서 슈니쿠글이라고 합니다.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어빈 파티 데어 에어스트 로마자는 항상 서술로 있습니다. 마흐트 1900나 디 에어스트 슈니쿠글. Er wollte eine Lampe heller machen und nahm eine Glaskugel. Darin setzte er eine kleine Figur und kleine weiße Stücke. Die kleinen weißen Stücke sahen wie Schnee aus. Später gründete er eine Firma und bekam dafür einen Preis. Erwin Pazzi der Zweite verkaufte die Schneekugeln im Ausland. Sein Sohn brachte sie nach Japan. Die Familie macht bis heute Schneekugeln in Wien. Jede Schneekugel wird mit der Hand gemacht.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빈 파츠 1세입니다. 그럼 여기 2세가 나와요.
즉 그의 후손이죠. 네. 1세는 이라고 했고 무엇을 만들었나 라고 했더니 스노우볼을 The erste, 최초의 스노우볼을 만들었어요. 연도 앞에 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몇몇 연도 경이란 표현이에요. 그 즈음. 한칸 띄워줘야 됩니다. 1900년도 라고 해서 1900년도 경에 이러이런 것을 최초로 만들었지라고 했네요. 그는 앞에 나와 있는 어벤퍼치 1세를 지칭해요. 그는 뭘 하려고 원래 했었냐면 램프 등을 헬의 비교급입니다. 헬은 밝은이란 표현이고요. 지금은 그것의 비교급인 헬러가 들어갔어요. 보다 밝게 만들고자 했어요. 일단 처음에는 전등을 조금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글라스 쿡을 유리 구슬을 가져갔죠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 구슬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한 거죠. 다른 지시대명사 다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글라스 쿡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인이라는 전치사 쓴 거예요. 그 안에 그는 setzen이라고 해서 무엇을 안치다라고 해서 위치하다, 자리 잡게 하다라는 표현으로 여기는 setzen을 쓴 거예요. 어디 어디에 무엇을 꼽아놓다 이럴 때도 setzen을 쓰거든요. 그는 작은 피규어를 뭐 했어요? 그 안에 그 유리구슬 안에 배치했어요. Und kleine weiße Stücke 그리고 작은 하얀 조각들은 같이 유리구슬 안에 넣은 거예요. Die weißen kleinen Stücken 이 하얀 작은 조각들은 Aussehen,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분리 동사 지금 쓰였습니다. 뭐처럼 보였냐면 눈처럼 보였어요. 위라고 썼으니까. Später, 나중에는 gründen이라고 하는 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설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뭐 했어요? Eine Firma, 회사를 설립했고, 그 다음에 bekam dafür einen Preis. Preis bekommen은 상을 받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상을 받게 되기도 했어요. 뭐 상공인상 이런 거 받게 되기도 하겠죠. 뭐를 통해서일까요? 글라스쿡을 그가 이 안에다가 조각 뭐 피규어도 넣고 그다음에 눈처럼 보이는 하얀 조각들을 넣어서 만들었던 이 제품을 통해서 그는 상을 받기도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는 그의 후손의 얘기예요. Erwin Partz der Zweite. Erwin Partz 2세는 verkaufen 판매했어요. 이 스노우볼을 뭐 했어요? Im Ausland. 해외에서 판매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의 아들이면 어빈 파츠의 후손인 그 아들이에요. 이제 즉 여기 3대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brachte sie nach Japan. sie는 glass kugel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가족은 bis heute, 오늘날까지도 복수형, 쿠겔의 복수형은 n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쿠겔은 이란 복수형을 쓴 거예요. 스노우볼을 빈에서 만들고 있어요.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업으로 내려오고 있대요. Jedes Schneekugel, 각각의 스노우볼은 wird mit der Hand gemacht. 어떻게 만들어요? 공장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나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손으로 수작업으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mit der Hand라고 표현이 있었네요. 그러면 그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가업을 여전히 잇고 있어요. Die Familie macht bis heute. 오늘날까지도 이 가족은 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거네요. 모든 제품은 수작업으로 만든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Wird mit der Hand gemacht 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선지도 그래도 보고 갈까요? 회사 설립 후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은 공장을 설립했다, 이것을 통해 상을 받았다, 해외에서 판매했다 등은 있지만, viel produzieren, 아니면 menge라고 해서 menge가 양이거든요. 많은 수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파츠 1세가 전등을 수리하는 중에 발명한 건 맞아요. 발견하게 된게 맞죠. 전등을 조금 더 밝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그 안에 뭔가를 넣고 이러면서 발견하게 된 거죠. 발명했습니다. 퍼치 3세가 처음으로 해외 판매를 시작했다. 일단은 퍼치가의 3대이니까 이어져서 가면 3세가 맞죠. 퍼치 3세가 처음으로 해외 판매 시작한 게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인 퍼치 2세가 어디에도 아우슬란트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아들이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이제 해외 판매를 이미 시작은 했지만 아시아 국가인 일본에까지 이 스노우볼이 전해진 거는 퍼치 3세 덕분입니다. 하지만 해외 판매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2번이에요, 2번. 만약에 시작했다면 zum ersten Mal im Ausland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묘사적 표현이 없었으니까 확인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요즘도 예쁘다라고 해서 보는 이 스노우볼이 실제로는 어빈 파티 가문에서 만들고 있는 거고 여전히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아, 사실은 소중한 물품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빈에서. 오스트리아에 관련되어진 문화 내용이었어요. 계속해서 우리 24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에 관한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갑자기 점이 왜 찍혀 있나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 텐데, 아까도 얘기했죠. 로마자는 항상 서술을 읽는다. 이기 때문에 요한 슈트라우스 2세라고 우린 얘기하지만, 요한 슈트라우스 데츠바이트라고 아마 독일어로는 읽어야 됐었을 거예요. 자, 일단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글의 내용을 꼼꼼하게 한번 볼게요. 요한 슈트라우스 데츠바이트 kam im Jahr 1825 in Wien zur Welt. War ein berühmter Komponist. Viele Menschen auf der ganzen Welt kennen ihn, weil sehr schöne Walzer geschrieben hat. Es gibt über 500 Werke von ihm. Sein bekanntes Werk ist der Walzer an der schönen blauen Donau. Seine Musik macht froh und ist elegant. Johann Strauss der Zweite war der Sohn von Johann Strauss der Erste. Auch er war Komponist. Aber der Sohn wurde noch berühmter. Seine Musik wird bis heute auf der ganzen Welt gespielt, besonders beim Neujahrskonzert in Wien입니다. 볼게요. 여러분에겐 익숙한 음악가일 수도 있어요. 일반 학생들에게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Zur Welt kommen 이라고 하면 태어나다죠. 몇 년도에? 1825년에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해서 kam im 1825 in Wien zur Welt 라고 했네요. 그는, 이니까 요한 슈트라우스 1세는 berühmter Komponist 라고 해서 작곡가라고 하는 아래쪽에 각주 있고요. berühmt 조금 전에도 나왔었죠. 유명한이고, 여기는 지금 형용사 어미 변화가 붙었습니다. 혼합 변화, 남성 어미 붙은 거예요. 그는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Viele Menschen auf der ganzen Welt, 전 세계의 이라고 하는 걸 ganz라고 하는 수식어를 넣어서 썼고요. 여기도 지금 이격, 형용사 어미 붙었어요. 약변화, 여성 이격 어미예요. Viele Menschen, 많은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kennen ihn, 그를 알아요. while, 왜냐하면 이라고 했고요. while은 동사 후치죠. 완료시제 조동사 문장 제일 뒤로 가 있습니다. 그가 sehr schöne Walzer, 매우 아름다운 왈츠 곡을 썼기 때문이죠. 라고 했어요. Es gibt über 500 Werke von ihm. Werk이라고 하는 명사는 작품을 세는 단위 명사입니다. 그거를 복수형으로 지금 쓴 거예요. 지금 현재 그의 작품이 몇개 이상이 있대요? 500여 개 이상의 작품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작곡한 곡의 수가 500개가 넘어가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Bekannt는 유명한이란 표현이에요. Bekannt는 널리 알려진이란 표현입니다. Berühmt가 famous라는 개념이라면 Bekannt는 well known의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널리 알려진 그의 작품 중에는 근데 최상급 썼죠. 즉 모두가 알고 있는 인 거예요. 그러면, 그의 작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은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왈츠 작품 중에 An der schönen blauen Donau. 도나우는 강이죠. 파란 아름다운 도나우강 위에서라고 하는 곡명을 가진 왈츠 곡이 가장 알려져 있지라고 했네요. 그의 음악은 포, 행복한, 즐거운이고요. 그 다음에 elegant, 우아하대요. 그의 음악은 일단은 매우 즐겁고, 그 다음에 사람을 유쾌하고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우아하다라고 느껴진대요. Johann Strauss der Zweite war der Sohn von Johann Strauss der Erste. 지금 Johann Strauss라는 이름이 1대2대로 나눠지거든요. Johann Strauss 2세는 Johann Strauss 1세의 아들이죠. 이거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 뒤에 부연 설명서 보셔야 돼요. Auch er war Komponist. 여기에서 er는 누구냐면, 요한 슈트라우스 der Erste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1세도 음악가였는데, 어떤 음악가? 작곡가였어요. 그도 작곡가였지만, aber der Sohn, 그의 아들이, wurde noch berühmter. 여기에서 noch는 형용사 비교급 앞에 써서, mehr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훨씬 더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쓸 때. mehr berühmter라는 표현을 써서, berühmter 비교급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하지만 더 유명해졌죠. 라는 표현이에요. 그의 음악은
bis heute, 오늘날까지도, after

ganzen Welt, 전 세계에서 spielen이라고 해서 연주되어집니다라고 했어요. Besonders 특히나 언제? Beim Neujahrskonzert in Wien. 빈에서 열리는 신년 음악회에서 특히나 그의 음악이 연주되죠라고 한 거예요. Was war er von Beruf? 그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er war Komponist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2번 볼까요? Wann und wo ist er gestorben? 이라고 해서 sterben 동사 사망하다죠. 그는 의문사 일단 두 개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뭐 숨을 거두었나요? 라고 했는데 글쭉 봤더니 뭐는 있어요? 1825년에 빈에서 zur Welt kommen 태어났다는 있는데 언제 어디에서 사망했는지는 글 안에 수록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답을 찾을 수 없는 거는 2번이고요. 3번 볼까요? Welcher Stück von ihm ist bekannt? 이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Stück이라는 명사를 썼는데 자, 원래 글에서는 Werk이라고 하는 작품이라는 명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근데 Stück도 작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Stück은 전체 일부인 조각이잖아요. 근데 조각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을 지칭할 때 예술 작품에 무슨 무슨 작품, 그 다음에 그 작품을 하나, 두 개, 세 개, 셀때쓸수 있는 단위 명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의 어떤 작품이 유명한가요? 알려져 있는가요? 라고 했는데 여기 있었어요. 왈츠, 왈츠곡 중에서 An der schönen blauen Donau가 bekannt라고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4번, Wie viele Stücke hat er geschrieben? 이번도 Stück을 썼습니다. 네,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Stück은 원래 중성 명사이잖아요. 자, 이렇게 중성의 단위 명사는 사실은 복수형을 쓸수 없다라고 배웠어요. 뭐일 때 Stück의 원래 의미가 조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새 조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럼 복수형이 없는 걸로 우리는 배웠어요. 즉 뒤에다가 뭐또 별다른 복수형을 쓸수 없고 그냥 drei Stück Pizza, zwei Stück Pizza 이렇게 써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4번 보기 한번 보실래요? Stück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A가 붙어 있어요. 즉 복수형 어미가 붙은 거예요. 예술 작품의 경우는 이 작품을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쓸때둘셋 넷이라는 복수의 수량을 얘기할 때 복수형을 씁니다. 그래서 Stücke라는 표현은 예술 작품일 때만 쓸수 있어요. 몇 편의 작품을 그는 썼나요? 라고 했으니까 작곡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곡했나요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찾아보면 500 Werke 이상이다. 500여 편 이상입니다. 라고 하는 답변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 Stück은 전체 중에 일부인 조각일 때는 복수형을 쓸수 없지만 예술 작품을 세는 단위 명사일 때는 Stücke라고 하는 복수형을 썼지.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볼까요? Wo kann man heute seine Musik hören? 오늘날 어디에서 그의 음악을 들을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그의 음악 아무 데서나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찾으셔야 합니다. 어디? 특히나 Neujahrs Konzert in Wien, 빈에서 열리는 신년 음악회에서 들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매년 빠지지 않고 연주돼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내용은 Wann und wo ist er gestorben? 과 관련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라고 하는 사실은 이 작곡가의 아버지도 음악가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문화 정보로 같이 한번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우리는 그럼 오늘의 문화 영역의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가 아니네요. 네, 25번 문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플람쿠헨이라고 하는 플람쿠헨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했어요. Der Flammkuchen ist ein bekanntes Essen nicht nur in Deutschland, sondern auch in Österreich und in der Schweiz. Er kommt aus dem Elsass. Das liegt er heute in Frankreich. Deshalb mögen ihn auch viele Leute im Südwesten Deutschlands, vor allem in Baden-Württemberg, Saarland und der Pfalz. Der Flammkuchen sieht wie eine Pizza aus, ist aber viel dünner. Eine Flamme ist ein kleines Feuer. Und der Kuchen heißt Flammkuchen, weil er in einem richtig heißen Ofen gebacken wird. 볼게요. Flammkuchen은
bekanntes Essen, 유명한 음식이다 라고 했어요. Nicht nur 하고서는 지금 sondern을 썼습니다. 즉, nicht nur A, sondern auch B이면 A뿐만 아니라 B에서도 인 거죠.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도 유명한 음식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음식은 kommt aus, 어디어디에서 유래합니다 인 거죠. 엘자스 지방에서 유래합니다 라고 했고요. Das liegt, 이것은 위치한다예요. Heute in Frankreich. 오늘날에는 이 엘자스 지방이 프랑스에 위치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Deshalb mögen ihn auch viele Leute im Südwesten Deutschlands.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남서쪽에 독일 남서쪽에 많은 사람들도 이 음식을 좋아합니다. 즉, 프랑스와 국경을 인접하는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독일 남서쪽에 많은 사람들도 이 음식을 좋아하고요. Vor allem 특히나 besonders의 뜻이죠. 어디? 바덴-뷔르템베르크나 사알란트나 또는 팔츠 지역의 사람들이 이 음식을 특히나 좋아하죠라고 한 거예요. Der Flammkuchen sieht wie eine Pizza aus. aus의 뭐뭐처럼 보이다잖아요. Flammkuchen은 피자처럼 생겼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피자는 얇은 반죽이 있고 그 위에 토핑이 올려진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케이크와 어떤 차이가 있죠? 케이크는 일단 빵이 부풀어서 시트지가 두꺼워요. 그런데 피자는 어때요? 시트지가 얇습니다. 그럼 그 차이를 놓고서는 보면 피자와 쿠헨이라고는 불리지만 뭔가 형태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구나 알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얘기해요? Ist aber viel dünner 라고 했어요. dünn은 얇은이고요. 그게 비교급을 써서 피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뭐래요? 심지어 Ist aber viel dünner. 피자보다 훨씬 얇아요 라고 했어요. 그럼 피자 반죽 도우보다도 훨씬 얇은 케이크다라는 표현. 우리나라로 치자면 약간 전이나 빈대떡 같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Eine Flamme ist ein kleines Feuer라고 했습니다. 일단 플라메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설명합니다. 플라메는 불꽃이란 뜻이고요. 이 불꽃은 뭐예요? 작은 불을 의미합니다. 이 케이크는 그래서 뭐라고 불려요? Flammkuchen이라고 불러요. Weil er, 왜냐하면 여기서 er가 Flammkuchen이죠. 그것이 어디 안에? In einem Ofen이에요. 오븐 안에서 gebacken wird, 구워집니다라고 했는데 그 오븐이 어떤 거라고 설명했냐면 heiß라고 하는 것에 수식어가 붙었으니까 뜨거운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richtig이라고 하는 표현이 형용사 어미 변화 없이 붙었다는 건 부사어로 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richtig은 올바른, 옳은 이란 뜻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부사어로 쓰이면 매우란 뜻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richtig heißen Ofen이라고 하면 매우 뜨거운 오븐 안에서 구워지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어요. 케이크는 너무 뜨거운 오븐에 넣으면 사실 타버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높은 온도의 오븐에서 구워지는 케이크이다라고 했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래쪽이 굉장히 얇게 되어 있는 케이크류이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독일 남서부 지역 사람들, süd웨스턴에서 좋아한다. 이거 있었어요. 독일에서 시작되어 프랑스까지 유행한다가 아니고 원래 엘자스 지방에서 유래했어요. 예전에 엘자스가 독일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땅이 어디? 프랑스령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니까 시작되어서 프랑스까지 유행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글에서 유추할 수 없고 글 내용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도 잘 알려진 요리다. 앞에 있었죠. Nicht nur in Deutschland, sondern auch in 뭐라고 했어요? Österreich und in der Schweiz라고 해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도 알려져 있다. 맞고요. 뜨거운 오븐에 굽는 맞아요. 뜨거운 오븐에 굽는 독일식 피자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케이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츠이를 선택한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제 진짜로 문화 영역의 마지막 문제인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농장이고요. Schrebergarten이라고 부르는 이 주말 농장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In Deutschland gibt es viele Schrebergärten. Garten의 복수형이에요. Ein Schrebergarten ist ein kleiner Garten. Viele Schrebergärten sind am Stadtrand. Wenn Menschen zu Hause keinen Garten haben, können sie einen Schrebergarten für wenig Geld benutzen. Der Name kommt vom deutschen Arzt Daniel Gottlob Moritz Schreber. Er wollte, dass Menschen aus der Stadt einen kleinen Platz zum Ausruhen haben. Besonders Kinder sollen gesund leben. Im Schrebergarten pflanzen die Menschen Obst und Gemüse. Dort sind sie viel draußen.
Und lernen die Natur kennen. 이라고 했네요. 볼게요. 독일에는 많은 Schrebergarten이 있습니다. 즉, 주말 농장들이 있어요. 주말 농장은 ein kleiner Garten, 작은 정원을 의미합니다. 많은 Schrebergarten, 주말 농장들은 어디에 있냐면, Stadt는 도시죠. 그 다음에 Rand라고 하는 표현은 외곽, 테두리란 표현이 있어요. 뭐, 테두리를 Rand라고 보통 하고, Stadtrand 이러니까 시의 외곽 부분인 교외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일단 경계면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 지었습니다. 교외에 많은 주말 농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에 자기 집에 정원이 없으면 뭐할수 있어요? Schrebergarten을 적은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이름은 common form 무엇무엇으로부터 유래했다 따왔다죠. 누구로부터 유래했어요? 독일 의사인 다니엘 거틀럽 모리츠 슈레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정원의 이름인 슈레버라고 하는 표현이 주말이란 표현이 아니거든요. 사람 이름이에요. 슈레버 가튼을 주말 농장이라고 부르게 된 거는 이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아우스다슈타트 시내 도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아이는 플라츠 어떤 어떤 자리를 찾기를 바랬어요. 뭐할수 있는? zum Ausruhen.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리를 찾기를 바란 거예요. 특히나 아이들은 sollen gesund leben.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죠. 주말 농장에서는 pflanzen이라고 하면 심다, 재배하다입니다. 무엇을 재배하나 했더니 사람들은 과일이나 채소류를 재배를 합니다. 심고 지킵니다. 그곳에서는 Since viel draußen, 교외에 그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즉,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말 농장에서 활동을 하면. 그 다음에 뭐를 알게 돼요? 자연을 kennen lernen. 더 알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실외에 더 자주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연을 더 알아가게 되는 주말 농장과 관련된 글이었어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교외에 있는 작은 정원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틀린 내용은 일단은 1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맞는 내용이고, 의사 슈레버에서 유래했어요. 그 이름을 따서 현재 슈레버가든이라고 했고요. 과일과 채소 재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도시를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찾으라라고 하면 1번, 비용이 많이 든다였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문법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포츤지. 자, 여기서 푸첸 동사는 어디?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치아에만 쓸수 있다라고 했어요. 양치하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레시데이시라고 하면 여기선 제대로, 올바르게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부사어로 쓴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푸친지라고 했고 치아는 하나만 닿지 않아요. 그러면 잔이라고 하는 명사의 복수형을 써야 하고요. 이 명사의 복수형은 일단은 변모음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뒤에 에를 붙여요. 그래서 어떤 거 찾으면 돼요? 푸친지 이어의 친을 이라고 하는 3번이에요. 무엇을 닦으세요? 이니까 여기 어차피 사격 쓰는 자리여서 명사 복수형 삼격어미 이런 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복수형 사격입니다. 당신의 치아를 제대로 닦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있어요. 자, 오늘의 우리 팁스를 통해서 복수형의 규칙은 더 이상 정리하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미 여러 차시에 걸쳐서 정리를 한번 했었거든요. 독일어 복수형은 크게 다섯 가지 어미 규칙을 띨수 있어요라고 했던 건 기억나시죠? 이거는 성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남성 명사이다라고 하면 어떤 어미를 쓴다라고 했나요? 뒤에다가 별다른 어미를 붙이지 않는 뭐 el, er 이런 층으로 끝나면 별다른 복수형 어미 붙이지 않고 변모음으로만 바꾸던 그런 아이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음절의 중성명사이다라고 하면 복수형으로 er라는 어미를 쓰는 경우가 있어라고 했어요. 자, 여성명사의 경우는 여러분 뭐를 쓰면 될까요? it, n 또는 n을 쓰시면 돼요. 명사의 특징에 따라서 n만 붙이거나 여성명사 대부분 a로 끝났으니까 아니면 a를 추가해서 쓰시면 됩니다. 요거 말고 외래어 명사들이 있어요. 외래어 명사뿐만 아니라 끝에가 o로 끝나는 명사이면 뭐 썼나요? 복수형일 때 s를 활용을 해서 썼던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에 따라서 또는 그 언어군의 특징에 따라 나누어진 복수형 어미가 있었고요. 요네 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 다 뭐를 쓰는 거예요? 복수형을 만들 때 a를 쓰는데 대부분의 경우 a를 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복수형 문제 나오면 여러분 그래서 성 잘 구분하시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애를 추가해서 내가 복수형을 만들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진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단위 표현과 뒤에 명사의 복수형 활용을 묻고 있어요. 일단은 질량 단위를 뜻하는 킬로그램 또는 그램 등이 나와

0: 그러면 뒤에 무조건 채소나 야채류는 복수형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drei Kilo Äpfel 이거 맞는 거예요. 사과 3kg은 5유로밖에 하지 않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Zum Frühstück ist er 그는 아침으로 케이크 한 조각을 먹습니다. 라고 할 때, 케이크 중성명사에서 Einstück. 이것도 맞는 거네요. Ich habe dir zwei Tafeln Schokoladen aus der Schweiz mitgebracht. 내가 너를 위해서 스위스에서 초콜릿 두 판을 가져다 줬지. 라고 해서 Tafel이라고 하는 단위명사 쓰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Tafel은 복수 수량을 나타내게 되면 여성명사이니까 복수형 어미 써요. 이것도 맞아요. 대신 여러분, 이때 뭐, 뒤에 나오는 무엇 무엇이라고 하는 이 단위명사 뒤에 쓰이는 명사는 복수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zwei Tafeln Schokolade까지만 써야 돼요. 밑줄친 부분에 쓰임이 올바른 거 그래서 몇 번? 2번이에요. 2번. 복수형을 쓰는 건 언제만? 질량 단위 뒤에 나오는 채소, 과일류. 대신 여러분, 채소류 중에 복수형이 없는 명사도 있어요. 그거 주의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9번 문제 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단위명사 먼저 보고 갈까요? 자, 중성의 단위명사 Einglas, Einstück 등 같은 경우는 복수형으로 바꾸어서 활용하지 않는다 했지만 주의할 게 있어요. 예술 작품일 경우는 Stücke 쓴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여성 단위명사 Tasse, Dose, Flasche, Tafel은 두개 이상의 수량을 뜻하게 되면 뒤에 여성 복수형 어미 N을 붙여서 NN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계속해서 우리 29번 문장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Sprichst du Deutsch? 너 독일어 할줄 알아?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요거 sprechen 동사의 활용형 맞네요. Der Unterricht fängt um halb neun an. 수업은 8시 반에 시작한다. 안팡의 불규칙 동사여서 맞는 거고요. Leo leadet Max zur Geburtstagsparty ein. Einladen의 laden 동사는 불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이때는 뭘 하지 않아요? 트루 끝났지만 에를 추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lead입니다. 레오는 막스를 생일 파티에 초대한다. 근데 이 동사 표현이 틀렸어요. 뒤에 루카스 und ich 두 명이죠. 그러면 복수를 지칭하는 동사로 바꿔야죠. Sehen eine Stunde lang fern. 한 시간 동안 TV를 본다라고 하네요. 문장 표현이 올바른 거 그럼 고르면 아베를 선택한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불규칙 동사의 활용을 묻고 있고요. 불규칙 동사는 단수 2, 3인칭에서만 어감 모음이 변화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30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Draußen ist es wirklich heiß. 밖에 wirklich 정말로 더워요. 라고 하면서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Trink doch ein bisschen Wasser 라고 했어요. Trinken 동사 단수 2인칭의 두에 대한 명령문으로 썼고요. 자, 뭐뭐뭐 하렴이라고 했고요. Ein bisschen 약간 조금이란 표현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명사인 Wasser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Trink doch ein bisschen Wasser 라고 해서 ein bisschen을 쓴 이유는 이 Wasser가 일단은 물질 명사로 불가산 명사이거든요. 조금 약간이라는 표현의 불가산 명사를 수식하는 수사를 썼어요. 자, 우리 고민되죠? 그러면, 얘는 일단은 ein bisschen, 조금 약간이지만 복수형이 없어. 라고 하는 걸 알고 단수형에 맞게끔 지금 형용사 어미 변화를 할 거예요. was의 성이 뭔지 그러면 생각하셔야 되죠. 중성이에요. 그 다음, ein bisschen이라는 수사는 관사인가? 고민하면 아닌 걸로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 아이가 관사가 아닌 거니까 여기 형용사 어미 변화할 때 우린 어떤 식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강변화식에 넣습니다. 강변화식에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마시다 이잖아요. 그럼 몇 격이에요? 강변화 중성 사격 어미를 써야 돼요. 강변화 중성 사격 형용사 어미는 뭘까 생각하면 AS입니다. AS. 즉, 어떤 형용사를 쓰고 뒤에가 AS로 쓰면 돼요. Trink doch ein bisschen 이라고 했고요. 봤더니 kaltes Wasser인 정답 5번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형용사 어미 변화가 나오면 여러분 일단은 뒤에 나오는 명사의 특징을 잘 보셔야 합니다. 라고 계속 강조하는 건이 명사의 성에 따라 격변화 어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더러 지금처럼 불가산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에 나와 있는 이렇게 수사적 의미를 띈 아이들이 혹시라도 복수형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형태의 특징을 좀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만약에 아이넷이라고 하는 수사가 나왔으면 이 뒤에 나오는 명사는 복수형이에요. 즉, 가산명사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지금은 가산명사가 아니야 라고 했어요. 많은, 조금 이런 양적인 의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해서 불가산명사면 그러면 강변화식으로 넣어서 어떻게 해야지? 이거 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사들 중에서 뭐 feel, I'm bisschen 이런 아이들은 관사류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을 주의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네,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럼 오늘 강의가 끝나나요? 아니요. 우리의 강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부터는 특강 3시간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최근에 한 3, 4년간 기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조금 오답률이 높았던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번쯤 복습해봤으면 하는 아이들로 우리 특강 시간에 만날 거예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1: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이제 실전 모의고사 9회와 10회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목적지가 코앞에 다다라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포기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수능 완성 정복이라는 목표 달성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 보도록 하죠. 자, 9회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 그림의 발음 기호 중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오늘은 닭이 등장해 있네요. 닭 그림에 네 가지 성모와 음모 그리고 성조가 같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나온 발음은 쯔 발음이에요. 네, 혀 앞쪽에서 소리가 나는 쯔 발음 그리고 트 발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으로 아오, 네, 삼성 발음 그리고 우이라는 발음 우이 요 발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네요. 자, 이네 가지 발음 중에 조합 가능한 발음 먼저 살펴볼까요? 네, 자오 삼성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쯔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오 삼성하고 트이 이렇게 사성까지 요네 가지가 발음이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 먼저 선지에 나온 한자들 하나하나 어떻게 읽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1번은 자오입니다. 이르다라는 뜻이죠. 이 반대말 늦다는 뭐라고 했죠? 예, 완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 반대말 표현도 서로 확장해서 볼수 있으니까 자와 완 이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오는 이르다, 완은 늦다. 자, 2번이에요. 2번은 타오인데요. 타오는 덥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요 단어도 확장의 의미를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한번더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다시 한번 넣어보죠. 네, 그리고 3번 자오 삼성이죠. 자, 지금 1번 발음은 GAO 발음이고요. 그리고 3번 발음은 GHAO 발음이잖아요. 앞에서 나는 발음과 쯔, 츠, 쓰, 르 하고 저렇게 혀 말아서 나는 발음하고 두 가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지 또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삼성 발음으로 등장해 있고요. 4번. 4번은 뚜이죠. 뚜이는 맞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错, 틀리다라는 뜻이고요. 4번은 타이, 너무라는 뜻이에요. 자, 요 단어들 중에서 역시 못 읽는 거 아마 있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2번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지 않는 단어라서 요것도 한자 발음 읽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답 찾아봤고요. 정답 1번이 되겠죠. 네, 1번 문항에서 좀 확장시켜 볼 단어는 바로 이 타오입니다. 예, 타오는 사성으로 읽고요. 덥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먼저 첫 번째로 덥 깨라는 명사형의 의미가 있는데 이 명사형보다 여기 두 번째 있는 거 치우다 혹은 걸쳐 입다 이런 뜻 혹은 세트 이런 뜻이 2번, 3번 뜻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빈도수로 봤을 때는요. 타 타오상 이젠 이푸 추취라

쓰냐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단어가 되는지가 달라진다. 그래서 중국어에서 양산은 상당히 중요했죠. 자, 다음은 덮개라는 표현입니다. 쇼지타오 하면 휴대전화 케이스, 휴대폰 케이스를 말하고요. 그리고 양사로 타오가 수작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타종시나이타오, 그는 언제나 그런 식이다. 이렇게 양사로도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라오이타오 하면 상투적인 수법 혹은 낡은 수작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오에 덮다라는 뜻도 있고 그 덮다라는 뜻에서 파생이 되어서 씌우다 혹은 걸쳐 입다라는 뜻, 그리고 양사로 세트 혹은 수작이란 뜻도 있고 그리고 명사로 덮개라는 뜻도 있다. 이런 느낌을 한번 쭉 정리해 두시면 새롭게 단어가 나오더라도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거 말고도 또 타오의 다른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기본 의미를 알고 계시면 추가적으로 계속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또 한자어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만 가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이는 한자가 많다는 것.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한자의 매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타오의 의미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성조배열 문제예요. 오늘은 어떤 성조가 나왔을까요? 밑줄친 부분과 성조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考试终于结束了 할때 终于가 나왔네요. 예, 终于는 마침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성, 2성으로 읽습니다. 考试终于结束了. 시험이 마침내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이 의미인 거죠. 그럼 A, B, C, D의 성조도 함께 봐볼까요? 1번 A에 있는 단어는 안파입니다. 안파에, 안배하다라는 뜻이고요. 한자로 안배죠. 배치하다, 계획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안파에 1성, 2성. B번 볼게요. B번은 여우쥐였어요. 여우쥐 2성, 2성이고요. 우체국이란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찾는 1성, 2성 발음 안파였고요. 여우쥐는 2성, 2성 올라가는 발음이에요. 여우쥐. 우리는 우체국이라고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우국이라고만 씁니다. 자, C입니다. C는 신원이었죠. 신원. 예, 신원은 한자로 읽으면 신문이란 뜻인데 중국어에서는 신문이 아니라 뉴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단어에서 수능 특강에서도 한번 정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신원 하면 뉴스를 뜻한다. 역시 안에 한자들, 지금 얘네 다 한자 중요한 아이들이거든요. 한자도 봐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D 볼게요. D는 쉬잉이라고 읽어요. 일성, 일성입니다. 소리라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가 찾는 1성, 2성은 안파에와 신원이니까 A와 C, 2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 종유 1성하고 지금 B도 보면 여우주의자 1성하고 2성하고 잘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거고요.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에도 1성과 2성 잘 비교했니? 묻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1성과 2성을 잘 비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보고 나면 나중에 시험을 보고 나면 이 문제가 아 어렵지 않은 문제였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아서 틀리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뭐 국영수 공부하다가 지치거나 힘들 때 중국어 공부하면 또 힐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으면서 계속해서 단어 암기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2번까지 같이 살펴봤어요. 이제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은 한자 문제인데요. 밑줄 친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한자가 나왔을까요? 타 쥐에딩 취메이고 그는 미국에 가기로 결정했다. 자, 쥐에딩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콰이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콰이는 빠르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혀 지금 맥락과 관계가 없는 단어가 갑자기 나온 거죠. 그래서 쥐에띵의 쥐에가 어떻게 생겼길래? 예, 쥐에띵은 앞에 이수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다라는 뜻의 결정은 냉정하고 차갑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앞에 차가운 것을 나타내는 이수변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외우시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예, 쥐에띵 이성 사성이죠. 그래서 이 콰이와 아 생긴 게 비슷하네 아마 이거 눈치채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콰이와 앞에만 다르고 뒷부분은 같은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죠. 비입니다. 今天我来请客. 오늘은 내가 살게, 한턱 낼게라는 뜻의 请客가 나와 있는데요. 이请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발음과 한자가 많이 있는 단어죠.
그래서 풀을 청차 시리즈.

라고 해서 선생님이 수능특강에서 한번 쭉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징크 할때 여기 칭은 그 마음 심자가 들어간 칭인데 여기서 쓸 때는 손님을 맞이하는 거니까 손님을 청하는 것의 의미이니까 앞에 요청하다 할때그 징자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징크 할때 말씀언변이 있는 칭을 써야 한다. 계속 볼게요. 씁니다. 操场上有很多人. 예, 操场 하면 운동장이죠. 이렇게 장소를 나타낼 때는 장하고 삼성으로 읽히고요. 그리고 操 같은 경우도 한자가 좀 익숙하지 않은 한자잖아요. 그리고 시자오 할때 자오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것도 헷갈리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도 틀리게 나올 수도 있는 한자이기 때문에 한번 봐두셔야 된다. 操场 하면 운동장이란 뜻입니다. 운동장에 아주 많은 사람이 있다. 자, D번 볼게요. 老师对我的影响很大. 자, 역시 문화 문제에서 이 구조가 자주 등장했어요. 뭐뭐가 뭐뭐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라고 표현할 때 对什么什么影响很大 이런 표현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그 구조가 그대로 나왔고요. 선생님이 우리에 대한 영향이 크다. 나에 대한 영향이 되겠네요. 그죠? 对我的影响很大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영향이라는 한자 띠은잉 할때 인자인 거 이것도 잘 봐주시고요. 자, 지금 네개 나온 것들이 모두 다 한자로 잘못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것들도 한 번씩 꼭 옆에다가 손으로 써보시면서 한자를 머릿속으로 그림 사진 찍듯이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수 꼭 봐주시고요. 부수 지금 계속 문제만 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그 특강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한자 부수 특강을 한게 있습니다. 그 한자 특강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수가 기본이 돼서 한자가 또 파생이 되고 해서 그 부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기억하시면 한자를 외우실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문제만 풀이를 듣고만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 수능 특강에서 특히 앞부분에 있었던 그 한자 특강이랑 어법 특강 이런 것들은 꼭 한번 같이 정리해 두시면 다른 문제 응용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정답 찾아볼까요? 우리 A랑 B가 틀렸고 C와 D가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 되겠네요. 네, 3번 한자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제는 4번으로 함께 가볼게요. 네, 4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네, 4번 문제는 다이어 문제인데요. 오늘은 어떤 다이어가 나왔을까요? 我完高中이요. 예, 나는 마쳤다. 高中 하면 고등학교죠. 고등학교를. 就参加了工作. 바로 그리고 일에 참여했다. 일을 시작했다. 이 얘기인 거고요. 他是个书迷. 예, 그는 책 광입니다. 자, 이 미라는 단어도 중요했어요. 이 미는 뭐뭐에 빠지다라는 뜻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이란 애호가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미, 뭐 잉띠에닝 할때 잉미, 끄미 하면은 노래에 빠진 사람, 뭐 영화에 빠진 사람, 영화광, 뭐 쥐오미 하면은 축구에 빠진 사람, 축구광, 축구팬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었죠. 수미 하면 책에 빠진 책의 팬이다, 책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에는 또 동사적으로 잃어버리다, 헤매다라는 뜻이 있어서 미루 하면 길을 잃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一天两三本书. 两本书 하면 책두 권이고, 三本书 하면 세 권이잖아요. 근데 이 두세 권이라고 우리도 말하는 것처럼 중국어에서도 비슷한 단어를 어림수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권을 읽었다라는 뜻이죠. 1년에 두세 권 읽기도 힘든데, 그런 세상인데, 하루에 두세 권 읽는 친구면 대단한 친구네요. 자, 이두 가지 밑줄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선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칸, 도, 상, 지앙, 마에, 이런 아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개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단어 정답은 2번인데요. 우리 이 두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두는 원래 글을 읽다라는 뜻이에요. 我每天读书. 나는 매일 책을 읽는다. 근데 이책 읽는 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책을 읽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소리 내어서 낭독해서 읽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게 바로 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소리 내서 읽는 걸 말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마음속으로 읽는 걸 말하기도 해요. 지금 이 소리 내서 읽는 거를 볼게요. 请读这篇课文. 이 문장을 읽어보세요.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라는 뜻인데,

때 do는 낭독해라 할때그 독자인 거죠. 소리내서 읽다라는 뜻이 do에 있습니다. 그리고 do에는 공부하다 혹은 학교에 다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他在北京大学读书, 베이징 대학에 다닌다. 그래서 책을 공부한다라는 뜻으로 학교에 다니다라는 의미가 读书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do가 있고요. 그리고 전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我读中文专业, 나는 중국어학과를 전공한다. 뭐 이럴 때요. 그럴 때 do, 이 공부하다, 전공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나 지금 두의 여러 가지 의미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글을 마음속으로 읽는 거, 소리내어 읽는 거둘다 포함하는 의미, 그리고 공부하다, 학교에 다니다라는 두수의 의미, 그리고 전공하다, 도什么什么 专业 이런 것들 같이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단어도 좀 확장을 해볼게요. 오늘 확장할 단어는 바로 이 지향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단어들이 모두 다 뭔가 말하고,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에 해당되는 단어라는 거 눈치채셨죠? 같이 비슷한 단어들을 선지에 엮어야 좀 헷갈리니까 선지를 구성할 때도 그렇게 구성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지향이라는 얘기는 앞에 말씀언변이 들어가서 뭔가 말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이 기본 의미예요. 지향. 他说汉语讲得很好. 그는 중국어를 매우 잘 말한다. 이 얘기인 거죠. 이야기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다 들려주다라는 뜻으로 뒤에 故事과 함께 많이 사용이 됩니다. 讲故事 하면 이야기를 들려주다라는 뜻이에요. 老师给我们讲故事.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요것도 중요하죠. 중요하게 여기다 혹은 중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수능 중국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지앙리마오입니다. 리마오하면 예의죠. 그래서 중국어는 很讲礼貌, 중국인은 예의를 매우 중시한다라는 뜻인데요. 지앙리마오를 아예 통째로 외우시면 제일 좋아요. 讲故事도 같이 외우시고요. 그래서 예의를 중시하다라고 표현할 때 지앙리마오를 쓸수 있다. 그래서 지향의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말하는 거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讲故事이랑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讲礼貌 이런 정도를 해석할 추가적인 파생 의미로 생각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향의 의미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이 앞선 것들 답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답 넣어서 해석을 한번 해봐야겠죠? 我读完高中, 나는 학교를 다닌 거죠, 그죠? 학교를 다 다니고 나서 그리고 일을 시작했다 이 얘기인 거고요. 그는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하루에 두세 권을 읽는다, 책을 읽다라는 뜻의 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2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다이어까지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유의어로 함께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유의어는 어떤 게 나왔는지 A와 B 선지부터 먼저 볼까요? A에는 希望, 将来, 愿意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희망하다, 뭐 장래에, 뭐 바라다 이런 의미 같네요. 예, 그리고 B에는 怕, 두려워하다, 무섭다, 예, 혹은 担心, 걱정하다 뭐 이런 단어들 두 가지가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용법상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자, 먼저 문제로 올라가서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这次比赛你是我们的 A. 이번 경기에서 네가 우리의 A다. 大家都为你加油. 모두 너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어. 너를 응원하고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이 A의 위치에 들어갈 단어는 명사형인 걸알수 있겠죠. 이번 시합에 너는 뭐뭐이다인 거니까요. 너는 우리의 뭐뭐이다니까 A에는 명사형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시황, 장래, 위니를 먼저 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시황 같은 경우에는 동사로 희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마 시황 我当老师. 그래서 엄마가 내가 선생님이 되기를 바라신다, 희망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시황은 명사형의 의미도 있습니다. 他们都抱着很大的希望,抱希望 하면 희망을 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희망이라는 명사형이 있는 건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유념해서 잘 봐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위엔이 같은 경우에는 동사로 원하다, 바라다, 희망하다라는 뜻이 똑같이 있기는 하지만 이 위엔이에는 희망이라는 명사, 바람이라는 명사 형태는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동사적 의미 보면요, 니 위엔이 留在这儿吗? 너 여기 남고 싶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 앞선과에서도 여기 앞선 A번 문제에서도 이번 경기는 네가 우리들의 희망이다라고 명사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장라이나 위엔이가 아니라 희망이라는 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두 번째로 파와 딴신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는 두렵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파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렵다라는 의미 말고도 뭐뭐에 약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럼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我怕水，不会游泳. 그녀는 她怕水네요. 그녀는 물을 무서워해서 수영을 할줄 모른다. 그래서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고요. 거기서 파생이 되어서 저지니포파용热水洗. 이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데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는데 약하다라고 말할 때 파를 쓸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용법도 새롭죠. 꼭 봐주셔야겠죠? 마지막 단어도 보겠습니다. 这次考试成绩太差了. 이번 시험 성적이 너무 나쁘다. 차가 부족하다. 나쁘다. 모자라다. 이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我怕是考不上想去的大学了. 내가 아마도. 그래서 걱정하는 거죠. 나는 아마도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뜻의 아마도라는 부사적인 의미도 있다. 이세 가지 다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의 의미, 두렵다, 약하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의미가 있다. 예, 딴신은 오로지 걱정하다라는 뜻만 있어요. 파는 이렇게 품새가 다양한데 파는 걱정하다라는 뜻만 있습니다. 뭐 딴신이 내가 걱정이 되니까. 니 이到家就给我打电话. 너 집에 도착하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이런 의미고요. 我在这儿一切都好. 내가 여기서 모든 게다 좋아서 不用为我担心. 나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 이럴 때 딴신을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와 딴신 같이 구별해 봤고요. 그럼 비도 한번 정답 찾아볼게요. 那件衣服水, 그 옷은 물에 약해 이거잖아요. 그래서 물에 약하다라고 표현할 때 물을 걱정하는 건 아니니까 怕水라고 쓸수 있겠죠. 长时间放在水里就会掉颜色. 긴 시간 물에 넣어두면 掉颜色. 요거 전에 했었죠. 掉의 의미를 하면서요. 색이 바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색이 바랠 수 있어. 자, 띠아오는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고, 뭐 가격이 떨어지다, 뭐 하강하다 이런 의미도 있었지만, 띠아오 옌서 하면 색깔이 빠지다라는 뜻이 있었죠. 네, 이렇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요, 예, 1번에는 시황이 들어가고, 그리고 B번에는 파가 들어가야 되니까 1번이 정답인 거알수 있겠네요. 네,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사실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문장 속에서의 이 단어들의 용법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아예 못 찾을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 앞서서 문가에서도 시황이 명사형으로 쓰이는 경우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 파쇄 이런 문장도 있었거든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 그것에 약한 거라는 것, 이런 것들을 기본 의미를 탄탄하게 다져주셨다면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도 못 찾을 건 아니었다.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래서 5번까지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제 6번부터 의사소통 기본 표현 확인해 볼까요? 대화의 상황을 표현한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네, 그림 문제는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등장했을까요? A번, 对不起，是我起得太快了.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몰아서 그래요. 자, 지라는 단어 보고 있어요. 그럼 뭐가 바로 떠올라야 되나요? 다리 벌리고 타는 거니까, 예,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다 떠올라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운전 몰았네요. 你的书我帮你拿. 당신의 책을 제가 주워드릴게요. 没关系, 괜찮아요. 너무 빨리 몰았어. 내가 주워줄게. 그랬더니, 아이, 괜찮아. 내가 할게 라고 해서 지금 여자친구가 스스로 책을 줍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네, 이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어병음 문제 나와 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하고 1점짜리 한어병음 문항입니다. 타 밑줄이네요. 그가 뭐 밑줄이니? 하고 물었어요. 의무문이고요. 타시 2023년 출생다. 여기 싸는 삼성이어야겠네요. 자, 그는 2013년에 태어났다. 그래서 니 수안이 수안, 니가 한번 세봐라.

몇 살인지. 예, 수아는 세다라는 뜻이니까요. 자, 2013년에 태어났으니까 그가 몇 살인지 한번 세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A가 묻는 거는 그는 올해 몇 살이야? 뭐 이런 문항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뚜었다. 저거죠. 뚜었다. 우리 나이 묻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한테 나이 물을 때는 니치 이수에 쓸수 있었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니 뚜었다 하면 너 당신은 몇 살입니까? 한 동년배에게 물어보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니엔찌니엔 또다 니엔찌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니엔찌를 써서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공손하게 물을 수도 있었죠. 네, 그 지금 2013년 출생이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예, 나이를 물을 때몇년 출생이냐라고 묻는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서는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번 샹취나 어디에 가고 싶어? 3번, 要喝什么? 뭘 마시고 싶어? 4번, 是哪国人?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다음 5번, 叫什么名字? 이름이 뭔가? 자, 역시 모두 다 의문사를 넣어서 쓰고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기초적으로 해석이 다 가능한 아주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지만, 요 대답에서 조금 하나 꼰게 있었고, 그꼰 거를 해석할 수 있는지, 연도가 나왔다는 건 우리도 너몇 년생이야라고 묻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가볼게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하고 휴대전화에서 대화가 이렇게 쭉 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어 선지 있네요. 한국어 먼저 볼까요? 빨래는 보통 이틀에 한번 한다. 나와 여동생은 아침밥을 준비한다. 남동생은 설거지하는 거 힘들다고 한다. 자, 지금 뭔가 가족 관계에 대한 가족 얘기가 쭉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동생들을 등교시킨 후 출근하신다. 뭔가 부모님의 일과에 대해서도 봐야 될것 같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을 가신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왔을 때도 이 정보에도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봐볼게요. 我家有7口人. 우리 집에는 식구가 7명이래요. 어우, 식구가 굉장히 많네요. 因为人多, 사람이 많기 때문에 所以家务也多. 家务 하면 집안일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집안일도 많습니다. 每天早上 매일 아침에 예예 나이나이 자 나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가족관계 단어들은 중심을 잡고 봐야 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산보回来的时候 산책을 하시고 돌아올 때 买菜 그 요리를 사오십니다. 채소다 이런 것, 재료들을 사오시는 거죠. 그리고 爸爸妈妈上班前做早饭 아빠랑 엄마는 출근하시기 전에 아침밥을 만들어요. 그리고 띠디 洗碗 예, 碗 하면 그릇이죠? 洗碗 하면 그릇을 씻는 거니까 설거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설거지를 하고요. 妹妹收拾房间 여동생은 방을 치웁니다. 洗衣服呢?我来做 예, 옷을 세탁하는 거. 빨다는 거인 거죠. 옷을 세탁하는 것은 제가 합니다. 자, 일곱 식구지만 식구가 많기 때문에 집안일을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하나하나 정보를 맞는지 틀린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빨래는 보통 이틀에 한번 한다. 자, 빨래 나온 얘기 뭐 있을까요? 洗衣服 보이시나요? 여기 찾아야겠죠? 그죠? 洗衣服呢? 我来做. 옷 세탁하는 건 제가 합니다라고 누가 하는지 대상만 나왔지 빨래를 몇번 하는지. 언제 하는지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이 아니고요. 2번 볼게요. 나와 여동생은 아침밥을 준비한다. 자, 그럼 여동생 나온 곳 찾아가야겠죠? 여동생은 매이매이였으니까 매이매이收拾房间이네요. 여동생은 방을 치우는 거지 아침밥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아침밥을 준비하는 사람은 爸爸妈妈上班前做早饭. 이 문장에서 아빠랑 엄마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3번 가볼게요. 남동생은 설거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 자, 남동생 그럼 찾아가야죠. 띠디, 시완. 예, 남동생이 설거지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가 힘든지 안 힘든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글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3번도 아니죠. 4번, 부모님은 동생들을 등교시킨 후에 출근하신다. 자, 부모님, 爸爸妈妈上班前做早饭. 예, 출근하시기

먹기 전에 아침밥을 하는 건 맞지만 동생들을 등교시킨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번도 아니고요. 자, 5번 가볼게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을 가신다. 지금 여기 저두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每天早上爷爷奶奶散步回来的时候买菜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항상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니까 매일 아침 산책하는 것도 기본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을 가신다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한자들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각각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해석도 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막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틀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도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해석해 보시고,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 있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8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는 9번으로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商店附近有没有停车场? 예, 停车场 나왔어요. 차를 세우는 장소인 거니까 주차장이 되겠네요. 停车场. 네, 이렇게 중국어는 단어를 하나하나 다 외우지 않아도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연결지어서 새롭게 단어를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의미를 모르더라도 유추할 수 있다. 상점 근처에 주차장이 있나요, 없나요? 하고 정반 의문문으로 물었습니다. 요, 있습니다. 不过, 그런데, 价格也不低, 가격이 싸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每小时30元, 시간마다 매시간 30위안입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있긴 있는데, 무료도 아니고, 가격이 막 그렇게 낮지도 않고, 30분이나, 1시간에 30위안이나 드는 거잖아요. 시간마다 30위안씩 드는 거니까 그 가격이 싸지 않고 돈을 내는 주차장이다라는 게 위치친 부분에 나오면 자연스러운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하나하나 해석해 볼게요. 是收钱的. 예, 收钱하면 돈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收钱, 收가 받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료 주차장이라고 하면 무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돈을 받는 곳이다라는 걸 짚어주는 문장이니까 1번이 맞겠죠. 离商店很远. 자, 이 표현도 중요했어요. 우리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나 교통 관련된 표현에서 그 길찾기 할때 항상 여기서부터 멀다 가깝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뭐 직진하다, 좌회전하다, 우회전하다 이런 표현도 있었지만 离商店很远이라는 표현. 리는 뒤에 기준점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다 가깝다를 나타내는 게 리였어요. 그래서 얘랑 비교하는 게 바로 종이었죠. 예, 전치사 종은 뒤에 출발점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이기 때문에 종따오, 종카이시 이런 아이들과 짝지어서 자주 사용이 됐던 거죠. 여기서 리가 나왔으니까 아, 리 뒤에 나온 건 기준점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해석하시면 돼요. 상점까지 아주 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상점이 갑자기 나온 것도 이상하고 뭔가 앞뒤 맥락이 맞지 않죠. 여기서는 리의 용법만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3번. 今天可能休息. 오늘은 아마 쉴 거다. 여기죠. 그리고 4번. 停车非常方便. 예, 차를 주차하는 것이 대단히 편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편하고 불편하고는 나오지 않은 얘기고요. 그다음 5번. 商店里有便宜的停车场. 예, 상점에 싼 주차장이 있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1번. 是收钱的. 돈 받는 곳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앞뒤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네요. 예, 9번은 1번이고요. 네, 이제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니 장고얼마? 장은 맛보다 라는 뜻입니다. 너 맛봐 본 적이 있어? 라고 묻고 있죠. 고는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这次的面包做得怎么样? 이번 빵은 어때? 잘 만들었어? 그 얘기인 거죠. 做得怎么样? 앞서서 정도 보호 표현 정리했었는데요. 그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을 때 做得怎么样? 쓸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B가 밑줄이야라고 대답했더니 比上次好吃的多. 지난번보다 더 맛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多 써서 정도 뭐에 확장된 표현 나왔고요. 지난번보다는 맛있다라는 거니까 뭐 실력이 점차 향상하고 있다라든지 지난번에 맛없었던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이 이번에 어떻게 묻는지 물은 거니까 이번에 어떻게 만들었어라고 답하는 게

제일 좋겠죠. 这几个月我找了很多这方面的书，而且一直练习. 아, 역시 비결이 있었군요. 요게 점점 나아지고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요몇 달간 네가 아주 많은 방면의 책을 찾아보고, 그리고 게다가 계속 열심히 연습했잖아. 그러니까 좋아지는 게 당연하지. 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你真厉害.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보다 상황이 좋아졌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네요. 자, 그럼 B에 들어갈 말 한번 찾아볼까요? 당방的太多了. 당은 설탕이죠. 설탕을 빵 넣었는데 그 넣은 정도가 太多了, 너무 많다 안 드시고요. 一会儿我尝一下. 이따가 내가 맛봐볼게, 내가 맛봐볼게 안 드시고요. 그리고 听不出什么味道来. 아, 吃不出네요. 吃不出来인 겁니다. 먹고 不出来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什么味道? 무슨 맛인지. 그러니까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먹어봐도 그 얘기인 거죠. 4번, 味道,样子,我都不喜欢. 맛하고 모양 다 내가 싫어한대요. 그다음 5번, 没想到你水平提高了这么多. 너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는지 몰랐다가 자연스러운 문장이겠죠? 이번에 어떻게 한것 같아? 이번엔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봤으니까 내가 만든 빵맛 보여주면서 네가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지 몰랐어. 지난번보다 훨씬 맛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 A가 다시 비결을 얘기하는 이런 구조가 잘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没想到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 못했다. 생각지도 못하게라는 의외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스好吃的多 이 문장 해석하고 잘 맞는 앞에 문장을 고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11번 가볼게요. 11번 어순별 문제, 아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말 고르는 문제네요. 这次你帮了我很多忙. 帮忙이죠. 바쁜 것을 돕다. 이합동사여서 앞에 很多가 같이 붙었습니다. 자, 지금 산업용어 문제인데요. 太谢谢你了. 너무 고마워. 하고 B가 밑줄이라고 말했어요. 咱们是朋友,我帮你是应该的. 야, 우린 친구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야. 자, 그러면, 아우, 너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A번, 날, 아, 무슨 소리야? 이 표현 들어갈 수 있고요. 什么话? 무슨 소리야? 아예 대놓고, 이렇게 직역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그럼 C는 당연히요, 당연히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그게 당연하다라는 뜻이니까 太谢谢你了랑 어울리지 않죠. 겸손함을 나타내는 표현은요, 오고 그래야 이 뒷문장과 어울리니까요.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우리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요. 참 D번, 谁也比说谁. 누구도 누구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니까 别说谁. 누구도 누구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BD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A와 B, 1번이고요. 이 나라,什么话? 무슨 소리야? 이 표현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특히 독해 문장 속에서도 문맥을 파악할 때 무슨 소리야? 라고 쓸수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진짜로 겸손의 의미일 수 있고요. 무슨 소리야? 아직 멀었지. 너 중국어 잘한다. 이럴 때, 아우, 나, 하이, 차더 위엔나.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너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너 너무 심한데? 그럴 때, 아,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가? 이렇지. 라고 말할 때. 그럴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심하다. 정도가 심하다는 표현으로. 그래서 A와 B 둘 개가 지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12번 가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买东西不但要看价格. 물건을 살때 가격을 봐야 할 뿐만이 아니라 게다가 이것도 봐야 합니다. 不但而且죠. 이거일 뿐만 아니라 이거하다라는 점층의 표현이고요. 东西再便宜, 물건이 아무리 싸도 要是很快就坏了, 금방 망가진다면 那就是花钱买麻烦. 그게 바로 돈을 써서 번거로움을 산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 말, 송게쉐, 누구한테 줄지, 타더 양즈, 그것의 모양, 똥시하오뽀하오, 3번이네요. 물건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 품질을 봐야 된다. 把它用在哪, 어디에 쓸지 봐야 한다. 用起来方便不方便, 쓸때 편할지 안 편할지를 봐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양말 얘기가 계속 나와요. 세탁 얘기도 나오고, 비닐봉지, 방,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 단어에 집중해서 한번 해석해보죠. 我放在这儿的塑料袋呢? 내가 여기에 둔 비닐봉지는? 是红色的那个吗?我扔了. 아, 빨간 색깔 그거? 그거 내가 버렸어. 里面有一双新袜子呢. 저 안에 새 양말이 있었단 말이야. 我刚买的. 내가 막산 거라고. 放心吧. 아, 막 걱정하지 마. 袜子我已经帮你拿出来了. 양말은 내가 이미 뭐 빼놨어. 在你的房间里呢. 네방 안에 있다. 자, A는 어제 새로 샀다. 양말을 새로 샀다. 아니죠. B는 A의 양말을 꺼내서 세탁했다? 아니고요. 세탁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A는 탁자 위에 비닐봉지를 놓았다. 탁자 얘기도 없고요. 그리고 B는 빨간색 비닐봉지를 A의 방에 놓아두었다? 아니죠. 양말만 방에 둔 거고요. 빨간색 비닐봉지 안에는 A의 양말 한 켤레가 있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 파악하는 것들 문제가 나왔습니다. 14번 가볼까요? 광고문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快来学滑板, 얼른 와서 스케이트를 배우세요. 네, 스케이트 강좌가 나왔습니다. 네, 수업하는 시간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고요. 每天下午2点到下午4点,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래요.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시우시 쉽니다. 주말은 쉬는 거죠. 가격은 800위안이고요. 그리고 수업하는 장소는 땡땡 광장이네요. 如果想参加, 만약에 참가하고 싶다면 请联系하고 연락할 번호에 대해서 남겨놨습니다. 水胶滑板, 누가 그 스케이트를 가르치나요? 스케이트보드를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안 나와있죠. 강사가 누군지. 在哪上课? 어디에서 수업을 합니까? 네, 수업하는 장소는 뭐뭐광장이고요. 그리고 什么时候开始学?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10월 20일 오후 2시죠. 네, 그리고 一天学几个小时? 하루에 몇 시간씩 배웁니까? 2시부터 4시까지 배우니까 2시간 배운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学滑板需要交多少钱? 스케이트를 배우는 것은 스케이트보드 요거 배우는 거는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까? 하고 돈은 가격이 800위안이라고 나와있죠. 정답 1번입니다. 15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你有小镜子吗? 너 거울 있어? 能借我用一下吗? 나 좀 빌려줄 수 있어? 有啊, 있어, 怎么了? 왜 그러는데? 很不舒服, 불편해. 자, 그럼 뭐 때문에 불편한지 그 불편한 이유가 밑줄 친 부분에 나오면 되겠네요. 给你, 너에게 줄게. 你快看看吧, 빨리 봐봐. 我想买跟你一样的, 나는 너랑 같은 걸 사고 싶어. 2번, 我把镜子忘在家里了, 내가 거울을 집에 두고 왔어. 3번, 我眼睛里好像进东西了, 내 눈 안에 뭔가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불편해서 거울을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3번이 맞습니다. 네, 엔징 하면 눈이죠. 我不小心把镜子打破了.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거울을 깨뜨렸다라는 뜻입니다. 5번. 我看看新买的帽子戴着怎么样. 나는 새롭게 산 모자가 쓰면 어떤지를 보고 싶다라는 뜻이죠. 내가 한번 보자. 이 얘기인 거죠. 정답은 3번이죠. 네, 이렇게 15번까지 문제는 풀어봤고요. 쌤이 추가로 준비한 추가 기출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선생님이 빈칸에 2018년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항을 가져왔는데요. 13번 문항이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你的汉语好流利呀. 너 중국어가 대단히 유창하다라는 뜻이죠. 好厉害 할 때 好는 매우 라는 뜻입니다. 还差得远呢. 아직 멀었어요. 学了三年了. 예, 3년을 배웠는데 이렇게 러가 두 번 들어갔다는 것은 3년을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最近好像没怎么提高. 최근에는 그렇게 실력이 상승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라, 무슨 소리야. 자, 겸손의 표현 나왔어요. 나라,

我认为你, 내 생각에 너는 이미, 너는 잘해. 이런 칭찬해 주는 게 나아야겠죠. 그렇죠? 变化好慢. 변화가 아주 느리다. 이러면 안 되겠죠. 칭찬해 주는 내용이 아니니까. 厉害得很. 너 정말 대단해. 대단한 걸. 已经够好了. 이미 충분히 잘해. 시도 가능하겠네요. 그다음에 好像还差得很远. 아직 많이 먼것 같아. 예, 물론 还差得远呢라는 표현이 등장해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 위로를 해주는 상황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 B와 C가 되겠네요. 예, 한 문항 더 볼까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입니다. 오늘 광고문 문항을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광고문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자, 지금 어떤 광고가 나와 있고, 我的朋友, 내 친구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꺽쇠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게 뭔가 책이거나 영화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추측하면서 보셔야겠죠. 2025년 11월 14일 开始 播放이에요. 예, 播放하면 방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TV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지수, 예, 편수는 일시편이에요. 시간은 每个星期五 晚上8点. 예,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8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표현, 요일 표현은 매번 나와요. 이런 광고문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실 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1번, 지点 播放, 몇 시에 방영합니까? 저녁 8시죠. 이공多少集, 다 합쳐서 몇 편인가요? 20편이고요. 在哪儿播放, 어디에서 방영하나요? 방영하는 TV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번이 아니죠. 그럼 4번, 星期几播放, 무슨 요일에 방영합니까? 예, 요일에는 지금 星期五, 每个 星期五하고 금요일이라고 나와 있고요. 5번, 几月几号开始, 몇월 며칠부터 시작합니까네요. 네, 시작은 2025년 11월 14일에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 날짜도 5번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광고문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어디에서 방영하는가라는 장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문제 더 봐볼까요? 같은 유형이에요. 똑같은 유형으로 푸는 거라서 계속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시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一起来拍短视频. 같이 短视频, 视频 하면 영상이고요. 短은 짧다니까 짧은 영상, 쇼폼을 중국어로 短视频이라고 합니다. 함께 쇼폼을 찍어요. 자, 신청하는 시기는 12월 18일부터 20일이고요. 上高中的学生都可以参加.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모두 참가할 수 있습니다. 拍的内容是有意思的学校生活. 찍는 내용은 재미있는 학교 생활이래요. 短视频时间为1分钟. 쇼폼의 시간은 1분이고요. 为하고 이성으로 읽어야겠죠. 1분 이다인 거니까. 通过网站发给我们. 사이트, 웹사이트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하고 网站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1번, 拍什么内容? 무슨 내용을 찍나요? 네, 내용 나와 있죠? 有意思的学校生活, 재미있는 학교 생활. 2번, 什么时候报名? 언제 신청합니까?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라고 기간 나오고요. 3번, 哪些人可以参加? 어떤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나요? 上高中的学生, 예,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4번, 谁教学生拍短视频? 누가 학생에게 쇼폼 찍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는 강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4번이 아니고요. 拍几分钟的短视频, 몇 분의 쇼폼 형태를 찍어야 합니까? 그죠? 몇 분의 쇼폼을 찍어야 되냐? 쇼폼은 1분 내, 왜? 1분 안쪽으로 찍어야 한다. 나오죠. 1분, 1분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문 대답을 찾을 수 없는 것, 정답, 네, 4번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 추가로 준비한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살펴봤던 광고문 문장은 매해 나오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찾는 거. 그거의 포인트는 요일 표현, 날짜 표현, 그리고 신청하다라는 단어 이런 것들을 골고루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몇 문제만 풀다 보면 금방 유형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선생님은 다음 강에서 16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짜이찌엣!

수용한사 러시아어의 박수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실전모의고사 9회의 전반부 볼 텐데요. 발음어의 철자, 문화, 의사소통 문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펴시고요.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 발음 문제에서 쭉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단어만 제시하는 것들도 간혹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수능에서 발음에서조차도 굉장히 난도를 높게 가져가서 학생들이 곤혹스러워하는 문항이 많았는데 이제는 발음에서 조금 무게를 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자, 1번.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할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대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여러분 구개음화 현상이 러시아도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굿이라고 쓰지만 이거를 굳이 해서 디귿이 지읒으로 발음되는 것이 이런 현상이 러시아에서 있는데 자 그러면 디귿과 비슷한 발음이 나는 것이 이것이고 쌍디귿과 비슷한 발음이 나는 것이 러시아 철자 요건데요. 요 두 개 다음에 예나 요 야 유 이 미야키상에 오면은 디귿은 대발음은 쌍지읒처럼 그다음에 요 때는 쌍 지읒, 지읒이나 쌍지읒처럼 발음이 나는 것을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할아버지 말고 아저씨 삼촌 요거 할 때도 보시면 대 다음에 야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디아라고 읽지 않고 니아 이렇게 읽었죠. 그런 것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 다음에 얘가 왔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지에도슈카라고 읽었죠. 지에도슈카. 자, 그럼 지읒 발음이 나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트. 자, 대는 유성음입니다. 유성음이 단어의 맨 끝에 오면은 대응하는 무성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어말 무성음화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응하는 아이가 트거든요. 그래서 사트라고 발음을 합니다. 정원이라는 말이죠. 정원은 또 뭐가 중요하죠? 정원에서라고 장소를 표현할 때 자음으로 끝났지만 강세에는 우가 와서 장소를 표현한다. 그런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대 다음에 이가 왔어요. 그래서 같은 발음이 나겠죠. 류지라고 읽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류지는 복수인데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럼 요거의 단수 형태는 뭘까요? 원래 단수에서 어떤 어미를 붙이거나 맨 끝에를 제거하고 새 어미를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전혀 생김새가 닮지 않아서 외우지 않으면 얘네가 같은 세트인지를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김새가 다른 아이들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단수 형태는 뭐냐? 출라빅이죠. 출라빅. 사람 단수, 사람들은 류지 되겠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 단수, 리뷰나크. 복수는 니에찌 이렇게 되죠. 전혀 안 닮았죠? 그래서 사람, 사람들, 아이, 아이들 요거는 따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찌트라찌라고 발음 나겠죠? 찌트라찌. 그리고 얘는 미약해서 끝났기 때문에 명사의 성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성 명사 되겠습니다. 공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4번 다쿠미엔트 하면은 문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5번 바스켓볼 해서 얘는 대발음이 나겠죠? 자, 유성음 6개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성음 애를 짝을 지어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때는 어디에 있어요? 무성음에 있습니다. 무성음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얘는 유성음이니까 유성음이 왔어요. 그러면 러시아에서는 역행동화를 하니까 뒤에 아이가 힘이 세죠. 그래서 앞에 아이도 유성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행동화라고 하는데 아무거나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거, 때에 대응하는 것은 대죠. 그래서 대발음이 나는 겁니다. 농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2번 발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모음 아의 발음을 묻고 있는데요. 모음 아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해요. 어떤 것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자, 요렇게 오거나 요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때 아의 강세가 없다면 이때 아는 이 발음이 난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거 빈도부사예요. 때때로 이나그다 하고 강세가 있습니다. 강세가 있는 거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아 위에 1번 취씨. 자, 아까 선생님 칠판에 썼던 그 구조인데 강세가 없고 강세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무슨 발음 날까요? 이 발음이 나겠죠. 취씨. 2번 강세가 blow에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썼던 똑같은 요거의 구조에서 아의 강세가 없게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강세가 없으니까 이 발음으로 바뀌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기타라.
원래는 기타가 러시아어로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인데 요것 때문에 이제 바뀐 거고요. 어미가 어쨌건 이렇게 했을 때 강세가 아에 있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치소프하고 강세가 없어요. 그러면 얘도 역시 이 발음이 나겠죠? 그다음 러시아를 대표하는 음악가죠. 치코옵스키. 강세가 코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강세가 없음으로 이 발음이 나서 아에 강세가 있는 아이는 3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발음 문제는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해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스타시아는 때때로 하지치 동사 원형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걸어가다예요, 달려가다예요, 뛰어가다예요, 뭐예요? 걸어가다죠. 걸어가다에 부정태 동사와 정태 동사가 있는데 얘는 부정태 동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에 다닌다라는 말이 되겠죠. 아나스타시아는 때때로 산에 다녀요라는 말. 다음 1번 취씨는 시계고요. 항상 복수로만 쓰이는 명사 되겠습니다.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걸려 있다? 상태 동사 플러스 그지에라서 이게 원래 씨나 하면은 벽인데요. 벽에라고 그지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나 플러스 전치격이 왔습니다. 교실에 있는 벽에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2번 우리는 있었습니다, 갔었습니다. 자, 브일리는 러시아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위치 동사의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will, villa, willow, willy. 남녀 중복 그러면 어디 어디에 갔었다 어디 어디에 있었다 뭐뭐였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광장에 있었는데요. 자, 광장이 요렇게 가로친 부분인데 원래는 광장은 미약계상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광장이란 단어는 세 개가 중요하다고 제가 몇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명사의 성이 여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풀었던 발음에서 아가 이 발음 난다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장소 앞에는 어디 어디로 방향이냐 어디 어디에서 장소를 표현할 때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will을 연결 지을지 전치사 나를 연결 지을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 광장이라는 단어는 나하고 짝꿍이기 때문에 나가왔고요.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라는 그제 표현이 오기 때문에 전치격이 와서 원래는 그라스나야 블로시지인데 이 아이의 전치격 이 아이의 전치격이 와서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우리는 붉은 광장에 있었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마슈나 나의 아내는 우미엣 할수 있다. 뭘? 이그라치나 플러스 전치격. 악기 연주하다. 그래서 얘가 전치격이 된 거고요. 운동하다는 부플러스 대격이 옵니다. 4번 나 뭐뭐까지 우리 나스비다니아 만날 때까지 헤어질 때 인사죠. 뒤에 생격이 온다는 것 때문에 뒤에 지금 노브이고트가 생격이 됐습니다. 새해 전에 전까지 남았습니다. 삐아치 오고요. 이거는 시라는 말인데요. 1 다음에 시는 추스. 그다음에 2, 3, 4 다음에 시는 취사. 왜냐면 단수 성격이니까 5 이상은 복수 성격이니까 치소프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도 강세가 없으니까 이 발음, 얘도 강세가 없으니까 이 발음, 얘는 어말무성화 후발음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5라는 숫자가 왔기 때문에 복수 성격이 와서 치소프가 되죠.

새해 전까지 5시간이 남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일단 5번은 임라비사 그들에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얘가 주어입니다. 발리트나야 무시카. 발레 음악이 되겠죠. 누구의? 치콥스키의 발레 음악이 그들에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그들이 아니고 발레 음악이 주어예요. 발레 음악을 인칭 대명사로 바꾸면 아나죠. 3인칭 단수 아나 해당하는 이식 동사 변화가 되기 때문에 it라는 어미를 갖게 된 거죠. 만약 여기가 아니가 오면 즉 주어가 복수라면은 이 부분이 야트로 바뀌겠죠.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철자로 만들 수 있는 낱말은 뭘까요? 자, 이런 거는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유형인데요.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써볼까요? 물은 러시아로 바다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대격은 아가 우로 바뀌는 건데 여기서 제가 그걸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그걸 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강세가 앞으로 이동한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렸고요. 빵은 흘리앱입니다. 흘리앱. 자, 러시아 문화에서 흘리에비솔, 빵과 소금 하면 손님을 환대할 때 우리가 썼던, 러시아에서 이렇게 사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실 때빵 위에 소금을 얹어서 이렇게 선보이면 당신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손님입니다. 라는 것의 의미였기 때문에 문화적인 요소로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다는 모래. 그 다음에 주스는 소크. 커피는 아주 쉽죠? 꼬피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가 보이네요. 꼬. 그 다음에 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4번 어휘 문항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인데 무려 3개의 밑줄이 있어서 문제가 좀 쉽겠죠? 왜냐면 3개 중에 2개나 하나만 알아도 답을 고를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문장은 에타 야블라카. 이 사과는 자, 이 뭐뭐는 할때 뒤에 중성명사가 오면 이걸 쓰니까 이게 온 거예요. 이 사과는 쳄 뭐뭐보다. 자, 요거는 저라는 말에 자, 써볼게요. 저 뭐뭐는 할때 이렇게 쓰는데 뒤에 이제 사과라는 게 생략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성에 해당하는 이게 온 거죠. 저 사과보다 이 사과가 더 뭐하다 하면은 쳄이라는 뭐뭐보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비교급이 알겠죠. 더 맛있다라든지 더 크다라든지. 그래서 여기는 비교급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On livid chocolate. 그는 초콜릿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believe시보. 자, 요거는 이제 수거로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를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야, 나는 여기까지 삐리리 니하추 아웨던 가바리치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 정답은 몰쉐입니다. 몰쉐. 자, 몰쉐 넣어볼게요. 몰쉐는 비교급이죠. 뭐의 비교급이죠? 말쇼이 큰이란 형용사의 비교급인데 더 크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 사과가 저 사과보다 더 크다. 그다음 그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볼쉐 넣어볼게요. 자, 요거는 수거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는 초콜릿을 무엇보다도 좋아한다. 그러니까 가장 좋아한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누구보다도 라고 표현할 때는 앞에는 동일한 무엇이가 오고요. 뒤에는 후시크. 이렇게 두 개의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에다가 무엇을 넣어보니 여기 구문이 나왔어요. 무엇이니 하면 더 이상 뭐뭐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쌉심. 전혀라는 말이고요. 2번 프로스터, 뭐 단순하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브라스토이, 형태에서 만일 브라스티에 류지 하면 평범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라는 말이 되겠죠. 나로시에도 역시 비교급입니다. 어떤 거에 비교급이냐면 드라고이, 사람한테는 소중한, 물건은 비싼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형용사의 비교급이 나로시에요. 자, 얘는 지쇼브이. 지쇼브이는 가격이 싼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서로 반대말이 되겠죠. 가격이 비싼, 가격이 싼. 요 형용사의 비교급 되겠습니다. 지쇼브이. 자, 5번.

졸업, 수업, 강의 라는 의미 다 적어보면 렉치아. 어쨌건 수업과 강의와 관련된 것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업 중이에요, 강의 중이에요 할때 있지 동사의 온화나 형태형인 이듀스를 넣어서 뭐뭐 중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서 수업으로 강의로 할때 장소를 쓸 거나 방향을 할때 전치사를 뭐를 쓴다? 나를 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에서 하려면 나오록 하면 되고요. 수업으로 하려면 나오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공이 모두 나를 취한다. 자, 6번 가겠습니다. 문화 문항인데요. 자, 칼을 들고 있는 여성의 어떤 동상, 뭔가 기계가 느껴지는 동상인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티니 가면 동상이라는 말이죠. 자,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머니 조국이 부른다. 요런 동상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해서 조국, 대조국 전제.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약자로 해서 문항이 한번 나왔어요. 2차 세계대전을 러시아에서는 대조국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칼.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칼도 필소위가 아니라서 나왔고, 수호하다, 지키다도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넣어서 보시면 돼요. 자, 기념비, 동상. 어머니 조국이 부른다라는 이름의 저 기념비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도시에 위치해 있는데 볼고그라드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as in is 하면은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뭐뭐 중에 하나이냐면 뒤에 이제 복수 성격이 오겠죠? is 다음에 성격이니까 다 복수 성격 어미가 오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는 as in 아드나, 아드노, 아드니가 있는데, 뭐뭐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네개 중에 뭘 선택하냐라는 기준은 뭐 중에 하나인가요? 상징 중에 하나죠? 심벌이 자음으로 끝난 남성 명사기 때문에 아진이 온 거죠. 가장, 유명한 상징 중에 하나인데, 뭐의 상징이냐면, 이거. 대조국 전쟁의 가장 유명한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동상을 세웠어요. 1967년에 이 장소에 세웠는데, 슈터브이 왜 세웠냐? 그거를 세운 목적이 뭐냐면, 뽐니지, 기억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바비에다는 승리죠. 승리에 대해서, 어디에서 있었던? 스탈린그라드에서 있었던 스탈린그라드의 승리에 관해 기억하고자 이 장소에 1967년에 세워졌습니다. 세웠습니다. 란쉐, 전에 볼고그라드라는 도시는 나지발시아, 불리워졌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스탈린그라드라고 불려졌습니다. 자, 이 동사가 뭐뭐라고 불리워지다라고 했을 때, 족격을 원하기 때문에 이 도시 옆에 움이라는 족격 어미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주냐면, 그 여성을 보여주는데, 스, 다음에 족격이죠. 뭐뭐와 함께 있는 거예요. 뭐뭐를 들고 있는데, 큰 칼을, 들고 있는 큰 칼을 가진 여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곳은 조국을 수호하자고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 그런 의미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온, 저기 밤이티니, 이 기념비는 오진부의 속이 매우 높아요. 무려 85m가 됩니다. 노그브리미아, 오랜 시간 동안 이 기념비는 뭐뭐였어요. 가장 높은 기념비였습니다. 어디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념비였는데, 근데 지금은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념비입니다. 자, 1번, A번, 예전에 볼고그라드라고 불렸던 도시에 세워졌다. 예전에 스탈린그라드라고 불렸죠. 그래서 X고요. 대조국 전쟁의 유명한 상징물이다. 여기에 나와 있어서 동그라미. 장검을 들고 있는 남성을 형상화했다. 여기 보시면 젠시나가 여성이기 때문에 얘도 X고요. 그 다음에 D번, 1967년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그래서 B하고 D가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아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은 속담과 관련된 문항이고요. 문화 문항이 다섯 문항이 등장하는데 언어 문화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언어 문화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속담과 이름 묻는 거. 러시아인의 이름, 부칭, 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속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상황을 주어지고 상황을 준 다음에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연결할 수 있는 속담을 찾는 이런 문항들로 구성이 됩니다. A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우민이야. 나에게 такой большой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는 숙제죠. 집에서 하는 과제니까. 근데 большой, большой. 큰 숙제가 있어. 근데 숙제가 많다는 거죠. 나 숙제가 정말 많아. 다시 니 스나요. 심지어 모르겠어. 치보 나차츠. 나차츠는 시작하다. 치보는 뭐죠, 여러분? 슈토. 의문사 슈토의 격변화 형태인데 이게 주격이고 의문사도 격변을 하니까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주생녀대 조전. 생격이 치보인데요. 격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개는 배바로운 바뀜으로 얘도 치보라고 발음이 납니다. 그다음에 역격은 치무, 대격은 다시 슈또, 조격은 쳔, 전치격은 촘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를 타고 교통수단 표현할 때나 플러스 전치격이 오잖아요. 무엇을 타고라는 말을 할 때는 나 촘이라고 우리가 사용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아, 요거는 슈또의 생격이구나. 근데 왜 생격이 왔지? 앞에 전치사를 보면 스가 왔어요. 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뭐과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 이렇게 1번 의미로 쓰였을 때는 스 다음에 족격을 취합니다. 근데 이 디알로그에서는 두 번째 의미로 쓰였는데, 뭐뭐로부터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이럴 때는 족격이 아니라 생격이 오니까 앞에 이 스가 생격을 요구해서 무엇으로부터, 무엇부터라는 말이겠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심지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했더니 내가 나 춘이 시작하렴 하고 이제 명령법이야. 시작해. 스 플러스 생격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봐. 니 두마이 생각하지 마. 즉시 암업시험 하면은 모든 것에 관하여 아 플러스 전치격 뭐뭐에 관하여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앞에 이 아가 아바로 바뀌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아바프시옴 모든 것에 관하여가 있고요. 두 번째 아바프세흐 하면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 세 번째 아바문예 하면 나에 관하여. 요럴 때는 아바가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가바랴슈도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 해서 여기 안에 속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맥락에 맞는. 니 브라바, 니 말이 맞아, 니가 옳아. 주어가 남성일 때는 브라브, 여성일 때는 브라바, 복수일 때는 브라브이. V는 항상 복수 취급을 하니까 당신이 옳아요 하려면 V, 브라브이라고 하면 되겠죠. 니가 니 말이 맞아, 고마워. 지금 시작할게 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번 니 무징각 샤스티. 샤스티는 행복이죠, 여러분. 강세가 여기 있어요.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고요. 2번 나츄럴 하면 시작입니다. 시작이 빨라비나 절반이란 말이고요. 요거는 일이죠. 시작이 일의 절반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노브레 슬로바. 따뜻한 말, 좋은 말은 고양이도 기분 좋아한다라는 말이고요. 4번 리카라스터버는 약이죠. 아로시 리카라스터버, 좋은 약은 고리까 쓰다. 나프코스, 입에 쓰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5번은 친구의 소중함, 우정에 대한 걸 강조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미지, 가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명령법이니까 갖지 마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100루블을 갖지 말고 100명의 친구를 가져라라는 말이어서 니 A, 아, B 하면 A가 아니라 B다 라고 저 부분을 먼저 딱 팝업창처럼 보신 다음에 그 맥락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8번 가겠습니다. 문항이 정말 다 기네요. 굉장히 글밥이 많아요. 이것도 굉장히 생소한 소재였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게 있어? 그림도 엄청? 아,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한번 보시려고 애쓰지 않으셨나요? 저게 어떤 모양이지? 되게 신기해서. 무지, 나 스발키. 스발키. 되게 생소하시죠? 요거는 스발카가 쓰레기장이란 말이에요. 쓰레기장 위에 있는 박물관이라는 말입니다. 에 관한 대화를 이해한 내용을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어요. 도시에, 어디 도시에?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는 여러분 어떤 걸로 기억하고 있나요? 오제르바이칼. 바이카로스에서 가까운 도시로 항상 연결되었던 도시입니다. 이르쿠츠크라는 도시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니아브이 추는 무지. 평범하지 않은 독특한 무지 박물관이 있는데, 그것은 니에

A 또 나왔어요. A, B. 도시의 센터, 즉 시내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빠에따무. 그래서 그 박물관을 부릅니다. 쓰레기장에 있는 박물관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면 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관계대명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일을 했고 예술을 좋아했던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아드나슈디, 어느 날 그에게 브리슐라 도착했어요. 어디로? 갈라바가 머리죠. 그 머리에 뭔가 도착했는데 아이디어가 도착했다. 즉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거죠. 요거 조각품 쓰레기로 만든 조각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들이 어떤 쓰레기냐면 쓰레기장에 있는 에서 찾은 쓰레기장에서 쓰레기장에 있는 것으로 찾은 그 쓰레기들로 조각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던 거죠. 이 박물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서 쓰레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박물관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쓰레기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란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는 되었습니다.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정리가 됩니다. 모든 전시품은 쓰레기로 만들어졌고요. 이르쿠츠크 시에서 고아나에 만들었다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X. 쓰레기도 예술 작품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있었던 내용이죠. 처음에는 도심에 자리했으나 이후 쓰레기장에 옮겨졌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래서 A, C가 있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9번. 요것도 처음 보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문화 문항이 다섯 문항이나 되잖아요. 근데 매번 이렇게 다섯 문항을 새로운 소재로 만든다는 것이 이제 사실 쉽지 않은데 기존에 다 나왔던 내용이니까 반복하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인물들, 내용들이 점점 이렇게 많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와 관련된 또 내용인 것 같고 어떤 사람도 등장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발리에리, 주칼코프에 관한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시험 비행 조종사, 대학생들도 이런 단어 모를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이제 필소의 아니니까 보시면서 대입시키시면서 해석하시면 돼요. 무착륙의라는 형용사, 비행, 극지방, 착륙하다, 이런 단어들을 나와 있으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이게 많이 나와 있으면, 오! 어려운가? 생각하지 말고 역발상. 이거 단어 몰라도 다 뜻이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라는 생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발리에리 바블로비치 츠칼코프는 기로이 하면은 영웅입니다. 영웅이었습니다. 스바이브 브레미니 당대의 영웅이었고 또 지금 뭐뭐였으니까 족교를 됐어요. 여기 첫 번째 필수어에 아닌 것 시험 비행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태어났습니다. 1904년에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그 시골이 어디로부터 멀지 않았냐면 도시 니슈니 노보고라라는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1904년에 태어났습니다. 1937년에 그는 최초로 무착륙 비행을 했어요. 최레스 뭐뭐를 통과한 어디를 경유했냐면 이게 극지방인데 이게 북쪽이니까 북극을 경유해서 최초로 무착륙 비행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그는 날아갔는데 is 어디로부터 v 대격 어디로 모스크바에서 미국까지 날아갔대요. 비행기를 타고 ANT-25 비행기를 타고 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긴 뽀치, 여정 길이었습니다. 몰리 하면 더죠, more. 8,800km가 넘는 매우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여행이었는데, 하지만 그는 착륙했어요. 메스프라블리에, 문제없이. 러시아에는 있는데, 거리와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거리와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이 다음에 이제 뒤에 임야가 나오잖아요. 이름을 가지고 다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따서 뭐 대학의 이름을 짓거나 거리의 이름을 짓거나 학교 이름을 지을 때이 나시 동사를 활용합니다. 그의 이름을 딴
그런 거리들과 학교들이 있고, 아린부르그라는 도시는 1938년부터 1957년까지 이 치칼코프라고 불려졌습니다. 1번 니슈디 노보거르드의 옛 명칭은 치칼코프였다. 아니고요. 아린부르그는 1938년부터 1957년까지 치칼로프라고 불렸다. 맞죠? 치칼로프는 세계 최초로 남극을 통과하는 무착륙 비행에 성공했다. 남극이 아니라 시비르네, 북쪽이니까 북극이라서 얘도 X 되겠습니다. 치칼로프가 비행한 모스크바에서 미국까지의 거리는 8,800km가 넘는다. 여기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동그라미. BD가 있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볼게요.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세 가지의 설명을 주어지고 이제 고르는 건데요. 1번은 약자로 되어 있죠. 대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마스크바에 있는 대학이고요. 에스페베게우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국립대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를 말하고요. 우스펜스키 사브로는 우스펜스키 성당을 말하고요. 마린스키 치아트르는 공연 보는 극장. 이것도 역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흐람 바실리아 블라쉐노브 하면은 바실리 성당이 되겠습니다. 온 나호지차 이것은 모스크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세웠냐면 미하일 로마노프스프가 세웠고요. 1755년에 설립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트나쉬니 이게 관계고 가지고 있다. 따치아나 성 따치아나의 날 따치아나 성 따치아나의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성 따치아나의 날은 1월 25일에 기념합니다. 이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설립 인가가 난 날이 1755년 1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녀 따치아나의 날 기념이기도 하면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의 생일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다섯 문항은 이제 의사소통 문항이 시작됩니다.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고요. A가 빠이 좀 하면은 가자라고 하고 있죠. 가자. 스워드. 자, 무 플러스 대격으로 몇 시에 혹은 무슨 무슨 요일에인데요. 수보다도 요일이니까 무 플러스 대격이었죠. 아로 끝난 명사의 대격은 우니까요. 토요일에 가자. 이동동사니까 어디로 꾸다가 왔죠. 훈무지. 박물관은 브르스입니다. 나를 사용하지 않고요. 박물관으로 토요일에 가자. 근데 어떤 박물관이냐면 사브리미안나보 이스쿠스바. 사브리미안나예 이스쿠스바. 예술이죠. 현대 예술인데 각각이 생격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현대 예술 박물관으로 토요일에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땀 노바야 위스타프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스타프카는 뭐죠, 여러분? 전시회. 그곳에서 박물관에서 새로운 전시회가 있나 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여러분 장소나 방향에서 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시회장으로 하려면 나 위스타프카. 전시회장에서 하려면 나 위스타프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틀리츠나 이지야. 뭐 하로샤 이지야도 되죠? 굿 아이디어. 오, 멋진 생각인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어쨌건 가자는 제안에 동의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한 다음에 was 올까? 자, 요거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시간을 묻는 건데 구체적인 시간을 물어서 몇 시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죠? 부가토람. 치수 몇 시에? 구체적인 시간. 몇 시입니까가 아니라 몇 시에라고 해서 에가 들어가요. 몇 시에? 그리고 그지에 언제? 무스테 차임스야? 만날까? 어디에서 만날까? 장소를 묻고 있죠. 그랬더니 시간 앞에 불을 쓰면 몇 시에라는 말이 돼서 전치사 부가 왔고요. 느바 취사. 1 다음엔 차스, 2, 3, 4 다음엔 취사, 5 이상은 취소프. 2니까 취사. 2시에 우. 우는 다음에 생격을 지배하는 전치사인데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누구누구에게라는 소유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우민이야, 우집이야, 우니보, 우니오, 우나스, 우바스, 우니흐 모두 다우 플러스 생격 형태죠. 그 다음에 누구누 뭐뭐 옆에, 뭐 지하철역 옆에, 학교 옆에 뭐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구누구네 집에 취라, 야 브일라, 우 이바나. 어제 나는 이반 집에 있었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선 두 번째 의미를 가져와서
부호트 하면

입구죠. 어떤 공간 안으로 하려면 부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지치 하면 걸어가다인데 요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으로 이제 걸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입구라는 말입니다. 입구. 출구는 뭘까요? 위홋 되겠죠? 이거는 밖으로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 플러스 성격이라서 성격이 왔어요. 자음을 끝내면서 성격 알아서 입구 옆에서 2시에 만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틀리츠너 정말 좋아. 나가바릴리스. 얘도 또 나가바릴리스. 나가바릴리스는 약속한 다음에 자, 그럼 그렇게 약속한 거다라고 도장 찍는 느낌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과 관련된 표현에서는 이 방금 했던 나가바릴리스하고 여기에 있는 거. 사실은 여기가 이제 와스콜거보다는 까그다. 언제 이그제 어디에서 우리 만날까? 요런 문장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얘하고 얘는 약속과 관련된 표현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아이들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생각인데 하고 언제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 물어봤겠죠? A. 까그셜 정말 유감이야. 아니죠. 2번. 야니 프로치프. 자, 얘가 빠지고 야 프로치프 하면 나는 반대일세라는 말인데 네가 있으니까 나는 찬성이야라는 말이 되겠죠. 다른 말로 주어가 이제 남성일 경우에는 야 사글라신이 되겠습니다. 주어가 여성이면 야 사글라스나. 주어가 복수면 무이 사글라스니. 무이 사글라스니 이렇게 의가 되겠죠. 그래서 B는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10번, 나와이 하면 뭐뭐 하자라는 제안의 표현이고요. 나와이 뭐뭐 하자, 나와이째 뭐뭐 합시다. 다음에 불완료상 동사가 오면 동사 원형을 써주시고요. 형태적으로 완료상 동사가 오면 무의 형태 변화를 써주시면 됩니다. 나와이 빠이 좀 하면 요거는 빠이치 동사가 완료상이기 때문에 무의 변화 형태를 쓴 거고요. 그래서 가자라는 말이어서 제안에 동의한 거라서요. B하고 C가 있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항. 명함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자, 선지가 이렇게 러시아어 질문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그래서 이건 것도 수능완성에 보니까 몇번 정도 등장했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명함을 봐볼게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흰색, 파란색, 빨간색, 러시아 국기 색과 동일하네요. 이바노프, 세르게이 피트로비치. 자, 이거는 성입니다. 이바노프. 그다음에 시리기는 이름이고요. 피트로비치는 부칭이죠. 부칭은 아버지의 이름에다가 아들일 경우에는 오비치 웨비치를 붙이고요. 딸일 경우에는 오브나 예브나를 붙이는데 이 부칭을 보면 아,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구나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뾰트르였던 거예요. 뾰트르. 자, 이름이 나왔죠? 그다음에 지리엑트르. 교장이라는 말이고요. 슈콜라. 103번 학교 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학교 이름이 뭐 샛별 고등학교, 달림 고등학교 이런 게 아니라 1번 학교, 2번 학교, 3번 학교 이렇게 넘버링으로 됩니다. 숫자로. 그래서 103번 학교예요. 주소 나왔어요. 마스크바, 뭐 레닌 거리, 뭐 15번지. 그다음에 전화번호 나왔고요. 이메일 주소 등장하고 있습니다. 1번. 세르게이 이바노프가 이 사람이 겜라부 따이엣. 라부타치 동사는 일하다 동사인데 뭐 어디 어디에서 일하다도 되지만 누구로 일하다 즉 뒤에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가 왔을 때는 걔를 무슨 격으로 만들어준다? 조격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질문할 때도 누구로 일하고 있나요 했을 때 아, 큇돌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 동사의 지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큇돌의 조격을 써야 되겠죠. 큇돌의 조격이 바로 겜입니다. 자, 아까 슛도의 격변을 했는데 큇돌 격변을 한번 해볼까요? 큇돌의 생격 우까부 얘도 배발음 그래서 우카부 ESG 뭐뭐 누구에게 있나요 할때 이렇게 썼죠. 역격은 까무, 대격은 다시 까부, 조격은 겜 저기에 나와 있는 거, 전치격은 꼼. 그래서 누구에 관하여 하려면 아꼼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가 전치격을 원하니까요. 알수 있죠. 직업을 알수 있으니까 요거는 답에서 아웃이고요. 알수 없는 질문이라서 2번 가꼬에 오치에스버. 오치에스버는 부칭입니다. 세르게이 이바노프에게는 어떤 부칭이 있나요? 부칭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알수 있었던 질문이고요. 3번, 라보치 아드레스, 직장 주소죠. 세르게이 이바노프의 직장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세르게이 이바노프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전화번호도 등장했죠? 그럼 전부 다 5번. 스카코버, 고다. 스플러스 성격, 뭐뭐로부터 까꼬이고트가 성격이 된 거예요. 몇 년부터 세르게이 이바노프가 학교에서 일하고 있나요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항.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자, A가 까보야 위슈라고 했습니다. 까보, 아까 했죠? 누구를? 야, 내가 위슈. 미지지동사의 변화.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야? 오랜만에 만난 상대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바꿔 쓸수 있는 거, 스콜까, 리에 스콜까짐, 무이다 우노니 미지레스가 있죠? 알요샤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오랜만에 만난 알요샤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뭐라고 이제 말을 건넸습니다. 니 누말 생각하지 못했어. 집이야, 너를 지지스 여기에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예상치 못했어. 지마, 지마야, 브라슬로 흘렀다. 나 위에르네 아마 리에지스티 10년 정도 10년 하고 딱 떨어지게 말하려면 제스티 리에 하면 되는데 요 순서를 바꿨죠. 얘가 먼저 왔죠. 그러면 대략적인 시간 약 10년 정도 된것 같은데 흐른 것 같은데 스 뭐뭐로부터 우리의 마지막 만남으로부터 아마 10년 정도 지난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A가 나 그래 브레미알리지 보이스라 시간이 빠르게 날아간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어. 각디, 너 어떻게 지내? 푸시오 하라쇼. 모든 것이 좋아. 라모다요. 일하고 있고, 가족도 있고, 아이들도 있단다. 에이. 푸시오 하로쇼버. 요거는 안녕히 가세요. 라는 헤어질 때 인사라서 상황과 어울리지 않고요. B번. She's leave of a boat. 하면은 행복한 길,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내가 건네는 인사말이에요. 행복한 여행 되세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앞에 기원하다라는 동사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기원의 내용이 성격으로 처리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C번 나브노니 비질리스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랑 바꿔 쓸수 있는 거 말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구나 들어갈 수가 있고요. D번 스콜칼리에 스콜카짐 얘는 리에타 지마 겨울 여름과 겨울이 각각 복수 성격 형태가 된 겁니다. 앞에 스콜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 못한지, 얼만큼의 여름과 얼만큼의 겨울이 지났니? 라는 말이어서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인사말 맞습니다. 그래서 CD가 있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은? 아니야. 아니야야. 빠이 좀. 갈래? 나 비엣 꾸다. 점심 먹으러 갈래? 부미에스지 함께. 부미에스지의 스플러스 족격하면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말이고요. 저 아이랑 닮은 아이가 요게 있어요. 부미에스다. 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인데 전치사는 항상 어떤 격을 지배하죠? 얘는 성격을 지배하는 아이고 의미는 뭐뭐 대신에라는 말이에요. 브라스지 님하고 미안해 님하고 갈 수가 없어. 우민이야 나에게 빠 고를라. 고를라는 목이거든요. 목구멍까지 일이 차 있어. 그러니까 일이 정말 많다라는 표현을 할때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구문이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이 정말 많다라는 표현을 할 때. 아빠 줄집이 한번 오거라보디. 다시 너에게 일이 많은 거야. 나, 지리에따라. 사장님이 스고라. 급하게 빠프라실 요청했어. 부탁했어. 빠드가 또비치 준비하는 것. 뭐? 프레젠테이션, 나비에쳐라. 뭐뭐까지, 저녁까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라고 급하게 요청했어. 바닐라, 이해했다. 예슬리 노시너. 만일 필요하다면, 야, 빠마구. 자, 동사 원형은 빠모치.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다음에 역격이라서, 역격 지배동사로 많이 나오는 아이죠? 동사 변화할 때, 모치가 마구, 모시시. 오나나 모셋, 무이 모셈, 무이 모셋세, 아니 모웃 이렇게 되죠. 제가 쓴이 모치 동사는 뭐예요, 여러분? 캔이잖아요. 할수 있다. 근데 그 앞에 빠가 붙으면은 도움을 주다라는 동사의 완료상 동사가 되는데 이 아이 동사 변화할 때 똑같이 하고 앞에 빠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같이 교집합이 있으니까 써드린 겁니다.
야 오친산 있다. 나는 정말 바쁘다. 정답은 1번

0: 되겠습니다. 자, 바쁜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자니띠. 그곳에 지금 단어미 형태죠. 이렇게 지우면, 어미를 지우면 주어가 남성일 때고, 거기에다 R을 붙이면 여성일 텐데 주어가 강세가 뒤로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문예 오친 스쿠슈나. 스쿠슈나, 스쿠슈니, 지루한이라는 형용사의 부사 형태인데, 러시아는 이런 부사가 수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로부사라는 말이 있죠. 수로부사가 나오면 의미상의 주어는 역격이 있기 때문에 야의 역격인 문예 공고입니다. 나 정말 지루하다. 3번. 야, 니 지분이 지엘라요. 전혀 못 많다. 나는 전혀 일하고 있지 않아. 나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4번. 우미니아. 고를라. 목이죠. 말리트. 아프다. 나는 목이 아파. 신체 부위가 와서 아프다고 표현할 때 신체 부위가 주어입니다. 자, 요거는 아노죠. 3인칭 단수. 온, 아나, 아노 해당하는 3인칭 단수 변화. 20 변화에서 말리시 오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동사 형태가 저렇게 됐고요. 5번, 우미냐, 시오파리아드게. 나는 모든 것이 질서 속에 있다. 나 잘 지내라는 안부에 대한 응답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굉장히 유명한 그 명화들이 여기 이제 전시가 되어 있고요. A, 모시나. 가능한가요? Yes. 여기에서 포토그라피라 같이 사진 찍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Yes.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At the museum. 이것은 박물관입니다. 여기 박물관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뭔가 하면 안 된다는 금지 표현이 들어갈 것 같아요. 허락해 줄 수 없다라는 말. 그거를 선지에서 찾으시면 돼요. 빠니아나. 아, 이해하겠습니다. Спасибо за информацию. Информация 하면은 정보라는 말이거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건데, 감사합니다 표현은 저기에 있는 Спасибо가 있고요. 그 다음에 Благодарю. Благодарить라는 동사의 야 변화 형태예요. 그 다음에 둘 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데, 감사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얘는 역격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고마우면 마음을 써야 되고요. 반면에 이 동사는 대격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마음을 쓰면 안 되고 마스를 써야 돼요. 여기가 차이고요. 내용,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왜 고마운지, 왜 감사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할 때는 동일하게 자 플러스 대격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려면 스파시바 자 도움이 뭐죠? 포마쉬. 예, 여성명사죠. 여성명사는 미야키스낙 여성명사는 주격과 대격이 동일함을 이렇게 지금 대격 형태예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유가 자 플러스 대격인데 감사 이유뿐만 아니라 사과의 이유.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이즈비니지자 아빠즈다니. 이렇게 사과, 감사 이유는 모두 자 플러스 대격을 사용한다는 거. 자, 그리고 감사 인사 했을 때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죠. 바쇼알리스타. 바꿔 쓸 수 있는 거. 니에, 자, 슈도, 또, 니, 스토잇.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1번. 니자 하면은 안 됩니다. 라고 이제 해주는 거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니자 같은 경우는 모슈나, 누슈나, 나다. 동일하게 의미상 좋을 역격을 씁니다. 그래서 왕 니자 해야지 위 니자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2번은 제가 썼던 거죠. 니에자슈도 천만에요. 감사 응답 되겠습니다. 자, 바샬리시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 응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허락. 모시나 해도 될까요? 했을 때 바샬리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라는 의미가 있고요. 명령법이랑 결합해서 please의 의미가 있습니다. 스카슈이제 바쇼알리스타면은 말씀해주세요. 바카슈이제 바쇼알리스타면은 보여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가니에시나 모시나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이제 니에시라고 했기 때문에 답 될 수가 없고요. 수다 모스트비 하면 기꺼이 제안에 동의하는 표현이라서 역시 맥락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5문항 가뿐하게 풀어보았습니다. 문법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이번 9회의 문법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 했던 문화문항이 조금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새로 나온 단어나 문법 개념이 있으면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날 15문제 풀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됐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

0: 아닐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봉자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 1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9회 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집 끝까지 다 열심히 풀어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9회 실전 모의고사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각각의 회차에 맞는 그런 문제를 풀어볼 때그 회마다 조금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굉장히 쉽고, 또 어떤 것들은 의사소통 영역이 좀 어렵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각각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어려움을 다 총합해서, 정리해서 다 여러분들이 다 꼼꼼하게 다 하나의 그 노트처럼 만드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9회 실전 모의고사 또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발음 문제 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이라고 나오죠. Enfants, les vacances 라고 나오죠. Enfant 이라고 해서 비모음 ㄴ 발음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는 J'ai faim 이라고 해서 배고프다 라고 나오죠. J'ai faim, ㄴ 이게 정답이 되겠죠. ㄴ 발음 1번이고요. 2번, on est en décembre. 이건 ㄴ 발음이죠. décembre, 12월이다. 3번, ce film est très bon. 이 영화는 매우 좋다. 이건 옹 발음. 4번, il est étudiant à Paris. étudiant, 앙 발음이죠. 파리에서 대학생이다. 5번, c'est un homme très gentil. 매우 친절한 남성이다. gentil, 앙 발음이죠. 그래서 1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수특의 발음 문제에서 보면요. 이렇게 이런 철자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앵 발음이다라고 한거 있어요. 비모음에서. 그래서 어떠한 철자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발음 문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 볼게요. 철자 문제가 됩니다. 밑줄 친 낱말의 철자가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철자 문제는 그냥 대충 보면은 다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잘 봐야겠죠.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어에서는 철자가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은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법에 맞게 성과 수에 맞게 올바르게 잘 쓰였느냐, 그리고 철자를 잘 올바르게 쓰였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볼게요. A부터 보시면 Il faisait beau hier라고 나오죠. 어제 날씨가 좋았었다. faire 동사의 반과거예요. faisait라고 쓰는 건 맞아요. A번이 정답이 되겠죠. B번은 tu es de quel pays라고 나옵니다. 어디에서 왔나요? 출신을 물어보는 문장이죠. 어떤 국가에서 왔나요? 라고 할때이 pays가 남성이죠.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요. quel의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남성 단수로 나와야겠죠. 자, 깰은 의문 형용사 깰, 그리고 여성 단수형 깰, 남성 복수형 깰, 여성 복수형 또 깰이죠. 네 개가 발음이 다 똑같아요. 깰, 깰, 깰, 깰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의 성과 수에 따라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철자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거죠. C번은 c'est ma femme Anne이라고 합니다. 저의 부인 안네예요라고 하는데 부인이라고 하는 거 아가 아니라 의죠. femme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D번 elle mange du pain le matin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아침마다 빵을 먹는다라고

때 먹담, 망주의 동사는 일군 변칙 동사이죠. 그래서 그냥 일군 동사처럼 그냥 으, 에흐를 빼고 ONS를 붙이면 망공으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이 죄하고 오 사이에 을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망종으로 발음이 나야 된다. 첨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뒤번도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죠. 2번, Le printemps est ma saison préférée 라고 했어요. 봄은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다 라고 나와요. 봄이라고 하는 거 철자, printemps 라고 해서 여기 끝에 S가 나오죠. S를 써야 되는 거죠. 프랑스어는 끝에 자음이 발음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쓸 때는 S로 쓰지만 발음은 팡땅으로 해요. 그래서 발음할 때는 S가 있거나 없거나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철자에서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철자가 오는 것은 A번,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셔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철자가 나온다라기보다는 보면서 다 맞는 것 같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3번 이제 어휘 문제로 가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장, Il y a un vent, 바람이 분다라는 거죠. 어떤 바람이 분다. 거고요. 두 번째는 Ce sac est très 빈칸, 이 가방은 매우 뭐뭐하다. 세 번째, Les Français mangent bien le matin. 프랑스 사람들은 아침마다 먹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세 개의 단어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로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뭐가 들어갈지 지금 감이 안 잡혀요. 왜냐면 굉장히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의 그 의미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어휘 문제는 이렇게 문장에 전혀 관계가 없는, 연관관계가 없는 문장, 별도의 문장 두세 개가 나올 수가 있고, 대화문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는 조금 대화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향이. 제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감이 잘안 잡힐 때는요, 이 보기, 1, 2, 3, 4, 5번을 보면서 하나씩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볼게요. 1번, dur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또는 까다로운, 힘든, 뭐 이런 거잖아요. 바람에서 un vent dur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mange dur도 조금 이상하죠? 어렵게 먹는다, 이상합니다. 비행이라고 하는 거는 부사죠. 그러면 어떤 바람이 있다,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데 비행을 쓰면 어색하죠. 부사를 쓰면. 위트는 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도 이상합니다. 이 가방은 매우 빠르다. 가방이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3번도 아니죠. 4번 레제를 볼게요. 자, 레제, 가벼운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이 가방은 아주 가벼워요. 프랑스 사람들은 아침에 가볍게 먹어요. 들어갈 수 있겠죠. 모든 의미에 적절하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제. 정답 4번이죠. 5번에 뿌띠라고 하는 것은 작은, 뭐 귀여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또 왕이랑 또잘 맞지 않죠. 그래서 3번에는 정답 4번이 됩니다. 가벼운이라는 뜻이에요. 자, 4번도 볼게요. 4번도 역시 관계가 없는 세 개의 문장을 별도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첫 번째 문장, 라 빈칸에 오큐페라고 했어요. 오큐페는 바쁜이라는 뜻도 있고요. 사용 중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바쁘다, 뭐가 사용 중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첫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은 주펑 라 빈칸 상크 주 메토라고 했어요. 나는 지하철 5를 탄다. 5호선이 되겠죠, 아무래도. 3번 리라 프미에르 빈칸 주 리브라고 했어요. 책의 첫 번째 무엇을 읽어라고 되어 있어요. 빈칸에 들어가는 거 볼까요? 1번에 뚜후라고 하는 것은 탑이죠, 탑. 여성형으로 쓸때 탑이에요. 그럼 첫 번째 탑을 읽어요? 이상하죠. 1번 아니겠습니다. Forme는 형태예요. 자, 형태가 바쁜가요? 아니죠. Ligne는 선이죠, 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넣어볼까요? La ligne est occupée, 통화 중이다라고 할때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지하철 5호선이라고 할때그 노선, 라인을 얘기할 때 ligne 쓸수 있다라고 했죠. 세 번째는 Première ligne, 첫 번째 줄, 첫 번째 라인이란 얘기죠.
이 책의 첫 번째 줄 라인을 읽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답은 3번. 그렇죠? 4번은 플러스 자리나 광장이에요. 그리고 5번은 회종 이유죠. 그래서 둘다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4번에는 정답 3번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린리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라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5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머멍 왜 찌라 빠빠라고 해요.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비가 엄마가 되겠죠? Il est sorti au parc pour faire du foot. Pourquoi? 라고 합니다. 축구를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나가셨어. 공원으로 외출하셨어. 왜?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A가 Mon vélo ne pincane pas bien. 내 자전거가 잘 뭐뭐해요. 잘 뭐뭐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부정문 ne pas. 그래서 je dois aller au magasin avec papa. 그래서 아빠랑 같이 가게에 가야 되는데 아빠가 안 계시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면 자전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고장이 난 거잖아요. 이제 ne pas니까 여기는 이제 요 ne pas를 빼면은 자전거가 잘 굴러간다. 또는 뭐잘 작동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럼 볼게요. 1번은 매라고 나와요. 매트는 놓다라는 거죠. 놓다나 있다,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죠. 여기선 적합하지 않죠? 펑이라고 하는 거. 펑드는 타다. 펑드가 자전거하고 쓰려면 펑드의 목적어가 돼야 되죠. 되겠죠? 자전거가 주어로 나오면 의미가 맞지 않죠. 2번도 아니고요. 3번에 똥브라면 똥배 동사 넘어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 적합하지 않아요. 4번에 막쉬는 막쉐 걷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계나 일이 잘 작동하다, 잘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페르메는 페르메트 허락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적합하지 않아요. 자전거가 뭐 허락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막쉬의 변화형 막쉬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동사 뜻다 알고 계셔야지 되겠고요. 자, 막쉬의 동사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수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막쉬. 자, 걷다라는 뜻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il marche très bien, 매우 빨리 걷는다. 그다음에 기계 따위가 작동하다, 움직이다, 아니면 회사 등이 잘 돌아가다, 잘 운영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l'ordinateur marche bien, 컴퓨터가 잘 작동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도 marche, 작동하다. 3번에 비유를 나타낼 때 일이 잘 진행되다, 원하는 결과를 낳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ses études marchent bien, 그의 공부는 잘 되어가고 있다. 잘 돌아가고 있다. 막쉬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막쉬라는 표현 구어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잘 되어 간다. 순조롭게 진행된다. 뭐 괜찮아. 좋아라고 할 때도 사막쉬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여기도 막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빈칸을 채우시고 빈칸을 이제 뚫어 놓으시고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를 집어넣는 거. 요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어휘나 동사 같은 거. 그래서 그 어휘 문제는 빈칸이 이렇게 다 뚫어져 있고 거기를 찾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빈칸을 이렇게 딱딱 뚫어 놓으시고 동사를 직접 써보는 연습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의 동사들이 나올 때마다, 다른 예로 사전에 찾으셔가지고 또 다른 예, 다른 문장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셔서 연습하는 거를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으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A가요, je ne peux pas arriver à l'heure 라고 하죠. arriver à l'heure는, à l'heure가 시간에 맞게 정시에 라는 뜻이거든요. 정시에 도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arriver à가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라고 해서 그때는 동사가 나오지만 이때는 arriver à l'heure라서 이때 à는 arriver에 걸리는 게 아니라 레허에 걸리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이때는 의미가 전혀 달라요. 정시에 도착하다예요. 저거는 제가 정시에 도착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비가 위 게스킬트 포라고 하죠.
너한테 뭐가 필요한데?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tu peux acheter un gâteau au chocolat? 라고 하죠. 초코 케이크를 사줄 수 있어? 사올 수 있어? 살수 있어? 라고 물어봐요. 비가 작가 좋아, 세뚜 그게 다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시에 도착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1번, 쥐연의 우라고 나오죠. 그 앞에서 우리가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들 한거 기억나실 거예요. 진행상을 나타낸다 그랬죠? 너 지금 어디까지 했니? 어디까지 왔니? 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너 어디까지 공부했니? 진도가 어디니? 라고 할때쓸수 있는 거죠. 이때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번에 주프떼데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까? 요거는 반대죠. 네가 지금 나를 도와주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정시에 도착할 수 없으니까 상대방한테 너나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줄까? 이렇게 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죠, 지금. 2번은 쓰시면 안 됩니다. 3번, 찌뿐 메데, 너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이게 정답이 되겠죠. 내가 지금 정시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나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비가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죠? 4번 깨스길리야 무슨 일이니? 라는 거죠. 아니고요. 5번에 쥐야 무수한 듣고와 아부와 무수한 듣고 뭐가 필요하다잖아요. 너 뭐가 필요하니? 라고 하는 거. 요거는 요거랑 바꿔서 쓸수 있는 거죠. 그쵸?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빈칸에는 들어갈 수 없는 문장입니다. 6번에 3번이 정답이에요. 요걸 보시면서 요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혼동하는 거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가 다 에데동사가 있으니까 그냥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에데다라고 하고 그냥 바로 정답으로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요 주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골라야 됩니다. 이거는 주고요. 이거는 뒤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의 주체가 도와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골라야 됩니다. 에데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애가 뭐라고 물어보죠? 그래도 비가 주피 스마땅 j'ai mal à la tête et j'ai très froid 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고 아주 추워요. 애가 vous avez bien dormi hier 라고 나오죠. 어제 잘 주무셨나요? 비가 non, j'ai mal dormi. 아니요, 잘못 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 비행 녹음이하고요, 말 녹음이 이거 반대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A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1번, 껑, 빡떼, 우라고 했어요. 빡떼, 빡띠어 동사죠. 언제 떠나시나요? 라는 거예요. 언제 떠나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머리가 아프고 춥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2번, Qu'est-ce que vous avez? 라고 했어요. 이거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뜻도 되지만, 무슨 일이에요? 라는 뜻도 되죠. 우리가 건강 상태에 묻고 답하기라고 하는 그 수특의 강의 제목을 보시면, 그 회의 제목을 보시면, 건강 상태 묻기에서 요거 나오죠, 많이. 무슨 일이신가요? 어디가 안 좋은가요?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2번이 정답이죠? 오늘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고 아주 춥다. 3번에는 Où est-ce que vous allez? 어디로 가시나요? 라는 거죠. 여기 est-ce que가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이제 없어, 없애고, vous allez où?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시죠? 의문문을 만들 때. 어디로 가시나요? 이것도 아니죠. 4번, Combien est-ce que vous êtes? 라고 했어요. 요것도 에스크를 없애고 평소 문의 어순으로 바꾸면 vous êtes combien이 되죠. 그죠? combien은 가격이나 인원수 또는 온도, 그다음에 치수 이런 걸다 물어볼 수 있는데 사람인 경우에는요 가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인원수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몇 분이신가요?라는 질문이죠. 이때는. 그래서 몇 분이신가요? 라고 했을 때저 대답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4번도 정답이 아니겠고요. 5번에 Où est-ce que vous le trouvez? 라고 했어요. 당신은 그것을 어디서 찾았나요? 발견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7번에는 정답 2번이 되겠죠?
저거 다 알아두시고요. 꽁비행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뭐 가격, 인원수, 그다음 온도, 치수 사이즈, 날짜까지 다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거 살리 볼, 투 엘리 브라 프레 레콜 이라고 했어요. 안녕 볼, 너 방과 후에 시간이 되니? 라고 물어봤어요. 비가 위, 쥐, 주똥 이라고 하죠. 쥐, 주똥, 아부와 주똥 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트 리브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있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있다. 에트 동사로 쓰면 리브, 아부와 동사로 쓰면 주똥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부와 르는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요거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시간이 있냐? 응, 나 시간 있어. 왜? 라고 물어보고 있죠. Tu vas jouer au foot avec moi? 너 나랑 같이 축구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비가 다까, 투아, 알겠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비에나 뚜아라고 했어요. 비에나 뚜아는요, 편지글에서 마지막에 안녕히 잘 있어 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적합하지 않죠? 2번 수화정찌라고 했어요. 수화는 에트 동사의 명령문이죠. 명령형의 형태죠. 그래서 특수 명령문에 해당하는 동사 중에 하나죠. 에트 동사가. 그래서 에트르나 뭐 아부아나 이런 것들은 각각의 명령문이 있었죠. 명령의 형태가 지금 뭐예요? 수화정찌는 얌전히 좀 굴어라, 얌전히 있어라, 친절해라 뭐 이런 뜻이죠. 여기선 적합하지 않죠? 3번 못눈 위라고 했어요. 못 위, 그러면 잘 자요라는 뜻이죠. 3번도 들어가시면 어색한 표현이죠. 4번이 아프리땅이라고 했어요. 아프리땅은 나중에 봐라는 거죠. 헤어질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4번이 정답이겠죠. 그래, 나랑 같이 축구할래? 좋아. 이따가 봐. 아프리다. 쓸수 있어요. 5번에 세 도마시라고 나오는데요. 세 도마시는 안타깝다라는 거죠. 아쉽네, 안타깝네. 라는 표현이죠. 5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 도마시는 이제 문장에서 대화문이 나올 때, 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그러면, 나 이번 주말에 선약이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안타깝다. 내가 좋은 영화 티켓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할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쓸수 있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그 수특에서도 교재를 보시면 만날 때할수 있는 말, 헤어질 때할수 있는 말 이렇게 초반에 좀 나옵니다. 1과 2과 이런 데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헤어질 때 쓰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난 봉주후는 헤어질 때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에는 4번이었고요. 이제 9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의사소통 영역에서 질문에서는 가장 많은 발문이 저렇게 나온다 그랬죠? 알맞은 것은. 그래서 보시면 Maman, tu es déjà allé au nouveau marché? 라고 했어요. 엄마, 새로운 그 시장에 가보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어머니가 여성분이니까 tu 주어가 이제 여성이니까 allé 동사, 과거분사으로 맞춰준 거죠. 자, 복합과거의 일치일 때 우리가 과거분사 일치를 다룰 때 복합과거는 être 과거분사가 되고요. 또 avoir 과거분사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에트르하고 아부아 동사를 우리가 조동사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영어에서의 조동사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영어에서 조동사의 개념은 뒤에 동사 원형에 나오는 동사지만 프랑스어에서는 동사 원형에 나오는 동사를 우리가 준조동사라고 하고 복합과거에서 에트르와 아부아 동사를 우리가 조동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트르 PP하고 아부아 PP가 있을 때 에트르 과거분사일 때는 주어에 저렇게 과거분사를 맞춰주는 거고 아부와 과거분사일 때는 과거분사를 맞추지 않죠, 주어에. 단, 이 아부와 과거분사의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동사 앞으로 나가게 되면 이 직목에 맞춰주는 거죠.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직목이 여성형이면 과거분사에다가 을을 붙이는 거. 이런 것까지 한 번씩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볼게요. 엄마, 새로운 시장에 가보셨어요? 라고 했어요. 비가 엄마겠죠? 농 아니? 라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이제 얘가 뭐라고 합니까? Ce n'est pas cher et il y a beaucoup de choses différentes 라고 나오죠.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요. 많아요. 비가 엄마가 아봉? 아, 그래? 오니바?

사람일 때는 사람일 때 이제 모양이나 생김새, 사물일 때는 색깔이나 모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일 때는 모양보다는 이제 생김새, 키나 뭐 성격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시장이니까 시장이 어떻대? 아, 비싸지 않고 많은 물건이 있어요. 라고 할수 있겠죠. 정답 1번이죠. 만약에 저게 사람이 되면 그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면 뭐 일례정지라든지 친절해요. 아니면 키가 커요. 뭐 근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성격이나 외모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오네꽁비앙 우리가 몇 명인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인원수를 나타내는 꽁비앙으로 쓴 거죠. 3번 꼬몽 와쥐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내니? 라는 뜻이죠. 이때도 꼬몽이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주어하고 동사가 띠와 알레 동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사람이나 성격, 그 사람의 성격이나 외모 또는 사물에서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타낼 수가 없죠.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4번 tu fais du combien이라고 했어요. 이때도 꽁비앵이 나오죠. 이때는 치수를 얘기하는 거죠. 너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주 나오지 않았는데 요거 이렇게 faire 동사와 함께 쓰여가지고요. 옷 같은 거살 때. 옷이나 신발을 살 때, 치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할때쓸수 있는 문장이에요. 5번, 쥐양프 꽁피양, 얼마를 원하나? 몇 개를 원하나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아니죠? 그래서 9번에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요, 조심하는 거,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꼬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로는 꼬멍이라고 알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꽁비앵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면 요거를 2번에 이제 꽁비앙, 에뜨 이렇게 쓰면 이거를 또 혼동해가지고요. 요거를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혼동이 되는 거는 혼동이 되는 거가 먼저, 보기 먼저 나와요. 얘가 1번, 2번 이런 순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꼬몽인가, 꽁비앵인가 이제 갑자기 고사당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꼬몽으로만 5개가 나오거나 꽁비앵은 5개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꼬몽으로만 5개는 잘안 나와요. 그래서 꽁비앵을 항상 섞어서, 그 오지선을 만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뜻을 반드시 구분하셔서 풀어내셔야지 되겠어요. 자, 이제 10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애가 그지 라메테오 오조쥐 라고 했어요. 오늘 일기예보가 뭐라고 하디? 뭐래? 비가 일바 faire froid cet après-midi 라고 했어요. 오늘 오후에 날씨가 추울 거래요. 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여기 쎄또 나오죠? 지시 형용사. 지시 형용사 문제도 문법에 나오게 되면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뭐 수특에서도 배웠고 또 수능 완성에서도 문제를 몇번 풀어봤지만 남성 명사가 기본으로 나오게 되면 쓰를 쓰고요. 남성 명사지만 저렇게 앞에처럼 앞에 미디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면 때를 하나 더 추가를 하죠. 그죠? 그리고 여성일 때는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 또 혼동하는 게 뭐냐면 복수를 쓸 때는 지시 형용사에서 복수인 경우에는요. 남녀 구분 없이 쎄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S를 붙이는 거에 이제 너무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맞다. 이런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트에 S 붙이는 거. 근데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성 복수든 남성 복수든 요거를 쓰셔야 됩니다.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날씨가 추울 거다. 아, 그리고 참 여기 쓰나 쎄가 이렇게 때가 붙이는 세트가 나오게 되면 시기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거. 그래서 오늘 오후가 되는 거죠. 그냥 나타낼 수 있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날씨가 추운 것이 힌트가 되겠죠? 날씨가 추워요, 지금. 그래서 뭐뭐뭐뭐라고 하니까 알겠어요라고 했어요. 보기부터 이제 차근차근 볼게요. 1번에 쥐야 두똥이라고 했어요. 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죠. 아부아 두똥, 에트 리브하고 똑같다. 시간이 있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있는 거랑 갑자기 일기예보랑 무슨 상관이에요? 없죠. 2번, tu sais déjà aller 라고 했어요. 나 거기에 한번 이미 가봤다. 거기에 이미 가봤다 라고 하는 거, 이미 가본 거랑 지금 일기예보랑 전혀 상관이 없죠. 3번에 c'est bon marché 라고 했어요. bon marché는 날,

가격이 저렴한이란 뜻이죠. 아니고요. 4번에 주누스 빠꽁트라고 했어요. 나는 반대하지 않아요라는 거죠. 에트 꽁트는 반대인데 여기에 느하고 빠가 있으니까요. 반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거 찬반의 얘기가 아니죠? 5번 메 데베트망 쇼라고 했어요. 따뜻한 옷을 입어라라고 했죠. 요게 정답이 되겠죠. 날씨가 춥다라고 했으니까 따뜻한 옷 입어.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메 같은 경우에는 동사 원형이 매트잖아요. 동사 원형이 매트인데 2인칭 단수의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때는 S를 생략하면 안 돼요. S 생략하는 것은 ES로 끝나거나 알레 동사에서 S를 생략하는 겁니다. S라고 무조건 다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2인칭 단수에서. 그래서 2인칭 단수에서는 알레 동사도 물론 S를 빼지만 뒤에 이나 엉이 나오게 되면 다시 살아난다. 기억나시죠? 와지라고 하셔야 됩니다. 와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이제 볼게요. 광고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점짜리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이거 정답이 없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볼게요. Voyage autour de la musique française 라고 나오죠. 프랑스 음악으로의 여행. Invitation à la musique de Debussy. Debussy 음악의 초대. 음악으로의 초대. Salle de musique du deuxième étage. 그래서 이제 음악홀에서, 3층에 음악홀에서 열린대요. 숫자가 2지만 층은 3층이다. 더하기 1 해야 된다 그랬죠? 헤드쇼스부터 시작을 해서 1, 2, 3 이렇게 하나 더 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일시를 볼까요? Samedi 21 novembre à 18h라고 나오죠. 18시 11월 21일 토요일이래요. 그리고 일요일 dimanche 22 novembre à 14h 오후 2시 11월 22일 일요일이라고 되어 있죠. 일월 순으로 지금 쓰고 있죠. 앞에서 요거 물어보는 요런 비슷한 문제 나왔었죠. 월일이 아니라 일월입니다. 입장료가 있네요. Entre 10 euros라고 해서 10유로가 있어요. 그런데 gratuit라고 나오죠. 무료인 사항이 있어요. 그 무료가 뭐예요? 무한대 10 10세가 안된 아이들은 무료다라는 거죠. 그럼 광고문 이해하는 거 볼까요? 이제 주말에 열리는 행사이다. 주말이 뭐예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맞네요. 그죠? 그럼 1번은 정답이 아니겠고요. 2번, 프랑스 여행사 광고이다 라고 했는데, voyage, 여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여행사 아닌가요? 아니죠. 음악홀에서 지금, 프랑스 음악으로의 여행이라고 은유적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2번이죠. 그죠? 이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행이라고 해서 그냥 여행이라고 고르시면 안 됩니다. 행사는 모두 오후에 열린다 라고 했는데, 모두 오후에 열리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모두가 들어가면 일단 정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잘 보셔야겠죠? 지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거를 근거로 해서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여기 지문에 보시면 오후 2시, 오후 6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오후에 하는 건 맞아요. 4번, 이틀에 걸쳐 열리는 행사이다라고 했는데 이틀에 걸치는 거 맞죠? 11월 21일, 22일. 그죠? 4번도 맞고 5번,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입장료가 무료이다. 맞아요. 마지막에 나왔죠. 그래서 11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알맞지 않은 거. 이것도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냥 와이아주를 보시고 바로 여행사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함정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2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얘가 Voici le plat du jour라고 나오죠? 오늘의 요리 여기 있습니다. Voici라고 하는 거 이제 물건을 건넬 때 뭔가를 건넬 때 Voici라고 쓸수 있고요. 또 사람을 소개할 때도 쓸수 있죠. Voici, voilà, c'est 누구누구 또는 뭐 Je te présente 누구누구 이런 표현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건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요리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B가 Le plat du jour 오늘의 요리라고요? 그러면서 눈을 나붕 빠꼬멍대라고 합니다. 꼬멍대는 주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주문하지 않았어요라고 합니다.

이 그것이 뭐예요? 요리를 말하는 거죠. 어? 저희 오늘이 요리 주문한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얘가 아 라고 하면서 Je reviens tout de suite 라고 얘기하죠. Tout de suite 즉시라는 거예요. 아 제가 즉시 다시 올게요. 금방 다시 올게요. 라는 거예요. 그럼 잘못 가져온 상황인 거죠. 점원이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뭐,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다시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럼 1번부터 볼까요? 1번에 bienvenue라고 했어요. bienvenue는 환영합니다라고 했죠. 환영합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 뭐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했는데 어,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1번 아니겠고요. 2번 Je suis désolé라고 했어요. 어, 죄송합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아 주문하지 않으셔서 주문이 잘못 갖고 온 거죠. 그 요리를. 죄송해요.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3번 Vous m'écoutez라고 했어요. Vous m'écoutez는 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나요? 듣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말을 듣고 있다 이런 말은 쓰지 않겠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좀 원산을 보고 있다든지 이럴 때 구매 때 이렇게 보통 의문문으로 많이 하거든요. 제말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4번에 Il n'y a pas de mal 이라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라는 뜻이죠. 5번, Vous venez comment? 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오시나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는 거. 이때 이제 꽁멍을 쓰면요. 이때는 오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오신 거죠? 그럼 이제 보통 아, 버스를 타고 왔어요. 뭐 걸어왔어요.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오는 방법, 그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12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런 류의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마지막에 이제 뭐 얘가 지금 사과를 하는 상황이냐 아니면 감사를 하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요렇게 많이 나오니까 요런 유형들도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자, 이제 13번을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A가요. Ton fils se sent bien dans sa nouvelle école 이라고 했어요. 너의 아이들은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냐, 어, 잘 이렇게 지내고 있냐, 이런 얘기죠. Se sent-il bien. 좋다고 느끼다라는 거죠. 잘 지내고 있냐, 이런 뜻이죠. 그리고 école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라는 단어인데요. 저건 여성형이고, 어, 새로운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형용사를 추가한 거죠. 이게 nouvelle. 그래서 요거는 nouveau. 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형용사죠. 그래서 여성형은 지금처럼 누벨이 되는데 남성형일 때 뒤에 아, 모음으로 시작하는 남성형이 나오면 누벨로 바뀌죠. 누벨 앙이 이렇게 새해 새로운 해다라고 할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 앙이 남성이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모음과 모음이 만나기 때문에 남성 제2형으로 바뀌죠. 남성 제2형의 형태는 여성형에서 끝에 L, Ü를 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애꼬리 여성형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이렇게 누벨의 형태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느냐, 잘 지내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비가 위, 램보쿠. 걘 아주 좋아해. 에따 피유 그리고 그럼 너의 딸은 어떻게 지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엘바 오시 트레비앙 어 그녀도 역시 내딸 걔도 잘 지내 아주 잘 지내고 있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1번에 엘 아리브 꽝이라고 나오죠. 그녀는 언제 도착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도착하다, 뭐 출발하다 이러한 개념이 아닌 거죠. 1번은 들어가면 안 돼요. Comment fait-elle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아니죠. 3번 Comment va-t-elle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어떻게 지내냐라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어, 그럼 걔는 어떻게 지내라고 하는 거. 잘 지내?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여기서 여기 와하고 엘 사이에 이렇게 때가 하나 들어갔어요. 요거는 지금 와하고 엘 그대로 쓰면 모음과 모음이 만나게 되죠. 와의 끝에 아와 엘의 첫 번째 철자인 으가 만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모음과 모음이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의문문일 때 요렇게 때가 하나 첨가되죠. 요건 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는 Elle en veut combien? 그녀는 몇 개를 원하나요? 얼마나 원하나요? 5번에 Qu'est-ce qu'elle veut devenir? 그녀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나요?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 다 각자 다른 뜻이었고 맞는 거는 문장이 하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급하게 막 푸시면요. 막 꼬몽이 막두개 나와 있고 막 꽁뱅이 두개 나와 있고 막 그러면은 막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가끔 막 시간에 쪼들려 가지고. 근데 그러시지 말고 차분하게 잘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4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요것 1점짜리예요. 문제가 쉽다라는 걸 암시해 주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A가요, c'est bientôt l'heure du cours de français. 곧 프랑스어 수업 시간이야 라고 했어요. 수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s가 원래 달려있죠. 단수이지만 s가 있는 단어예요. 프랑스어 수업 시간입니다. 수업 시간이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가 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A가 elle nous reste 5 minutes avant le cours 라고 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죠? avant 다음에 이렇게 뭔가 명사가 나오면요. 그 명사하기 전 얼마라는 얘기죠. 시간, avant, 명사, 명사하기 전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5분이 남았어. 우리에게 5분이 남았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dépêchons-nous, 우리 서두르자. Courons pour arriver à l'heure. Arriver à l'heure 또 나왔죠? 정시에 도착하다. 정각에 도착하기 위해서 뛰자. Courir, 뛰다라는 거에 명령문이죠. 그렇죠? 요 dépêchons-nous는 스 데페쉐라고 하는 대명동사의 명령문, 서두르다의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누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데페숑 누가 된 거죠. 주어가 누니까. 그래서 데페쉐, 스 데페쉐 명령문으로 만들 때 스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서 이게 이제 주어가 누로, 아니 주어가 아니죠. 대명사가 이렇게 누로 바뀌고 여기는 앞에 맞게 인칭 대명사에 맞게 바뀌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두르자가 되는 거고, 정시에 도착하기 위해서 뛰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 뭘까요? 이제 곧 수업 시작이야. A. 뛰어래요라고 물어봅니다. 뛰어래요. 아까 뭐라 그랬죠? 계속해서 나오죠? 몇 시야라는 거죠. 시간이 있냐? 아니라 그랬어요. 요거. 아부, 뛰아, 뉴덩 아닙니다. 요거 아닙니다. 자, 몇 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업 시작 전 5분이네? 라고 하는 거죠. 할수 있습니다. 2번. 이것도 혼동하실 수 있으니까 지우고. B번. Il fait quel temps이라고 했어요. Quel temps fait-il을 평소문의 어순으로 바꾼 거죠. Quel temps fait-il은 뭐예요? 날씨가 어떻습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평소문의 어순으로 바꾸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 보는 문장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Quel temps fait-il을 그냥 평소문의 어순으로 바꾼 거예요. 날씨 물어보는 거예요. 3번, 아니 C번, 깰려갔지 몇 시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똑같은 뜻이죠. A랑 C 들어갈 수 있고요. D번, il nous fait combien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것은 얼마인가요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죠. 가격.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말 A하고 C가 됩니다. 그죠? 이거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 이게 tu as l'heure하고 quelle heure est-il하고 똑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번 강의에서는 시간의 표현 그리고 시간이 있다, 자유롭다라는 그런 표현, 그리고 시간 자체를 물어보는 표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거 잘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물어볼 때 주어 띠로도 쓸수 있지만 이렇게 quelle heure est-il이라고 해서 비인칭 주어로도 쓸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에는 꾸홍이라고 하는 단어, 달리다, 뛰다라는 단어인데, 저거 명령문의 형태로 잘 나오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저것도 어색하다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잘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사 변화형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잘 푸셔야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오답으로 가기 쉬운 문제예요. 자, A가 얘기를 하죠. Madame, bonjour. Vous désirez? 라고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손님. 뭘 원하시나요? 라고 했어요. 자, 뭘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A는 점원이자 판매원.
그죠? 그럼 비가 손님이죠? Je voudrais du kilo de pommes, s'il vous plaît. 라고 얘기했어요. 사과 2kg 주세요. 라고 했죠. 비는 손님. 되겠죠? 자, 사과 2kg요. 라고 할 때, 그 여기에 단위에서, 우리 관사의 생략편에서 여러분들 나온 거 기억나실 거예요. 단위에서는 킬로 드 다음에 관사가 없어지죠. 그래서 뽐무 앞에 관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 드를 쓰는 거예요. 뭐 킬로 대, 뭐 무슨 킬로 대, 뭐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구도 마찬가지예요. 복구두나 뿌드, 앰뿌드 이런 거. 이것도 어떤 뭐 단위를 나타내잖아요. 많고 적음 이런 거 나타낼 때도 복구 드 다음에는 관사가 없다. 그죠?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비행트 같은 경우에는 관사가 뒤에 있다. 그래서 비행은 대라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킬로 드 뽐므 이렇게 나왔죠? 요거 드 대가 아닌 거 요거 문법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해 드린 거예요. 사과 2kg를 사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판매원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비가 농 사바 껌 싸. 아니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점원이 할수 있는 말, 판매원이 할수 있는 말 전부 다 가능합니다. 1, 2, 3, 4번 다 가능해요. 그쵸? 손님이 할수 있는 말이 여기는 없는 거죠. 이 대화상으로 보면. 자, 1번을 보시면, 세 피니? 끝나셨나요? 이거고요. 2번엔 세 뚜? 그게 단가요? 이게 다예요? 3번에는 세 도네라고 나와요. 도네라고 하는 것은 돈에 주다라는 거에 과거 분사 형태이면서 형용사 형태죠.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이거 거저 주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이것도 역시 판매원이 할수 있는 말이죠. 4번에 에 아벡스스 이거랑 함께요. 라고 하는데 이거랑 함께 뭐 다른 것도 필요하신 게 없으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5번에 vualla madame 이라고 하는 거. vualla도 역시 물건을 건넬 때쓸수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손님.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판매원이 할수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 한꺼번에 판매원이 할수 있는 말이 나오면 이제 정확하게 하나씩 대입을 해서 문맥까지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볼게요. 2kg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판매원이 끝나셨나요? 라고 물어봤죠. 손님이 아니요. 라고 하면 뭔가가 더 주세요. 라고 나와야겠죠. 아니요, 사과랑 또 배도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아,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맞지가 않죠. 앞에 농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세피니가 들어가면. 이번에 세뚜 라고 했어요. 이게 단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더 필요해요. 이렇게 또 나왔겠죠. 마찬가지로 1번하고 의미가 같게 오히려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비번 아니고요. 3번에 쎄 도네라고 했어요. 아, 이거 그냥 거저 드리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아, 그런가요? 그러면 살게요. 이렇게 하겠죠. 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4번을 보시면, 에 아벡스 씨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사과 2kg 여기 있는데요. 사과 2kg랑 또 뭐, 다른 거 함께 드려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드려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냥 이렇게만 주시면 싸바 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5번에는 vualla madame이라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손님이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여기서 대화가 아,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겠죠. 그래서 15번에는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15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 대입을 하셔서 풀어보셔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오늘 9회 실전 모의고사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 가지의 또 재미있는 문제들 많이 풀어봤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16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볼게요.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 수능특강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6관이고요. 세 번째 주제, 한반도 형성과 산지지형의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시간 동안 다양한 내용들 정리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들 바탕으로 뒤쪽에 있는 기본 문제와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 풀이는 꼭

미리 직접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풀어드리는 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풀어보고, 그리고 아,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풀이하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구나. 저와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 문제 푸는 요령 같은 것들을 같이 익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하기 전에 반드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복습 꼼꼼히 한 다음에 문제 푸셔야 됩니다. 요세 번째 주제에 까다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절대 어렵게 응용하고 심화해서 내는 문제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암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까다로웠겠지만 반복하고 복습하면 쉬워진다는 거, 그리고 문제 풀면서 오히려 좀 자신감을 좀 향상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24페이지에 기본 문제 1번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1번입니다. 다음 글에 가나가 주로 분포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지도부터 좀 볼게요. 자, ABCD가 나와 있는데요. ABCD. 자, 한반도의 지체 구조는 시원생대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까지 각 시기별로 여러 단계들을 거치면서 각각의 지역들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ABCD가 각각 어떤 시기에 만들어졌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B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골격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땅덩어리들이 바로 요 친구들이고요.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아서 화성암과 퇴적암이 변성암으로 변해버린 곳들입니다. 그래서 평북개마지개, 경기지개, 영남지개 이 지개들은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들입니다. 시원생대. 다음, 이 시원생대 지괴들 사이에 씨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씨, 시원생대 지괴들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평남 분지랑 옥천 습곡대, 얘네들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친구들. 그래서 씨는 고생대. 다음, D 볼까요? D. D는 경상도 일대입니다. 중생대 말기에 경상도 일대가 호수로 변해버리면서 여기에 퇴적층이 만들어지게 되죠. 걔네들을 경상누층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D는 중생대에 만들어진 거. 그리고 A는 두만지계와 길주 명천지계의 신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입니다. 자, 볼게요. 가는 고생대 말기에서 중생대 초기에 걸쳐 습지에서 형성된 퇴적층으로 무연탄이 매장되어 있대요. 무연탄은 천연가스가 공급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정용 연료, 요 무연탄은 연탄의 재료거든요. 그래서 가정용 연료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고생대 말기부터 중생대 초기까지 무연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층이니까 평안누충군은 고생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는 C로 연결시켜 줄수 있고요. 다음, 나는 중생대 중기에서 말기에 걸쳐 거대한 호수에서 형성된 두꺼운 육성층입니다. 그리고 공룡 발자국화석이 다수 발견되는 등 지질학적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공룡 발자국화석 끝났네. 어디예요? 요 경상 분지 일대가 되겠지. 그래서 D로 연결시켜줍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2번. 다음 자료에 가를 그래프의 A부터 E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입니다. 뒤에 화산지형과 카르스트지형과 학습할 내용인데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단장은 카르스트지형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이 카르스트지형은 뒤에 배울 지형인데요. 석회암이 기반암인 지형입니다. 석회암이 용식작용을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물에 녹아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지형들을 카르스트지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한 지역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이 지대로 알려져 있대요. 도담 삼봉은 휘돌아가는 남한강 가운데 우뚝 솟은 세계의 이 바위라고 합니다. 도담 삼봉이죠. 고수동굴은 이것이 기반암인 동굴로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의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단양군은 이러한 지질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에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2025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도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다 배울 내용입니다. 뒤에 카르스트 지형을 배우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어쨌든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 기반암인 곳에 발달하는 지형이고, 이 단양은 대표적인 석회암 지대가 되니까

하는 석회암입니다. 자, 그럼 그래프 볼게요. 자, A는 퇴적암 중에 중생대에 만들어진 퇴적암이에요. 여기는 경상분지 일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B는 퇴적암 중에 고생대에 만들어진 퇴적암입니다. 여기에는 조선누충군과 다시 할게요. 석회암과 무연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죠. 다음 변성암 C원생대입니다. 얘는 변성암이에요. 변성암. 다음 D는 화성암 중에 신생대에 만들어진 거. 대표적인 암석이 현무암입니다. E는 화성암 중에 중생대에 만들어진 거. 대표적인 게 화강암이에요. 어쨌든 석회암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퇴적암이니까 B에 포함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3번. 다음 글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한반도는 중생대에 여러 차례 활발한 지각변동을 겪으면서 오늘날의 지형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생대 초기에는 송림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송림대에서 불경을 외워 화가 났다. 송림변동 바로 볼게요. 송림변동으로 인해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졌다. 아니죠. 외우기만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 그랬습니다. 송북랴. 송림변동은 북부지방의 랴오둥 방향 구조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중기에는 더큰 규모인 대보 조산운동이 발생하여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쳤고, 말기에는 불국사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대보 조산운동의 영향으로 마그마가 관입하여 화강암이 형성되었다. 맞죠? 그래서 이때 관입한 마그마를 대보 화강암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신생대에 접어들어 동해 지각이 확장되면서 우리나라는 동쪽에서부터 밀어붙이는 힘을 받았습니다. 횡압력을 받았지? 그러면서 동쪽이 높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융기축이 동쪽으로 치우친 지반 융기인 경동성 요곡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동성 요곡운동은 감입공류하천 및 한당구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경동성 요곡운동은 동고서저의 경동지역 만들었습니다. 다음, 지각변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1차 산맥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융기지형도 만들었다 그랬죠. 융기지형. 그리고 요 융기지형에는 고단감이 있다. 고단감, 고위평탄면, 그리고 단구인데, 단구에는 하안당구, 해안당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동성 요곡운동은 감입공류하천과 하안단구 만들었지.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로 인해 해발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뚜렷한 1차 산맥들이 형성되었다. 1차 산맥의 사례로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이 있죠. 맞아요. 다음, 제4기에는 빙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는데 기억나시죠? 4기에 기후변화가 나타났다. 최종 빙기 이후로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였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동해안에는 석호가 형성되었다. 이것도 해안지형에서 학습할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뒤에 배울 내용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출제한 문제예요. 전체 범위가 다 출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풀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뒤에 내용 배우면은 훨씬 더 쉽게 느껴질 만한 문항들입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4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두 시기의 기후변화에 따른 하상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요 하상은 강바닥을 얘기해요. 강바닥. 강바닥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가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가와나는 최종 빙기와 후빙기 중에 하나래요. 자, 기후변화와 지형 발달에서 현재 하천의 상류와 하류에서 빙기 때와 후빙기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공부했었죠. 자, 가를 봤더니 하천 상류부에서 하상이 낮아지고 있어요. 보이죠? 그 얘기는 하상이 깎여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깎여 나가니까 얘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상류에서 침식 작용이 나타나고 있구나. 침식. 반면 하류에서는 하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무언가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겠죠. 아하, 상류에서는 여기다 적을게요. 침식

적작용이 활발. 하류에서는 퇴적작용이 활발했구나. 자, 반면 나를 봤더니 나는 하천의 상류에서 하상이 강바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무언가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류에서 퇴적작용이 활발합니다. 반면 하류를 봤더니 하류에서는 하상이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 깎여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류에서는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아, 그렇다면 빙기 때 하천의 상류에서는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풍화산물이 많이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강바닥으로 굴러떨어졌는데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하천의 유량도 적어서 이 강바닥에 굴러떨어진 풍화산물들을 깎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대로 쌓였다. 빙기 하천 상류에서 퇴적작용 활발했다. 반면 해수면이 하강함에 따라 침식 기준면도 하강하고 그에 따라 현재 하천의 하류에서는 침식작용이 활발했다. 그래서 상류에서는 퇴적, 하류에서는 침식작용이 활발했던 시기인 나가 최종 빙기. 반면 후빙기 때는 상류에서 강수량이 많아지고 또 물리적 풍화작용이 상대적으로 미약해지면서 풍화산물의 공급이 줄어듭니다. 근데 강수량은 많아지니까 하천의 유량이 불어나면서 강바닥을 깎아내게 돼요. 그리고 강바닥에서 깎여나간 퇴적물들이 하천 하류로 운반되게 되는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침식 기준면 상승하고 하천의 속력은 느려지게 됨에 따라 하류에 많은 퇴적물들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상류에서는 침식, 하류에서는 퇴적작용 활발하게 일어나는 가시기가 후빙기가 되겠죠. 후빙기.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자, 가시기. 후빙기에 해안선을 따라 해안 단구가 형성이 된다. 자, 이것도 뒤에 배울 내용입니다. 해안 단구는 지반의 융기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형이에요. 아까 경동성 요공운동에 의해 고단감 융기 지형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중에 단이 해안 단구도 있고 하안 단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요거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육지예요, 육지. 얘가 해수면입니다. 해수면, 육지, 해수면. 지반의 융기, 육지가 솟아올라서 만들어졌단 얘기예요. 육지가 솟아올라서 지반의 융기로 인해서. 근데 지반이 융기하는 것은 해수면이 하강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쵸? 지반이 융기하든 해수면이 하강하든 육지가 위로 올라가고 해수면이 아래로 내려오는 건 똑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해안 단구는 해수면, 다시요, 지반의 융기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얘기는 지반의 융기 또는 해수면이 하강해야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시기는 후빙기이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했던 시기고, 당연히 지반 융기 또는 해수면 하강에 의해 만들어지는 해안 단구가 형성되기는 어려웠겠죠. 다음, 나시기, 하천 상류부에서는 퇴적작용이 그리고 하류에서는 침식 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네요. 아, 죄송합니다. 맞죠? 침식 작용보다 퇴적 작용이 우세하였다니까. 니은 맞습니다. 니은 맞고. 다음, 가시기는 나시기보다 물리적 풍화 작용이 활발하다. 자, 물리적 풍화 작용은 암석이 깨져버리는 거, 한랭 건조할 때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후빙기는 온난다습한 시기이기 때문에 물리적 풍화 작용이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리적 풍화작용은 빙기 때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다음, 최종 빙기는 후빙기보다 식생 밀도가 낮다. 최종 빙기는 기온도 낮고 강수량도 적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무가 자라기에는 불리한 환경이 나타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후빙기보다 식생 밀도는 낮겠지.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맞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으로 갈게요. 지도에 가부터 라 산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산맥도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가는 함경 산맥입니다. 함경 산맥. 함경 산맥은 1차 산맥이죠. 그리고 랴오둥 방향 산맥입니다. 다음, 나는 태백 산맥입니다. 태백 산맥. 역시 1차 산맥이고요. 그리고 한국 방향 산맥입니다. 다음, 다는 몰라도 괜찮긴 한데, 이름은 차령 산맥이에요. 차령 산맥.

차량 산맥은 2차 산맥이고, 남한의 산맥이니까 중국 방향 산맥입니다. 라는 소백 산맥이고요. 그리고 1차 산맥이죠. 1차 산맥인데 중국 방향 산맥입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백두산 있죠, 백두산. 그리고 여기에 지리산이 있습니다. 지리산.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산줄기가 있어요. 이 산줄기를 백두대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연결되는 한반도의 근간이 되는 산줄기, 백두대간이라고 얘기해요. 백두대간. 얘는 종종 출제됩니다. 백두산부터 어디까지? 지리산까지. 자, 요 내용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가는 함경산맥은 지질 구조선을 따라 차별적인 풍하와 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몇차 산맥이란 얘기입니까? 1차 산맥이다. 아, 다시요. 2차 산맥이다. 요 얘기죠. 아닙니다. 함경산맥은 1차 산맥이에요. 다음, 태백산맥은 한국방향 산맥에 해당합니다. 다음, 라는 소백산맥은 다 차령산맥보다 평균 해발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뚜렷하다. 자, 평균 해발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뚜렷한 산맥은 1차 산맥이에요. 당연히 1차 산맥인 소백산맥이 2차 산맥인 차령산맥보다 해발고도 높고 연속성이 뚜렷할 겁니다. 다음, 가와라는 모두 백두대간의 일부이다. 백두대간 잘 기억해 둡시다. 자, 백두대간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천령 산맥, 함경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은 백두대간에 포함되지만 차령산맥은 백두대간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요.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6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가부터 다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 지난 시간에 서울의 산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얘는 거의 북한산이라고 얘기했었죠. 가는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잘안 보이네요. 가는 북한산. 자, 북한산은 화산, 돌산, 흑산 중에 돌산이라고 얘기했었죠. 돌산. 다음. 얘는 1915m 내 1950m 정도인 한라산에 이어 남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고요. 소백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얘는 지리산. 지리산은 지오그래피 덕후의 가장 앞에 오는 지죠. 그래서 대표적인 흑산입니다. 흑산. 다음, 다는 정상부의 분화구에 무리고여 만들어진 화구호, 백록담이 있습니다. 남한에서 가장 높은 1950m 정도의 남한 최고봉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은 화산이지. 그래서 한국 지리에 산이 나온다? 돌산, 흑산, 화산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볼게요. 가의 정상부에는 화구호가 있다. 어쨌든 화구호가 있다는 것은 분화구에 무리고여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화산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쟤는 돌산이에요. 다음, 나의 정상부의 주된 기반암은 화성암이다. 자, 지리산은 흑산이고요. 흑산의 기반암은 주로 변성암입니다. 변성암은 화성암이 아니죠. 다음, 가는 나보다 정상부의 식생밀도가 낮대요. 자, 흑산은 토양층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식생이 우거지게 발달합니다. 하지만 북한산과 같은 돌산은 토양층이 얇기 때문에 식생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상부의 식생밀도는 가가 나보다 낮지. 정답은 3번. 다음, 나는 다보다 주된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늦대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자, 나의 주된 기반암은 변성암이고요. 변성암은 언제 만들어진 암석? 시원생 때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자, 반면 한라산은 화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산 활동은 주로 신생 때 나타났다 그랬었죠. 그래서 신생 때 만들어진 암석이야. 그럼 주된 기반암의 형성 시기는 누가 늦은 거죠? 시원생 대지나 고생 대지나 중생 대지나.

늦으나 신생대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보다 주된 기반함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라고 해야 됩니다. 다음, 한라산은 북한산보다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단순하게 나타난다. 이것도 기후의 맨 마지막 시간에 식생과 토양에서 학습할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식생의 수직적 분포, 바꿔 얘기해서 해발 고도에 따라 달라지는 식생의 종류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는 곳이 한라산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3번. 다음 7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지도에 표시된 세 구간의 지형 단면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구간에 해당하는 지형 단면을 A부터 C에서 고르래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건데, 일단 산맥의 위치를 간단하게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남림산맥 있죠? 그 다음에 마천령 산맥, 함경 산맥, 태백 산맥, 소백 산맥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해발 고도가 2000m가 넘는 높은 산지들은 주로 북동 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두 가지 고려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봅시다. 먼저 B를 볼게요. A, B, C 중에 가장 해발 고도가 높은 게 B예요. 그리고 2000m 육박하는 봉우리들이 A, C보다 훨씬 많죠. 특히 여기가 시작되는 지점인데요.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백두산이 있습니다. 백두산. 그래서 요 지점이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야. 백두산 근처이기 때문에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가는 B로 연결시켜 줍니다. 가는 B. 다음 다 볼게요. 다. 다는 태백산맥이 여기 있고 소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운데 쪽이 가장 높은 곳이야. 가운데가 가장 높은 데는 A죠. 다는 A로 연결시켜 주고요. 다음, 나는 이쪽은 전반적으로 저평한 지형에 나타나고요. 여기는 태백산맥 지나가기 때문에 해발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쪽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나는 C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다음,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지도에 표시된 가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가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1200m. 1200m가 넘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 응봉산은 무려 해발고도가 1267m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 등고선,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면 급경사예요. 급경사.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등고선의 간격이 넓게 나타나면은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완경사 지역입니다. 이렇게. 근데 해발고도가 1200m 가까이 되는 요 지역들은요, 해발고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기복이 크고 경사가 급한 게 일반적입니다. 자, 요 정도는 당연히 평지치고는 경사가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해발고도가 이렇게 높은데 등고선의 간격이 이 정도로 넓어서 어느 정도 완만하다?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발고도가 높은데 등고선의 간격이 넓은 곳은 어디일까요? 경사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고위 평탄면이 되겠죠. 그래서 고위 평탄면의 지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 고위 평탄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1번, 1차 산맥에 위치한다. 요 삼척 강원도의 남부 지역에 위치합니다. 여기 태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따라서 1차 산맥에 위치합니다. 다음,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자, 이것도 뒤쪽에 공부할 내용인데요. 논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풍부한 농업용수가 확보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작아야 됩니다. 하지만 요 지역은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퇴적물의 입자 크기도 큰 편이고 하천도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논농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3번. 바람이 강하여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유리하다. 자, 고위평탄면 고랭지 농업으로도 이용을 하고 풍력발전단지로도 이용을 하고 목축업에도 이용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풍력단지 조성에도 유리합니다. 다음 암석의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분지가 발달해 있다. 이거는 뒤에 학습할 침식 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침식 분지. 자, 하나만 주의할 거를

같이 좀 그려보면, 아까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면 급경사, 등고선의 간격이 넓으면 완경사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등고선의 간격이 좁아, 그리고 등고선의 간격이 넓어집니다. 고위평탄면도 이렇게 그려져요. 반면 방금 얘기한 침식 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식 분지도 등고선의 간격이 좁아요. 그러다가 어떤 부분은 넓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형도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두 지형의 대략적인 단면을 좀 그려보면, 고위평탄면은 해발고도가 높은데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지역이죠. 이렇게. 침식분지는 분지예요. 화분처럼 생긴 지형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산지로 둘러싸인 평지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지형을 침식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를 지형도로 그려보면, 여기는 경사가 급하겠지? 여기는 경사가 완만하겠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A와 B 중에 어디가 높아요? B가 높은 겁니다. 침식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경사가 급하네? 등고선 간격 좁아요. 반면 여기는 경사가 완만해. 등고선 간격이 넓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얘는 A와 B 중에 A가 더 높죠. 얘는 B가 높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는 비슷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 좀 많이 하고 지형도 많이 보다 보면은 딱 보면 아 고위평타면이구나, 딱 보면 아 침식분지구나 바로 구별이 됩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처음 단계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어디가 더 높은지를 바탕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형도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4번과 같은 선지도 나오게 된 거고요. 다음 5번. 고랭지 채소 재배 면적이 확대되면서 토양 침식 문제가 나타난다. 자, 농경지로 개간을 하면서 나무도 많이 잘라내고, 그리고 농경지로 이용하고 수확하고 나면 또 비가 내리게 되면 빗물에 의해서 흙이 아래쪽으로 씻겨 내려가게 되거든요. 토양 침식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실전 문제로 가볼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부터 다가 속하는 암석을 그래프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정선군에 있는 민둥산. 민둥산. 제가 지난 여름에 갔다 왔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진짜 생각보다 되게 멋있고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사람들이 그 높은 곳에 주차하고 가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하지만 충분히 올라갈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억새 축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억새는 못 봤습니다. 시기를 잘못 맞춰가서. 그런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가가 용식되어서 형성된 돌리내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뒤에 배울 내용입니다. 석회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용식되어서, 쉽게 얘기하면 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지형을 카스트 지형이라고 얘기하고, 그 카스트 지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돌리내예요. 석회암이 녹으면서 만들어진 오목한 모양의 깔때기 모양의 지형입니다. 오목하게 패인 거. 결국 용식을 받아 돌리내가 만들어지는 암석, 가는 석회암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석회암, 가는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다음. 경복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인왕산의 산봉우리들은 나로 이루어진 큰 바위 덩어리가 그대로 드러나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다. 기반암이, 정상부의 기반암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이 산은 돌산이고요. 돌산. 돌산의 기반암은 주로 화강암이 되겠죠. 화강암. 다음, 한탄강의 주상절리 길에서는 나로 이루어진 돌기둥이 겹겹이 서 있는 수직절벽을 조망할 수 있다. 역시 아직 안 배운 내용입니다. 이 주상절리는 암석이 세로로 쩍쩍쩍 갈라진 모양을 얘기하는데요. 특히나 이 주상절리가 가장 잘 발달하는 암석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현무암은 화성암의 일종이고, 특히 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죠. 화강암도 화성암의 일종이지만 얘는 중생대에 만들어진 암석. 그리고 석회암은 예, 바다에 삼엽충이 엄청 번성했던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었죠. 요 기반암 형성 시기가

아주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래프 볼게요. 석회암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퇴적암입니다. 그래서 퇴적암 중에서 중생대 말고 여기 고생대에 만들어진 B가 바로 석회암이 여기 포함되겠죠. 그래서 B. 다음, 화강암은 화성암 중에서 중생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암석이기 때문에 E. 다음, 현무암은 화성암 중에서 신생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암석이기 때문에 D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배드네요, 배드. 자고 싶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라고 합니다. 답글의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고르래요. 그리고 가부터 다는 각각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도는 지질 시대별 한반도의 지체 구조와 주요 암석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자, 일단 A, B, C, D를 알아야 되고요. 가나 다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죠. 먼저 다 볼까요? 다. 다음엔 여기에 조선누충군이 나와 있네. 조선누충군. 조석평무. 조선누충군의 석회암이 평안누충군의 무연탄이 그렇다면 조선누충군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고생대에 만들어진 친구니까 다시기는 고생대가 되겠죠. 다시기 고생대. 그리고 이 조선누충군의 분포와 비슷한데 조선누충군보다는 상대적으로 분포 면적이 좁아요. 고생대의 육지에서 만들어진 육성층입니다. 바로 평안누충군이 되겠죠. 그래서 D가 평안누충군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고생대에 만들어졌지만 조선누충군보다는 상대적으로 분포 면적이 좁아요. 다음 가볼까요? 가. 가는 요일대에 지금 비가 엄청나게 분포하고 있네. 요일대에 영남지방 일대입니다. 영남지방 일대에 뭐가 분포하고 있죠? 여기 중생대에 만들어진 퇴적암이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가는 중생대가 됩니다. 중생대. 그리고 비는 경상분지 일대 분포하는 여러 퇴적암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중생대 퇴적암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특정 암석의 명칭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중생대 만들어진 퇴적암 또는 퇴적층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A는 뭘까요? A. 역시 중생대에 만들어졌는데 약간 이렇게 선형으로 분포합니다. 중생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암석도 뭐 있었지? 중생대. 중생대. 지질 구조선을 따라 관입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A는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다음, 나 보겠습니다. 나. 난 퇴적암이 요 북부지방 일대에 조금 분포하네요. 분포 면적이 넓진 않아.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제주도, 그리고 백두산을 비롯한 개마고원 일대, 중부지방, 그리고 울릉도, 독도, 이런 지역에 C가 분포합니다.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어떤 섬이에요?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섬입니다. 그럼 쟤네들은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암이겠네? 화산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화산 활동은 다 신생대에 일어난 거예요. 신생대. 그래서 나의 C는 신생대 화산암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화산암. 화산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무암인데 현무암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생대에 만들어졌던 화산암들이 C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죠. 오래된 지질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가장 오래된 것은 다죠. 그 다음이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 다 가나순입니다. 다음, A. 화강암이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주상절리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좀 아까 얘기했네. 주상절리가 특히나 잘 발달하는 암석은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틀렸네. 다음, B. 중생대 퇴적암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게 맞죠? 정답은 병입니다. 병. 다음 C에는 신생대 화산암에는 무연탄이 주로 매장되어 있다. 아니죠. 무연탄이 주로 매장되어 있는 것은 D, 평안누충군이 됩니다. 다음 C와 D는 변성암에 속합니다. 아니죠. 얘는 화성암, 얘는 퇴적암에 속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있죠? 속림, 대에서. 불경을 외워, 화가 났다. 불경. 이렇게. 그래서, 대보조선운동, 다시요. 속림변동, 대보조선운동, 불국사변동, 그리고 경동성 요공운동이 되고요. 그리고, 대보조선운동에 의해 화강암이, 불국사변동에 의해 화강암이, 물론, 속림변동에 의해서도 화강암이 관입하지만, 시험엔 잘 출제되지 않는다. 어쨌든, 마이는 화강암 관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강암 관입. 그래서, 속림대에서 불경을 외워 화가 났다. 이렇게 되고요. 조석평무. 조선우측은에는 석회암이, 평안우측은에는 무연탄이,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죠. 1번. 가에는 완만한 조륙운동이 들어갈 수 있죠. 다음. 나로 인해, 대보조선운동으로 인해 랴오둥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만들어졌다. 자, 송북야! 속림변동에 의해 북부지방에 랴오둥 방향 구조선 만들어지고요. 대남중, 대보조선운동에 의해 남부지방에 중국 방향 구조선 화강암 관입. 그러니까 대보조선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지질구조선은 랴오둥 방향이 아니라 중국 방향입니다. 틀렸어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라, 경동성 요공운동입니다. 경동성 요공운동은 어디에다 영향을 주냐면, 여러분 얘기했었죠? 1차 산맥, 그 다음에 경동지형, 그리고 융기지형인 고단감. 그래서, 라의 영향을 직접 받아 형성된 대표적인 산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1차 산맥 얘기하는 겁니다. 1차 산맥. 대표적인 게 태백산맥이 되죠. 맞습니다. 다음, 마에는 마그마의 관입으로 화강암 형성, 화강암 관입 들어갈 수 있죠. 다음, 대보조선운동은 불국사변동보다 넓은 범위에서 한반도 지질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대보조선운동은 한반도에서 가장 격렬했던 지각 변동으로 가장 넓은 범위에 한반도 전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맞아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기후변화에 따른 시기별 해수면 변동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 시기와 비교한 나 시기의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나 시기. 자, 그럼 시기별 해수면 변동을 살펴봤더니 가 시기는 해수면이 상승했던 시기, 나 시기는 해수면이 굉장히 하강했던 시기네. 그러면 해수면이 하강했던 나 시기가 최종 빙기가 되는 거고. 가시기가 후빙기, 후빙기가 되겠죠. 후빙기. 이렇게. 다음, 오른쪽에 지도를 보면은 분수계가 나와 있는데요. 분수계는 물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줄기가 물을 나누는 경계 역할을 합니다. 역시 하천 지형에서 학습할 거예요. 그래서 요 분수계로 둘러싸인 여기를 하천 유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내린 비들은 다요 하천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나시기 빙기의 상대적인 특성을 찾아볼 거예요. 빙기 봅시다. 빙기는 A하천 낙동강이겠네요. 낙동강의 유로의 길이가 길었나요? 빙기 때는 해수면이 하강해요. 그래서 원래 요랬던 해수면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해수면이 하강하기 전에는 하천의 길이가 요만큼이었는데 해수면이 하강하고 나면은 이렇게 길어지게 되겠죠? 그것은 낙동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하천, 낙동강의 유로 길이가 빙기 때 길었지. 맞아요. 정답은 1번. 다음, 비산지 정상의 해발고도가 낮았다. 자, 해수면이 하강합니다. 원래는 이랬던 비산이 빙기가 되면은 해발고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C일 때는 한류의 영향을 직접 받았대요. 한류,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류인지, 난류인지, 따뜻한 바닷물인지, 차가운 바닷물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C일 때는 남해안이에요. 남해, 남해. 남해는 수심이 얕아서 황해와 더불어서 대부분이 육지로 변해 있었죠. 그러니까 해안이 아니니까 바다가 아니에요. 한류...

지구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없겠죠. 육지에 없으니까. 틀렸어요. 다음 D.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라고 하는 지형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자, 빙기 때 현지하천의 상류에서는 퇴적작용이, 그리고 빙기 때 현지하천의 하류에서는 침식작용이 활발해지면서 깊은 골짜기 발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후빙기에 현지하천 하류에서 퇴적작용 활발해지면서 범람원과 삼각주 같은 지형 만들어졌지. 근데 삼각주는 빙기 때 침식작용이 활발해졌던 현지하천의 하류, 하구 부근에서는 면적이 넓게 발달하기 당연히 어려웠을 겁니다. 다음, 빙기 때는 물리적 풍화작용보다 화학적 풍화작용이 활발했다? 아니죠. 한량 건조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물리적 풍화작용이 훨씬 더 활발했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5번입니다. 다음은 지리답사기 일부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다음 가와나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두산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일단 읽어볼까요? 자,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 연두빛 숲길을 지나 다다른 가의 정상부에서는 풍광이 막힘이 없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어 마치 바다를 보는 듯한 푸른 숲이 내려다 보였다. 그난 바위봉우리 하나 보이지 않고 푸른 녹음이 능선을 따라 이어졌다. 자, 굉장히 푸른 숲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얘는 흑산이겠지. 가는 흑산입니다. 자, 그럼 흑산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지오그래피 덕후 지리산, 오대산, 덕유산인데 위치상으로는 지리산 같은데 해발 고도가 1600m밖에 안 돼요. 지리산은 1900m를 넘는데 얘는 뭐지? 예, 얘가 덕유산이에요. 1614m. 지리산보다 살짝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덕유산이에요. 어쨌든 흑산입니다. 다음, 나의 최고봉인 대청봉에 오르는 길은 험하였지만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광은 장관이었다. 크고 작은 바위봉우리가 여기저기 펼쳐져 있었고 바위능선과 저 멀리 보일 듯말 듯한 수평선은 고된 산행에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 크고 작은 바위봉우리, 얘는 흑산이 아니라 돌산이 되겠죠. 그리고 쟤는 설악산입니다. 볼까요? 덕유산의 주된 기반함은 뭐지? 덕유산은 흑산이고 흑산의 주된 기반함은 변성암이 되겠죠. 근데 얕은 바다 환경에서 퇴적돼 형성된 암석은 석회암입니다. 다음, 흑산은 돌산보다 정상부의 토양층 두께가 두껍지. 돌산은 흑산보다 정상부의 식생밀도가 낮죠? 맞아요. 가와나는 모두 백두대간에 속한다. 자,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소백산맥을 따라 지리산에서 끝난다 그랬습니다. 속하네. 그래서 맞아요. 니은디귿 니은이 맞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6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지형에 관한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한 방송 대본이라고 합니다.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사실 여기에서 어떤 곳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고랭지 농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풍력 발전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볼까요? 자, 가에서 고랭지 채소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면과 홍수가 난 이후 토양이 쓸려 내려가고 도랑이 생긴 고랭지 밭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토양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토양 침식이라고 얘기하죠. 고랭지 농업이 이루어지면서 토양 침식도 진행이 되고 있네. 다음, 가에서 줄지어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를 배경으로 풍력 발전기의 소음과 전자파 발생을 우려하며 신규 발전기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의 인터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고랭지 농업이 이루어지면서 풍력 발전의 잠재력이 커서 많은 풍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가는 어디인가요? 가는 고위평탄면이 되겠죠. 고위평탄면. 자, 그럼 읽어볼까요? 한반도가 융기전에 평탄했다는 증거가 된다. 자, 얘는 해발 고도가 되게 높은 곳인데 평탄해요. 자, 높은 곳에서 침식과 풍화가 이루어지면서 평탄해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발 고도 높은 곳에서

평탄한 지형이 발달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평탄했던 애가 솟아오른 겁니다. 그러면 솟아오르기 전에는 해발고도가 낮은 곳에 위치하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가 융기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융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 이런 모습이었구나. 오랫동안 평탄화 받아서 평탄해진 지형이 솟아올랐구나. 그래서 한반도가 융기 이전에 평탄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평탄면은 융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융기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평탄화된 게 솟아오른 겁니다. 다음, 노지보다, 노지는 이슬 노자 쓰거든요. 이슬 맞는 땅. 쉽게 얘기하면 노출되어 있는 땅이에요.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 같은 거 이용하면은 이슬 맞지 않겠죠. 노출되어 있지 않겠지. 얘는 그냥 맨땅 얘기하는 겁니다. 맨땅. 노지보다 시설에서 재배되는 요 시설이 비닐하우스, 유리 온실 같은 곳들. 시설에서 재배되는 배추의 비율이 높대요. 고위 평탄면은 여름철이 서늘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배추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랭지 농업 하는 거예요. 굳이 시설 이용할 필요 없습니다. 노지에서, 맨땅에서 재배해요. 그래서 노지보다 시설에서 재배되는 배추의 비율이 낮죠. 다음, 기반암이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분지이다. 아까 얘기했었죠? 여러 분지, 침식분지라고 합니다. 지형도는 비슷하지만 얘는 침식분지가 아니죠. 적설 기간이 길어, 눈이 쌓여 있는 기간이 길어, 강수량이 적은 봄에도 수분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이 표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토양이 촉촉해, 그리고 기온은 낮아서 서늘해. 서늘하고 촉촉하면 잘 자라는 게 풀, 풀 자라니까 가축 사육하는 목축업 발달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맞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주제 세 번째 관련된 문제들 풀어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주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한반도 형성과 산지 지형은 조금 큰 지형들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하천 지형, 해안 지형, 화산 지형, 카스트 지형 같은 조금 작은 지형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 풀이만 했기 때문에 기선제압 OX는 따로 없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풀어봤던 문제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꼼꼼하게 생활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체크 인사의 전 한보라입니다. 37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문제풀이 좀 해봐야 되겠죠? 칸트의 의무론, 그리고 벤당과 미래 공리주의. 정말 중요한 파트고요. 그만큼 수능특강에서도 실전 문항을 10문항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챕터당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실전 문항이 8문항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칸트와 공리주의는 워낙 중요한 사상이고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출제가 됐었던 우리 윤리 영역계의 터줏대감 파트이기 때문에요. 우리 10문항 같이 한번 좀더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렇죠? 우리 실전 문제 5번부터 시작해서 풀 거고요. 이제 문제풀이 마친 다음

우리가 이제 서양 철학의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렀습니다. 현대의 사상 같이 한번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문제풀이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실전 문제 5번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 군주가 자신이 파멸시키고 싶어하는 어떤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 위증을 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위협받는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다 해도 그 위협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확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이 위협을 이겨내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군주가 아무리 죽이겠다고 협박해도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도덕적 인격의 주체라는 거죠. 그는 어떤 것을 해야만 한다고 의식하기 때문에, 즉 의무는 지켜야 돼. 이것이 선한 것이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수 있다고 판단하며 도덕 법칙이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자신의 자유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칸트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어? 그렇죠. 자신의 실천 이성. 자신의 실천 이성을 발휘해서 스스로, 그렇죠. 준칙을 수립하고 그 준칙이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즉,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되도록 그렇게 보편화될 수 있는 도덕 법칙을 수립해서 지켜나갈 때 그것이 자유이자 자율이라는 거야. 그럼 칸트에게 있어서 경향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욕구에 휘둘리는 거.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고 이런 욕구의 지배가 돼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렇지, 인간의 자유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칸트는 이야기하죠. 자, 칸트가 지지할 법한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생명 보존을 향한 자연적인 경향성은 도덕 법칙의 근원이 된다? 얘들아, 칸트가 이야기하는 도덕 법칙의 근원이 자연적인 경향성은 아니잖아. 오히려 칸트는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린 행동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적 경향성은 도덕 법칙의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도덕 법칙은 자연 법칙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모든 사물에게 적용된다? 아니죠. 얘들아, 도덕 법칙은 자연의 모든 사물에 적용되는 게 아니야. 그럼 도덕 법칙은 누구에게 적용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성적 존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신과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거야. 신과 인간에게만 도덕 법칙이 적용됩니다. 단, 신은, 그렇지, 계속 이야기하지? 그 자신의 법칙과 도덕 법칙이 일치하기 때문에 신에게는 도덕 법칙의 의무, 즉 강제라는 형식으로 부과될 필요가 없어. 하지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경향성의 유혹을 받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도덕 법칙의 의무, 즉 강제의 형식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라고 칸트는 보았습니다.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 결코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못함을 인정해야 한다. 얘들아, 이런 거잘 봐봐. 이런 거잘 봐봐. 자,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야. 자,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 칸트가 보기에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행위죠. 자, 그런데 이런 도덕적인 행위는 결코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니? 아니지. 얘들아, 칸트가 도덕적으로 살려면 반드시 불행해져야 해.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잖아. 기억하지? 칸트도 도덕과 행복이 양립 가능하다. 양립 가능하다는 거 분명히 인정합니다. 따라서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가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도 있는 거야. 물론 기여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코 기여하지 못해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결코 기여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따라서 도덕과 행복은 양립은 가능하기 때문에, 아, 3번도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평온한 삶을 위해서 자연과 인간의 공통된 본성인 이성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아니지, 얘들아. 자, 칸트가 이성을 자연과 인간의 공통된 본성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칸트는 자연은 이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죠. 오히려 인간과 자연과 신의 공통 본성이 이성이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때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고대의 서양 사상인 스토아파 입장이 되겠네요. 칸트 입장과 거리가 멉니다.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도덕 법칙을 수립하며 도덕 법칙을 통해서 자신의 자유를 알게 된다. 완전히 맞죠? 자, 칸트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래서 자신의 실천 이성을 통해 스스로 도덕 법칙을 수립할 수 있고요. 그런 도덕 법칙을 통해서 자신의 자유를 인식하고 또 알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5번의 답은요. 그렇죠. 5번이 되겠네요. 각각의 입장 순서대로 탐구하겠습니다. 인간의 지극한 행복은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데 있다. 자, 인간의 지극한 행복은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데 있다. 일단 누가 제일 먼저 후보로 떠올라? 스피노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니? 자, 스피노자는

자, 인간에게 있어서 어때? 그렇지. 지복은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유익한 것은 이성을 가능한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했었죠. 그런데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시인, 신의 속성, 그리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따라 나오는 활동을 인식하는 것이다. 스피노자 맞죠? 자, 스피노자는 이런 필연적인 네, 자연 그 자체가 신이다. 신즉 자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의 필연성을 인식할 것을 얘기하잖아. 그 인식을, 그렇죠. 이성적인 인식, 또 직관을 통한 인식, 이런 것들 스피노자가 강조했습니다. 갑은 스피노자가 되겠네요. 자, 을입니다. 이성적인 존재는 자신의 본성상 목적 그 자체로서,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목적의 나라에서 법칙을 수립하는 자로서 오로지 스스로가 수립한 법칙에만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인간은 실천 이성을 통해서 어때? 스스로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자신이 수립한 그 법칙에 대해서 어때? 복종할 수 있는 자율적 인격의 주체이다. 칸트가 되겠습니다. 스피노자 칸트 입장 순서대로 탐구하겠습니다. A는 스피노자가 예, 칸트가 아니오. B는요, 스피노자가 예, 신은요, 그렇죠. 칸트가 예라고 대답 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스피노자와 칸트 입장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입니다. 자연법칙에 지배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부재하는가? 즉, 인간은 자연법칙에 지배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가? 얘들아, 어때? 그렇지, 스피노자는 네. 인간은 필연적인 자연법칙에 지배되기 때문에 자유의지 없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신도 자유의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스피노자는 이야기하지. 칸트는 어때? 절대로 그렇지 않지. 자, 칸트는 인간이 자연법칙의 지배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해. 인간이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거는 인정하죠. 하지만 칸트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지, 법칙을 수립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칸트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렇죠.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도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얘들아,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런 질문, 스피노자와 칸트 모두가 다 예스라고 하겠죠? 스피노자는 기본적으로 이성을 강조했지만, 그도요, 어때?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이런 감정도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칸트도 기본적으로 이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감정, 즉, 어때?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 이런 감정도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죠. 이러한 질문은요, 우리 흄도 인정하겠죠? 흄은 기본적으로 감정, 도덕적 행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았고, 이성 역시 감정을 돕는 보조자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니은 같은 요런 진술은 흄, 스피노자, 칸트 모두가 다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디귿입니다. 인간은 유일한 실체인 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인가? 얘들아, 천천히 보자. 유일한 실체인 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어. 네, 스피노자 예스라고 이야기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스피노자는 유일한 실체는 신즉 자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그 신즉 자연만이 유일한 실체입니다. 실체는 뭐였어? 그 자신이 자신의 존재의 원인이 돼서 존재하는 거야. 반면에 나머지 모든 자연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 자연 만물들, 그리고 인간은 그 유일한 실체인 신의 본성이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드러난 양태였죠. 따라서 인간은 유일한 실체인 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인가? 네, 스피노자가 예스라고 대답할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덕법칙은 선의지를 지닌 모든 존재에게 의무로서 부여되는가? 삐뽀, 삐뽀. 요런 거 가져가려고 우리 지금 이렇게 보라쌤 만나서 지금 열심히 문제 풀고 있는 거야? 칸트 아니지, 아니지, 왜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걸 살짝 다른 워딩으로 표현했는데 다시 보자. 도덕법칙은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의무, 강제로 부과되어야 하는가? 얘들아,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 그러면 일단은 인간 들어가고요. 누구도 들어가. 신도 들어가지. 신도 들어가지.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에 인간과 신이 포함되는 것처럼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에 인간과 신이 포함되죠. 따라서 공부했었지? 도덕법칙은 유한한 인간에게는 의무로서 부과되지만 신에게는 의무로서 부과되지 않잖아. 왜? 신은요, 그 자신의 법칙과 도덕법칙이 일치하기 때문에 도덕법칙이 의무로서 부여될 필요가 없었어.
왜냐하면 신은 완전한 선의지를 갖고 있어. 따라서 신은 완전한 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덕 법칙이 의무로서 부과될 필요가 없는 거야. 하지만 인간은 선의지를 갖고 있지만 경향성의 유혹도 함께 받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에게는 도덕 법칙이 머스트, 강제, 이런 의무로서 부과되어야 한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했습니다. 모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네요.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너무 좋은 문제였고요. 각각의 선지들 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중세 서양 사상가와 근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자연법의 첫 번째 명령은, 자, 선을 행하고 추구해야 하며 악을 피해야 한다이다. 자, 자연법의 첫 번째 원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이다. 이거 누구야? 그렇죠. 아퀴나스라고 하는 거 우리 알수 있어요. 자연법의 다른 모든 원리는 이첫 번째 원리에 근거한다. 이성은 인간이 자연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선이고 추구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요. 자연적인 경향성에 반대하는 것은 악이고 피해야 할 것으로 파악하는데 그 선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종신사,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에 대한 진리탐구, 그렇죠. 사회적 삶이 되겠습니다. 자연법의 1원리가 다른 모든 원리에 근거가 되는 바탕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문제 풀면서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자, 갑은 다시 한번 아퀴나스라고 하는 거알수 있었어요? 자, 을입니다. 자연적인 경향성의 대상은 모두 제약된 가치만을 갖는다. 자연적 경향성과 이에 토대를 둔 필요가 없다면 그 대상도 가치가 없을 것이며, 자연적인 경향성 자체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가 가진 가치는 행위 원리가 경험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데 있다. 얘들아,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 나왔잖아. 그 자체로 선한 의지. 우주 가운데 무제한적으로. 선한 의지. 뭐니? 옳지. 세 글자. 선의지지. 그 자체로 선한 의지. 선의지죠? 자, 선의지라고 하는 건 어때?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뭐야? 쾌락과 고통. 그렇지? 그런 경험적인 유용성. 이런 것들로부터 선의지는 무관하다는 거야. 선의지의 선은, 그렇죠. 선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에 있다. 라고 누구는, 그렇죠. 칸트는 이야기하면서 이런 경향성의 대상은 제약된 가치만 갖는다. 경향성에 이끌린 행동은, 그렇죠. 도덕적 가치가 없다. 라고 칸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1번 볼게요. 인간과 동물이 향유, 공, 죄송해요.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본성에 따르는 선은 없다? 아니죠. 아퀴나스에 의하면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본성에 따르는 선 있지. 왜냐하면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본성 어떤 거 있어? 그렇지. 뭐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이런 건요.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본성이잖아.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자기 보존이나 종족 보존은 어때? 그렇죠. 선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아퀴나스는 네, 1번과 같은 진술에 대해서 잘못된 진술이야,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겠네요. 2번입니다. 자기보존은 선이 될수 없지만 사회적 삶은 선이 된다? 아니죠. 자종신사. 다 선이 되잖아. 자기보존 선이 됩니다. 행복의 추구와 도덕적 의무의 수행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아니라 그랬어. 칸트는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도덕적 의무의 수행이 양립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자연적인 경향성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얘들아, 선행은 자연적인 경향성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왜 틀렸어? 이런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런 자연적인 경향성에 의해서 배고프면 먹고, 이런 게 자연 법칙이잖아. 아, 선행이라고 하는 건 어떤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건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도덕 법칙을 따르는 행위. 의무의식에서부터 비롯돼서 도덕 법칙을 따르는 행위가 되겠네요. 인간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 요 정도 워딩 공통점으로 성립 가능하죠? 아퀴나스에 의하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하고 그것을 자연법이라고 규정했어요. 자, 칸트도 인간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도덕 법칙, 정언 명령으로서의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죠. 7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입니다. 한쪽에는 쾌락의 양을, 다른 한쪽에는 모든 고통의 양을 합산하라. 그 결과 쾌락이 더 크다면 그 행위는 전체적으로 볼때 당사자의 이익과 관련하여 좋은 경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반대로 고통의 총합이 더 크다면 나쁜 경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쾌락과 고통의 양적 총합을 비교해야 한다. 누구야? 그렇죠. 양적 공리주의자 벤담이 되겠습니다. 어떤 행위와 성품이 유덕하다거나 악덕하다고 할때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행위와 성품을 바라볼 때 관찰자의 마음에서 특별한 종류의 쾌락이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시인의 감정. 나 기분 좋아졌어. 쾌락을 느낀 거야. 부인의 감정. 나 기분 나빠졌어. 불편함을 느낀 거죠. 따라서 그 쾌락이나 불편함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는 덕이나 악덕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다. 자, 선이나 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공감 능력을 바탕

감정으로 보편화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시인의 감정이나 부인의 감정이다. 누구야? 계속 나오지? 좋아요. 흉이 되겠습니다. 자, 벤남과 흉의 입장입니다. 쾌락은 행위의 목적이자 행위의 원인이 된다 대 벤담은요,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행위의 목적이 되고요, 행위의 동기, 원인도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죠. 쾌락의 양을 추구할 때 쾌락의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아니죠. 벤담은 쾌락의 질적 차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악 구별의 근거는 공감에 의한 승인과 불승인의 감정이다 대 흉은요, 이런 공감의 원리를 도덕 원리로 제시합니다.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하는 행위는 선한 행위가 될수 있다. 요 정도는요, 얘들아, 봐봐. 벤담과 흉이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지. 봐봐. 벤담 같은 경우는 어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가 선한 행위가 된다라고 생각하죠. 흉도 마찬가지야. 흉은요,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그렇죠, 도덕적인 선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아, 요 정도의 워딩.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하는 행위가 선한 행위가 될수 있다. 요 정도의 워딩은요, 아주 중요한 공통점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8번의 답은, 그렇죠,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근데 서양사상가가 지지할 입장 체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자신의 큰 선을 희생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 자, 자기 희생의 가치를 인정한대. 다만, 그 희생 자체가 선은 아니야. 그 자체가 선은 아니야. 이 자기 희생도 사회적인 행복의 총합을 증가시킬 때만, 아, 가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구지? 그렇죠. 자기 희생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산출에 기여할 때 가치를 가진다? 좋아요. 공리주의자, 미래의 주장이 되겠네요.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 즉, 쾌락의 전문가가 도덕적 의무감과는 상관없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쾌락을 확실히 선호한다면 그 쾌락이 더 바람직한 쾌락인데 그런 쾌락은 질적으로 더 고상한 쾌락, 정신적 쾌락이더라. 역시 미래 주장이죠? 미래 입장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도덕 원리의 근거가 되죠. 벤담과 밀 모두 예스라고 생각하죠. 인간은 쾌락을 추구한다. 따라서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기 때문에 공리의 원리가 성립 가능하다라고 벤담과 밀은 보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쾌락의 향유이지 고통의 회피가 아니다. 얘들아 잘 봐봐. 벤담과 밀 모두 마찬가지야. 쾌락의 향유도 선이고요. 고통의 회피도 선이야. 쾌락 증진, 고통 감소가 다 선이잖아. 따라서 고통의 회피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고통의 회피도 추구해야 할 것이 됩니다. 어떤 행복 증진도 가져오지 않는 개인의 자기 희생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밀이나 뭐 벤담도 마찬가지야. 자기 희생의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행복 증진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행복 증진을 가져오지 않는 자기 희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질적으로 높은 쾌락은 많은 양의 불만족을 동반할지라도 선호될 수 있다. 뭔 소리야? 잘 보자.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있어. 그런데 많은 양의 불만족을 동반한대. 많은 양의 불만족이라는 건 뭐야? 그렇지. 양이 적다는 거야. 불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양이 적다는 건데, 많은 양의 불만족이라는 건 양이 아주 많이 적다는 거야. 자, 양이 많이 적더라도 질이 더 높은 쾌락은 선호될 수 있죠. 양이 적더라도 질이 높은 쾌락을 밀은 선호할 수 있다. 왜?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종류의 쾌락을 모두 다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양이 적더라도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쾌락이 더, 그렇죠,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다 라고 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9번의 답은요, 그렇죠, 정이 되겠습니다. 가나 사상 입장입니다. 조건부 의무는 모두 하나의 의무가 다른 의무와 갈등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잠정적으로 구속한다. 자, 만약 갈등하는 경우, 즉두 가지 의무가 갈등하고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더 강한 의무가 우리의 실제적인 의무가 된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그렇죠. 우리에겐 직관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직관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가능한 다른 대안들보다 더큰 공리를 산출하는 규칙에 의해서 요구되는 행위일 때만 그 행위는 옳다.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가 아니라 규칙에 적용해야 한다. 자, 여긴 지금 사상이라고 나왔잖아. 사상가도 아니잖아.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가 같은 경우는 일단 조건부 의무라는 말이 나왔죠? 사상가가 일단 떠오르지. 로스의, 그렇죠, 조건부 의무에 대한 입장입니다. 자, 로스는요,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절대적인 의무는 없다. 단, 우리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더 실제적인 의무를, 그렇죠, 지키게 되는 거고요. 덜 중요한 의무는 유보될 수 있다. 일단 로스의 조건부 의무가 되겠습니다.

나는요, 그렇죠. 우리 공리주의 이야기할 때 배웠던 현대의 공리주의. 공리 원리를 규칙에 적용한 규칙 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전체 조건부 의무들 간의 우선순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얘들아, 여러 가지 이제 의무들이 있는데 그 의무들 사이의 우선순위가 언제 어디서나 절대 변하지 않니? 아니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더 중요한 의무와 덜 중요한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의무는 행위자가 특정 상황에서 의무로 채택한 조건부 의무이다. 그렇지. 자, 어떤 의무가 실제적인 의무로 채택됐다고 해서 그게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실제적 의무가 되는 건 아니고요. 행위자가 그 특정 상황에서 의무로서 채택한 조건부 의무일 뿐입니다. 이 실제적 의무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유보될 수 있어요. 최대의 공리를 산출하는 규칙에 부합하는 행위는 옳은 행위이다. 그렇죠. 자, 규칙공리주의는 최대 공리를 산출하는 그런 규칙에 부합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라고 바라봅니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단일한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들아, 로스의 조건부 의무는 이렇게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단일한 도덕 원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번의 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개의 문항 모두 풀어보면서 우리 서양의 근대 사상, 대단원의 좀 막을 좀 내려보았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철학의 이제 마지막 단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대의 사상을 좀 배워볼 시간이 되겠죠? 자, 현대의 서양 사상은요, 크게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두 개의 라인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실존주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나와 있는데, 얘들아, 이 실존주의랑 실용주의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름이 어려워. 이 사상가들의 이름이 제일 어려워요. 나머지 내용은 별로 안 어려워. 우리가 현대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대의 사상들은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수월하고 훨씬 더 이해가 쉽거든요. 근데 사상가들의 이름이 어려워서 친구들이 좀 곤욕을 치릅니다. 선생님 오늘 계속 반복해 줄 거고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하하사, 기하하사, 실존주의 사상가들 네 사람의 이름이요. 키야하사, 키야하사, 키야키야, 키야하사,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사르트르입니다. 수능특강에 제시된 순서랑 조금 달라. 수능특강에는 키르케고르, 사르트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선생님은 키야하사로 나누어서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전반부의 두 인물, 뭐 이렇게 처음에 소개가 된두 사람의 두 사람, 키르케고르 야스퍼스는 신이 존재해라고 하는 입장에서 실존주의를 이야기한 유신론적 실존주의로 분류가 되고요. 하이데거랑 사르트르는 신은 존재하지 않아라고 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분류가 돼서 선생님은 키야하사 이렇게 먼저 묶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용주의 버제듀, 버제듀, 버제듀, 자, 퍼제듀. 키야하사 퍼제듀, 키야하사 퍼제듀. 이름이 좀 어려운데 몇번 하다 보면 또 금방 친숙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사르트르와 실용주의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수능에서 얘들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아주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방심하면 틀린다. 방심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또랑또랑한 자세를 가지고 그치 실수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우리 현대의 사상까지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실존주의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현대의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중에서 우리 먼저 실존주의부터 한번 배워볼 거야. 자, 실존의 의미부터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실존이 도대체 뭐지? 실존을 쉽게 이야기하면 얘들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야. 그 지금 보라색과 만나고 있는 너희 한명한 명이 다 실존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속성을 강조할 때 철학자들은 실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실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현실적인 존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철학에서 실존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본질과 대비되는 말로 사용이 돼요. 본질하면 어때? 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속성, 이런 걸 본질이라고 부르죠. 반면에 실존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속성으로는 규정될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성,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강조할 때 실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야. 즉, 본질과 대비되는 말로 주로 사용됩니다. 실존주의에서는 특히 주체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인간 존재를 가리킬 때 실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실존주의가 왜 현대의 철학 사상의 대표적인 사조 흐름이 됐냐면,

과학기술 문명과 전쟁 속에서 너무나 비인간화되어가는 인간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개인적이고 현실적이면 상대화할 수 없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존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야. 뭔 소리야?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바로 직전 시간까지 우리 근대의 사상 공부했어. 칸트의 의무론, 벤당과 밀의 공리주의. 굉장히 보편적인 도덕의 원리를 이야기했죠. 근대 시대 전체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시대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보편적인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도덕 원리 같은 걸 수립하고 그런 걸 지켜나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시대의 그 인간 이성에 대해서 신뢰했던 그 분위기는요, 현대에 이르러서 풍선 바람 꺼지듯이 푹 사그러들어요. 왜냐하면 그 잘난 인간의 이성으로 발전시킨 그 과학 문명으로 결국 인간은 어때? 인류는 그래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전 세계가 1, 2차 세계대전의 그 포화 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현대의 사상가들은 보았잖아. 얘들아, 현대가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 문을 열었잖아요. 얘들아, 그 세계대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 참혹한 고통을 겪었겠니? 따라서 그 속에서, 아, 개인적이고 현실적이면 상대화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실존적인 문제가 이제 너무나 중요해진 거야. 따라서 삐뽀, 삐뽀.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실존주의 공부하면서 키야하사, 키야하사,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좋아, 사르트르까지 배울 텐데, 이 실존주의자들에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 이들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인간의 실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것으로는 인간의 실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다. 그런 것보다는 개개인의 무엇을, 그렇죠, 주체성을, 개개인의 실존을, 개개인의 주체적인 결단을 보다 더 강조하게 되죠. 인간의 본질을 이성에서 찾았던 기존 사상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거, 키야하사와 같은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실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불안과 고통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데요. 자, 같이 한번 그 실존주의 사상의 면모를 좀 하나하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가 이름이 제일 어렵다고 했어. 키야하사, 키야하사, 키야하사. 먼저 키키키,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입니다. 키, 야, 하, 사. 자, 먼저 키부터 가볼게요. 키르케고르의 사상을 이해할 때 우리가 먼저 실존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봐야 되겠다. 실존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 실존은 어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실존이야. 보라쌤도 실존이야. 아, 개별적인, 주체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키르케고르는 특별히 실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개인인데 어떤 개인이냐? 자,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무엇해야 하는, 그렇죠. 선택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처한 이한 사람. 자, 내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가장 자신의 실존이 잘 드러나잖아. 얘들아, 뭔가를 고르려고 할때 가장 자신의 자신다움이 드러나지? 그것처럼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요 상황에 처한 요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무엇이다? 실존이다. 라고 키르케고르는 이야기했고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바로 어떤 상황이다? 그렇지. 이게 바로 실존적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선택하게 되잖아. 여러분 앞에도 지금 많은 선택들이 있지. 우리 사탐 과목, 저 수능 과목 지금 끝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아, 윤사를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저 아직도 헷갈려요. 아, 저 대학교, 어느 대학 갈지, 무슨 과를 쓸지, 아, 나 걔랑 사귈지 말지. 얘들아, 우린 계속해서 선택에 직면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실존이고,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다 실존적 상황인 거야. 그런데, 이런 선택의 상황에 놓인 요 실존, 요 개인의 얼굴을 한번 봐봐.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유유 울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지. 얘들아,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을까? 그래, 이런 실존의 즉 선택의 상황은 우리한테 언제나 쉽지 않은 난제를 선물해 주거든. 얘들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나면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게 어려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의 무게 너무나 무거워. 그러니까, 이 실존적 상황에서 이 개개인, 이 실존적 존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때? 그렇지,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어. 천천히 보자. 결국,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이런 실존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때? 자신의 삶 앞에서 많은 문제 직면하게 되는데, 이런 실존적인 상황에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러한 지식으로는 우리의 실존의 선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어. 따라서 키르케고르는 이런 실존적 상황에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직 무언만이, 그렇지, 주체성만이 나에게 답을 줄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인간의 본질, 이런 거 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윤사 처음 공부할 때 1강에서 인간의 본질 이런 거 배웠지. 막 사회적 존재, 뭐 이런 거 배웠잖아. 막 윤리적 존재, 서사적 존재. 거대하고 일반적인 인간의 특징을 배웠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이 선택 문제에 직면한 실존적 존재인 나에게는 답을 줄수 없다는 거지. 그럼 나한테 답을 줄수 있는 건 뭐야? 오직 주체성만이 답을 줄수 있는 거야.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외쳤습니다. 오직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 진리이다? 좋아요. 주체성이 진리이다 라고 외쳤어. 자, 주체성이 진리라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거야?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 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봐. 그런데 이런 선택 앞에 놓인 우리 개인은 늘 무엇을 느껴? 불안을 느껴. 유유 지금 불안을 느껴. 왜?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의 무게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거든. 자,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따라서 주체적인 결정을 자꾸 어떻게 회피해. 나 그냥 어느 과 써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사람들이 다 저과가 좋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저거 써야 되겠다. 나 어느 대학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사람들이 다저 대학이 좋다고 하네. 그럼 나 그냥 저 대학 써볼까? 나 쟤랑 사귈지 말지 잘 모르겠는데, 내 친구들이 다 걔가 멋있다고 하니까 나 그냥 걔랑 사귀어 볼까? 이렇게 자꾸만 주체적인 결정을 무엇한다는 거야? 회피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회피의 끝은 결국 뭐야? 절망. 절망이야. 얘들아, 키르케고르는 이런 절망을 뭐라고까지 불렀냐면,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까지 매섭게 이야기했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키르케고르의 저서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가 이 절망의 문제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표현했구나. 정리해봐, 어렵지 않아? 실존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인 개인이야. 그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실존적 상황이야. 근데 선택 앞에서 우리는 늘 불안을 느껴. 그래서 주체적인 결정을 자꾸 회피해. 그러나 그 회피의 끝은 절망이야. 그 절망은 키르케고르가 뭐라고까지 불렀던 것이었어? 그렇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불렀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키르케고르는 우리가 이런 절망의 문제를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 절망의 문제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이야기했구나. 그럼 그는 과연 주체성의 진리라고 하는 그 입장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자, 키르케고르는 이런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절망을 극복해서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것 가능한 거야? 자, 그런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의 실존 단계가 있다라고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어? 그렇죠. 심리적 실존의 단계야. 첫 번째는 심리적 실존의 단계구나. 이건 말 그대로 향락적인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향락적인 삶을 살면서 어때? 이런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의 문제를 막 잊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향락적인 삶을 살면 결국은 어떻게 되지? 그래, 다 허망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 끝은 뭐야? 결국은 다시 한번 절망이라는 거야. 1단계의 실존인 심리적 실존 상태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극복할 수 없구나. 얘들아, 그런데 이런 절망은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런 절망을 통해서 어때? 인간은 그 다음 단계의 실존 단계로 점핑할 수 있거든, 도약할 수 있거든.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야? 그렇죠. 윤리적 실존의 단계입니다.
자, 윤리적 실존의 단계. 이미 앞에 윤리적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지. 어렵지 않겠다. 즉, 양심에 따라서 보편적인 도덕 윤리 규범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선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건 괜찮겠다.

근데 얘들아, 봐봐. 이렇게 선하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결론은 뭔줄 아니? 그 끝은 다시 절망이야. 왜냐하면 너희도 알잖아. 그런 윤리적인 도덕 규범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국은 그 윤리 규범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자신의 유한성을 직면할 수밖에 없잖아. 얘들아, 누구나 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그런 윤리적인 도덕 규범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니? 아니지. 결국은 지켜내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런 죽음에 이르는 병, 2단계의 실존에서도 극복이 안 돼? 그럼 얘들아, 다시 그 다음 단계로 점핑, 도약이 가능하겠지? 바로 세 번째 단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어? 좋아요. 종교적 실존의 단계입니다. 자, 종교적 실존의 단계지. 결국은 누구 앞에서? 좋아. 신 앞에서 1대1로 마주보고 서는 거야.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마주보고 서서 나의 모든 것을 초월적인 존재인 신에게 맡기고 살아가기로 어떻게 주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야? 결단하는 실존의 단계입니다. 쌤, 신이요? 맞아. 여기서 말하는 신은 스토아파나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일까? 아니면 그리스도교 사상가들, 아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초월적인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교의 신일까? 그렇지. 초월적이라고 나왔지? 아, 그리스도교의 신이구나. 아, 키르케고르도 그리스도교적인 신을, 그렇지? 믿었던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실존주의를 전개해 나갔던 사상가예요. 결국 그는 신 앞에 1대1로 선 단독자로서 아 자신의 모든 삶을 신의 뜻에 맡기기로 하는 이런 종교적인 실존의 단계에 이르러서 비로소 신의 사랑에 의해서 모든 불안과 절망의 문제를 벗어나서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은 완전하게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아, 키르케고르는 신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실존주의를 이야기했구나.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실존주의를 유신론적 실존주의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신 앞에선 단독자로 서는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은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는 당연히 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겠죠? 그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절대자 앞에 홀로 선다는 것이고요. 있는 곳 전체적으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서 믿음은 가장 내면적인 사건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자, 인간의 정신을 상위의 것과 하위의 것으로 구분했는데 한번 눈으로 보고 이해만 하면 돼. 그는 하위의 것은 문화, 규범, 학문과 같이 보편적인 거야. 그런데 이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은 어때? 우리에게 답을 줄수 없잖아. 주체성이 진리잖아. 그런 의미에서 그는 상위 것을 중시합니다. 이것은 절대자와의 관계에 기초한 내면성, 즉 신 앞에선 단독자였지. 아, 1대1로 신 앞에서 마주서는 그런 개별적인 것, 즉 개별자였습니다. 키르케고르는요, 이런 개별자, 즉 상위의 것이 보편적인 것, 즉 하위의 것의 의미를 규정한다. 상위의 것이 하위의 것을 규정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 정신의 중심은 보편성을 지향하는 이성이 아니라 절대자 그 자체이다라고 하면서 신 앞에선 단독자로 설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의 사상 우리 원전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한다는 것, 즉한 개별적인 인간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신 앞에서 오직 혼자 된다는 것이고 이는 막대한 책임성 앞에 선다는 것이다. 아, 신 앞에선 단독자, 대표적인 키르케고르의 표현이 나왔네요. 자, 그는 이야기합니다. 아, 결국은 사람이 무엇을 선택한다 해도 신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때? 그렇지,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 신 앞에선 단독자로 설 때만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실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어버렸다면 인간으로서 실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잊어버렸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그렇죠. 절망을 극복하고 진정한 실존을 회복하는 단계는요. 종교적 실존의 단계다. 신 앞에선 단독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볼수 있었습니다. 자, 키 했으니까 이제 야로 가야 되겠지. 다시 한번 좋아. 키, 야, 하, 사. 두 번째 야스퍼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야스퍼스는 인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죽음, 고통, 투쟁, 뭐 책임, 뭐 죄책감.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은 그런 한계 상황으로 인간 앞에 다가온다.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아주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면서 인간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어떤 노력을 다 해도 이성, 과학 다 총동원해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서 인간은 당연히 뭘 느껴? 그래서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좌절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런 좌절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요. 이런 한계 상황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누구를, 그렇죠, 초월자, 즉 신을 인식하고 그 신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야스퍼스 한계 상황 같이 볼게요. 죽음, 고통, 투쟁, 책임, 죄책감 등과 같이 인간이 어떤 수단을 총동원해도 절대로 피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죽음을 들수 있는데, 얘들아. 객관적 사실로서의 죽음 자체는 한계 상황이 아니야. 인간 언젠가 죽지. 이건 한계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죽는구나. 그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죽음이 한계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죽음이 다 한계 상황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만 한계 상황인 것도 아니야.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한계 상황 중에서 대표적인 건 죽음이다라고 하는 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이성이 기반을 둔 객관성과 보편성을 통해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죠. 자, 이런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 그렇지, 좌절과 흑흑 절망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쁜 건 아니라고 했어. 오히려 자신의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어때? 그렇지,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함으로써, 그렇지, 참된 실존에 이룰 수 있는 거야. 아,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는 이런 주체적인 결단을 함으로써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고요. 그런 한계 상황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자, 즉 누구에 대한, 그렇죠, 신에 대한 경험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할수 없는데, 내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아, 신은 그것을 할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는 어때? 그렇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실존의 경험이다라고 야스퍼스는 이야기하죠. 자신의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인정하고요. 그 속에서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초월자를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생각해봐. 한계 상황에서 인간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 좌절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 야스퍼스는요, 이 좌절이라고 하는 건 초월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암호이다. 즉, 좌절은 존재의 참모습을 풀어헤치는 암호다라고까지 표현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한계 상황을 겪어서 좌절했다면 그것은 초월자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라는 거야. 초월자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DM과 같은 것이다 라고, 네, 야스퍼스는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언제라도 마주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상황으로서의 좌절의 심연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럴 때 스스로의 상태를 자각하고 이를 과감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과단성을 통해서 오히려 존재의 참뜻을 깨닫고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스퍼스는요, 인간의 존재 방식을 현 존재, 의식 일반, 정신 실존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에 가장 우위의 존재 방식이 실존이다. 이 실존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계 상황을 직시해야 하고요. 동시에 나만 실존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그런 타자도 역시 실존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타자와 비교하지 말고 실존적인 사귐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존주의자들이 너무 자신의 실존 문제에만 너무 고립되어서 몰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지. 아, 타자도 역시 실존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타자와의 연대, 이런 것들도 실존주의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원전 자료 한번 볼게요. 죽음, 고통, 투쟁, 죄책과 같은 이런 상황. 실존성이 직접 실현되는 한계 상황이다라고 불렀죠.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어때?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할 수 있고요. 그런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정면에서 받아들일 때 초월자가 전달하는 이런 암호로서의 좌절을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지, 초월자를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야하사, 이제는 하이데거까지 한번 볼게요.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현존재는 우주 가운데 인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야스퍼스도 아까 현존재란 말이 살짝 나왔는데, 야스퍼스는 현존재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의미로 사용했어요. 하지만 지금 공부하는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현존재란 말을 사용합니다. 현존재는

불안, 공포, 좌절, 절망, 이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야. 왜냐하면 오히려 죽음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직면함으로써 죽음 앞으로 한번 달려가 보는 거야. 한번 죽음 앞으로 오히려 달려가 봄으로써 자기 인생이 단한 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삶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라고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이러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존재의 본질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라고 하이데거는 생각했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현 존재로서의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자,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어요. 따라서 죽음을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용하는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얘들아, 하이데거는 죽음 앞으로 달려가 보라. 죽음을 내 앞으로 앞당겨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해하면 안 돼. 죽음을 시도해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일이면 죽는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내가 한달 뒤면 죽는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어때? 더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삶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더 나답게 실존을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삶의 유한성과 일회성을 깨달음으로써 일상적이고 획일화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인간의 현 존재의 의미와 실존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스스로 삶을 창조해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면서 진정으로 본래적인 나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이데거의 현 존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 존재는 자기의 존재를 문제로 삼는 특별한 존재,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이런 존재로서 늘 죽음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불안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 존재의 본질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죠. 오히려 현 존재가 자신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만큼 삶이 한 번밖에 없고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써 남들이 시킨 대로 살아가는 일상적이고 획일화된 삶에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나다운 삶, 본래적인 삶, 실존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야하, 기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사상 같이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하시고요. 여러분의 고백 남겨주세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올해는 7회분으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또 오픈을 했는데요. 수능 특강 끝나고 나서 6월 모의평가 보기 전에 진짜 시험처럼 여러분이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 자세로 한번 풀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문제들 정말 정말 많고요. 그리고 시간 관리 연습하는데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이 강의 활용하는 많은 학생들의 경우에 표문제부터 이제 궁금해서 해설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 강의 표문제는 가장 앞에, 전반부에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15번 문제하고 20번 문제부터 먼저 풀이를 하고 그리고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고요. 이 15번 문제는 사회보장제도 표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보장제도 표문제에 몇 가지 문제 유형이 있는데 이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 삼중수혜자를 묻는 여기 삼중수혜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중수혜자가 나왔을 때 우리 중복수혜자와 관련된 문제들은 풀어봤어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또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개다 동시에 중복받는 사람의 비율까지 문제로 나왔을 때 풀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익히시고 그리고 나중에 기출 보면 이 삼중 수혜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게 되고 더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은 뭐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표문제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초연금제도 A. 그러니까 기초연금제도 뭐야? 공공부조지. 즉 국민연금제도 B, 사회보험이지. 그렇죠? 그다음에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요? 사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중수혜를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통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A는 지금 살펴보셨다시피 기초연금이니까 공공부조 이렇게 쓰겠습니다. 공공부조 쓰고요. 그다음에 B는 보험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C는 서비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A의 수혜자는 15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리고 B의 수혜자는 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의 수혜자는 기업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찾아야 되겠네. 네. 이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중수혜자는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20%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상호부조의 혜택을 받는 건 여기 이 중에서 뭐? 그렇지 B지 B. 그쵸? B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의 중복수혜자 중에서 삼중수혜자 수는 중복수혜자 중에서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자, 여기. 중복 수혜자 중 B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수의 20%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중복 수혜자를 찾아볼게요. 중복 수혜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중복 수혜자인데 B의 중복을 받는 사람들 A랑 B죠. 지금 이 면적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여기는요. B랑 C죠. 그쵸? 지금 보시면 중복 수혜자는 다 어디가 되냐면 중복 수혜자는 여기 중복, 여기 중복, 여기 중복인데 그 중복 수 중에서 B의 중복을 받는 사람의 20%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여러분 보시면 A와 B를 받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 이렇게 써볼게요. 그다음에 A와 C를 받는 사람들, A와C는 바로 여기죠, 그렇죠? A와 C는 여기가 되니까 여기가 1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B와 C를 받는 사람은 7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면적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5와 7을 보시면 여기 이 삼중수혜자는 지금 여기가 삼중수혜자가 여기가 되는데 ABC를 모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X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5 안에도 X가 들어가고 그렇죠? 여기 7 안에도 X가 두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B의 중복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냐면 12에서 5 더하기 7, 12에서 X가 두번 들어가니까 X를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B의 중복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잖아. 이거의 20%야. 그러니까 얼마? 여기 곱하기 0.2를 곱한 것이 바로 어디? 삼중수혜자이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다시. B의 중복 수혜를 받는 사람들, 지금 파란색 면적으로 색칠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20%가 바로 삼중 수혜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나온 거야.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 0.1을 없애려면 50 곱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게 50 곱하면 12-X는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 되나? 네. 5X. 이렇게 되는 것이고 x 넘겨주면 예. 결국 x는 얼마가 돼요? 2하고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x가 2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 정리할 수 있더라는 거죠. 이제 지워서 여기 바로 삼중수의 x가 얼마? x가 2하고 됩니다. 그러면 여기 a랑 b를 받았던 게 5니까 여기가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다음에 B랑 C를 받았던 사람이 7이니까 여기가 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 8 이렇게 되면 여기 10 이렇게 됐으니까. 다 했죠? 이제 공공부조는 15였습니다.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러니까 13을 빼주면 여기가 2 이렇게 되네. 그렇죠? 공공부조만 받는 사람은 2라고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만 받는 사람은요? 사회보험만 받는 사람 60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사회보험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서비스만 받는 사람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렇지. 그 다음에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볼게. 비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10%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A랑 B랑 C를 받는 사람은 90%야 이 얘기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를 다 이렇게 모두 받는 사람은 90%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 더해서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 이렇게 하면 15.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하면 15. 여기다가 65를 더해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80이지. 그치? 그러면, 아, 여기 서비스만 받는 사람 10이구나. 이렇게 구해지더라. 그래서 다 구한 겁니다. 그렇죠? 뭐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거 하나도 없어. 예, 그냥 이거 산수 하나 해낸 거야. 산수 하나 해낸 것이고, 이제 답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가볼게. 기억은 10이다. 기억은 B와 C를 공통으로 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B와 C를 공통으로 받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B와 C를 공통으로 받는 사람, 여기네. 그치. B와 C를 공통으로 받는, 기억이 아니죠. 기억이 여기죠. C를 받는 사람이죠. C를 받는 사람은 여기 전체가 이렇게 됩니다. 그쵸? C를 받는 사람. 따라서 10, 20, 25가 되는 거지. 그치? 노란색 면적으로 한 부분. 따라서 얼마? 25다. 라고 해야지 맞는 거야. 틀렸죠? 두 번째 가볼게요. A, B, C 중에서 두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A, B, C 중에서 두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어딨어? 지금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그치? 네. 가운데. 이중, 삼중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18이 되는 거지. 그쵸? 따라서 20%를 넘지 않습니다. 18%예요. 그래서 틀린 거죠. 다음 가볼게요. 공공부조의 혜택만 받는 사람. 공공부조의 혜택만 받는 사람 어디 있더라? 공공부조의 혜택만 받는 사람 여기. 2%. 그러면 삼중수혜자랑 어때? 같이. 그치?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가볼게. 사회보험의 혜택만 받는 사람은, 사회보험의 혜택만 받는 사람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렇죠? 60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의 혜택만 받는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 그래서 얼마? 10. 그래서 몇 배? 6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각 제도의 수혜자 중,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각 제도의 수혜자 중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가 가장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 제도의 수혜자를 한번 해볼게요. A, B, C 여기 다. 예. A의 수혜자는 얼마예요? 예, A 공공부조의 수혜자는 전체 15입니다. 여기서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고 공공부조만 받는 사람은 2이죠. 그렇죠? B는요? B는 전체 얼마예요? 70입니다. 70 중에서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고 그 B, 사회보험만 받는 사람 60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전체 얼마가 되냐면 25로 찾았습니다. 그렇죠? 25 중에서 사회서비스만 받는 사람은 10입니다. 따라서 이 비율은 비금전적 지원으로 원칙으로 하는 거, 비금전적 지원으로 원칙으로 하는 거 어떤 거? C가 가장 낮아요? 아니죠. A가 가장 낮습니다. 15 중에서 2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예. 뭐가 만만치는 않지만 한번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고 삼중수혜자와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다. 네. 살펴봤고요. 이제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가볼게요. 두 번째. 네. 언제나 늘 나오는 거 보시면 인구 부양비 관련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T년과 T 플러스 30년의 인구 구성 나타내주고 있고 총 부양비가 다음과 같이 T년이 T 플러스 30년의 1.5배이다.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유소년 인구는 T년과 T 플러스 30년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언제나 늘 그렇듯이 T년과 T 플러스 30년의 인구 구성을 다 이제 구해야 돼. 인구 구성을 한번. 항상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둘, 셋 하면 T년 그리고 T 플러스 30년. 30년에 0에서 14세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 이렇게. 예. 그리고 나서 한번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료를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여기에

아래 보시면 피부양 인구 분의 노년 인구 이렇게 돼 있어. 그럼 피부양 인구가 뭐야? 부양을 받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부양을 받는 인구니까 이 피부양 인구는 노년 인구랑 유소년 인구를 합한 거야. 그러니까 노년 인구랑 유소년 인구를 합한 것 대비 노년 인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아, 노년 인구가 4라면 유소년 인구가 상대적인 크기가 얼마겠어? 1이겠지. 그치? 왜냐면 5가 나온 건4 플러스 1에서 5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유소년 인구랑 노년 인구의 상대적인 크기가 1대 4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티년도 한번 가볼게요. 티년에 보시면 여기 노년 인구가 1이라고 하면 유소년 인구도 얼마겠어요? 1이겠죠. 그쵸? 1대 1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이 더해서 여기 2가 나오고 더해서 5가 나온 거니까. 그쵸? 그래서 유소년 인구랑 노년 인구의 상대적인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 플러스 30년도 한번 가볼게. T 플러스 30년을 보시면 유소년 인구가 1이라고 했을 때 노년 인구가 4다. 이렇게 한 거지. 그치? 1대 4야. 그런데 여기 이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노년 부양비에서 유소년 부양비를 뺀게 6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소년하고 노년이 1대 4의 크기인데 만약에 이 부양인구를 한번 5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0에서 14세 인구를 하면 유소년 부양비가 나오죠. 그쵸? 5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얼마나요? 20하고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는 5분의 4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나와요? 그렇지. 80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빼보면 80에서 20을 빼면 60하고 딱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상대적인 크기가 1대 5대 4구나. 라고 하는 게 구해지더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유소년 인구가 10이라고 할때 50, 40이 되겠구나. 그래서 전체 100%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총 부양비가 얼마가 나오지? 총 부양비는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뭐?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랑 노년 인구의 합. 그러니까 50분의 50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야? 100. 그렇지. 총 부양비가 100 하고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T 플러스 30년의 총 부양비를 총 부양비. 얘가 100이야.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위에 나온 것처럼 총 부양비는 T 플러스 30년이 T년이 T 플러스 30년의 1.5배이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150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치? 총 부양비는 엄청나게 큰 정보입니다. 여러분, 총 부양비가 150이라고 하는 것은 15세에서 64세 인구와 그리고 나머지 피부양 인구의 상대적인 크기가 얼마여야 돼? 2대 3이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40이면 나머지 여기 두개 합해서 60. 40분의 60 곱하기 100 해보세요. 그러면 150 하고 나오지. 그래서 지금은 이게 총 부양비가 150일 때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얼마이지? 이걸 막 계산해야 되는데 자꾸 풀다 보면 이게 40대 60이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여기서 구했습니다. 뭐예요?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크기가 1대 1이다. 즉, 나머지 60을 둘이 반반씩 나눠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30이면 여기가 30. 그래서 10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다 구했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뭐, 유소년 인구는 T년과 T 플러스 30년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따라서 유소년 인구가 T년과 T 플러스 30년이 같으니까 T 플러스 30년의 인구가, 아, 여기다.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3배. 여기가 30이면 전체 인구가 300명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3, 5, 15, 3, 4, 12. 이렇게 맞춰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다 했다, 이제. 예. 그리고 여기 한번 T년도에 노년 부양비하고 유소년 부양비를 구해서 빼볼까요? 어때요? 노년 부양비랑 유소년 부양비 구할 필요가 없지. 왜? 노년 부양비하고 유소년 부양비가 같잖아. 왜냐하면 0에서 14세 인구와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같기 때문에 40분의 30 곱하기 100, 40분의 30 곱하기 100, 75, 7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빼주면 얼마가 된다? 여기 0 하고 나오게 됩니다. 끝난 거지. 그치?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얼마다? 0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0보다 작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두 번째, 노령화 지수는 T 플러스 30년이 T년의 4배이다 라고 얘기했어. 여러분,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0에서 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의 상대적인 크기야. 그래서 T년도에 해보시면, T년도에 0에서 14세 인구 30분의
30 곱하기 100, 그럼 100이네. 그렇지? 100 하고 나오게 되고, t 플러스 30년에 해볼까? 얼마예요? 네. 0에서 14대 10분의 40 곱하기 100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400. 예, 여기 있죠. 저기 있죠. 400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t 플러스 30년이 t년의 4배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부양 인구는 t 플러스 30년이 t년의 3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부양 인구 한번 해볼까? 여기가 부양 인구, 여기가 부양 인구. 어때? 3배보다 크죠? 5, 3, 아, 4, 3, 12, 120보다 크니까.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모두 t 플러스 30년이 t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 해볼까? 이게 크다, 작다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 분수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t 플러스 30년하고 t년에 유소년 부양비, 여기다 써볼게요. 유소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t년 어떻게 써요? 40분의 30 곱하기 100이고요. t 플러스 30년은요, 50분의 10 곱하기 100입니다. 어디가 더 커요? 예, t년이 더 큽니다. 예, 유소년 부양비 구해보는 거지. 노년 부양비 한번 해볼게. 40분의 똑같이 30 곱하기 100이고요. 그 다음에 50분의 40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네, t 플러스 30년이 크지. 그치? 그런데 모두 t 플러스 30년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수능형이야. 이 정도면. 이 수능형으로 나온 것이고, 수능 문제 정도의 난이도가 됩니다. 결코 이그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문제들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진짜 잘 활용하시면 시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표문제들은 정말 수능 이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몇 번씩 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미음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하고 나오는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과 관련된 문제 언제나 늘 나오는 거죠. 코스타리카 몬테베르데 지역의 열대 운무림에서 서식하는 황금 두꺼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 두꺼비가 여기서 서식한다는 거야. 인간의 의도 의지와 무관하게 얘가 뭐예요? 그렇지,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 이렇게 쓰시면 되고. 두 번째, 양서류로 화려한 황금빛 외형 덕분에 주목, 주목.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얘는 뭐다?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쵸? 예. 다음 가볼게. 이제 1989년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관찰 기록이 없어서 멸종된 생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간주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겠어요? 맞아요.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에 황금 두꺼비와 같이 작은 생명체는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하대. 이러한 생명체가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한 건 인간의 의도 의지와 무관한, 그렇지, 자연성이 부족한 거. 이건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 그래서 황금 두꺼비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 치트리디 곰팡이와 같은 질병의 확산, 이런 질병이 확산된 것도 인간의 의도 의지와 무관한 자연현상인 거야. 따라서 이게 문제 유형이 보통 두 개, 두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지금처럼 이게 최근에 이 평가원에서 나왔던 겁니다. 다섯 개가 그냥 그대로 나왔고, 하나씩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더안 어렵죠. 예, 가볼까요? 기역과 같은 현상은 가치함축적이다. 자연현상인데 가치함축적이 아니지. 뭘 가치적이죠? 그래, 틀렸고.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개연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이 뭔데요? 사회문화현상. 개연성, 확률성. 맞아요. 맞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디귿과 같은 현상은 또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사회문화 개연성, 확률성이야. 따라서 확실성 아닌 거죠? 틀렸고. 리을, 자연현상은 인간과 분명합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예외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불분명하다라고 했으니까 어때? 틀린 것이고. 마지막에 여기 있네요. 사회의 규범적 요구가 반영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당위 법칙이죠. 마땅히 당할 일. 요즘은 뭐 당위 법칙이다 또는 사실 존재 법칙이다 이런 개념 설명을 쓰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마땅히 당할 일,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범적 요구가 담겨 있는 거지. 그래서 미음은 자연현상이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점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관점 나오는 순간, 그렇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진짜 기본 문제 수준으로 나왔어. 지금 앞에 풀었던 표 문제에 비하면 얘는 그냥 정말 기본 수준이에요. 키워드 찾아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판정 시스템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오심이 감소하고 판정 기준의 일관성이 높아져서 판정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만이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를 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 통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에 뭐가 나타났는데 얘가 전체적으로 효율성 또는 여기 사회 통합을 위한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뭐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기능론이지. 그렇지?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역시 어려운 내용이 아니겠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지요. 1번. 본질적으로 조화 균형. 끝난 건데. 예. 따라서 옳은 것은 했으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가 맺고 있는 상호 의존 관계 어때? 상호 의존, 상호 유기적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경시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세 번째, 개인이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 부여, 자율적, 능동적, 여러분 뭐예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사회의 질서를 특정 계층에 여기 있네요. 특정 계층에 의한 강제와 억압의 결과물, 사회 질서라고 해도 되고 사회 규범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 나온 거. 그래서 이 사회 질서, 사회 규범을 특정 계층이 또는 지배층이 그들의 강요의 결과 한다라고 하면 갈등론인 거야. 아니면 이 기능론은 뭐라고 해야 돼요? 사회 전체 구성원의 합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그치? 그래서 틀렸고, 이 여기에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가 상황과 주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는 건,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 상황 정의하느냐, 강조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쉬운 문제. 네, 진짜 쉬운 문제.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나와 있고, 여러분 여기 외에 다음에 보면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실험법 이렇게 해서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된 문제들은 지금 다음처럼 뭔가 약간 퀴즈처럼 나올 때,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자료 수집 방법, 뭐에 대해서 묻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치. 먼저 여기 진술에서 무엇을 묻는지 압축적으로 핵심을 먼저 끄집어내야 돼. 그리고 점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0점이나 만점, 이게 가장 큰 힌트가 됩니다. 여기 0점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방법론적 이론론을, 방법론적 이론론에서는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거. 따라서 뭐가 된다? 질문지법, 실험법이 됩니다. 질문지법이나 실험법. 실험법이 되는 것인데 여기 지금 0점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O라고 한 B, D에는 질문지법, 실험법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A하고 C가 질문지법, 실험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B하고 D가 면접법하고 참여관찰법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라고 이제 범위를 좁힐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가볼게요. 두 번째,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후 그로 인해 나타나는 인위적인 조작을 가했대. 그럼 여러분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실험법이 되는 거죠. 실험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하고 C 중에 실험법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가 실험법이면 돼안 돼? 그러면 점수가 1점이 아닙니다. A가 실험법이 되면, A가 실험법이야. 그러면, 오, 실험법이 잘 체크했어. 이것도 맞아. 그렇죠? 실험법이 아니라고 한 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 이것도. 실험법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점이 아니야. 그치? 네. 따라서 A가 실험법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뭐냐면, 아, C가 실험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C가 실험법이고, 그 다음에 A가 질문지법이구나.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답을 찾아보면, 질문지법에 실험법이라고 했으니까 X. 실험법인데 X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틀렸고. 그쵸? 여기 B는 실험법이 아닌 거에 O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틀렸고. 여기만 맞아서 1점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찾은 거야. A가 질문지법이고 C가 실험법이다라고 하는 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세계에 참여한다.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세계에 참여한다. 끝난 거죠. 바로 참여관찰법이죠. 참여관찰법. 점수를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점수를 가서 딱 보니까 3점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 이거 점수 계산해 보면 된다. 질문지법인데, X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았어. 그 다음에 실험법인데, O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네. 그쵸? 예. 네. 그러면 여기 O라고 한 얘가 참여관찰법이 되어야 되죠. 그쵸?

따라서 D가 참여 관찰법이고, B가, 아, 면접법이구나. 예. 그래서 3점이 나왔구나. 여기에 맞고, 그리고 여기 틀렸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고. 그래서 3점이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가 무엇인지 다 찾아냈어. 이제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보시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 어떤 거야? 질문지법, 문자 언어나 음성 언어를 통해서, 면접법, 대화를 통해서,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지법과 면접법에 동그라미 해야 되는데, 여기 X했어. 여기도 틀렸어. 여기도 틀렸어. 예. 그 다음에 실험법은, 실험법에다 X했으니까 맞네요. 근데 여기 5했어. 그러니까 틀렸어. 몇 점이에요? 1점 하고 됩니다. 그쵸? 네. 그러면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3번. 3번 문제의 정답은 1번. 기억은 1점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끝난 거죠. 예. 이제 답 찾아볼게, 다음 거.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서적 교감 중시하는 거 어떤 거? 즉, A하고 B 중에서 면접법이죠. 그쵸? 면접법이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지.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시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낮다. B하고 B는 C에 비해 라고 했어. B는 면접법이고 C는 실험법입니다. 따라서 실험법이 더 낫지. 그치? 그러니까 틀렸고. 세 번째,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한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참여 관찰법입니다. 그래서 C와 D 중에 D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로 써서 틀렸고. 마지막,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D하고 A를 비교했어. 구조와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처럼 사전에 미리 딱 정해진. 따라서 A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다 반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건 진짜 수능형이야. 그러니까 사실 2번 문제 같은 건 되게 평이하게 나온 거죠. 관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평이하게 나온 것이고, 이 3번 문제와 같은 유형들은 잘 익혀두시고 수능형입니다. 이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라고 했고, 1단원에서 매번 출제되는 사회조사 과정과 관련된 문제예요. 연구 목적 보세요. 저소득층 아동의 저소득층 아동이네. 얘가 모집단이 되겠네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 연구 목적이나 가설의 모집단이 나타납니다. 모집단이 나타나고, 인간관계 및 타인, 여기. 인간관계 및 타인 존중 태도에 무슨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 목적이나 사실은 가설에서 독립변인과 정석변인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찾았네요. 뭐냐면, 인간관계 타인 존중 태도에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이야.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독립변인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얘네가 뭐예요? 영향받는 종속변인이 되겠습니다. 종속변인이 하나, 두개 있어. 예, 하나, 두 개. 그러니까 가설도 두개 세웠습니다. 가설을 다 가서 보니까. 저소득층 아동의 인간관계 능력을 이 프로그램이 타인 존중 태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독립변인 하나, 종속변인 두 개. 이렇게 해서 가설도 두 개. 그리고 가설이나 연구 목적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가설이나 연구 목적에 여기 저소득층 아동에서 모집단도 다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정 보니까 어떤 시에 소재한 지역 아동센터 아동 중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2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씩 배정을 했어요. 복지개발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기초로 해서 갑이 연구 목적에 맞게 뭔가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A 집단에게는 2주에 50분에 걸쳐서 뭐 했고, 그 다음에 B 집단은 평소대로 생활하도록 했다. A 집단과 B 집단이 있네요. A 집단에 여러분 뭐 했어요? A 집단에 독립변인을 처치했습니다. 독립변인 처치. 독립변인을 처치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실험 집단. 그치. 응. 그러면 B는 뭐가 되는 거죠? 동제 집단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인간관계 능력은, 여러분 인간관계 능력, 여기 보면, 종속변수 첫 번째 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저 보니까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 신뢰도, 친밀도. 이런 걸로 구체화시켰어요. 2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했고, 그 다음에 타인 존중 태도. 라고 하는 여기 두 번째 거,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거 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거 여기 있죠. 두 번째 거. 얘는 바로 친절, 봉사, 관용, 협동 준도를 파악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 이게 바로 뭐예요? 맞아. 개념의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가

효과가 나타났다.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한 거야,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1번, 1번. A 집단이 뭐? 실험 집단. A 집단, 실험 집단이라고 우리 썼습니다. A 집단이 독립변이 처치했으니까 실험 집단이고, B 집단이 통제 집단이 되는 거지? 틀렸고. 두 번째 가볼게. 기억은 갑의 연구에서. 기억이 뭐냐면, 바로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 20명, 20명 선정한 거예요, 여기 20명. 예,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입니다. 이 모집단은 바로 뭐라고?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하는 연구 목적의 전체 집단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연구 목적이나 가설에서 우리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기억 아니에요, 모집단. 네. 그 다음에, 니은을 통해서, 니은에 여기 보면 복지개발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기초에서 이 사람이 수정 보완을 했어. 이걸 통해서 여러분, 2차 자료를 활용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2차 자료? 2차 자료는 뭐지? 원래 있었던 자료를 다시 재분석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연구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복지개발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서 이 사람이 직접 수집하고 있는 거야. 10명, 10명에서 실험을 통해서 직접 수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자료를 수집한 거야. 2차 자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 번째 가볼게요. 디귿은 독립변인의 처치이다. 맞아요? 디귿은 독립변인을 처치해서 실험 집단이 됐던 거. 우리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가볼게요. 미음은 리을과 달리 종속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리을도 미음도 다 뭐야? 종속 변인이야. 종속 변인이야. 둘다다 종속 변인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 과정이 나타나 있는 거야. 따라서 달리가 틀렸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수능형. 진짜 좋은 문제들 많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풀어봤고, 이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5번은 이제 쉬운 문제다. 해볼까?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정말 매번 출제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개인 강조하면 사회는 이름뿐 명목론. 사회 강조하면 사회 실제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읽어볼게요. 특정 상황에서 보인들은 개인들의 사고나 행동은 그 상황에 대한 개인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끝난 거야. 뭔가 사회 구조에 외재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개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은 그가 속한 사회 가치 규범에 의해서 강제된 결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끝난 거야. 강조하고 있는 사회 실제론이구나 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답 찾아볼게요. 첫 번째.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맞아요? 사회 구조가 정해준 대로 하는 거. 그래서 사회 구조의 외재적인 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니까 맞는 얘기가 됩니다. 맞고요. 두 번째. 개인은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주체이다. 그럼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사회의 특성은 개인의 특성으로 이거 아주 중요한 선지입니다. 봐. 사회의 특성은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예. 왜냐면 사회 실제로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사회는 개인의 합그 이상. 따라서 사회를 설명할 때 개인으로 이렇게 되돌려서 설명이 돼안 돼? 사회는 개인의 합그 이상으로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데,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으로 되돌려서 설명할 수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원될 수 없는 거지. 따라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회 명목론은 어때요? 사회는 이름뿐. 사회는 개인의 합일 뿐이야. 따라서 사회를 설명할 때 개인으로 환원, 되돌려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이다. 뭘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치, 개인을 강조하는 거지. 개인의 이익, 개인적인 측면. 따라서 이건 개인 강조하고 있는 사회는 이름뿐 사회 명목론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6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볼게요. 네, 기역 이응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내 집단, 준거 집단, 성취지위,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단원 제일 처음에 나온 사회화지 역할 관련해서 매번 나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리에 관심이 많은 갑은 대학교 조리학과 여기 표시해 볼게요. 진학하기를 희망했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회사에 경영하기를 바라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서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고 경영자로서의 삶에 관심이 없었던 갑은 가족을 설득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설득하여서 자퇴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리학원에 다녀. 그래서 이 대학교의 조리학과 진학을 위한 것이라 매일매일 학원 다니면서도 너무 행복해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들은. 첫 번째, 기억. 여기 기억. 대학교 외식 조리학과는 갑의 네 집단, 맞아요? 네 집단이면 어떻게 돼야 돼?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소속 감을 느껴야 돼. 또, 준거 집단은요,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야. 외식 조리학과에 진학하기를 희망했지만, 이렇게 돼 있어. 진학 못했지. 그럼 소속이 안돼 있지. 따라서 내 집단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따라서 해당되지 않지만, 맞아요. 내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어. 소속이 안돼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외식 조리학과 가기 위해서 요리학원 다니고 그랬습니다.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라고 볼수 있겠지? 그렇죠. 따라서 이거 맞는 얘기가 되고 정답은 바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니은 아버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 가서 볼까? 미음이 뭐가 있냐면 미음 경영자 있네. 어디가 틀렸을까?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예, 저기 아내, 남편 진짜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성취지라고. 그래서 경영자도 그렇고 아버지, 어머니 다 성취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비읍, 자퇴했어. 아, 이거 적응 못하겠어서 자퇴했어요. 이게 사회적 제재입니까? 내가 스스로 이게 안 맞아서 그만둔 거야. 예, 사회적 제재라고 보기가 어렵죠. 예, 틀렸고요. 다음, 비읍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퇴한 다음에, 리을이 뭐냐면, 리을 어딨죠? 여기, 대학교 경영학과 있네요. 경영학과는 갑의 네 집단에서 외집단으로 변화됐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경영학과를 네 집단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소속되어 있었으나 소속감을 느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 그리고 외집단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외집단은 뭐냐면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이질감, 적대감을 느껴야 돼. 그런데 뭐안 맞아서 나오긴 했는데 이질감, 적대감까지 느꼈다. 뭐 그런 내용도 추론할 수 있지는 않잖아. 그래서 외집단으로 변하였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이응 가볼게요. 이응 이 대학교. 대학교는 D급 가족, 그 다음에 요리 학원과 달리 선택 의지에 따라서 여러분 여기 표시해 보겠습니다. 선택 의지에 따라서 결합된 사회 집단을 여러분 뭐라고 해요? 결합 의지에 따라서, 선택 의지에 따라서 된 것을 이익 사회라고 하죠.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건다 이익 사회입니다. 따라서 어디 이익 사회? 대학교도 이익 사회고요. 그리고 요리 학원도 이익 사회예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하지만 가족은 어때? 본질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얘는 공동 사회야. 그래서 틀린 거지.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7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공식적 사회 기관, 그다음에 자발적 교사체. 최근에 보면 이렇게 사회 집단들이 나와요. 여기 사회 집단들. 예, 사회 집단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뭐까지 같이? 사회화 기관까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공식 조직과 공식적 사회화기관은 다른 거야. 아주 중요하단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시민단체는 A와 B 모두에 해당한다. 여러분, 시민단체가 일단 뭐에 해당하는지 써볼까요? 시민단체는 공식 조직이죠. 그리고요, 자발적 교사체죠. 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교사체입니다. 예. 따라서 A와 B의 공식 조직이나 자발적 교사체가 있겠네. 그렇지? 다음 가볼게. 학교는 B에 해당하지 않지만 C에는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둘 중에서 공식 조직에는 해당하죠. 그렇죠? 자발적 교사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B가 자발적 교사체구나. 그리고 A가 공식 조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따라서 학교는 B에는 자발적 교사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제 하나 남은 거 뭐예요?
학교 공식 조직이잖아.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거 C. C가 아 사회화 기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구나. 다 구했네요. 사회화 기관. 그다음에 D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D는 비공식 조직. 아, D가 비공식 조직이구나. D가 비공식 조직. 이렇게 다 구한 거죠. 그래서 C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C가 뭐, 바로 뭐냐면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D는 뭐냐면 비공식 조직에 해당되는 거 찾아보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역에는 사내 노동조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내 노동조합은 여러분 어때요? 사내 노동조합 이거 여기 사내 나온 것 때문에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내 동호회 하면 비공식 조직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사내 무슨 무슨 동호회에 이 형식을 띠게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 사내 나와 있어.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노동조합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공식 조직이야. 근데 앞에 사내 해가지고 뭔가 함정을 넣어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공식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아니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교육 기관이니까. 그래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아니지만 비공식 조직도 아닌 거야. 따라서 여기 기억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D와 달리 비공식적 A가 뭔데? 공식 조직이잖아. 공식 조직은 공식적 규범에 따라서 제재를 하니까 여러분 학교, 회사 이런 데 어렵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B는 C와 달리 가입과 탈퇴의가 자유롭지 못하다. B가 자발적 교사체인데요. 자발적 교사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A에 해당하는 집단 중에서 다시 말하면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집단 중에서 C에 해당하는 C가 뭔데?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이 없어요? 있지. 학교. 예. 네. 학교는 공식 조직이자 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따라서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이네요. D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 중에서 D는 뭐지? 비공식 조직이야. 비공식 조직은 다 뭐에 속해요? 자발적 교사체에 속하잖아. 따라서 B에 해당하지 않는 집단은 없습니다. 비공식 조직은 다 자발적 교사체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탈 이론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낙인 이론, 디르케메 아놈이론, 차별교제 이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갑은 일탈 이론 A, B의 응답에 예, 아니오로 일치하는 질문을 갑은 그 다음에 B와 C의 예, 아니오로 일치하는 질문을 말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볼까요? 갑이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1차적 일탈에서 2차적 일탈로, 1차적 일탈, 2차적 일탈 설명하는 거 뭐죠? 낙인 이론입니다. 교사가 갑은 A와 B의 응답이 여기 보면 뭐를 일치하는 질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1차적 일탈에서 2차적 일탈로 하면 낙인 이론만 예! 라고 말하고요. A와 B 나머지가 두 개가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니오로 일치하겠네. 그쵸? 그리고 낙인 이론은 뭐가 돼요? C가 되겠네요. 그쵸? 낙인 이론만 예! 한 거고 나머지 A와 B는 아니오로 일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B는, 아니, 을은, 네, B와 C가 일치하는 질문. 여기에 B와 C가 일치하는 질문. 즉, 낙인 이론과 다른 게 일치하는 질문이 들어가는 건데, 뭐로 일치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아니오가 되어야 됩니다. 그쵸? 따라서 여기 기억이 아니오이면, 여러분 보시면, 기억이 아니오이면, 각각 기억과 니은은 예, 아니오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기억이 아니오입니다. 그러면 니은은 예가 되는 거지. 그치? 둘이 반대로 썼기 때문에 틀렸다. 두 번째, 8번, 두 번째,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C와 달리 차별적 제재를, 여러분 차별적 제재는 누구 거예요? 차별적 제재는 낙인 이론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낙인 이론 거. 낙인 이론은 뭐니까 C입니다. C.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C는 B와 달리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일탈 집단과의 교류 차단. C는 뭔데? 낙인 이론이야. 낙인 이론은 낙인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보는가?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건 여기에 보면 디르케메 아노미론이나 차별 교제론은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봐. 하지만 C 낙인론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가에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C는 아니다라고 할 거거든. 그리고 나머

주어지는 네라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일치하는 질문이 안 됩니다. 따라서 들어갈 수 없어요. 됐죠? 네.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A가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건 디르켐의 아노미론이죠. 그쵸? 아노미론. 왜?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무규범, 네. 이렇게 규범, 사회 규범 이런 것도 강조하니까.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한다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타인 간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건 차별교조 이론. 배워서 그래. 그리고 낙인 이론. 두 개입니다. 따라서 C고요. 얘가 B니까 BC의 공통점. 예,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이렇게 가볼게요. 다음을 보시면 관료제와 탈관료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와 달리 여러분 볼까요? 이거 완전 중요한 내용이지. 관료제, 탈관료제의 공통점이야. 둘다다 회사야. 예. 그래서 둘다다 공식적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해. 따라서 A는 B와 달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틀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틀린 거. X라고 한 가불이 맞았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보다 업무의 전문화와 세분화 정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어. 예. 그러면 A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관료제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볼게요. B는 A보다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B가 뭐가 되는 거야? A는 업무에서 세분화. 그 다음에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탈관료제가 됩니다. 네. 따라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갑이 모두 맞는 학생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갑이 모두 맞는 학생이 되면 A가 관료제, B가 탈관료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을이 모두 맞는 학생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탈관료제, B가 관료제가 되는 거죠. 그쵸? A는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 정도가 높냐? 아니다. 그러면 A가 탈관료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모두 맞는 학생이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서 A 관료제, 탈관료제가 달라지는 거지, A, B가. 그럼 이제 해놨으니까 해볼게요. 기억이 갑이 되면 A가 관료제입니다. 그러면 관료제 A는 상향식이에요? 아니지. 관료제는 뭐예요? 위에서 의사결정해서 아래로 내리는 하향식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만약에 모두 맞은 학생이 을이라고 한다면 B가 이제 뭐가 돼? B가 관료제가 됩니다. B가 관료제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율성, 재량성 아니지, 그렇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A가 B보다 목적 전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면 목적 전치 현상은 어디서 나타난 문제점이야? 관료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이야. A가 그게 낮대요.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탈관료제죠, 그렇죠? A가 탈관료제인 경우는 누구? 을이네요, 을이네. 그럼 모두 맞은 학생은 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다음에 B가 A보다 업무 수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거. 이건 매뉴얼에 따라서 척척척 하는 거잖아. 따라서 관료제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B가 관료제라고 한다면 B가 관료제 누구예요? 그렇지, 을이지, 을. 그렇죠? 그러면 모든 맞은 학생은 을이 될 것이다. 그렇죠.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B가 A와 달리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면 그럼 B가 관료제겠네. B를 관료제로 본 사람 누구야? 그렇지, 을이잖아. 따라서 왜 갑자기 병은 첫 번째 문제부터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생각할 게 없는 거야. 병은 첫 번째 거부터 틀렸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좋게 잘 만들어진 문제지. 이제 10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문제 보니까 비물질 문화, 넓은 의미, 문화의 속성, 뭐 문화의 속성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묻는지부터 먼저 묻고 먼저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큰 쟁반 위에, 여러분 쟁반이 뭐예요? 의식주와 관련된 도구 기술이야. 그러면 이거 물질 문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틀린 것이고. 두 번째, 좌식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어. 좌식 문화는 막 세련된 거, 교양 있는 거 그거야? 아니지. 생활 양식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생활 양식의 총체로서 말하는 것이니까 넓은 의미 어때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서구의 문화를 수용하여서 대부분은 식탁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탁에서 이거는 대다수가 공유하는 인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지? 또, 예. 예전에는
좌식 문화에 있는데 지금은 식탁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이것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볼게요. 리을은 미음과 달리 구성원들의 원활한 상호작용,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거 여러분 뭐죠?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거 이거 공유성입니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원활한 상호작용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 여러분 여기 가볼까요? 리을. 각국 사람들은 식사를 할때 모든 요리에 빵을 곁들여 먹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야. 공유성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죠. 그렇죠? 지역마다 즐겨 먹는 빵의 차이가 있다. 이것도 뭐예요? 이 지역은 이 빵, 저 지역은 저 빵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사회 간의 문화적 차이가 나타남을 알수 있는 것도 공유성입니다. 그래서 둘다 모두 어때? 둘다 모두 공유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유성이 지금 리을에 모든 사람들이 빵을 즐겨 먹는다라고 하는 것도 공유성이고요. 지역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공유성입니다. 예, 서로 다른 사회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공유성이거든. 네, 우리는 김치 먹고 또 다른 나라 안 먹고 서로 다른 문화를 공유하니까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 니은 디귿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11번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가서 보면요. 네. 문화 사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앞에서 봤던 자료 수집 방법도 그렇지만 이 문화이해의 태도도 뭔가 퀴즈처럼 이렇게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배정된 문화이해의 태도의 특징이 적혀 있는 카드 두 장씩 고르는데요. 이렇게 한번 일단 카드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한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뭐겠어?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써줄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문화가 열등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기 문화가 열등하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4대주의입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국수주의라고, 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지. 자문화 중심주의지. 네. 그 다음에 가볼게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평가가 아닌 이해 대상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두개다 뭐야? 상대주의. 상대주의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여기 아래에 문제를 가서 딱 보면 교사의 평가 두개 모두 옳게 고른 학생이 있고 한 장만 옳게 고른 학생이 있고 여기 지금 A, B, C가 있거든. 여기 맞춰서 그다음에 한 장도 옳게 고르지 못한 학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보시면 뭐가 이 C가 상대주의가 아니면 이게 안 나옵니다. C가 상대주의여야 돼요. 상대주의여야지 이 상대주의로 두장다 맞은 학생이 누구, 2점 받은 학생이, 두장다 맞은 학생이 병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C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C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면, 하나만 해볼게요. 얘가 둘다다 틀린 학생이 되죠? 그쵸? 네, C가 자문화 중심주의면. 그러면 A와 B가 상대주의건 사대주의건 간에 자문화 중심주의가 하나씩 들어갔어. 그러니까 모두 옳은 학생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사대주의도 그처럼 넣어가지고 여러분 판단을 해서 보시면 되는데 굳이 또안 넣어봐도 C가 바로 상대주의로 해서 두 개가 2점짜리가 한명 나와야 되고 이제 갑과 을 중에 0점 그리고 하나만 맞은 학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A가 자문화 중심주의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면 어때? 여긴 맞았고 여기는 틀린 거지. 그래서 얘가 1점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얘가 B가 사대주의가 되면요. 여기는 틀렸어.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했으니까 틀렸어.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사대주의라고 써 있으면 1점이 되긴 하는 건데 만약에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한번 해볼게. 만약에 A가 사대주의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사대주의라고 한다면 여긴 하나 맞고 여긴 틀렸어. 그래서 1점이야. 그리고 여기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돼봐. B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면 여기도 1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은 학생이 없는 거잖아. 두 점짜리, 0점, 1점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자면 A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A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고 B가 사대주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자문화 중심주의 맞고 여기 틀리고 해서 갑이 하나. 그 다음에 을이 0점이 되어야 돼. 따라서 가에는 사대주의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추론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엄청 퀴즈처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병이고 두 장 모두 옳게 고른 학생은 병이고 맞아요.

병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한 장만 옳게 고른 학생은 갑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을이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점. 그다음에 A는 자문화 중심주의니까 외부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에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B는 자문화 정체성, B는 사대주의야. 예,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C는 문화의 차이를 발전 수준의 차이로 봐요? C는 상대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문화의 차이

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여기 한번 상대주의 넣어보면, 여기 상대주의 넣으면 돼, 안 돼? 되지. 예. 사대주의에 대한 거 써라 라고 했는데 자문화 중심주의 쳐서 틀렸고 상대주의 쳐서 틀렸고 그래서 0점 하는 거니까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2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묻는지 모르면 얼른 가서 직접 전파, 문화융합, 그리고 자극 전파, 예, 문화유, 내재정 요인, 뭐, 등등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에 대한 문제예요. 각국에서는 각국의 요리 전문가인 A는 각국의 고서적에 기록된 각국 고유의 전통 양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양념을 개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아이디어 나오는 순간 여러분 생각해. 아, 이거 자극전파 아닌가?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자극전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부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 그런데 여긴 아니지. 각국 안에서 옛날 서적, 와, 조선시대 뭐 찾아보니까 뭐 이런 게 있네? 그래서 한 거야. 따라서 외부 요소가 없어.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개발한 건 바로 뭐가 되냐면 발명이 됩니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발명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 양념은 각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요. 그리고 A는 작년에 을국에 여행을 다녀온 자녀가 구입해서 가져온 을국의 요리 서적을 보다가, 을국의 요리 서적이 있어요. 보다가, 을국의 전통 음식인 네모 음식에 감명을 받아서 네모 음식에 자기 양념을 이렇게 가미해서 새로운 이 음식을 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바로 뭐지? 그치, 외부 문화 요소와 내부 문화 요소가 믹스돼서 융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요리 서적을 보고 했어. 따라서 간접 전파된 거야. 요리가 간접 전파해서 온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현재 각국 사람들은 이 다이아몬드 음식을 즐겨 먹고 있고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음식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을국에 소개된 다음에 을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이 네모 음식 다음으로 즐겨 먹는 음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보면 여기 을국에 가서 보니까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전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간접 전파가 됐고 원래 있는 네모 음식에다가 다이아몬드 음식도 함께 먹는데 그러니까 병존이 을국에서 나타난 거지. 그렇지?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에서는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 각국에 직접 전파가 나타났어요? 예, 여기 간접 전파 나타났지. 그렇지? 각국에. 예,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을국에서는 문화 병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융합 틀렸죠. 그다음에 각국에서 자극전파 안 나타났어. 예, 아이디어 보고 자극전파라고 하면 안 돼. 을국에서는 내재적 요인 아닙니다. 각국에서 내재적 요인이 나타났죠. 그다음에 각국과 을국 모두 문화 정체성이 자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는 문화 저변. 그게 바로 뭐야? 그렇지. 여기 있는 융합. 그다음에 병존. 이건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는 문화 접변이 됩니다. 동화가 상실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13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이게 반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에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그라미 문화, 네모 문화, 다이아몬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AC 중 해당하는 것만 써야 되고 두 개의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개 동시 씁니다. 여기 교사평가 맞음 맞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문화는 요두 개에 해당된대. 그리고 여기 네모 문화는 여기 A 한 개에 해당된대. 끝난 거지, 그치? 여러분 A가 뭘까요? 그렇죠, A가 하위 문화죠. 하위 문화. 그러니까 네모 문화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였던 거야. 그런데 동그라미 문화는 그렇지, B. 반문화인 하위문화였던 거야. B가 반문화니까 동시에 하위문화라고도 쓴 거죠. 그렇죠? 그러면 C는 뭐가 되겠어? 주류문화입니다. 주류문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게 각각, 여기 각각, 각각 AC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 쓰라라고 했어요.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해당하지 않는 B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 맞아요? 그렇지. A에 해당하지 않는 B는 없습니다. 반문화는 모두 어디에 속하니까? 하위 문화에 속하니까.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C는 A와 달리, C가 뭔데? 주류 문화입니다. 주류 문화는 다양성 아니지. 그치?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양성을 가져오는 거 하위 문화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네모 문화는, 여기 네모 문화는 바로 하위 문화예요. 동그라미 문화와 달리, 각국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화이다라고 돼 있어. 둘 다다 뭐냐면 둘 다다 문화와 달리 각국에서 지배적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화라고 하면 주류 문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둘다 모두 뭐냐면 둘다 하위 문화입니다. 하나는 반문화인 하위 문화, 하나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 틀린 거죠. 만약에 여기가 맞음이 된다면 이 다이아몬드 문화는 요 나머지 하위 문화와 달리 전체 동질성을 형성한다. 왜? 주류 문화니까. 제일 쓰는 주류 문화니까. 얘가. 따라서 정답은 기역,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4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다음 그래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하고 나왔어요. 그럼 뭐겠어? 기능론과 갈등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치? 네. 이제 합니다. 사회가 분화되면서 사회 유지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직업이 필요해졌다. 하지만 여기 끝난 거야, 여기서. 직업별 중요도나 기여도는 서로 다르고. 뭐지? 그렇지, 이거 기능론이지. 여러분, 기능론은 어때요? 네. 사회 유기체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기능론은 이 사회는 유기체와 같다. 유기체의 각 부분이 중요한 기관이고 덜 중요한 기관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직업도 더 중요한 직업이 있고 덜 중요한 직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따라서 그냥 두 번째 줄딱 보고 아, 기능론이구나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일수록 더 교육과 훈련을 많이 요구해요. 만약 희소 가치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직업별로 차등을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기 차등 분배 찬성인 겁니다. 사람들은 더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차등 분배 찬성. 기능론입니다. 네. 그래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론에서는 사회 불평등은 보편적이고 불가피하다. 맞아? 그렇지. 핵심적인 키워드가 어딨어요? 불가피한. 여기가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그렇죠.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 네. 사회적 가치는 희소하는데 누가 많이 가져가고 누가 적게 가져가는 것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 분배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거든. 따라서 기억 맞는 얘기가 되고 두 번째, 개인의 귀속적 요인 뭐지? 가정 배경이나 권력 이런 거야. 귀속적 요인을 강조하는 건 갈등론입니다. 기능론에서 어떻게 개인의 능력, 노력에 따라서 차등 분배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그다음에 여기 있네.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사실 앞에 우리 2번 풀 때, 기능론, 갈등론 할 때도 얘 나왔던 겁니다. 뭐냐면, 기능론은 사회 질서, 사회 규범, 또 여기 나온 거.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분배 기준이 사회 전체가 합의해서 공정하게 차등 분배한 거야. 이렇게 보거든. 따라서 맞는 얘기고요. 이 기능론에서는 차등 분배에 대해서 찬성이야, 찬성. 비지배 집단의 계층 상승을 억압한다. 이건 갈등론의 입장이야.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 해서 정답 찾아 14번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은 앞에서 풀었고요. 이제 1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가볼게요. 16번 했는데 다음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이고요. 각 국가 월급 모두 A를 파악하는 기준선으로 중위소득의 50%. 여러분, 중위소득의 50%는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상대 빈곤의 기준선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거 A가 상대 빈곤선. 상대 빈곤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B를 파악하는 기준선으로 최저생계비. 그러니까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 절대 빈곤이야. B가 절대 빈곤이 되겠습니다. 각 국가 월급 각각의 전체 가구 중에 A의 가구 비율과, 즉 상대 빈곤 가구 비율이 일단 나와 있고, 그리고 전체가 나와 있어요, 이거, 전체. 전체 가구 중 A 가구 비율과, 전체 가구 중 A 가구 비율과 빈곤 가구 비율. 그러니까 전체 빈곤 가구 비율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모든 구성원수는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국을 보시면 상대적 빈곤 가구가, 여기다 해볼게, 이제 각국. 이렇게 보시면 쭉 해서. 중위소득의 50%, 이게 상대 빈곤이라고 해볼게요. 상대 빈곤이 얼마? 20%야. 그런데 전체 빈곤은 어떻게 되냐면 쭉 가볼게요. 전체 빈곤은 30%야. 그 말은, 아, 절대 빈곤이 상대 빈곤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추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을국도 한번 가볼까요? 을국을 쭉 보시면, 을국 여기 해볼게요. 을국은 상대 빈곤과 전체 빈곤 가구 비율이 같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추론해 보시면, 쭉 해보면 중위소득의 50% 여기가 상대 빈곤이야. 이게 바로 20%야. 그럼 절대 빈곤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절대 빈곤이 상대 빈곤선하고 같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거보다 낮을 수도 있어. 한 15%가 돼도 돼. 그렇지? 그래도 전체가 20하고 나오니까.

따라서 아, 20 절대빈곤은 여기 절대빈곤은 15라고 쓰지 맙시다. 뭐냐면 20% 이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서 알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모두 어떠냐면 객관적 빈곤이야. 따라서 주관적이라고 느끼는 상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야. 그쵸?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한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 분포를 고려한 기준에 따라서 규정된다. B가 뭔데요? B가 바로 절대빈곤이에요. 절대빈곤은 한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 분포를 고려하지 않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사회 전반적인 소득 분포 쭉줄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바로 상대빈곤인 거지. 그래서 A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 왜 나만 이렇게 빈곤 상태인 거야? 나만 왜 절대빈곤이야? 나만 왜 상대빈곤이야? 둘다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 그치?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둘다 모두라고 하셔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게 돼요. 다음. 갑국은 상대적 빈곤 가구 수가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두 배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갑국 여기, 갑국 이렇게 했습니다. 갑국은요, 상대적 빈곤 가구보다 절대적 빈곤 가구가 많아야 돼. 예. 따라서 상대적 빈곔 가구 수가 절대적 빈곤 가구에서 두 배?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을국은 상대적 빈곤 가구가 아닌 절대적 빈곤 가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렇지. 왜? 여기 보시면 절대적 빈곤 가구는 20% 이하야. 그래서 이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가 됩니다. 20%여도 이 20%가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고 20%보다 낮아도 예, 15%면 이게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입니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 가구가 아니면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없는 거야. 예.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7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가서 볼게요. 네. 다음을 보시면, 예,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서 A는 가장 낮은 계층이다. 예, 비율이 가장 낮은 계층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피라미드형 이렇게 계층 구조를 가볼까? 가장 낮은 게 어떤 거야? 뭐 상층이 가장 낮네. 따라서 A가 뭐예요? A가 상이네. 그렇지? A가 상.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면, A에서 B로의 수직 이동과 B에서 수직 이동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 A에서 B로의 수직 이동은 반드시 뭐여야 돼? A가 상이기 때문에 B로 가는 건 반드시 하강 이동입니다. 그쵸? B가 뭐 중이건 하건 간에. 그러면 B에서 C로의 수직 이동 방향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아, 얘가 상승 이동이겠구나. 그쵸?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C,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건 상승 이동. 그래서 C가 중이 되고 B가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것은 상승 이동이고 A에서 B로 가는 건 하강 이동이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는 상이고요. B는 하고요. 그다음에 C는 중이다. 다 찾은 거지. 그렇지? 그러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은 어떻게 돼? 상, 중, 하. 이렇게 됐네. 그러면, 예,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을국은 볼게요. 상, 중이 가장 많네. 그쵸? 그러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이고, 병국은 보시면, 중이 가장 적어요. 중이 가장 적으면, 그렇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기역은 뭐 하강 이동이지. 그리고 니은이 상승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갑국에서의 하층 인구는 해볼게요. 갑국에서 하층 인구 여기 있습니다. 50 이렇게 나와 있어요. 50. 상층 인구 20입니다. 2.5배인데요. 네, 틀렸죠.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층 비율은 을국의 중층 비율은 얼마냐면 50%. 병국의 중층 비율은 1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틀렸고 다음 갑국의 계층 구조가 을국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통합 실현에 유리해요? 아니죠. 을국이 다이아몬드형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틀렸고요. 을국의 계층 구조가 병국의 계층 구조보다 양극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지 적지.
양극화로 인한 사회 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어디서 높아?

그렇지. 병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병국이 뭐니까? 모래시계형이니까. 따라서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8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에 볼게요. 여기 보면 사회변동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 하고 나와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죠. 뭐예요? 진화론 아니면 순환론. 네. 100% 뭐 출제되는 거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는 분화 과정을 거치면서 끝났어. 더욱 복잡해지고. 예. 네. 그래서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 분화된 상태로 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렇지. 이거 진화론이야, 진화론.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야.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회든 동질적인 사회에서 이질적인 사회로, 그리고 비효율적인 사회에서, 여기 봐봐. 효율적인 사회로. 그러니까 동질적인 것보다 이질적인 게더 좋은지 다원화됐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더 효율적인 사회로 진보 발전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운명론적 나왔습니다. 운명론적. 이건 뭐죠? 저 운명론적인 건 진화론이 아니지. 진화론이 아니라 순환론이죠. 그럼 순환론이 뭔데요? 흥망성쇠, 흥망성쇠, 흥망성쇠 이거잖아. 예, 네, 그래서 어차피 생성 성장하면 쇠퇴 소멸하게 되어 있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순환론에서 보면 운명론적인. 네, 그래서 이거는 순환론에서 보는 거니까 틀린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 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간다. 맞아요? 그렇지. 진보 발전하는 하나의 방향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진보 발전. 여러분, 순환론은 이 일정한이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순환론은 일정한 양상이다. 여러분, 양상이 뭔데요? 모습, 모습. 그래서 흥망성쇠, 흥망성쇠, 흥망성쇠. 이게 일정한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됐고, 다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맞아요? 그렇지. 왜? 진보 발전한 곳이 어디니까? 서구니까. 그래서 서구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마지막에 가서 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여기 있잖아. 여기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이게 반복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지? 순환론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가 되겠고요.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가볼게. 뭐부터 가야 돼? 선지부터 가서 봐야지. 위에서 뭐 묻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아래 가서 보시면, 수적인, 사회 소수자. 그 다음에 사회 운동. 적극적 우대 조치. 그리고 정보 격차?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오는 사회적 소수자라든가, 그리고 사회운동은 정말 빠짐없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추세는 뭐냐면 사회운동이나 사회적 소수자 모두 다른 주제랑 같이 섞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한 문제로 나오는 추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하고 나와 있고요. 장애인, 수적인 열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소수자다. 이거 맞는 얘기야? 완전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사회적 소수자라고 말할 때그 소수자는 수적인 열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 바로 뭐예요? 권력의 열세를 말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이건 틀린 얘기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단체는 표시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지난주에 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고요. 이 자리에서 장애인 단체는 공공기관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며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속적인 활동. 그럼 보겠습니다. 이거 사회운동일까 아닐까? 사회운동일까 아닐까? 사회운동입니다. 예. 이 사회운동으로 나올 때는 무엇이냐면 어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게 정보 접근권이라고 보장이라고 하는 목표를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단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자주 이렇게 단체가 나옵니다. 단체를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돼. 다 여기 키워드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사회운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가볼게요. 디귿,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돼 있어. 이거 적극적

우대조치일까? 지금 적극적으로 우대해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닌 거지. 그치? 적극적 우대조치는 무엇이냐면 그동안 누적돼 온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취업이나 진학 등에서 혜택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건 누구나 똑같이 대우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 우대조치가 아닌 거지. 그치? 틀렸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해줘 정보 격차 문제를 완화하는데 그런 목적을 접근권 보장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리을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모두 20문제를 쭉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나중에 수능 완성까지 다 하고 나서 실전 모의고사 많이 찾아볼 텐데 진짜 EBS 실전 모의고사가 진짜 훌륭하고 좋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1회부터 벌써 느끼셨겠지만 표본석 15번, 20번 두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봤던 자료 수집 방법이나 또는 문화 이해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 유형들도 정말 수능형 문제들로 고난도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시간 30분 안에 풀기 처음에는 어려웠을 거야. 한 3, 4회 정도까지는 막 헉헉대다가 뒤로 갈수록 여러분 시간이 줄여진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7회까지 진짜 시험 보듯이 꼼꼼히 열심히 풀어나가시면 진짜 실력 올라갈 거예요. 오늘 1회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2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굿럭 투유!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28강에 오셨습니다. 자, 얘들아 28강 진행하기 전에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당부를 드렸었냐면요. 우리 굉장히 어려운 지문 많이 다뤘으니까 반드시 복습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복습 다 하셨죠? 자, 복습 안 하셨으면 얘들아 이번 강의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다 저번 문제 다 한번 복습하고 이번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28강 역시나 밑줄 친 어휘 7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어떤 문제부터 풀 거냐면 31번 문제부터 풀 겁니다. 즉, 30번까지는 지금 다 복습이 되어 있어야 해요. 아셨죠? 자,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2024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수능 문제인 만큼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One way to avoid contributing to overhyping a story would be to say n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이렇게 과대광고하는 이야기에 기여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would be to say n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버리는 방법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야 저거 너무 과대광고하는 거 아니야? 과대광고로 이야기하는 거에 기여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however, 하지만 얘들아 이야기를 무조건 안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that is not a realistic option for scientis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학자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현실적인 옵션,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라는 거지. 냅다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게 얘들아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feel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강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뭐 하기 위한 책임감이냐면 to inform the public and policymakers and or to offer suggestions.

지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중들에게 혹은 이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뭔가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입을 딱 닫아버리는 것이 뭔가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peaking with members of the medi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언론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언론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has advantages, 이점이 있대요. 자, 얘들아, 그럼 A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밑에 내용이 뭐가 있어야 돼? 언론과 관련된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이점이 있어야 돼. 자, 뭐 하는데 이점이 있냐면요. In getting a message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왜? 언론에 있는 기자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그거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And perhaps 아마도 receiving a favorable recogn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호의적인 인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대. 얘들아, 지금 호의적인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뭐야? advantage, 이점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긍정적인 단어 두 개가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A번은 당연히 맞는 선지겠죠. 자, 하지만 it runs the risk of misperception, interpre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언론과 관련된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냐면 misinterpre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해라고 하는 그 risk,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요, the need for repeated clarific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복되는 해명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And entanglement in never-ending controvers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끝이 없는 논쟁에 얽힐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아, 언론에 있는 사람들과 말을 하는 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이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뭔가 단점을 가질 수도 있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hence 그럼으로 한번 정리를 해줄 건가 봐. 그러므로 the decision of whether to speak with the media tends to be highly individualiz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결정이냐면 내가 정말 그 매체에 있는 혹은 언론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지 말지에 대한 선택은 자, 얘들아,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딨어? 이 문장에서 주어는 decision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단수 동사로 받고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정말 내가 언론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지 말지 그 결정은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매우 개인에게 달려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decades ago, 수십 년 전에는요, it was unusual for earth scientis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구 과학자에게 있어서 그거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여야 돼? 지구 과학자에게 있어서 unusual, 흔치 않은 일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거야. 그치? B가 맞는 선지라면. 그러면 지구 과학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하는 게 흔치 않았대. 일반적이지 않았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냐면, to have results, 어떤 결과를 갖는 게 That were of interest to the medi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언론의 관심을 받을 만한 그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unusual, 일반적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뭔가 관심을 받을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대. 자, 그렇게 됨으로써 and consequently 그 결과 Few media contacts were expected or encourag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그 언론의 접촉이 기대되어지지 않은 거죠. 왜? 지금 뭐라 그랬어? 언론의 관심이 있을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가 거기를 가가지고 막 취재를 하려고 하겠어. 그치? 자, 그러니까 이때 뒤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언론의 접촉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끌어지고 있기 때문에 unusual이라고 써져 있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치? 부정적인 언어끼리 지금 연결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B번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the 1970s, 1970년대에, the few scientists, 굉장히 소수의 과학자들, 어떤 소수의 과학자들이냐면, who spoke frequently with the medi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언론과 굉장히 자주 취재를 한,
즉 언론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한 그 소수의 과학자들은 were often criticiz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종종 비판을 받아져 왔다고 합니다. 왜? 지금 뭔가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지금 결과도 없는데 자꾸 언론사한테 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는 그런 과학자들은 어떻게 되었대? 비판이 되어졌겠죠. 자, 누구에 의해서? By their fellow scientists for having done s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동료 과학자들로부터 뭘 받은 거야? 비난을, 비판을 받아온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The situation now is quite differen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근데 수십 년 전까지는 그렇게 됐었어. 그리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꾸 언론사랑 컨택을 해가지고 뭔가 취재를 하고 말을 하고 하는 과학자들이 비판을 받아진 건 맞는데 The situation now is quite differ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날의 상황은 조금 달라진 거죠. 자, 어떻게 달라졌냐면 As many scientists feel a responsibility to speak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 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제는 좀 말해야겠다. 뭔가 퍼뜨려야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대요. 자, 왜 이런 책임감을 가지게 됐냐면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global warming and related issu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그 사안들이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게 된 거지.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말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지. 1970년대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And many reporters share these feelings. 그리고 많은 기자들도 이런 거에 동감을 한대. 그래서 취재를 많이 다닌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앞서서 등장하고 있는 C번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를 다음 문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많은 과학자들은요, are finding that 무엇을 찾고 있냐면 They enjoy the media attention and the public recognition that comes with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뭐를 찾고 있다고 했었어? 그들 스스로가 the media attention, 그 대중의 관심, 언론의 관심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론의 관심과 the public recogn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중의 인정. 자, 그런데 그 대중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그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온 대중의 인정이라고 하는 거를 뭔가 이제는 즐기게 됐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언론사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뭔가 발표도 하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enjoy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잘 쓰여지고 있는데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럼 이를 한번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At the same time, 근데 동시에 other scientists, 이렇게 즐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다른 과학자들은요, continue to resist speaking with report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여전히 뭐 하는 사람도 있어? resist, 거절하고 거부하는 과학자들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즉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preserving more time for their science, 그들의 과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고요. And running the risk of being misquo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못 인용되어질 위험을 감수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 얘들아, 지금 기자와 인터뷰를 안 해. 기자랑 인터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잘못 인용이 되어지겠어요? 그쵸?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running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잘못 인용되어질 수 있는 위험을 뭐 한다? avoiding, 피할 수 있는 거죠. 뭐 함으로써? 인터뷰를 아예 안 해버림으로써. 자, 그래서 이에서 avoiding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고요. And the other unpleasantries associated with media cover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언론의 보도와 관련된 뭔가 다른 불쾌한 일들을 그냥 피해버리는 거지. 어떻게 함으로써? 인터뷰를 그냥 안 해버림으로써.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과거에는 과학자가 미디어와 소통을 하면 동료들한테 뭘 받았어? 비판을 받았어. 그 시간에 과학에서 투자하지
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는요, 대중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는 advantages,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감, responsibility,

가더 강조되게 되면서 미디어의 노출을 avoiding, 피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해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얘들아, avoiding, 피하는 것보다. 그런데 우리 맨 마지막 문장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몇몇 그 과학자들은 뭐 한다고 했었어? 여전히 인터뷰하는 것을 피한다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32번 문제고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면요. One reason,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자, 근데 어떤 한 가지 이유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We forget most of what we learned in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을 대부분 우리는 까먹는다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 지금 다 생생히 기억이 나? 아마 많이 기억 안 날걸요, 그쵸?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는 이유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부분의 것을 까먹는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is that we underestimate what we actually remember. 우리가 실제로 기억하는 거를 뭐 하기 때문이래?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래. 실제로는 많은 걸 기억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 이어가 보자면요. Other times, we know,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We remember some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다른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we don't recognize that 우리가 무엇을 인지하지는 못하냐면, we learn it in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를 반드시 기억하기는 하는데, 그걸 학교에서 배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은 아마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들도 있을 텐데, 그걸 초등학교에서 배운 지 우리는 까먹었다, 인지하지 못한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Knowing where and when you learn something. 자, 그래서 너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배웠는지 아는 것은 is usually called context information. 뭐라고 불리우냐면요. 뭔가 맥락 정보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너가 그 정보를 어디서 언제 배웠는지 아는 거를 맥락 정보라고 하는데요. And context is handled by different memory proc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억 과정에서 다루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뭐와 다른 기억 과정에서 다루어지냐면요. Memory for the cont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기억. 그, 여기서 말하는 memory for the content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맥락이 아니라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것과 다른 memory processes, 다른 기억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내용을 다루는 구간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context, 맥락을 다루는 기관이 달라야 돼. 그치? 그럼 뒷문장 확인해 볼까? Thus, 그러므로 it is quite possible to retain content without remembering the contex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따라서 무엇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 내용을 보유하는 게 가능하되, 뭐 없이, remembering the contex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맥락을 기억하는 거 없이, 내용을 기억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언제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different memory processes라고 하는 거 괜찮을까? 자, 괜찮지? 왜 괜찮냐면요.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맥락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둘 사이에 지금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memory processes, 다른 기억 processes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괜찮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A번은 괜찮은 것 같고, 그랬을 때, for example, 역시나 예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시가 등장하면 조금 쉬워지죠? 한번 그럼 이해를 쉽게 해보자면, If someone mentions a movie and you think to yourself, 어떤 사람이 한 영화를 언급한 거야. 근데 너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했냐면, You heard it was terrible. 아,

그 영화 진짜 별로라 그러던데? 라고 하는 건 기억이 났어. 하지만, but can't remember where you hear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 그게 뭐다? 내용은 기억이 나지만 맥락은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예시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아, 그 영화 별로라 그러던데? 는 들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너가 그거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that you are recalling the context. 너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는 기억 못하는 거야? 맥락을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이랬을 때 얘들아, where이라고 하는 맥락을 나타내는 단어는 너무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내용은 기억하지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는 기억하지 못한다? Where you heard that? 너가 그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 맥락은 기억하지 못한다니까? B번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context information 이런 맥락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is frequently easier to forg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쉽게 잊혀진대, 더 쉽게 까먹어진대. 그치? 얘들아, 지금 여기서도 그 예시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내가 그 어디서 들었더라? 맥락은 까먹잖아,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맥락 정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쉽게 종종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뭐보다는 내용보다는 맥락이 더 쉽게 잊혀진대요. 그래서 and it is the source of a variety of memory illu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의 원천이 될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기억의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뭔가 기억에 있어서의 착각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For instance, 또한 번의 예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건 그럼 뭐에 대한 예시일 거야? 기억의 착각에 대한 예시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people are unconvinc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확신이 없을 거래. 자, 뭐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거냐면 by a persuasive argu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설득하는 주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거래. 자, 근데 만약에 if it is written by someone who is not very credibl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신뢰도가 없는 사람이 쓴 그러한 글을 읽으면요, 뭐가 없을 거래? 당연히 확신이 없겠지, 얘들아. 왜? 아, 누가 봐도 굉장히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 썼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가 쓴 글은 믿을 만하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아,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도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 이책 정말 좋아. 이책 진짜 추천할 만해. 라고 하면 그 책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겠죠. 그쵸? 확신이 없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in time, readers' attitudes on avera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독자의 태도는 평균적으로 바뀌게 된대요. 독자의 태도가 어디로 바뀌게 되냐면요. In the direction of the persuasive argu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설득적인 주장 쪽으로 가게 된대. 자, 얘들아,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든 예시에서는 뭐냐면요. 어떤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 야, 이책 진짜 추천할 만해. 라고 해서 책을 추천해 줬어.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의심을 했는데, 뭔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설득하는 주장 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는 결국 그 책을 사서 읽어보게 됐다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처음에는 설득이 안 됐다가 결국에는 설득이 됐을까? 왜? Because, 왜냐하면, readers are likely to remember the content of the argument. 그 독자들은 뭐를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 그 주장의 내용을 기억을 하기는 하지만, 뭐는 까먹어버린 거야? But forget the sour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보의 출처는 까먹어버린 거지. 그 정보가 정말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에서 왔다는 그 출처를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즉,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설득하는 주장 쪽으로 가버리게 된 거죠. 그랬을 때, if remembering the source of knowledge is difficul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정보의 출처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치? 정보의 출처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면, you can see how it would be challeng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렵냐면요. You don't remember much from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2번을 한번 잘 살펴봤을 때 얘가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 우리가 그 정보의 출처를 기억하는 게 어렵지. 그러면 이 정보가 정말 학교에서 온 건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랑 일맥상통한 거 아니야? 지금 맥락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기는 한데 그게 학교에서 배운 건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챌린지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이때 등장하는 챌린지는 easy라고 하는 쉽다라고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보는 것은 쉬울 거야? 어떻게 결론 짓는 것은 쉬울 거냐면요. 너가 학교로부터 배운 그 지식을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쉬울 것이다. 라고 쓰면 좋겠네요. 맞죠? 자, 그랬을 때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우리는 많이 잊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보의 내용, 컨텐츠는 기억을 하지만 뭐는 까먹는다? 언제, 어디서 배웠는지 그 컨텍스트, 맥락은 까먹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맥락 정보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 내용보다 더 쉽게 잊혀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설득을 당하기도 하고 그치? 학교 교육의 효과를 과소평가, undermine,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지문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우리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요.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면요. Many negotiator라고 말해주고 있어. 많은 협상가들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거든. 많은 협상가들은 뭐라고 가정하냐면요. All negotiation involve a fixed pi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협상은 고정된 파이를 포함한다라고 가정한대. 이게 무슨 말이야? 고정된 파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 맥락에서 한번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협상가들이 고정된 파이가 있다고 생각한대. 자, 다음 문장 한 번만 읽어볼게. Negotiators, 이런 협상가들은요, often approach integrative negotiation opportunities a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협상가들은 주로 이러한 통합적 negotiation 협상 기회를 뭐로 접근하는데요? Zero sum situ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제로섬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요. Or 혹은요, win lose exchan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기거나 지는 그 교환으로 우리는 접근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얘들아, 너무 어려워. 그치? 이거를 우리는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 자, 얘들아, 협상가들의 입장에서는 제로섬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면 얘들아,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은 하나를 잃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제로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 플러스를 얻으면 다른 사람은 하나 마이너스를 얻게 되는 것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제로섬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Win or lose exchan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선가 승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대. 협상가들이.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그런 fixed pie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고정된 pie라고 하고 있잖아. 즉, 뭔가 자원이 한정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조각을 더 먹으면 저 사람은 한 조각을 덜 먹을 수밖에 없는 뭔가 경쟁적인 상황이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파이 한 조각을 더 먹으면 다른 사람이 파이 한 조각을 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지, 얘들아? 자,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보자면, those.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Who believe in the mythical fixed pi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허구에 뭔가 고정된 파이를 믿는 사람들. 즉,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야. 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요, assume that. 무엇을 가정하냐면, 그 당사자의 이해관계가요, stand in oppos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완전 반대편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한대.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이야?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이거를 협상하는 두 사람은 완전 극과 극에 있다는 거지.
방금 앞에서 말한 뭐야? win or lose exchanges랑 같은 거지. 누구 한 명이 이기면 누구 한 명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With no possibility, 뭐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for integrative settl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통합적인 협상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없고요. And mutually beneficial trade-of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호적으로 beneficial, 이득이 될 수 있는 타협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즉, 타협할 가능성 없이 한 명이 이기면 한 명이 반드시 져야 되는 싸움이다 라고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가정한다고 했었어? So they suppress efforts to search for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들은 이러한 노력을 억제한다고 했었어. 어떤 노력을 억제하는 거냐면요. To search for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 타협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억제하겠지. 왜? 어차피 타협 안 돼. 어차피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타협점들을 찾을 만한 노력을 억제하는 거겠지, 스스로. 그쵸? 자, 그랬을 때 A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In hiring negotiation,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용을 하는 데 타협에 있어서요. A job applicant이라고 하면 지원한 사람이죠. 그 직업에 지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Who assumes that salary is the only iss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급여, 내가 받는 급여가 가장 중요한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그 지원자는요. 뭐라고 주장할 거냐면 아, 나 7만 5천 불은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할 거래. 그런데 when the employer is offering 그런데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요. 아니야, 7만 달러만 줄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협상 상황이죠. 협상 상황에서 지금 극과 극에 있어. 한 사람은 7만 5천 불 주세요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7만 불만 줄 거야 라고 지금 팽팽하게 대립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Only when the two parties discuss the possibilities furthe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그치? 우리 문법할 때 짚었었던 건데요. Only 다음에 부사구 혹은 부사절이 오면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뒤에 문장이 도치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오직 이 두 당사자가 뭐에 대해서 논의할 때 possibilities fur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나아간 가능성에 대해서 그 두 당사자가 논의를 할 때에만 do they discover 그들은 무엇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야? That moving expenses and starting date can also be negoti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moving expenses, 이사를 위한 비용 혹은 일을 시작하는 날짜라고 하는 것이 또한 타협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대. 자,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직업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 지원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요구했냐면 이사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저는 이사 비용을 원하니까 7만 5천 불은 받아야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고 자 그런데 그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일을 빨리 시작하기만 하면 이 돈을 줄 용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moving expenses, 이사 비용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날짜라고 하는 것이 can also be negotiated, 타협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hich may block resolution of the salary iss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사 비용이라든지 혹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라고 하는 것이 may block, 방해한대, 저해한대. 무엇을 방해하는 거냐면요. 그 salary issue라고 하면 급여 문제거든요. 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얘들아 지금 방해하고 있어? 아니에요. 얘들아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히려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표현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냐면요. 오히려 이러한 급여 문제 해결을 facilitate, 촉진시켜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타협되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the tendency to see negotiation in fixed pie ter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경향은 경향인데 이런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된 파이의 개념으로 보는 그런 경향은요, varies,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뭐에 따라서 다양하냐면 depending on how people view the nature of given conflict situ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주어진 갈등 상황의 본질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자, 오케이. 그러면 varies라고 하는 표현이 얘들아 맞으려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다양한 상황이 지금 주어져야 돼. 그치? 자, 그래서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타협을 바라보는 경향이 달라질 수 있대. 뒤에 나오는 내용 볼게. This was shown in clever experi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예시는요, 보여지고 있는데 어디서 보여진대? 굉장히 영특한 실험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실험이 무슨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던 거냐면요. A simulated negoti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상 타협 상황을 지금 포함하고 있대. 어떤 가상 타협 상황이냐면요. Between prosecutors, 어떤 검사와 어떤 사람 사이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대. Defense lawy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피고 측 변호사랑 즉 검사 사이에서 뭔가 가상의 타협 상황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Jail sentenc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징역형에 대해서 검사랑 피고 측 변호사가 뭔가 타협을 하는 상황이 뒤따라 나올 건가 봐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지금 등장하고 있냐면 some participants 몇몇 참가자들은 얘들아 여기서 문장 구조 잘 봐야 돼요. 왜냐면 문장이 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몇몇 참가자들은 were told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To view their goals in terms of personal g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 너 목표를 바라봐. 어떤 관점에서 목표를 바라봐야 되냐면 personal goal,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로 너의 목표를 바라봐. 라고 말을 들었대. 즉, 여기서 초점이 되는 거는 personal goal. 야, 너 개인적으로 이득이 될수 있는 거를 취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고, others,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To view their goals, 그들의 목표를 뭐로 삼으라는 말을 들었대? In terms of effectiveness. 야, 효율성에 좀 초점을 맞춰봐. 라고 말을 들은 사람도 있고요. And still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Told to focus on values. 예,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대. 자, 그럼 얘들아, 문장이 이렇게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초점을 개인적인 이득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효율성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가치지향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아까 전에 넘어가서, 자, 이러한 경향, 이러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된 파이 개념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 맞아?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C번, varies, 괜찮은 것 같네? 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들었어. 자,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첫 번째, negotiator focusing on personal gain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점에 초점을 맞춘 타협가들. 즉,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죠. 야, 그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봐라고 하는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요. were most likely to come under the influence of fixed pie belie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어떤 고정된 파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향 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왜? 나는 내 몫을 챙겨야 돼. personal gains, 개인적으로 얻는 거에 개인적인 이득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fixed pie belief, 고정된 파이 믿음을 취득할, 즉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and approach the situation,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접근하게 될 거야, 더? 경쟁적으로 접근하게 되겠지. 왜? 자원이 한정적이잖아.
근데 나는 내가 얻어야 될걸 가져가야겠어. 개인적인 이득을 중시하고 있으니까 더 경쟁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negotiators, 그 타협가는 타협가인데 focusing on values, 가치에 초점을 맞춘 그 타협가 같은 경우는요, least likely to

많은 환경에서는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할 수밖에 없냐면 굉장히 흔한 오해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근데 이때 등장하는 오해가 뭐냐면요. Which in turn, 결과적으로 봤을 때 may lead to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거냐면 less integrative agre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덜 통합적인 합의점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선행사가 뭐였어, 얘들아? Misperception, 오해였잖아. 사람들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는 이런 오해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어떤 오해야? 아, 우리 서로 반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통합적인 타협이 절대 불가능해. 통합적인 그런 합의점을 덜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져 있으니까 자, 2번도 잘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얘들아?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지문도 되게 길었어. 그러니까 반드시 33번 문제도 오늘 복습할 때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협상가들은요, 자원이 한정적이라고 하는 fixed pie, 어떤 고정된 파이 미신에 빠져버리게 되면 서로의 이익이 상충된다고만 믿어. 그치? 양극단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게 돼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억제하게 되고 특히 개인적인 이익에 집중을 하거나 시간 압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훨씬 더 상황을 competitively, 경쟁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서 결국에는 통합적인 합의, 앞에서 뭐라 그랬었어? Integrative agreement, 이런 통합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되게 어렵고 긴 지문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독해하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34번 2023학년도 3월 학력평가 3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In centuries past, 몇 세기 전에는 we might learn much about life. 우리는 그 삶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뭐로부터 배웠냐면요. From the wisdom of our eld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어른들의 지혜로부터 삶의 많은 부분을 배웠대. 그쵸? 할머니로부터 혹은 엄마, 아빠로부터 뭔가 굉장히 많은 삶의 지혜에 대해서 배워왔대. 몇 세기 전까지는.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the majority of the message we receive about how to live a good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한 그 메시지의 대다수는 어디로부터 온대요, 오늘날에는? Come not from granny's long experience of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할머니의 이 세상에 대한 아주 긴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조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쵸? 할머니의 아주 긴 삶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대요? From advertising executives hoping to sell us produ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광고업자들로부터 그런 삶의 경험이 온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광고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Hoping to sell us products. 우리에게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그 광고업자들로부터 뭐가 온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그 메시지가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1번 experience가 괜찮은지 살펴보자면요. 할머니의 the world experience of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삶에 대한 경험이잖아. 그러면 앞에 문장에서 어떤 표현으로 대신 등장했어? 할머니의 삶에 대한 경험은 wisdom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wisdom이 지금 언어 표현만 바뀐 거죠. experience로 가고 있으니까 1번은 괜찮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삶에 대한 지혜가 지금 광고업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If we are satisfied with our lives,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 만족한다면 We will not feel a burning desire to purchase any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사고 싶어하는 그 강렬한 욕구가 없겠죠. 내가 내 삶이 모든 게 다 만족스러워. 그러면 무언가를 무조건 사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이 없을 거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된다면 And then the economy may collap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경제는 붕괴되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다 내 삶에 만족하고 아무것도 안 사게 되면 경제는 붕괴한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But if we are unsatisfied,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불만족해. 자, 그래서 And any of the products we buy, 그런데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어떠한 상품들

be actually delivers,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면 the promise lasting fulfill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약속된 그런 오래 지속되는 충족감을 우리한테 전달해 준다면 얘들아 우리가 물건을 하나 샀어 그랬는데 걔가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그 물건을 계속해서 다른 물건들을 살까? 다른 물건들을 안 사겠지. 그렇게 되면 the subsequent sale fig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뒤따라 나오는 그 어떤 수치냐면요. 판매 수치. 뒤따라 나오는 판매 수치는 may likewise ris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미 내가 한 상품을 사서 지금 굉장히 충족감을 많이 주고 있어.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높아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사람들이 다른 상품은 안 사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미 답이 2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Rise가 아니라 drop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어떤 상품을 샀는데 충분하게 만족이 된다면 당연히 그 판매 수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We exist in a fog of messag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메시지 전달의 안개 속에 살고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냐면요. Designed explicitly to influence our behavior. 우리의 행동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그 메시지 속에 살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Not surprisingly, 놀랍지도 않게 우리의 행동은요, 종종 바뀌는데 precisely the manner int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의도된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이 바뀐대. 자,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의 행동을 의도를 했고 그 방식대로 우리의 행동이 지금 바뀐다는 거잖아. 그럼 의도한 게 맞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if you can be made to feel sufficiently inferior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면 충분히 열등하다고 느껴질 수 있대. 자, 뭐 때문에 열등하다고 느껴질 수 있냐면요. 너의 치아가 노랗기 때문에 충분히 열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열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게 여기서 말하는 뭐야? intend, 의도된 바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얘들아, 어떻게 의도했어? 아, 뭔가 노란 치아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뭔가 아, 되게 열등하시네요 라고 느끼도록 만들었으니까 아마도 너는 어디로 달려갈 거야? 약국으로 달려가서 뭔가 미백과 관련된 제품을 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advertising, 광고업자들이 의도한 바인 거야. 그쵸? 자, 그랬을 때 the lack of any research, 어떤 연구가 부족하냐면요. whatsoever correlating tooth shades with life satisf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만족감과 그 치아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정말 연관관계가 있는지 정말 이빨이 하야만 하얄수록 즉 치아가 하야만 하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가 우리 치아가 노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가와 관련된 그런 연구 결과가 부족한 것은 그치 얘들아 부족하겠지. 치아가 노랗다고 해서 불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부족한 것은 is never mentioned. 이제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닌 거죠. 왜? 광고업자들이 그렇게 의도를 하니까 자꾸. 자, 그랬을 때 이때 그 연구 결과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점이 아니다. 언급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해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having been told 100 times a day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제 말해짐에도 불구하고 자, 뭐라고 말해진대요? How to be happy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져야만 하는가 수백 번 하루에 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어떤 데 사용하게 되냐면요 buying the necessary 우리가 필요한 용품을 사는 데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사용하고요 그치? 왜? 우리 인생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용품들을 자꾸 사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요 feeling disappointed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실망감을 느끼게 돼? Not to discover life satisfaction inside the packag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구매한 그 상품의 포장지 안쪽에 내가 기대하고 있던 그 삶의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느끼니까 결국에는 어떤 걸 느끼게 돼? 좌절감,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5번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요. 광고주들, 즉 오늘날의 광고주들은 우리가 삶에 만족하면 물건을 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를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만들게 되고요. 어떤 제품도 영원히 만족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판매 수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소비를 하고 물건을 소비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내? 결국에는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좀 재밌는 내용이죠,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우리 마지막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30번 문제 되겠고요. 첫 번째,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 Everywhere we turn, 우리가 돌아서는 모든 곳마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듣냐면요. Almighty Cyberspa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능한 사이버 세계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요. 자, 그랬을 때 The High Promises, 이러한 과대 광고는 무엇을 약속해 주었냐면 우리는 우리의 이런 따분한 삶을 벗어나서 뭐를 쓰고 고글과 어떤 바디수트를 쫙 입고 어디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And enter some metallic, three-dimensional, multimedia or other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서 정말 금속성의 3차원의 그리고 멀티미디어의 다른 세계로 삐용 하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대. 그치? 자, 그래서 아,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서 어떤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When the industrial revolution arrived with its great innovation, the moto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도래했을 때 자, 무엇을 가지고 도래했냐면요. 엄청난 혁신, 모터라고 하는 그 엄청난 혁신을 가지고 도래했을 때 그런데 생각해보면 We didn't leave our world. 우리는 우리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쵸? 모터라고 하는 것을 엄청난 혁신품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떠나지 않았대요. To go some remote motor spa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모터 세상 이라고 하는 동떨어진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이때 등장하고 있는 remote라고 하는 게 괜찮은지 살펴보려면 앞에 내용을 살펴봐야 돼. 앞에 뭐라 그랬어? 이때 multimedia other world, 우리는 어떤 세상이 도래하게 되면 cyberspace라고 하는 세상이 도래하게 되면 우리의 지루한 일상을 떠나서 어디 다른 세계로 지금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 자, 그런데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모터가 등장을 했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떠나지 않았고 어디로 떠나게 되지도 않았다. 어떤 동떨어진 모터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동떨어진 세상으로 가지 않았다는 내용 괜찮습니다. 자, 대신에 On the contrary, we brought the motors into our lives. 대신에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떠났다기보다는 그 모터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가져오게 됐냐면요. 자동차의 형태, 냉장고의 형태, 드릴 프레스의 형태, 그리고 어떤 연필깎이의 형태로 모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데리고 온 거죠. 우리가 어떤 동떨어진 세상으로 갔다기보다는. 그래서 this absorption, 얘들아, absorption 하면 뭐야? 흡수잖아. 즉, 여기서 말하는 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터를 우리 세상에 받아들이는 거를 여기서는 absorption, 흡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 자, 이러한 흡수는요, 너무나도 완벽해서 that we refer to all these tools with nam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쫙 완벽하게 흡수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도구들을 이름으로 명명할 수 있는 거죠. 뭐 대신에 모터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명하기 대신에 그 쓰임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게 됐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se innovations, 이러한 혁신은 led to a major socio-economic movement, precis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혁신, 즉 모터라고 하는 이런 혁신은요, 우리를 사회 경제적인 움직임으로 우리를 이끌었고요.
자, 왜 이끌게 되었냐면 because they entered and affected profoundly our everyday liv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런 혁신품들,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모터잖아. 이런 모터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들어왔고 매우 깊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디로 이끌어지게 되는 거야? 사회 경제적인 움직임까지 이끌어지게 되는 거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얘들아 지금 모터라고 하는 혁신품들이 우리 일상에 매우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얘들아 자동차, 냉장고, 하물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pencil sharpener, 그 연필깎이 같은 경우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매우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3번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people have not changed fundamentally in thousands of yea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어. 자, 그런데 technology changes constantly.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 말인 즉슨 인간이 어떤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우리 쪽으로 흡수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it's the one.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that must adapt to us. 우리에게 적응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맞지 얘들아? 인간은 근본적으로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았고 기술은 끊임없이 바뀌어왔으니까 기술이 우리한테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at's actually what will happen with information technology and its dev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 그 정보 기술이나 정보 기술의 그 도구들에 의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뭐 하에서? Under human-centric computing, 인간 중심적인 컴퓨터화 하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즉, 여기서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은 뭐야? 컴퓨터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야. Cyberspace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지 않고 그런 개념들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적응해야 될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The longer. 자,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나야 돼? 얘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나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더비더비 어떻게 해석한다고? 더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가 길어질 거냐면 We continue to believe that computer will take us to a magical new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컴퓨터가 우리를 정말 마법과 같은 새로운 세계로 데려가 줄 거야. 즉, 우리가 우리의 아주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서 뿅!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The longer we will maintain their natural fusion with our l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융합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융합이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 세상에 이런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뭔가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아니야, 컴퓨터가 우리를 분명히 어떤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 주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길어지면 잘 융합이 안 되겠지.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maintain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delay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융합, 이런 자연스러운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얘들아, 5번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딜레이를 무조건 지연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쓰지 않아도 된다고 쌤이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maintain, 유지하다 말고 딜레이라고 하는 표현 말고 또 뭐를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몫이다?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 딜레이라고 하는 표현 말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많이 많이 최대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문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과거의 전동기, 모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서 전동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냉장고, 뭐 자동차, 연필깎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처럼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역시 우리에게 적응해야 된다, adapt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삶 속에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뭐를 이루어야 된다? natural fusion, 자연스러운 융합을 이루게 돼야 된다.
그래서 기술을 여전히 신비로운 별개의 세계로만 여긴다면, 즉, 이러한 기술이 우리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진정한 혁명, 이런 진정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delay, 지연될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다섯 문제 열심히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기출 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입니다. 도읍지를 부여로 옮기면서 그 심장부에 사찰을 세웠는데요. 정림사지가 그것입니다. 지금은 터만 남았지만요. 정림사는 원래 중문 5층 석탑, 금당, 강당이 남북으로 일직선에 놓이고 건물을 회랑이 감싸고 있는 구조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탑 앞에 서면 백제의 미가 느껴집니다. 탑신의 높이가 서서히 줄어드는 비례미는 자칫 밋밋할 수 있는 탑의 균형미와 율동미를 동시에 보여주죠. 또 탑의 네 귀퉁이가 가볍게 하늘을 향하는 상승미가 아름다움을 더하는데요. 과연 백제를 대표하는 석탑이라 할 만합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오랜 세월을 굳건히 지키고 있죠. 옛 강당 자리에 있는 석조열의 좌상은 고려시대 불상입니다. 불상 대좌의 조각도 매우 뛰어난데요. 불상은 한눈에 봐도 친근한 모습입니다. 백제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굽남지로 발길을 옮깁니다. 굽남지에 들어서면 먼저 연잎의 은은한 향이 발길을 잡습니다. 궁궐 남쪽에 있는 연못이라는 뜻의 궁남지. 그 역사는 백제 무왕 때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연못을 파서 풍류를 즐긴 백제 사람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현재 궁남지는 사람들의 훌륭한 휴식처입니다. 소박한 백제의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이 연못에서 뱃놀이를 즐겼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연못 중앙에는 섬이 하나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가면 섬에 세운 정자에 닿습니다. 신선이 사는 방장선산을 모방해서 무왕이 만들었다는 이 섬은 불로장생을 꿈꾼 무왕의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흥망성쇠를 지켜본 곳은 어디일까요? 백마강의 서남쪽, 부소산을 감싸고 쌓은 부소산성입니다. 천천히 산책로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데요. 삼국사기에는 소부리성, 사비성이라고 기록됐지만 성이 있는 산의 이름을 따서 부소산성이라 합니다. 성왕이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기면서 축조한 이 사비도성은 계획적으로 만든 도성입니다.
1: 이 부소산성은 평상시에는 왕의 후원의 역할, 정원의 역할을 하고 비상시에는 이 최후의 보루성의 역할을 하는 이 천년 요새였습니다. 그 백제 당시에 이 부소산성은 그 후원으로서 그 아름다움과 그 화려함을 자랑했지만 궁녀들 중에 일부는 백마강에 몸을 던져 죽은 그런 이 비극을 간직한 곳이기도 한 곳이 바로 부소산성입니다.
0: 이제 백제의 마지막 날을 지킨 그곳으로 향합니다. 부소산성과 금강이 맞닿는 곳, 산성의 서쪽 낭떠러지가 그 유명한 낙화암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 더 이상 나라를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웅진성으로 피난을 가자 궁녀들이 이곳에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 떨어졌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바위에서 떨어지는 궁녀들의 모습이 떨어지는 꽃잎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낙화암이죠. 낙화암 꼭대기에는 궁녀들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한 정자가 있습니다. 슬픈 역사와 대조적으로 여기서 보는 백마강은 장관입니다. 과연 저 강은 백제의 그날을 기억할까요? 백제의 역사는 오늘도 금강을 따라 흐릅니다.
1: 고대 도성 중에서 왕궁과 사찰과 나성과 능묘공간을 다 갖추고 있는, 그래서 그 모습이 잘 남아있는 곳은 바로 백제 사비도성입니다. 이 하나 유적지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은 사비도성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도성인가를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0: 문화유산 여행길, 백제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곳 부여에서 여행을 마칩니다.

수능 수학을 준비함에 있어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그래프. 특히 그래프가 개념의 바탕이 되는 미적분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와 친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0: 어떤 길이나 넓이나 부피나 뭐 속도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개념이라서 그래프나 어떤 실생활과 아주 연관이 깊죠. 네.
1: 정의부터 시작해서 문제 풀이할 때에도 활용 부분도 뭐 접선이라던가 이런 개념들도 다 이제 그래프에서의 접선이잖아요. 그 그래프랑은 뗄 수 없는 관계라서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 미적분의 본질은 그래프라는 생각 아래 그래프를 중점으로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이승현 군. 지금이야 그래프와 친하지만 처음에는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프 그리기가 어려워 힘들었다는데. 하지만 꾸준히 훈련하고 실력을 쌓은 결과 아무리 어려운 미적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래프는 내 운명. 성현군의 수학 공부법을 알아보자. 대학생이 된 후로 성현군이 공부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운동이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는 체력관리가 필수기 때문이라는데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고등학생 시절 수능 후 그의 목표는 다이어트 무려 35kg을 감량했다.
3: 공부든 운동이든 제가 목표한 만큼 평소에 하지 않으면은 뭐랄까 참을 수 없는 성격은 그런 성격이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2: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해내고 마는 의지가 강한 성현군. 특히 자신과의 약속만큼은 꼭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공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8명의 친구들과 기숙사 생활을 했던 성현군은 모의고사 시험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친구들의 수학 성적은 모두 상위권. 혼자만 성적이 낮다는 것을 알고 좌절한 것이다. 이후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던 성현군은 마음을 다잡고 이 친구들을 이기고 말겠다는 승부욕을 불태웠다. 그리고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아 나섰다.
4: 학교 수학 선생님께 찾아가가지고 수학 공부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성적도 올릴 수 있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여쭤보니까 선생님께서 미적분은 그래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학문이니까 그래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개념도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공부를 그래프 위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2: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미적분이 탄생하게 된 스토리를 공부한 후 그래프를 바탕으로 개념을 익혔다. 공식만을 외우기보다 공식이 나오게 된 원리인 그래프를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알게 된 그래프들은 핵심 내용과 함께 자신만의 개념 노트에 정리. 자주 반복해서 그려보며 그래프와 친숙해지려고 노력했다.
4: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함수에 비해서 좀 더 정확하게 각각의 수치를 대입해서 극대극소값을 각각 따져가면서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제가 나오면은 대부분이 그래프상의 대소 비교를 요구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경우에 좌표 평면상에서 이제 그래프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이제 개형이 생겨먹었는지를 좀 그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배웠던 원 함수랑 연관이 되면서 각각의 주어진 좌표들 전부 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원 함수랑 접목을 시켜서 대부분의 그래프를 원 그래프로 풀 수 있습니다.
1: 일단 기본적인 정말 그래프들이에요. 교과서에 등장할 만한 그래프들, 그리고 뭐 삼각함수나 이렇게 이과 개념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당연히 알아야 될 기본 정의에 의한 그래프들인데 그 그래프들에서 사실은 문제로 바뀌는 건 이동을 조금 더 하거나 아니면 그래프의 뭐 폭이 커진다거나 폭이 좁아진다거나 이런 범위의 차이인 거거든요. 주어진 문제에 따른 개형이 변화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의 그래프를 제대로 잘 알고 문제마다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만 있다면 그래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2: 성현군은 문제를 풀 때도 공식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눈으로 원리와 값을 확인. 이 과정을 통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었다. 반면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그래프를 그리기

0: 가 쉽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는데
1: 막상 어려운 문제가 보니까 그래프는 못 풀겠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제가 공부했던 그 방식에 대해서 회의감을 푼 적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내가 공부한 게 너무 잘못되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선생님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함수의 개형을 유추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공부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각각의 그래프들의 증감, 극대극소 같은 거를 더 고려해서 함수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을 그때부터 공부를 하니까 다른 모든 그래프들도 이제 그리는데 한풍 수월해지고 그 뒤로 수학 실력이 다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응용에서 출제되는 미적분 문제의 경우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없고 그래프 개형을 유추해 풀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프 공부를 포기한다. 하지만 성현군은 사고력을 요하는 고난도 문제일수록 그래프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미적분 심화 문제까지 정복할 수 있었다.
2: 그러니까 쉽게 풀려면 어렵게 지 본질을 깨닫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공부하는 건데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 친구가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떤 친구들이 보기에는 시간 낭비처럼 보인다고도 할 수 있고 어려운 게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면 그거는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공부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든 아니면 스스로 해석을 해서 그래프가 아니라 다른 머릿속으로 깨우치는 방법이든 그게 꼭 절대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내가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 본질을 이해한 거고 그것이 꼭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그 본질을 이해한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0: 그래프를 활용한 공부법은 학습자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무엇보다 멘티의 적극성이 필요한 상황. 제작진은 서울의 몇몇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멘티 지원자를 모집, 사전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후 성현군에게 멘티 지원서와 인터뷰 영상을 전달. 어떤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는데 과연 누가 멘티로 선정되었을까? 며칠 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정에서 긴장감 가득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 학생을 만날 수 있었는데
3: 아, 네.
4: 앉아.
3: 아, 네.
5: 아, 네가 쓰는구나.
3: 네네.
0: 미적분 응용 문제를 격파하기 위해 그래프와 친해지고 싶다는 양곡고 2학년 김진호 군. 공부 열정 하나로 뭉친 두 사람. 고민 많은 멘티와 욕심 많은 멘토가 만나니 대화가 끊이질 않는다.
3: 네. 미적분을 배우잖아요.
6: 그렇지. 네.
3: 미적분이란 과목이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6: 쉽지 않아.
3: 네, 그렇죠. 그래프로 이제 모든 게 연결돼서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사실 그 개념 자체를 흡수하는 것도 상당히 느렸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잘 애매하거든요.
6: 애매해.
3: 네. 그래서 그래.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좀 멘토의 조언을 통해서 좀 개념부터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6: 그래, 내가 진우가 보내준 영상이랑 이제 멘토링 자료를 읽어보니까
3: 네.
6: 1학년 때 딱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도와주고 싶더라고.
3: 아...
6: 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안에 들어가서 오늘 진우가 궁금했던 것도 한번 풀어보고 공부 방법도 한번 점검해보고
3: 네.
6: 한번 해보자.
3: 네.
6: 가자.
0: 과연 진호 군은 그래프와 친해질 수 있을까? 두 사람의 멘토링이 기대된다.
1: 이제 그래프 그리기는 총 3단계가 있어. 1단계는 간단한 지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들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만 그대로 그리는 이제 단계.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함수로 바꿔줘서 그려야 돼. 그런 유형이 2단계야. 또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으면 문제에서 이제 뭔가를 구해라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구해라는 걸 이제 우리 그래프 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그 특정 값으로 바꿔줘야 돼. 이제 3단계는 이제 이것까지 마스터하면 거의 그래프의 신이 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다항함수, 지소로그함수, 삼각함수를 이렇게 배우잖아. 그러면 이 세 개의 함수들끼리 더하고 곱하고 뭐 분수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복잡하게 생긴 함수들이 있어. 이제 이 함수들은 그 값들을 제대로 유추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개형을 유추하는 단계가 3단계거든.
0: 기본 함수 개념을 바탕으로 그리는 그래프 익히기부터 주어진 식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식으로 변형하기, 그래프 개형을 유추해 푸는 방법까지 이 3단계만 알면 그래프를 정복할 수 있다.
1: 이제 그래프 마스터가 되는 길의 첫 번째 단계, 이제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그래프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5: 네.
1: 오케이?
5: 네.
1: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래프가 총 3가지에다가 이제 살짝 하나 보너스 정도 해가지고 4개 정도가 있어.
5: 네.
1: 뭐가 있는지 한번 말해볼까?
3: 일단 보니까 다항함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다항함수가 있다? 오케이.
3: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가 있을 것 같고.
1: 삼각함수?
3: 그리고 이제 초월함수 중에 지수로그함수가 있겠죠.
1: 지수로그함수가 있다. 그래. 맞아. 이제 우리가 이과에서 배워야 할 3개의 그래프는 네가 말한 대로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로그함수 이렇게 3개가 있어.
5: 네.
1: 다항함수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그릴 수가 있어.
5: 네.
1: 한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뭐가 있을까? 2가지 유형. 다항함수를 나눠본다면.
3: 다항함수.
1: 아무도 이런 생각을 잘 하진 않을 거야.
3: 네. 그럼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됐을 때, 극값이 있는 거랑 극값이 없는 거랑 2개가 있을 것 같은데.
1: 오, 놀라운데? 맞았어?
3: 맞아요.
1: 맞아. 이제 다항함수는, 네가 말한 대로 이제 극값이 존재하는 형태의 그래프랑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그래프 2가지가 있어.
3: 네.
1: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그래프랑 있는 그래프 2가지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 그 양상에 따라서 출제되는 게 다른데, 보통 이제 극대극소가 있는 형태 그래프가 아무래도 주로 많이 나오겠지. 다항함수에서 이런 유형이 주어졌을 때는 극대점, 극소점, 그 다음에 범위가 주어졌을 경우 양끝점, 그 다음 여기서는 같겠지만 최대 최소점. 네가 잘 표시를 해줘야 돼. 이게 출제 포인트고, 이제 첫 번째 극대극소 없는 경우의 그래프는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연막이다.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그래프야. 딱히 실제로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는 그래프들이야.
3: 그럼 저 질문하고.
1: 그래.
3: 근데 극대극소 값이 있는 경우는 이제 fx가 다 주어졌을 때 극대극소 값이 정확히 뭔지 구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지.
3: 근데 만약에 아예 문제 자체에서 미지수로 fx가 주어진 경우 극대극소 값을 아예 못 구할 경우도 아예 그래프를 다 그려서 해야 되네.
1: 이제 구체적인 값들은 못 구하더라도 그래프 개형은 일단 그려봐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이 그래프 개형 중에 요구하는 값이 무엇이고 어떤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지를 짚어야 돼. 그래프를 그려보고.
3: 네.
1: 그래서 그래프는 그려보는 게 좋다.
3: 네.
1: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게 삼각함수야. 삼각함수는 이제 네가 아는 것처럼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삼각함수 기본 개형을 보면은 이 그래프만 봐도 성질은 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성질을 외울 필요는 없어.
3: 네.
1: 자, 보면 삼각함수는 주기는 이제 2파이다 뭐 이런 거, 최대 최소는 이제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치역이 존재한다.
3: 네.
1: 정의역은 이제 실수 전체 범위다.
3: 네.
1: 그 다음에 Y축 대칭, 아니 원점 대칭이다.
3: 네.
1: 뭐 이런 성질 정도의 그래프 보면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코사인 함수도 사인 함수 이제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
3: 그렇죠.
1: 2분의 파이만큼 이제 성질은 다 똑같은데 이제 얘는 원점 대칭이고 얘는 y축 대칭이다 정도 차이만 있는 거고, 이제 그나마 차이가 있다고 보면 이제 탄젠트 함수. 탄젠트 함수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주기를 가지고 있는 탄젠트 함수는 전문선이 있다. 전문선을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기본적인 삼각함수 3개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삼각함수에서 원함수가 중요하거든?
3: 네.
1: 이제 이 원함수가 왜 중요하냐. 삼각함수는 이제 모든 값들을 원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 삼각함수 공식 중에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라는 공식, 아니?
3: 네.
1: 자. 그러면 원의 그래프 형태를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야. 방금 말한 식이랑 좀 유사하지 않니?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으로 나와. 그러면 x 대신에 r 코사인을 넣고 y 대신에 r 사인을 넣으면
2: 이거랑 똑같은 형태가 나와. 생각이 돼?

0: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원 그래프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은 코사인과 사인의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반대로 모든 삼각함수는 원 그래프로 바꿔서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제 포인트가 대소 비교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 각각의 그래프 개형들을 어떻게 그려서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그래프가 더 값이 큰지를 비교를 해줘야 되거든. 핵심적으로 봐둬야 될 건 0,1을 지난다. 점근선 있고 그냥 뭐 단조 증가 함수이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될 거고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1,0을 지나가고 점근선 있고 이것도 단조 증가 함수, 뭐 단조 감소 함수 이런 식으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정도는 기억해 주고 지수로그 함수의 출제 포인트가 대소 비교라고 했잖아. 대소 비교에는 두 개가 중요해. 방금 내가 말한 대로 점근선, 그 다음에 값을 가질 수 있는 범위. 예를 들어서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가 양수인 범위에서만 정의가 되잖아.
1: 그쵸.
0: 이게 이제 문제에서 실수를 되게 자주 유발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범위를 체크를 해주거나 따로 네가 적어서 표시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대소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이제 그 다음으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이제 세 개 기본 함수에다 보너스라고 할 수 있는 절대값 함수, 뭐 대칭이동, 역함수 이제 이런 것들은 메인은 아니지만 뭔가 에피타이저 아니면 뭐 부메뉴 그런 느낌이고 뭐 절대값 함수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는 이제 함수 값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에는 x축 그냥 위에다 대칭하면 돼. 맞지?
1: 네,
0: 그렇죠. 올리면 되고 이제 x에다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는 y축 대칭해주면 돼.
1: 그렇죠.
0: 원리는? 원리는 되게 간단해. 이 두 개 그래프는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역함수도 아까 네가 말했던 것처럼 그린 거 되게 간단하잖아. 이제 원래 함수 주어져 있으면 y는 x 그려주고 데칼 코마니 찍듯이 접어주면 돼. 간단하잖아.
1: 그렇죠.
0: 그렇지?
1: 네.
0: 이렇게 해서 이 세 개 함수들을 추가적으로 네가 더 알고 있으면 기본 함수가 조금 변형이 되더라도 문제 응용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야.
2: 그 그래프들을 기본으로 해서 뭐 숫자가 바뀐다든지 앞에 상수가 곱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숫자가 더해진다든지 그 평행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절대값을 씌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변형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죠. 그런데 선생님 더 많은 책을 봐야 되나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제대로 정리를 해둔다면 다른 걸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걸 특별히 안 해도 돼요. 즉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만이라도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그런 단원에 있는 그래프만이라도 좀 익혀둔다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0: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볼게.
1: 네.
0: 자 이 문제는 그래프가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1: 네.
0: 이건 어떤 형태의 그래프지?
1: 지수 함수, 증가 함수 그래프 형태겠죠.
0: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보여줬던 기본 개념에서 둘 중에 어느 걸 나타내는 거지?
1: 네.
0: 지수 함수가?
1: 네. 여기선 A가 2니까 1보다 크니까 첫 번째 그래프가.
0: 맞아. 이제 이 형태의 그래프를 보고 그대로 그려주면 돼. 이렇게 생겼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1: 네.
0: 그러면 간단하게 내가 그려볼게. 자.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X축이랑 Y축, 그 다음에 원점 표시를 해줘야 헷갈리지 않아?
1: 네.
0: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0,1을 지나지? 네. 그럼 이 그래프에서는 0,뭐를 지날까?
1: 원래 1을 지나야 되는데 A가 곱해져 있으니까 아마 0,A를 지나잖아.
0: 그렇지, 맞아. 0,A야.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가 0,4랑 B,16을 지난대.
1: 네.
0: 그럼 A 값은 4로 나오겠지?
1: 네.
0: 그러면, 자. 이 그래프는 y는 4 곱하기 2의 x승이야.
1: 네.
0: 그럼 이제 이게 b,16도 지난데
1: 네.
0: 그럼 b의 값은 뭐가 될까?
1: 2의 b제곱이 4 돼야 되니까 b는 2가 되겠지.
0: 그렇지. b가 2가 돼. 그래서 답은
1: 6이 되겠죠.
0: 그렇지.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을 익힌 개념 따라서 그려주고
1: 네.
0: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찾으면 돼.
1: 네.
0: 오케이. 이때까지 이제 진우랑 내가 다뤘던 거는 이제 기본적인 1단계 그래프 그리기 유형이야. 기본적인 개념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래프를 보고 그거랑 똑같이 따라 맞춰서 그리기.
1: 네.
0: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를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래프 형태로 바꾸는 연습이 또 필요해.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진우한테 숙제를 하나 내주려고 해. 진우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들 중에서 한번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어느 건지 한번 찾아보고
1: 네.
0: 풀 수 있으면 한번 풀어서 다음에 가져와서 보는 것도 하자.

0: 알겠지?
1: 네, 알겠습니다.
2: 그날 오후 기숙사로 돌아오자마자 그래프 그리기 삼매경에 빠진 진욱은 더 나아가 그래프로 나타내기 어려운 문제들을 찾아 풀어보는데 역시나 쉽지 않았던 걸까? 2차 멘토링 시간, 멘티에 폭풍 질문이 쏟아졌다.
3: 밑이 다른 지수함수의 부등호를 비교하는 문제여서 일단 밑을 맞추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1: 그렇지.
3: 일단 4와 2분의 1을 2로 맞춰주고 4는 2의 제곱이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밑을 맞춰주고 나서 부등호 비교를 했거든요.
1: 부등호 비교를 했어?
3: 근데 이게 제가 원래 같았으면 3점짜리니까 부등호까지만 하고 이제 2차 방정식으로 그냥 끝냈을 텐데 지금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1: 아직
3: 그려보려 했는데 이제 지수에 2차 항이 있고 이제 뭐 마이너스 4가 하니까
1: 아직 그리기 어렵다?
3: 네, 사실 힘들었어요.
1: 이건 합성함수 형태거든?
3: 네. 자,
1: 이거는 y는 2x랑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를 두 개를 합성한 거잖아?
3: 네.
1: 그럼 일단 이 두 개 그래프를 모두 그려서 생각을 해줘야 돼, 처음에.
3: 네.
1: 일단 그러면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지?
3: 네.
1: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자. 자, y는 2x에다가 이걸 넣은 거지?
3: 네.
1: 자, 그러면 일단 이 1이 되도록 만드는 x값은 0일 거 아니야?
3: 네.
1: 그러면 이 2차 함수에서 0이 되는 값들은 0이랑 2지?
3: 네.
1: 그럼 0이랑 2일 때 이 합성함수는 1을 지나는 거야?
3: 네.
1: 오케이? 1을 지날 거야?
3: 네.
1: 자,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왼쪽으로 가면은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지?
3: 네.
1: 그러면 y는 x에서 무한대로 작아지면 어디로
3: 0으로 수렴하겠지?
1: 0으로 수렴하겠지? 반대쪽에도 똑같이 가겠지?
3: 네.
1: 여기도 한없이 무한대로 작게 가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처음에 부등호를 비교해 준 게 요거잖아?
3: 네.
1: 그러면 여기다가 1을 꺼가지고 이 사이의 값이 답이 되는 거지. 간단하지? 그러면 굳이 계산할 거 없잖아. 이 값 되게 알지?
3: 네.
1: 이렇게 풀면 돼.
3: 이런 원리가 있네. 자, 근데 문제에서 그래프가 여러 개가 나오면 혹시 그 어떤 걸 먼저 어떤 걸 정확히 그려야 되는지 혹시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1: 자, 미지수가 3개인 방정식을 풀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하지?
3: 3개가 필요하겠죠.
1: 그래, 그럼 미지수 2개인 방정식을 풀려면?
3: 2개가 필요하네.
1: 자,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식이 3개가 주어졌으면 그래프는 아마 3개를 그려야 될 거고
3: 네.
1: 식이 2개가 주어졌으면 그래프는 2개를 그려야 될 거야.
3: 네.
1: 자, 이제 그래프를 또 그릴 때도 식을 보면 이제 뭐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좌변 우변에 또 두 개의 식이 있을 거잖아. 이 두 개를 따로 그리면 네가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좌변을 우변으로 넘기든 우변을 좌변으로 넘기든 최대한 하나의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개수를 줄이는 게 중요해. 알겠지?
3: 네. 근데 혹시 이 B79번 같은 문제를 보면은 이건 아예 이 두 그래프 사이에 접점이 없어서 부모나 부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두 그래프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자, 이것도 방금 말한 대로 일단 두 개의 그래프를 네가 총 그려야 될 거야. 식이 두 개니까.
3: 네.
1: 이제 그러면 위에 있는 그래프나 밑에 있는 그래프 두 개 다 한쪽으로 식을 넘겨서 일단 각각 따로 그려줘.
3: 네.
1: 따로 그려준 다음에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합치는 기분이랄까? 이제 하나의 좌표평면을 그려서 네가 위에 그린 두 개의 그림을 거기다가 그대로 옮겨주면 돼.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뭐 다른 문제 풀듯이 뭐 접점을 찾든지 뭐 영역을 찾든지 범위를 찾든지는 이제 그때부터 판단하면 되는 거지. 3단계는 이제 그래프 개형, 이제 어떤 유형의 그래프가 나오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 단계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총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접근해야 하는 네 가지 과정이 있어.
2: 성현구는 그래프 개형을 유추해 풀어야 하는 문제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파악했다. 그런 다음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주어진 식을 토대로 그래프 개형을 그렸는데 이때 함수의 개수와 함수들끼리 관계를 체크, 최대한 세심하게 그렸다. 마지막으로 조건을 대입해 그래프를 꼼꼼하게 분석, 구해야 하는 값을 찾아냈다.
1: 특징적인 그래프들을 이제 네가 공책에다가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해. 네가 배운 두 개의 함수가 더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네가 배운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는 게 있을 거야. 세 번째는 네가 배운 그래프가 역수로 뒤집힌 경우가 있을 거야. 분수 형태 있지?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네가 배운 두 개의 함수

0: 누구나 여러 개 함수가 합성 함수 형태로 돼 있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유형별로 그리다 보면은 그리는 공식 같은 게 아마 나름대로 보일 거야. 이런 건 연습을 해서 터득하는 게 필요해. 이제 나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한번 보여주면 자, 봐봐.
1: 성현군은 기본 함수들의 그래프 익히기와 주어진 식을 편향해 그래프를 그리는 단계의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자 여러 개의 함수가 섞여 있는 고난도 문제에 집중했다.
2: 와, 언니. 언니 진짜 많이 나왔어.
1: 그리고 문제를 접하면서 알게 된 다양한 유형의 그래프 계형을 노트에 정리하고 자주 복습을 했는데, 특히 문제를 풀다가 풀이 조건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자신이 정리한 노트를 활용. 풀이 힌트를 얻거나 그래프 계형을 살펴보는 등 개념을 다시 점검했다.
3: 그래프를 이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기본적인 그래프 말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해왔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프에 대한 집착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다른 친구들이 알아듣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프로 풀수 있는 문제는 그래프로 풀고, 그래프로 이해하는 개념은 그래프로 이해하는 것은 좋지만, 그 외의 것들까지 전부 다 적용하려고 하면 그게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 문제들을 풀다 보면 여러
0: 어?
4: 가지 그래프를 접하고
0: 그렇지.
4: 엄청나게 많은 그래프를 그려볼 거잖아요.
0: 응?
4: 근데 이제 맨날 멘토멘트 하는 게 아니니까 혼자 공부할 때는 혹시 어떻게 제가 그린 그래프가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0: 블로그를 찾아가서 들어가 봐도 되고, 이런 블로그에서는 이제 뭐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 것이다 정도 설명해 주는데, 좀 이제 되게 독특하게 생긴 그래프들 있잖아, 이때까지 봤듯이. 이제 그런 그래프들은 요즘 뭐 어플로 봐도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도 그래프를 이제 수식만 입력하면 그려주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따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깔아가지고 한번 입력해서 확인해 보면 될것 같다.
4: 사실 기대했던 대로 되게 신선했고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리는 공부법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제가 스스로 해야 될 텐데 이제 오늘 멘토링 했던 거다 기억나서 공부법도 찾고 적용도 하고 기출도 풀고 그래서 수학 1등급 맞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목표한 것은 반드시 이뤄내려는 강한 의지와 노력,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큰 꿈을 키워나가는 성현군. 그의 인생이 밝게 빛나기를 응원한다.
4: 당연히 한다고 해요.
5: 아, 당연히 안 해도 돼.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홍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호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자, 오늘은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은 웃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겠지만 수험 생활하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죠. 맨날 입시에, 스트레스에, 시험에 한숨 쉬는 날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웃음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 공부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영자 이슈는 바로 Fun Fact About Laughter, 웃음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들입니다.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You can laugh and breathe normally at the same time. 자, 웃으면서 똑같이 숨 쉴 수가 없어요. 동시에요. 아, 우리가 하하하 이렇게 웃잖아. 그러면 강하게 숨을 팍팍팍 내쉬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호흡의 패턴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긴장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집중력까지 향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fun fact 뭐냐면요. Your brain sometimes can tell fake laughter from real laughter. 자, 당신의 뇌는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잘 구분하지 못한대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진짜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있고 그냥 억지로 짓는 웃음이 있을 텐데 그 둘을 뇌가 어떨 때는 헷갈려 할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안 좋은 날 억지로라도 웃잖아? 그러면 뇌가 헷갈려서 지금 즐거운 상황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자, 마지막 3번. Your body burns calories when you laugh. 당신의 몸은요, 칼로리를 태운답니다. 웃음을 지을 때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격렬하게 웃잖아? 그러면 최대 40칼로리까지를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운동할 시간 없잖아요. 이렇게라도 칼로리 태우면 너무 좋지 않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웃을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한번 웃어볼까요? 스마일! 얘들아, 많이 웃었어?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공부도 잘 된다. 자, 우리 듣기 몇 개 남았잖아? 듣기 문제 마저 풀러 가볼게요. 14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으로 올바른 게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잖아요? 들어볼게요.
1: Hello, Bright Online Learning. How can I help you today?
2: Hi, I'm calling because I'm having trouble with one of my course videos.
1: I'm sorry to hear that. Could you please tell me your name?
0: 여기까지. 자, 온라인 러닝인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I'm calling because I'm having trouble with one of my course videos. 나 문제가 있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my course video, 비디오 중에 하나에 문제가 있는데요. 아이고, 죄송해요. Could you please tell me your name?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니퍼 리입니다. 라고 했어요.
2: Jennifer Lee.
1: Thanks. One moment, please. I see you're taking the beginner Spanish course. Which video is giving you trouble?
2: It's lesson 5. The video starts playing, but it freezes after about 30 seconds.
1: I see. Have you tried watching it on another device?
2: Yes. I've tried on both my laptop and my phone, but the same thing happens.
0: 문제가 좀 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잠깐 보니까 I see you're taking the beginner Spanish course. Beginner Spanish course 듣고 계시네요. 어떤 비디오가 문제입니까? 했더니 Lesson 5가 문제래요. 자, 비디오가 starts playing, 재생은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But it freezes after about 30 seconds. 한 30초 지나면은 그 다음에 얼어버린다. 그러니까 멈춰버린다 라고 하는 거야. Have you tried watching it on another device? 다른 장치로도 해보셨어요? 라고 했더니

0: I've tried on both my laptop and my phone. 폰으로도 해보고 랩탑으로도 해봤는데 But the same things happen. 두 개 다 같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 That's helpful to know. Are the other lesson videos working fine?
2: Yes, all the other videos play perfectly. It's only lesson 5 that has this problem.
1: Thanks for that information. It sounds like there might be an issue with that specific video file.
0: Okay, 자,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lesson 비디오는 잘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All the other videos play perfectly. 다른 건 다 잘 된대요. 자, it's only lesson 5 that has this problem. 자, lesson 5만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라고 했어요. 아, 정보 감사합니다. 자, it sounds like there might be an issue with this specific video file. 그 딱 그 비디오 파일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이니까 잘 들어야겠죠? 들어보세요.
2: I need to take a quiz on this lesson by tomorrow. Is there any way to get me alternative materials for this lesson?
0: Okay. So I need to take a quiz. 나 퀴즈를 봐야 돼요. 이 레슨에 대해서 내일까지. 그러니까 is there any way to get me alternative materials for this lesson? 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뭐에 대한 alternative materials, 대안적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 레슨에 대해서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방법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자, 봅시다. 1번입니다. 자, don't worry, 걱정 마세요. I can tell how hard you've studied. 자, 나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지요. 아니고요. 2번, I see. I can refund you the full course fee right now. 자, 제가 지금 전체 코스 비용을 다 리펀해드릴 수 있어요. 환불해드릴 수 있어요. 저 환불해달라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2번 아니고요. 3번,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I'll email you the lesson notes right now. 자, 당신에게 지금 이메일 보내줄게요. 레슨 노트를요. 당장이라고 했어요. 자료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메일로 보내줄게요. 이게 가장 적절하겠네.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4번, I'm sorry. We don't offer certificates for online courses. 자, 우리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아요. 온라인 코스에 대해서는. 상관없죠? 4번 아니고. 5번, Really? I will check if other users are having the same issue. 다른 유저들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관없죠? 그래서 몇 번?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부터 14번까지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다 끝났고요. 이제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케빈과 엘라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시면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마지막에 너무 정확하게 힌트가 빡 나오잖아. 그 부분 잘 들으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1: Kevin and Ella are friends who go to the same gym. Ella always runs on the treadmill. But lately, she's been experiencing lower back pain. One day, Kevin notices that she leans too far forward while she runs, which puts extra pressure on her lower back. When he mentions this, Ella says it's hard for her to check her form while running, so she never noticed the problem.
0: Okay, 자, 쭉 들었는데요. 자, 이 둘은 친구래요. Same gym에 다니는. 근데 엘라는 always runs on the treadmill. 자, 일단 트레드밀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트레드밀이 뭐예요? 러닝머신. 러닝머신에 갖다 트레드밀이라고 해요. 러닝머신은 콩글리시예요. 트레드밀이 맞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녀는 experiencing lower back pain. 자, 이 허리에 pain이 있었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근데 one day, Kevin notices that she leans too far forward. 너무 이렇게 앞으로 숙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가 뛸 때요. 그래서 그것이 put extra pressure on her lower back. 자, 허리에다가 추가적인 압박을 가한다라는 것을 케빈이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니 엘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It's hard for her. 그녀에게 있어서 어려워요. 뭐를 하는 게? To check her form while running. 러닝을 하는 동안에 자기 자세를 체크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she never noticed the problem. 자, 그 문제를 알아채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1: Kevin thinks if Ella could see her posture while she runs, she could easily correct it. Then, he remembers that one of the treadmills is right in front of a large mirror. so he wants to suggest that she use that treadmill to watch and fix her form.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Kevin most likely say to Ella?
0: 잘 봤어? 이번에도 마지막 이 부분이 결정적인 힌트였죠. 전혀 평소에 나오던 그러한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였어요. So 하면서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볼게요. 케빈은 생각했습니다. 엘라가 포스터, 자신의 포스터를 볼 수 있을 거라고요. 볼 수 만약에 있다면 뛸 때 she could easily correct it. 그것을 수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then he remembers that one of the treadmills is right in front of a large mirror. 자, 이 트레드밀 중에 하나가 큰 거울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죠. So he wants to suggest that. 자, 그가 추천을 하고 싶어요. 뭐라고 추천을 하냐? She used that treadmill. 그 트레드밀을 사용을 하라고. To watch and fix her form. 자기의 폼을 보고 고치는 데 있어서 그 트레드밀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라는 거잖아. 자, 해봅시다. 1번, You should get professional help to fix your running form 이라고 합니다. 자, 당신은 전문적인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달리기 자세를 고치려면. 아니죠. 1번 아니고요. Thanks for encouraging me to run outside instead of indoors. 나에게 자, 격려해줘서 고마워. 바깥에서 뛰도록. 안에서 뛰는 게 아니라. 에이, 이것도 아니고. 3번 볼게요. How about running on the treadmill where you can see yourself? 라고 합니다. 자, 트레드밀에서 뛰는 거 어때? 네가 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트레드밀에서 뛰는 거 어때? 이거네요. 정답 3번.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Can you recommend good running shoes that help prevent injuries? 자, 좋은 러닝 슈즈를 추천해 줄 수 있어.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5번. I'm sorry, I should have recorded you running so you could check your posture. 자, posture, 미안. 여기에 오타가 좀 났네요. 자, 너의 posture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 너를 record, 녹화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미안해.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16, 1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찾는 거고요. 두 번째 언급되지 않은 거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영자스 퀵 이 아니라 시크릿 픽 나갑니다. 시크릿 픽. 자, 이 문제 유형에서요. 주제를 찾으라고 하잖아. 주제를 제시하는 법이 역대 기출 문제에서 어떤 식의 표현으로 등장을 했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 왜냐하면 이것도 완전 정형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찾아내기가 쉽거든요. 듣기 되게 편해. 이 표현만 알고 있으면. 자, 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Today we will start to we will start by discussing. 자, 우리 이걸로 시작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Today we are going to. 우리 이거 할 거예요. Today we are going to. Today I'd like to talk about. 이라고 하면서 Today라는 표현을 결정적인 힌트로 줬어요. Today 나오면 그때 귀좀 끝. 아, 이거 주제 나오는 부분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도 우리 시작할 거야. 우리 뭐 할 거야. 나 뭐 하고 싶어. 라는 표현이 이어서 나오면서 주제가 그 뒤에 언급이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 today 나온 다음에 Let's talk about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왔어요. Let's 이런 거. 자, 이제 해봅시다. 이제 봐봅시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들을 문제는 어떤 식으로 주제를 제시를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들어봅시다.
2: Good morning, everyone. Today, let's talk about what happens to your body when you laugh.
0: 아이고야. 자, 여기 뭐 나왔어? Today도 나오고 let's도 나왔어요. 아이고, 이거 주제다 라고 거의 소리 지르고 있는 문장이야. 그렇지 않아요? Good morning, everyone. Today, let's talk about what happens to your body when you laugh. 자, 우리 오늘 이야기해 봅시다. 뭐에 대해서? What happens to your body when you laugh? 자, 우리 오늘 영자 이슈의 주제였죠? 웃을 때 어떤 일이 몸에 일어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 주제라고. 이게 주제예요, 주제. 자, 그러면 이제 주제 나왔고 그 다음에는 하나씩 언급이 될 거예요. 언급될 때마다 소고하면 되는데, 자, 언급되는 거 들을 때 우리 어떻게 듣기로 했었지? 하나하나 세세한 거다 듣기로 했었나? 아니, 신체 부위만 들으면 돼요. 어떤 단어가 들리면 그거 지우면 돼요. 그게 어떻다는 건지 세부적인 내용은 알 필요가 없다. 얼마나 고마운 문제입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면서 그 단어 나올 때 지워주면 되는 거야. 자, 해볼게요.
2: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laughing brings many health benefits.
0: 자, 여러 가지 health benefits이 있는데, 첫 번째로,
2: First, laughter strengthens your heart.
0: 첫 번째 신체 부위는 your heart이지요. 심장을 강화시켜준대요.
2: When you laugh, your heart beats faster and pumps more blood throughout your body, which is similar to light exercise.
0: 마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준다.
2: Second, laughing improves your lung capacity.
0: lung capacity, lung 하면 뭐야? 폐잖아. 그러니까 폐 활량을 또 증가를 시켜준답니다.
2: Deep laughter makes you breathe more deeply, bringing more oxygen into your lungs and helping them work better.
0: 숨을 더 깊게 쉬게 해줌으로써 자, 폐에다가 more 옥시전을 가져다 줄수 있다. 찬소를 더 공급을 해줄 수가 있더라.
2: Third, laughter relaxes your
0: 자,
2: muscles.
0: 세 번째 신체 부위는 뭡니까? muscles 이거죠. relaxes your muscles. 이 근육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2: After a good laugh, your muscles stay relaxed for up to 45 minutes, which helps reduce tension in your body.
0: 긴장감을 낮춰줄 수가 있대요. 그리고요.
2: Finally, laughing releases special chemicals in your brain.
0: In your brain이죠. 뇌에서 특별한 화학 물질을 분비를 시킬 수가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개의 신체 부위 나왔으니까 우리 문제는 풀수 있겠고요. 마지막 마무리 문장 들어볼게요.
2: That make you feel happier. These chemicals also help reduce stress and can even reduce pain.
0: 스트레스 줄이고 고통도 줄여줄 수 있고요.
2: That's why doctors often say laughter is the best medicine.
0: 웃음이 보약이라고요. 그래서
2: These benefits show that finding reasons to laugh every day is important for staying healthy. Now, let's watch some funny videos to practice what we just learned.
0: 자, 그래서 이러한 benefits들은요, finding reasons to laugh every day is important for staying healthy. 자, 이거 뭐를 보여주냐면은 매일매일 웃을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대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재밌는 비디오 보면서 우리 방금 배운 것을 연습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Differences between real and fake laughter.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의 차이 아니고요. 두 번째, positive effects of laughter on the human body. 인간 몸에 있어서 웃음의 긍정적인 효과. 맞네요.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3번, ways culture affect physical emotional expressions라고 합니다. 자, 문화가 physical emotional, 신체적 감정적인 표현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들. 에이, 문화 얘기는 하지 않았어. 4번, body parts involved in non-verbal communication. 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body의 part들이라고 했는데,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요. organs most vulnerable to psychological stress.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organs, 장기.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자, 신체 부위 언급되지 않은 거 뭡니까? 스토맥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 듣기가 끝났습니다. 듣기 끝, 끝. 자, 이제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내리고요. 저 이제 18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자, 다음 글에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면 되는데요. 자, 이거 목적치고는 조금 어려웠었던 문제였어요. 잘 풀었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이고요. 자, our facilities, 우리의 facilities라고 하면 뭐지? 설비, 장치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시설. 자, 시설인데 이러한 지역 이름들이 나왔어요. 자, 이 지역의 facility, 설치한 그러한 설비들은요, are experiencing significant increase. 자, 무엇을 지금 경험하고 있냐면

상당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에 있어서? In energy consumption. 에너지의 소비에 있어서 상당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대요. 근데 due to the expanded use of computers and automated equipment. 자, 그게 왜 일어난 것이냐? 라고 하면은, 자, expanded use of computers and automated equipment. 컴퓨터, 그리고 자동화된 어떤 장치들의 expanded use 하면 무슨 뜻이야? 확장된 사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장치들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가 문제다? 에너지 소비.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어디에서? 우리의 시설에서.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Additionally, 더해서 The installation of new cloud servers at our plant. 자, 우리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클라우드 서버에 설치가 있었어요. 우리 공장에서. Plant가 여기서는 공장이라는 뜻이야. 그것이 will further increase our energy demand. 자, 더욱더 증가시킵니다. 무엇을? 에너지의 수요를.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지금 너무 많이 쓰입니다. 라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아, 자, 근데 as energy costs continue to rise, 에너지의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these factors create substantial budgetary pressure across all divisions. 자, 이러한 요소들은요, 만들어냅니다. 상당한 예산의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해. 어디에서? Across all divisions. 모든 부서에 있어서요. 아,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큰일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while our organization has committed to reducing energy utilization by 5%. 자, 근데 뭐를 했냐면 우리 조직이요. committed. 약속을 했어요. 뭐를 하기로? reducing energy utilization. 에너지의 이용, 사용을 줄이기로, 5% 줄이기로 약속을 한 반면에 the complexity of our multi-site operations. 우리 여러 지역에서 돌아가는 것. 이런 복잡성이라던가 and varying facility requirements 다양한 이런 시설의 요구사항들이 make this goal particularly challenging 이러한 목표 에너지 사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특히나 challenging 어떻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해 아 우리 에너지 좀 줄여보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라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 글을 쓴 목적은 등장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안 했어요. 문제 상황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given these circumstances, 이러한 환경을 고려할 때 I believe, 나는 믿어요. 뭐라고 믿냐면 a coordinated approach. 자, 이런 조응된, 그러니까 함께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요. For success, 성공하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결정적인 표현이 나왔죠. Therefore, 그러므로 I request you, 나는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 뭐를 하도록? To schedule a joint meeting. 자, 함께하는 미팅을 스케줄 잡아달라고요. With facility managers. 자, 이런 시설의 매니저들과 함께 같이 미팅을 좀 잡아달라고 요청드립니다. 라고 했네. 아, 나왔다. 정답의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스케줄 잡아주세요. 미팅 스케줄 잡아주세요.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죠. 글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읽어볼게요. 근데 그 미팅에서 나는 뭐를 할 거냐면 I can present cost-benefit analysis of conservation measures. 자, 비용, 편익 분석을 할 거예요. 이런 보존 조치에 대해서. 그리고 collaborate on developing site-specific strategies to achieve our 5% reduction target while maintaining operational efficiency. 자, 우리의 이런 운영적인 efficiency, 효율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가운데 이런 5% 감소시키겠다는 우리의 목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지역별로, 장소별로 특정한 전략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collaborate, 협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미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편지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유, 쉽지 않았다. 목적 치고, 그치? 근데 결정적인 therefore, 그걸로 시작하는 그 문장 그거를 봤으면 또 답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그죠?

0: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 논의를 위한 회의 일정을 잡도록 요청하려고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잘했어요.
1: 자, 이제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글에 드러난 마음의 신경 변화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가 어떤 신경의 변화를 겪었나 볼게요. 자, 아침에 엄마가 was unable to swallow a single bite. 자, 한 입도 삼킬 수가 없었어요. Her legs were shaking.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고 있었고요. Creating a constant tapping sound against the floor. 자, 이 바닥에 계속해서 탁탁탁탁 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 자, 다리를 떤다는 것으로 봐서 일단 엄마의 심정이 어떤 것 같아요? 뭔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자, whenever the male sloth made a noise. 매일함이 소리를 낼 때마다 she flinched. 자, flinch 하면 움찔하는 거란 말이야. 움찔했고 took a sharp breath. 자,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She kept wiping her sweaty palms on her apron. 자, 앞치마에다가 이 땀이 나는 손바닥을 계속 문질렀고요. Her gaze fixed uneasily on the pile of unopened envelopes Grandma had just collected from the mail slot. 자, 그녀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었냐면은 불안하게 pile of unopened envelopes. 자, 열리지 않은 봉투에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랜마가 할머니가 메일함에서 방금 수집을 해온. 자, 그런데요. Putting out an envelope. 자, 그 중에 하나의 봉투를 꺼내서 열면서 자, opened it silently. 그거를 조용히 할머니가 열었고요. Then suddenly marched over.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가왔어요. Shoving the letter in front of mom. 엄마에게 이렇게 딱 건네면서요. Mom, read it. 읽어봐. 엄마가, 그랜마, 할머니가 말했어요. Leave me alone. 나 그냥 좀 둬요. 엄마가 중얼거렸어요. Sweetie, 얘야, it's an acceptance letter. 자, 이거 수용 letter이야. 수용하는 편지야. From the publishers. 출판사로부터. 라고 할머니가 말했고요. 천천히 엄마가 picked up the letter. 그 letter를 주워가지고 and read the opening line. 맨 첫 줄을 읽었어요. We are happy to inform you. 자, 우리 알려드리게 되어서 happy합니다. 뭔가 좋은 소식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의 눈이 froze, 딱 멈춰버렸어요. Then, 그리고 they race across the page. 눈이 막 race하듯 빨리 지나갔어요, 페이지에. Her brows lifted. 눈썹이 들렸고요. 그 다음에 and her mouth parted in stunned silence. 마우스가 어떻게 됐어요? Parted. 열렸어요. 어떻게? In stunned silence. 놀라운 침묵 속에. 그리고 a flush. 홍조가 cheeks. 뺨으로 올라왔습니다. This can't be real. 아, 진짜일 리가 없어. She whispered to herself. 스스로에게 속삭였고요. Barely able to believe what she was reading. 자,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거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읽는 것을 이라고 해. 자,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긴장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다라고 볼 수 있어? 믿을 수가 없어. 너무 놀라워. 이렇게 감정이 변한 거죠. 그거 두 개를 담고 있는 선택지가 몇 번인 것 같아? 몇 번일까? 처음에 anxious, 긴장했다가 astonished, 놀란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19번도 잘 풀었고요. 자, 이제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ustainable Development is fundamentally about materials. 자, 이거는요,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뜻이죠. 지속 가능한 개발, 발전은 자, 근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materials, 바로 재료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재료가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요. Therefore, 그러므로. 자, it is critical. 자, critical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 뭐 찾는 거니? 필자의 주장을 찾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대놓고 critical,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뭔가 되게 중요한 정보가 나오겠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지.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designers think beyond as the aesthetic and functional qualities of the designs they produce. 자, 그들이 만들어내는 디자인에 자, aesthetic 하면은 미적인 거고 functional 하면은 기능적인 거잖아. 그러한 퀄리티 이상으로 beyond 그걸 넘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어. 그리고 and take into consideration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take into consideration 하면 무슨 뜻이지? 고려하다 라는 뜻이잖아. 자, 고려해야 돼요. That designing, producing, using and disposing of a product. 자,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버리는 것은 requires 필요로 한다고요. 뭐를? Thinking about materials. 재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and their entire lifestyle. 그 재료의 수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재료. 그리고 재료의 수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할 때 그냥 아, 예쁜가? 아니면 기능적으로 좋은가?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주장이 이미 첫 번째 페이지에서 대충 나온 것 같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We must be conscious that 자,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 이런 must 이런 표현도 잘 봐둬야 돼요. 우리 뭐뭐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잖아. 주장이 여기 나오는 거죠. 뭐를 해야 되냐면 be conscious. conscious가 뭐야? 의식하는 거잖아.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뭐를? That the manufacturing process that transforms these materials into things. 자, 이런 생산하는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재료들을 어떤 물건으로 바꾸어내는 그러한 과정이 will generate. 뭐를 하냐면은 waste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폐기물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생산하면 결국은 폐기물, 쓰레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은 will be inevitably released into the environment, atmosphere, water, and soil.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피할 수 없이 분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환경으로, 대기로, 물로, 그리고 토양으로. 결국은 쓰레기가 되어서 환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예시입니다. For example, the buildings we design, 우리가 디자인하는 빌딩은 are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서 built with concrete, 콘크리트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콘크리트에게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콘크리트가 어떻다는 건가? Given that concrete is most widely used building material, 콘크리트라는 것이 가장 널리 사용이 되는 빌딩의 재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Its production has a significant environmental impact. 자, 콘크리트의 생산은 상당한 환경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indeed, 실제로 about 7% of the carbon dioxide 자, 이산화탄소의 7% 정도 근데 이산화탄소가 뭐냐면 greenhouse gas contributing to global warming 자, 바로 기후온난화에 기여하는 온실가스인 이 이산화탄소인데 그거의 7% 정도가 근데 release into the atmosphere 자, 이 대기로 나가는 이산화탄소의 7% 정도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지 자, 그게 comes from the production of cement 시멘트의 생산에서 온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나 봐요 therefore 그러므로 We need to. 아이고, 또 나왔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 Critical, 중요하다. Must, 뭐뭐 해야 된다. 그리고 we need to, 우리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들의 주장이 담기는 거죠. 자, we need to think about materials. 자, 우리는 재료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As a basic ingredient. 자, 기본적인 재료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For creating a sustainable context. 지속 가능한 맥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 재료로, 기본 어떤 재료로서 material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and as a platform for designing sustainably. 자, 이렇게 디자인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으로서 생각해야 된다. 뭐를? materials. 이 재료를. 자, 그러면 자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읽어볼까요? 1번 정책 위반자는 친환경 건축 자재의 표준화된 규격안을 제정해야 된다. 아닙니다. 자, 2번 재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아닙니다. 3번 디자이너는

우리 디자이너 얘기하고 있었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기초로서 재료와 재료의 수명을 고안해야 된다. 맞네요.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 4번. 디자이너는 재료의 특성을 살려서 심미적인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아니고, 5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유행을 초월한 디자인을 추구하자. 유행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21번으로 가볼게요. 함축음이 추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왔고요. 이 사람이 coined the term. 자, coin 하면은 말을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빗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답니다. 근데 그거는 무엇을 가리키기 위함이었냐면, to the simplified form of English being used by non-native English speakers doing business in Asia. 자, 단순화된 형태예요, 영어에. 근데 그거는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은 네이티브 아니고 non-native, 외국인, non-native English speakers가 사용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아시아에서 할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글로빗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데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원어민이 쓰는 영어가 아니고 비원어민들이 쓰는 단순한 영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좀더 읽어볼게요. 자, 글로빗이는 무엇이냐면 a version of English, 영어의 하나의 버전인데 뭐가 없냐면 without the ambiguity, 애매하지 않아요. complexity,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cultural history involved in the standard tongue. 자, 표준어에 들어있는 어떤 문화적인 역사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러한 일종의 단순하고 그다음에 복잡하지 않은 그러한 종류의 영어를 갖다가 글로빗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지금 글로빗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고 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카메론이라는 사람은 글로빗이를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빈칸 밑줄 친 부분, decaffeinated version of the language. 자, 언어의 디카페인 버전이라고 정의를 했대요. 자, 디카페인 버전이 뭔지 우리는 전혀 알 방법이 없어.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카메론이 글로빗을 이렇게 정의했다라는 거잖아. 결국 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글로빗이가 어떻다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글로빗이가 어떻다라는 건지를 쭉쭉쭉 찾아나가면 될 거야. 지금까지 아는 정보는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일종의 영어이다. 넌네이티브들이 사용하는 영어이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어.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This labeling of globish. 자, 이러한 글로빗이에 대한 이름 붙이기, 라벨링은 not simply an apt descriptor. 그냥 단지 굉장히 적절한 묘사를 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자, not only, but also 요거죠.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one that implies a global language of expressions and instant consumption이라고 해요. 자, 요 문장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자, 이것은 암시합니다. global language, 글로벌 언어를 지금 가리키는 말인데, 에스프레소, 그리고 instant consumption, 즉각적인 소비의 언어를 가리키는, 암시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에스프레소, 커피에 대한 비유가 하나 더 나왔는데, 이거를 보고는 지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instant consumption. 그 즉시 소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뭔가 쉽게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함축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정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뭔가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쉽게 소비, 쉽게 이해가 가능한 언어이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카메론이 주장을 하기를 글로빗이는 meets our practical need for a universal other language. 자, 우리의 실용적인 필요를 충족을 시키는데 뭐에 대한 충족이냐면 universal other language, 제2언어. 보편적인 제2언어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충족을 시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언어가 있어야 될 텐데 언어가 필요하잖아. 그런 욕구를, 필요를 충족을 시키는 게 글로빗이라는 거고, 그것은 a simple, 단순하고, 중립적이고, intelligible, 인식이 가능하면서, 인식이 가능한 수단이어야 됩니다. For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문화 간

communication에 있어서. 그리고요, in time, Glovis may become the official language of transnational collectives. 자, Glovis는 뭐가 될 수도 있냐면요, official language, 공용어가 될 수도 있어요. 무엇에 있어서? 초국가적인 공동체, 예를 들어서 European Union, EU와 같은 이런 초공동체, 초국가 간의 공동체 같은 데서 공용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글로비시 공용어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대요. 왜 이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 Standard English, 글로비시 말고 그냥 진짜 Standard English를 as lingua franca, 국제 공용어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may be resisted by many European political elites. 자, 많은 유럽의 정치 엘리트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Due to its associated Anglo-Saxon ideology. 자, 영어랑 엮여있는 앵글로색슨족의 이런 이념들이 간에 섞여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어. 그냥 표준 영어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나, however, Glovis는요, may offer a corporate solution. 기업적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게 글로비시라는 거야. 이런 이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고 Will we all soon be multilingual? 그러니까 우리는 곧 다 다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우리 언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And the language of corporate Glovis world. 자, 이런 기업적인 글로비시 세계의 언어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글로비시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다국어 사용자가 될 것일까? 될까?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면 되는데 밑줄 친 부분이 바로 글로비시를 묘사하는 부분이었잖아. 글로비시가 어떻다라는 거야. 그러면 글로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여기서 고르면 되는 거죠. 자, 밑에서부터 볼게요. A type of English, English 하나의 종류인데 reflecting American and British ideology, 미국과 영국의 이념을 반영하는 언어예요. 아니죠. 그런 것으로부터 중립적이죠. A standard dialect of English favored by European political elites 라고 합니다. 자, English의 표준 방언인데 누가 좋아하는 거냐? 유럽의 political elite들이 좋아하는데. 자, 표준 방언이 아니에요. 그쵸? 3번, a regional variety of English detached from modern linguistic trends. 자, 지역적인 변이형이래요. 그것도 틀렸죠. 근데 무엇으로부터 떨어진 것이냐면은 현대의 언어적인 트렌드에서 떨어졌다. 이것도 틀린 묘사고요. A simplified form of English. 언어의 단순화된 형태까지는 좋다. 근데 뒤에 봐봐. Aim to reduce the cognitive load of learners. 학습자의 인지적인 부담을 낮춰주는 걸 목표로 한대요. 학습이랑은 상관이 없어. 그럼 1번 볼게요. A culturally neutral version of English. 자, 문화적으로 중립적인 버전의 English예요. 뭐에 있어서? For practical intercultural communication. 자, 실용적인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이라고 했어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중립적인 언어, 중립적인 영어. 아, 이게 딱 글로비시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고르면 돼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문제 2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의 요지입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해볼게요. AI 나왔네. 맨날 나오는 주제죠. AI 프로그램에 있어서 테스팅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Prior to release, 출시하기 이전에. 근데 자, 이거 not only but also도 나왔네요. 그뿐만이 아니라 becomes an ongoing routine. 지속적인 루틴이 됩니다. 라고 해. 자, AI에 있어서 테스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요. 자, 무엇이냐면은 출시 전에도 중요하지만 ongoing routine, 지속적인 과정이 됩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테스팅을 해야 되나 봐요. 지속적 과정이라고 써볼게요. 자, 매니저들은요. need to be confident. 자, 뭐를 해야 되냐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that the system will deliver accurate results from a variety of data. 이 시스템이요. 정확한 결과값을 내야 된다고요.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당연히 그래야겠죠. 자, 근데 traditional software testing. 자,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테스팅. AI 말고 예전에 전통적인 테스팅은 어땠냐면은 하나로 딱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you need to test only a finite number of scenarios.

한정된 숫자의 시나리오만 테스트하면 됐던 게 과거의 이야기예요. 파이나이트한 것만 테스트하면 됐었어요. 자, 그런데 once the program has been tested for all possible scenarios. 그래서 과거에는요. 프로그램이 테스트가 되는 거야.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렇잖아? 그러면 it is guaranteed to work. 아, 이거 제대로 작동한다라고 보장을 할수 있었어. 여기까지가 과거 얘기예요. 자, 그런데 but 나오면서 이제 AI로 내용이 넘어가죠. With AI. AI에 있어서. 그리고 머신 러닝에 있어서는요. You can predict every scenario. 모든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게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you must continually monitor and test the system to catch data biases.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을 테스트해야 돼요. 뭐를 잡아내기 위해서? 데이터 편향을 잡아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편향인데 어떤 편향이냐면은 알고리즘에서 생기는 편향인 거야. That the programs used to make judgment. 프로그램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에서 또 편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려면은 계속해서 테스트를 돌려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지금 뭐 때문에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어. 편향이 생길 수 있어. 그 편향은요, 데이터 자체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판단을 내릴 때 쓰는 알고리즘. 알고리즘에서 바이어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테스팅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당신은 데이터 바이어스를 하나의 이상의 셋 데이터 세트를 이용을 함으로써 바이어스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loan application system. 자, 대출 시스템. 뭐에 기반한 역사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대출 시스템은 자,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예요. 지속시킬 거예요. 이 바이어스를. Inherent in that data. 데이터에 들어있는. 자, 그것은 will likely show that members of certain groups in the population. 자, 인구에 있어서 특정 그룹이 have not qualified for loans. 자, 이 대출에 적격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속시킬 뿐이에요. 그런 바이어스를. 자, 근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시스템은요, must 볼게요. must be tested and retrained with additional data. 자, 테스트가 되어야 되고 다시 트레이닝이 되어야 됩니다. 뭐를 가지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테스팅이 되어야 된다고요. 추가 데이터를 가지고요. 뭐를 해결하려면? 데이터 바이어스를 해결하려면. Similarly, 비슷하게요. To make sure that the algorithm that monitors consumer sentiment about your brand is working properly. 자, 비슷하게 뭐를 확실히 하려면? 알고리즘인데, 어떤 말 알고리즘이냐면은 소비자의 감정이에요. 당신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을 모니터하는 그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You can test the same set of data with different algorithm.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바이어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 바이어스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AI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몇 번인지 볼게요. AI 시스템의 편향, 바이어스의 교정을 위해서는 추가 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을 활용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와우! 여기에 모든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네요. 정답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어요. 인간의 통찰력 아니고요. 전통적 방법 아니고요. 공정성 상관없고요. 자, 그다음에 AI 대출 자격 심사를 위해 AI를 활용하자. 이것도 아니잖아요. 정답 1번.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오키오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풀 문제들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마지막 영자 스퀵 퀴즈 나갑니다. 자, 오늘은요, ambiguity라는 단어를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되게 빈출되는 단어여가지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ambiguity의 의미를 적어주는 것이 오늘의 영자 스퀵 퀴즈입니다. 수강 후기 많이 많이 달아줄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21강입니다. 총 23강 중에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9회 문제, 여러분, 의사소통 문항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3번부터 볼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의 제안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이런 식의 문항들이 나오는데 찬성하는 사람과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아느냐? 물론 이제 뭐, 우리 교재에도 특강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이 볼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평가원에서 나오는 그 어휘표와 그 어휘표 앞에 있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들,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모든 문항을 낼때그 기본 그 표현들이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것에 중점을 맞춰서 마지막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A가 할 سنلعب كرة السلة بعد الدرس. 자, 할 뭐뭐 할까요? سنلعب. 이때 سا는 필요가 없어요. 왜? بعد الدرس라고 수업 후에라고 했으니까 시제가 이렇게 결정이 돼. 내일 해놓고 سا는 두 개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할 نلعب كرة السلة بعد الدرس. 방과 후에 농구를 할까라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طيبٌ طيبٌ طيب 빠이 이분, 자, 빠, 눈 크게 뜨고 빠이 이분, 좋아 했습니다. 남, 사 알라부하. 이때는 남, 그래, 내가 농구할게. C는 피크라 툰자밀라툰, 계속 나오죠. 피크라 툰자밀라툰, 좋은 생각이다. 원래 의미는 예쁜 생각이다라는 뜻인데, 좋은 생각이야. D, 아시푼 아인디마와이둔. 벌써 길잖아요. 아, 나 여기 있어요 하고 깃발을 딱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정답이에요 하고. 아, 시푼. 아, 미안해. 아인디 마와 아이돈. 그러면 나에게 약속이 있어. 이는 아나 모아피크. 나는 찬성이야. 이렇게 했을 때 벌써 딱 보면, 대충 보면은 여러분 한눈에 타입 남사 알라부하 피크라툰 자메일라툰 아나 모아피크.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미꿀리 수루리. 미꿀리 수루린, 수루린.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런 문장. 미꿀리 수루린. 그러면, 미꿀린. 그러면, 모든 기쁨을 가지고, 기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다섯 개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찬성하는 표현들이 다섯 개 정도 있다. 지금 여기 나오지 않은 거는 미꿀리 수루린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정답 D니까 4번이 되겠죠? 2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런 식의 문항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식의 문항 나올 때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문장이 다른 종류를 먼저 찾아보는 거죠. 두 개는 평서문이고, 하나가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을 어떻게 찾습니까? 네, 의문사가 있는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이 보기에서 의문사가 어디 있어요? 살라스, 캄, 우리드, 캄이 의문사예요. 그죠? 캄이 얼마, 몇,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B는 아직 문장 보지도 않았어요. B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쉬운 문제는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하나씩 따져가면서 풀면 됩니다. 문맥으로 다 연결해서 풀어볼 필요도 없어요. 벌써 하나는 결정됐습니다. B가 가운데예요. 이 중에 B가 가운데 있다는 건 1번 아니면 5번이겠죠? 자, A가 마르하반, 안녕하세요. 아이유 헤드마틴, 아이유 헤드마틴, 뭐예요? 어떤 서비스를 해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랬더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B가 뭐라고 했겠죠?

했죠. 그랬더니 역시 이제 A가 뭐라 했냐면 이 B 문장 캄 라일라탄 두리디나 캄 라일라탄 몇 밤을 두리디나 원하시나요? 몇 밤? 캄 플러스 의문사 캄 뒤에 미완료 단수 목적격이 옵니다. 캄 라일라탄 그냥 외우세요 하나. 캄 키타바 마크 너책몇권 갖고 있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가방에 갖고 있는 책이 몇 권이야? 캄 키타바 마크 야부두 안나 하키바타 사키라툰 너 가방이 무거워 보인다. 이렇게 할때너책몇 권이나 썼어? 캄 키타반 마크 이런 식으로 캄 키타반 마크 이런 식으로 여러분 외우세요. 캄 라일라탄 몇 밤을 두리디나 원하십니까? 그러면 몇 밤이라 했으니까 살라스 라얄린 세 밤이요. 3박입니다. 지금 몇 박을 원하시나요? 3박입니다. 어떤 호텔이나 뭐 이런 데 예약하는 것 같죠? 그랬더니 C에서 우리두 안 아하지자 고르파탄 비사리린. 아, 그러면 싱글 베드룸 고르파탄 비사리. 고르파탄 비사리는 침대가 1인용 침대. 딱 개인 침대죠. 싱글 베드. 이렇게 개인 침대. 그러니까 작은 침대예요. 제일 작은 방이에요. 고르파 비사리 그러면 작은 방. 침대 1인용 침대 만 있는 방을 예약하는 것을 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하반 아유 히드마틴.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예약하고 싶습니다. C가 여기겠죠? 그랬더니 캄 라일라탄 투리디나 이 B가 여성이에요, 지금. 그럼 캄 라일라탄 투리디나 그러면 투리디나가 여성형에게 묻는 말이니까 몇박 하실 건가요? 했죠. 그랬더니 B가 다시 말하기를 살라사 라얄린 A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맞춰보면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CBA 순이니까 5번이 되겠죠? 25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와 B가 만나는 장소는? 자, A가 할 움키누 안,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할 움키누 안, 타타나 왈라 아샤. 타타나 왈랄 아샤 마이 나와 함께 저녁 식사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언제? 알리아오마 오늘 그러면 할 융키나 타타나 왈랄 아샤 마이 알리아오마 오늘 저녁 식사 저하고 같이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따이분 계속 나왔어요. 앞에도 있었죠. 아뭐 누가 나랑 농구할까? 오늘 농구할까? 이랬을 때첫 번째 선택지가 따이였어요. 따이 좋아. 타이입은 좋아. 아이나 날타키 어디에서 우리는 만나는가? 어디서 만날까라는 거죠. 아이나 날타키. A가 피 마탐 알리바바. 자, 저녁 식사니까 알리바바 식당에서 마탐 알리바바. 알리바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뭐 어떤 인물이에요? 이프타야 심심.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천일야와 알프 라일라틴 왈 라일라툰의 소설 속에 나오는 거기 천일야와의 알리바바와 아르바우나 알뭐 이렇게 하람이 뭐 리스라는데 그런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하람이들 그 하람이가 도둑놈들인데 40인의 도둑들과 알리바바의 주인공 얘기인데 그때 알리바바가 워낙 유명하니까 뭘로 유명해요? 도둑들의 동굴을 가보고 이프타 야 심심 열려라 참깨 이프타 열려라 심야 심심 심심아 심심이 참깨예요. 참깨 열려라. 그거 보고 들어가서 예, 그 보물들을 가져오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름 알리바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알리바바 식당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근데 모양으로 봐서 이걸지 잘 모르겠네요. 왜? 영어를 몰라 내가. 영어를 모르면 못 풀어요. 아랍어 문제를 푸는데 영어를 몰라서 못 푼다? 약간 그좀 너무 좀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문제 출제자가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레스토랑이고 시네마, 라이브러리, 뮤지엄, 카페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이었죠. 물론 1번. 그런데 이런 문항은 사실은 한국말로 써주든지 아니면 식탁에 접시와 포크 뭐 포크하고 뭐 해서 스푼 같은 게 있어서 뭐밥 먹는 그런 어떤 그 어떤 장면을 하나 그려주면 좋을 거고 여기는 영화관을 그려주면 좋았을 건데 건물을 그려놓고 여기다 영어로 써놓으니까 영어가 약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영어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딱 읽었을 때, 아, 같은 입장에서 이걸 푸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주눅이 들 필요는 없어요. 문화 문제에서 여러분들의 그, 저,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조건이에요. 수아두가 여성입니다. 알 우스타드와 선생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야 우스타드, 야 우스타드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마하다 아샤클루. 마하다 샤클, 하닷 샤클루. 마하다 샤클루. 그럼 뭐예요? 이 모양은 마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다 후와 모,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지금. 와 후와, 그리고 그것은 지금 질문한 이 형태, 그것은 판누 알키타 바틸 아라비아티, 아랍어 쓰기 예술. 아랍어 쓰기 예술이 뭐예요? 아랍어 글자를 갖고 쓰기 예술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예술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네. 뭐, 인샤알라 지금 써놓은 건데요. 인샤알라. 되게 찾기 힘들죠? 이렇게 인, 점이 어디 있고요? 이렇게 점이 있고, 샤, 점이 세개 이렇게 있고요. 아, 인샤알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장식체로 여기저기 뭐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장식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인샤알라인 3번이 정답일 거예요. 왜? 판늘 키타바니까. 판늘 키타바, 글씨 쓰는 예술. 왜 이런 예술이 발달했느냐? 아랍 세계에서는 알라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창조, 피조물을 그리는 거. 예를 들면 사람의 모습이든지 동물의 모습을 그리는 건, 알라만이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사람이 그리게 되거나 또 그런 걸 모양을 만들면 그건 알라가 하는 행위 또는 알라의 권위에 도전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이슬람권의 세계에는 이런 그림들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튀르키예 같은 데 가보면 벽화에 굉장히 큰성그저 뭐야 그 모스크가 있는데 모스크가 한동안 그 기독교의 통치를 받았거든요. 비잔틴 시대 때. 그래서 굉장히 그 유명한 그뭐 벽화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 다 긁어냈거나 아니면 그 위에 덧칠을 해서 다른 그림을 그렸거나 뭐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상인 경우에 목을 쳐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라를 무시하는 알라에게 도전하는 그런 행위들은 다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여행 가갖고 유적지에 가보면 목 없는 동상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보여주는 이 얼굴은 알라 이외에는 만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쳐버리는 겁니다. 그 이제 글씨 쓰기 예술이니까 3번이겠죠? 융키누나,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능합니다예요. 융키누나 안 누샤히다후,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볼수 있느냐? 필 마사지드 아울 꾸수리. 아울 꾸수르는 궁이죠. 사원이나 궁에서. 예를 들면 어떤 궁? 아, 지금 이게 아랍 세계는 아니지만 그 스페인의 남부 지역에 가보면 알함브라라고 있습니다. 알하무라라는 궁이 있어요. 대표적인 궁에 이런 글씨들이 되게 글자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랍어 서체에 대한 서체 예술인데 이 아랍어 서체 예술을 갖다 찾는 3번입니다. 이거는 쉬시케베브이고요. 이거는 쉐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 아부다비에 있죠. 그런 모스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낙타, 이건, 낙타고요. 그 다음에 이건 무르줄 아랍. 무르줄 아랍은 사실은, 뭐, 그냥 건물, 정부에서 관리하니까 뭐 그런 건물이다가 아니라, 이건 호텔입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비싸서 못 들어가 봤어요. 여기 앞까지 갔는데, 입장료가 50불이래요. 그래서 50달러가 내기가 아까워서 들어갈 수 있었지만 50달러 내고 뭐하러 여길 들어가겠어요 제가. 그래서 아 하고 보고 나왔습니다. 앞에 놀이터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가서 보고 오면 되죠. 그래서 50달러 입장료 50달러, 예, 커피를 마시면 70달러 뭐 이렇게 뭐좀 비싼 곳입니다. 그래서 명소지만 관광 명소지만 뭐 굳이 대한민국에 관광 명소도 많은데 다안 가봤거든요. 굳이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뭐쓸 필요 없어서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정답 3번입니다. 인샬라 그 글씨가 예쁘게 써 있죠? 27번입니다. 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تاريخ역사입니다. 대리흐 알 아르감을 아라비아. 아랍 아라비아 숫자의 역사는 아랍 숫자가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그죠? 아라비아 숫자의 역사는 야우드 일라. 이때 역사가 야우드 일라면 언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아라비아 숫자는 그 역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죠. 대리흐 알감을 아라비아 야우드. 그러면 역사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요? 야우드 일라 알카르는 세미넬 밀라디. AD 밀라디는 알 밀라디는 보통 릴 밀라드 릴 밀라디 이렇게 쓰거나 릴 밀라디 또는 알 밀라디로 씁니다. 왜? 여기가 까른이잖아요. 남성형이니까 알 밀라디 이렇게. 근데 뭐 이제 보통 밀라디 쓰니까 여기서 이제 까른 페미네 밀라디 기원 후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700 몇십 년대로 이제 너무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스타크드 말 아랍 아르감을 힌디야. 아랍 사람들은 이게 아랍 사람들의 복수 형태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복수 형태예요. 이 단어 자체가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스타흐담말 아랍 아르감을 힌디야. 아랍 사람들은 인도 그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우아 따우와라하. 따우와라하 쓰면 안 되고요. 방금 전에 뭐라 했어요? 아랍이 복수라 그랬죠. 이런 게 예를 들면 뭐 루스 그러면 이게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단수는 뭡니까? 루시움. 루시윤 이렇게 루시윤. 예, 알만도 마찬가지. 알만 그러면 알마니아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알마니윤 그러면 알마니윤 그러면 이윤 붙여서 독일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베두운 그러면 이거는 유목민이죠. 베두인. 단수는 뭐예요? 바다위윤. 바다위윤 이렇게 씁니다. 그게 무슨 특징이 있느냐? 이 단어 자체가 복수의 형태, 원래 복수의 형태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르크도예요. 투르키 이렇게 뭐 아트라크도 있지만, 근데 뭐 바두처럼 이렇게 루스처럼 이런 식의 복 집합명사들은 단수를 어떻게 쓰냐면 끝에 이윤을 붙여서 관계 형용사 형태 같이, 여러분 관계 형용사 배운 적 있죠? 뭐 이윤 붙여갖고 알만, 알마니 이윤, 바두, 바다위 이윤, 이런 식으로 이윤을 붙이면 단수가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두나 루스나 알만은 모두 복수란 얘기예요. 아랍도 마찬가지. 아랍의 복수는 이 복수 형태인데 단수가 아랍이 이윤이에요. 아랍 사람들의 복수 형태가 아랍이 유나가 아니고 아랍이 복수 형태예요. 아랍이 이윤이 단수 형태입니다. 지금 복수로 쓰였으니까 여기 동사가 복수로 쓰여 있어요. 왜? 처음에 나온 동사는 이 주어보다 앞에 나왔을 때는 단수 형태로 씁니다. 그렇지만 한번 주어가 나왔는데 뒤에 쓰려고 그러면 이 동사는 앞에 주어가 나왔으니까 이 수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어떻게? 복수 형태로 써야죠. 복수 형태. 그럼 어떻게 써요? 따우와라에 이 따우와라에 따우와르죠. 거기에 복수가 이제 우인데 우가 들어가야 돼요. 따우와라. 따우와루. 그러면 따우와루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 안 되니까 끝에다가 알리프를, 의미 없는 알리프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따우와루예요. 따우와루를 써놓고 다시 여기에 하를 붙이게 되면 이 괜히 붙어버린 이 알리프는 다시 없어져요. 이게. 그래서 따우와루하 이렇게. 따우와루하 이런 식으로 따우와루하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왜 굳이 이렇게 설명했냐면 따우와라의 복수 형태는 따우와루하고 알리프를 붙여줍니다. 마치 단수 목적격인데 비한정 상태에서 단수 목적격 쓸 때, 기타 반 쓸 때, 이슈타라이투 기타 반, 나는 책 한 권을 샀다 했을 때 이슈타라이투 기타 반 할 때 그 반의 알리프는, 이런 알리프는 의미가 없이 그냥 붙은 거예요. 왜? 그냥 단어 표시예요. 문장에서 성분이 목적격이다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따우와루까지가, 여기 따우와라, 따우와루까지가 동사고요. 우가 복수 형태, 남성 복수 형태예요. 근데 여기다가 알리프를 붙여줬어.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 알고 싶으면 대학원에 오세요. 대학원에 오면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여기에 뭐,

나가 붙을 경우가 있어요. 비한정일 때는 이제 유따위룬 할 때는 여기 나가 붙고 앞에 이제 그 따우와루 할 때는 알리프가 붙는데 그거는 비한 나중에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알고 싶으면 따우와루였었는데 뒤에 뭐가 붙으면 다시 이게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따우와루하 이건 이렇게 써야 되죠. 이게 뭐가 있어야 돼요? 따우와루하고 이렇게 모음보가 바뀌어야 됩니다. 잘못됐어요. 문항 출제한 게. 숨만 타샤랏, 숨만 타샤랏. 그러고 나서 퍼졌습니다. 어디로 퍼져요? 숨만 타샤랏 하디힐 알까무. 이 숫자들이 어디로 퍼졌습니다. 어디로 퍼져요? 필 알람을 아랍이 아랍 세계로 퍼졌어요. 아랍 세계로 퍼졌습니다. 바다 달리카, 바다 달리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다 달리카. 이 달리카는 다 플러스 라 플러스 카예요. 그래서 달리카예요. 달리카 작모음이죠. 달리카 대괄 알리프로 써줘야 되는데 지금 컴퓨터 상으로 나오지가 않아서 이렇게 이걸 쓸 수는 있는데 이걸 쓰면 다른 게안 나옵니다. 다른 게안 나와갖고 어쩔 수 없이 이걸 쓴답니다. 달리카 와살라트 일라 우르빠. 그리고 나서 와살라트 어디에 도착했어요? 일라 우르빠 유럽에 도착했어요. 안타리클 안달루스. 안달루스는 스페인. 지금 그 지브롤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브롤타라는 모로코와 스페인 가까이에 그 해역이 지브롤타 해역인데 그쪽으로 해서 아랍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이 스페인을 오랜 세월 다스리고 거기 지명을 안달루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달루스 지역, 그러니까 아랍 세계에서 모로코까지 갔다, 아프리카 모로코까지 갔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바다를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 숫자들이 스페인, 프랑스, 이렇게 해서, 다 각자, 그 나라들로, 숫자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르빠로 보내진 거예요. 이렇게 우르빠로 보내진 숫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뭐예요? 아랍 기후, 명절, 숫자, 시장, 유적. 숫자겠죠? 3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우리가 보통, 통상 우리가 사용할 때 아랍 숫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구분해요? 아라비아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랍 숫자는 뭐예요? 아랍 숫자는 0, 1, 2, 3, 4, 5, 6, 7, 8, 9. 이게 아랍 숫자라고 그러죠? 아라비아 숫자는 어떻게 써요? 1, 2, 3, 4, 5, 6, 7, 8, 9. 이게 아라비아 숫자고 위에 건 아랍 숫자라고 그래요. 현재 아랍 사람들이 쓰는 숫자. 그래서 물론 여긴 지금 율을 맞추기 위해서 운율 같은 걸 맞추기 위해서 아랍으로 통일했는데 아라비아 숫자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랍 숫자가 아니라 아랍의 숫자. 왜냐하면 이렇게도 뭐 말은 할수 있습니다. 억지로 우기면.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통상으로 쓰고 있는 이름이 아라비아 숫자예요. 여러분 아랍 숫자라고 써본 사람 있어요? 아랍을 공부하기 전에 아랍 숫자를 쓴 사람 없을 겁니다. 다 아라비아 숫자라고 쓰죠. 그걸 굳이 우리가 아랍 숫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랍의 숫자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3번이 정답입니다. 2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지민과 무함마디의 대화입니다. 지민이 야 무함마디야. 리마다 무엇을 위해서 리는 위해서죠. 마다 무엇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라 야쿨룰 무슬리무나 라할 헨지리. 그러면 헨지리는 여기 소유격이니까 연결형이죠. 돼지 고기를 먹지 않는다. 무슬림들은 왜 돼지 고기를 먹지 않니? 라는 말이에요. 무슬리무나 무슬림들은 왜 돼지 고기를 먹지 않니? 무함마두가 리안나후 왜냐하면 그것은 보세요. 여기서 리로 물어봤죠. 리마다로 물어봤어요. 리마다 무엇을 위해서? 답을 뭘 해요? 리안나 리로 물어봤으니까 답도 리로 했습니다. 예, 리마다 리안나후 왜냐하면 그것은 뭐가 뭐예요? 후가 라마흔지 돼지고기죠. 그것은 무엇이다? 뭐뭐뭐 필 이슬람 이슬람에서 그것은 뭐야? 이슬람의 돼지고기는 뭐예요? 하람이죠. 하람 2번이 정답이죠. 리안나후 하람 필 이슬람 어떻게 알아요? 카마자아 필 꼬란을 가림. 예, 꼬란만 하면 되는데 아랍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이제 뭐그 약간 그 존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뭐 성웅 이순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 뭐 어떤 대상을 얘기할 때 붙여주는 존칭 표현들 있잖아요. 이순신 해도 뭐 충무공 해도 괜찮은데 성웅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막 거룩하게 느껴지는 그런 존칭들이 아랍 세계에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메카 그러면 알 무카르라마, 마디나 그러면 무나우와라, 그 다음에 고란 알 카림, 그 다음에 알 하디스, 무함마디의 언행록이라는 하디스에는 샤리프, 이렇게 아하디스 샤리파 이런 식으로 뒤에 붙여주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형용사가 카림이라는 것이 관대한 코란인데 그냥 그 코란에 대한 그냥 경건성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니까 뭐 거룩한 책뭐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카림을 붙인 겁니다. 상당히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알 코란 한국 문항이었다면 이건 없어도 좋았을걸요. 한국에서 말하는데 카림은 필요 없고요. 무슬림이 문제를 낸것 같아요. 카림은 필요 없고 코란에 나온 대로 코란에서 온 대로니까 코란에 나온 대로 이슬람에서는 그것은 돼지고기는 뭐예요? 하람, 하람이죠. 1번, 싸움. 싸움은 금식입니다. 하람, 해서는 안 되는 것, 금지된 것, 동명사예요. 하람은 동명사. 할랄, 허용된 것, 역시 동명사입니다. 이두 단어는 동명사예요. 형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는데, 알 아클, 알 하람, 그러면 금지된 먹거리, 그렇게 있잖아요. 그게 형용사가 아니에요. 동명사로 수식하는 겁니다. 동명사 수식도 가능하거든요. 일부는. 그래서 그때 이제 알 아클 알 하람. 아클 알 하람이 아니라 알 아클 알 하람. 동명사인데 수식하는 경우가 있어서 설명을 더 했습니다. 자카트. 자카트는 소득의 40분의 1을 헌납하는 거죠. 이제 희사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세로. 그다음에 살라트. 살라트는 다섯 번 하는 기도 또는 예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슬람의 그 5주 이제 5주 다섯 가지 의무 사항 중에서 살라트가 있습니다. 자카트도 있고 물론 이제 싸움도 있어요. 싸움 세 가지가 전부 다 5주에 속하는 거네요. 두 개는 샤하다타니 신앙 고백 두개 하는 거 하고 하나는 마지막은 하지 성지순례 가는 겁니다. 할랄 하람에서 하람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입니다. 29번 이븐 시나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븐 시나 굉장히 유명한 의사예요. 자, 보겠습니다. 카나 이븐 시나. 예, 이븐 시나는 아랍 이름이 이븐 시나고요. 예, 서양에서 이븐 시나를 약간 다른 이름으로 비슷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예, 그래서 이븐 시나 따비반 아디만 필 알람을 아랍이 월 이슬람이. 이븐 시나는 따비반 카나 따비반 의사였습니다. 아디만 위대한 의사였습니다. 어디에서? 피, 알 알람을 아라비 왈 이슬람이. 아랍 세계에서,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서. 아랍 세계에서도, 이슬람 세계에서도 그는 위대한 의사였습니다. 자, 아랍 세계가 커요? 이슬람 세계가 커요? 이슬람 세계가 크죠. 왜? 아랍 세계는 22나라고 이슬람 세계는 훨씬 많아요. 그보다 많은 게, 예를 들어 보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슬람권이잖아요. 그 나라들은 아랍 국가가 아니에요. 또 이제 뭐 아프리카도 많습니다. 아프리카 이제 남부 쪽에, 중남부 쪽에. 이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아랍 지역과 이슬람 세계에서 유명한, 아니 뭐 위대한 의사였습니다. 울리다 피 부카라. 부카라. 읽을 때는 부카라고 읽고요. 부하라로 읽습니다. 읽을 때는. 아랍어로 읽을 때는 이렇게 읽고요. 이것이 이 부카라는 페르시아권에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페르시아 뭐 이렇게 이쪽에 있거든요. 약간 그 중앙아시아권이에요. 그쪽에서 어떻게 읽느냐? 이 흐를 갖다가 하로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 부하라라고 읽어요. 부하라, 부하라라고 있습니다. 부하라. 그러니까 어느 언어권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 달라요. 부하라, 부하라. 예, 그러니까 이란어나 뭐 이런 쪽에서 읽으면 부하라로 읽어요. 아랍에서는 부카라로 있습니다. 울리다피 부카라. 부카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카라는 어디 있느냐? 미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이 스탄자를 붙은 거 보니까 스탄은 뭐예요? 스탄은 우르두어로 랜드예요. 국가 이름 중에서 뒤에 스탄자가 붙은 같은 땅인데 스탄자가 붙은 나라들은 이슬람권이에요. 랜드가 붙은 나라 어디예요? 잉글랜드, 뉴질랜드 뭐 이렇게 무슨 랜드 있죠? 스코틀랜드도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랜드가 붙은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예요. 같은 땅을 얘기하는데 랜드가 붙으면 기독교 땅, 기독교 국가, 스탄이 붙으면 이슬람 국가 이렇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뭐 이렇게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 우즈베키스탄 하면 스탄은 아, 이슬람 국가구나 하고 알수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988년에 태어났습니다. 와카타바 키타바 알카누 핏딥. 의학 정전이라는데 의학에 있어서의 법정 같은 거예요. 의학 정전이라고 그러죠. 의학 정전을 집필했습니다. 예, 책을 썼습니다. 와스타흐다마틀 자미아툴 우루비아투 유럽의 대학들이 스타흐다마트 사용했습니다. 하달 키타바 이 책을 사용했어요. 이 까눈 피티프라는 이 책을 사용했습니다. 언제? 피 달리문 띠프. 의학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랍 사람이 쓴이 책을 유럽에서 사용한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에 보통 세계사를 배울 때 우리가 서양 중심으로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전에 유럽은 암흑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암흑기란 말은 발전하지 않았던 어두운 시절이죠. 그 시절에 가장 세계를 중심 잡고 빛났던 과학과 수학을 주도하고 모든 학문을 주도했던 국가들이 어디냐면 이슬람권이에요. 아랍권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학문이 아랍 세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가르치는 데 영향을 주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역전돼서 이제 유럽이 더 앞서면서 뭐 이제 뭐 전성기다 뭐 지금 뭐 아니면 황금기다 이렇게 하고 아랍은 지금 약간 퇴쇄한 뭐 쇠퇴한 뭐 이렇게 그런 상태인데 그때 이제 벌써 그 유럽이 암흑기인 그 시절에 중동이 특히 아랍이 황금기였을 때 이렇게 그 학문을 전수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달 키타 필 따알림 띠 의학 교육에 있어서 이 책을 사용했습니다. 언제까지? 하탈 카르 사비알 아셔라 17세기까지 이 책을 사용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 책을 사용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세기에 태어나서 10세기, 11세기 산 사람인데 17세기까지 이 책을 썼다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중동의 학문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뭐 보여주는 반증이 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알맞지 않은 거니까 우즈베키스탄에 태어났다 맞죠? 마누 피티프를 집필했다 맞습니다. 아랍이슬람 세계의 위대한 의사였다. 아, 조금 맞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스러운데 보세요. 필 알람을 아랍이 왈 이슬람이 여기 와가 들어갔죠? 아랍 세계와 이슬람 세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랍이슬람 세계 그러면 아랍에 있는 이슬람권만 얘기해요. 그럼 이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인도 같은 나라들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점이 하나 있거나 이렇게 점이 하나 있거나 또는 아랍과 과가 하나 들어가거나 해야 됩니다. 아랍 이슬람 세계 그러면 얼핏 보면 맞을 것 같지만 아랍 이슬람 세계, 아랍의 이슬람권 세계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가운데 점을 하나 놓고 보세요. 3번이 맞는 말입니다. 네. 4번, 17세기에 의학교육기관을 설립했다. 아니죠. 17세기까지 그의 의학정전이라는 책이 유럽에서 대학 교재로 사용됐던 거죠. 4번이 알맞지 않은 겁니다. 유럽 대학들은 그의 저서를 의학교육에 사용했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마지막 30분 문항입니다. 자미아투 누왈릴 아라비예티. 아랍연맹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사사트, 다사사트. 그러면 건립되었습니다. 창설되었습니다. 또는 건설되었습니다. 건립되었습니다. 자아마투 누왈릴 아라비야티. 아랍연맹은, 아랍연맹이죠. 아마 알핀 와테세니아틴 와 함사틴 와 아르바이나 릴 밀랏. 1945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창립됐다 해봅시다. 창립되었습니다. 와 할리안 그리고 현재는 할리안 야슬루 아다드 누왈릴 아다 피하 일라 이스나타이니 와 아슈리나 다울라탄 이스나타이니 와 아슈리나 다울라탄 22개 국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야슬루 일라 어디에 도달했어요? 아다드 누왈릴 아다 누왈 아다 회원국입니다. 회원국인데 전부 다 정관사 붙었어요. 그죠? 연결형은 아니에요. 정관사 양쪽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명사고 여기도 명사예요. 아까 무슨 설명했어요? 동명사 하람과 할랄도 형용사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아, 형용사 수식으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아다가 명사예요. 아다가 명사예요. 기관, 아니 뭐 어떤 한그 멤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멤버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이 국가를 이렇게 수식했어요. 명사인데 수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알로가트 알움무 모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알움무가 어머니라는 명사인데 수식어거든요. 쓸수 있습니다. 아다 두알을 아다 회원국의 숫자가 피하 그 자메 두알 아랍이야. 아랍 연맹의 회원국 숫자가 일라 이스나 타이니와 이슈리나 다울라탄 22개국에 달했습니다. 로가투아 라스미야투 공식 언어는 그것의 공식 언어는 히야 로가툴 아라비야투 아랍어고요. 와 야카우 마카루하 필 카히라티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카이로에 있습니다. 예, 카이로 메단 타히르 그러니까 도끼에서 메단 타히르 넘어가는 그 이제 나일강 바로 건너가자마자 바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맞은 것만 보고서 골라라. 회원국은 22개국이다. 맞죠? 본부는 리야드 아니죠. 예, 카이로 있죠. 1945년도에 창설됐습니다. 40년도가 아니라. 공식 언어는 아랍어다. 맞죠? A와 D가 맞는 말이네요. A와 D가 맞는 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회 문항 한 세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면 여러분 완결이 됩니다. 자, 볼까요? 밑줄 친 낱말과 동일한 모음별을 가진 것은 A가 마 라우눌 까미스 까미스 그러면 셔츠죠. 까미스 이게 지금 셔츠잖아요. 이런 셔츠를 얘기해요. 마 라우눌 까미스 그러면 셔츠의 색깔이 까미스 색깔이 무엇입니까? 라우누후 그것의 색깔은 아스와드. 아스와드가 뭐예요? 검은색이에요. 셔츠가 검은색이에요. 이렇게 그 셔츠 색깔이 뭡니까? 아 검은색입니다. 아스와드와 같은 모음배열 찾아보겠습니다. 아사스 아사스 예. 아, 이럴 때 뭐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앞에서 스쿤이 어딨나 찾아봐요. 스쿤이 어딨나. 두 번째 스쿤이 있어요. 네개 글자 중에서 두 번째 스쿤이 있어. 자, 그럼 이두 번째 스쿤이 있다? 자, 네개 글자,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이두 번째 스쿤이 있어요. 스쿤을 찾아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어디 스쿤이 있어요? 세 번째 있죠?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네개 중에서 두 번째 스쿤이 있어요. 그럼 유력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스쿤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있어. 유력해. 그 다음에, 무딜. 예, 하나, 둘, 셋, 넷 중에 스쿤이 여기 있어요. 세 번째 있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비타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 이건 처음부터 안 돼. 다섯 글자야. 이렇게 여러분이 딱 해놓으면 벌써 2번과 3번 중에서 스쿤만 보고 2번과 3번 중에 찾을 수 있습니다. 1번, 아파스는 가구란 뜻이에요. 2번, 아스가루. 아스가루는 더 작은, 더 나이가 어린 뭐 이런 뜻인데 아스와드 아스가르 같은 형태의 예, 모음별을 갖고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카티분 작가라는 뜻인데 카티분 모음이 스쿤 다음에 모음이 이예요. 여기는 아죠. 근데 여기 이가 와서 안 됩니다. 4번 무디르는 이건 장이에요. 마스터 또는 장을 얘기합니다. 은행장, 어떤 무슨 기관장 뭐 이렇게 할때 무디르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과장, 뭐 부장 다 과에서는 과장이고 부에서는 부장인 거죠. 그때도 무디를 써요. 예, 그 다음에 비타아카툰은 이건 카드죠. 비타아카툰 다섯 개 글자라서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 정답 2번 아스가르가 같은 모음배열을 갖고 있네요. 2번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되지 않은 자음은 closed라고 써 있고 mughlaq라고 써 있는 mughlaq. 예, 무글라크가 뭐 잠겨진 이런 말이죠. 자, 무가 여기 있고요. 으가 여기 있습니다. 좀 찾기 어렵죠? 이 그가 이런 상태에서 연결해 갖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역삼각형 같이 좀 모양이 좀안 좋은데 이렇게 역삼각형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형태에서 어딘가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모양이 예쁘게 하려고 어떤 사람들 이렇게 쓰는 사람은 있어요. 실제로 보면 필기할 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예쁘려고 자기 뭐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쓴다면 이렇게 연결하려면 여기서 끊어 갖고 가서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끊어야 되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야지 같은 글자가 세 개가 연결됩니다. 문제는 이거와 이것이 같은 글자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같은 글자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형은 가가 여기 두 번째 오는 어중형, 의와 이 그가 같은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람이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까, 까프가 점두개 있는 2번이에요. 없는 게 뭡니까? 점두개 밑으로 있는 거죠. 5번이 없는 글자입니다. 이런 문항 풀 때도 점으로 먼저 해결하세요. 점이 있는가? 보세요. 점이 위에 한개 있고, 점이 위에 두개 있어. 점이 위에 한개 있고, 점이 위에 두개 있어. 있네. 이렇게 쉽게 풀수 있어요. 점 밑에 두개 있어요. 점 밑에 두개 없네. 아, 정답이 5번이네.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꼭다 알아서 푸는 것보다 테크니컬하게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3번. 보기에 모든 글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배열해 보니까 아세룬입니다. 아세룬. 첫 번째 글자를 이렇게 아에서 첫 번째 글자 찾아보세요. 하, 사, 따, 아. 여기 있네요. 아, 푸 아니죠?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 보세요. 르, 르가 밑으로 내려오는 글자이죠. 이렇게 손을 그보면 내려오는 글자 여기 있고 여기 내려오는 글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랍어 손을 쭉 그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내려오는 글자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글자들이 있죠. 손을 그을 때 내려오는 글자가 있고 위로 올라가는 글자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내려오는 글자입니다. 요 어하고 무하고 르가. 근데 아시르 했을 때 르가 여기 있죠. 아시르 주스란 말이에요. 주스. 자 하지눈 보면 점이 벌써 달라요. 점이 몇개 있어요? 하나 둘셋네 개나 있잖아요. 여기 점이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긴 점이 하나밖에 없어. 여긴 점이 없고 여긴 점이 너무 많아. 네개 있어요. 점이 두개 있는 건 정상적으로 4번밖에 없어요. 이런 문항을 풀지 못하겠다. 나는 연결형을 모르겠다. 점을 따지세요. 점이 몇개 있는가? 점이 어디 있는가? 아, 세 번째 글자에 점이 있구나. 이렇게 점 밑에 두개 있다. 이렇게 따져도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시르. 예, 주스입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이야 모모모 토이비나. 토이비나는 토이프의 여성형이죠. 너는 좋아한다 해서 토이비나 그러면 내가 좋아한다. 여성형이에요. 상대가 비가 여성입니다. 어떤 무엇을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2인칭으로 물어봤으면 답은 항상 뭘로 해요? 1인칭으로 하죠. 토이프, 토이프는 보통 동사가요. 다라사에서 아드루스, 타드루스, 야드루스 그러면 타드루스 그러면 아 다라사에서 타가 2인칭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 다라사에서 앞에 뭐가 붙어요? 주어를 나타내는 타에다가 모음이 아가 붙어요. 이렇게 아드루스, 타드루스, 야드루스, 타드루스이나 뭐 이런 식으로 아가 붙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투가 붙었어요. 여기도 우힙부 우가 붙었어. 언제 동사에서 아 이게 미완료 동사에서 아가 붙고 언제 우가 붙느냐? 그 동사의 완료 형태, 과거 형태, 완료 형태를 보고 따집니다. 어떻게 따지느냐? 동사의 글자 수에 따라 달라요. 지금 오히뿌란 동사는 원래 동사가 아합바예요. 글자 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쉬었다가 있으니까 두 개가 겹쳐져 있죠. 네개 글자, 완료 동사가 네개 글자로 이루어졌을 때는 이 동사의 미완료형으로 가갖고 미완료 행위자를 나타내는 미완료 누군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요 행위자를 나타내는 여기에 아가 붙지 않고 우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입부가 돼요. 토이비나가 돼요. 이렇게 타이비나 아히뿌 이렇게 아니고 토이비나 어입부가 됩니다. 그것은 이 처음에 완료 동사의 글자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싸아다 돕다 싸아다 그러면은 미완료 동사는 유사이도 두사이도 이런 식으로 유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가 완료 동사일 때네 개의 글자면 미완료 동사 갔을 때 특징 아니 이게 뭐야 그 행위자에 대한 모음이 우가 붙습니다. 오히뿌 알 카리파 카리파 나는 가을을 좋아해. 와 안티 너는 오히뿌 아사이파 그럼 뭐예요? 여름이죠. 예. 여름을 좋아해. 이 여름 가을을 좋아한다 뭘 말하는 거예요? 상위 개념이 파슬 계절을 얘기하는 거죠. 계절
일본 호다르는

0: 야채, 과일을 얘기, 야채하고 채소를 얘기합니다. 파슬린 그러면 이거는 물론 교실도 될수 있지만 파스라는 뜻이 교실도 돼요. 그 동음 동철 이음어. 이래서 동음이고 음이 똑같고 동철 철자가 똑같고 이음 이의어 의미가 다른 거. 그러니까 동음 동철 이의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런 경우는 아니고 여기서는 여기 이건 이제 파스는 그런 경우고 나머지는 좀 다르지만 이 파스는 동음 동철 이의어예요. 그래서 계절도 되고 여기서는 교실도 되니까 여기는 계절로 해야겠죠. 어느 계절을 네가 좋아하니?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하이와닌 동물이에요. 어떤 동물을 좋아하니? 4번 리아다틴 스포츠 종목이죠. 어떤 운동을 좋아하니? 파키하틴 어떤 과일을 좋아하니? 상위 개념 뭐예요? 자, 여름과 가을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 파슬이죠. 아이야 파슬린 퇴비나 2번이 정답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문항이에요. 5번. 대화의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은 마가 알랄 마크타비. 마크타비라는 것은 글을 쓰다라는 것이에요. 글을 쓰다. 근데 마가 붙으면 무슨 명사예요? 장소. 글을 쓰는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글을 쓰는 장소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사무실이고 하나는 책상입니다. 그래서 마크탑도 사무실과 책상이에요. 또 마크타바툰도 있는데 마크타바툰은 책이 많은 장소예요. 글을 쓰는 장소가 책이 많은 장소, 기탑이 많은 장소. 그래서 그것은 책방도 되고 도서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장소 명사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마가 붙으면 대부분 장소 명사다. 네, 그래서 마크탑 위에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알라 알마크타비. 알라 알마크타비 보통은 어떻게 쓰겠어요? 알라이히라고 썼겠죠. 이렇게 아랍어는요 한번 나오잖아요. 알랄 마크탑이 나오면 알랄 마크탑은 안 씁니다. 그냥 알라이히 대명사로 대부분 다 써요. 이게 언어 특징입니다. 한국말은 대명사 사용을 되게 꺼려해요. 그 사람 저그 사람 그녀 이거 빼놓고는 거의 안 씁니다. 대명사를 뭐 너도 쓰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받는 말 이것에 대한 대명사 사용을 되게 꺼려해요. 그래서 집에 그럼 또 집에 또 집에 뭐 민수는 또 민수는 계속 나요. 민수는 그의 책을 들고 민수는 뭐 민수의 집에서 뭐 이렇게 계속 같은 민수가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한국어의 특징인데 아랍어는 대부분 이렇게 대명사로 이게 가름합니다. 그래서 알랄 막타비 대신에 알라이히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랄 막타비 기타분 와칼람은 책과 연필이 있어요. 책과 연필이 있다. 알라는 위에 있는 거죠. 알라. 어디 위에. 책과 연필이 있습니다. 여긴 전화기하고 아마 뭐 책이 있나요? 아니면 여기 책과 연필은 3번이죠. 밑에 있다. 아래에 있다. 하는 건 따트입니다. 따트. 따타. 이렇게 했는데 따타. 따타가 어디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책상 아래. 이런 건두 개. 책상 아래죠. 그 다음에 정답은 위에니까. 붙어 있는 위에입니다. 그래서 알라는 3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9회 문제 세트에서 일부 그 오류 문항들이 있었는데, 그건 여러분이 잘 교정해 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이렇게 문제 낸 사람의 의도가 뭔구나 하는 걸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항에 오류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마지막까지 완주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마살라마.
1: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수석입니다. 이제 우리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는 정적분하는 모습을 거의 생략을 다 했어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공식에 의해서 뭐 암기하고 있는 공식이죠. 답을 낼 수는 있지만 뭐 서술형 같은 데다가 그냥 공식 그냥 적용해가지고 답 얼마 이렇게 했을 때 그 서술형이라는 거는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문제 풀이 바로 속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42번까지 다뤄봤고요. 43번 볼게요. T=0일 때 동시에 원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T=0에서의 위치는 0이다라는 뜻이고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 속도가 이렇다. 근데 두 점의 가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언제냐라는 거니까 저 P점의 가속도는 V1T를 한 번 더 미분해 준 ET-3. 너를 미분하면 3. 그게 같아지는 시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계산을 해주시면 t가 3일 때다라는 건 나오죠. 3일 때. 그때 t=3에서의 p의 위치, q의 위치를 x1, x2라고 할 때 그 두 위치의 합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x1, p점에 대한 거예요. p점의 위치를 x1t라고 그러면 얘가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t제곱 플러스 c인데 0일 때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c가 없는 거죠. 그 다음 q점의 위치라는 거는 x2t다라고 이야기하면 얘를 적분할 거니까 2분의 3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c인데 원점이니까 c 이퀄 0. 그래서 여기다 3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9 마이너스 2분의 27 너가 위치가 되는 거고 너 3을 넣어주면 2분의 27 플러스 3이 돼버릴 거고 두 개를 더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없어지고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분수가 있더라도 보면 없어질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 완벽하게 계산하고 위치 얼마 그래서 더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합니다. 자, 4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어요. 0에서의 위치가 0이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속도를 각각 V1T, V2T. 근데 두 점 PQ는 시각 A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거야. 그러면 위치를 보면 P의 위치라는 것은 T제곱 플러스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C에서 C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X2T, Q점의 위치를 보면 2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C에서 C 0 되겠죠. 원점이니까. 원점을 출발한다 그랬어. 다시 만난다라는 거는 위치가 같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하고 너가 같다라고 이렇게 놔버릴 거예요. 그런 시각을 찾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T세제곱 플러스 너 넘어가서 빼주면 T제곱 마이너스 6T 이퀄 제로가 될 거고 T로 묶어버리면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2 이퀄 제로가 될 거니까 T가 얼마일 때 0 마이너스 3 2일 때인데 0보다 큰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 양수 A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정답이 된다? A값은 바로 2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표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급하게 풀면 이런 게 잘 안 보이죠. T=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러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속도가 0이 되는 시각, 가속도가 0이 되는 시각에서의 그 P의 속도가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1에서 A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그래프

속도의 그래프를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고 0에서 튕겨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될 건데 우리가 이 속도를 한번더 미분해 줬을 때 가속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속도를 원함수로 봤을 때한번더 미분해 준게 가속도가 된다. 근데 가속도가 0이 된다라는 거는 바로 너죠. 그러면 여기 비율 관계가 나와. 2대 1이 될 거니까, 아, 3분의 2 a에서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3분의 2 a에서의 속도가 이거하다. 그래서 a를 찾아줘야 되는데, 3분의 1에다가 3분의 2 a, t가 3분의 2 a인 거죠. 그거의 제곱이야. 9분의 4 a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2a에서 a 빼면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부호는 일단 플러스가 돼버릴 거고, 4 없어질 거고, 3 하나 지워지고, 그러면 계산해주면 27이 될 거니까 a 3제곱 양변에 27 곱해버리면 올라가고, a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능하겠죠? 예. 그러면 A가 3이잖아요. 3. 그러면 1에서 1. 여기 1이 뭐, 여기가 A가 3이면 여기가 2고, 그러면 1이 되는 거지, 여기. 예. 그래서 1에서의 위치와 3에서의 위치.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을 지금 물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1에서의 이제 함수값 딱 얘를 알아버릴 수 있고, 3에서의 함수값 알아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a가 지금 3인 거잖아요. 그 전개해주면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이게 속도야. 그 위치라는 거는 얘를 적분해버리면 되니까 12분의 1 t 네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c가 될 건데 원점을 출발한다 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x1일 때의 위치를 보는 겁니다. x1을 구해버리면 1 넣어줄 거니까 1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a에서의 위치니까 3에서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12분의 3의 4제곱 81 마이너스 여기가 9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바로 정답이 되는 건데, 네.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얘가 23으로 약분하면 4분의 27에서 9를 빼주면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너가 12분의 얘가 4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치에서 여기 위치로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4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의 시각 TS의 속도를 각각 V1T, V2T. 0에서 점 P의 시각은 위치는 3이다. 그러면 쟤를 적분해주면 P의 위치라는 거, P의 위치라는 건 적분해주면 되는데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C야. 근데 0에서의 위치가 3이야. 0 넣어줬을 때3 나와야 되니까 C가 얼마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거고 Q점의 위치라는 걸 X2T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2t 제곱 플러스 c가 될 건데, 0에서의 p의 위치는 3이고, 0에서의 q의 위치는 k니까 0 넣어줬을 때 k가 되려면 너가 k가 된다, 이거야. 예. 그랬을 때두점 pq가 동시에 출발한 후, t가 0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거죠. 몇번 만나? 두번 만나도록 하는 정수 k를 구해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위치가 너랑 너가 같게 되는 게몇 번? 두번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얘 모습을 보면 정리해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3 이퀄 k 이렇게 될 거고 얘 마이너스 3도 이쪽으로 넘겨버릴까요? 플러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y는 k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을 t축에 평행한 직선을 거줬을 때

몇 점에서 만나야 돼?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 그림이 너무 쉽잖아. 플러스 3까지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얘가 더 쉽죠. 그래서 얘가 0, 얘가 3. 0에서 튕겨서 내려가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우리는 0보다 뭐할 때만을 생각하는 거야? 클 때만을 생각해 주겠다. 네. 출발한 후니까. 네. 얘는 출발 직전이잖아, 바로. 출발 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알 수가 있어. 얘가 2야. 왜? 2대 1이 될 거니까. 그럼 2에서의 값을 보면 8에서 12를 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게 T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T축의 평행한 직선 걷을 때두 점에서 만나는 건 이거잖아. 그러니까 K-3이라는 게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그죠? 0보다는 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0이면 출발 후한 점밖에 위치가 같아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래야지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거지. 두번 만나게 된다. 그래서 양변에 3을 더해줄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는 K값의 범위가 나오고, 여기에 있는 정수니까 이거에서 이거 뺀 다음에 둘다안 들어가요? 그럼 마이너스 1을 해줄 거야. 그래서 몇 개? 세 개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가능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7번 유형이죠. 유형 47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어. 예. 그래서 0부터 a까지 위치가 모두 원점일 때 점피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로 주어졌습니다. 0에서의 위치도 원점이고 A에서의 위치도 원점이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라서 아래로 볼 록인 이런 함수가 지금 VT의 그래프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0에서의 지금 위치가 0이라고 했잖아. 원점이라고 했잖아. 0. 여기야. 근데 요 넓이만큼 이쪽으로 갔죠? 이쪽으로. 그런데 다시 여기에서 턴해가지고 이쪽으로 갈 건데 여기까지 온다 이거지. A일 때. 그 얘기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게 되고 있다. 요 넓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래야지 다시 A일 때의 위치가 원점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왼쪽으로 간 만큼 오른쪽으로 왔을 때 원점으로 와야 되니까. 그 얘기는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게 된다. 2차 함수의 성질로서 또 나오는 거니까 2대 1이 될 거죠. 여기가 2대 1이 될 거야. 그래서 A값 얼마? 6이 돼버린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럼 0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너의 넓이와 너의 넓이. 그러니까 VT에다가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이거의 넓이에 두 배만큼이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죠. 얘는 공식이네요. 6분의 1 곱하기 4의 세제곱. 그거에다 곱하기 얼마? 2를 해줘야지 넓이가 돼버리.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64라는 예,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자, 4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그림 알고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 그런데 얘가 0부터 얼마까지?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라 라는 얘기야. 그러면 0부터 1까지 예, 이 VT 그대로 적분해 주면 되는 거고, 예, 1부터 3까지는 이 VT에다 뭘 곱해줘야 돼?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적분해줘야지 얘가 넓이, 움직인 거리로서 카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0부터 1까지는 얘를 적분하지 마시고, 이게 2차 함수에 둘러싸인 부분에 여기 넓이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분의 최고차이 계수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요점 빼주면 2가 되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그거의 절반을 해버리면 0부터 1까지 움직인 거리. 그래서 2분의 1 해주면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바로 0부터 1까지 움직인 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고, 너를 적분해주면, 그게 마이너스 붙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1, 요거 적분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죠. 3분의 1, t세제곱 마이너스 t 해준 다음에 3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 뺀다라고 하면, 3 넣어주면 9 마이너스 3, 1 넣어준 거 3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릴 거니까, 6, 여기가 6이죠. 그 다음 7.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주면 3분의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분의 2와 3분의 20을 더할 거니까 3분의 22가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로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49번 문제 가볼게요. 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0에서 P의 속도가 9가 되는 시각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로 주어져 있네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얘가 식이 4t로 묶어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4, 그럼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 0, 2.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는 0부터 2까지니까 요거를 가지고 올 거고, VT의 그래프. 그 다음, 너를 갖다가 보면 얘가 3t에 t-2가 될 거니까 0, 2에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가 되겠죠, 2차 함수. 뭐 이렇게 가든지. 그래서 요 0보다 클 때만 2차 함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함수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속도가 9가 되는 점을 갖다가 찾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속도가 9가 되는 시각을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왜 얘가 9가 되는 게 있을까? 4t세제. 지금 얘는 얘가 속도가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게 9가 된다는 건 여기고 우린 0부터 2까지니까 절대 그러지는 않잖아요. 9가 된다라는 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딱 나타나지겠죠. 9가 되는 거 생각하겠다. 그 2보다 큰 값일 거다 이거죠. 3을 넣어볼까요? 3 넣어주면 27에서 18을 뺄 거야. 그럼 9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아, 3일 때네요, 여기가 3일 때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딱알 수가 있어요.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예요. 저 3차 함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니까 4t 세제곱 플러스 16t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16t 너를 적분해주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이게 딱 정확하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잖아요. 이것도 사실 공식은 있어.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t 4제곱 플러스 8t 제곱 이렇게 갈 거고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뺀다? 그럼 마이너스 16 플러스 48에 32.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이게 16이다라는 거는 알아내실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우리는 2차 함수에서 얘를 찾을 거잖아. 그런데 2차 함수 모양 잘 봐봐. 아까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보면 얘가 2대 1이니까 아, 이 넓이는 이 넓이랑 같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식을 써주면 2부터 3까지 3t제곱 마이너스 6t dt를 해주면 이게 움직인 거리야, 2부터 3까지. 근데 이게 공식으로 나온 데도 6분의 최고 창의 개수 3이었죠. 예, 2차 함수 곱하기 2에서 0 빼면 2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4가 돼버립니다. 4. 그래서 최종적인 건 너하고 너를 더해준 게 전체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자, 5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돼 있고, 0부터 2까지의 위치의 변화를,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그냥 속도 아닙니까? 속도를 적분해줘. 0부터 2까지 t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3을 적분해준 게 얘가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해주시면 2k 플러스 3분의 26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3분의 얘가 48.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K값은 얼마? 마이너스 4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거 정적분 그냥 해줍니다.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속도를 적분하는 거다. 움직인 거리는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해 줘야 되는 거다. 예.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K값이 나왔어. K값이 마이너스 4니까 얘가 마이너스 4잖아요. K값이. 그러면 T-1, T-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1, 여기가 3.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 0부터, 지금 문제를 보시면 0부터 얼마까지?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라는 문제니까, 예, 요 넓이, 또요 넓이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근데 이 넓이가 바로 공식 아닙니까?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1 곱하기 3에서 1 빼면 2의 세제곱, 그거의 몇 배? 두배 해버리면 얘기는 끝나겠죠. 그래서 3분의 8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자, 다음 문제로 또 가보죠. 5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러하다라고 주어졌죠. 근데 이 속도도 딱 마이너스 3t로 묶어버리면 t-2 이렇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인수분해도 자연스럽게 보이죠. 근데 0부터 a까지 움직인 거리가 24일 때 a에서의 점 p의 위치를 찾아봐라.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이고 그래서 위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가 될 건데 0부터 얼마까지인지 모르겠지만 24까지 움직인 거리가 24가 되는 그런 A를 먼저 찾아줘야 돼. 근데 요거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 원점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4가 됩니다. 4. 그러면 2부터 A까지가 있는데 얘가 4였다면 움직인 거리가 24니까 너의 넓이가 20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테그랄 2부터 a까지 예, 저 속도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할 거니까 3t제곱 마이너스 6t를 적분해 준 값이 얼마다? 20이 되는 그런 a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야. 그 적분해 주면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 될 거고 여기다 a 넣어준 거에서 2 넣어준 거 빼겠다.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2 넣어주면 8, 2 넣어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를 뺄 거니까 플러스 4. 너가 2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넘기면 16이 돼 버리는 거죠. a 값 찾아줘야 되는데 당연히 2보다 큰값 아닙니까? 그러면 4로 a에다가 아니 이거 a 제곱 a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3보다 만약에 작은 값을 넣어줬을 때는 이게 음수가 돼버리잖아요. 3 넣어주면 0이고. 그러니까 A 값 그냥 4 아니에요? 4의 제곱 16에 4에서 3 빼면 1 나올 거니까 16딱 나오잖아. 우리는 2보다 큰값 A를 찾아줄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낫죠. 또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16 이퀄 0, 1,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16. 그래서 다시 조립제법 1, 4, 1, 4, 4, 16 이퀄 0니까 너에서는 0안 나오죠? 0 되는 값 a 이퀄 4.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딱 대입해 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a 값을 잡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a 값이 4니까 4에서의 위치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얘의 위치 적분해 줘야죠.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c인데 0일 때 원점 너 없는 거죠. 그리고 아 4일 때의 위치다. 4 넣어줄 거니까 4의 제곱 16으로 묶어버릴까요?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6이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위치 찾아줬죠. 자, 다음 52번 문제, 유형 10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T 이퀄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의 속도가 이러하다.

네, T equal A에서 가속도가 0이고, P는, 네, 가속도가 0이고, 여기까지. 그러면 A, 이 P의 가속도 A1T라고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되는데, 너가 0이 되는 값을 생각하면 1이잖아. 아, A가 1이네. A가 1. 그리고 Q는 출발한 후 시각 B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를 보면 3t로 묶어버리면 t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0, 2에서 아래로 볼록인 거,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2가 되겠죠. 2. 그래서, 아, b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시각 1에서 2까지 두점 pq가 움직인 거리의 차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움직인 거리. 1부터 2까지. 저 그림을 보면 처음에, 얘가 0, 2, 위로 볼록인 일어남수인데 1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 요만큼이죠? 움직인 거리 요걸 찾아보는 거예요. P의 움직인 거리. 그럼 얘는 6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에다가 요 넓이의 절반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2분의 1 해주면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움직인 거리가 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0과 2에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1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도 Q의 움직인 거리를 보면,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3 곱하기 2의 세제곱을 해주고, 그거의 절반이죠. 2분의 1. 그럼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해주면 2가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PQ가 움직인 거리는, P가 움직인 거리는 3분의 2, 너가 움직인 거리는 2. 그래서 차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우리가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흘러가면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느껴지시죠? 자, 다음 이제 53번. 53번 문제 볼게요. 이 속도의 그래프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위치 관계를 잘 봐야 되는 건데, 얘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고, 0부터 4까지 vt의 그래프가 주어졌고, p의 시각 0에서의 위치는 원점이야. 그래서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아, 얘하고, 예, T축, 그 다음에 여기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 주는 거다. 이 넓이가. 그래서 이 넓이에다가 이 넓이 더해주고, 그 다음 이 넓이 더해주면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넓이를 구할 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 지금 넓이를 구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넓이. 근데 이게 직선이잖아. 직선. 여기가 1,2에서 2, 여기로 가고 있잖아요. 요렇게 직선. 그 요점이 얼마인지 알수 있죠? 직선으로 본다면 여기가 얼마 갈 때? 1갈때 4. 예, 1갈때 4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4x. 1로 줬을 때2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6.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예? 그죠? 2 넣어주면, 여기다가 1 넣어주면 2.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 유직선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2분의 3이야. 얘가 0이 되는 게. 근데 물론 그렇게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생각하면 결국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을 테니까, 요렇게 직선 모양 만들어버리면, 여기 넓이까지 해결은 될 거다. 뭐, 요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얘가 2분의 3이다라는 거를 알아내 주시면 더 좋겠지. 그 여기까지의 넓이가 얼마야? 아니면 여기까지의 넓이로 구해버리세요. 요 넓이, 요 넓이만 봅시다. 그럼 1, 2니까 여기가 1이죠. 여기가 2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의 넓이도 2분의 1. 여기, 요 사각형은 여기가 얼마야? 1. 여기가 2니까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대로 대칭이 되고 있잖아. 똑같은 모양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보면 여기는 2분의 7이 될 거니까 여기도 얼마? 2분의 1이 되고 여기도 2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얘 넓

1비가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1, 여기 2, 그 다음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1. 그래서 전체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찾아내 주실 수가 있는 거다. 움직인 거리라는 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해 주면 되는 거다. 이 원리만 알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개념 설명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점의 운동 방향을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수직선 위를 54번, 점피의 속도의 그래프를 줬고 0부터 6까지 그린 것 같다. P0에서의 위치가 원점이고, 점P가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위치가 6이다. 네. 그럼 봐보세요. 지금 원점에서, 여기가 양수니까, 원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4까지 이 넓이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넓이만큼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요 넓이만큼 요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4일 때 아니겠습니까? 이 넓이가 지금 크다라는 건 당연한 거지, 지금. 예. A가 4가 되는 거야. 그냥 이 A가 4가 되는 거 아니죠. 그 가장 멀리 있었던 시각 t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된다라는 거를 알아내야 되는 거지. 4. 그때 위치가 6이라는 거는 이 넓이가 6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 넓이가 6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이 넓이니까 4 곱하기 a를 해준 게 6이다. 그 정리해 주시면 2a가 6이니까 a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그냥 나와버리는 거다. 얼마든지 계산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다. 이해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건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림이 왜곡돼 가지고. 근데 왜곡됐다라고 해도 얘가 얼마야? 얘가 넓이가 2a가 되는 거고, 여기가 2a가 되는 거고, 여기 넓이는 얼마예요? 이렇게 잡히더라도 얘가 2 곱하기, 그 다음에 a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여기는 a가 되는 거지. 얘는 a보다는 작잖아. a보다 작다라는 건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2a가 당연히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합리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는 분명히 크다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5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주어진 거야. 0부터 8까지. 그때 점 P의 시각 0에서의 위치가 원점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자. 이것도 이동에 대해서 이해해 보자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높이가 2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2야. 요 삼각형의 넓이가. 자, 요 삼각형의 넓이도 2죠. 예.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지금 얼마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2분의 1 해주면 1. 얘 2, 1이니까 4야. 요 넓이가. 요 넓이가 4. 얘는 1, 2, 2분의 1 해주면 1이야. 요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점의 이동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처음에 원점에 있었다라고 했잖아. 처음 시각이 2까지 갈때 여기 2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여기가 t콜 2일 때의 위치야. 요 점, 2야. 근데 다시 음의 방향으로 이쪽으로 다시 왔다고. 2만큼. t가 4일 때의 위치는 0이야.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얼마만큼 다시 방향을 턴해가지고 4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기가 t가 얼마일 때야? 7일 때야. 7일 때. 그 다음 다시 방향을 턴해가지고 1만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1만큼. 여기가 4였죠? 4였으면 1만큼 갈 거니까 여기야. t 이퀄 8일 때야. 그 이런 거를 이해해 보시면 점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점P는 0부터 8에서 원점을 3번 지난다. 0보다 클 때. 그럼 이쪽으로 가서 0보다 클 때잖아. 한 번. 그리고 일로 가서 일로 왔어. 한번 지나는 거네. 한 번. 그게 기억번호 틀린 거죠. 예. 그다음 P는 운동 방향이 3번 바뀐다. 여기서 출발 후 0보다 클 때니까 출발 후잖아.
여기서 방향 턴.

한 번, 두 번, 간담회 세 번. 이렇게 된 거지. 다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잖아. 여기서, 턴, 턴, 턴. 세번 바뀐다? 니은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부터 7까지 움직인 거리. 2부터 7까지 움직인 거리는 너의 넓이와 너의 넓이니까 6이다. 2에다 4 더하면 6 맞잖아요. 그래서 디귿번 맞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옳은 거는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죠. 예.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유형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라 할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속도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A는 양수, B는 음수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주어지고 있는데, 2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2에서. 2에서 운동 방향 바뀌는 건 맞지 않아요? 이게 VT의 그래프니까. 이거의 넓이가 얼마예요? 얘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니까 A죠. A. 이렇게 될 거고. 요거의 넓이는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b가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b를 해줄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b가 넓이가 되는 거죠. 여기 a가 넓이야. a 마이너스 b가 넓이야. 예.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 잡아내고 있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억번 1번은 맞는 거고 옳지 않은 거 찾으랬어.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이 숫자가 조금 좁아서 그런 거예요. 네,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 네, 움직인 거리를 보면 0부터 2까지는 여기에다가 절대값 씌워가지고 적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절대값. 근데 vt, dt. 근데 vt에다가 vt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곱해 줘가지고 적분한다. 이 정적분하면 음수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해줘야지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vt, dt 이게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니까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a 플러스 b가 0이다라는 얘기는 요 길이가 같다는 뜻이죠. 요 길이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을 때 a 더하기 b가 0이 된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니까. 그럼 4일 때 위치는 출발점과 같은 위치다. 한번 생각해. 여기서 이 넓이만큼 이쪽으로 갔다가. 근데 넓이가 지금 이게 얘랑 얘가 더한 게 0이다라는 얘기는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다시 이만큼 왔으니까 처음 출발점의 위치와 동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출발점과 같은 위치에 있다?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4까지 움직인 거리는 아까 A였고 마이너스 B. 두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a-b다. a-b가 양수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게 4번이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지금 5번은 a가 두 배의 절대값 b보다 크다. 이거일 때 t=2에서 출발점에서 가장 멀리 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 이해해야죠. 예. a가 얘보다 이거에다가 두 배한 거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야. 자, 0일 때 위치가 여기 있었어. 0일 때 위치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2일 때가 이쪽으로 가는 거지. 요만큼. t=2일 때야. 예. 이 넓이만큼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예. 그런데 이제 a만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a라는 거는 얘온 거에다가 두배한 거보다 더 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 한 번, 두번 같은 길이 걔보다 더 크다고. 걔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 요 넓이만큼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만큼 가는 거지. 이거에다가 몇 배? 두배한 거보다 더 크게. 이동한 거보다 이동 한 움직인 거리가 있죠? 그 움직인 거리의 두 배보다 더 크게 움직여야 된다. 이말 뜻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0일 때, 2일 때 위치가 여기면, 예, 4일 때 위치는 여기가 있잖아.

이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2일 때 p가 출발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아니, t가 얼마일 때? 4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4일 때. 그래서 이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됐던 겁니다. 5번은 틀린 말이잖아. 예,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제 유형 문제는 우리 교재의 유형은 한 문제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과 다 해결해 봤고요. 자, 이제 서술형 완성하기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마이너스 2와 4에서 극값을 가져. 그 얘기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4가 있다면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양순의 이런 모습이지. 그래서 너를 갖다가 얘를 원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아, 요게 모양이었구나. 요게 3차 함수 fx였고 너가 f'x를 나타내 주는 거구나. 그럼 이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거 서술형이니까 식을 적어야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거를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f'x라는 거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었으니까 x세제곱이었잖아. x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f'x라는 건 최고차항의 계수, 얘 미분해주면 3x제곱이니까 3. 예,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됐던 거잖아. 그래서 3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너를 적분해줘. 근데 얘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다 뭘 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적분해주면 바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근데 이거 우리 공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 식 적어줘. 서술형일지라도. 그 계산 과정까지 다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답을 적을 때는 6분의 우리 넓이 공식 알고 있지. 최고차항의 계수 3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6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얘 1, 2가 될 거고. 그럼 하나 6 약분하면 3. 66에 36에다가 3을 곱할 거니까 얘가 108 나와. 그래서 그냥 108 이렇게 적어버리면 끝나. 이 계산은 숨기시라고. 굳이. 난 공식 쓰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은 따로 했었어요. 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면 정적분, 이거 전개해줘서 여러분들 적분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확인해줄 수 있다. 다만 서술형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3이라는 거를 밝혀내는 게 무지 중요한 거다. f'x라는 게 우리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라는 건 알아냈다고. 근데 얘를 정적분하면 안 되죠. fx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3x제곱이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못 적어내면 여러분들 아마 이제 감점이 돼버리는 거지. 문제 답이 안 나오니까 틀렸다라고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 3차 함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 0, 2. 요 점을 지나는 3차 함수야. 그래서 뭐 모양이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fx 위의 점 1, 마이너스 2. 근데 보통 여기가 1이 아니야. 여기야. 이렇게 좀 안쪽에 걸려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접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실전에서 하려면 여러분들 이 접선 구하셔야 되는 거야. 여기가 1, 마이너스 2라는 점에서 그럼 쟤를 미분할 거니까 fx를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f'x를 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여기다 f'1 넣어준 게 기울기니까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접선이라는 게 마이너스 x, 1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런데 잘 보면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이니까 요 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 요렇게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

1부터 1까지 누가 위에 있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위에 있고 거기에서 뭘뺄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빼준 거를 적분해 주면 되는데 우리 이것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할 때 적분 구간이 대칭이니까 얘 적분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너를 갖다가 0부터 1까지 적분한 다음에 몇 배? 두배 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거에 두 배를 할 거니까 3분의 4라는 넓이가 나온다. 그래도 60을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얘 20에 4를 곱해주면 80이라는 넓이가 정답이 된다. 이 정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지. 근데 이 답도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정적분, 이게 해설지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 공식 알고 있다 이거지. 12분의 최고차이계수 1 곱하기, 여기가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2의 4제곱 이렇게 갈 거니까, 4 약분해버리면 3분의 4가 요 넓이다라는 거는 공식에 의해서 나오잖아. 이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보시라는 거지. 그리고 이런 데에서도 만약에 적분을 다 해? 이런 거 하나 했을 때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서술형에서 감점시킬 수는 없잖아요. 적분 안 해도 된다라는 사실 가지고 어차피 이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그 답은 이렇게도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도 계산해 줄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뭐 2차 함수하고 X축, 2차 함수와 직선,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3차 함수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런 건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 심지어는 제가 4차 함수하고 뭐 축하고 이런 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공식을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지금 우리 올림퍼스 유형에서는 이 넓이 말고 4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 앞에 유형에서 살짝 언급된 적은 있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건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대칭점도 살펴볼 수가 있잖아. 점대칭점도. 이 2라는 거를 갖다가 3등분해 버리면 되는 거잖아. 2라는 거를 3등분하면 3분의 2니까 3분의 2를 빼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돼 버리는 거고 3분의 2, 3분의 2만큼 더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이 3분의 1의 의미가 뭐예요? 얘한번 미분하면 이거였지? 또한번 미분하면 ux 마이너스 2 이퀄 0이 되는 x 값을 보면 3분의 1 나오잖아.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비율 관계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사용되잖아. 근데 자꾸 이런 걸 해보시란 얘기야. 해보면서 아, 이걸 내가 완벽하게 내 걸로 이해한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제가 그 저번 시간과 요번 시간에는 문제를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많이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거를 다음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습 많이 하시면서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조금만 해주시고 정적분 계산도 착실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자, 고3 학생들 중 보면 좀 목이나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제 몸이 아프면 집중해서 강력하게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몸은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그널을 줍니다. 자, 목이 좀 아프거나 뻐근하거나 허리가 좀 묵직하는 등의 신호를 주거든요. 자, 그런 신호가 왔을 때 무시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좀 진료를 받아보거나 공부하는 틈틈이 시간을 내서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2024학년도 수능 26번이죠. 자, 동전 4개를 던졌다. 자,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4번의 독립시행. 이항분포가 아닐까? 자, 앞면이 나오는 동전. 그 앞면이 나오는 것을 뭐라고 보겠다? 사건으로 보겠다. 그렇다면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뭐예요? 2분의 1. 그러니까 P값이 바로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바로 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항분포. 4번의 독립시행.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더 나아가서 사건이, 이렇게, 알번 발생했다고 치자. 자, 이때 확률이 뭐예요? 네번 시도했을 때 알번 성공했고요. 자, 이때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R에 관계없이 2분의 1의 4제곱을 곱하면 되겠다. 자, 반갑죠?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냐? X가 뭐였어요? X란 것은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잖아요.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야. 그러니까 네번 시도했으니까 사건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최대 네 번까지 발생할 수가 있잖아. 자, 그런데 Y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X가 0 또는 1이면 X랑 Y랑 어떻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Y란 친구는 어떤 걸 확률 변수 가질 수 있냐면 X가 0일 때 0이고요. X가 1일 때도 1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다? y 값은 2예요. 그러니까 x가 2, 3, 4일 때는 y 값은 2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기 있는 정의가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문제에서는 y에 대한 평균을 물어봤어. 그 말은 y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완성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y가 가질 수 있는 값이 3개니까 각각에 대한 확률을 구하면 문제 풀수 있겠네? 첫 번째, y가 0일 때 확률이 뭐예요? x가 0일 때 x랑 y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y가 0일 때는 x랑 y가 똑같으니까 x는 0에 대한 확률을 통해서 y가 0일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런데 x가 뭐냐? 네 번의 독립시행을 했을 때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 결국 뭐예요? 네번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않았고요. 2분의 1의 4제곱. 자, 그 다음에 y가 1일 때, 자, y가 1일 때도 x랑 y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x는 1일 때 확률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네번 시도했는데 한번 성공했고요. 2분의 1의 4제곱을 곱하면 되겠네. 자, 마지막이 조금 어렵죠. 자, 이번에는 y가 2일 때, 자, y가 2일 때는 뭐예요? x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다 더해야 돼. 그래서 이때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런데 x가 1일 때, 3일 때, 4일 때다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는 뭐가 좋겠어? 여기는 세 확률을 더했을 때 어차피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통해서 나머지를 추론할 수 있지. 자,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는 지금 확률 변수 y에 대한 표를 그릴 건데, 자, y는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냐? 0이거나 1이거나 2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확률이 있어요. 이걸 잘 계산하면 뭐예요? 이거는 16분의 1이잖아요. 자, 이걸 잘 계산하면 16분의 뭐야? 4가 돼서요. 3개를 더했을 때 1이 되려면 나머지 녀석은 뭐가 돼야 돼? 16분의 11. 그러니까 요 값은 16분의 11이야, 이렇게. 우리 예전에 여사건 배웠었죠? 어떤 사건을 직접 구하기 힘들 때는 전체 확률의 합이 1인 걸 통해서 나머지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했잖아요. 그럼 이제 뭐, y의 평균 구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 자, expectation of y는, 자, y 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더하면 되잖아요. 자, 둘 다, 셋다 확률이 분모가 16이니까, 자, 통일해서 쓰면, 첫 번째 결합, 자, 두 번째 결합, 그리고 세 번째 결합. 자, 16분의 26이에요. 그러니까 2로 나눴을 때보다 8분의 13. 답은 8분의 13이 된다, 이렇게. 어때요? 이 문제는 좀이 y를 정의하는 방식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는 독립시행, 이항분포 개념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 방식만 잘 이해하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데, 이 y가 2일 때의 확률은 또 여사건을 이용해서 손쉽게 푸는 게 중요했었다. 이렇게 해서 수능 26번을 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28번까지는 이제 기본기가 중요한 것 같고, 29번부터는 기술이 중요한 것 같고. 자, 볼게요. 자, 27번. 자, 드디어 통계 문제 입문했다. 반갑죠?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자, 평균이 8이고요. 표준 편차가 2가 되죠? 자, 한번 잘라주시고. 자, Y는 정규 분포. 평균이 10이고요. 표준 편차가 2가 되겠다. 자, 확률 밀도 함수는 각각 FX, GX예요. 자, FX,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 값을 A라고 할 때, 자, 이때 8부터 A까지 Y의 확률 구하시오. A를 구한 다음에 대입하면 뭐 그다음부터는 바로 Y의 평균과 편차를 통해서 우리가 표준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표를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어떻게 하면 될까? 뭐야 이거?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가 똑같잖아요. 자, 표준 편차가 같다는 것이 뭘 의미해요? 바로 두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은 거야. 두 그래프는 위치만 다를 뿐이지 쌍둥이에요. 자, 동시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친구는 평균이 8이고요. 얘는 10이잖아요. 자, 모양은 똑같은데 얘가 오른쪽으로 네 칸만큼 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누가 있냐면 평균이 8인 X에 대한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4만큼 오른쪽으로 갔어요. 여기는 평균이 12인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그래프의 교점이 여기 있는데, 교점의 x 값을 a라고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느낌상 어떤 생각을 할수 있겠다? 8과 11부터 a는 거리가 똑같다. 그러니까 a는 8과 12의 딱 중간에 있는 뭐다? 10인 것을 알수 있겠다.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 다음부터 뭐 그냥 정직하게 풀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10을 대입하면 우리의 목적은 뭐야? 우리의 목적은 8보다 크거나 같다. 누가? Y가. 그리고 A인 1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요 친구를 표준화하려면 Y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쓸 건데, 여기 문제 조건에 있잖아요. 평균이 10이고요. 표준 편차가 2야. 써보면 10이 2의 제곱이 돼서, 자, 표준해볼까? 이렇게. 자, 8에서 빼겠다. 누구를? X의 평균이 아니라 Y의 평균을 빼고요. Y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겠다. Y란 친구는 표준화돼서 G가 되고요. 이제 10도 해보면 10에서 Y의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자. 2분의 마이너스 4.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G가. 자, 그리고 이 친구는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됐죠? 근데 문제 조건은 어때요? 다 양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의 그래프가 0에서의 대칭성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조건을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저기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지축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평균이 뭐야? 0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이렇게 됐죠? 근데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려면 우리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1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해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대칭성에 의하면 두 넓이 똑같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뭐다? A가 된다. A라는 친구는 결국 1부터 2까지가 되고요. 근데 주어진 조건은 다들 출발이 뭐예요? 출발이 0에서 출발하잖아, 이렇게. 0에서 출발한 형태로 바꿔줘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0부터 2까지의 넓이에서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빼면 되겠네.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넓이에서 0부터 이렇게 1까지의 넓이를 빼자. 자, 주어진 표를 잘 활용하면 0부터 2까지의 넓이는 0.4772, 0부터 1까지의 넓이는 0.3413. 자, 그래서 빼볼까? 자, 4772 그리고 3413. 1의 자리 뺐을 때 모자라니까 6으로 바꿔주고요. 10을 주면 빼면 7, 9가 되고요. 그리고 5, 1, 1. 그러면 0.1359.

답은 0.1359다. 이렇게. 짠. 어렵지 않죠? 이 문제에서 시그니처는 뭐냐면, 아, 두 친구의 표준 편차가 똑같네. 자, 표준 편차가 똑같다는 것은 두 그래프가 완벽한 쌍둥이다. 하지만 뭐만 다르다? 위치가 다른 거죠. 바로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평균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를 4만큼 이동했을 때, GX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고요. 당연히 두 그래프의 교점은 어때요?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기 때문에 A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시그니처 단계였다. 자, 그다음부터 뭐 정직하게 풀면 되죠. 뭐 이런 거 나왔어도 당황스럽진 않죠? 0에서의 대칭성을 잘 활용하고, 그래서 0에서 출발하게끔 식을 바꾸면 주어진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능 27번, 수능이 아니죠. 학력평가 27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기다릴까? 자, 모의평가 26번이죠.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평균은 안 알려줬네. 하지만 표준 편차는 6이다. 크기가 9인 표본을 뽑았다. 그래서 표본 평균 X바를 구했고요. 자, 정규 분포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이번에는 4인 표본을 뽑았을 때, 그때 표본 평균을 Y바를 하자. 그럼 각각의 값을 각각의 이 조건을 만족하는, 물어본 것이 아니라 조건이에요. m의 값을 구하시오. 딱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표준 정규 분포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뭐 데이터는 활용할 수, 각각의 값은 구할 수 없겠지만, 이번에도 대칭성을 활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표준화를 해야 되잖아. 근데 주어진 친구들은 X바에 대한 평균과 편차가 아니라 X에 대한 평균과 편차야. 따라서 이 친구를 표준화하려면 여기 있는 표본의 크기를 통해서 X바에 대한 평균과 편차, 그리고 여기 있는 N의 값을 통해서 Y바에 대한 평균과 편차로 바꿔서 표준화를 해야겠다. 자, 한번 써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분포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할게. 그러면 X라는 친구는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자, 주어진 거 그대로 받아쓰기 해보면 평균은 M이고요. 분산은 뭐야? 36이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평균은 그대로 이어받고요. 이제 분산이 좀 달라지잖아요. 자, 주어진 분산을 바로 표본의 크기인 9로 나눠주면 돼. 이렇게. 9로 나눠줬을 때 값은 뭐예요? 4가 되고요. 자, 분산이 4니까 표준 편차는 2가 돼서 이렇게 2의 제곱으로 쓰면 되겠다. 이제 여기 있는 평균과 편차를 통해서 이 친구를 표준화할 거야. 자, 이번에 Y로 가볼까?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를 이렇게 Y라고 둘게요. 그러면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이 6. 그리고 분산이 4다. 그렇다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그대로 복붙하고요. 이 친구의 분산을 한번 볼까?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표본의 크기 4로 분산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자, 기존의 분산은 4였어요. 4. 그러니까 1이 돼서, 아, 1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여기도 뭐 표본의 크기니까 주황색으로 쓸게.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두 데이터를 통해서 주어진 친구들을 표준화하자. 자, 첫 번째 한번 가볼까? X바를 표준화했을 때 G가 되는 것은 자명하죠? 그래서 G가 되고요. 자, 작거나 같다. 자, 12를 표준화하려면 12에서 X의 평균이 아니라 어차피 똑같지만 X바의 평균을 빼고요. X바의 표준 편차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M이고요. 절대 6으로 나누면 안 돼. 여기 2로 나눠야 돼. 이거랑 그다음 플러스 P. Y바를 표준화했을 때 당연히 G가 되고요. 그리고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8에서 뺄 건데 이번에는 Y바의 평균을 빼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Y바를 표준화하니까. Y바의 평균은 6이고요. Y바의 표준 편차는 1이 돼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가 된다? 1이 된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어? 보통 이와 같은 식이 주어졌을 때는 두 녀석이 어때요?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다른 케이스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실행에 옮겨보자고. 자, 이렇게 지축이 있고요. 표준 정규 분포의 그래프가 있어요. 평균은 0이죠. 근데 둘 중에서 누가 더 클까? 일단 얘는 값이 뭐예요? 2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자명하고.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아닐까? 나는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2-m이 있는데 거리가 똑같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 자, 아직은 추측이에요. 그러면 양쪽의 넓이는 똑같겠지, 이렇게. 자, 가운데 넓이도 똑같을 거, 이렇게.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보다 작거나 같을 때. A의 넓이잖아, 이렇게 A의 넓이. 얘는 어때요? E보다 크거나 같을 때. A의 넓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정한 것에 의하면 여기는 넓이와 여기는 넓이를 더한 것이 1이 된다는 얘기인데 안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추측은 틀렸다. 추측이 틀렸다면 또 다른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넓이를 더했을 때 1이 되려면 이 가운데 영역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따라서 두 친구는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두 값은 같은 값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가설. 자, 여기 이제 2가 있을 거 아니야? 2가 뭐랑 똑같냐면 바로 2분의 12-m이랑 똑같아.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요 얘기죠. 이 부분의 넓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똑같으면 지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요 넓이가 되죠. 두 넓이를 더했을 때 1이 되는 것이 자명하죠. 아,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추측은 두 값이 절대 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다른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두값 자체가 아예 똑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풀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2분의 12-m은 2랑 똑같고 양변에 2를 곱했을 때 12-m은 4가 되니까 결국 m은 뭐다? 눈사람. 답은 이렇게 8이 되겠죠.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는 뭐 아주 정직한 단계였죠. 각각의 확률 변수를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과 편차를 바꿀 때뭘 고려한다? 표본의 크기를 통해서 분산이자 표준 편차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뭐 평균은 바뀌지 않잖아요. 왜 굳이 이런 짓을 했느냐? 이런 행동을 했느냐? 바로 X바와 Y바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X바와 Y바에 대한 평균과 편차를 우리가 필요로 했잖아요. 자, 그다음부터는 뭐 표준화를 통해서 이런 식을 끌어낼 수 있었죠. 그다음부터 또 중요했죠. 보통 문제의 경험상 두 값은 절대 값이 똑같고 부호가 다른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더라. 따라서 모든 넓이가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탈락이고요. 그러면 가운데 부분이 채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두 값이 같아야 돼.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죠. 뭐 그다음부터 m의 값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뭐 26번 풀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끝이 보이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풀지가 뻔한 문제들은 진정한 문제가 아니고요.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라는 것은 나의 추측이나 가설이 틀려서 다시 한번 어떤 정교한 가설을 세우게끔 요구하는 문제. 그런 게 좋은 문제 같은데 이 문제는 아주 어렵지도 않으면서 뭐 적당히 우리의 사고력을 자극하는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28번이 등장했네. 자, 29번, 30번 같은 끝판왕은 아니지만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고요. 이 문제 아주 좋으니까 별표 치고 여러 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의 가장 괜찮은 문제가 아닌가, 힘들지만 좋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GX라는 친구는 FX와 어떤 관계가 있다? X축으로 평행이동 관계가 있죠.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얘기와 좀 통하는데 평행이동 했다는 건 뭐예요?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모양이 똑같잖아요. 모양이 똑같다는 것은 바로 뭐가 똑같다? 표준 편차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XY라는 것은 가와 나라는 조건을 만족한대요. 가 조건, 나 조건. 근데 조건이 두개 같지만 사실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다 조건이랄까, 이렇게.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엄밀히 말하면 이 조건도 만족하는 거죠. 조건이 총네 개가 있는 거야. 가 조건, 나 조건, 다 조건, 그리고 요거는 나 조건. 이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시작할까?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에 GX가 있잖아요. GX 이렇게. GX가 어떤 녀석이냐면 FX 플러스 6이야. 그럼 FX와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이 아니라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 돼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축으로 플러스 6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의 축에 동시에 그려볼 때 자, 여기에 지금 GX를 그릴 건데요.
둘다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왜냐하면 정규 분포를 따르죠. 자, 표준 정규 분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규 분포니까 좌우대칭 종 모양 기억나죠? 자, 그래서 GX를 그려보면 GX는 이렇게 좌우대칭 종 모양. 자, FX는 GX를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양의 방향으로 6만큼 간 거죠? 얘를 잡고서 6만큼 이렇게 이동시킨 거잖아요. 모양은 똑같아. 그럼 여기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평균이 얼만큼 차이가 난대? 평균이 6만큼 차이가 나겠죠? 6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값을 m이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값을 m 플러스 6이라고 둘 수가 있잖아요. 적당히 미지수, 문자를 도입해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잘 봐. 지금 x라는 친구는 정규분포를 따르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x에 대한 그래프예요, 이게. x에 대한 그래프. 이게 y에 대한 그래프야. 지금 x의 평균이 뭐냐면 m 플러스 6이에요. m 플러스 6. 우리가 가정한 것에 의하면. 그리고 y는 어때요? 평균이 가정한 것에 의하면 m이잖아요. 그런데 두 친구는 평행이동 관계니까 모양이 똑같아서 표준 편차가 어떻다? 똑같다. 따라서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두면 여기는 분산의 시그마 제곱, 여기도 시그마 제곱이 되겠다. 여기까지 둘수 있다면 절반 이상 한 거야,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X의 평균, X의 평균이 뭐예요? 우리가 가정한 것에 의하면 M 플러스 6이잖아요. 이렇게. 응? X의 평균은 M 플러스 6이라고 가정했고요. 그 다음 Y의 표준 편차, 시그마라 가정했잖아요. 그래서 M 플러스 6과 이렇게 시그마를 더하면 되는 문제니까 결국 M과 시그마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 하나 활용한 거야. 조건이 몇개 있었어요? 가, 나, 다, 라 있었는데, 라를 지금 이용했잖아, 이제. 가로 가볼까? 자, 가란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x가 11보다 작거나 같을 때, y가 2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이 똑같다. 자, 둘다 백그라운드가 다르니까 단순 비교가 안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각각을 표준화했을 때 똑같은 그라운드에서 비교가 가능하니까, x와 y를 각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표준화하자고요. 그래서 가 조건을 갖고 와보면, 처음에는 x에 대한 자, 확률 변수죠? 그래서 표준하면 G가 되고요. 그다음 11이 있잖아요. 자, 11에다가 이렇게 뺄 거야. 자, 뭐를 빼냐면 X의 평균인 M 플러스 6을 이렇게 뺀다고 이렇게. 그리고 표준 편차인 시그마로 나누겠다. 이거랑 똑같대. 뭐랑 똑같대? 자, Y에 대한 식이죠. Y. 자, Y도 표준화했을 때 G가 되고요. 이번에 23보다 크거나 같다였죠? 그러면 23도 이제 표준화할 수 있잖아요. Y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그래서 m을 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눌 거야. 자, 두 개가 똑같대. 자, 느낌이 오죠? 0에 대한 또 대칭성을 활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걸 잘 계산해 보면 이거 뭐예요? 간단히 해 보면 시그마 분해 그리고 5-m. 그럼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 중에서 어때요? 이 친구가 더큰 것이 자명하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는 어떤 지금 가설이 있냐면 두 녀석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 그러니까 0을 대칭으로 해서 거리가 똑같고 반대편에 있다. 그래서 여기 누가 있냐면 둘 중에 더큰 시그마 분의 23 마이너스 m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에는 시그마 분의 5 마이너스 m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만약 거리가 똑같다면 이두 친구의 넓이가 똑같고요. 이두 친구의 넓이가 똑같을 텐데, 이때는 시그마분의 5-m보다 작거나 같죠?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넓이는 뭐가 된다? a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어때요? 시그마분의 23 빼기 n보다 크거나 같잖아. 크거나 같잖아. 이거 a가 되잖아요. 그럼 두 개가 똑같으니까, 중심으로부터, 그러니까 0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는 우리의 추측은 어떻다? 사실이었다.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다르니까 더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음? 지금 여기 있는 시그마분의 5-m과 그리고 시그마분의 23-m은 부호만 다르잖아. 그러니까 더했을 때 어떻게 된다? 0이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시그마 구할 수 있지. 자, 부모가 똑같으니까 잘 써보면 시그마분의 자, 28-2m은 0이고요. 그럼 분자가 0이 되겠네? 28-2m은 0이고요. 그렇다면 m의 값은 뭐예요? 14. 자,
아직 답은 아니지만 M의

값은 14죠. 근데 절반 푼 거야. 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x의 평균이죠. 근데 x의 평균이 뭐예요? x의 평균은 n 플러스 6이잖아. m에 14 대입했을 때 20인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 남은 것은 표준편차예요. 그리고 지금 조건 중에서 가조건을 활용한 거야. 라조건을 활용했죠. 그리고 가조건도 활용했어요. 조건이 4개나 있어. 이제 나조건으로 건너갈게요. 자, 그리고 구한 m의 값을 통해서 정규분포를 좀 다시 표시해 보면, 자, 볼게. x라는 친구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n 플러스 6이었잖아요. 14를 대입하면 20. 그리고 아직 시그마 몰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일단 y를 볼까요? y라는 친구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우리 가정에 의하면 평균이 m이니까 여기다가 14 쓰고요. 시그마 제곱은 그대로 쓰겠다. 자, 그리고 나 조건으로 가보면, 자, 나 조건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x가 작거나 같대요. k보다. 플러스 y도 작거나 같대요. k보다. 두 개를 잘 더했을 때 뭐가 되냐면 1이 된대요.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어? 표준화해야겠다. 표준화.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먼저 x를 표준화해 보면 g는 작거나 같다. 자, k-x의 평균은 20이고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 이 친구도 표준화해 보면 g가 작거나 같다. 그리고 k-20 쓰면 안 되지. 이때 y의 평균인 14를 써야 돼. 14. 자, 표준 편차는 그대로 시그마가 되고요. 이게 똑같잖아, 이렇게. 자,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됐다. 그러니까 넓이를 더했을 때 1이 됐다. 이때도 어떤 추측이 들어요? 여기 있는 두 녀석이 0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반대편에. 자, 추측이 사실인지 한번 검증해 볼까? 자, 좌우대칭인 종모양 그려주시고, 중간에 0이 있고요. 일단 두 친구 중에서 누가 커요? 마이너스 20보다는 마이너스 14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어딘가에, K-14를 이렇게 시그마로 나눈 녀석이 있고요. 자, 여기는 K-20을 이렇게 시그마로 나눈 게 있어서 거리가 똑같지 않을까? 그리고 대칭성을 활용하면 넓이가 똑같죠,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 있는 확률은 뭐예요? 시그마분의 K 빼기 20 왼쪽이죠? 왼쪽이니까 바로 넓이 B를 의미하고. 자, 그 다음에 시그마분의 K 빼기 14보다 작거나 같다.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가 두 개, b가 하나죠. 그래서 2a 플러스 b잖아요. 그럼 두 개를 더해봐. 더하면 어때요? 2a, 2b니까 전체 넓이가 돼서 1이라는 가정에 맞아서 아, 두 친구는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아까처럼 더했을 때 0이다. 제가 가볼게요. 그래서 시그마 분의 k-20 플러스 그리고 시그마 분의 K 빼기 14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분의 2K-34가 돼서요. 자, 분자가 0이 되려면 K는 뭐예요? K는 17. 자, 지금 칸이 적으니까 K는 17 쓰고 과정은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조건을 활용했다. 그럼 지금 조건은 총 4개였는데 몇 개를 썼어요? 처음에는 두 그래프가 평행이동 관계다. 자, 그걸 통해서 평균을 m이라고 가정하고 나머지는 n 플러스 6이 됐잖아요. 이거 사용했고. 두 번째는 이걸 또 사용했고요. 이제는 이것도 사용한 거야, 이제. 이제 숨은 조건이 있죠. 여기는 다 조건.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을 때를 더했을 때 값이 0.1336이야. 아까는 1이었지만 이때는 0.1336이에요. 아마 이걸 통해서 시그마를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마지막 조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p가 있고요. 그다음에 X가 작거나 같다, K보다. 자, K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K보다 크거나 같다네. 플러스 P, Y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뭐냐면 0.1336이래, 이렇게. 자, 이번에도 백그라운드가 다르니까 표준화할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K값만 구했지, 아직까지는 X, Y가 이런 상태예요, 아직. 자, 표준화해보면 P 가려열고 G가 되죠? 자, K-X의 평균이 뭐예요? 20이잖아. 표준 편차 아직 몰라. 알고 싶어. 플러스. 그리고, 자, 이번에 G. 크거나 같다. 자, K-.

되죠? 일단 두 친구는 부호만 다르니까 0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다. 자, 시그마 분의 3이 있고요. 여기에 시그마 분의 망이나 3이 있는데 시그마 분의 3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넓이를 얘기하고요. 대칭성에 의하면 얘도 A가 되겠지. 그러니까 손쉽게 얘기해 보면 A를 두번더 했을 때, 그러니까 이 A가 뭐다? 0.1336이다. A는 뭐냐?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0.0668이다. 자, 그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지금 여기 하나의 넓이를 구한 거잖아. 요게 0.0668이잖아.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는 뭐냐? 당연히 요만큼의 넓이가 너무 중요하죠. 왜? 출발이 0이니까 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0.5에서 이게 절반이 0.5잖아요. 0.5에서 요 친구를 잘 뺐을 때 0.4332가 되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낼수 있는 결론은, 자, 이제 칸이 없는데 다행히도 이만큼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시그마 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넓이가 0.433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0.433이 해당되는 집값이 뭐냐? 바로 1.5예요. 그러니까 이게 1.5가 돼야 돼. 표를 보면. 따라서 시그마 분의 3은 1.5가 되고요. 자, 그것은 2분의 3이 되겠죠. 자, 시그마 뭐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시그마는 2다. 이렇게. 이다 이렇게. 자, 볼게요. 시그마는 2였어요. 그리고 m의 값은 14였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은 m 플러스 6 플러스 시그마였어요. m이 14잖아. 따라서 이건 뭐다? 20이 되고요. 시그마 뭐다? 2가 되니까 답은 22. 답은 20이다. 자, 지독한 문제죠? 조건이 4개나 있으니까. 하지만 요 문제야말로 중상위권과 상위권을 구분할 수 있는 핵심 문제다. 문제가 어렵다고 투덜대지 말고 이것만 잘 정복하면 나를 좀 올릴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풀자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 문제의 첫 번째 조건인 바로 평행이동이죠. 위치만 다르다. 그 말은 표준 편차는 같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한 친구의 평균을 m이라고 두면 오른쪽으로 6만큼 간 녀석은 m 플러스 6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동일하게 시그마로 가정했다. 이렇게 가정했다면 우리의 목표는 m 플러스 6 플러스 시그마여서 목표가 분명해졌죠. 결국 m과 시그마에 대한 값을 구하면 되겠다. 자,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일단 표준을 했다. 왜냐면 x, y 백그라운드가 다르잖아요. 표준을 했더니 어때요? 이두 친구가 평균으로부터 0이죠. 0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지만 반대편에 있어서 더했을 때 0이니까 시그마 값을 자, 정정 m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조건을 보면요. 이제 구한 m의 값을 통해서 x, y의 평균을 특정하면 바로 x와 y를 한번더 표준화할 수 있고요. 결국 k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k 값을 구한 것을 집어넣어서 어때요? 한번더 표준화하면 좌우 대칭성을 활용하면 결국 두 넓이 합은 2a였고요. a는 0.0668이었죠. 그리고 절반의 넓이가 0.5인 걸 통해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바로 주어진 표준 정규 분포 표를 통해서 시그마분의 3은 1.5. 그래서 시그마 값도 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칠판 한 바닥을 아주 다 써버린 그런 문제입니다. 자, 28번 정도는 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29번이라고도 볼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시그니처 문제였다. 그러니까 적당한 문자를 잘 도입해야 돼. 주어진 문제가 친절하지 않아요. 추상적이고 붕 뜬다고요. A나 B나 M의 값이나 시그마 같은 문자를 도입해서 나름대로 수학적 모델링을 잘 해야 돼요. 자, 이제 28번 문제죠. 이번에도 25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하지만 앞에서 풀었던 것보단 조금 간단해. 자, 볼게요. 자, 평균이 M이고요. 자, 그리고 표준 편차가 2m분의 1이에요. 자, 평균과 표준 편차, 정규 분포고요. 이때 음수 A, A 값이 아마 양수 음수 두개 나올 텐데. 하나는 걸러, 이런 조건이죠. 일단 조건은 첫 번째 조건, 1번, 두 번째 조건, 2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구하는 거다. 자,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구하시오. 자, 어떻게 접근할까? 일단 이 조건을 좀 수학적 기호를 통해서 간단히 나타내자고.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2n분의 1이니까 2n분의 1을 제곱한 것이 분산이 되겠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자, 보자마자 표준화할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 만약에 x고 y면 백그라운드가 다르니까 표준화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효용하지만, 일단 x도 x잖아요. 아직은 표준화하지 말고 한번 그려볼까?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 x에 대한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볼게요. 자, 좌우대칭 종 모양인 것은 똑같죠? 하지만 평균이 뭐예요? 이번에는 m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a와 a 제곱이 평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데 반대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a 제곱은 양수인 것이 자명하고요. a는 음수잖아요. 따라서 a 제곱이 오른쪽에 있겠네. 여기 어딘가에 a 제곱이 있고요. 같은 거리에 여기 a가 있겠다. 그러면 거리가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는 AA 그리고 넓이가 BB라고 둘 수가 있잖아요. 그럼 봐봐. A보다 작거나 같은 게 뭐예요? 지금 1번 조건을 분석할 거야. 1번 조건. A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B다. 이렇게. 자, 그리고 A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A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때는 A가 두 개가 있고요. B가 하나가 있으니까 결국 A 두 개, B 두 개. 총 넓이 합은 1인 것. 1이라는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그로부터 알수 있죠. 아, m이란 친구는 a와 a 제곱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a와 a 제곱의 이렇게 평균을 구하면 m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어때요? 이 문제는 이 조건은 표준화하지 않고 푸는 것이 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계속 해볼게요. 그럼 a 플러스 a 제곱은 뭐야? 이 m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지금 두 번째 조건이 눈에 들어오죠? 이제 여기 있는 a제곱 플러스 a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 m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조건을 활용했고 이번에 두 번째 조건을 활용해보면 자, p가 있고요. x가 작거나 같대요. a제곱 플러스 a 대신에 이 m을 쓸 수가 있는데 너무 좋죠? 왜냐하면 지금 x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모두 m에 관해서 표현돼 있으니까 표준했을 때 깔끔하게 m에 대한 식으로 바뀌니까. 자, 그래서 p 가로 열고요. x를 표준화했을 때 g가 되고, 자, 이제 이 m에서 빼는 거예요. x의 평균 m 그리고 표준 편차인 2n분의 1로 나누자. 이렇게. 자, 계속 이어서 위에다 써보면, 자, 똑같다. p 가로 열고 g가 작거나 같대요. 자, 분자는 m이고요. 그다음 분모에 있는 2m을 위로 올리면 결국 2m 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 값이 뭐라고 하는 거야? 0.977이. 이게 0.977이야, 이렇게. 자, 0.977이야.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 지축이 있고요. 자, 좌우대칭 종 모양이 있고, 중간에 0이 있다. 그리고 2m제곱은 여기 어딘가 있겠다. 그러니까 2m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가 0.977이야. 근데 요만큼의 넓이는 이미 알잖아요. 0.5야. 그렇다면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뭐냐고.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0.477이에요. 그럼 표를 봤을 때 0.477에 대응되는 친구가 누구야? 2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봐봐. 0부터 어디까지? 2m 제곱까지의 넓이가 0.477이라고. 그럼 2m 제곱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잖아요, 2가. 그렇다면 m의 값은 뭐예요? 1이죠. 선생님, m의 값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문제 어디에도 m이 양수란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표준 편차가 뭐였어, 아까? 2m분의 1이잖아요. 표준 편차는 무조건 양수니까 m의 값이 음수가 되면 표준 편차는 음수가 돼서 모순이 발생하죠. 그래서 양수인 1만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할수 있거든.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x의 분포를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아니 특정할 수 있죠. m의 값이 1이니까 m, 1코마가 되고요. 2분의 1의 제곱,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m의 값을 대입하면 a 값도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a 플러스 a 제곱은 이 m인데 m이 2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요. 한쪽으로

0: 몰아주면 a 제곱 마이너스 a. 자, 플러스 a죠? 마이너스 c는 0이 되고,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2. 그렇다면 a 값은 두 개가 있지만 우리는 음수를 선택할 거잖아. 조건에 의해서. a 값은 이렇게 마이너스인 것을 알수 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가볼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x가 작거나 같다. 뭐보다? 8분의 마이너스 a보다. 마이너스 a. 일단 a가 마이너스이니까 잘 대입하면 x가 작거나 같다. 4분의 1보다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녀석을 이 평균과 편차를 통해서 표준할 수 있겠다. x를 표준했을 때 g가 되고요. 그리고 작거나 같다. 자, 4분의 1에서 빼면 되잖아요. 뭐를? x의 평균을. 그리고 4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지금 4분의 1은 표준 편차가 아니라 뭐냐면 분산이잖아요. 따라서 4분의 1로 나눌 것이 아니라 표준 편차인 2분의 1로 나눠줘야 돼요. 자, 계속 전개해보면 g는 작거나 같다. 지금 분자는 4분의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래서 잘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 1.5가 되고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5가 있겠다. 우리가 찾는 것은 이 부분의 넓이. 근데 정규분포표를 활용하려면 대칭성을 활용해서 A를 구해도 괜찮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음처럼 쓸수 있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녀석은 A다, 결국. A니까 어떻게 고쳐 쓸수 있냐? G가 1.5보다 크거나 같다고 쓸 수가 있고요. 근데 표를 이용하려면 이제 0에서 출발하게끔 써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왼쪽 전체에서 B라는 부분을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 전체는 G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서 빼자. 0 이상, 1.5 이하로 이렇게. 절반은 넓이가 0.5고요. 자, 0부터 1.5는 주어진 표를 통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0.4332. 그럼 답은 뭐냐? 0.5는 뭐 4, 9, 9, 10으로 바꿀 수 있고요. 잘 빼보면 0.0, 6, 그리고 6, 8. 답은 0.0668이 되겠다. 자, 이 문제 한번 정리할게요. 이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이 문제의 특징은 뭐 대단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추측은 바로 A와 A 제곱은 평균으로부터 반대편에 있지만 같은 거리에 있다. 하지만 기계적으로 처음부터 표준화하지 않았다. 얘가 X고 얘가 Y면 웬만해서는 표준화하는 게 맞지만 둘다 X잖아요. 똑같은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그려봤더니 결국 A와 A 제곱 정중앙에 M이 있었다. 자, 그걸 통해서 A와 A 제곱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었죠. 이걸 통해서 두 번째 조건인 a제곱 플러스 a를 이제 2m으로 바꿨고요. 그럼 너무나 좋았죠. 왜냐면 x의 평균과 편차가 다 m에 대한 식이니까, 값이니까. 결국, 순수한 m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뭐 표준정규 분포표를 잘 활용해서 m의 값을 구했는데, 아까 왜 마이너스는 안 됐었죠? 자, 표준편차가 2m분의 1이었잖아. 표준편차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니까 m의 값은 양수만 선택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 조건이 뭐예요? 이제 x의 분포를 좀더 확실하게 쓸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m의 값에 1을 대입하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음수 a 값을 구할 수 있었다. 자, 그다음부터는 뭐 대칭성을 잘 활용하고요. 표준화를 잘 해서 표를 이용하는 단순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28번을 풀었는데 앞에서 풀었었던 28번보다는 아주 약간 쉽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다이 정도인 것 같아. 자, 28번이 될 수도 있고요. 약간 어려운 27번이 될 수도 있었던 문제를 풀어봤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모평균의 추정으로 왔습니다. 자, 26번. 자, 기본에 충실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이 루트인 정규분포 따르는 모집단에서. 일단 이런 문제 풀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n, 시그마, x바 k. 그리고 문장을 읽으면서 데이터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풀면 좀더 빠르게 풀수 있다. 자, 평균 M. 이건 우리가 추정해야 될 대상이죠. 몰라, 지금은. 자, 표준 편차가 이 루트이. 다시 말하면, 모 표준 편차를 얘기하죠. 이때 크기가 128. 그러니까 N의 값을 알려줬네. 이때 표본 평균의 값이 X바. 스몰 X바. 이때 신뢰도 95%. 그 말은 K 값으로 1.96을 쓰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의 길이, 그리고 평균과,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에 대한 식을 얻어낼 수 있죠. 사실 C를 물어본 것은 그냥 공식을 통해서 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실내 구간은 X바 마이너스 1.96. 자, 루트 N. 이 친구를 잘 루트 씌워보면 8루트2가 돼요. 그리고 위에는 2루트2를 쓰면 되겠다. 크거나 같다, M. 그리고 작거나 같다. 여기는 똑같이 쓰되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쓰면 되겠죠? 자, 여기도 8루트2. 여기는 2루트 2.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밑줄 친 친구가 뭐야? 응? 여기 있는 밑줄 친 친구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뭐다? C인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일단 딱 보니까 간단히 할수 있잖아요. 사라지고 지워지고 없어지고 날아가서 이렇게 4만 남고요. 1.96을 4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냐면 0.49가 돼요. 금방 나왔네. 좀 민망한데? 자, C란 친구는 1.96 곱하기 8루트2 분의 2루트2인데 지금 풀어봤더니 뭐가 나왔다? 0. 이렇게 49가 나왔다. 그러니까 C란 친구는 공식으로 치면 이거죠. 그냥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할 수가 있어서 아마 수학을 좀 하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다. 이해되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실내 구간을 직접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실내 구간의 길이만 구해도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C만 부분적으로 구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다 같이 승리한 건 아닙니다. 공식을 잘 활용해서 좀 시간과 어떤 계산 면적을 아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좀 통계에 대한 좀 어려운 문제도 풀어봤고요.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단원의 쉬운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드디어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 50강이죠? 잘 준비해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수학적 귀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을 사실상 이번 시간에 쭉 다뤘어야 됐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수학적 귀납법 문제들을 꽤 많이 같이 풀었었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남은 문제들 좀 같이 풀고요. 이 전체 수열이라는 세 번째 대단원 파트를 한번 총정리해드리는 시간, 그리고 서술형 완성하기 몇 문항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서 봤던 문제 중에서 우리가 58번까지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59번 문제부터거든요.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4의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8이 9배수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첫 단추 1을 대입했을 때 하고 봤더니 1 대입한 숫자가 딱 9니까 f1은 9의 배수이다 라는 결론이 바로 나왔고요. 그럼 우린 이제 여기에서 뭐 해야 된다고 했죠? 네, k번째일 때 9의 배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도 9배수다라는 그냥 문장 하나를 완성을 하면 아까 1을 넣었던 게 성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반복 패턴으로 나와서 증명이 마무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fk가 9의 배수라고

1이라고 가정을 하면 FK 플러스 1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식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럼 일단 주어진 문제에서 FK가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FK식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FK식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4의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얼마? 8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k 플러스 1일 때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k 대신에 k 플러스 1로만 바꿔치기 한 상태이고 fk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를 곱해야지 이 형태가 나올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4의 k 플러스 1제곱은요. 4 곱하기 4의 k제곱이잖아요. 그런데 fk가 4의 k제곱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 자리에다가 얼마? 네, 4를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4를 곱하면 4FK는 4 곱했으니까 4에 K 플러스 1제곱 하고 4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2K 플러스 8432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위의 식, 아래 식을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위의 식에서 남은 뒷부분이 마이너스 3K 플러스 5가 됩니다. 근데 등식이어야 되니까 식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마이너스 12K 더하기 9K 하면 마이너스 3K 이제 만들어지네요. 예상했던 대로 여기가 4가 되겠구나. 그다음 이제 우리가 상수항을 봐야 되는데 4를 곱해서 만들어진 게 32였단 말이죠. 32에다가 마이너스 나를 해줘야지 플러스 5가 되니까 나에 들어갈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나에 들어갈 것은요. 32에다가 27을 빼줘야지 5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27을 빼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벌써 끝났어요. 그냥 위에랑 아래랑 식 비교만 해서 계산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 27이란 숫자가 9배수니까, 그럼 이거 9배수, 이거 9배수, 이미 얘는 9배수였으니까 4 곱해서 9배수여서 9배수 3개를 더한 것은 9배수랑 같다 해서 결과를 내려준 겁니다.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럼 가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4였고요. 나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27이었으니까 두 개를 더한 것이 정답이네요. 정답은 3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31. 그래서 가나라 이렇게 식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번 문제도 동일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세제곱 3n제곱 더하기 2n이 6의 배수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해서 얘를 fn으로 그냥 뒀어요. 그리고 나서 1 대입한 게 6이니까 6배수. 그래서 첫 단추가 맞아떨어진다는 걸 완성을 했고요. 우리 이제 이 fn식이 계속 쓰일 거니까 오른쪽에다가 두고 네, 계산할 때 이제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 거 봤더니, K번째일 때 6의 배수라고 가정한 거죠. 그래서 가정을 해놓고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증명을 해서 끝낼 거예요. 그럼 볼게요. 이제, K 플러스 1일 때를 대입한 식을요, 먼저 정리를 해줘야지, FK에다가 얼마만큼 더해야지만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시된 식을 다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요 세제곱 자리는 이미 우리가 공통수학에서 곱셈 공식을 외웠기 때문에 이건 금방 찾아낼 수 있죠? 이 부분은 K 세제곱에 3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라는 거 알고, 여기는 얘도 곱셈 공식에 의해서 네, K제곱에 3을 곱해서 3K제곱에 2K3 곱해서 6K 플러스 1에다가 3 해서 식이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전개하면 2K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한 것을 내림차 순으로 정리하게 되면 FK 더하기 가 더하기 6이 되는데 내림차 순 정리할게요. 그럼 K 세제곱에, 그죠? K 세제곱에. 그리고 나서 3K 제곱 하나 있죠? 그래서 3K 제곱, 3K 제곱 해서 6K 제곱. 그 다음 9에다가 10, 11, 11K. 그 다음에 1 더하기 3 더하기 2에서 얼마? 6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비교하면 되겠죠. FK라는 것은 여기다가 K로 바꿔치기 한 거니까 K 세제곱 3K 제곱 2K가 될 거예요. K 세제곱 3K 제곱 2K가 식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K세제곱, K세제곱 같고, 3K제곱이랑 지금 6K제곱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가에 들어갈 알맞은 식은 당연히 3K제곱이 일단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2개 더해서 6K제곱. 그 다음, 2K랑 누가 더해줘야 11K가 나오냐면, 9K가 되겠네요. 9K. 상수항은 어차피 6, 6으로 동일하게 있고요. 그래서 가에 알맞은 식을 찾아냈습니다. 가에 알맞은 식은요, 3K제곱 플러스 9K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식 정리해놓고 나서 이제 나에 들어갈 식도 금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곱하기 3K가 노란색으로 쓴 3K제곱 더하기 9K잖아요. 근데 3K로 묶어냈으니까 나에 들어갈 식은요, K 플러스 3이죠. 이거는 인수분해만 할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K 플러스 3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가 문제예요. K와 K 플러스 3 중에 하나는 반드시 몇의 배수이므로 6배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K는 자연수를 막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1하고 4 중에 하나는 반드시 몇 배수일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2하고 5면은 몇 배수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3하고 6이면 3하고 3 더해야 되니까 6이죠? 네, 6이면 몇 배수일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는 바로 6배수니까 막 6배수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려면 얘도 성립을 해야 되는데 1, 4면 6배수를 언급할 수가 없어서 다는 절대 6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FK 플러스 1이 6의 배수라는 걸 보이고 싶은데 지금 보면 우리 FK는 이미 6배수라고 했죠? 가정에서 6배수라고 했어요. 6은 이미 6배수예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3K 곱하기 K 플러스 3이 6배수라는 것만 보이면 끝나는 건데 이미 얘는 앞에 3이 있기 때문에 3배수가 결정됐어요. 그럼 6배수가 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네, 2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2의 배수이면 되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 4, 2, 6, 이 배수들이 반드시 하나 껴있죠. 그래서 다에 들어갈 숫자는 뭐가 된다? 2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렸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일단 숫자 대입해보면은, 아, 계속해서 둘 중에 하나는 짝수로 툭 튀어나오겠구나. 그러니까 2배수지.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에 해당하는 숫자는 뭐가 된다? 네, 6이 아니라 2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뭐 물어봤나요? 네, 다 지우고. G1, H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 G1은요, 여기다 1 대입한 거니까 12가 되는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요. HA인데, A는 현재 2니까 H2를 계산해야 되는데, H는 얘죠? 그럼 2 더하기 3에 해당하는 5가 될 거여서, 12 더하기 5 해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17이 되겠네요. 17. 네. 그래서 몇 번? 2번. 2번에 17입니다. 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는 그냥 단순 계산이어서 어렵진 않았는데 다를 추론하는 게 까다로운데 잘안 보이면은 숫자를 그냥 자연수 1부터 쭉 대입을 해보세요. 아, 그러면 몇 배수가 되겠구나라는 눈치를 채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6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7배수가 된 것이라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그래서 1 대입했을 때35 나오니까 7배수이다라는 걸 결론 내렸고요. 지금 계속해서 저 fn이라는 식이 쓰일 거니까 fn 식을 한쪽에다가 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에 6n-3 그리고 3에 6n-3꼴. 자,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면 당연히 K일 때 7배수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K 플러스 1일 때 7배수임을 보여서 이제 증명 끝내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K일 때 지금 현재 7배수라고 가정을 하면 하고 K 플러스 1로 바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마지막에 얘가 7배수야. 그래서 얘도 7배수여서 증명 끝이야. 이렇게 결론 내릴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이제 위식이랑 아래식이랑 서로 비교해서 볼 건데 지금 현재 얘한테 2의 6제곱을 곱했어요. 그러면 요 식, 두 번째 식만 제가 오른쪽으로 따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 그러면 2의 6제곱 곱하기, 여기서 k로만 바꾼 거니까 2의 6k-3 플러스 3의 6k-3에다가 빼기, 가 곱하기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일단 전체를 다 보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만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이 부분만 따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보라색으로 물결 친식 부분은요, 식이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6K 플러스 세제곱이 되고요. 얘는 2의 6제곱 곱하기 3의 6K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식을 정리하고 나니까 똑같은 게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여기에 2의 6K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부분 동그라미 칠게요. 이거 같고요. 이거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만히 봤더니 얘는 6K 더하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6K 더하기 3, 6K 더하기 3 여기까지 똑같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생겼던 이 부분을 얘가 빼줘야지만 동일한 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의 6k-3이었는데 플러스 2의 6제곱이었던 것을 마이너스 2의 6제곱으로 해서 빼줘야겠구나 해서 가의 값은 2의 6제곱이라는 걸알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2의 6제곱, 즉 얼마? 64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나에 해당하는 것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등식이니까 위아래만 비교하면 돼요. 얘는 얘랑 똑같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나는 이 위에 있는 것만 정리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 가에 해당하는 거 붙어 있는 요 식부터 665 곱하기 나랑 같아야 되니까 이 부분만 따로 띄어내면 마이너스 2의 6제곱 곱하기 3의 6k-3 플러스 3의 6k 플러스 3을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느낌상 6k-3, 6k-3으로 뭔가 묶어보면은 식이 예쁘게 정리될 것 같아서 6k-3 해주고요. 곱하기 3의 6제곱으로 해주면 6k 플러스 3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3의 6k-3으로 묶어준다면 얘는 마이너스 2의 6제곱 플러스 3의 6제곱에 3의 6k-3꼴로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럼 계산할게요. 2의 6제곱은 64라는 거 계산했죠? 3의 6제곱은 뭘까요? 네, 3의 4제곱에다가 곱하기 3의 제곱인 9를 곱하면 되니까 729가 될 거예요. 그러면 729에다가 마이너스 64를 더해주면은 이게 얼마가 나올까요? 네, 마이너스 64랑 729를 더하면 네, 665가 나오겠네요. 그죠? 665. 이거랑 두개 더했더니 665 나왔으니까 나에 들어갈 알맞은 식은 당연히 3의 6k-3제곱이구나. 이게 나에 들어갈 말.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과 나에 들어갈 말을 다 찾았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했죠? 네. A가 가에 들어가 알맞는 수라고 했으니까 64를 써주면 되겠죠? 가에 들어가 알맞는 수는 64. 플러스 로그 3의 G 값을 찾아주라고 했으니까 G 값은 여기다 2 대입한 거죠? 그러면 3의 몇 제곱? 네, 9제곱이 되겠네요. 3의 9제곱.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뭘또 알아야 되겠습니까? 네, 로그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64 더하기 9 로그 3의 3입니다. 여기서 배워야 되는 개념. 맨 앞에서 지수 로그 파트 했을 때 로그의 성질 중에서 실수배 로그 a는 어떻게 표현된다? 로그 a의 k제곱으로 표현된다고 했으니까 위에 있던 게 앞에 실수배로 꺼내어서 쓸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밑과 진수가 같으면 걔는 1이라고 했어요. 얘는 1. 아,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되겠구나? 73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발문에 로그가 들어갔기 때문에 로그의 성질을 모르면 손대기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62번부터 이제 부등식 파트인데요. 등식은 사실 쉬워요. 비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도 바로바로 풀수 있는데 부등식은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62번. 다음은 n이 2 이상이에요. 1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이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했대요. 그래서 1 대입했더니 2분의 3, 1 대입했더니 3분의 4여서 2분의 3이 3분의 4보다 크므로 라고 정리한 다음에 이 별이 성립된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또갈 거냐? 부등식에서도 이 이상인 K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에서도 성립할 거야 라는 거 결론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전체에서 성립해라는 걸로 가는

패턴의 문항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K일 때 성립하니까 그 식을 그대로 써요. 근데 나중에는 뭘 보여주고 싶어요?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거 보여주고 싶으니까 당연히 가는 K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K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K 플러스 1분의 1을 추가적으로 더해준다고요. 네.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등식이잖아요. 그죠? 얘한테서 이거 빼면 이거 바로 나오죠.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식은 뭐가 된다? 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라고 쓸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상태에서 갑자기 뭔지 모르겠는데 나를 뺀대요. 그랬더니 이식이므로. 그러면 얘가 갑자기 뭐랑 뭐를 비교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잘 모르겠으면 다음 줄을 보시면 돼요. 다음 줄 한번 볼게요. 짠.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 제시되어 있었던 명제에서 얘가 K 플러스 1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나에 해당하는 것도 제시되어 있는 명제 부등식에서 K 플러스 1로만 바꿔치기 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럼 제시되어 있던 초기 명제 쭉 앞으로 가봅시다. 얘죠. 얘를 뭘로만 바꾸면 돼요? N 자리를? 네, K 플러스 1로만 바꾸면 돼요. N 대신에 K 플러스 1, N 대신에 K 플러스 1 해서 K 플러스 2분의 2K 더하기 이꼴로 들어갈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찾아낼 수 있겠죠? 다를. 나를 이렇게 역으로 찾았으니까, 아, 얘는 K 플러스 2분의 2K 더하기 2니까 두 식을 뺍니다. 그럼 통분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곱한 형태로 되고, 다에 들어갈 알맞는 식은 2K 더하기 1에다가 K 플러스 2 곱한 거에 빼기 2K 플러스 2에다가 K 플러스 1 곱한 것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K 제곱, 2K 제곱 사라지고, 여기에서는 4K가 생기고, 여기에서도 4K가 생겨서 사라지고, 2에다가 지금 현재 2를 빼가지고 똑같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네, 다시 계산할게요. 2K 제곱, 2K 제곱 사라지고, 여기서는 K, 2K 해서 4K 해서 5K가 생기고, 여기 2K, 2K에서 4K가 생기니까, 5K에서 4K를 뺀 K 남고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2 빼니까 뺀거다 사라지고 남는 건 뭐다? 다가 K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구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이미 다 찾았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걸 역으로 구했는데, 이걸 갑자기 왜 얘랑 얘를 뺐을까? 뺐더니 0보다 크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생각해보면, 어떤 수를 빼서 부호를 확인한다는 거는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거 이모로라는 뜻은요, 여기서 얘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K 플러스 1분의 2K 더하기 1 보다 K 플러스 2분의 2K 더하기 2가 어떤 거더 작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더 작아. 그러면 여기에서 등식에서 이게 더 작으니까 얘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K 플러스 2, 2K 플러스 2가 얘보다 더 작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K 플러스 1일 때이 등식이 성립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부등식이. 그러면 이제 이게 나에 해당하는 K 플러스 1번째 항이기 때문에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끝낸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에서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손수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맨 마지막 K 플러스 1일 번째는 성립된다라는 그 마지막 식한 줄만 있어도 나중에 서술형 문제에서 부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써놓고 역으로 추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얘가 FK, GK, HK니까 이제 요거 계산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F3은 4분의 1이고, G2는 4분의 6이네요. 사실 통분할 필요가 없죠.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니까, 더할 거니까. 더하면 4분의 7이죠. 거기에다가 우리 H4를 곱할 건데, H4는 4는 4니까,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고, 정답은 얼마가 된다? 7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62번도 마찬가지로 식을 찾아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예, 다식을 참 구하기가 어렵다. 나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면 맨 마지막 줄을 보시고, 아, 나에 들어갈 식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해야 되니까 주어진 부등식에서 네,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것을 여기에 쓰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 문장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찾고 다를 바로 역으로 찾는 방식으로 추론하시면 돼요. 자, 이제 63번. 얘는 부등식이죠? 얘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다안 보여줬다는 얘기인가 보았네요. 그죠? 아니면 중간에 중략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63번 보시면은 뭐 증명하는 과정의 일부니까 한번 쭉 봅시다. 가에 들어갈 말은 대체 뭘까요? 예. 네. 우리 항상 K번째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이거 임으로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보통 요 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나온 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비교를 해봤을 때 얘는 2K 플러스 2니까 2의 제곱을 이 부등식 양쪽에 곱해준 거죠. 네. 즉 4를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가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가에 들어갈 말은 4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4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똑같이 얼마? 2의 제곱, 즉 4를 곱해준 거니까 여기에다가 4를 그대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그런데 예임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되게 쉬워요. 왜냐? 여기에다가 4를 곱하는 순간 앞에 있는 마이너스 이전에 있는 것은요, 24k 더하기 20이고 뺐을 때 결과가 얘라고 했으니까 나에 들어가는 것은 역으로 추론할 수 있죠. 얼마를 빼야 18k가 나올 거야? 나에 들어가는 말은 6K를 빼주면 18K 나올 거고, 20에다가 11을 빼주면 9 나올 거니까 6K 플러스 11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예. 네. 단순 계산이에요. 그래서 나를 왜 저식을 뺐는지 지금으로서는 판단을 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6K 플러스 11을 뺐더니 0보다 크더라. 그래서 나의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6K 플러스 11보다는 더 크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장으로부터 알수 있는 정보는, 아, 얘가 6K 플러스 11보다 크단 얘기네. 그러면 3단논법으로 가는 거죠. 예. 얘보다 얘가 더 작아, 얘보다 얘가 더 작아. 그럼 결론, 얘랑 얘랑 크기 비교가 가능하지. 그래서 K 플러스 1번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립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쵸? 바로 다이렉트로 작다라고 보여지기가 어려우니까 중간 계단 과정을 하나 거쳐서 얘네 크기 비교했더니, 아, 얘가 더 작구나라는 걸 파악해가지고,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가나에 들어갈 알맞은 식들을 엄청 손쉽게 찾아냈고요. 이제 가나만 물어봤거든요. 이 문제를 지금 보시면. 예. 네. 가에 알맞은 수는 A, 4. 그죠? 그래서 4에다가, 얘는 FK라고 했는데, FK에다가 3 대입한 거니까, 6, 3, 18 플러스 11 해서 4 더하기 29를 해주는 게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네, 33이 되겠습니다. 끝. 네. 그래서 63번까지 쉽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쌤, 까다로운 부등식은 뭐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 사실상 64번이 좀 까다롭습니다. 네. 64번은요, 이게 참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 여기 있는 문제들 쭉 풀었을 때 62, 63까지는 그래도 그냥 좀 단순 계산으로 풀리긴 했을 텐데, 64번은 좀, 네, 생각의 고리가 몇개더 필요합니다. 이제 그걸 한번 볼게요. 얘는 1일 때 일단 성립된다라는 거 보여줬어요. 1일 때는 2분의 3, 2분의 3으로 똑같이 나와서 여기 등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이제 모든 자연수에 대니까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였으니까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줘서 가야 되는 패턴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가 얘기했죠. 임으로라고 나와 있으면 앞에 있는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그대로 이용할 거니까 여기 바로 직전까지가 2의 k제곱 플러스 1이니까 여기까지에다가 이 숫자를 추가를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식도 살아 있어야 돼서 가에 들어갈 식은 1 더하기 2분의 k로 쓰면은 돼요. 네. 근데 이제 추가된 식이 뭔가 하고 봤더니 추가된 식은 2의 k 플러스 1분의 1이고 여기는 추가된 식이 이 부분입니다.
당혹스럽죠. 네. 주황색으로 가로친 부분이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아는데, 이거 두 개는 서로 다른 식인데, 왜 양쪽에 추가된데도 저 부등식이 그대로 성립할까? 네, 그게 좀 생각할 때 까다롭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이 중간에 생략된 게 2의 k제곱분의 1에서 끝났을까? 아니겠죠. 생각해봐요. 얘가 숫자가 1씩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실상 여기 주황색으로 가로친 부분이 같은 게 아니고요. 얘는 다시 디테일하게 쓰면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땡 2의 k제곱 더하기 2 어딘가에 있을 거고, 얘가 밑에 분모가 1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2의 k제곱 플러스 1분의 1, 2의 k제곱 플러스 2분의 1, 2의 k제곱 플러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요? 2의 k 플러스 1 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따로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2의 k제곱 더하기 2의 k제곱으로 쓸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얘가 2 곱하기 2의 k제곱이면 2의 k제곱이 두개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끊기는 거냐면 2의 k제곱분의 1 여기까지가 괄호 주어진 조건식에서 얘로 끊기는 구역이고, 이제 위에 붙어 있는 쭉 제가 나열해서 디테일하게 써준 식하고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얘네 두개 같죠? 얘네 두개 같죠? 얘네 두개 같죠? 땡땡땡. 얘네 두개 같죠? 예. 이제 파악이 됐죠? 이것이 아니라 보라색으로 괄호친 부분은 지금 제가 싹다 생략해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얘랑 같은 거다. 이제 왜 저식이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에 해당되는 식은요, 1 더하기 2분의 k입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숨겨진 부분들을 제가 펼쳐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줄 볼게요. 그 다음 줄. 자, 이제 그 다음 줄입니다. 얘가 이렇대요. 네. 그래서 다래요. 여기도 생각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만, 얘도 이제 그 뒤에 2의 k제곱분의 1까지가 얘로 다 묶였잖아요. 얘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그럼 이 남은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2의 k제곱이 있으니까 얘네들의 총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아까처럼 얘를 쪼개볼게요. 얘가 2의 k제곱 플러스 2의 k제곱이에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2의 k제곱 개가 있는 건데, 항상 그게 크거나 같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얘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 네, 더 작은 값을 가져와 주면 되죠. 그러면 나에 들어갈 식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작게끔 들어와야 되니까 2의 k 플러스 1분의 1이 2의 k제곱 개만큼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숫자가 밑에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는데,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2의 k제곱계 있으면은 원래 얘네들은 얘보다는 다큰 애들이었으니까 얘가 작거나 같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에 들어갈 식은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 다 찾아줬어요. 나는 2의 k 플러스 1제곱분의 1이고요. 다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두개 곱했으니까 2분의 1이구나 라고 식을 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에 해당되는 것은 1 더하기 2분의 k였고, 다에 해당되는 것은 2분의 1이었으니까 두개 더하면 1 더하기 2분의 k 플러스 1. 즉, k일 때뿐만 아니라 k 플러스 1일 것까지 성립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가나다 다 찾았어요. 만약에 이 노란색으로 쓴 식이 찾기 어렵다면은 역으로 추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인데 우리가 가를 알잖아요. 가는 이미 앞에서 찾았으니까 가를 써주면 여기에서 가식을 빼주면 다식이 나와요. 다식은 2분의 1이죠. 그럼 다에다가 2분의 1을 쓰면은 당연히 나에 들어갈 식은 네. 2의 k 플러스 1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얘를 먼저 찾고 역으로 이걸 추론하셔도 가능합니다. 네. 어차피 빈칸 추론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제 가나다를 다 완성을 했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찾아봅시다.
FK가 예예요. 그러면 F3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다 3대입 했으니까 2분의 2 더하기 2분의 3,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5. 자, 이제 G3으로 나눌 건데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2의 4제곱분의 1, 16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 16분의 1 곱하기 A 2분의 1입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분자분모에 얘는 16씩 곱해주면 될것 같아요. 16, 16. 그럼 여기 1이니까 지워지고, 여기는 85, 40. 40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네,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 파트에서, 네, 제일 까다로운 문제는 요 64번 문제였는데, 실제로는 이 마지막에 가를 우리가 처음에 파악을 했으니까, 네, 주어진 등식에서 가를 빼면 다를 찾을 수 있고, 다를 찾으면 그 역으로 나를 찾아주는 방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패턴의 문항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 문항의 특성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빈칸 추론 문제니까 사실상 이 출제자들은 원래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빈칸을 어디에 뚫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네. 그냥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의미는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빈칸을 좀 적절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끔 뚫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가나다로 뚫어서 푸는 문제 패턴이 수능에서는 잘 출제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학적 귀납법을 문제를 낸다면 전국 단위 시험에서는 이렇게 빈칸 추론으로밖에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유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위아래 식을 비교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완성하기로 갈 건데 이 서술형 완성하기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요, 네, 대단원 수열 전체에 대해서 전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수열 세 번째 대단원에 대해서 한판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걸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에서는요, 우리가 3단원 수열에서는요,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서는요, 4개의 공식만 알면 돼요. 어떤 공식이었냐? 등차 수열의 일반한 공식. 첫 번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d. 네.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됐었어요? 첫 번째 항, 그 다음 얘는 공, b가 있었고, 공 b에 n-1 제곱해서 계속해서 비율이기 때문에 곱하는 형태로 갔습니다. 거기에 등차 수열의 합공식도 유도를 했었죠. 제가 가우스 얘기하면서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번째 항의 합을 곱한다라는 거. 등비 수열에서는요, 공비 곱한 다음에 두식을 빼는 패턴으로 구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 얘는 r-1분의 아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인데 앞에 첫째 항을 곱해줘야 된다. 그리고 얘는 공비가 1이 아닐 때 이식이 성립된다라고 했죠. 만약에 공비가 1이면 자기 자신으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na1이라는 식이 나온다는 얘기를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서는요, 첫 번째 중단원에서 이 내용만 아시면 끝납니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네, 이게 사실상 첫 번째 중단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참고로 좀 알아두면 편한 게 뭐였냐면, AN과 SN 사이의 관계식. SN은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항의 항 총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직전까지 싹다 더한 걸 빼면은 뭐가 남는다? AN이 남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SN-1이 정의가 되려면 N이 얼마 이상? 네, 2 이상이어야지만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따로 하시고, 그럼 첫 번째 항은 S1을 구해주면 돼서, 첫 번째 항은 A1, 요렇게 해서 푸는 패턴들. 이거는 등차든 등비든 일반적인 수열이든 다 성립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요건 제가 참고로 따로 빼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등차수열, 등비수열 지나가고 나서. 합의기호 시그마가 있었습니다. 시그마라고 그냥 쓸게요, 한글로. 시그마는 시그마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충분해요. 시그마의 정의가 뭐냐면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의 뭐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을 알려주면은 그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연결된 항들을 싹다 더해서 표현하란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럼 이게 3부터 되어 있으면 A3부터 시작하는 거고 이게 4부터 되어 있으면 A4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그마에는 성질들이 있는데 어떤 성질들이 있었냐면은 합의 기호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K1부터 N까지

BK 두 개의 수열의 합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나누어서 쓸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그러면 뺄셈에 대해서도 사실은 음수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뺄셈 그러면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뺄셈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도 있었어요? 네, 실수배도 있었죠. 실수배는 K랑 상관없는 것들로 해야 되니까 제가 C라고 할게요. 실수배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C가 나중에 곱해지나 곱한 다음에 싹다 더하나 분배법칙에 의해서 상황은 같잖아요. 그래서 실수배까지 이렇게 성질이 총 플러스 마이너스 C 곱한 것까지 3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한꺼번에 써서 두 개로 깔끔히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시그마에서 네,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구하는 것들이 또 추가로 나오죠. 걔네들도 그냥 제가 넘버링은 3, 4, 5 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시그마 K 같은 경우는 어차피 차이가 1씩 커지는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의 합공식으로 유도할 수 있어서, 시그마 K는 그냥 안 쓰고, K제곱만 외워가시면 돼요. 얘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진짜 많이 활용되는 식 중에 하나죠. 또 시그마 K 세제곱은 어떻습니까? 네. 세제곱한 것에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은 네.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었던 시그마 K를 총몇 번? 네. 두번 곱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도 진짜 자주 활용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이 시그마 정의만 알면 충분해요. 근데 부분 분수라고 해서 참고로 써드릴게요. 분수 형태로 나왔다. 그러면 합차하는 방식으로요. 연쇄적으로 더하고 빼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식의 변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식 변형을 해주셔야지 중간에 마이너스가 나와서 똑같은 것들끼리 소거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제 시그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가 뭐다? 네,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수학적 귀납법. 얘는 사실상 뭐 외워야 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네.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고 했어요? 관계식에다가 처음에 제시된 항들을 대입해서 풀면 돼요. 이거는 거의 다뭐한 80%는 다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럼 수학적 귀납법은 뭐만 보면 돼요? 네. 얘는 시작했던 게뭐 항상 1이진 않아요. 2 이상일 때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으니까 초기값일 때 먼저 성립된다라는 거 보여주고 그냥 저는 1이라고 쓸게요. 그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은 증명이 끝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서술형 완성하기 문제 풀면서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그래서 수열 파트에서는 제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식들은 싹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몇개안 된다는 거 압니다. 등차등비에서는 요거 총 4개. 그 다음, 얘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네. 세 번째 것까지 더 왔는데 두 번째 것까지 더한 거 빼면 세 번째 것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하시면 되는 파트. 그 다음에 시그마 기호. 얘는 정의니까 암기. 그 다음 시그마 성질들. 덧셈, 뺄셈, 실수배. 그 다음 시그마 K제곱과 K세제곱은 반드시 외워둬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다음 식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고 보면 네, 요런 패턴은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일반항 구하기. 그리고 어차피 합의 기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시그마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항 구하기 상당히 쉽죠? 첫 번째 항일 때는 1, 두 번째 항일 때는 2, 4, 세 번째 항일 때는 3, 6, 9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저라면 일반항을 요렇게 쓸것 같아요. A, K는 처음에 K로 쓰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는 그것의 두 배. 그 다음에는 그것의 3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K제곱까지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2일 때는 2 더하기 2의 제곱 4까지. 3일 때는 3, 6, 9까지. 그죠? 8일 때는 8, 16, 24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일반항을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이 정리될까 생각해 보면 K로 묶어내면 돼요. 1, 2, 3, 땡땡땡 어디까지? K까지. 네. 근데 이 부분이 뭡니까? 등차 수열이에요.